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그제와 어젯밤 사이 모스크바시에서 떨어진 러시아 최대 온라인 유통업체 와일드베리스의 두 개 지역 물류창고를 드론으로 공격했습니다. 현지 주 당국은 이 공격으로 야간 근무자 등 8명이 숨지고 61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대구 경북에 최대 150mm 이상, 충청과 강원 남부, 전북에 최대 120mm 이상입니다. KBS 1라디오 9시 뉴스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KBS

통일사용설명서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훈입니다. 60~70년대에 우골탑이라는 말이 있었죠. 그 학문의 전당인 대학을 상징하는 상아탑이 부모님들이 그 소팔아서 납부금을 내서 세운 탑이다. 뭐 이런 뜻으로 우골탑이란 말이 있었고 최근에는 학세권, 초품아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교육의 진심인지를 보여주는 단어들이죠. 원유도 없고 천연가스도 없고 변변한 지하자원도 없던 대한민국이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결국 사람이라는 그 인적 자원으로 성장해온 셈이죠. 그런데 최근 북한도 교육을 국가의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통일사랑방에서는 북한이 지금 왜 교육에 이렇게 힘을 쏟고 있는지 그 배경을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북한 대중문화의 면면을 살펴보는 북한 대중문화탐구 만나보고요. 북한 출신 작가가 들려주는 서울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청취자들은 물론 북녘 청취자 여러분도 함께하시는 통일사용설명서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0: KBS 라디오의 통일 사용 설명서 오늘 첫 순서는 통일을 준비하는 시간 통일 사랑방입니다. 오늘도 데일리 NK 이상용 기자 나오셨습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9차 당대회 이후에 올해 초에 2월에 그 9차 당대회가 있었습니다만은 교육 문제를 매우 중요한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고요.
1: 네.
0: 우선 북한이 갑자기 교육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요?
1: 뭐 물론 갑자기라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0: 네.
1: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매우 절박한 문제다.
0: 아, 절박한 문제다.
1: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뭐 지방발전 20승 10 정책으로 해서
0: 네.
1: 지방 공장을 많이 건설하고 있는데 이 공장을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0: 네.
1: 그리고 뭐 어찌됐든 지방을 잘 살리보겠다라고 인민들에게 약간 이야기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개발을 잘 맞춰야 됩니다. 또한 뭐 국방과학기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0: 네.
1: 그런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된다. 뭐 현대화시켜야 된다. 이런 식의 공언을 또 많이 해왔기 때문에
0: 네.
1: 이것도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할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걸 이제 김정은 위원장 혼자는 할 수 없으니까.
0: 네.
1: 그래서 교육을 단순히 뭐 개인이나 혹은 뭐 학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앞날을 좌우하는 문제다라고 인식하고 이에 따라 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0: 네.
1: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9차 당대회 이후에 북한은 앞으로 5년 동안 어찌됐든 뭐 나를 따르라고 했잖아요. 김정은 네. 위원장이 뭐 경제와 사회를 다시 세우겠다라는 목표를 내세웠는데 이른바 이제 이 목표를 또 이루려면 지시만 잘 따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현장에서 실제로 이 문제가 무엇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하가 나을지
0: 네.
1: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내 몸을 바쳐 내 머리를 바쳐서 내 어떤 것들을 이제 그런 걸 바쳐서 그거를 수행할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육을 인재를 키우는 사업으로 다시 강조하고 있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 이제 사회주의 체제의 전형이 그 당에서 조직에서 시키는 대로 해온 게 가장 큰 문제점이었는데
1: 그렇죠.
0: 이제 그걸 좀 탈피하려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이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1: 그렇죠. 현장에서 목소리 답이 있다라고 네.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0: 뭐 어떻게 교육이 국가정책 뭐 1순위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까요?
1: 뭐 물론 이제 뭐 국방이나 혹은 이제 군수산업 왜냐면 이제 무기를 팔아서 뭐 식량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0: 네네.
1: 이게 더 중요할 수는 있겠지만 형식적으로 보면은 교육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이는 후대 육성 혹은 이제 인재 육성 이라고 하는 그 면목 안에서 네. 국가를 이 그런 것들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보겠다는 뜻으로
0: 네.
1: 그렇게 읽혀지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느냐가 앞으로 북한의 경제 혹은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이제 체제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0: 네.
1: 하지만 여기에는 또 두 가지 의미가 함께 들어가 있다라고도 판단해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로는 학생들에게 과학기술 그리고 실무 능력을 가르치겠다라고 네.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를 보자면 어릴 때부터 어떻게 보면 사상과 생활을 더 강하게 관리하고 또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뜻도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교육은 지식을 가르치는 일을 동시에 체제에 맞는 그런 약간 전사로 만드는 그런 작업이다라고 평가를 해보시는 평가를 하는 네. 전문가도 많습니다.
0: 좀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죠.
1: 네.
0: 그럼 9차 당대회 이후에 교육 면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뭡니까?
1: 가장 눈에 띄는 점을 좀 짚어보자면 네. 학생들의 소질 그리고 진로를 어느 정도 나눠서 그리고 이제 분류해서 그걸 집중적으로 가르치겠다.
0: 그러니까 올해 신학기부터 벌써 이게 시작이 됐군요.
1: 예, 그렇죠. 특히 이제 고급 중학교라고 하면 이제 우리의 고등학교를 얘기하는데요. 네. 그 단계에서는 문과, 이과, 예능 그리고 예체능 그다음에 체육 뭐 기술 같은 분야를 선택해서 배우도록 하는 일종의 선택 과정. 현대 교육 과정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0: 고등학교부터.
1: 그렇죠. 네. 예전에 그냥 하나의
0: 그렇죠.
1: 똑같은 네. 교육 과정이 있었는데 이제 나눠 보겠다고 하는 거고요. 한국에서도 학생의 적성 혹은 진로에 맞게 과목을 선택하게 하려는 흐름이 있잖아요. 물론 우리 세대도 뭐 문과이까 기본적으로 그런 게 다 있었고. 그러니까 학생이 모두 같은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관심 혹은 이게 약간 좌뇌우뇌라고 해서 좀 약간 다르잖아요. 사람 학생들 자체 경우에선. 그래서 그 능력에 따라서 길을 찾게 하자는 취지가 분명히 보입니다. 다만 북한의 선택 교육 과정 이게 조금 다른 건데 저희랑 한국에서는 학생 개인의 선택권을 좀 넓히는 데 의미가 있고 그런 것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북한에서는 국가가 필요한 분야 그리고 거기에 학생을 더 효율적으로 배치하겠다. 그런 목적이 더 강하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게 바로 그 선택교육 과정이란 말을 꺼낸 이유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1: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공장을 새로 짓고 있고 뭐 지방 산업을 키우고 있고 혹은 뭐 지방의 병원을 1년에 뭐 10개를 만들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운영할 기술자, 관리자, 의사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제대로 운영되기가 쉽지 않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민심이 좀 폭발할 가능성이 있고 불평불만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할 때 최소한 한 가지 기술이나 혹은 기능을 갖추게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과학기술 분야 그리고 손재주가 있는 학생은 뭐 기술 분야 그리고 예체능 뭐 이런 체육 이런 것들이 재능인 학생은 그 분야로 나누겠다라는 구상인 것 같습니다.
0: 어차피 북한이 12년 의무교육이잖아요.
1: 그렇죠. 12년제 의무교육.
0: 이걸 이미 다 하고 있었는데 왜 다시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죠?
1: 네. 12년제 의무교육을 그때 뭐 2014년부터 뭐 전반전 12년 의무교육 하겠다라고 하면서 실행을 한 건데 근데 중요한 것은 기간이 아니라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학교를 12년 동안 다녔다고 해서 그 국가가 이게 집주어로 이렇게 지원을 해서 근데 자동으로 이게 실력이 생기는 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은 12년제 의무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라고 다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교과 내용 이런 것들을 좀 바꾸고 일종의 실기 수업을 늘리고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강조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지식을 배우겠다라고 하는 건데 하지만 문제는 지방학교의 시설

0: 그리고 교원 수준, 그러니까 교사의 자질이 이를 따라갈 수 있느냐. 인 것 같긴 합니다.
1: 네.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0: 네.
1: 하여튼 북한이 교육 자체를 좀 많이 뜯어고치겠다.
0: 네.
1: 현장에 맞게.
0: 네.
1: 그럼 북한이 요즘 키우고 싶어 하는 학생은 어떤 모습인지 정리를 한번 해보면 그냥 네. 저 실습 위주의 교육을 통해서 그렇죠. 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교육을 하겠다 뭐 이렇게 보면 될까요?
0: 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 네. 첫 번째로는 당과 국가에 충성하는 학생.
1: 아 역시.
0: 네. 그렇죠. 두 번째로는 이제 과학기술을 이해하는 학생.
1: 네.
0: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졸업 후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학생이라고 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생이 되면은 항상 탄원. 뭐 그런 농촌이라든지 탄광에 탄원할 수 있는 학생들 막 모집하는 그런 것들도 예. 하나의 이유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1: 예. 네.
0: 근데 이가 근데 특히 요즘 강조되는 거는 실무형 인재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단순히 책을 외우는 학생보다 설비를 다루고 계산을 하고 생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학생을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사상적으로 흔들지 않아야 된다라고 또 보기 때문에. 교육은 실력 양성과 사상 통제가 함께 가는 구조가 되고 있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앞서서 그 세부적으로 달라진 내용을 말씀하실 때 주로 이제 선택 교육 과정,
0: 네.
1: 고급 중학교, 우리 고등학교 위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0: 네, 네, 네.
1: 대학 교육도 예전과는 좀 많이 달라지고 있을까요?
0: 네, 그러니까 고등 교육도 달라지고 있고 대학 네. 교육도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발맞춰서 달라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북한의 대학이 이론만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국가가 당장 필요라는 전문가들을 길러낸다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1: 네, 네.
0: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경제기술대학이라든지 직업기술대학
1: 네.
0: 그리고 과학기술 관련 대학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라고 네. 봐야 되는 거죠. 이들 대학은 공장, 기업소, 지방산업과 연결된 인재를 키우는 통로가 되는 거죠.
1: 네.
0: 쉽게 말해서 졸업장은 있는데 현장에서 쓸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현장에 가서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고 중간중간에 뭐 실습이라든지 이런 걸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도 만들고
1: 네.
0: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여기에다가 그 교육의 정보화
0: 네.
1: 뭐 우리는 정보화 교육 이런 말을 하는데
0: 네.
1: 이것도 계속 강조하는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죠?
0: 북한도 약간 AI 시대를 준비하고 네. 있는 것 같아요.
1: 우리하고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정보화 교육하고.
0: 그렇죠. 네. 네. 컴퓨터라든지 전자 교재, 교육용 프로그램, 네. 원격 교육 같은 것을 더 많이 신경 쓰겠다라는 뜻으로 읽혀지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책과 칠판만 보는 게 아니라 화면을 보고 실험을 하고 보고 이거를 이제 AI라든지 비슷하게 이렇게 돌려서 좀 문제를 풀어보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온라인 수업이라든지 전자칠판, 교육용 태블릿, 인공지능 학습 프로그램 같은 거 이미 학교 현장에 많이 들어왔었잖아요. 물론 한국에서는 뭐 지역과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학생들이 다양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중요한데 이 반면 북한의 교육 정보화는 학생들에게 더 넓은 정보를 열어주는 방식이라기보다는 국가가 허용된 자료 이른바 인트라넷에 올려진 자료 여기 안에서만 배우게 하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같은 정보화라는 말을 쓰더라도 한국에서는 학습 선택권을 넓히는 방향이라면 북한에서는 통제된 학습 환경을 이른바 강화하는 방향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여기 또 필시 평양하고 네. 지방하고의 격차랄까요? 뭐 이거 줄이겠다 뭐 이런 저 내용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가능할까요? 네,
0: 그거를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 네.
0: 실제로는 매우 어려운 과제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이제 북한에서도 이른바 빈부격차 이런 것들이 계속 심화되고 네. 있는 게 사실입니다. 평안의 중점 학교와 지방의 군 단위 학교 이거는 뭐 시설이라든지 교원, 컴퓨터, 실험기구, 학용품 수준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1: 네.
0: 교육 격차를 줄이면 구호만으로 돼서는 안 되는 건데 그렇게 보면 이제 지방학교에 실제로 기자재가 들어가야 되고 교사들이 새 수업 방식을 배워야 되고 전기와 난방 같은 기본 조건도 마련돼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것도 약간의 일종의 자력갱생 각자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지금은 평양 중심의 보여주기 사업으로 일단 진행

0: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좀 한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학부모들은 어떨까요? 아무래도 반길 것 같기는 한데.
0: 네, 그렇죠.
1: 교육 개혁을. 네.
0: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게 교육에 대한 그 열망, 네. 열정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대단하긴 한데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겠다. 네. 뭐 그 애들이 막 그 피아노라든지 예체능에 관심 있으면 그거를 돈을 주서라도 꼭 배우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북한의 학부모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 동아시아는 다 그렇네요.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네.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네.
0: 그러니까 자녀가 네. 어떻게든 또 먹고 사는 데 도움이 된다라면 어쨌든 자기 자신의 희생하서라도 어떻게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1: 유교 문화권의 그 특징인 것 같네요. 그렇죠. 다른데 물론 서양도 그렇긴 합니다만은 네. 좀 심하죠 이쪽이. 네. 네.
0: 하지만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 부담으로 느낄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교육개혁에는 돈이 필요하고 네. 뭐 자재가 필요한데 이른바 자력갱생이라고 네. 얘기하고 그러면 이게 나중에 보면은 네. 학교가 그걸 책임지지 못하면 네. 학부모한테 부담이 되는 경우도 아. 있거든요. 북한에서는 네. 이거를 가져와라. 그러니까 이런 네. 부담이 커지면 커질수록 좀 불편 불만 이것도 커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1: 근데 어쨌든 뭐 북한의 이제 내부에 돈이 좀 돌고 네. 어떤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그 하여튼 형평껏 이 사교육까지도 이제 네. 뭐 성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역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돈과 조건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다음 시간이나 다음 시간에 우리가 교육 얘기 계속 몇 주 할 때 한번 북한의 교육 예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 나눌 기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9차 당대회 이후 북한의 교육 정책의 큰 방향을 살펴봤습니다. 북한은 교육을 국가 발전의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재정과 시설 또 지방 격차 사상 통제라는 큰 벽이 놓여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NK 이상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 기자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한민족의 문화와 정서를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 통일사용설명서.
1: 통일사용설명서 이번 순서는 북한 대중문화의 면면을 살펴보는 북한 대중문화 탐구 시간입니다. 총신대 평화통일연구소 최순미 박사 나오셨습니다. 최 박사님 안녕하세요.
3: 네, 반갑습니다.
1: 자, 전 세계가 지금 인공지능 AI 열풍입니다.
3: 네.
1: 여기서 뒤지면은 완전히 뭐 큰일 나는 것처럼, 아, 큰일 나겠죠, 진짜.
3: 맞습니다.
1: 선진국 대열에 계속 앞장서서 가려면 AI 산업에서 누락되면 안 되는 거죠.
3: 네, 맞습니다.
1: 우리나라는 뭐 지금 잘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오늘 북한의 AI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신다고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기대가 네. 되고요.
3: 네, 사실 저도 문과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과학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하게 하긴 좀 어렵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적인 그런 추세 그리고 경향 때문에 북한의 AI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세요.
1: 네.
3: 그런데 얼마 전에 반갑게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라는 곳에서 네.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1: 우리나라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3: 네. 네. 북한 AI 역량 평가와 안보적 함의라는 제목의 보고서인데요. 제가 사실 허락을 받지는 않았지만 오늘은 이 보고서를 이제 참고문헌으로 아예 소개를 하고 네.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 그 북한이 이제 모든 면에서 좀 폐쇄적이기도 하고요.
3: 네.
1: 과학기술 쪽은 또 어느 나라나 비밀이 좀 많지 않습니까?
3: 맞습니다.
1: 네. 그런데 그럼 북한의 그 AI 역량을 평가하려면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접근해서 봐야 되는지가 궁금하네요. 우선.
3: 아, 네. 아무래도 이제 북한은 더 폐쇄적이기 때문에 네. 쉽지가 않은데 그럼 이제 공개된 자료를 봐야겠죠. 그래서 공개된 네. 자료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냐면 북한이 과학이든 사회든 뭐 각 분야에 논문을 이제 네. 그 게재를 합니다. 그럼 이제 논문을 투고해서 게재된 그 공개 논문 수, 그러니까 네. 논문의 어떤 수와 그다음에 그 내용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AI의 모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AI 모형을 네. 북한이 갖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를 유추해 볼 수 있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근데 그것만 갖고는 사실은 조금 부족합니다.
1: 네.
3: 왜냐하면 이제 그 AI 그 기술 자체가

0: 뭐 이 모형을 AI 모형을 갖고 있냐 없냐만으로 이제 판단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보고서에서는 논문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모형을 보유했냐 아니냐도 있겠지만 네. 또 한 가지 이제 그 연산 장비 활용 정황이라는 걸 좀 분석을 해서 어떤 이 공개된 자료가 좀 제한적이긴 한 상황이지만 최대한 좀 다양한 그런 분석을 해보려고 노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어쨌든 그러면 북한이 그 AI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을 텐데요.
0: 네. 물론 이제 국제적인 대세이고 네. 이것이 뭐 각 국에 각 필요한 국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를 하겠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올해 2월에 있었던 조선노동당 9차 당대회가 있었죠.
1: 네. 네,
0: 이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인공지능, 그러니까 AI를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군사기술력을 이제 높이는 과업이 있을 텐데 그중에 ICBM 계열 전력과 똑같이 그 인공지능을 좀 이렇게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네. 한번 강조를 해요. 물론 이때는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언급을 합니다만 어찌됐든 인공지능이 한번 언급이 됩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지도자가 현지 지도를 가거나 아니면 연설을 통해서 뭔가 강조점이 있으면
1: 네.
0: 그 부분이 굉장히 빠르게 추진이 되죠.
1: 네.
0: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컸을 것 같고요. 물론 그전에도 내부적으로는 인공지능을 계속 강조해 왔겠지만 네. 우리가 알 수 있는 공식적인 그런 강조점은 그 부분이고요. 그
1: 네.
0: 이번 9차 당대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인공지능과 ICBM 계열의 어떤 군사기술력 과업을 이제 발전시키는 것 자체를 전략 무기 보강, 그리고 전력 증강, 말하자면 이제 비대칭 전력이라고 그 간주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핵무력 확대 언급을 이제 하게 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군사 안보의 수단으로서 인공지능을 도입하자. 그러니까
1: 네.
0: 예를 들어 공격체에도 인공지능을 도입하고 미사일에도 도입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제시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우리 입장에서는 아 그냥 일반적인 과학기술에도 인공지능을 넣겠지만 군사적으로도 이 북한이 AI를 활용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좀 추측할 수 있게 해줬고요. 게다가 최근에 그 인공지능 모형의 그런 그 경향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1: 네.
0: 근데 이게 만약에 자체적으로 그 인공지능 AI의 모형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1: 네.
0: AI 모형이 외부에 그러니까 외부가 가지고 다른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AI 모형을 호출하거나 아니면은 훔쳐서 쓸 수도 있거든요.
1: 해킹 잘하니까 북한은.
0: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그게 뭐 합법적인 루트이든 불법적인 루트이든 네. 상관없이 이제 외부의 모형을 호출하거나 아니면 공개된 AI 기술도 있으니까요.
1: 네.
0: 그 공개 AI 기술을 재사용한다거나
1: 네.
0: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탈취한다거나 이런 능력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1: 아.
0: 네, 그렇기 때문에 이 AI에 관련된 북한 AI에 관련된 그런 그 연구가 이루어진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외부 접속 경로를 API라고 하거든요.
1: 네.
0: API는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약자인데
1: 네.
0: 이게 뭐냐면 AI 모형을 자체적으로 안 갖고 있어도 돼요. 안 갖고 있어도 계정이나 인증키를 통해서 외부에 있는 모형 프로그램, 그러니까 AI 프로그램을 호출하는 기술 수단입니다. 접속 수단입니다.
1: 해킹이잖아요.
0: 그런데 아니 공식적인 수단이기도 하죠.
1: 아 공식적으로도 그러니까 그렇고.
0: 합법적으로도 네. 할 수 있고 탈취도 할 수 있는 그 수단이
1: 탈취하면 이제. 해킹이고.
0: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API인데 일종의 해킹이죠. 해킹이라고 네. 제가 정확히 표현을 하긴 좀 어렵지만
1: 네.
0: 이제 그게 이제 일종의 API가 접속 수단인데
1: 네.
0: 북한이 이 API 기술이 어느 정도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이제 사실상 우리에겐 필요해진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 그 지난 2월에 9차 당대회 때 이제 김정은이 이제 AI에 대해서 강조도 하고 했다 그랬지만 사실은 그 북한이 AI 기술에 관심을 갖고 시작한 건 오래됐다는 설이 있어요.
0: 네, 맞습니다. 북한 AI 기술이 1990년대 후반에
1: 90년대 후반.
0: 네, 이렇게 그 정보 기술 굉장히 좀 강화하고 과학 기술 강조하고 막 이러면서 그 은별이라는
1: 네.
0: 프로그램 하나 개발을 합니다. 그 은별이 북한은 항상 자체 AI 이제 자체 그런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 항상 한글 이름을 붙이잖아요.
1: 그렇죠. 네.
0: 그래서 은별이라는 또 그 AI가 개발이 돼서 한번 이제 가시화가 됩니다. 그래서 아 북한이 자체 AI를 개발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이제 파악을 했었죠 우리가. 근데 그 이후에 최근을 좀 살펴보면 북한의 이제 그 지도자와 최고지도부 승인 아래에서 군사 분야에 좀 AI 기술을 적극 활용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1: 네.
0: 뭐 그 외에도 공개 자료들을 좀 살펴보면 AI 기반의 자폭 드론이라든가 아니면은 정찰 드론. 그게 예. 좀 전략 무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전력 현대화 과제로서 이걸 실제로 그걸 개발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 과제로서 계속해서 제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1: 네.
0: 이런
1: 계속 연구 중이군요.
0: 그렇죠.
1: 개발 중이고.
0: 맞습니다. 이런 게 개발돼야 된다라고 계속 과제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게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강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구나라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 역시도 9차 당대회 때 어떤 전력 증강 과업에 AI 기술을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좀 문구를 좀 읽어드리면 그 북한에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운 비밀병기, 특수한 전략 자산들을 우리 군대에 취역시킬 때에 대한 중대한 과제들을 제시하고 지상 및 수중 발사형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종합체와 각이한 인공지능 무인 공격 종합체들 유사시 적국의 위성을 공격하기 위한 특수 자산과 적의 지휘 중추를 마비시키기 위한 매우 강력한 전자전 무기 체계들, 더욱 진화된 정찰 위성들이 포함될 것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말을 제가 언급을 한 건데 이게 이게 인공지능의 어떤 무기체들을 한 번 더 강조한 그런 문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 자,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건 역시 이제 북한의 AI 기술 수준일 텐데요. 자, 어느 정도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0: 네. 일단 연구 쪽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1: 네.
0: 북한의 AI 기술 연구 수준이 어느 정도냐라고 했을 때 2017년부터 2023년에 공개된 그 기간에 공개된 논문을 기준으로 하면 북한은 AI 관련 논문을 161편을 이제 게재를 합니다. 꽤나 많죠. 이제 이게 그 학술지 그 세계적인 국제 학술지가 여러 등급이 있습니다.
1: 네,
0: SCI냐
1: 그렇죠.
0: 뭐 스코프스냐 이런 기준이 있는데 스코프스 기준으로 보면은 세계 145위입니다.
1: 그러니까
0: 그렇게 높은 건 아니지만
1: 그렇죠.
0: 그래도 얘네가 가만히 있는 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2024년 제가 지금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논문 수를 말씀을 드렸던 건데 2024년 이후에 보면은요. 김일성 종합대학 인공지능 기술 연구소가 있는데 인공지능 기술 연구소 위상을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지원을 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생성형 AI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 그렇죠.
0: 그 생성형 AI 연구에도 착수한 정황이 있고요.
1: 네.
0: 그리고 그래픽 처리 장치를 활용한 사례들도 이제 족족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AI에 대한 질적 변화가 좀 축적이 되면서 말하자면 이제 현 시점에서는 정확한 역량을 평가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까지에 비하면 좀 더 많은 좀 더 높은 수준의 그런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좀 추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김일성 종합대학 인공지능 기술 연구소의 2025년 10대 최우수 정보기술 기업에 이제 선정이 된 그런 사례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생성형 AI 강습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NB 그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1: 엔비디아?
0: 네, 네. 말씀드려도 되나요?
1: 네.
0: 네. 엔비디아의 타이탄 XP 그래픽 처리 장치에 대한 4기 활용 연구가 또 이루어졌어요.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이런 연구들도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좀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AI 장비 환경은 9세대 GPU 그리고 이제 뭐 그래픽 카드, 민수용 그래픽 카드 그리고 휴대용 단말기급 그러니까 뭐 휴대전화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단말기급 연산칩 정도는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9세대 GPU를 쓰고 있다 그랬는데 9세대 GPU와 민수용 그 그래픽 카드를 이용해서 AI 기능 중에 안면 인식이라든지 아니면 음성 합성이라든지 억양을 식별하는 기술이라든지 영상 추적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을 뭐 일종의 이제 특정 기능을 가진 그런 기능을 좀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일부는 좀 구현을 한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1: 내용이 하여튼 좀 어렵긴 합니다.
0: 네.
1: 예, 어렵지만 북한의 AI 기술이 그동안 꽤 발전을 해왔다 이렇게.

0: 에는 느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 네.
0: 그러면 이게 이제 좀 민수용으로 그러니까 민생을 좀 발전시키는데 생활 그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어차피 군사용이라든가 뭐 이런 데 많이 활용되는 것 같아서 조금 찜찜하긴 한데요. 국제사회가 대응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뭘까요?
1: 네, 아무래도 이제 네. 그 이런 연구 보고서가 나온 이유 자체가 뭐냐면 북한에서 AI가 어느 정도로 발전했냐라는 것을 파악하기 위함이죠.
0: 네.
1: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북한 내부의 AI 역량 자체를 빨리 파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기에.
0: 네.
1: 그래서 연구에 대한 역량도 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기술을 어느 정도 구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역량도 네. 빨리 사전에 좀 파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0: 네.
1: 이것은 뭐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국제사회가 지금 현재 북한이 핵무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핵무력 보유국에 대한 지위를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남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대한 군사적 어떤 강조 군사력 강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파악을 하고 있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북한의 어떤 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0: 그렇죠. 네.
1: 그래서 사전 준비의 차원에서 북한의 AI 연구 역량 네. 그리고 실제 활용 역량을 네. 판별하는 필요성이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 보고서 뒷부분에도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북한이 이 AI 기술을 얼마나 경량화했느냐
0: 네.
1: 그리고 북한이 갖고 있는 재래식 무기 혹은 어떤 북한이 갖고 있는 아까 제가 뭐 이제 구형 GPU를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세대 GPU라고 말씀드렸는데 북한이 갖고 있는 그런 하드웨어와 어느 정도 최적화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AI 기술이 혹은 AI 프로그램이 적용되느냐 상용화되느냐 네.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네.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또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러면서 경량화 최적화 관련된 그런 AI 운용 양상을 우리가 좀
0: 네.
1: 우리와 또 국제사회가 또 대책을 마련하는 데 반영을 해놓을 필요가 또 있겠습니다.
0: 네. 어쨌든 이 북한의 AI 기술이 발전을 해서 군사적인 면이라기보다는 좀
1: 네.
0: 북한 그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되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네. 통일사용설명서 북한 대중문화탐구 이번 시간에는 국내 연구 보고서를 통해서 북한의 AI 기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총신대 평화통일연구소 최순미 박사였습니다. 최 박사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스마트폰용 KBS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전 세계 어디서든 빠르고 끊김없이 들을 수 있는 KBS 모바일 콩.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이폰 사용자들은 앱스토어에서 한국 계정으로 접속하신 뒤 KBS 콩으로 검색해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KBS 라디오의 모든 채널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들으세요.
0: 통일사용설명서 이번 순서는 탈북민의 서울살이 들어보는 서울일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설송화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0: 자 이제 설 작가님이 쓰신 이제 책 위주로 지금 3주째 얘기를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 그 소설 태양을 훔친 여자 얘기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만 이 책을 내게 되면 한국에서는 이제 출판 기념회 요즘은 이제 자유롭게 그 북토크 그러니까 이제 독자들 이제 팬들 모아놓고 이제 책에 관한 얘기들 이런 것들을 해서 독자들을 많이 만나는데 출판사에서 알선도 하고 뭐 이 책은 반응이 어땠습니까? 뭐 어떻게 하셨습니까? 딱딱하게 출판 기념회 하셨습니까? 아니면 자연스럽게 북토크 하셨습니까?
3: 예, 이게 통일부 공모작에 당선된 게 서설이었고
0: 네.
3: 에세이도 다 같이
0: 네.
3: 그래서 어떤 기간에서 북 콘서트를 많이 조직해 주셨고요. 그리고
0: 네.
3: 작년에는 경찰청에서도 다
0: 네.
3: 저도 참 깜짝 놀란 게 아 이게 경찰청은 안보교육인데 이게 시장교육을 다 합니까 했더니
0: 네.
3: 다 알아야 된다고 양쪽으로. 그래서 참 고마웠던 그런 자리가 있어서
0: 네.
3: 처음으로 저는 가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원래 작가는 아닙니다.
0: 네.
3: 전문적인 교육도 받은 적이 없고 그래서 시놉시스라든가 다 어설프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저를 네. 작가로 키워줬다.
0: 아.
3: 제가 공부를 할 수 있었고 작가로 글을 쓸 수 있는 어떤 후원을 해 주신 그 통일부 남북관화재단 참 고맙다는 인사를 항상 먼저 하는데요. 그럼에도 신선하다는 이런 제가 평가가 가장 많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어쩌면 60년대 우리 부모들의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도 또 합니다. 네. 그래서 아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고 작년하고 요 한 달 전에 다시 미국 에이전트가 연락이 왔었는데요.
0: 미국에서?
3: 네. 그 제 영문 기사가 나간 거 있습니다. 그 태양을 넘친 여자 북한 여성들이 사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깜짝 미국은 미국은 더 모르더라고요. 아예 북한에 대해서 다 맞아서 죽고 굶는 줄만 알았는데 그래서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있으면 반쪽 한쪽 견에는 일어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다. 말하자면 사기업가고 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판권 논의 중에 있습니다.
0: 잘 되시길 바라고요. 예. 아니 그리고 뭐 작가로서의 명성도 명성이지만 북한의 실상이 좀 더 정확하게 알려지는 건 좋죠. 뭐 저 서방 사회에.
3: 예, 쉽게 말하면 저는 인권, 핵 이것도 다 아주 중요한데 이 여성들의 그 미시적인 생활사 저는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0: 네, 이제 지난 시간에는 소설 태양을 훔친 여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지난해 설 작가님이 쓰신 책 첫 에세이인데 제목이 여자는 죽지 않았다. 자, 그럼 저는 지금 이 소설 태양을 훔친 여자 에세이 제목 여자는 죽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좀 강렬합니다. 물론 뭐 제목이라는 게 좀 일부러 강렬하게 그 힘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이거 아마 본인이 그 출판사보다는 본인이 붙이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 그렇게 붙인 이유가 있으시겠죠?
3: 이게 원래 제목은 제가 이게 좀 세죠. 이런 제목은 제가 원래는 책 제목이 돈으로 사들인 사회주의 권력이었어요.
0: 아, 좀 딱딱한데 이제 그게
3: 세 번째 제목 목차를 끌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쭉 읽어보더니 딱 그 편집자가 이건 그 제목이 안 맞는다. 뭔가 이거는 정말 그 여성주의자로서의 그 설성화의 그 정신이 살아있다 해서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살아남은 여자는 세계를 만든다. 이런 어떤 그 하나의 그 전문서의 에세이적인 제목이 아닐까. 다시 말하면은 94년도 95년도 정말 갑자기 국가가 백업을 안 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사했고 그 속에서 내 아이를 살려야 되고 내 남편을 살려야 된다. 내 부모를 살려야 된다. 배낭을 메고 장사에 나섰던 여성들. 이 여성들이 지금 북한 체제 근간을 흔들면서 사회질을 변화시키고 있다. 그러니 북한 여조는 여전히 살아남았다.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0: 그 주변 반응은 어땠어요?
3: 여자는 죽지 않았다. 이 제목이요. 이 제목 반반입니다. 남성들은 좀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0: 목차를 제가 좀 보니까 그 다양한 얘기가 담긴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제 북한 여성과 또 시장 경제가 이제 초점이라고 이해가 되네요. 그 목차 잠깐 좀 소개를 해 주시죠.
3: 그 목차는 아무래도 제가 태어났던 배경. 저희 아버님이 교도소에 왜 가게 됐고 교도소 출소 후에 저희 말하자면 가시집이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어머니 언니가 언니가 간부요 당 간부였어요. 당 간부가 저희 동생 그러니까 매부가 되나요? 매부를 고발한 거죠. 그렇게 해서 초가집의 고발로 감옥에 가게 된 아버지가 다시 나왔음에도 갈 데가 없어서 다시 어머니하고 재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명만은 태아가 하나 그 부모의 운명을 연결해주는 세상에 울음을 터뜨린 태아가 바로 저였다. 그래서 제목이 교도소 출소 후 태어난 생명이었고 두 번째는 그 돈으로 사들인 사회주의 권력 이거는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장사를 시작하게 됐냐. 교도소 출소자 아버지 중국 연구자의 아버지 신분제가 너무너무 나빠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헤치고 나갈까 고민하다가 끝내 작가가 되고 싶었지만 아버지가 작가는 너 되지 말아라 해서 못했고 그러던 찰나에 그럼 내 돈이라도 물어보자. 그러면 뭐까지 곧 그래서 시작 남들은 장사 안 할 때게 아주 9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0: 일찍 시작하셨네요.
3: 누군 장사도 모를 때 21살부터.
0: 잘 형성이 되기
3: 그땐 장마당이
0: 전인데.
3: 없었어요. 없었고 우연히 제가 그땐 사로청 청년들 그러니까 청년들을 책임진 그 초급 간부였죠. 평양에 해외 갔어요. 해외를 갔다가 거기서 딱 이게 정신이 팔딱했죠. 우리 평양 못 가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는 내가 여기서 일을 하게 되면 평양 사람 되겠네. 야 이거 그럼 괜찮다 해서 가서 자원을 했습니다. 자원해서 평양에 떨어졌고 평양에 떨어지면서 평양 제품을 제가 순

0: 해서 나름대로 그래도 2030 세대까지 그 호응을 얻었던 네. 그리고 저를 취재했던 한 기자분은 그 30대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네. 이 책은 북한 여성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조금 더 세게 써달라 해서 제가 아 한국도 이런 어떤 갑장제의 어떤 문화는 아직 그렇죠. 남아있는 가보다. 네.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엔 위태로운 시장의 본질은 뭐 불길이라든지 그래서 암튼 그래서 북한 여성 시장 경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한국의 사회가 지금 발전해온 경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1: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어떤 겁니까? 이 책을 쓰시면서.
0: 이게 그 여자의 정석은 숙명이 아니다. 이런 그 목차가 있거든요.
1: 숙명이 아니다.
0: 예, 예. 여자의 가인.
1: 그 팔자를 고칠 수도 있다 이 말이네요.
0: 아니요. 그러면? 숙명. 그러니까 사명이 아니다.
1: 아, 사명이 아니다.
0: 예, 그러니까 예. 말하자면은.
1: 아, 꼭 종속돼야만 되는 건 아니다.
0: 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야기하는 게 북한 여성은 두 수령을 모셔야 했다. 북한은 국가의 가장은 김정은 아닙니까?
1: 네네.
0: 사회주의 대가정이라는 걸 내세우기 때문에 국가의 가장의 세포라고 하는 것이 가정이고 가정의 가장인 남편이란 말이죠.
1: 네.
0: 그래서 이 두 수령을 모셔야 했던 여성들이 그 쌀을 안 내줌에도 계속 북한의 공교육으로 공대하고 순종하고 아이를 많이 낳고 가사노동하라 하니까 거기다 돈까지 많이 벌래 세금도.
1: 네.
0: 과연 그럼 이런 여자의 정석이 국가의 가장에게 정석되는 운명, 가정의 가장에게 정석되는 운명, 이건 숙명이 아니다. 이거를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1: 아.
0: 제 이야기가 아닙니까? 네. 어떻게 보면 저의 그 결혼 생활이기도 했기 때문에 참 고민을 많았지만 그럼에도 제가 어떻게 시집을 갈 수 있었을까. 제가 26살에 약혼을 했고 27에 그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못할 뻔했죠. 그때 거철입니다 저는. 23살 지나면 북한에는 여자 결혼 영령기 지나거든요.
1: 네,
0: 저희 26살이 했으니까 뭐 오늘 파철이었죠. 예, 한국말로 거철이었고
1: 노처녀는 언제?
0: 예. 그러다가 스칼렛 오하라 같은 이 장마당 던주 여성들이 청각들이 원하는 신부 1순위가 됩니다.
1: 아, 갑자기?
0: 네, 그러니까 시대의 어떤 지각하고 틈새를 잘 만난 거죠. 그래서 신분 좋고 인물 잘나고 평양 대학 졸업하고 예수 평양 청각하고 결혼을 했는데 마음도 착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저는 저희 남편에게 모든 것을 투자해서 꼭 김정일 앞에 훌륭한 1급 교사로 내세우는 게 저의 꿈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허무한 걸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저희 남편 욕하는 게 아니고 비가 막 오는 날 비 초마 밑에 연탄 북한 말로 구멍탄이 구멍탄을 쭉 찍어 놓지 않습니까?
1: 네.
0: 제가 오대 갔다 왔는데 남편이 왔으면 구멍 비에 다 지금 깨지지 않습니까? 연탄이 지금.
1: 네.
0: 그럼 그걸 방막이라도 좀 씌워 놓아야 되겠는데 그냥 남편은 너무 그 왕자로서 지금.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랬죠. 저희 집에는 왕벌과 로동벌의 차이였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 제가 그러니까 제 잘못도 아니죠. 시대가 만들어 놨으니까.
1: 네.
0: 그리고 남편을 잘 내세워야 여자의 위신도 손다는
1: 그렇죠.
0: 이런 도덕관이 있어서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왕벌과 로동벌의 관계가 부부 관계가 되다 보니까 제가 허무한 거죠. 왜 나는 이룰 것 다 이루어도 여자로서 행복하지 않을까. 예, 이런 문제가 여자의 정석은 숙명이 아니었다 하는 걸 국가의 가장인 현재 남자를 상징하는 북한 가부장제를 비판하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절대 그 설 작가님이 현재 그 남편 되신 분에 대한 불만이 아니고
0: 그게 아닙니다. 예.
1: 시대적으로 이게 사이도 좋으시고 지금 잘 백년으로 하고 계신데 시대적으로 형성된 그 가부장적인 문화가 나타난 그 이제 드러낸 현상을 이제 비판적으로 접근하신 거죠. 자, 다음 책이 더 기대가 됩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0: 제가 이제 다음 뭐 곧 나오는 건 북한 사투리 책. 여기도 역시 시장을 배경으로 한 북한 사회의 변화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뻔찌라는 학창시절 시골 복적 장마당 쌈지라며 정두는 집구석. 예, 아무튼 여러 가지 그 북한 사회상에 아주 디테일하게 나올 거고요.
1: 네.
0: 이런 인문학적 에세이로 인해서 저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분단으로 멀어져 가고 있는 남북의 정서를 우물처럼 끌어올릴 수만 있다면 앞으로 이런 책은 소설로도 좋고 에세이도 좋고 전문서로도 좋고 1년에 한 권씩 출간할 계획입니다.
1: 네. 기대가 됩니다. 그 설 작가님의 앞으로 출간될 책도 기대가 되고 뭐 가능하면 그 내용을 미리 엑기스만 좀 우리 방송에서 먼저 소개해 주시면 그게 이제 설송화의 서울살이 그러니까 이제 북한 문화호하고 우리

0: 표준어하고 비교해 가면서 남북한의 생활을 비교하는 아주 재미있고 또 알찬 내용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설 작가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발걸음 KBS 라디오 동일사용설명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동일사용설명서는 KBS 1라디오와 한민족방송 채널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청취 바랍니다. 오늘 끝으로 박완규의 붙이지 않은 편지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윤석훈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레디 플레이어 원과 함께합니다. 이스터에그를 차지하기 위한 첫 번째 미션인 레이싱부터 대중문화 팬들의 가슴에는 불이 당겨집니다. 오토마가스 1호의 걸작 만화 아키라 속 주인공 가네다 쇼타로가 타는 빨간 바이크는 오아시스에서 아르테미스에 차지죠. 웨이드가 분한 파시발의 차는 백투더퓨처 시리즈의 드로리안. 그 옆으로 매드맥스 속 인터셉터, 스피드레이서의 마하5 등이 빼곡합니다. 이윽고 건담과 메가 고질라의 결투까지를 목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영화입니다. 스필버그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 프로듀서와 배급사인 워너브라더스가 3년간 저작권 문제를 해결했고 그 기간 동안 매주 전화가 울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저작권 해결과 로열티 지불이 영화 제작의 핵심이었다는 설명이죠. 설령이 모든 것을 감지하지 못하더라도 레디 플레이어는 충분히 재미있는 작품입니다. 메가폰의 주니가 엔터테인먼트 무비의 거장 스티븐 스필버그니까요. 그는 명실상부 대중문화의 아이콘입니다. 애초에 레디 플레이어 1은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와 그가 창조한 캐릭터들을 향한 애정의 토대에 세워져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고요? 어니스트 클라인이 2011년 출간한 동명의 원작 소설은 수많은 대중문화를 향한 러브레터입니다. 그중 상당 부분은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와 그가 창조한 캐릭터들로 향하죠. 클라인은 스필버그의 작품을 보면서 자라지 않았다면 레디 플레이어 1을 쓰지 못했을 것이라 밝힌 적이 있습니다. 소설에는 스필버그 작품 속 캐릭터들이 훨씬 더 많이 등장하지만 그는 이 영화에서 주라기 공원의 트랙스 정도만 부각했습니다. 자신을 제외한 다른 창작자들의 손끝에서 탄생한 문화들을 조명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렉 모톨라가 이티를 오마주한 황당한 외계인 포를 만들었듯, J.J. 에이브럼스가 슈퍼에이트를 만들었듯, 스필버그 키즈들이 자신들의 영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오늘날, 스필버그는 자신이 대중문화를 사랑해온 방식 그 자체를 보여주는 작품을 통해 또 한 번의 도약을 선언한 셈입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1: KBS 58분 날씨.
2: 밤사이 남부 곳곳에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강한 비구름대는 아침에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고요. 지금은 경북과 전북에 산발적으로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리겠지만 중부지방은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고요. 남부지방도 오전에는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오후부터는 다시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내리 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비의 양은 대구 경북에 30에서 80, 그 밖에 남부와 충청, 강원에 20에서 60, 수도권에는 5에서 10mm 정도입니다. 현재 서울은 구름 사이로 볕이 내리쬐고 있는데요. 수도권과 충남은 낮 동안 자외선이 강하겠고요. 전국적으로 무더운 날씨도 계속되겠습니다. 전남 남해안과 영남, 제주도에는 폭염특보와 열대야 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의 한낮 체감온도 31도에서 폭염특보 지역은 33도 안팎까지 올라 무덥겠고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30도, 춘천과 광주 29도, 대구 32도, 울산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는 가운데 다음 주 후반까지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며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조하늘입니다.
3: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산림청이 오늘 오전 8시를 기해 경상북도에 산사태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올렸습니다. 최근까지 많은 비가 내렸고 지난해 발생한 대형 산불로 지반이 취약하다는 점도 고려한 조치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는 오늘 오후부터 30에서 100mm의 비가 예보돼 지반이 약해진 지역은 산사태 위험이 큰 상황입니다. 반면 서울과 인천, 경기의 산사태 위기 경보는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전국의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됐지만 정부는 피해 복구와 추가 산사태에 대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 대응체제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2단계 대응에선 정부와 지자체, 관계기관이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대응하며 대피령과 위험지역 통제, 긴급방송 등을 시행합니다. 그제부터 이어진 비로 전국에서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고 낙석 피해 등이 발생했으며 대피자 290여 명이 임시 주거시설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서호촌에서 친구들과 물놀이를 하던 중학생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오후 6시 33분쯤 심정지 상태의 A군을 발견해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A군은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전날 많은 비가 내려 하천 수위가 높아진 상황이었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한 소방관이 탈진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인천소방본부는 어젯밤 10시 20분쯤 인천 성남동 쿠팡 32 물류센터에서 40대 소방관 A씨가 탈진 증상을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사다리차를 운전해 진화 작업을 벌이던 40대 소방관도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서 고압산소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 화재는 24시간이 지났지만 건물 6층에서 7층까지 번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220여 대의 장비 등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잉글랜드가 10골을 주고받는 난타전 끝에 프랑스를 물리치고 북중미 월드컵 3위를 차지했습니다. 잉글랜드는 오늘 미국 마이애미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3위 결정전에서 전반에만 4골을 넣으며 앞서 나갔고 후반 프랑스의 맹추격을 따돌려 6-4로 이겼습니다. 잉글랜드는 1966년 월드컵 우승 이후 최고 성적을 거두고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경찰이 지난 3월부터 4개월간 자치단체 의원과 공무원 등 공직자들과 민간업자들의 부당 계약 등을 수사해 1,450명을 단속하고 이 가운데 20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오늘 발표한 특별 단속 결과를 보면 경기 남부청 반부패 수사대는 예산 편성과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4억 5천만 원을 사례비로 수수한 광역 의원 등 15명을 검거해 이 중 3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대전에선 학교 기간제 교사와 행정교직원 채용 대가로 수억 원 상당을 수수한 학교법인 사무국장 등이 검거돼 2명이 구속됐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 방문을 위해 어제 평양을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최 외무상의 구체적인 방문 목적과 세부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최 외무상이 주요 외교 일정 등 뚜렷한 계기가 없는 시점에 방문했다는 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위한 사전 조율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됩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모스크바 외곽과 물류창고 등을 드론으로 공격해 9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다쳤다고 러시아 당국이 어제 밝혔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그제와 어젯밤 사이 모스크바시에서 떨어진 러시아 최대 온라인 유통업체 와일드베리스의 2개 지역 물류창고를 드론으로 공격했습니다. 현지 주 당국은 이 공격으로 야간 근무자 등 8명이 숨지고 61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중부지방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경북에는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대구와 경북이 30에서 100mm, 충청과 전라, 강원, 경남 내륙은 20에서 60mm, 서울 등 수도권은 5에서 10mm 등입니다. 대구 경북에는 오후에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돼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5.8도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KBS

0: KBS 뉴스월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오원종입니다.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를 두고 기대와 불안이 어느 때보다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을 비롯한 세계적인 경제학자와 인공지능 연구자, 기술기업 관계자 200여 명이 최근 우리는 지금 행동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AI가 앞으로 10년 동안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해질 수 있고 산업혁명보다 짧은 기간에 더 큰 규모의 경제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며 제도와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한 겁니다. 특히 이번 성명은 일자리와 소득 분배를 연구해온 경제학자들이 대거 참여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 세계창에서는 세계 석학들이 AI의 경제적 충격을 경고하고 나선 배경과 또 AI 확산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짚어보겠습니다. 7월 19일 일요일 KBS 뉴스월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행정안전부 알림이 떴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서 제주시 서부와 제주시 북부, 제주시 동부, 제주시 중산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서 제주시 서부, 제주시 북부, 제주시 동부, 제주시 중산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됐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첫 소식 주간 키워드 함께합니다. 전지현 외신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자, 밤사이 들어온 소식부터 좀 살펴볼게요. 자, 이란이 미국과의 종전 양해각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 이제 중단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 그렇습니다. 가리 바바디 이란 외무부 차관이요. 현지 시간으로 18일에 상대방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란 정부가 합의를 준수할 이유가 없다라면서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이란 타스님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또 앞서 이란 혁명수비대도 미군을 막아줄 국제기구가 없다라면서 이란의 남은 길은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뿐이다라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이란 내 교량과 발전시설 공격에 대한 대응이다라면서 쿠웨이트의 석유 담수화 시설을 비롯해서 중재국인 카타르, 바레인, 요르단 같은 걸프 국가의 민간 인프라까지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네. 한편 로이터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란이 3개월 만에 사우디아라비아를 공습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걸프협력회의는 민간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전쟁 범죄다라면서 이란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 모스타바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현지 시간으로 18일에는 미국이 종전 양해각서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면서 미국 대통령의 서명이 가치도 효력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런 내용의 성명을 이란 국영TV를 통해서 서면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 성명이 미국과의 실무협상 이란 측 대표인 가리 바바디 외무차관이 양해각서에 따른 이란의 의무 이행을 중단하겠다라고 밝힌 후 몇 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한편 무스타바 지도자는 범죄와 약속 파기의 어두운 경험은 미국의 부정직함과 비합리성, 비열함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명백한 증거가 됐다면서 국가적 단결을 유지하는 게 최우선 과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0: 아, 또 이제 다시 전쟁 초기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격화되는 모습이 우려스러운데 자 이런 가운데 이란군의 직접적인 공격으로 미군 사망자가 처음 발생했다 이런 소식도 들어왔네요.
1: 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지금 일주일을 넘은 가운데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받아서 미군이 사망한 사례가 처음 나왔습니다. 미국 중부사령부가 7월 17일 중앙사령부와 동맹국 군대가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방어하던 도중에 요르단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 2명이 사망했고 다른 1명은 실종됐다라고 발표했는데요. 네. 중부사령부는 정확한 장소를 밝히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DPA 통신이 요르단의 주요 미군 기지는 수도 암만에서 북동쪽으로 100km 정도 떨어진 아즈라크에 있다 이런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어제까지 7일 연속으로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 이란 군사시설을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란은 지금 다른 중동 국가에 있는 미군 기지를 대응 공격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란 전쟁이 시작된 2월 이후에 미군 쪽 사망자가 16명, 부상자가 430명 이상입니다. 네. 하지만 이란 군의 직접적인 공격으로 미군 병사가 사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0: 입니다.
1: 네, 다른 소식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 인근 도시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고요?
0: 현지 시간으로 17일 오후 오슬로에서 서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진 드람만의 한 연립주택에서 화재가 시작됐는데요. 이 강풍을 타고 불길이 주택 밀집 지역까지 걷잡을 수 없이 확산이 되면서 주택 100여 채가 소실됐습니다. 지금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으면서 주변 삼림으로까지 화재가 번졌거든요. 그랬더니 당국이 수백 명의 주민을 대피시켰습니다. 시민보호청은 이번 화재가 현대 들어 노르웨이에서 발생한 화재 중에 가장 큰 규모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번 화재로 인한 사망자나 실종자는 아직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1: 네.
0: 노르웨이는 보통 여름철에 선선한 편입니다. 하지만 서유럽을 덮친 폭염이 북상을 하면서 이 드람맨이 위치한 노르웨이 남부에서 화재가 발생하기 며칠 전부터는 기온이 섭씨 30도 이상 올라가는 등 이례적인 더위가 발생하고 있었는데요. 유럽이 올여름에 곳곳에 폭염 또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규모 산불이 함께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독일 북동부에 있는 독일 최대 육상 국립공원인 뮤리츠 국립공원에서도 13일에 시작된 산불이 계속 확산이 되면서 18일에는 결국 화재 진화를 위해서 군 병력까지 투입이 됐습니다.
1: 자, 베네수엘라가 강진으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제 국제통화기금 IMF로부터 우리 돈 약 5천억 원 상당의 지진 피해 복구 비용을 확보했다고 밝혔네요.
0: 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이 17일 IMF로부터 3억 4,600만 달러, 약 5,155억 원 정도를 조달했다라면서 지진 피해를 입은 가구의 주택과 기반 시설, 필수 공공 서비스 등 다양한 필요 사항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에 확보한 금액은 베네수엘라가 IMF에 예치한 출자금 가운데 일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네수엘라는 이 자금을 쓰긴 하지만 IMF의 구조조정 요구나 실사, 규제 등을 받지는 않아도 됩니다. 지난달 24일에 발생한 연쇄강진으로 지금 누적 사망자가 5천 명을 넘어섰는데요. 임시 대피소 등에서 생활하는 이재민도 2만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1: 자, 이어서 주간 키워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입니다.
0: 예, 예전에 많이 나왔던 문구인데요.
1: 방구 문구예요.
0: 네, 영국이 16세에서 17세 청소년의 심야 시간 내 SNS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영국은 16세 미만의 SNS 사용은 전면 금지하고 있는데요. 영국 과학혁신기술부가 온라인에서 차세대를 보호하고 학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 조치로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16세에서 17세의 SNS 사용 차단을 초기 설정으로 만들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1: 네.
0: 또 자동으로 연속 재생되는 동영상, 개인 맞춤형 콘텐츠를 계속해서 제공하는 피드 등 무한 스크롤 기능에 대해서는 비활성화가 디폴트가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영국 정부가 차세대에게 어린 시절을 되찾아주겠다라면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스냅챗, 유튜브 같은 SNS 플랫폼을 16세 미만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은 이후 이제 추가로 지금 또 마련한 방안인데요. 지금 영국 정부가 올해 안에 입법 절차를 마무리해서 내년 봄에는 시행하는 일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 정부가 각계 의견을 한번 수렴을 해봤는데 응답한 부모의 83%는 SNS가 어린이에게 미치는 위험 요인이 장점보다 크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1: 네.
0: 91%는 최소 연령 기준으로 16세를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캔들 과학혁신기술장관이 젊은이들이 필요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고 학업에 집중하며 가족 및 친구들과 더 좋은 시간을 보내도록 도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1: 네.
0: 하지만 일부에서는 10대 사용자가 사용 제한 설정을 풀어버릴 수 있다면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챌린지 때문에 청소년 자녀를 잃은 한 부모는 꺼버리면 되는 제품이라면 충분하지 않다. 17살짜리한테 술병을 주고 손에 안 닿게 살짝 치우는 것과 같은 게 아니냐. 그러면 언제든 다시 가져오면 그만이 아니냐라면서 이번 조치가 불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1: 좀 이게 애매하겠네요. 16세로 네. 정해놨는데 16, 17세, 18세 네. 이 청소년들이 그렇죠.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0: 네.
1: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로봇 일병 구하기입니다.
0: 라이언 일병을 구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 로봇 일병을 구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적의 해안에 침투하는 상륙 작전도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대신하는 시대가 됐는데요. 미국 군사 군사 전문 매체인 더 워존이 우크라이나군이 사상 최초로 해상 드론으로 무상 지상 로봇을 적진에 상륙시켰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SNS에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먼저 무인 수상정이 해안에 도착해서 정박을 하면 무인 지상 차량이 내려와서 육지에 상륙을 합니다. 그리고 장착된 기관총으로 해안 너머의 목표물을 공격하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이 영상에서 공개된 상륙 장소는 우크라이나 남부 미콜라이우의 킨번스핏이라는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장소가 미콜라이우와 헤르손으로 향하는 우크라이나의 해상 수출입 항로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인데요. 지금은 러시아군이 대부분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전을 이끈 우크라이나 제123 독립지역 방위여단은 새로운 전쟁 시대가 시작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다만 이번 공격에 나선 무인 지상 차량은 한 대뿐인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전술적 가치보다는 아직은 상징적인 의미 또 홍보 효과가 더 크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4월에도 우크라이나가 드론만으로 러시아 진지를 처음 점령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번 전쟁에서 무인 시스템이 적진을 점령한 최초의 사례이자 역대 모든 전쟁을 통틀어서도 거의 확실히 최초다라는 주장을 폈는데요. 지금 우크라이나 쪽은 병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육해공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드론을 개발해서 나오자마자 곧바로 실전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다음 키워드는 하이 혼란, 아임 혼란.
0: 네, 친구들끼리 이렇게 인사를 나누게 될 것 같아요. 노르웨이에서는
1: 지금 이번 혼란 선수 인기가
0: 네,
1: 많아서
0: 그렇습니다. 네. 월드컵에서 맹활약을 펼친 노르웨이 국가대표 공격수죠. 네. 엘링 혼란 선수의 인기가 페루에서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백 명의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혼란으로 등록을 했는데요. 지금 혼란이란 이름을 가진 신생아가 468명, 엘링 혼란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등록한 사례도 91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대부분이 월드컵이 개막한 이후에 출생신고를 마친 겁니다. 네. 그래서 노르웨이가 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8강에 진출한 뒤에는 등록 사례가 더 늘어나는데요. 페루 정부 대변인 이반 토레스는 이제 혼란도 페루 사람이다 라고 농담을 하면서 세계적인 축구 스타들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독특한 이름을 짓는 데 영감을 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페루에서는 이렇게 축구 스타의 이름을 따서 자녀의 이름을 짓는 문화가 좀 오래전부터 있었는데요. 현재 페루에는 메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3,402명 있고요. 네. 이 중에 292명은 리오넬 메시라는 이름 전체를 그대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크리스티안 아누 호날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1185명, 야말은 1241명, 음바페는 238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하지만 가장 많이 쓰는 이름은 브라질 축구 스타인 네이마르랍니다. 무려 33,809명이 이 이름을 쓰고 있는 걸로 지금 조사가 됐는데요.
1: 남미에서 인기가 많다 보니까.
0: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 대변인은 우리는 부모가 이런 이름을 짓는 걸 막을 수는 없다. 페루에서는 이름이 모욕적이거나 비하적인 표현이 아닌 이상 부모가 자유롭게 자녀의 이름을 정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1: 자, 다음 키워드는 물에서 비누 맛이 나옵니다.
0: 네, 이러면 안 되는데요. 일본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텀블러에 세제나 수면제 등을 넣는 사건이 지금 잇따르고 있습니다. 도쿄도 스기 나미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2024년에 학생들이 텀블러에 든 음료를 마시다가 세제나 비눗물 같은 이상한 냄새나 맛을 느껴서 뱉어내는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작년 9월에도 아다치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텀블러에 수면 유도제를 넣었다가 목격자가 신고해서 적발된 적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스키나미구 교육위원회가 텀블러를 교실 뒤에 있는 사물함이 아니라 교탁 옆에 있는 바구니에 모아서 보관을 하도록 했고요. 교실을 이동할 때는 학생들이 반드시 텀블러를 지참해라 이런 지금 지시를 내렸는데요. 학교에서 갈등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전담 지원 부서를 만들기도 했고 이물질이 들어간 게 의심된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 사이에서 자구책이 나왔습니다. 지문 인식 기술을 도입한 텀블러를 자녀에게 사주는 건데요. 네. 이 오사카의 한 스포츠 기업이 작년 9월에 출시를 했는데 이 제품에는 뚜껑에 지문 센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등록된 지문, 그러니까 최대 15개 외에는 뚜껑이 열리지 않게 설계가 됐는데요. 지문을 추가로 등록할 때는 관리자로 설정한 지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3자가 무단으로 등록을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 위해 만들어진 건 아니었고요. 예. 원래 운동선수들의 약물 혼입 방지용으로 개발이 됐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시대가 달라지면서 이렇게 된 건데요. 아무튼 법률 전문가들은 가해자가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일 경우에 처벌을 면하더라도 부모가 민사상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해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요.
1: 네.
0: 14세 이상의 청소년이나 성인일 경우에

0: 는 인체에 무해한 물질이더라도 심리적인 이유로 텀블러를 쓸 수 없게 만든다면 기물 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고 유해 물질을 넣어서 마시게 했다면 여기에는 상해죄까지 성립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1: 저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레이 디볼스 황혼이혼 말하는 건가요?
0: 네. 자녀가 모두 독립한 뒤에도 배우자와 노년을 함께하기보다 각자의 길을 택하는 미국의 중장년층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현상이 그레이 디볼스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미국 사회 회의 새로운 가족 문화 변화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뉴욕포스트가 50세 이후 이혼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 한때 결혼 생활의 실패로 인식되던 이혼이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선택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가 좀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최근 50세 이상 부부의 이혼 비율이 미국에서 눈에 띄게 증가를 했는데요. 지금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전체 이혼 중에 40% 정도가 네. 50세 이상 부부들에게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 기반이 강화되면서 결혼을 유지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예전보다 약해졌기 때문이고
1: 예.
0: 이제는 이혼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좀 유연해졌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과거 같은 부정적 낙인도 크게 줄었기 때문이고 이것도 영향을 미쳤고.
1: 뭐 개인의 선택이니까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레이 디보스라는 건 충동적으로 결정되는 것보다는 오랜 기간 누적된 갈등과 고민 끝에 내리는 그런 경우가 훨씬 많다라고 네. 변호사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평균 수명이 길어진 점도 이런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1: 네.
0: 아무튼 미국 사회에서 지금 황혼 이혼을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1: 네. 하나 정도 더 봐도 될 것 같은데요.
0: 네.
1: 좀 짧게 좀 볼게요. 불에는 불로 맞서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0: 인공지능이 나오니까요. 지금 미국 대학가에서 이제 시험 방식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필기시험, 면접평가 방식이 확산을 하고 있는데요. 생성형 AI한테 과제를 해달라고 그러면 에세이랑 발표문까지 뚝딱 만들어주거든요. 그런데
1: 네.
0: 학생의 진짜 실력을 대학은 평가하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사고 과정, 그러니까 결과물보다는 학생이 사고했던 과정을 검증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구술시험이 나온답니다. 교수와 함께 20분 동안 마주 앉아서
1: 면으로. 예, 예.
0: 네, 계속 설명을 해야 된다는 네. 거죠. 뭘 물어보면. 그리고 그리고 답변을 주고받는 이런 시험이 점점 늘어나면서
1: 네.
0: 예, 답안을 직접 손글씨로 적게 하는 교수도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 네.
0: 필기 시험이 부활하면서 학생들이 이렇게 쓰는 그 답안지인 시험지 판매량도 예전에 비해서 두 배 이상 늘었다고 하는데요.
1: 네.
0: 아무튼 단순하게 AI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이제 AI를 전제로 한 새로운 검증 시스템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1: 예.
0: 그래서 한 교수가 불에는 불로 맞서야 된다. 학생이 정말 숙제를 했는지 아닌지를 나는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에
1: 네.
0: 이런 방법을 도입하게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1: 뭐 AI는 잘 활용하는 건 중요한데
0: 네네.
1: 그 과정에 있어서는
0: 그렇죠.
1: 자기 사고 과정이 중요하니까 사고를 학생들은 사고 과정을 키워가는
0: 네네.
1: 부분이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주간 키워드 전주현 외신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자, 세계의 창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세계 석학들이 AI가 경제와 일자리에 가져올 변화에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선 배경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코노미 조선 이용성 국제전문기자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네,
0: 이렇게 또 뵙게 되네요. 예. 자, 이번 성명이 특히 이제 관심을 끌게 되는 게 그 서명한 분들의 면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유명한 석학들이 많이 참여를 했잖아요. 구체적으로 네, 어떤 분들이 참여를 했습니까?
1: 네. 현지 시간 지난 7월 13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행동해야 한다. We must act now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이번 성명에는 스탠퍼드대 디지털 경제연구소 주관으로 에린 브린 욜프슨 스탠퍼드대 교수 등 경제학자 4명이 작성을 주도했습니다.
0: 네.
1: 말씀하신 대로 이름 올린 인물의 면면 때문에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지난해 노벨 경제상 수상자인 피터 하윗 브라운대 명예교수, 그다음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벤 버냉키 전 의장,
0: 네.
1: 다론 아제모울로 MIT 교수, 그다음 조지프 스티글리츠 콜롬비아대 교수, 폴 크루그먼 뉴욕 시립대 교수 등 노벨상 수상자와 엔트로픽 공동 창업자 잭 클라크,
0: 네.
1: 그리고 또 AI 연구의 대부로 불리는 얀 르쿤 AMI 랩스 창업자, 에릭 슈미트 전 구글 최고 경영자 등 200여 명의 경제 석학과 AI 업계 거물들이 참석했습니다.
0: 네.
1: 정확한 숫자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게 취지에 공감하는 전 세계 학자와 리더들의 동참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0: 아,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1: 그렇습니다.
0: 거죠? 예.
1: 처음 보도 때는 200여 명이 조금 200명이 좀 안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제 아침에 제가 직접 세어보니까 어느새 24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동안 AI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는 주로 관련 기술 연구 개발하는 전문가에게서 나왔는데요.
0: 네.
1: 이번에는 일자리와 소득 분배를 연구해온 경제학자들이 전면에 나서서
0: 노벨 경제학상 수상한 분들이 참여를 했으니까요.
1: 예. 예. AI 확산에 따른 고용 충격을 경고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 AI의 생산성 증대 효과에 회의적이었던 아제모울로 MIT 교수와
0: 네.
1: 반대로 또 낙관론자였던 브린 욜프스 그 스탠퍼드 교수가 함께 서명한 것도 주목할 만한 대목입니다.
0: 그만큼 이제 AI 발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1: 네.
0: 발벗고 나선 건데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게요.
1: 네. 이번 성명이 총 3개 항목으로 구성되는데요. AI가 앞으로 10년 동안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전망에 이어서
0: 예.
1: AI의 발전이 산업혁명보다 훨씬 짧은 기간 안에 더 큰 규모로 전례 없는 변화를 경제에 가져올 수 있다. 또 생활 수준의 향상 등 기회와 함께 대규모 일자리 감소와 같은 위험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더해졌습니다.
0: 네.
1: 마지막으로는 경제학자와 정책 입안자, 기술 리더들이 AI의 경제적인 측면을 이해하고 사회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AI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 또 이를 위해서 필요한 인센티브, 안전장치,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는 그 AI발 경제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와 행동을 촉구하면서 마무리됩니다.
0: 제가 이제 기억하기에 이제 AI가 이제 막 발전하는 시기에 네. 그 개발자들 중심으로 해서 이런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는 들은 적이 있는데
1: 네.
0: 지금 이제 경제학계에서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1: 그렇습니다.
0: 예. 경제학적 측면에서 AI 확산이 위기감을 불러일으키는 게 뭐가 있을까요?
1: AI 접목 확산으로 성장의 과실이 더 이상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고용 없는 성장 징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고용이 유연한 미국의 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실적은 좋은데도 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인력을 감축하는 흑자형 구조조정이 빈번해졌습니다.
0: 예.
1: 경쟁사보다 AI 투자에 뒤처지면 큰일이라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AI가 어떤 방식으로 발전할지 또 사업을 어떻게 재편할지 확실하지도 않은데도 일단 인력부터 줄이고 보자는 그런 경우가 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 채용 컨설팅 업체 챌린저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에 따르면은 미국 기업이 AI 도입을 이유로 해고한 직원 수가 네. 2024년 한 해 동안 12,742명이었는데 올해는 전반기에만 벌써 101,743명으로 폭증했습니다.
0: 2년 사이에 뭐 거의 10배 정도가 폭증한 셈인데
1: 네.
0: 실제로 어떤 기업들이 이렇게 대규모 인력 감축에 나섰습니까?
1: 우선 마이크로소프트가 전체 인력의 2.1%에 해당하는 4,800명을 감원한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0: 예.
1: 약 1만 명이 근무하는 보안 부문에서도 임원과 직원들을 대거 정리하기로 했고요. 또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서비스 대기업인 오라클은 최근 1년간 전체 인원의 약 13%에 해당하는 2만 1,000명을 줄였고요.
0: 네.
1: 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운영하는 메타는 지난 5월 약 8,000명을, 아마존은 1월에만 본사 인력 1만 6,000명을 감원했습니다. 이 밖에 또 IBM, 페이팔, 인튜이트 등 AI 전환을 내세워 대규모 감원 대열에 합류한 기업이 늘고 있고요. 또 소셜미디어 스냅챗을 운영하는 스냅의 경우에는 지난 4월에 전체 인력의 16%에 해당하는 천여명을 내보내면서 감원 사유로 AI 기술 발전을 직접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기업 중에 상당수는 같은 기간 사상 최고 수준의 매출과 이익을 기록했는데요.
0: 네.
1: 또 이 같은 고용 악화는 통계로도 확인됩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은 지난 6개월 이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장기 실업자가 지난 6월에 190만 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27.3%를 차지했는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빼면은 2016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0: 이게 뭐 이제 기업이 어려워서 해고하는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이다 보니까 네. 미국에서 이제 AI 기술과 AI 기술과 관련 기업에 대한 반감도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1: 네. 예. AI 확산에 불만을 품고 테크 기업의 상대로 난동 부리는 테러 시도도 늘고 있고요.
0: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우리 산업혁명 때 기계에 의해서 이제 사람이 대체되면서 뭐 예. 너다이트 운동이라고 해서
1: 예, 맞습니다.
0: 막 기계 불 지르는 것처럼.
1: 예,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이제 AI 기업에 찾아가는 겁니까?
1: 예, 그렇습니다.
0: 예.
1: 또 심지어는 또 얼마 전에 그 챗GPT 운영사인 오픈 AI의 그 샘 올트만 집에 화염병이 투척되는 사고도 있었고요. 또 지난 4월에는 또 AI 모델 클로드를 운영하는 엔트로픽의 샌프란시스코 본사 로비에 한 남성이 무단 침입해서 경영진 중 한 명의 이름이 적힌 봉투를 보안 직원한테 드게 되면서
0: 네.
1: 이 사람이 살해당할 것이다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뭐 다행히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경영진 신변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졌습니다. 또 엔트로픽과 마찬가지로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AI 기반 보험사 콜기라고 있는데
0: 네.
1: 그 회사 앞에 사람들이 멈춰서서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퍼붓는 일도 빈번해졌습니다. 또 AI 기업을 향한 테러는 온라인 공간에서 더 극심한데요.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은 AI 기업 수장과 데이터 센터 등을 겨냥한 디지털 위협 규모가 지난 5월 기준 석달 전보다 7배가 증가했습니다.
0: 자, AI 기업들도 이런 변화를 가볍게 넘길 수만은 없을 겁니다. 뭐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겠지만 앞으로 AI가 점점 더 우리 생활에 스며들면 들수록 이런 경향들이 더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1: 예, 예상보다 반발이 거세지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도 AI 기술의 사회적 그 효용성과 잠재적인 이점을 강조하는 쪽으로 홍보 방향을 전환하면서 대중의 마음을 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보안과 경호 관련한 투자도 늘리고 있는데요.
0: 네.
1: 오라클은 래리 일리슨 회장의 자택 보안 등을 위해서 우리 돈으로 약 83억 원을 지출했고요. 또 AI 열풍의 대표적인 수혜 기업 중에 하나인 팔란티어의 경우에는 예. 경영진 보호 비용이 1년 만에 한 150% 늘렸습니다. 그래서 약 45억 원에 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엔트로픽의 경우에는 현재 24시간 보안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잠재적인 위협 인물을 별도로 추적 관리하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고 직접 밝힌 바 있습니다.
0: 네.
1: 여기에 대해서 일부 기업은 직원들에게 회사 로고가 새겨진 의류 착용을 자제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데 특정 기업 직원이라는 이유로 또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0: 테러 위협이 예. 있어서요. 그런데 이런 이제 AI 기업에 대한 반감이 뭐 일자리 상실한 그런 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많이 있다면서요.
1: 그렇습니다. 네. AI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이 정작 고객 응대 과정에서는 인간과 접점을 줄이고 있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6월에는 환불을 요구하던 한 미국 남성이 엔트로픽에 책임자와 연락할 방법이 없다면서 권총을 들고 사무실로 가겠다 협박해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0: 예.
1: 또 AI 활용의 근간이 되는 데이터 센터 건설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도 앞으로 지켜봐야 할 주요 변수입니다.
0: 네.
1: 지난 5월 갤럽 설문조사에서 조사 대상 미국인의 71%가 주거지 주변에 데이터 센터 건설하는 것을 다소 또는 강하게 반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비율보다 20%포인트 정도 높았습니다.
0: 네.
1: 이에 따라서 뉴욕주가 최근에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처음으로 대형 데이터 센터 건설을 유예하는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50메가와트급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대형 데이터 센터 건립 시 환경 관련한 허가를 최대 1년간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0: 그 데이터 센터 건설에 반대하는 이유가 이제 우선 처음으로 생각나는 게 이제 많은 전기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1: 네,
0: 그거
1: 맞습니다.
0: 말고도 뭐 다른 요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1: 예, 전기 요금보다 부담이 증가되고 또 물 부족, 소음의 세 가지 부정적인 외부 효과가
0: 소음도 있어요.
1: 예, 작용했습니다. 우선 상상을 뛰어넘은 전력 소비가 전기 요금 인상을 불러왔는데요. 참고로 AI 데이터 센터는 일반 데이터 센터보다 전력을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10배 더 소비합니다. 생성형 AI가 등장하기 전에는 메가와트급 데이터 센터가 주로 많이 있었는데요. 네. 현재 건설 추진 중인 데이터 센터 중에는 사용 전력량이 1기가와트, 그러니까 1000메가와트에 달하는 곳도 있습니다. 또 AI 데이터 센터 열을 식히기 위해서 냉각수를 많이 사용해야 하는데 대부분 냉각수가 증발하기 때문에 재사용이 어렵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0: 네.
1: 또 냉각팬이 가동하면서 발생하는 소음 문제도 골칫거리인데요. 데이터 센터에서 쓰는 산업용 디젤 발전기 소음이 최대 105데시벨에 달하는데 헬리콥터가 머리 위로 지나갈 때 나는 소음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유치 과정의 불투명성도 부정 여론을 끌어올리는 요인인데요. 통상 미국의 AI 빅테크 기업들은 영업 비밀을 이유로 지방정부와 비밀 유지 협약을 맺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데이터가 센터가 들어간 장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없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사전 대응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0: 그런데 이제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더 많아질 텐데 어떻게 보면 이제 지역 주민들하고 계속해서 이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테니까 그것도
1: 그렇습니다.
0: 사회 문제가 되겠네요.
1: 예, 예. 예. 또 님비 현상이라고 예. 또 새로운 님비 현상이라는 또 우려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0: 이게 뭐 전력뿐만 아니라 전력도 많이 필요하니까 뭐 추가적으로 원자력 발전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겠고
1: 예.
0: 계속 이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네요.
1: 예.
0: 자, 그리고 반면에 앞서서 이제 AI가 발전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해고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1: 네.
0: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직원을 해고했다가
1: 네.
0: 또 반대로 다시 채용하는 기업들도
1: 그렇습니다.
0: 있어요.
1: 예. 예. AI 도입 이후로 직원을 해고했던 기업이 다시 사람을 뽑는 AI 부메랑 현상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0: 네.
1: 대표적인 곳이 미국의 자동차 기업 포드입니다. 차량 품질 검사와 설계 검토 등의 AI를 도입하면서 2020년부터 최근까지 5천 명을 포드가 해고했었는데
0: 네.
1: 하지만 품질 문제로 지난해에만 152건의 리콜을 진행했습니다. 미국 자동차 업계에서 최다였습니다. 결국 포드가 품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채직자를 포함해서 베테랑 엔지니어 350명을 다시 채용했습니다.
0: 아직까지 사람 손으로 하나하나 품질 관리하는 게 더 낫다라는 판단을 했나 보네요.
1: 그렇습니다. 사람의 네. 관리가 필수적인 네. 부분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또 스웨덴 핀테크 기업 클라르나라는 곳이 있는데
0: 네.
1: 2024년에 AI 비서를 도입하면서 AI가 상담원 700명이 처리하는 업무를 해낼 수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이후에 상담원 1,000여 명을 줄였고 AI 구축에 집중하면서 신규 채용도 1년 넘게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고객 만족도가 급격히 떨어졌고 결국 고객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직원과 통화할 수 있도록 고객 응대 인력을 다시 채용하기 시작했습니다.
0: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좀 상담원 연결하려다 보면 요즘에는 AI 상담원 연결되는 경우 많은데
1: 네, 그
0: 좀
1: 과정에서
0: 답답합니다.
1: 예, 불편을 예, 얘기하는 예, 분들이 많은 예, 것 같습니다.
0: 예. 예.
1: 그래서 인사 컨설팅 업체 로보트 하프 조사에 따르면은 미국 채용 담당자 2,000명 중에 32%가 AI를 이유로 특정 직무를 없앴다가 이후에 같은 직무에 다시 채용하는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시장조사 업체 포레스터의 조사에서는 고용주의 55%가 AI 때문에 직원을 해고한 걸 후회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다만 초급 개발자나 단순 사무직처럼 반복적인 업무 비중이 높은 직무는 AI가 여전히 빠르게 대체하고 있습니다. 스탠퍼드대 인간중심 AI 연구소의 최근 보고서를 보면 미국에서 22세에서 25세 사이 소프트웨어 개발자 고용이 2020년 대비 20% 가까이 줄어든 반면에
0: 네.
1: 30대에서 40대 개발자 고용은 10%에서 15% 늘었습니다. AI가 만든 코드를 검토하고 또 시스템 전체를 설계할 수 있는 숙련된 인력의 수요는 이전보다 오히려 많이 늘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지금 뭐 이제 AI 발전 단계고 어떻게 보면 예. 과도기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1: 네.
0: 이렇게 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다시 채용하는 것 같은데
1: 예.
0: 하지만 앞으로 더 발전이 되면 이런 예. 부분도 다 대체가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되네요.
1: 인간과 숙련된 인간과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기간은 한동안은 갈 것 같다. 이게 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부분이긴
0: 어쨌든
1: 합니다.
0: 그러다 예. 어쨌든 뭐 AI의 발전 뭐 예. 그건 피할 수 없는 운명이기 때문에 석학들이 예. 이렇게 서명을 하면서 예. 제도와 안전장치 마련하자고 촉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맞습니다.
0: 앞으로의 예. 과정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예. 지금까지 이코노미 조선의 이용성 국제전문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KBS 뉴스월드
1: 음악을 통해 세계의 사람과 문화 그리고 삶의 이야기를 음미해보는 시간 음악으로 만나는 세계입니다. 오늘도 강민석 음악 칼럼니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강민석입니다.
1: 아, 저는 이 시간을 너무 기대하거든요. 또 저기 시사방송에서 음악과 함께하니까 더 이제 가슴을 촉촉하게 해주는데 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브라질의 라틴 재즈 감상했잖아요. 네. 근데 오늘도 남미 연주 음악을 준비하셨다는데 물론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해주는 음악이겠죠?
2: 물론입니다. 예. 해마다 여름에는 뭐 비가 말이죠. 네. 너무 많이 와도 걱정이고 너무 안 와도 걱정이잖아요.
1: 그렇죠.
2: 이 장마가 길지는 않았으면 싶은데 좀 뭐 저 개인적으로는 햇볕 뜨거운 날보다는 비 오는 날이 좋거든요.
1: 그러니까 중간중간 비가 이제 적셔주면 좀 시원해지니까요.
2: 너무 무섭게 쏟아져 내려서 꿀꿀해지는 그런 폭우의 느낌 말고요. 탁한 공기를 정화해 주고 대자연의 빛깔을 되찾게 해 주는 그런 청량한 비를 네. 말하는 겁니다. 그런 느낌을 음악으로 표현한 게 있어서 들고 와봤는데요. 그것이 남미 아르헨티나의 음악가 베부 실베티의 연주곡인 Summer Rain이에요.
1: 아, 말 그대로 Summer Rain. 그러니까 뭐 여름 장마가 길어지고 비 피해가 생기면 곤란하고 참 많은 사람들이 어렵잖아요.
2: 그렇죠.
1: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가뭄과 더위를 식혀주려고 제때 내리는 여름비. 그럼 참 달콤하고 시원한데. 자, Summer Rain. 아, 분위기가 좋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앞서서 좀 이제 요즘은 잘 안 쓰는 말이지만 경음악인 거죠?
2: 그렇죠. 네. 지난주에 우리가 라틴 재즈 삼바 보사노바 들은

0: 앞서 잠깐 언급했었는데 네. 60~70년대 1960~70년대 대중적인 멜로디를 들려주는 팝스 오케스트라 연주를 네. 경음악 혹은 이지 리스닝 이렇게 네. 불렀죠.
1: 그러니까 뭔가 뭐 호텔 라운지나 응접실에 소파에 앉아서 듣는 음악이다. 이런 맞습니다. 느낌인 거잖아요.
0: 라운지 음악이라고도 네. 부르고요. 약간 옛날 사람 감성 해악을 덧붙이면은 응접실 음악 이렇게도 불러요.
1: 경음악 하면 딱 그런 그때 느낌이 나와야 경음악이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뭔가 부실한 비즈니스가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 아, 폴 모리아 악단처럼 주로 피아니스트나 트럼펫 연주자가 지휘를 겸하는 암흑의 악단, 암흑의 오케스트라 이렇게 불린 사례가 영미권에도 많았는데 70년대 남미나 유럽에도 많았어요.
1: 네.
0: 남미 음악 할 때 물론 우리가 먼저 브라질이 떠오르집니다마는 아르헨티나나 멕시코 역시 이 경음악이나 팝스 오케스트라의 음악에 꽃밭이었습니다.
1: 네.
0: 작곡가 또 피아니스트 겸 지휘자 베브 실베티의 오케스트라도 그중 하나였는데 Summer Rain 이 곡은 베브 실베티가 스페인에서 1976년에 발표한 건데 곧 단순하고 소박한 경쾌함으로 레트로 감성을 자극하는 디스코풍 연주곡이라서요. 지금 이때 들으면 딱 시원해질 것 같아요.
1: 남미 음악인데 디스코풍이다. 기대가 됩니다. 근데 베브 실베티 거장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낯선 이름 아니겠습니까? 좀 네. 소개를 해 주시죠.
0: 1944년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태어났고요. 대부분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들이 그렇듯이 역시 유년 시절에는 이제 클래식 음악의 기초를 닦고 성년이 된 21살에 스페인으로 가서 음악 공부를 하면서 재즈 그룹 활동을 했다고 해요. 예. 또 클래식으로 시작해서 이 재즈로 건너가는 거는 뭐 이 세계의 공식인 것 같아요. 그 후에 70년대 초에 멕시코로 건너가서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로 경험을 쌓은 뒤에 정작 첫 앨범 발표는 스페인 음반사 제작으로 하게 돼요.
1: 네.
0: 이후에 스페인과 멕시코를 오가면서 길지는 않지만 화려하게 음악가의 전성기를 보냈고요. 70년대 스페인뿐 아니라 이탈리아 발라드 가수들의 작곡가이자 편곡자로서 또 삶의 생기를 회복시키는 아름다운 선율들을 내놨고 남미의 유명한 그 TV 1일 연속극 시리즈 플랫폼인 텔레노벨라의 음악 작업을 많이
1: 맡겼습니다. 채널 돌리다 보면 항상 나오는 텔레노벨라.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출신이긴 하지만 남미 일대와 스페인, 이탈리아까지 아우르면서 활동 범위가 넓었던 음악가입니다. 자, 그 얘기인즉슨 여기저기서 필요했을 만큼 뛰어난 재능과 에너지의 소유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자, 이제 우리가 함께 들을 연주곡 Summer Rain은 어떤 느낌을 짓게 됩니다.
0: Summer Rain은 그 천진한 낭만이 있고 풍요롭진 않지만 또 찌들지도 않은 흥이 담긴 디스코를 연주하는 피아노 그리고 오케스트라가 있고요.
1: 네.
0: 여기에 마치 옛날 추억의 라디오 CM송 주인공들 같은 그 달큰한 여성 코러스들의 가사 없는 스케치 어우러지는데 여름에 그 민트향 가득한 소다수 같은 달콤한 연주라고 말해보겠습니다.
1: 자, 소다수처럼 달콤하면서도 시원한 베브 실베티의 썸머 레인. 얼마나 시원할지 같이 감상해 보시죠.

0: 베브실베티의 서머레인이었습니다. 저는 들으면서 예전 라디오 전성기 때 아침 방송의 오프닝을 듣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1: 맞아요.
0: 굉장히 경쾌하고 그 여성 그 보컬들의 스캣 크로스의 스캣 빠라바람 빰빰 이게 굉장히 청량하네요. 예.
1: 약간 지금 듣기엔 부끄럽지만 너무 정감 있는. 예.
0: 저 나이가 들었나 봐요.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1: 좋죠.
0: 예. 예. 자 음악으로 만나는 세계 강민석 음악 칼럼니스트와 함께 남미 아르헨티나 출신 음악가 베브 실베티의 시원한 연주 음악 듣고 있습니다. 베브 실베티 음악의 미덕.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1: 요즘처럼 컴퓨터나 뭐 심지어 AI로 음악을 조립해내는 게 아니라 네. 작곡가가 피아노 앞에 앉아서 악보에 손으로 음표를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작곡하던 이 70년대 경음악의 원형이죠. 뭐 엄청 세련되진 않았어도 청진한 낭만이 있었고 또 풍요롭진 않지만 그렇다고 찌들지도 않은 사람들이 네. 흥에 적당히 취하기 좋은 이 펑크, 디스코, 피아노와 오케스트라 그리고 여성 코러스들의 이 구성진 코러스로 버무린 음악이니까 네. 심각하지 않고 적당히 릴렉스 시켜준다. 마치 노동요 같은 그런 음악이죠.
0: 맞아요. 일터에서 이 음악을 깔아두고 뭐 일하는 것도 되게 좋은 느낌일 것 같고 뭐 말 그대로 아날로그 시대의 낭만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제 아르헨티나 생각하면 관습적으로 많은 분들이 탱고를 좀 떠올리실 거예요. 근데 이제 베브 실베티가 들려주는 70년대 연주 음악이 펑크나 혹은 디스코라는 게 좀 흥미롭고 좀 귀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1: 맞아요. 70년대 펑크나 디스코 음악은 뭐 너무 진지하지 않고요. 뭔가 조금 유머러스하고 약간 단순하고 귀엽고 그래서 아날로그 시대의 낭만이 맞는 것 같아요. 베브 실베티는 그런 풍의 연주곡으로 사계절마다 느끼는 감성을 주로 그 비 오는 날의 전경을 통해서 하나씩 작곡하고 연주했는데요.
0: 네.
1: 계절이 바뀔 때 하나씩 만약 이 시간에 기회가 된다면 그 계절마다의 비 오는 풍경 그 음악도 한번 들어볼게요. 말씀하신 대로 탱고는 그야말로 아르헨티나의 영혼 같은 음악입니다만은 계절적으로는 대략 가을에 듣는 게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요 역시 기회가 된다면 네. 어느 가을 일요일 오전에 탱고를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0: 가을에 한번 또 탱고 관련해서도 네. 코너 가져가 봐도 될 것 같고요. 베브 실베티의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은 그의 음악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를 했을까요?
1: 네. 베브 실베티 음악의 여우가 좀 인상적인 묘사를 한 뭐 이런 문장이 있어요. 베브 실베티의 음악은 다른 차원, 걱정 없는 순간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맑은 날, 시원한 바람 부는 테라스에서 꽃과 야자수가 깔린 지중해 풍경을 바라보는 순간으로 그것은 청춘의 순간을 기억하게 하는 음악입니다.
0: 저의 청춘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꽃과 야자수가 깔린 지중해를 바라보는 순간.

0: 마음으로 안내합니다. 아, 여름 내내 거기 있고 싶습니다.
1: 맞아요.
0: 그럼 우리 강민서 선생님께서는 베브 실베트 음악에 대해서 한 줄로 쓰라고 한다면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1: 일단 옛날에 탱이라고 불렀던 그 오렌지 주스 가루 있죠?
0: 예.
1: 합성 오렌지 주스 같은 음악이다라고 말하고 싶죠.
0: 그 물에 타서 그 비타민이다 하면서 마셨던 그거 말씀하신 거죠?
1: 주로 사계절과 여행을 주제로 뭐 긍정적인 기운 가득한 음악을 만들긴 했는데 또 그렇다고 자연주의까지는 아니에요. 그 슈퍼마켓 안에 그 냉장고 속에 나란히 서 있는 합성 오렌지 주스에 적정하게 인공적인 달콤함 그런 느낌이고요. 또 한 줄 뭐 표어나 타이틀 비슷하게 결론적으로 갈무리해 본다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청춘의 응접실을 채우던 디스코 마스터 베브 실베티.
0: 청춘의 응접실을 채우던 디스코 마스터. 아, 저도 베브 실베티 음악 그렇게 기억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그럼 이제 한 곡 더 듣고 마무리할까요?
1: 예. 베브 실베티 음악으로 두 번째로 들을 곡은요. 1977년에 발표한 그의 앨범 Spring Rain에 있는 Voyage of No Return입니다. 이 곡 역시 묘사하고 우리가 오늘 쭉 나열한 고운 느낌에 충실한 음악이고요. 전형적이고 정직한 펑키 그리고 디스코이니까 당연히 무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겠죠.
0: 자, 음악으로 만나는 세계. 오늘은 아르헨티나의 피아니스트 겸 오케스트라 마스터 베브 실베티의 70년대 시원한 경음악으로 함께 해봤습니다. 두 번째 곡 Voyage of No Return 돌아오지 않는 항해 잠시 뒤에 띄워드리고요. 저는 강민석 음악 칼럼니스트와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자, 지금까지 KBS 뉴스월드 아나운서 오원종이었고요. 저는 돌아오는 토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99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7살 민수에게는 꿈보다 걱정해야 할 것들이 더 많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알코올 중독 부모님의 폭력과 폭언 속에서 자라온 민수.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다행히도 의젓하게 자랐는데요. 수업이 끝나면 민수는 지적장애가 있는 어머니와 형을 챙긴 후 곧바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치킨집으로 향합니다. 늦은 귀가와 잦은 결석으로 퇴학 위기까지 겪었지만 민수는 졸업의 꿈만은 놓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보다 가족의 생계가 먼저인 지금, 오늘도 민수는 얼마를 벌 수 있을지부터 걱정합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너무 일찍 어른이 돼버린 아이. 민수가 바르고 단단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간밤에 남부 곳곳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며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전남 광주 나주에는 시간당 7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강한 비구름대는 아침에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고요. 지금은 남부 곳곳에 산발적으로 약한 비가 내리고 있고 수도권과 충남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오늘 경기 동부와 강원,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비의 양은 대구, 경북에 30에서 80, 그 밖에 남부와 충청, 강원에 20에서 60, 수도권에 5에서 10mm 정도로 지역적으로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습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구름 사이로 볕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충남은 낮 동안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무더위도 계속되겠는데요. 일부 충청과 남부, 제주도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의 한낮 체감온도가 31도에서 폭염특보 지역은 33도 안팎까지 올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다음 주 후반까지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며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산림청이 오늘 오전 8시를 기해 경상북도에 산사태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올렸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는 오늘 오후부터 30에서 100mm의 비가 예보돼 지반이 약해진 지역은 산사태 위험이 큰 상황입니다. 반면 서울과 인천, 경기의 산사태 위기 경보는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전국의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됐지만 정부는 피해 복구와 추가 산사태에 대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 대응체제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2단계 대응에선 정부와 지자체, 관계기관이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대응합니다. 그제부터 이어진 비로 전국에서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고 낙석 피해 등이 발생했으며 대피자 290여 명이 임시 주거시설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한 소방관이 탈진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인천소방본부는 어젯밤 10시 20분쯤 인천 성남동 쿠팡 32 물류센터에서 40대 소방관 A씨가 탈진 증상을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사다리차를 운전해 진화 작업을 벌이던 40대 소방관도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서 고압산소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 화재는 24시간이 지났지만 건물 6층에서 7층까지 번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국가 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220여 대의 장비 등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이 지난 3월부터 4개월간 자치단체 의원과 공무원 등 공직자들과 민간업자들의 부당 계약 등을 수사해 1,450명을 단속하고 이 가운데 20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오늘 발표한 특별단속 결과를 보면 경기 남부청 반부패 수사대는 예산 편성과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4억 5천만 원을 사례비로 수수한 광역의원 등 15명을 검거해 이 중 3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대전에선 학교 기간제 교사와 행정교직원 채용 대가로 수억 원 상당을 수수한 학교법인 사무국장 등이 검거돼 2명이 구속됐습니다. 잉글랜드가 10골을 주고받는 난타전 끝에 프랑스를 물리치고 북중미 월드컵 3위를 차지했습니다. 잉글랜드는 오늘 미국 마이애미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3위 결정전에서 전반에만 4골을 넣으며 앞서 나갔고 후반 프랑스의 맹추격을 따돌려 6-4로 이겼습니다. 잉글랜드는 1966년 월드컵 우승 이후 최고 성적을 거두고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란의 요르단 내 미군 기지 공습으로 미군 희생자가 발생하자 미국 중부 사령부가 보복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튀르키예 국영 아나둘루 통신은 현지 시각 19일 새벽 이란 남부 호르무즈간 주의 시리크 근방과 하자바드 근방이 공습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국 중부 사령부는 같은 날 새벽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란을 대상으로 새로운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모스크바 외곽 물류창고 등을 드론으로 공격해 9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다쳤다고 러시아 당국이 어제 밝혔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그제와 어젯밤 사이 모스크바시에서 떨어진 러시아 최대 온라인 유통업체 와일드베리스의 2개 지역 물류창고를 드론으로 공격했습니다. 현지 주 당국은 이 공격으로 야간 근무자 등 8명이 숨지고 61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 벨고로드 주에서도 어제 오후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미국에서 수천 명의 환자가 발생한 기생충 감염 사태와 관련해 멕시코산 아이스버그 양상추가 원인 식품으로 지목되며 미국 전역에서 대규모 리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CNN 방송은 현지 시간 18일 대형 농산물 공급업체 테일러 팜스가 미국 내 27개 주에서 기생충 오염 가능성이 있는 양상추를 리콜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미국 내 34개 주에서 약 7천 건의 기생충 감염 확진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오늘 중부지방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경북에는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대구와 경북이 30에서 100mm, 충청과 전라, 강원, 경남 내륙은 20에서 60mm, 서울 등 수도권은 5에서 10mm 등입니다. 서울지방의 현재 기온은 27.1도, 습도는 71%입니다. KBS 라디오 11시 뉴스 마칩니다.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KBS

0: 작은 서점.
1: 지금부터 나의 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형의 이름은 사자왕 요나탄입니다. 옛 이야기처럼 터무니없이 들릴지도 모르지만 정말로 일어난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최원정입니다. 오늘은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의 장편 동화 사자왕 형제의 모험의 첫 문장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주인공은 침대에서만 지내는 병약한 소년입니다. 소년에겐 다재다능한 형 요나탄이 있는데요. 어느 날 형제에게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새로운 세계에서 다시 만나게 되죠. 자, 이후에 어떤 모험이 펼쳐질지 잠시 뒤 새로운 코너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 더운 날씨에 휴식이 필요하신 분들, 팍팍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고 싶으신 분들 모두 모여주세요. 작은 서점의 여름방학 지금 시작합니다. 네, 작은 서점에서는요, 오늘부터 3주간 어른들의 동심을 찾아서 아주 특별한 곳으로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멋진 여행을 가이드해 주실 두 분을 모셨는데요. 저희 작은 서점 어린이날 특집에서 뵀었던 반가운 얼굴입니다. 창비 청소년 출판부 이하림 부장, 책방 사춘기 유지연 대표,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잘들 지내셨어요?
1: 네, 다시 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곧 뵙고 갔다는 예 느낌으로 헤어졌는데 자, 3주간 이제 우리 또 여름방학을 함께 두 분과 한번 꾸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방학, 여름방학 하는데 그 단어만으로 왜 이렇게 지금 막 신나고 막 떨리고 막 그러죠? 그렇죠?
2: 맞아요. 좀 설레는 단어인 그쵸? 것 같아요.
0: 그렇죠. 여름방학이 이제 우리에겐 없잖아요. 네. 너무 아쉽죠, 그 부분이. 네. 어른이 돼서 내가 돈을 벌고 뭔가 내 주체적인 삶을 산다는 건 신이 나는 일인데 우리 아이들 그 방학하는 거 보면 너무 부러워요. 지금 만약에 방학이 주어진다면 두 분 뭐 하고 싶으세요?
1: 상상만 해도 너무 즐거운데요.
0: 한 두 달 네. 방학이다 그러면. 네.
2: 이빨 미소가 굉장히
1: 사실 배우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어린이들처럼 1교시, 2교시, 3교시 이렇게 하루를 막 여러 단위로 쪼개서 막 이것저것 배우고 싶은데 특히 음미체 위주로. 그러니까 뭐 1교시는 피아노, 뭐 2교시는 수영, 3교시는 미술 이렇게 해서 좀 삶을 즐길 수 있는 기술들을 다시 한번 배워보고 싶습니다.
0: 그래요. 그 네. 어렸을 때 엄마가 피아노 학원 보내주고 뭐 수영장 가서 수영 배우라 그럴 때 그거 고마운 줄 몰랐잖아요.
1: 너무 싫었죠.
0: 어떻게든 어떤 이유를 대해서도 안
2: 놀고 싶으니까.
0: 아 근데 그거 다시 그 실로 네. 가면 저도 그거 열심히 하고 싶어요. 네. 그게 제일 아쉬운 부분이기도 해요. 네. 그럼 우리 유지연 대표님은?
2: 저는 너무 부끄럽게도 배우고 네? 싶다고 이하림 부장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너무 휴식을 정말 제대로 된 휴식을 한번 하고 싶어서 네. 방학이 주어진다면 여행 말고 약간 한 달 살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약간 지금 있는 곳 현실 벗어나서 일상 지내보는 걸 아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네. 만약에 저에게 방학이 주어진다면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0: 그래요. 그럴 때 책 들고 갑니까? 안 들고 갑니까?
2: 안 들고 갑니다.
0: 아니 또 그러면 얘기가 아니어지는데 책을 들고 가야 오늘 이 책을 한번 같이 가주세요. 들고 가주세요. 하려 그랬는데.
2: 그렇다면 네. 작은 서점에 네. 소개한 책들만 들고 떠나겠습니다.
0: 그렇죠. 아니 정말 책 안 가지고 가시겠죠? 어디 여행을 간다 그러면. 여행 근데 보통 두 분 여행 갈 때는 책 안 지니세요 몸에?
2: 들고 다녀요. 사실은
0: 네,
2: 무조건 읽지 않아도 약간 네. 생필품처럼 챙기지 않으세요?
1: 뭐 대기 시간에 뭐라도 해야 될 수 있으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한 권 정도는 가져가는 것 같아요.
0: 네. 네. 자 그렇군요. 근데 우리 오늘 함께할 책들은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읽을 수 있는 하지만 그 안에 또 엄청난 의미를 또 찾을 수 있는 그런 동화책을 우리가 들고 방학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로 동화책을 골라오셨죠?
1: 네, 오늘의 주제는 모험입니다.
0: 모험이요?
1: 네. 어린이들의 일상은 대부분 어른들이 짜놓은 스케줄이나 규칙 속에서 움직이잖아요. 네. 특히 요즘 어린이들은 더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동화 속에서나마 어린이가 직접 주인공이 돼서 낯선 세계에 스스로 맞닥뜨리는 경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른의 보호나 도움 없이 스스로 결정하고 위기를 해결하는 이야기. 그런 점에서 모험 이야기가 여름방학에 가장 어울리는 주제라고 생각했고 네, 관련된 동화를 골라왔습니다.
0: 알겠습니다. 모험의 끝이 그래도 해피엔딩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책들이죠. 네. 자, 그럼 먼저 이하림 편집자님이 골라온 책 만나볼까요?
1: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사자왕 형제의 모험이라는 동화입니다. 우리에게 사실 말괄량이 삐삐로 더 잘 알려진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의 작품이고요.
0: 아, 이 작가가 네. 말괄량이 네. 삐삐를 쓴 작가였군요.
1: 네, 맞습니다. 네. 네. 어린이는 물론 어른에게도 큰 울림을 주는 아주 서정적이고 강렬한 판타지 동화입니다.
0: 네, 지금 이 책 사자왕 형제의 모험 유지현 대표님도 읽어보셨죠?
2: 네, 어린이 네.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읽어봤을 것 같아요. 예,
0: 어른들에게 굉장히 또 큰 울림을 주는 책이다. 이 말에 동의하세요?
2: 네, 저도 이 책을 오래전에도 읽고 한 2년 전에도 무슨 모임을 하면서 같이 읽었던 적이 있는데요. 읽고 나면은 좀 차마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 되게 요동치게 되는 이야기고 저는 린드그렌 작품 읽을 때마다 아, 내가 이래서 동화를 좋아했었지 약간 이런 마음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인생책이라고 하잖아요. 네. 책방 하다 보면 그런 질문 정말 많이 듣거든요. 그때마다 이제 답변 제출하는 책처럼 네, 저도 사자왕 형제의 모험을 항상 언급했었어요.
0: 그렇군요. 저도 전에 한번 우리 인생책이 뭐냐 그래가지고 제가 오주의 마법사 했거든요. 근데 네. 그런 류의 어떤 모험 그쵸? 네. 뭔가 이렇게 뭐 다른 세계를 개척하고 네. 거기서 성장해오는 그런 네. 이야기. 아, 근데 좀 실제로는 막 신나는 모험담일 것 같은데 좀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자, 편집자의 시선으로 오늘 줄거리를 좀 들어볼까요?
1: 네. 이 이야기는 놀랍게도 시작부터 죽음을 정면으로 다룹니다. 주인공인 카알은 10살 소년인데요. 카알은 병에 걸려서 침대에서만 지내는 병약한 아이입니다.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 그리고 죽으면 형을 만날 수 없게 되는 것을 알고 엄청 두려워해요. 그런 카알에게는 3살 위인 13살 형, 요나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소년으로 묘사가 되던데요. 황금빛으로 빛나는 머리칼에다가 아름답고 짙푸른 눈, 그리고 모르는 게 없고 학교 공부도 언제나 1등, 그리고 카알에게 밤마다 전설에 나오는 영웅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이었습니다. 네. 형은 늘 아픈 동생을 위로하면서 죽음 뒤에는 낭기열라라는 아름다운 모험의 나라가 있다고 말해줍니다.
0: 처음부터 시작부터 너무 슬픈데요. 네. 네. 너무 아파서 누워있는 네. 동생이 죽음 앞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
1: 맞습니다.
0: 근데 보통 네. 어린이 문학이라면 뭔가 이렇게 건강한 아이들이 뭐 이렇게 그런 네. 서사가 좀 그래야 되는데. 네. 시작부터 죽음이라니 네. 좀 파격적인 설정이라고 맞습니다. 봐야 되겠죠? 네. 네.
1: 그 당시로도 굉장히 파격적이었다는 이야기가 많았고 그래서 논란을 많이 불러일으키기도 아. 했던 동화입니다.
0: 그래요? 네. 네. 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1: 네. 그런데 비극은 생각보다 또 더 빨리 찾아옵니다. 네. 어느 날 집에 큰 불이 나는데 형 요나탄이 동생 카알을 등에 업고 2층 창문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때 요나탄은 동생의 목숨을 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잃게 되죠. 사실 그토록 사랑하는 자신의 형이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 세상을 떠났으니까 네. 카알이 슬픔이 정말 말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카알은 날마다 울면서 요나탄 형을 생각하고 또 간절히 그리워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에 새하얀 비둘기가 찾아와서 형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바로 형은 형이 말했던 바로 그 낭기열라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고 카알이 어서 빨리 자기 옆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네. 길고 긴 두 달 동안 형 없이 그리고 동생 없이 살아온 두 형제는 기적적으로 낭기열라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0: 그러니까 동생도 이제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인데 네. 사후 세계가 존재한다. 그것도 이름도 낭기열라 굉장히 독특한 곳이네요. 이곳에서 형제가 기적처럼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사나요?
1: 일단 카알은 원래는 굉장히 아픈 소년이었는데 낭기열라에서 눈을 뜨니까 두 발로 씩씩하게 걸어다닐 수 있고 네. 네, 완벽한 몸으로 낭기열라에서 눈을 뜨게 되고 또 낭기열라는 형의 말대로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이 동화는 읽다 보면은 자연에 대한 묘사도 정말 아름다운데요. 뭐 새하얀 벚꽃 그리고 초록빛 잔디 그런 것들이 어우러진 골짜기 그리고 그 한가운데를 흐르는 은빛 리본 같은 강물 막 이런 것들이 읽다 보면은 진짜 눈앞에 그 광경들이 펼쳐지는 것 같아요.
0: 네.
1: 특히 카알이 이제 그거를 보면서 느끼는 그런 기쁨과 환희의 시선을 따라서 우리도 같이 낭기열라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행복만 계속해서 이어지지는 않겠죠. 낭기열라는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지만 또 동시에 무자비한 독재자 탱일과 괴물 카틀라가 이곳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형 요나탄은 이곳에서 뜻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자유를 위해 악에 맞서 싸우는 저항군이 되고 네. 연약했던 동생 칼도 형 요나탄의 곁을 지키면서 어떤 선택이 옳은 선택인지 그리고 진정한 용기란 무엇인지를 배워갑니다.
0: 네, 그러니까 형 요나탄이 이제 난기열라에서 그 저항하는 사자왕이 네.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네.
0: 그렇군요. 사자왕 형제 모험.
1: 네.
0: 굉장히 그 고전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언제 작품이죠? 몇 년도의 작품이죠?
1: 네. 그래서 1973년도에 스웨덴에서는 발표됐는데요. 네. 사실 마지막 결말의 장면 때문에 그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컸던 작품이에요.
0: 네.
1: 뭐 여기서 스포가 돼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0: 네.
1: 형 요나탄이 이제 괴물의 불에 닿아서 되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는데 이때 이제까지는 늘 보호받기만 하던 동생 칼이 어떤 결연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다.
0: 네.
1: 그래서 이 장면이 엄청 많은 독자들한테 충격을 주었고 또 논란을 불어일으키기도 했는데요.
0: 네.
1: 꼭 동화를 읽어보시고 이 동화의 결말이 주는 네. 이 충격이 뭔지 그거를 한번 느껴보시길 네. 바랍니다.
0: 출발 네. 비디오 여행 보는 것 같아요.
1: 결말만 알려주지 않고.
0: 그러니까 네. 네. 이거 안 보면 안 되게 만드는 그 굉장히 언변이 뛰어난 네. 우리 편집자님의 네. 소개였는데 1973년에 네. 이제 스웨덴에서 발표된 동화입니다.
1: 네.
0: 국내에는 언제 소개가 된 거예요?
1: 우리나라에는 딱 10년 뒤인 1983년도에 창비 아동문고의 한 권으로 소개되었습니다. 1983년이면 지금으로부터 한 43년 전이잖아요.
0: 그쵸?
1: 그래서 40년 넘는 세월 동안 한국의 어린이들 그리고 청소년들 그리고 어른들에게 좀 끊임없이 읽혀온 동화입니다.
0: 네. 1983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 소개가 됐으면 우리 엄마도 이 책 한번 사서 읽어보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80년대 이 책을 읽은 네. 어린이들이
1: 네.
0: 이제 뭐 제 또래가 됐을 텐데
1: 네.
0: 말이죠.
1: 네.
0: 그 시대에 한국 사회에서 이 책이 출판됐다는 것도 굉장히 좀 시사하는 바가
1: 네.
0: 컸겠는데요.
1: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난기열라에는 독재자가
0: 그러니까요.
1: 있었던 거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 독재자에
0: 거기에 맞서 싸우고 형제가.
1: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아마 그 당시 80년대 한국의 어떤 시대적 상황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그 당시에 뭐 어두운 역사적인 그늘
0: 네.
1: 이런 것과 연결시켜 생각하게 되고 그때 독자들에게도 그런 메시지로 다가갔을 것 같아요.
0: 네.
1: 네. 그렇지만 또 그렇게 뭐 꼭 정치적인 의미로 읽히지만 않고 또 홀로 남은 어린이의 외로움, 그러니까 어린이라면
0: 네.
1: 느낄 법한 그런 쓸쓸한 마음
0: 네.
1: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만나고 싶다는 그런 간절함 이제 이런
0: 네.
1: 정서들이 이 동화에 아름답게 녹여져 있어서 오랜 세월 동안 사랑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이게 좋은 동화라는 거는 그 시대를 불문하고 정말 우리가 만약에 막 자유롭고 막 이런 시대에 이 책이 많이 나왔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인간의 어떤 내면을 들여다봤을 테고 정치적으로 자유가 뭐 억압되고 이런 또 시대였으면 그 저항에 좀 맞춰졌을 테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동화가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유연한 것 같아요.
2: 네, 그렇죠? 맞아요. 네. 동화는 사실은 보편적 가치를 통해서
0: 그렇죠?
2: 좀 시의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문학 장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린이 문학은 사실 지금의 독자뿐만 아니라
0: 네.
2: 미래 독자를 향해 있기도 하다 보니까 뭐 인간성이라든지 사회 문제에 대해 빠르게 좀 반응하고 우리가 고민해야 할 주제를 화두로 작가들이 좀 기민하게 창작하는
0: 그렇죠?
2: 것 같아요.
0: 네. 지금 책을 여러 개 버전으로 가져오셨어요. 근데 지금 굉장히 눈에 띄는 게 노랗게 변한 이 책.
1: 네.
0: 이 책이 그 80년대 처음 나왔던
1: 아, 네, 맞습니다.
0: 책인가 봐요.
1: 네.
0: 와, 이거 네. 어디서 구하셨어요?
1: 이게 저희 회사 서가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을
0: 제가. 도서관에서 가져온
1: 네.
0: 책인데요?
1: 네, 아무래도 도서관들에서는 뭐 이 책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 요즘 어린이 독자들이 찾으니까 새 책으로 개정판이
0: 그렇겠죠.
1: 나온 걸 다시 구비하면은
0: 네.
1: 예전 책을 폐기하게 되는데 아마도 좀 폐기 하시기가 아까워서
0: 네.
1: 회사로 이제 보내주신 것 같아요.
0: 아,
1: 그래서
0: 그랬군요.
1: 저희가 이렇게 오래된 책을 덕분에
0: 네.
1: 가지고 있을 수 있게 되었고 80년대 어린이들의 손때가
0: 그러니까.
1: 묻어있다고 생각하면 좀 뭉클한 마음이 들죠.
0: 그러니까요.
1: 네.
0: 그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1: 네.
0: 이 책을 거쳐갔을
1: 네.
0: 얼굴 모를 그 어린이들을
1: 네.
0: 지금 상상하면서 아, 또 계속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이 사실 오늘 와 뭐 고전이라고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슴을 좀 뛰게 하겠지만 좀 이 책이 다시 주목받는 계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1: 네, 네. 저희가 모두 자랑스러워하는 한강 작가님께서 노벨문학상을 이제 받으신 직후에 네. 한 인터뷰에서 어릴 적에 사정아 형제의 모험을 무척 좋아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인간이나 삶, 죽음에 관해 한강 작가는 좀 어릴 적부터 그런 질문들을 품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 질문들의 의미를 이 책을 통해 알 수 있었다고 밝히신 바가 있고 네. 노벨 주간에도 스톡홀름에 있는 린드그렌 아파트를 방문했을 만큼 네. 작가와 작품에 대한 애정이 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 지금 이 작가는 당연히 이제 생존해 있지 않겠지만 네. 뭔가 이렇게도 그 유족들, 그 가족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뭐 이랬다고 제가 얼핏 뉴스에서 본 것 같거든요. 그렇죠.
1: 네, 네, 네. 네.
0: 아무튼 한강 작가가 어렸을 적 엄청 사랑했던 책이라 그래서 또 많은 또 화제가 됐었던 작품입니다. 근데 한강 작가의 작품 세계 보면 삶과 죽음, 인간의 고통 이런 얘기들을 내면에 품고 있잖아요. 항상 이 동화와 네. 좀 맞닿아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네. 한강 작가에게 크나큰 영감을 준 책이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죠.
1: 네. 그 내용을 한강 작가가 실제로 한 문학 행사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밝히신 바도 있어요. 특히 자신의 대표작인 소년이 온다와 이 동화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고 이때 발표한 그 강연문 전문인 인터넷 기사로도 찾아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의 소년들에게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글이고 또 너무 아름다운 글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도 이 글의 아름다움에 누를 범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대목 네. 읽어드리려고
0: 좋습니다. 네, 네.

고백하자면 사자왕 형제의 모험과 그 소년들을 거의 잊은 채 오랜 시간을 살았다. 어린 시절에 가장 좋아했던 책들 중 한 권이라는 사실 외에는 실상 많은 것이 희미했다. 그러니 당연히 소년이 온다를 쓰는 동안 이 오래된 책을 기억한 일은 없었다. 그러나 이제 30여 년이 흐른 뒤 다시 읽게 된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불꽃의 손바닥을 댄 것처럼 놀라며 깨달았다. 12살의 내가 어두워져 가는 방의 벽에 기대앉아 이 책을 쥐고 무엇이 내 눈과 목구멍을 뜨겁게 하는지도 명확히 알지 못한 채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들의 의미를. 그 질문들이 생생히 살아 어른어른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그들은 그토록 사랑하는가? 그들을 둘러싼 세상은 왜 그토록 아름다우며 동시에 폭력적인가? 그 12살의 나에게 이제야 더듬더듬 나는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는 거라고. 존엄을 믿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고통이야말로 열쇠이며 단단한 씨앗이라고.

0: 한강 작가님의 이런 그 이 책에 대한 또 인연 얘기를 좀 들으면 이 작품을 그러니까 한강 작가님의 작품을 다시 읽으면 또 다른 느낌, 그렇죠? 네. 또 이 책을 읽고 이 책을 또 다시 한번 한강 작가님과 결부해서 읽으면 아 이런 부분에서 이 어린 한강의 마음을 정말 네. 사로잡았겠구나. 네. 굉장히 다른 느낌으로 계속 책을 여러 번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반대로 순서를 바꿔서 네네네. 읽어도 네네네. 좋고 네네. 또 다시 이제 동화에서 소년이 온다로 가도 되게 다른 느낌으로 읽을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역사의 비극이 어째서 오랫동안 고통스럽고 슬픈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 다시 이 동화와 소설을 함께 떠올리면서

0: 본업과 연대에 대한 생각이 깊어질 수 있더라고요. 방금 이아림 편집자님이 네. 너무 멋지게 읽어주신 네. 그 글은 동화에도 뒤편에 실려 있어요.
1: 그래서 아, 그래요?
0: 네.
1: 아.
0: 그 여름의 소년들에게 저도 참 좋아해서 여름 올 때마다 이렇게 종종 생각나면 네. 펼쳐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읽어주셔서 왜 우리가 이 책을 꼭 읽어야만 하는가를 다시금 또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2: 네. 이 작가가요. 제가 말괄량이 비비 작가구나 하면서 너무 반가웠는데 이 작가 좀 독특한 또 어떤 삶의 여정을 갖고 있는 네. 분이라면서요. 그 네. 얘기도 좀 들어볼까요?
3: 네. 네네. 린드그렌은 굉장히 오랫동안 긴 생애 동안 다양한 활동을 해오셨는데요. 특히 제가 인상적이고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미혼모로서의 삶입니다. 네. 린드그렌은 18살이라는 아주 젊은 나이에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요. 사실 지금도 미혼모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편견이 사실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1920년대 당시 스웨덴 사회도 마찬가지로 미혼모에게 엄청나게 또 보수적이고 네. 또 가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편견 어린 시선, 사회적 비난을 피해서 고향을 떠나야 했고 덴마크인 코펜하겐으로 가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2: 홀로
3: 네.
2: 아, 아이를 키운 그 미혼모에서 1920년대였으니 네. 오죽도 얼마나 그 뭐 네. 빈곤과의 싸움 또 편견과의 네. 싸움 이게 얼마나 이 작가에게 큰 고통이었겠어요. 근데 어찌 보면 그런 어떤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소외된 아이들에도 마음을 좀 잘 들여다보는 좋은 작품을 쓸 수 있는 작가로 그렇게 또 거듭나지 네. 않았을까라는
3: 네,
2: 생각이 드네요.
3: 맞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자신이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주중에는 스톡홀름에서 비서로 일하고 또 주말에 겨우 기차를 타고 아이를 보러 가고 그랬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을지 또 아들을 이제 그런 상황에서 성장시켜야 했던 그런 죄책감 이런 것들이 다 작품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정아 형제의 모험이 나오고 난 뒤에 당시 언론은 이 작품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거든요.
2: 아, 그래요?
3: 네. 어린이들한테 굳이 죽음을 네, 이제 밝고 희망차게 살아가야 하는 어린이들인데 죽음을 알려줄 필요가 있냐. 그 두려운 진실을 어린이들이 과연 감당할 수 있겠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린드그렌은 자기 작품에 대해서 이제 단호하게 말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이 작품에 네. 대해서는 어린이는 아직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어린이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홀로 남겨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2: 네.
3: 어린 시절이 돌이켜봐도 지금의 어린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봐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2: 그렇죠.
3: 사실 죽음은 어린이들이 알기에는 아직 너무 먼 이야기고 어린이가 진정 두려워하는 것은 외로움. 그러니까 어린이가 진정 두려워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부터 버림받는 것인 것 같아요.
2: 네. 네. 자, 유지한 대표님 혹시 이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의 작가 이 작가의 또 다른 작품 추천해 줄 만한 또 동화가 있을까요?
0: 네, 네. 저는 미오 우리 미오라는 작품을 정말 좋아해가지고
2: 책으로도 가져오셨군요. 지금
0: 네,
2: 보니까
0: 책으로도 갖고 왔습니다. 네. 이 책의 주인공도 이제 9살인 보 비렐름 울손이라는 어떤 외로운 아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작가가 출판사에 가는 길에 작은 소년이 혼자 공원 의자에 외롭게 앉아 있는 것을 보기 시작했고 그런 장면이 이제 이 책의 초반에 등장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이야기 역시 이제 현재 자신이 가진 슬픔, 고통에서 벗어나서 좀 자기 모습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부모와 친구들이 있는 환상의 세계를 만들어서 이제 극복을 해내고요. 그렇게 나와 그다음에 이 세계를 좀 구원할 수 있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라고 네. 할 수 있어요. 지금 방금 이하림 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좀 종종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린드그렌 작가는 그건 좀 인간이 가진 본질이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외로움을 인정할 때 좀 온전해지고 강해질 수 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좀 혼자가 될 수 있는 방법도 배워야 한다라면서 사실 외로움이 가진 아름다운 세계를 좀 보여주는 작품인 것 같아요.
2: 네. 네. 세상살이 어떤 그런 뭐 고단한 외로움 이런 것도 이제 어린 시절부터 자꾸 간접적으로라도 이렇게 맞닥뜨려봐야 성인이 됐을 때, 그렇죠? 이것 때문에 크게 힘들어하지 않고 이제 이겨낼 힘이 좀 생기지 않을까 이런 면에서 어른 또 아이들 모두가 함께 다 읽으면 좋을 책일 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하림 편집자님, 어떤 곡 추천해 네. 주시죠?
3: 샤이니의 재연이라는 노래를 신청하고 싶은데요. 카알과 요나탄이 깊은 어둠을 지나서 결국 또 다른 세계에서 기적처럼 마주한 것처럼 이 노래 역시 헤어짐이 끝이 아니라 언젠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만날 거라는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실 샤이니 멤버들과 팬들이 네. 지금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 있는 종현을 그리워하면서 듣고 부르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2: 그렇군요.

0: 네, 샤이니의 재연 들으셨습니다. 샤이니 팬이시라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눈물 없이 들을 수 그러네요. 없습니다.
0: 네. 자, 오늘은 작은 서점의 여름방학 첫 시간 모험 그리고 여행이라는 주제로 책방 사춘기 유지연 대표 그다음에 창비 청소년 출판부 이하림 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유지연 대표님이 우리 다독이들을 동심의 세계로 안내해 주실 텐데 어떤 책 골라오셨죠?
2: 저는 좀 즐겁게 읽을 수 있는 그림책을 준비해봤어요. 네. 어른도 어린이도 모두 좋아하는 이야기인데요. 최연주 작가님의 모 이야기라는 시리즈입니다. 제가 책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 자그마한 책의 판형도 그렇고 패브릭 커버로 된 디자인도 좀 정말 예쁜 책이고요. 지금 1권하고 2권이 이렇게 두 권이 나와 있어요. 사실 이 모라는 이 고양이가 주인공인데 네. 이 캐릭터

0: 캐릭터는 문구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좀 유명한 고양이라서 그림책에 나왔을 때 더 네. 반갑기도 했고요. 작가가 실제 반려묘를 모델로 한 모를 주인공으로 호기심 많은 어린 고양이가 숲에서 겪는 작은 모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1: 네. 아, 얘가 그렇게 유명한 애구나. 네.
0: 매년 달력도 나오고, 아, 뭐 지우개, 뭐 그립톡 주변에 엄청 이 캐릭터를 가지고 굿즈를 많이 소비하셔서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1: 예, 지금 이게 고양이가 바이블랙이에요. 그 흰색이랑 검정색으로 이루어진 이 고양이고, 아기 고양이.
0: 네.
1: 예. 얘 이름이 모은 거죠. 모.
0: 네, 모.
1: 그러니까 이 주인공 고양이가 이제 모델이 돼서 막 그 뭐 문구나 뭐 달력이나 이게 많다 그러는데 저 약간 이 얘기 들으니까 피터 래빗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저 어렸을 때 그 뭐 밥그릇 이런 게 피터 래빗이었거든요.
0: 예쁜 밥그릇
1: 네, 사용하시네요. 네, 근데 요즘도 보면 아직도 있더라고요. 마트에서 막 팔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그냥 어떤 뭐 저는 이렇게 식기에 있는 그냥 디자인인 줄 알았는데 베아트리스 포터의 작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 작품의 이 주인공들이 또 이렇게 확장성을 갖고 굿즈로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양이가 또 워낙 요즘 그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뭔가 이렇게 그 소구력이 있나 봐요. 그렇죠?
0: 네. 네. 주인공으로도 많이 등장하고 되게 어떨 때는 좀 맥락 없이 책의 표지에 그냥 고양이가 그려져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1: 네, 네.
0: 그래서 제가 혼자 밀고 있는 어떤 썰은 몇 년째 출판계의 성공 요소 중 하나는 고양이다.
1: 네.
0: 이런 썰을 조금 풀고 있는데
1: 네.
0: 이렇게 사랑스러운 고양이 캐릭터가 주인공이라서 좀 독자들이 편안하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제목이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1: 그렇죠. 네. 네. 모 이야기.
0: 네. 네. 그래서 더욱더 호기심을 좀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이 모 이야기는 대체로 누구나 있었던 좀 처음의 순간들을 떠올리게 하는 이야기인데요. 어린 고양이 모가 두려움을 이겨내고 새로 도전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작은 용기를 좀 전해주는 힘이 나는 이야기랄까요?
1: 네.
0: 그런 보편적인 이야기라서 그런지 이제 국내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어요.
1: 맞아, 이거 지금 최연주?
0: 네.
1: 작가의 작품입니다. 우리나라.
0: 네. 예. 그래서 2024년에 그 이탈리아 볼로냐 아동도서전에서는 오페라 프리마 스페셜 멘션이라는 부분을 수상했고
1: 네.
0: 또 작년에는 한국 작가로 처음으로 프랑스에서 소시에르상 그다음에 이탈리아에서는 스트레가상이라는 신인상을 수상하면서 좀 더 많은 독자들에게 가닿게 된 이야기입니다.
1: 이렇게 인기가 좋으면 책도 많이 팔렸겠네요. 창비에서 좀
2: 네,
1: 탐나는.
2: 그럼요. 네. 그리고 저 책에서 가장 탐이 나는 것은 네. 저 패브릭 표지예요. 사실
1: 그러니까.
2: 패브릭 표지를 보통 출판사에선 제작비가 너무 높아서 잘 시도를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1: 네.
2: 이 책은 반드시 소장하셔야 되는 책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그리고 이렇게 딱 모시고 딱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딱 열어도 그림들이 너무 예뻐요.
0: 맞아요.
1: 네, 이거는 동화책, 그림책 어느 부류에 속할까요? 그림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유독.
0: 사실은 그림책에 더 가깝게 속하고 있기는 한데 이제 그림책보다는 페이지 수가 많다 보니까
1: 네.
0: 이제 동화 어른들을 위한 동화처럼 좀 여겨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 네.
0: 이 캐릭터를 좋아하시니까 진짜 저희 서점에서도 약간 20대층의 어떤 네, 어여쁘신 우리 독자님들이 오셔서 나를 위한 선물이나 아니면 이제 친구를 위한 선물로도 많이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1: 그렇네요. 좀 탐나는데요, 진짜 굉장히. 이거 읽으면 20대 같아 보여요, 이렇게 들고 다니면. 아니, 아까 그 사자왕 형제 모음에서도 뭐 이렇게 그림이 굉장히
2: 네.
1: 네, 많이 네. 등장하고 그러는데 이 동화책에서 그림이 갖는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2: 네, 그림은 사실 1차적으로는 글이 묘사하고 있는 상황을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는
1: 그쵸?
2: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낭기열라는 우리가 뭐 한 번도 가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는데 화가가 이제 그린 그림을 통해서 아, 이렇게 생긴 곳이구나 이렇게 쉽게 떠올릴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림이 뭐 이렇게 글의 종속적인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저기 모 이야기처럼 글은 아주 심플하게 되어 있는데 훨씬 네. 다양한 상황을 그림으로 보여준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그림책에서는 글과 그림이 서로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1: 아, 그건 왜 그래요? 헷갈리게?
2: 뭐 이를테면 네. 글이 뭐 그 아이의 표면적인 어떤 상황을 얘기해 준다면 그림은 사실 그 아이 내면에 있는 뭐를 보여준다든지 이렇게 서로 다른 서사를 갖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으실 때는 이 책에서 이 그림은 그럼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좀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훨씬 더 풍부한
1: 맞아요.

0: 영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네. 그 한 장면의 그 영상이 뭐 어떤 글귀보다도 아이들에게는 오래오래 나올 네. 텐데 네. 그런 면에서 이 그림에 굉장히 또 정성을 많이 들여야 되는 네. 장르가 동화책이 아닐까 네. 싶어요. 자, 그러면 모해의 모험을 한번 같이 또 우리가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떠나볼까요? 어떤 모험을 하게 되죠?
2: 네. 모가 1권에서는 이제 숲속에서 모험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모두가 잠든 밤에 모 혼자만 눈을 반짝 뜨고 있어요. 네. 그러다 이제 창밖을 딱 쳐다봤는데 웃고 있는 빛을 발견해요. 웃고 있는 빛이라는 게 사실 뭔지 이렇게 가늠이 안 되잖아요.
1: 빛이 웃고 있다? 네. 뭔가 밝고 좋은 느낌의 빛인가 보죠?
2: 네. 밝고 좋은데 거기에 표정이 있는 어떤 빛을 여기 그림에서도 이렇게 살짝 그려주시고 있으세요. 그래서 그 빛이 너무 궁금해서 모는 가족들에게 짧은 편지를 남기고 혼자서 밖으로 나갑니다. 이 모험서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네. 이제 주인공이 어딘가로 떠나는 거잖아요. 명확한 목적지는 없지만 자기가 본 빛을 찾고 싶다 하며 모가 이렇게 집 밖으로 떠나는 과정이 1권에 그려져 있고요.
1: 메모를 남기고 밖으로 가네요. 근데 이 그림에서 나 갔다 올게 일부러 이 오타를 넣은 건가요? 맞춤법이 왜 다 틀려요, 이 모는?
2: 이 모는 굉장히 어린 고양이기 때문에 그 어린 고양이임을 보여주는 그런 모가 2권에서는 이전보다 조금 성장을 해요. 그래서 어느 여름날에 중요한 심부름을 맡게 되는데 그 모 할아버지가 이제 취미가 있는데 그게 길에 버려진 선풍기를 좀 고치는 건데요. 네. 이상하죠. 버려진 선풍기들을 이제 고쳐서 다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데 그때 필요한 나사를 가지고 할아버지 집까지 무사히 도착해야 하는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모 엄마가 지도를 그려주는데 슬프게도 모의 엄마는 그 숲에서 제일 가는 악필을 가진 그런 엄마여가지고 모가 결국엔 지도를 봐도 알 수 없고 또 왜 어린이들의 그 특성 있잖아요. 네. 뭔가 뭘 하러 가다가 뭘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2: 그러다가 뭐 이렇게 물놀이를 잠깐 했는데 이제 지도가 막 다 이렇게 물에 글씨가 다 지워져 버리고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어떤 사건들이 이제 계속 발생하는데 그 와중에도 이제 모는 열심히 그 자기의 심부름을 완수하기 떠나는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모험과 여행은 늘 우연한 만남이 이뤄지기도 하고 또 계획대로 되지 않는 순간이 좀 없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어떤 두려움과 설렘을 이 이야기에서 잘 보여주는 것 같고 사실 MBTI가 좀 J인 분들은 이런 게 좀 힘들지 않을까?
1: 아니면 좀 얘 왜 이래?
2: 좀 해방감을 느낄 수도 있겠다. 뭐 약간 이런 생각들을 네. 하는 순간들이 계속 펼쳐집니다.
1: 아니 근데 얘기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사랑스러워요.
2: 맞아요.
1: 귀여워 푹 죽겠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이 책을 이렇게 펼쳐보면서 우리 유재한 대표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이렇게 막 귀엽다는 이유만으로 이 책을 추천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또 좋았던 거예요?
2: 저희가 오늘 이제 모험이라는 주제로 책을 추천하면서 네. 제가 이 주제를 이 책이 다루고 있어서 골라오기도 했지만 저는 이 모가 만나는 여러 다양한 어른들 캐릭터가 등장을 하는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이 어린 고양이의 모험을 완성하기 위해 도움을 주는 어떤 모습들이 좀 지금 우리가 어른으로 살아가면서 약간 되고 싶은 모습 같기도 해가지고 함께 네.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1: 네. 지금 여기 보니까 이 모 말고도 막 너무나 그 사랑스러운 또 친구들이 막 등장하는데 여기 굉장히 많은 캐릭터들이 나온다면서요. 좀 캐릭터들 소개도 한번 들어볼까요?
2: 네. 네. 되게 작가님이 동물 그림 전문가처럼 진짜 네. 숲에 있는 다양한 동물들을 많이 그려주셨는데 인상 깊었던 몇 인물을 소개를 해보자면 네. 1권에 등장하는 청설모인데요. 아까 지금 아나운서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얘 반말로 그 메모에 나 갔다 올게 맞춤법도 틀리고 네. 그렇게 딱 썼잖아요. 모가 계속 이전에는 반말을 해요. 네. 밖에 나가서 한 번도 사회성이나 예절을 배운 적이 없는 거죠.
1: 이런, 네.
2: 그래서 이 청설모가 모가 이야기하는 거 듣고 아, 너 인사하는 법 배우지 못했구나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인사란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기본적인 인사 예절을 알려주고 모가 이제 조금 쑥스러워하거든요. 아 나는 이렇게 잘 못할 것 같은데 하지만 잘 해내요.
1: 네.
2: 그래서 약간 칭찬을 받고 또 다른 인물로는 라쿤이 등장을 하는데 배고픈 모에게 음식을 해주는데 얘가 그냥 어린 아이여서 선의를 베푸는 게 아니라 모가 요리 과정을 주체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좀 이끌어줘요.
1: 네.
2: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설정들이 흐름으로 지나칠 수 있는 서사일 수도 있는데 어린 종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만들어주거든요. 자기 서사를 스스로 써나갈 수

0: 거대 악과 뭐 싸우지 않더라도 이렇게 아주 작은 그 어떤 단계 단계마다 극복을 하면서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도 아직 진행 중이잖아요.
1: 네.
0: 내 인생에 어떤 예절을 가르쳐주는 청설모도 있어야 되고 라쿤도 있어야 되고 내 주변을 좀 돌아볼 수 있는 또 계기가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확실히 모험이라서 그런지 막 엉덩이가 막 들썩거리지 않아요? 뭐 또 방학 뭐 이러고 이러니까 아, 이 동심이라는 게 우리가 일상에서는 좀 찾기 어려운데 어딘가 이렇게 여행을 간다거나 모험을 한다거나 그러면 뭔가 그 마음 깊이 있었던 그 마음들이 막 새록새록 올라올 것 같아요. 혹시 두 분은 이 순간 너무나 해보고 싶은 모험이나 여행 같은 게 있으세요?
2: 제가 먼저 네. 얘기할까요? 네. 저는 이제 모 이야기를 보면서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 오지까지는 아닌데 왜 약간 무인도? 그러니까 좀 사람이 많지 않거나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의 경험을 좀 해보고 싶어요.
0: 네.
2: 왜죠?
0: 무인도 그게 말이 낭만적이지 실제로 가면 난감할걸요.
2: 맞아요. 근데 네. 제가 좀 그런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든 생존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고 지혜를 발견하는 이야기 같은 걸 되게 좋아해서 그런 걸 보면서 한 번쯤 경험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지식과 지혜를 조금씩 쌓아두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온전히 좀 스스로 해결하고 극복하는 성취감은 무엇일까 이거를 좀 느낄 수 있는 일이 일상에서는 자주 없는 것
0: 맞아요.
2: 같아서
0: 네.
2: 물론 저도 이제 오랜 기간 그런 공간에 있는 것은 네, 원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고요. 아, 다만 이제 잠시 일상이랑 현실에서 좀 단절되어 보고 싶다.
0: 맞아요.
2: 네. 네. 아무도 나를 찾지 않고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진정한 자유를 느끼고 싶다라는 네. 생각을 모 이야기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0: 그쵸.
2: 했어요.
0: 현실과 좀 단절돼 보고 내 주변에 좀 낯설었으면 좋겠고 그런 욕망들이 다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떠나는 건데 이하림 부장님은요?
1: 어른들은 다 비슷한 욕망을 갖고 있는 네. 것 같은데요. 저는 약간 모국어를 사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는 외국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또 특히 책을 만들고 이제 글을 다루는 일을 하다 보니까 국어를 굉장히 고도로 이제 사용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피로하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어를 엄청 정밀하게 써야 한다는 강박도 그쵸. 있고 네. 아나운서님도 마찬가지일 그쵸. 것 같은데 네, 네. 그 한국어에서 파악되는 그 다 알고 싶지 않은 그 세밀한 뉘앙스들 막 이런 게 너무 피곤할 때가 많아서 네. 아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쓰는 외국에서 살아보고 싶다. 사실 사람이 살려면 네. 뭐 최소한의 언어로도 사실 생존은 가능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최소한의 언어만 쓰면서 살아보면 오히려 어떤 잊혀졌던 새로운 감각이 다시 살아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0: 네.
1: 혹시 아나운서님은 꿈꾸시는 모험이나
0: 모험 이런 거를 네. 굉장히 마음속에 계속 품고 있었던 게 이제 어디 막 산 종주하는 게 항상 꿈이었거든요.
1: 아, 네.
0: 2년 전에 지리산 종주했다가 역시 모험이라는 거는 그냥 마음속에 로망으로 품고 있어야지 실제 하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1: 그거 완성을 하셨어요?
0: 했어요. 종주했어요.
2: 대단하신데.
0: 네. 근데 너무 힘들었고요. 이 모든 문명에서 다 단절되고 그 뭐 이렇게 치약 칫솔도 사용을 못해요. 씻지도 못하고 계속 내 땀이 계속 나한테 쌓이고 쌓이고 나중엔 정말 거지꼴로 내려왔는데 계속 밥 같은 것도 다 이제 그 안에서 해결을 해야 네. 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사실. 아 근데 정말 아찔아찔하면서 다시는 안 와 그랬는데 지금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그래 내 인생의 최고의 모험이었어. 약간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예, 그때 제가 좀 책도 좀 많이 읽고 이렇게 뭔가 일기도 쓰는 그런 어떤 사람이었으면 뭔가 기록을 많이 해놨을 텐데 그게 하나도 없네요. 다시 한번 떠나봐야 되겠죠.
1: 네, 응원합니다.
0: 네. 아, 근데 확실히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 이렇게 좀 재밌게 하는 모험들 이런 걸 재미를 좀 많이 있게 되는데 동화책에서 그런 걸 좀 그 방법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 같아요. 그죠?
2: 네. 네. 사실 이제 현실에서는 길을 잃어버리는 경험도 쉽게 못하잖아요. 언제든지 지도앱으로 답을 금방 찾아낼 수 있고 뭐 방향이 어긋나면 바로 지도가 알려주고
0: 맞아요.
2: 네. 저도 이렇게 찾아보면서 좀 헤매거나 우연하게 발견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감성이 사라져서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가장 가능한 모험을 좀 떠올렸을 때 지금 방금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여행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맛있는 거 먹고
0: 맞아.
2: 좋은 경치 누리고 일부러 시간 내서 찾아가고 추억을 남기면서 목적도 없이 또 거창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그런 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한테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이나 모험은 우리가 계속 좀 성장할 수 있는 자극이 네. 아닐까 싶고요. 만약에 이제 현실적으로 떠나지 못한다면 이렇게 이야기로 접하는 것도 일종의 맞습니다. 여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0: 그렇죠. 우리의 궁극적으로 이제 마무리

0: 는 그렇게 해야 돼요. 책 프로그램이니까 그렇죠. 네,
1: 아름답다. 네.
0: 자, 책에 이 모험을 하게 하고 싶게 하는 욕망을 막 불러일으키는 대목이 있을까요?
1: 아, 네. 제가 몇 대목을 좀 뽑아왔는데요. 두려움이란 건 잘 알지 못해서 생기는 거야. 어두운 숲속 괴물같이 보이는 나무도 빛에 비춰보면 그저 나뭇잎이 붙어있을 뿐인 것처럼 말이야. 이 대목은 좀 일단 해봐야 한다. 그래야 진실을 알 수 있다라는 용기를 좀 갖게 하는 말인 것 같고요. 2권에서 있는 대목에서는 늪에서 나온 뒤 여름 숲은 왠지 더 반짝이고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결국 쉽게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단다. 사실 이런 지점들 다 아는 얘기긴 한데 우리가 알면서도 계속 넘어가는 어떤 그런 말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나 두려움을 맞닥뜨릴 수 있는 자극, 또 안 해본 걸 해보고 싶게 만드는 마음, 그 성취감을 좀 줄 수 있는 이야기여서 작은 서점의 이제 다독이 분들도 모험을 떠나시라고 이 대목을 읽어보았습니다.
0: 네. 아니, 저는 이 두 분 저번에도 느꼈지만 이 동화책을 항상 접한다는 거는 굉장한 그 행운인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이물질이 덜 섞인 그 순수한 그 책들 속에서 그 어린이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또 거기서 막 우리가 어른으로서 또 찾아야 될 메시지도 네. 잊지 않고 있고 또 다음 시간에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자, 오늘은 모험과 여행이란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는데 자, 끝으로 그러면 우리 유지현 대표님 어떤 노래 같이 들어보면 좋을까요?
1: 네, 저는 벨리의 Like 1999을 듣고 싶은데요. 네.
2: 너무 익숙한 숫자시죠, 네. 저희 다 같이.
1: 네, 제목 그대로 1999년에 추억과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노래인데요. 네. 제 노래에서도 좋아하는 가사의 대목이 있어요. 휴대폰은 컵 받침대로 쓰고 즐거웠던 그때로 돌아가자.
0: 휴대폰을 컵 받침대로 쓰자고요?
1: 네, 그 가사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와 신나게 놀고 싶다면 1999년처럼 놀아보자 라고 이렇게 말하는 가사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너무 많은 재미를 좀 손안의 물건에서만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진짜 방학다운 휴가다운 시간을 좀 잠깐이라도 보낼 수 있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제 3주 동안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어린이 책을 소개하는 시간인 만큼 지금 아나운서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린이와 청소년의 마음으로 모험도 하고
0: 와 네.
1: 용기도 내보고 또 안 해본 일들의 도전도 해보고 좀 신나게 삶의 즐거움을 찾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잠시 어떤 시절로 돌아가서 우리의 추억을 좀 떠올려보는 노래를 같이 듣고 싶습니다.
0: 너무 좋습니다. 사실 방학이라 그러면 특히 이제 아이를 가진 엄마들, 아빠들 입장에서는
2: 난감하시죠.
0: 너무 힘든 시기인데 자, 여러분들의 안식처입니다. 작은 서점 여름방학 3주간 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창비 청소년 출판부의 이하림 부장님 그리고 사춘기 책방의 유지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의 사자왕 형제의 모험 그리고 최현주 작가의 모 이야기 꼭 읽어보시면서 일상 속에서 작은 모험을 즐기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그리고 유지현 대표님의 추천곡 벨리의 Like 1999 들으면서 작은 서점 오늘 문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58분 날씨.
3: 당분간 전국이 우리나라 부근에서 남쪽과 북쪽을 오르내리는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무더위도 함께 이어지면서 비도 한 주간 자주 내릴 거란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돌풍, 천둥, 번개를 동반하기도 하겠고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경북권으로, 내일과 모레는 중부지방 중심으로 특히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경기 동부, 강원, 충남 일부, 충북과 남부지방, 제주에 곳에 따라 비가 오겠고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비는 대부분 5에서 60mm인데요. 경상권으로는 20에서 80mm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내일부터 글피 사이에는 역시 전국 곳곳에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지만 곳에 따라 비가 쭉 예보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 주말까지 계속 비 오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더불어 더위도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은 폭염특보가 대부분 충청과 남부 지방 제주 곳곳에 발효돼 있는 상황이고요. 열대야주의보도 역시 남부지방과 제주에 내려져 있는 곳이 많은데요. 오늘 예상 낮 최고기온은 전국이 25도에서 33도까지 올라서 역시 폭염이 이어지는 곳 남부지방 중심으로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서울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8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4: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5: KBS 1라디오 정오종합뉴스입니다. 어제 오전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소방청은 국가 소방 동원령까지 발령했는데 불길이 번지면서 하루 넘게 불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관 두 명도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인천 서해구의 쿠팡 물류센터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오전 7시쯤. 건물 6층에서 시작된 불은 7층까지 번져 꼬박 하루가 지난 지금까지도 잡히질 않았습니다. 불이 난 층에는 대부분 불에 타기 쉬운 생활용품이 보관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이 나자 직원 120여 명이 스스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현재까지 소방대원 2명이 연기 흡입과 탈진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와 2단계를 차례로 발령했다가 큰 불길이 잡히지 않자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발령했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인근 주택가로 연기와 분진이 날리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220여 대의 장비와 570여 명의 인원을 투입해 불을 끄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5: 경북 북부에 폭우가 쏟아지자 의성군이 단천면 구계리 주민에게 대피 명령을 내려 주민과 캠핑장 야영객 등 155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안동에서도 홍수 경보 발령에 따라 취약 지역 주민 62명이 대피했습니다. 낙동강 홍수통제소는 어젯밤 11시 40분을 기해 지방하천 미천이 지나는 경북 안동시 일직면 운산리 일대에 홍수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수원시 서둔동 서호천에서 친구들과 물놀이하던 중학생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경찰은 전날 많은 비가 내려 하천 수위가 높아진 상황이었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됐지만 정부는 피해 복구와 추가 산사태에 대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 대응체제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2단계 대응에선 정부와 지자체, 관계기관이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대응하며 대피령과 위험지역 통제, 긴급방송 등을 시행합니다. 그제부터 이어진 비로 전국에서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고 낙석 피해 등이 발생했으며 대피자 290여 명이 임시 주거시설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3, 4위전에서 잉글랜드가 10골이 터지는 난타전 끝에 프랑스를 제압하고 유종의 미를 거뒀습니다. 잉글랜드는 60년 만에 월드컵 최고 성적을 세우며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2: 잉글랜드는 전반 3분 만에 터진 라이스의 기습적인 중거리 슈팅으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추가 골도 라이스의 발끝에서 시작됐습니다. 라이스가 올린 코너킥을 콘사가 헤더로 마무리하며 한 골 더 달아났습니다. 잉글랜드의 파상 공세는 계속됐습니다. 문전 혼전 상황에서 사카까지 골맛을 보며 소나기 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 또 한 번 사카가 프랑스의 골망을 흔들며 잉글랜드는 전반전에만 4골을 퍼붓는 화력쇼를 선보였습니다. 이대로 경기가 허무하게 끝났는 듯 했지만 후반전 프랑스도 거센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후반 3분 음바페는 득점 단독 선두로 올라서는 이번 대회 9번째 골을 터뜨리며 추격에 나섰습니다. 바르콜라의 추가 골까지 터진 프랑스는 잉글랜드를 바짝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를 탄 프랑스는 또 한 번 음바페가 골망을 흔들며 어느덧 한 점 차까지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그러나 4골 차를 뒤집는 대역전극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잉글랜드 사카가 페널티킥으로 해트트릭을 완성하며 프랑스의 추격을 잠재웠고 교체 투입된 벨링엄이 승부를 마무리 지으며 최종 순위 3위로 월드컵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잉글랜드는 1966년 대회 우승 이후 월드컵 최고 성적을 거둔 가운데 10골로 대회를 마무리한 프랑스 음바페는 두 대회 연속 득점왕이 유력해졌습니다. KBS 뉴스 이준입니다.
5: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재개한 이후 미군 사망자가 처음 나왔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는 미국 대통령의 서명은 무가치하다며 못 잊을 교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뉴욕에서 박일중 특파원입니다.
7: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총괄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요르단에서 미군 2명이 숨졌고 1명이 실종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각으로 17일 동맹국 군대와 함께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막다가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4명은 요르단 병원으로 후송됐다가 퇴원했으며 경미한 부상자들은 임무로 복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공격받은 지점을 밝히지 않았지만 앞서 이란 혁명수비대는 요르단 알 아즈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했다고 지목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중단된 뒤 미군 사망자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2월 전쟁 발발 이후로 범위를 넓히면 미군 사망자는 16명, 부상자는 430여 명입니다. 미국의 계속된 공습에 대한 반격으로 이란은 중동 국가의 미군 기지는 물론 담수화 시설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부 차관이 미국과 체결했던 양해각서를 지킬 의무가 없다고 밝힌 데 이어 모즈타바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도 직접 성명을 냈습니다. 국영TV 앵커가 대독한 이 성명에선 대악마가 가면을 벗고 본색을 드러냈다며 범죄와 배신의 어두운 경험은 미국의 기만과 비합리성, 신뢰할 수 없음 그리고 사악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과 저항전선이 미국에 잊을 수 없는 교훈을 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란 당국은 지난 3주간 미국의 공습으로 50명이 사망하고 500명 이상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5: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모스크바 외곽 물류 창고 등을 드론으로 공격해 9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다쳤다고 러시아 당국이 어제 밝혔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군은 그제와 어젯밤 사이 모스크바시에서 떨어진 러시아 최대 온라인 유통업체 와일드베리스의 2개 지역 물류 창고를 드론으로 공격했습니다. 현재 주 당국은 이 공격으로 야간 근무자 등 8명이 숨지고 61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 방문을 위해 어제 평양을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최 외무상의 구체적인 방문 목적과 세부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최 외무상이 뚜렷한 계기가 없는 시점에 방문했다는 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위한 사전 조율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됩니다. 정부가 초고가 1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 방안을 검토하며 초고가 주택의 기준선에 대한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달 말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늘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김 실장은 또 보유세를 강화할 경우 양도세는 낮춰줘야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에 적정한 시기에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시기를 넘어서면 조금 더 부담이 높아지는 식으로 설계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들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12조 원 넘게 순매도했지만 ETF 시장에서는 6천억 원 가까이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6일까지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8거래일 동안 매도 우위를 보였으며 특히 지난 1일부터 7일까지는 5거래일 연속 순매도했습니다. 반면 국내 ETF 시장에서 외국인은 같은 기간 5,937억 원을 순매수했는데 가장 많이 순매수한 ETF는 코스피 200 지수의 하루 수익률을 두 배로 추정하는 코덱스 레버리지였습니다. 경찰이 지난 3월부터 4개월간 자치단체 의원과 공무원 등 공직자들과 민간업자들의 부당 계약 등을 수사해 20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오늘 발표한 특별 단속 결과를 보면 경기 남부청 반부패수사대는 예산 편성과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4억 5천만 원을 사례비로 수수한 광역의원 등 15명을 검거해 이 중 3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대전에선 학교 기간제 교사와 행정교직원 채용 대가로 수억 원 상당을 수수한 학교법인 사무국장 등이 검거돼 2명이 구속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의 지진과 지진해일 대피장소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표지판 관리 등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 827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대피장소가 대부분 정상 운영되고 있었지만 낡거나 훼손된 표지판과 위치정보 누락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30년 만에 해외에서 자유롭게 거래 가능한 통화를 목표로 원화거래 규제가 크게 완화됩니다. 재정경제부가 오늘 발표한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보면 우선 해외 현지에서도 원화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역외 원화 결제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중부지방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경북에는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대구와 경북이 30에서 100mm, 충청과 전라, 강원, 경남 내륙은 20에서 60mm, 서울 등 수도권은 5에서 10mm 등입니다. 대구 경북에는 오후에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돼 주의해야 합니다. KBS 제1라디오 정오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원종이었습니다. KBS

0: 정관용의 시사본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의 후보 등록 절차가 마무리됐죠. 예비후보 신분이 된 당권주자들이 첫 주말을 맞아 전국으로 흩어져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는데요. 한 달 남은 전당대회 기간 동안 민주당이 분출된 계파 갈등을 봉합하고 통합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투톱인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가 합을 맞춘 지 한 달여 만에 엇박자를 내고 있죠. 장 대표는 당원 중심 정당을 못 박았지만 정 원내대표는 당원만으로 당을 운영할 수 없다며 국민정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2부 정치토크 직진본능 직설하고 시간에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7월 19일 일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0: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1: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0: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2: 유란의 시사펀치 1, 2, 3에 오늘은 이채원절 기획 3부 마지막 시간입니다. KBS의 유란 기자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네,
2: 마지막 헌법 이야기 얼른 시작해 볼까요?
3: 네, 여러분 각 나라 헌법에는 그 나라가 가장 아팠던 기억이 새겨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미국 헌법에는 영국 왕에게 시달린 기억이, 독일 헌법에는 히틀러라는 상처와 두려움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하. 그럼 우리 헌법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방송의 제목은 상처가 낳은 헌법, 무엇을 두려워하나입니다.
2: 헌법이 무엇을 두려워하나? 하, 제목 좋네요. 네. 궁금하고요.
3: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먼저 미국입니다. 원래 영국 식민지였다는 건 다들 아시죠?
2: 그럼요.
3: 그런데 저는 좀 놀랐습니다. 식민지 시절에도 미국은 자기들 손으로 대표를 뽑는 의회를 꾸려서 운영했더라고요.
2: 어이구.
3: 그것도 170년 가까운 식민지 역사에서 150년이나요.
2: 아니 식민지인데 자기들이 직접 뽑은 의회를 150년 동안 운영했다고요?
3: 네.
2: 우리 일제강점기 때 꿈도 못 꿀 얘기인데.
3: 그렇습니다. 오. 게다가 힘도 셌어요.
2: 의회가?
3: 네. 세금을 자기네 스스로 정했고요. 심지어 영국 왕이 보낸 총독과 판사의 월급까지 이 의회가 쥐고 있었으니까요.
2: 어허.
3: 돈줄을 쥔 식민지라 영국은 불편했겠죠. 그래서 영국이 갑자기 식민지에 관세를 매기겠다고 나서요. 관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그 돈으로 총독과 판사의 월급을 주고 영국의 왕의 명의로 주고 직접 관리하겠다는 거였죠.
2: 그러니까 관세라는 세금을 수단으로 자주적인 힘을 빼앗겠다.
3: 네. 그러니 의회적으로 의회는 필사적으로 반발했고 영국은 행정 문서 한 장을 딸랑 내려보냅니다.
2: 뭐요?
3: 의회를 해산한다.
2: 아.
3: 그걸로 끝이었어요.
2: 문서 한 장으로 의회가 사라졌다.
3: 네. 그러니 오랜 자주권을 빼앗긴 시민들은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고 영국은 군대를 보내서 진압한 뒤 보스턴에 눌러 앉힙니다.
2: 네.
3: 전쟁이 계속됐겠죠. 그 와중인 1776년 미국이 독립을 선언합니다.
2: 이 독립전쟁의 계기가 바로 의회 해산이었군요.
3: 네. 그런데 이 독립선언문 그냥 우리 독립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2: 음흠.
3: 그동안 영국 왕이 저지른 잘못을 조목조목 내려간 일종의 고발장이었습니다.
2: 예.
3: 미국의 헌법센터는 이 죄목을 27개로 정리했는데요. 대표적인 것 세 가지만 추려볼게요. 첫째, 왕이 판사의 자리와 봉급을 자기 마음대로 쥐고 흔들었다. 그러니까 불리하게 작용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신들에게.
2: 예.
3: 둘째, 왕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며 자신들의 의회를 해산시켰다. 셋째, 왕은 군대를 민간 위에 군림하게 했다.
2: 이 독립선언 이후에 헌법을 만들었죠?
3: 네.
2: 헌법이 그럼 이런 것들이 내용이 녹아났겠네요.
3: 맞습니다. 그렇게 폭압적인 왕을 몰아내고 독립과 자유를 얻은 미국인들은 새 대통령을 뽑고 헌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무엇이 가장 두려웠을까요?
2: 새로 지도자를 뽑았는데 혹시 영국 왕처럼 굴면 어떡할까? 이거 아니겠어요?
3: 맞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그래서 미국 헌법의 뼈대를 설계한 제임스 매디슨, 후에 미국 네 번째 대통령이 되는 매디슨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이 천사라면 정부는 필요 없었을 것이다. 즉 인간은 천사가 아니니까 한 사람에게 힘을 몰아주면 안 되고 의회와 법원이 각각 이 권력을 나눠 갖고
2: 예.
3: 서로 견제하게 하자. 이게 바로 삼권분립 아닙니까?
2: 그렇죠.
3: 그 원칙을 헌법에 새겼습니다. 나라를 좋은 사람의 선의에 기대는 게 아니라 나쁜 사람이 와도 망가지지 않도록 하는 구조를 세운 겁니다.
2: 예, 인간이 천사라면 정부는 필요 없다. 참 멋진 말이네요.
3: 네. 청취자분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번엔 미국인 독일입니다.
2: 독일.
3: 미국에 이어서 독일입니다.
2: 네.
3: 1919년 1차 세계대전에서 진 독일이 새 헌법을 만들어요. 그 유명한 바이마르 헌법인데요.
2: 바이마르 헌법.
3: 네, 당대에서는 가장 진보적인 헌법으로 불렸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그만큼 폭넓게 보장했거든요.
2: 그런데 바로 그 헌법에서 히틀러가 나왔잖아요.
3: 제가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요.
2: 예, 예.
3: 그 훌륭한 헌법에 작은 빈틈이 있었습니다.
2: 뭐요?
3: 제48조인데요. 48조 기억하십시오. 나라가 위태로우면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혼자 비상조치를 내릴 수 있다.
2: 이건 아주 큰 빈틈이네요.
3: 네. 그런데 이 조항 원래는 나라를 지키려고 만든 거였대요. 1차 세계대전에서 진 직후라서 당시 독일의 경제는 완전히 무너졌고 거리엔 총성이 난무하던 시절이었거든요. 나라가 언제 뒤집혀도 이상하지 않으니 만약에 정말로 큰 위기가 닥치면 의회 절차를 밟느라 시간을 끌지 말고 대통령이 빨리 결단해서 나라를 지키라는 그런 뜻이었다고 합니다.
2: 뭐 아무리 배경이 그래도 이건 독재자 탄생의 아주 무방비 헌법 조항인데 독일 사람들이 그걸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3: 역시 날카로우십니다. 그래서 이 48조에는 원래 브레이크 조항이 달려 있었어요.
2: 뭐요?
3: 대통령이 비상조치를 혼자 내릴 수 있지만 그 사실을 반드시 의회에 알려야 하고 의회가 요구하면 그 조치는 효력을 잃는다.
2: 그러니까 우리 12.3 계엄 때 의회가 무효화시켰잖아요.
3: 네.
2: 똑같은 거네요, 사실은.
3: 맞습니다.
2: 그런데 이번에는 왜 안 됐죠? 히틀러 때는?
3: 안 한 게 아니라 못했습니다.
2: 왜요?
3: 1933년 히틀러가 총리에 오르거든요. 그리고 취임 후 이틀 만에 뭘 했게요?
2: 뭐요?
3: 의회부터 해산시켰습니다.
2: 의회 해산권이 있었군요.
3: 네. 그러니까 브레이크는 있었지만 그걸 밟을 사람들을 미리 치워버린 거예요.
2: 의회 해산권이 있는데 의회에게 이 비상조치 해제 요구권을 준다. 뭐 좀 앞뒤가 안 맞네요.
3: 그러고 한 달 뒤 갑자기 국회의사당에 불이 납니다. 그러자 히틀러는 이거를 공산당의 봉기다 이렇게 몰아붙이면서 나라가 위험하다며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바로 그 헌법 48조 비상조치를 발동해 예. 시민의 자유를 정지시킵니다.
2: 그러니까 안전장치라고 이 비상조치 해제 요구권을 줬지만 뭐 의회를 해산시켜버리면 소용없는 거죠.
3: 바로 그겁니다. 예.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요. 이 모든 히틀러의 행보가 합법이었다는 거예요.
2: 아, 그렇죠. 헌법이 그러니까.
3: 네. 헌법에 있는 조항을 가져다 썼고 대통령을 뭐 설득했든 압박했든 어찌됐든 대통령이 문서에 서명을 했고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훗날 이렇게 평가합니다. 헌법으로 헌법을 파괴했다.
2: 예.
3: 그 뒤로 1945년까지 12년간 어두운 나치 시대가 이어졌습니다.
2: 그 2차 대전 이후에 독일은 어떻게 됐죠?
3: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새 헌법을 만들면서 독일은 우리가 앞서 여러 번 얘기했던 영원 조항이란 걸 만들어서 다시는 어떤 경우에라도 손대지 못하게 아예 용접을 해버렸습니다.
2: 예, 바꾸지 못하는 조항.
3: 네. 대표적인 것이 제1조 인간의 존엄은 침해될 수 없다. 그리고 제20조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여기서 딱 느낌 오시죠?
2: 우리 헌법 1조잖아요.
3: 네. 거의 똑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비슷한 아픔의 역사를 겪은 나라들이 결국 같은 문장에 이르는 예, 겁니다.
2: 미국, 독일 받고. 자, 이제 우리 헌법은 무엇을 두려워한 결과물인가요?
3: 앵커님, 우리 헌법이 총 몇 조까지 있는지 아세요?
2: 몇 조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3: 130조입니다. 아, 아. 사실 저도 부끄럽지만 이번 기획을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한 줄 한 줄 정독을 했는데요.
2: 예.
3: 진짜로 조문마다 우리의 아픔 역사가 그대로 박혀 있더라고요.
2: 예를 들어서요?
3: 지금 우리 헌법 제8조 4항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정당은 함부로 해산시킬 수 없다. 오직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야 한다.
2: 예.
3: 이 여기에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조봉암이라는 정치인이 있었어요. 1956년 대선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최대 경쟁자로 떠오른 사람입니다.
2: 진보당의 조봉암.
3: 예. 네, 맞습니다. 그런데 대선 2년 뒤에 그가 이끌던 진보당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립니다. 이승만 정부가 재판도 없이 행정처분 하나로 정당 등록을 그냥 취소해버린 거예요.
2: 예.
3: 그리고 조봉암 선생은 간첩 혐의로 기소가 되더니 이듬해 바로 사형됩니다.
2: 정당은 처분 한 번에 사라지고 그 수장은 다음에 사형되고.
3: 그런데요. 반세기가 흐른 2011년 대법원이 재심을 열고 대법관 전원 만장일치로 조봉암 선생의 간첩 혐의는 무죄라고 선고합니다.
2: 그렇죠.
3: 조작이었던 거죠.
2: 예.
3: 이 아픔이 앞서 말씀드린 정당은 함부로 해산시킬 수 없다라는 조항으로 1960년 헌법에 처음 새겨졌습니다.
2: 또 어떤 조항이 눈에 띄나요?
3: 우리가 쓰는 헌법이 만들어진 1987년. 지금 우리가 쓰는 헌법 87년 헌법에 말하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2: 6월 함쟁이요. 6월 함쟁.
3: 네. 그 시작은 대학교 3학년생 박종철 열사였습니다.
2: 예.
3: 1987년 1월 남영동 대공분실에 끌려가 조사를 받다가 고문으로 목숨을 잃었죠.
2: 뭐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쓰러졌다. 뭐 이랬던 거 말이죠.
3: 네. 그 당시에도 문제였지만 최근에도 다시 뭐 마케팅으로 네. 이용되면서 큰 문제가 됐죠. 왜냐하면 이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었거든요.
2: 그러니까요.
3: 부검의의 증언으로 물고문을 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걸 조작하고 은폐하려고 한 정황까지 다 밝혀졌어요.
2: 네, 그러면서 6월 항쟁을 부른 기폭제가 된 거죠.
3: 네. 같은 해인 87년 6월 대학생이던 이한열 열사가 교문 앞에서 경찰이 쏜 최루탄을 머리에 맞고 쓰러집니다.
2: 그렇죠.
3: 안 그래도 참기 어려웠던 국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6월 내내 전국이 독재 타도 구호로 뒤덮였습니다. 결국 전두환 정권은 성난 민심 앞에 항복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받아들입니다.
2: 6.29 선언.
3: 네. 그 결과 그해 10월 지금의 87 헌법이 탄생한 거죠.
2: 바로 이 독재 고문 이런 것들이 87년 헌법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3: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여기에다가 고문으로 받아낸 자백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조항까지 새겨 넣었습니다.
2: 예.
3: 뼈아픈 역사가 헌법 문장으로 바뀐 겁니다.
2: 그렇군요. 정당 해산 못한다. 고문 안 된다.
3: 네.
2: 또 있습니까?
3: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핵심입니다. 87 개정헌법은 대통령에게서 아주 큰 권한 하나를 통째로 빼앗습니다. 바로 국회 해산권입니다.
2: 예, 원래는 대통령이 의회를 없앨 권한이 독일처럼 우리나라 대통령에게도 있었는데 그걸 없앴다.
3: 네.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2년에 만든 유신헌법 잘 아시죠?
2: 예.
3: 거기에 새로 넣은 내용인데요. 조항은 딱 한 줄.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아무런 조건도 제한도 없어요.
2: 그냥 해산할 수 있다.
3: 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지 못하게 법을 바꾸고 대통령을 뽑는 새로운 기구를 만든 다음에 스스로 의장에 오르고 그 안을 자기 사람들로 채워요.
2: 통일주체 국민회의 뭐 이런 거.
3: 네. 이른바 체육관 선거죠.
2: 예.
3: 게다가 국회의원 3분의 1을 사실상 대통령이 지명했고.
2: 유정회. 유정회.
3: 네. 아유, 잘하시네요.
2: 예.
3: 판사까지 임명을 했으니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삼권 분립이 완전히 사라진 암흑기가 도래한 겁니다.
2: 유신 독재죠.
3: 그렇게 그가 숨질 때까지 16년 가까이 대통령 자리에 있었습니다.
2: 영국 왕이나 독일 히틀러랑 거의 똑같은 그런 거죠?
3: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잘못된 권력이 궁지에 몰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똑같아요.
2: 의회 없애고.
3: 군대를 동원하고.
2: 그렇죠.
3: 네, 순서만 조금씩 다를 뿐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1987년 국회 해산법을 헌법에서 완전히 삭제해버린 겁니다.
2: 네.
3: 그러고 37년이 흐르죠. 2024년 12월 밤이 우리 앞에 닥칩니다.
2: 12.3 불법개혁.
3: 네. 밤 10시가 넘어서 갑자기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경찰이 발빠르게 국회 출입구를 전부 막아요.
2: 예.
3: 국회의원들이 의사당에 모이지 못하게요.
2: 예. 의회 해산권은 없지만 일단 물리적으로 봉쇄하려고 했는데
3: 네.
2: 하지만 다 들어갔잖아요.
3: 네.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의 많은 시민들의 도움으로 뚫고 들어가고 심지어는 담장을 넘기까지 했죠. 계엄 해제 의결 정족수를 채우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는 사이에 계엄군도 완전 무장한 채 헬기 등으로 국회에 들어와 본청의 유리창을 깨고 진입합니다.
2: 네.
3: 저는 그날 밤에 뉴스 특보를 진행했는데요. 자꾸 복도 쪽을 뒤돌아봤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 문이 벌컥 열리면 어떡하지? 이 군이 총칼을 들고 방송국을 장악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2: 그렇죠.
3: 그 공포는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2: 그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 심정이었을 거예요.
3: 네.
2: 온 국민이 피가 마르는 심정이었고요.
3: 맞습니다. 다행히 군이 국회를 완전히 장악하기 일보 직전인 새벽 1시 1분 재석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안이 통과됩니다.
2: 예.
3: 계엄 선포 2시간 반 만이었는데요. 여기서 우리 헌법 제77조 5항이 빛을 발했습니다.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2: 무조건 해제하여야 한다.
3: 네.
2: 대통령에게 다른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3: 네, 맞습니다.
2: 잘 만든 헌법 한 줄이 나라를 구한 거예요.
3: 네. 대통령이 혼자 국회를 해산할 방법을 헌법은 어떤 식으로도 허락하지 않았고 계엄을 직접 겪었거나 그 역사를 배운 국민들이 국회를 지켜낸 덕분에 가능했죠.
2: 예.
3: 그리고 법원은 그날 벌어진 일을 내란이라고 분명히 판단했습니다.
2: 예.
3: 관련 재판들은 지금 진행 중이고요.
2: 자, 오늘 이야기 상처가 나온 헌법, 헌법은 무엇을 두려워하나 정리해봅시다.
3: 처음에 말씀드렸죠. 헌법은 좋은 사람의 선의에 기대는 구조가 아니라
2: 네.
3: 아무리 나쁜 사람이 와도 나라가 망가지지 않게 만든 구조라고요.
2: 그렇죠.
3: 미국은 왕을 독일은 히틀러를 겪고서 우리는 독재와 헌법 고문을 거치면서 그 헌법에 우리가 겪은 아픔을 단단하게 새겨 넣었습니다.
2: 그렇죠.
3: 근데 중요한 건 역설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그 아픈 역사를 만약에 소홀히 하거나

0: 묶거나 왜곡하고 또 그 왜곡을 방치한다면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게 또 헌법이라는 겁니다.
1: 그럼요.
0: 결국 헌법을 앞으로 어떻게 더 보완하고 잘 지킬지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몫이겠지요.
1: 예.
0: 저는 이번 기획이 헌법의 가치와 그 속에 숨은 우리의 역사를 배운 참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그런 방송이었기를 바랍니다.
1: 그래요. 수고 많았습니다. 재원절 기획 3부 오늘로 마무리하죠. 유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27분 막 지났습니다.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연결하죠. 기상청의 최영우 씨.
2: 네, 날씨 정보입니다. 당분간 전국이 우리나라 부근에서 남쪽과 북쪽을 오르내리는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까지 쭉 흐리고 비가 자주 내릴 전망인데요. 무더위와 열대야도 계속되겠습니다. 오늘은 경기 동부와 강원, 충청과 남부지방, 제주에 곳에 따라 5에서 60mm, 경상권은 2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되는데 비 오는 곳은 돌풍, 천둥, 번개를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또 오늘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5에서 60mm의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는 월요일이 예상됩니다. 모레와 글피에도 전국에 비 예보가 쭉 들어있는데요. 비가 올 때는 기온이 잠시 떨어졌다가 비가 그치면 습한 무더위가 다시 고개를 드는 양상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제주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그 밖에 충청과 남부지방 중심으로 폭염주의보, 일부 남부지방과 제주는 열대야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서울과 대전이 30도, 세종, 광주, 부산 31, 대구 32, 제주 33도 등으로 흐려도 무덥겠고요. 내일도 기온 분포가 거의 엇비슷한데요. 특히 내일 낮에는 대구가 34도까지 오르는 등 남부지방은 오늘보다 더 더워지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자외선 지수가 중서부 지역 중심으로 나쁘거나 매우 나쁘겠고 오존 농도도 일부 중서부 지역과 대부분 남부 지역에서 높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7.9도까지 올랐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서휘영 씨가 정리해드립니다.
3: 네, 연휴 마지막 날 고속도로 상행선 정체 시작됐습니다. 강원권 도로부터 살펴보면 서울 양양선 인제터널에서 내린천 휴게소까지 또 동홍천에서 정체고요. 이후 설악부터 화도 사이 지체 서행 반복됩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광주 방향도 흥천이포와 동곤잼 지나기 어렵습니다. 영동선은 진부 3터널의 추돌사고 처리 중인데요. 진부 나들목 일대부터 정체고요. 평창에서 둔내터널 구간과 또 흥성휴게소에서 새말까지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입니다. 군산휴게소에서 동서천 분기점까지 밀리는데요. 동서천 분기점에 있는 사고 때문이고요. 2차로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서울 만남의 휴게소 부근 5차로에 고장난 버스가 서 있는데 일대 혼잡합니다. 반대 서울 방향 충청권 정체가 길어졌습니다. 옥산부터 독립기념관까지 답답하고요. 이후 수원에서 신갈, 다시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0: MC 정관용
1: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0: 들어보면 달라요.
2: 핫이슈 핫피플 시간. 이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한민수 의원 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한 의원 안녕하세요.
3: 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2: 네. 먼저 우리 청취자분께 인사 말씀 한 말씀 하시고.
3: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이번에 제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를 했습니다. 기호는 8번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우리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의 미랄이 되겠다는 굳은 각오로 나왔습니다.
2: 네.
3: 우리 국민 여러분, 우리 당원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2: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의 변도 이어서 한 말씀 하시죠.
3: 네, 저에게는 우리 정 선생님 저 지상 과제 같은 게 있습니다.
2: 뭐죠?
3: 과제인데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우리 이재명 국민 주권 정부를 성공시키는 겁니다. 왜냐면요.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님 개인의 성공을 넘어서서 저는 대한민국이 성공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0: 큽니다.
1: 네.
0: 많은 분들이 출마를 권유했을 때 제가 그 이익을 담당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제가 통합과 개혁과 승리의 미랄이 되는 최고인이 되고 싶다는 결심을 했고요.
1: 예.
0: 그 소임을 맡겨주신다면 단 1인치의 사고도 없이 꼭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예. 지금까지 전당대회 진행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외부에서 볼 때는 너무 네. 옛날 얘기만 하고 서로 그 과거 헐뜯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이 좀 있는데.
0: 아, 그렇지는 않고요. 이번에 당대표 후보에 다섯 분이 나오셨고 이제 최고 후보도 14분이 지금 후보 등록을 하셨습니다.
1: 예.
0: 저는 그만큼 모든 후보님들이 그만한 역량을 갖췄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본인의 강점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후보 등록이 끝났으니까요. 이 선거 캠페인 기간 중에 본인 생각하는 비전, 또 우리 민주당이 나아갈 방향, 그리고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게 하기 위한
1: 예.
0: 정책 역량 이런 가치를 보여주실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그런데 친명 대 친청의 대결 구도다라고 하는 분석에는 동의하세요?
0: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취임을 하시는 순간 대통령이 되시는 순간 이제 우리 민주당에는 친 이재명만 있는 겁니다. 굳이 분류를 한다면요. 아니 대통령님이 계시는데 그러면 친명이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왜 제가 친명이죠. 친명은 해서 친명이죠. 그런데 모두가 대통령님을 위해서 우리 정부 성공을 뛰고 있는데 그걸 친명으로 구분한다? 저는 그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통령님을 당대표 시절에 아시겠습니다만 3년 대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청래 전 대표님 당대표 시절에는 사실적으로 1년 가까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식의 구분이라면 저는 친명이자 친청 후보 아니겠습니까?
1: 예.
0: 그래서 굳이 나눈다면은 뭐 정청래 대표와 가까우신 분들, 뭐 친정청래 아니면 김민석 후보와 가까우신 분들, 친김민석, 송영길 후보 가까우신 분들은 뭐 친송영 등 가능할지 몰라도요. 지금 말씀하시는 친명 친청 구도는 저는 이른바 프레임으로
1: 예.
0: 하기 위한 걸 보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1: 모두가 친명이다 한마디로 그 얘기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대신에 친청, 친 김민석, 친 송영길은 있을 수 있다. 그죠?
0: 아, 그렇습니다. 근데 뭐, 그동안 정치 역량을 같이 과정이랄지, 아니면 뭐, 같은 뭐, 이렇게, 동질감이랄까요?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 구분을 할 수 있겠죠. 그것도 근데 그런데, 크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를 묶는 거는 모두가 친 이재명이고, 그리고 모두가 민주당이다.
1: 네.
0: 민주당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뛰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아무튼, 근데 한민수 의원은 그러면, 친 김민석, 친 송영길, 친 정청래 중에 어느 쪽이에요?
0: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제 언론이나 이런 분들이 나누실 때 보면 저는 친명이자 친청 후보가 맞습니다.
1: 친명이자 친청?
0: 네.
1: 하긴 정청래 전 대표가 후원금이 너무 많이 오니까 나한테 네. 그만 보내고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후원 계좌로 주말에 보내주면 감사하겠다라고 딱 세 명을 꼽았네요. 그죠?
0: 아니, 저야 우리 대표님한테 감사하죠. 그리고 다 우리 국민들 아시다시피 우리 정 대표님 모시고 제가 비서실장
1: 예.
0: 1호 인사였습니다.
1: 예.
0: 비서실장으로서 정말로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정청래 대표님. 그 옆에서
1: 예.
0: 제가 보좌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우리 정청래 대표님을 가깝습니다.
1: 예. 그래서 지금 주말에 후원금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까?
0: 아, 제 후원금이요?
1: 예.
0: 제가 지금도 제 고향 전라북도에 내려왔거든요.
1: 예.
0: 그런데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만 저 문자로 이렇게 중에 뭐 의원님 최고위원 나오신 거 꼭 감사해요 하면서 후원해준다 이런 문자들이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속 보면은 뭐 아무튼 정청래 전 대표님의 그런 이쪽으로 보내라는 메시지고 우리 당원들께서 호응을 해주시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정말 고맙습니다.
1: 예예예
0: 예. 예, 감사합니다.
1: 그 정청래 대표 비서실장으로 같이 일하셨고 정청래 대표가 참 일을 열심히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0: 네.
1: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은
0: 네.
1: 정청래 대표가 대표를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서 이런저런 공적을 쌓고 뭐 증시가 5천 6천을 막 돌파하고 이건 국가적으로 참 일이 잘 진행될 때 당내에서 무슨 뭐 1인 1표제니 뭐 조국혁신당과의 통합이니 자꾸 자기 정치에 유리한 쟁점만 부각시켜가지고

0: 오히려 국정 운영에 협조는커녕 발목을 잡았다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 그런 비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조국여신당 합당 제안이죠. 합당 선언이 아니고 제안을 내놓을 때가 그날이 역사적인 모천필을 봤습니다. 근데 그 발표를 다 예상을 해놨고 예고를 한 상태에서 그날 이제 주가가 또 폭등을 했지요. 이런 말을 제가 그런 얘기 하실 때는 반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이 잘 되고 우리 국민 주권 정부가 성공을 해야지 못할 경우에 정치인 정청래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정치인 한민수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건 좀 억지행위고요. 1인 1표제만 보더라도 전 이번 전께서 1인 1표제로서 정말 우리 민주당의 주인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실 거라고 봅니다. 1인 1표제는요.
0: 자, 한민수 의원님. 네. 저 전화 연결 상태가 좀 고르지 못해서 잠깐 끊어주시면 저희가 다시 바로 연결하도록 할게요.
1: 아, 그래, 저는 잘 들리는데 알겠습니다.
0: 예, 예, 전화가 좀 이렇게 발음이 좀 가다가 일부 조금씩 소리가 잘 안 들리는 대목이 있어서 우리 청취자분들 답답하실까봐 지금 파티 다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지금 당대표 후보로 5명, 최고위원 후보로 14명이 등록한 상태인데요. 그 14명 가운데 한 분, 최고위원 후보에 도전하신 한민수 의원, 정청래 대표 시절 비서실장 지내시고 뭐 친청계로 지금 분류되는 분이신데 연결하고 있습니다. 한 의원님.
1: 아니, 왜 전화가 끊겨요? 죄송합니다.
0: 예. 아니요. 그러니까 한 의원님은 잘 들리시는데 저희 쪽에서 네네. 조금 부분적으로 안 들려가지고 조금 아까 저 1인 1표지 얘기하고 계셨는데 일단 마무리하시죠.
1: 1인 1표제는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이 민주당 대표 시절부터 추진했던 우리의 주권정당, 당원 주권정당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0: 예.
1: 가치이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 시절에 기존의 대의원 한 분이 권리당은 60명 이상의 표를 등가를 갖고 있었는데요. 그거를 20대 미만으로 줄였었고
0: 예.
1: 그거를 1대1로 만들겠다고 지난 8월 2일 전당대회에서 공약을 하시고
0: 예.
1: 당선된 분이 정청래 당대표입니다. 그래서
0: 예.
1: 공약을 이행한 거고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어떤 뭐 당청 간의 갈등으로 보는 거는 저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0: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나 김민석 총리 시절 뭐 여러 번 지금 당이 제대로 국정 운영에 협조를 안 하고 있다라고 불만을 표시한 건 맞죠?
1: 우리 대통령님께서요?
0: 예, 예, 예.
1: 아, 전혀 그런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0: 아, 그래요?
1: 당직 비서실장으로서 당정청 간의 조율 과정들, 특히 저들이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하는 정말 중대한 개혁 입법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0: 예,
1: 사법도
0: 예.
1: 있고요. 그 과정에서 원팀, 원보이스를 냈고요. 저는 이제 이건 전당대 과정에서 상대 후보가 어떤 캠페인의 전략으로 무슨 뭐 비판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비판도 사실에 부합하는 비판을 해야 된다
0: 예.
1: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예, 김민석, 송영길 이 두 분보다 정청래 대표가 훨씬 나은 이유는 뭡니까?
1: 아, 그러면 또 제가 나은 이유를 얘기해버리면은 두 분 후보님이 섭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친분도 있고요. 그런데
0: 예.
1: 저는 정청래 대표께서 지난해 8월 2일부터 지금까지
0: 예.
1: 정말 당의 사심 없이 당직 인선도 정말 공평하게 당평 인사를 했었고요.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공천 과정에서도 본인과 가까운 사람을 사천한다거나 저는 다 한 명도 보지 않았습니다. 정말 억울한 컷오프가 없이 모두 경선을 했고요. 그리고 당장 제가 말씀드린 개혁과제 중에 사법개혁을 한번 보십시오. 대법관 증언 문제 수십 년 동안
0: 예,
1: 누구도
0: 예.
1: 해결 못했던 문제였습니다. 그것도 해결했고 그다음에 그 재판 소원제도 도입을 했습니다.
0: 예, 예.
1: 사법부의 기득권을 다 혁파를 하면서
0: 예.
1: 그런 점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정말 진정성과 특히 대통령님에 대한 단심이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맡으면은 정말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잘하실 분으로 생각합니다.
0: 자, 지금 전당대회에서 아주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되는 게 검찰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냐 일부 존치냐 이건데 한 의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1: 저는 이 논란 자체가 사실 잘 납득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그 장윤기 사건 때문에 경찰에 정말 잘못된 은폐나 나왔지요.
0: 예.
1: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법이 허용한 최대한의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물론이죠.
1: 네, 그렇습니다. 근데 경찰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80년 동안 누적되었던 어떤 검찰의 검찰 개혁의 문제, 검찰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하게 분리하는 문제하고 연결시킨다는 거를 저는 뭐 응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번에 우리 검찰개혁의 최종 마침표는 검찰은 이제는 수사하지 않고 검사는 기소.

0: 그만하는 겁니다.
1: 네.
0: 수사는 경찰과 중수청과 공수처와 이렇게 다 수사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 네.
0: 이미 추미애 지금 경기도지사죠. 추미애 법무부장관 시절에 검찰과 경찰이 협력할 수 있는 지침들이 다 마련이 돼 있었습니다.
1: 예, 예.
0: 그거를 윤석열 정치검찰이 다 뒤집은 거였죠.
1: 예.
0: 그렇기 때문에 고안 수사 요구권을 실제로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저희들이 국회에서 이미 저희들 TF에서 개정안도 냈습니다만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의 범죄 피해를 구제하고 보다 수사 총량을 줄이지 않고 더 잘 될 수
1: 예,
0: 있도록
1: 예.
0: 그런 논의가 돼야 되는 것이지 이거를 되돌려가지고
1: 예.
0: 다시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겠다, 남겨주겠다.
1: 예.
0: 저는 이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1: 그런데 여성단체, 장애인단체 이런 데서 아예 그러면 안 된다라고 반대하고 국민 여론조사를 봐도 상당히 다수가 보안소속관 일부 전치시켜야 한다는 여론이고 뭔가 민심이 네. 좀 변하고 있던 거 아니에요?
0: 지금 우리 정선생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받아들이고요.
1: 네네.
0: 그 말씀하신 부분들을 어떻게 보안수사 요구권을 실질화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정말 경찰을 견제하고 더 경찰이 수사를 잘 되게 또 중수청도 마찬가지고 그런 요구들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0: 저들이 개정한 내용들을 이제 꼼꼼히 살펴보시면 경찰이 앞으로는 보안수사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1개월 내에 해결을 해야 됩니다.
1: 알겠습니다.
0: 못하면
1: 알겠습니다.
0: 또 요구를 하고
1: 알겠습니다.
0: 그런 강화 방안들 저희 잘 마련하겠습니다.
1: 그러니까 보안수사 요구권만으로도 우려를 충분히 불식시킬 수 있다라는 입장이다 이 말씀이군요.
0: 예, 그리고 또 재수사 요청권도 있고요.
1: 알겠습니다.
0: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자, 최근이 되신다면 제일 첫 번째 하고 싶으신 일이 뭔지 짧게 한 말씀.
0: 가장 먼저 저 최고위원 만들어주시면 우리 당의 주인인 당원분들께 정말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1: 예.
0: 그리고 바로 이어가지고 우리 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새 지도부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말씀드린데 그거는 우리 이재명 정부 우리 대통령이 일 지금까지 정말 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1: 예.
0: 그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 입법적 제 역할에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전당대회 최고위원에 도전한 한민수 의원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기호 8번 한민수입니다. 고맙습니다.

0: 팩트체크 진짜 뉴스
1: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0: 들어보면 압니다.
2: 미국과 이란이 지금 다시 전쟁 중인데요. 이 상황 어떻게 봐야 할지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석좌연구위원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세요.
2: 이거 다시 전쟁하는 거 맞죠?
3: 예, 맞습니다. 지금 2월 28일 전쟁 시작됐고 4월 7일 휴전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산발적인 호르무드 충돌이 있다가 6월 17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MOU에 서명을 했거든요.
2: 예, 예.
3: 그런데 7월 7일부터 이란이 호르무드 선박들을 공격을 하기 시작을 했고,
2: 네.
3: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에 반격을 하는데 이게 티포트 주고받기식으로 지금 공습전으로 번지고 있고 지금 범위가 호르무즈에서 이란 내륙 쪽으로 점점 번지고 있고 그리고 이 교량이라든지 인프라 쪽
2: 예.
3: 그러니까 미국이 이란의 아픈 쪽을 건드리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란이 반격을 하면서 이제 직접적인 공격으로 인한 미군 전사자까지 두 명이 발생을 해서
2: 그러니까요.
3: 당분간은 뭐 양쪽 다 한 차례 홍역을 좀 치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지금 미국이 지상군이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2: 네.
3: 전면적인 지상전 또 그렇다고 해서 이란이 뭐 미국과 전쟁을 이기거나 또 이란 영내를 넘어서 진격하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한 전쟁. 서로 이제 돌팔매질만 하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2: 그 휴전을 깬 당사자는 이란이에요, 그러면?
3: 일단은 이란입니다. 왜냐하면 전쟁 시작은 트럼프 대통령이 좀 무모했다고 볼 수가 있고.
2: 예.
3: 그런데 MOU 14개항은 이란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거든요.
2: 그러니까요.
3: 오히려 보너스 같은 건데. 그런데 7월 4일날 미국 독립기념일날 하메니 장례식이 시작됐거든요.
2: 맞아요.
3: 7월 한 6일 동안 진행이 됐는데 이게 좀 이란 내부를 자극을 한 것 같습니다. 보면은 이제 하메네이를 호메이니는 일반 공원묘지에 묻혔는데 이란 혁명의 아버지 이슬람 하메네이는 8대 이맘 이란 최고의 성묘 그 이맘

0: 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유리한 종전 합의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그 휴전을 깼다라고 하는 건 전략적으로 의도적으로라기보다 그냥 우발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0: 일단은 이란 말은 본인들이 안전을 확보해 준 항로가 아닌 쪽으로 가는 선박들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통제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는데
1: 예.
0: 그게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선을 넘었고 그리고 실제로 호르무즈해협 통제권을 갖겠다라는 제가 보기에는 선을 넘는 왜냐하면 호르무즈해협 통제권을 어느 경우도 줄 수가 없거든요.
1: 예.
0: 왜냐하면 걸프 국가들이 모두 이란에 종속되는 거고 세계 경제가 이란에게 종속되는 거고
1: 예.
0: 바레인에 있는 미국 오함대까지 이란에 종속된다는 건데 그건 안 되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호르무즈가 제 재미를 붙인 이란 내부의 일파가 이 장래식 정치에 영향을 받아서 사실 좀 선을 넘고 있다. 이거는 사실은 이란의 전략적 실수라고 봅니다.
1: 네네. 그러면 뭐 대규모 확전도 안 되는 거고 그렇다고 조기 종식도 어려운 거고 좀 지지부진한 시간이 오래 갑니까?
0: 조금 당분간은 갈 것 같네요. 근데 일단 유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
1: 예.
0: 트럼프 대통령은 압박을 받고 이란도 지금 이제 교량이나 전력 인프라 이런 쪽을 미국이 때리기 시작했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이거는 사실은 전쟁 범죄일 수 있거든요. 그러나 왜 그러냐면 지금 이란 내부가 장례식을 통해서 강경화 결집되는데 그래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민생에 영향을 주게 되면 민심이 또 갈라지거든요.
1: 예, 예.
0: 그러니까 이란도 이런 식으로 미국이 압박을 하면은 내부 동요를 막는다는 걸 장담을 못 하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당분간은 좀 뜨겁게 달아오르겠지만 지금까지도 그랬거든요. 패턴을 보면. 주고받고
1: 예.
0: 주고받고 휴전하고 예. 또 협상하고. 예, 그런 상황입니다.
1: 네. 북한 소식 한두 가지만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를 공식 방문했는데 왜 간 거예요?
0: 지금 일단 양측은 계속 왔다 갔다 했고요.
1: 예.
0: 지금 러시아가 뭐 전선이 뚫린 건 아닌데 열쇠로 몰리고 있거든요.
1: 예, 예.
0: 그러니까 내륙까지 그다음에 처음으로 확보한 영토를 뺏기기 시작을 했거든요.
1: 예.
0: 뺏기기. 그러니까 북한의 도움이 더 절실한 상황이 돼버렸다. 그리고 북한도 어쨌든 여러 가지 면에서 러시아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고
1: 예.
0: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상황에서 교류하고 있다고 봐야죠.
1: 예. 근데 마침 시점이 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우리랑 나토 사이에 방산협력 확대 방안을 제안한 그래서 러시아가 굉장히 껄끄러워하는 이 상황이라서 이거랑 연결이 될까요?
0: 일단은 아마 자기들 마이웨이가 더 커 보여요.
1: 아.
0: 러시아는 전쟁이 끝나든 지금 열세든 계속되든 어쨌든 당분간은 북한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고
1: 예.
0: 북한도 내부가 어수선하거든요. 그러니까
1: 예.
0: 러시아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봐야죠.
1: 네. 뭐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방문할지도 모른다. 그거 조율하러 갔다는 설도 있던데 그건 아닌가요?
0: 뭐 언제든 가능성은 있죠.
1: 아.
0: 그러나 이제 9월에 푸틴 대통령이 항상 그 첫 주에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 포럼에 오거든요.
1: 네네.
0: 그러면 아마 가능성은 그때가 높지 않을까. 그래서 일각에서 모스크바는 뭐 갈 비행기 편도 마땅치 않고 당장 김 위원장 방북 방러 가능성보다는
1: 예.
0: 간다면 9월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네요.
1: 또 중국의 서열 4위 왕후닝 주석이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는데 이건 또 어떤 의미입니까?
0: 센 사람이죠. 1위가 시진핑 주석이고 2위가 리창 총리고 3위가 이제 전인대 수장이고 4위가 이제 정엽 주석 왕후닝이거든요.
1: 예, 예.
0: 서열 4위가 왔는데 지금 뭐 계속 시진핑 주석 평양 갔고 지난해 9월은 김 위원장 갔고
1: 예.
0: 그러니까 북러 밀착으로 소원해진 양측이 이제 관계를 계속 복원하는 흐름으로 볼 수 있는데요.
1: 아하.
0: 그런데 이제 지금 눈에 띄는 게 이 왕후닝이 그 원산을 갔거든요. 그래서 원산 갈마에 있는 해안 관광지구에 있는 그 공항에서 이륙을 했어요. 베이징으로.
1: 예, 예.
0: 그렇다면 이 원산 갈마 관광 활성화와 모종의 협력이 있는 게 아니냐.
1: 그렇군요.
0: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죠.
1: 중국 관광객들이 원산에 가는 어떤 길을 뚫는 거 아니냐 이런 거로군요.
0: 예, 예.
1: 알겠습니다.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석좌연구위원 고맙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1: K-POP 데몬 헌터스의 골든 들으시고요. 1시에 다시 옵니다.

0: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나라의 다양한 문화가 전 세계를 열광하게 하는 요즘입니다. 영어의 알파벳 K를 붙여서 K컬처, K드라마, K-푸드, K-팝 등과 같이 부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K-팝이라고 부르는 우리 대중음악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그 대표 주자로 BTS를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BTS를 한국 이름으로는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데 세계적으로는 BTS로 더 잘 알려져 있죠. 오늘 이 대중음악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방탄이라고 하면 아마 방탄복, 방탄조끼 또는 방탄차 같은 것이 생각나실 텐데요. 이 경우 방탄은 노을 방자에 탄할 탄자를 쓰는 것으로 날아오는 탄화를 막음이라는 뜻이지요. 방탄하다라는 동사로도 쓸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 유리창은 겉보기와 다르게 웬만한 총알은 끄떡없이 방탄할 수 있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용사인 방탄하다는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형용사 방탄하다는 노을 방자에 탄생할 탄자를 써서 터무니없는 소리만 하여 허황하다를 뜻합니다. 그는 방탄한 소리만 하고 돌아다니는 실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하세요.

0: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와우.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1: KBS 58분 날씨.
2: 현재 서울 기온 28.4도까지 올랐습니다. 약간 후텁한 날씨고요. 전국에서 가장 기온이 높은 곳 역시 제주 쪽입니다. 제주는 현재 폭염 경보가 내려진 지역인데요. 제주가 낙천 지점으로는 32.2도까지 오른 기온이 전국에서 현재 가장 높고, 제주와 청주 쪽으로는 지금 30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의 폭염 경보, 그 밖에 충청과 남부지방은 폭염주의보, 일부 남부지방과 제주는 열대야 주의보도 내려져 있는데요. 당분간 쭉 전국적인 장맛비가 내렸다 그쳤다 하면서 더위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대전이 30, 세종 광주 부산이 31, 대구 32, 제주 33도 등으로 전국이 25도에서 33도 분포를 보이면서 오늘 흐려도 무덥겠습니다. 당분간 우리나라 남쪽과 북쪽을 오르내리는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아서 계속 주말까지 흐리고 비가 자주 올 것으로 예보돼 있습니다. 무더위와 열대야도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경기 동부와 강원, 충청과 남부지방, 제주에 곳에 따라 5에서 60mm, 경상권은 이보다 많은 20에서 80mm의 비가 오겠고, 비 오는 곳은 돌풍, 천둥, 번개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자외선 지수 중서부 지역이 나쁘거나 매우 나쁘겠습니다. 최영미였습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정관용의 시사본부.
1: 2부입니다. 잠시 후 경제학전 김원장 대표와 경제 이슈 풀이해드리고요. 이어서 정치토크 직진본동 직설하고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콘텐츠들 마련돼 있어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일요일 2부 출발하죠.

0: 팩트체크 진짜 뉴스
1: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0: 들어보면 압니다.
2: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채금리가 무섭게 오르면서 20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뛰어올랐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주택대출금리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자, 이 국채의 흐름과 금리 그리고 시장에 주는 영향 오늘 분석해봅니다. 경제학전의 김원장 대표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미국 국채금리가 지금 어느 정도라고요?
3: 장기채 보면은 미국채가 20년물이 5%를 넘었습니다. 이게 10년 전에 1. 몇 퍼센트였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국채 20년물이 5.5, 일본 국채 20년물도 3.5, 우리나라도 20년물이 4.5.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정부가 돈 빌릴 때 20년 만기로 돈 빌릴 때 예전에는 한 2% 정도에서 돈 빌렸는데 지금 4.5%에서 빌려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각 나라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쓴다. 국채 발행을 너무 많이 한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시장이 받아주지 못하고 이자를 더 내. 하고 예. 이렇게 시장이 각 나라 정부에 비용을 청구하고 있는 거죠.
2: 예.
3: 네. 국채금리가 모든 것, 모든 가격의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베센트 재무장, 미국 재무장관이 취임하면서 이 국채 이자를 떨어뜨리겠다. 나를 국채금리로 평가해달라고 했는데, 떨어뜨리기는 커녕 지금 두 배 올랐습니다.
2: 예. 아니, 근데 그러니까 각국의 시중금리보다 국채금리가 더 높다 이거 아닙니까? 일본만 해도 지금 시중금리 1% 정도는 저금리 나라인데, 국채가 네. 33%가 넘다고요?
3: 그렇습니다. 일본도 1% 금리라는 것도 사실은
2: 최근 얘기죠. 거죠. 최근. 예.
3: 네, 네. 일본은 그냥 0%.
2: 맞아요.
3: 이자 안 주는 나라. 일본의 아마 제 또래 장년층들은 12년 전에 예금 금리가 0.001%였거든요. 그러니까 1,000만 엔 1억 맡기면 1,000원 정도 세금 이자를 주는데 세금 빼고 나면 7,800원 줘요. 1억 맡기면 1년에.
2: 예, 예.
3: 그 예전에 몇 년 전에 이게 0.001% 예금 이자율이 0.002% 됐다고 계산한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국채 이자율이 시중 이자율을 끌어올리니까 일부 시중은행이 예금 이자율이 1%까지 높아졌다는 거예요.
2: 예.
3: 그러니까 일본의 제 또래 중장년층은 살다 처음 희한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2: 네. 다카이치 총리가 경기 살리려면 재정 확대해야 한다. 계속 이러고 있으면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3: 일본, 네, 그렇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다카이치 총리는 이제 보수 정당이지만 며칠 전에도 야당과 막 싸우더라고요. 일본은 혼해부토라고, 그러니까 경제정책 방향, 기본 방향이 있는데 여기서 재정 건전성이라는 말을 빼버렸어요. 일본은 국가부채가 200%가 넘는 나라인데, GDP에. 재정 확대를 분명하게 하겠다. 지금 일본 경제가 몇 년 반짝하다가 지금 다시 기울어지고 있고 올해 0% 성장하거든요. 0%대 우리는 지금 3%까지 내다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저 돈을 더 많이 풀겠다. 다카이치 총리가 성장의 스위치를 누르고 또 누르고 또 누르겠다 이렇게 말하더군요.
2: 네. 네,
3: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근데 감세했잖아. 그럼 돈은 안 들어오고 돈을 더 쓴다 그랬으니까 국채 더 찍겠군 하면서 국채 금리가 일본은 지금 3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2: 일본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다 재정을 확대하면서 국채 발행이 늘어나고 그래서 금리가 오른다 이겁니까?
3: 그렇습니다. 지금도 많이 찍었고 앞으로도 더 찍겠구나 국채를. 시장이 이렇게 보는 거죠. 미국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뭐 아주 큰 공약 중에 하나가 나라빚 줄이겠다. 재정 지출 줄이겠다 했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절대 안. 일기 때 트럼프 일기 때 국가 부채가 7조 달러 늘었거든요.
2: 그러니까
3: 영국이나 다른 EU 국가들도 마찬가지. 프랑스 뭐 그때 한번 설명드렸죠. 프랑스 뭐 재정 적자 어마어마하고. 영국은 몇 해 전에 그 트러스 총리라고 보수당 총리가 똑같이 지금 세금은 줄이고 재정 지출을 확대하겠습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2: 네, 예.
3: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야, 그럼 국채 엄청 찍겠구나 하면서 국채 금리가 급등해서 그 트러스 총리가 취임 6주 만에 사임한 적도 있거든요. 지금 뭐 선진국뿐만 아니고 우리도 예외는 아니고 여기에 이제 물가까지 전쟁이 이제 한 6월쯤에는 사그러들겠구나 했는데 이게 잘 안 끝나겠네. 물가가 네. 안 내려가겠네 하면서 국채 금리가 치솟고 있습니다.
2: 네. 이게 국채라고 하니까 나라가 정하나 보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죠?
3: 아, 그럼요. 네. 국채 수익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2: 그러니까, 그렇죠.
3: 계속 사고 팔면서 국채를 던지는 거죠. 사는 사람이 더 많은 거죠. 국채값이 떨어지면서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고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면 이제 새로 발행하는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10년물 국채 이자율도 발행 이자율도 거기에 맞춰서 높아지는 겁니다. 아파트 그 저 거래되는 가격이 오르면 분양가 높아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네. 여기에 미국은 이제 지정학적 영향이라든지 예를 들어 유럽은 화가 나니까 미국 국채 팔아버리거든요.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동안 20년 넘게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사주던 중국이 더 이상 미국 국채를 많이 안 사니까.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 돈을 안 빌려주니까. 그럼 돈 빌려줄 사람이 없으면 어떡해요. 그거 어떻게 돈 빌립니까? 돈을 안 빌려주겠다는 데는 이자를 더 쳐줘야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국채 이자율이 올라갑니다.
2: 국채 금리가 오르면 단기금리, 장기금리는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3: 국채금리는 보통 이제 장기금리에 연동한다. 우리가 예를 들어 주택대출 받는 거 이게 장기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 30년씩 빌리잖아요. 네. 그러면 장기금리는 거의 장기국채하고 장기국채 수익률과 연동된다. 거의 따라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장기금리는 우리가 이제 며칠 전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올렸는데 단기금리는 이제 중앙은행이 꽉 쥐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너무너무 시장금리가 먼저 올라가 버리고.

0: 기준금리가 겨우겨우 따라가는 전형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런데
1: 그렇죠.
0: 네, 우리가 이번에 2.5에서 2.75로 거의 1년 만에 올렸는데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갑니다.
1: 예.
0: 이게 예전처럼 중앙은행의 어떤 단기적 결정이 아니고 시장이 아 너희들 돈 너무 풀었어. 지금까지 좋았지. 아 이제 올라간다. 이렇게 시그널을 주고 있는 겁니다.
1: 네. 국채금리 올라가고 시장금리 올라가고 기준금리도 따라 올라가고 이제 이런
0: 그렇습니다.
1: 구조를 설명해
0: 네네.
1: 주셨는데 그런 식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정부는 국가부채의 이자 부담 늘어나고 기업은 이자율이 높으니까 투자가 위축되고 가게는 빚 있는 사람 다 힘들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0: 당연하죠. 당연하죠. 네. 근데 이제 나라마다 정부 빚 많은 나라가 있고 기업 빚이 많은 나라가 있고 가계 빚이 많은 나라가 있는데 우리는 가계 빚이 월등히 높죠. 네. 그러니까 하느니 금리 올리면 미국은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금리 올리면 미국은 나라 부채가 미국을 천조국이라 그러는데 이게 저 젊은 사람들이 붙인 국방비가 천조라서 근데 지금 1500조인가 그러는데 국방비보다 미국은 국채 이자로 1년 재정을 더 씁니다. 일본은 나라 재정을 에서 국채 원금 이자 갚는 게 25%였습니다. 25%.
1: 이야, 4분의 1이.
0: 이게 4분의 1이 그걸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1: 네,
0: 근데 우리는 가계 부채가 높으니까 예를 들어 0.25% 금리가 올라가면 가계는 3조 원 정도 1년에 이자를 더 내야 되고 자영업자는 합쳐서 5조 원 정도 이자를 더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거워지는데
1: 예.
0: 이게 꼭 그렇지만 않아요. 그러니까 빚이 없는 예를 들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빚이 없잖아요. 회사채나 대출이 거의 없습니다.
1: 그렇죠.
0: 그러니까 다 같이 불리해지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도 한국은행 자금순환 통계 제가 어제 들어가 봤는데 가계 대출이 2000조 조금 안 되고 가계 예금은 2600조란 말이에요.
1: 예예. 예.
0: 그러니까
1: 양극화죠. 양극화. 부익부 빈익빈.
0: 그렇습니다.
1: 네.
0: 그렇습니다. 절대 다 불리한 게 아닙니다.
1: 그러니까요.
0: 어떤 계층은 유리해지는 거죠.
1: 네. 그런데 오늘 강조한 거는 과거에는 이제 중앙은행이 금리를 선도했다면 지금은 중앙은행이 맨 뒤에 따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0: 그러니까 그 말씀은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 말씀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야 할 때 안 올린 겁니다.
1: 아,
0: 경기 부양하려고 주가 부양하려고
1: 알겠어요.
0: 집값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그걸 시장이 더 이상은 용납하지 않는 거죠.
1: 자,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면 증시는 안 좋아진다. 과거엔 그랬는데 요즘은 또 그 영향 별로 없다는 설도 있고 뭐가 맞아요?
0: 영향이 있겠죠. 그러니까 돈이라는 건 이자 더 주는 곳을 향해서 가니까 예를 들어 지금 영국 20년물이 제가 5.5%라는 말은 내가 현금 20억만 있으면 월 1000만 원 정도 이자를 영국 정부로부터 20년간 받는다는 거잖아요. 영국 정부가 망하지 않으면.
1: 그럼요.
0: 브라질 채권 10%인데 지금 그 브라질 해외화 불안해서 그거 못 투자하거든요. 그러니까 달러로 줘도 60%를 줘요. 달러로 이자를 받아도. 그러니까 그 브라질 채권 달러로 받으면 15억 정도 넣으면 1년에 9천만 원을 주는 거예요. 돈이 그러니 이동하겠죠.
1: 그쪽으로 가면 증시에서 빠지는 거고.
0: 네. 하지만 이제 뭐 주가라는 걸 뭐 예단하기는 어렵고 AI 시장이 가져올 뭐 수익이 훨씬 더 크다면 주가는
1: 예,
0: 올라갈
1: 예.
0: 것이고 하지만
1: 예.
0: 예를 들어 이 AI 혁명을 이끌고 있는 미국의 대형 빅테크들도 지금 그 돈 많은 기업들도 아마존이나 메타가 회사채 발행하기 시작했거든요.
1: 예.
0: 돈 떨어졌잖아요.
1: 예.
0: 은행 대출을 받고 이러면 이제 시중 이자율의 영향을 받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금리가 오르고 있다. 그것은 중앙은행도 어찌하지 못하고 있다.
1: 예.
0: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오늘 금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했습니다. 경제학전의 김원장 대표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0: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1: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0: 정관용의 시사 본부.
2: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최진 원장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금주의 뜬 인물 진일무부터 정리해 볼까요? 뜬 인물 최창렬 교수는 누굽니까?
3: 유시민 작가는 확실히 뜨긴 떴어요. 떴는데 보기에 따라서는 진 것 같기도 하고 비판도 있고 또 유시민 작가의 말에 대해서 일리 있다. 아, 나름대로 이제.

0: 이거 15불만하다, 95불만하다라는 입장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그 논란이 일으킨 그런 인물이라서 그렇죠. 일단 상당히 유시민 작가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 또 한 인물이 이제 그 민주당의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김보미
1: 네.
0: 전 강진구 의회의장 이게 젊은 분인데 아주 말하는 게 당돌해요. 민주당은 이제 거의 이대로 망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하고 청년 정치가 뭐가 있느냐 민주당에서 귀담아 들어야 될 일을 많이 했습니다. 당대표로 이제 선출되는 거야. 그렇게 뭐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긴 않다 하더라도.
1: 그렇죠.
0: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주목을 받은 인물이다. 그래서 두 사람을 꼽았습니다.
1: 네. 네. 최진 원장, 검주의했던 인물.
2: 저는 정청래전 대표의 저격수로서 메시지 파워, 전투력을 아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를 꼽았습니다. 야, 요즘 상당히 센 말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 너무 이게 이 충격적인 정도로 센 표현인 건데, 뭐 옛날 같으면 역적으로 목을 잘라서 진압해야 될 상황이다. 라는 정말 초고강도 발언을 퍼붓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언론에 계속 좀 비중 있게 빈번하게 노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1: 네. 그럼 중에 진인물로 갑시다. 최창열 교수.
0: 저는 이 국민의힘 한동훈 의원. 제가 진인물로 처음 꼽았는데.
1: 국민의힘 아니에요. 무소속이에요.
0: 아 무소속이죠. 아직도 국민의힘 대표라는 잔상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 한동훈 의원님은 여전히 이제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 의외로 복당 여론이 높지가 않아요. 낮아요 오히려. 좀 놀랐어요 제가. 한국갤럽 조사도 그랬고 그 전에 나온 조사도 그랬고.
1: 맞아요.
0: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그 장동욱 대표의 전략이 맥힌다. 계속 분란 일으키니까 그 분란의 한 상대 축인 한동훈 의원도 이제 피해를 보는 거다.
1: 네.
0: 아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한동훈 의원이 전략을 좀 잘 세워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이준석 대표하고도 전선을 넓히고 국민의힘하고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한동훈 의원의 그런 장점이 두드러지는 게 아니라 보수층도 그렇고 일반 중도층도 과연 지도자로 능력이 있느냐.
1: 예.
0: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 이제
0: 한동훈 의원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또 이건태 의원. 이번에 그 한동훈 의원과
1: 토론한다더니
0: 그걸 또 별 특별한 명분 없이
1: 또 취소했죠.
0: 취소했어요. 애매하게 애매한 이유로 뭐 이제 한동훈 의원이 책임을 올려준다는 건 당내 여론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걸 모르고 이걸 제안했을까요? 그래서 이건태 의원은 어쨌든 제안 안 하니만 못했고 이거는 단순히 이름만 알려진 이런 것도 아니어서 상당히 명예스럽지 못했다.
1: 글쎄 한다다가 갑자기 네, 안
0: 한다니까 뭐 예. 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1: 예.
0: 나름 그 두 인물을 좀 뽑았습니다. 예.
1: 최진 원장은 검주의 진인물.
2: 저는 진 순서대로 간략하게 세 사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필패론으로 완전히 십자포화를 맞고 있는 저는 유시민 작가를 예. 진순이 예. 진인물 1순위로 꼽고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재원전도 마다하고 장외로 빙빙 돌고 있는 장동혁 대표가 2번째, 2번째고 모두까기,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로 갈등하고 전투를 하면서 복당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한동훈 저는 세 번째로 진인물로 꼽아봤습니다.
1: 네. 언급하신 순서대로 봅시다. 유시민 작가는 왜 이런다고 생각하세요?
0: 그렇게 생각
1: 직권 1년 된 대통령은 필연적으로 패배하는 길로 가고 있다? 참
0: 우선
1: 하기 쉬운 말이 아니죠.
0: 두 개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당이나 논거로 볼 때 논거가 좀 빈약했다고 봐요. 필연적으로 실패 길로 가고 있다는 말을 하려면 일단 지지율이 형편없어야 돼요. 근데 지지율이 형편없지가 않아요. 좋아요. 지방선거 직후에 좀 지지율이 좀 이제 하락한 느낌이 있었는데 더불어민주당도 그랬고 대통령도 그랬는데 지금 다시 회복했거든요. 최근에 약간 뭐 좀 등락이 이제 왔다 갔다 하긴 해요. 지지율이라는 게 그런 건데 필연적인 단어 그리고 패배길 이런 말을 하려면 저도 그런 수치가 좀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1: 예.
0: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그 밖에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원치 않는다라는 얘기도 그렇고 그건 맞지 않죠.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이른바 정치검찰의 피해자라고 이제 생각하는 건데 그거를 그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치 않고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증축론 재건축론하고 맞는 것 같아요. 이게
1: 연결되는
0: 얘기들이에요. 예. 지금 보니까 그 유시민 작가의 말이 어쨌든 논리나 어떤 팩트에 기반했다기보다는 자신들 진영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그래서 좀 이 강성 다운들을 더 결집시키는 그런 전략이 있었던 게 아니냐 두 가지다. 첫째는 논거나 명분에서는 약하지만 나름의 전략으로 볼 때는 얘기하는 게 유시민 작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잘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이만큼 언론의 주목도 끌고 이러니까 오히려 더 강성 당원들의 결집을 더 강화시킨다는 측면에서 그 목적이 지금 분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예.
0: 보편적으로 상식적이지 않다. 그리고 부적절한 발언이 너무 많았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2: 예. 시민 작가 발언을 쭉 보면요. 이대명 대통령에 대한 어떤 애정, 아쉬움 이런 게 없습니다. 거의 이거는 뭐 독설, 뭐 저주 이런 분노, 막 격분 이런 걸 똘똘 뭉친 건데 저는 그래서 이번 발언이 유시민 작가가 대통령과 헤어질 결심을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헤어질 결심을 했냐 두 가지 이유라고 보는데 말하자면 이번 강성 발언의 노림수인데 하나는 상황을 보니까 정청래 전 대표 이대로는 안 되겠다. 당선이 될 가능성이 적다라고 해서 마지막 강성 지지층의 결집을 위한 승부수를 세게 던진 거죠.
1: 예.
2: 예. 이재명 대통령 봐라. 개혁을 원치 않는다. 개혁을 원하는 여러분 강성 당원들이요. 똘똘 뭉쳐달라는 강력한 메시지 하나하고 두 번째가 상당히 이제 의미심장하다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건데 8월 17일 이후 전당대 이후를 겨냥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이대로 가면 누구나 보더라도 정리가 어려운데 이후 전개될 상황을 이른바 문조 털레유 같은 경우는 엄청난 된서리를 맞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1: 예.
2: 아, 그 상황 이후를 모색하는 이런 차원에서 명분 쌓기. 예, 대통령이 개혁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새로운 탈출구를 모색을 해야 된다라는 예. 강력한 메시지.
1: 예.
2: 왜냐하면 동시에 정청래도 보면 자꾸 뭐 이거 합당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또 조국도 비슷한 식의 합당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유시민 작가 입에서 자꾸 나온 얘기가 정계개편 이야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대통령이 정계개편을 하려고 하는 거냐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 내심 염두에 저는 그런 예,
1: 예.
2: 전략적 의도를 담고 있지 않나라고 해서 상당히 저는 고단수의 예, 증오 메시지를 다분히 전략적으로 던졌다고 보는 거죠.
1: 하여튼 그 어떤 메시지의 내용이 됐건 간에 핵심과 근본은 2028년 총선에 공천을 좌파 세력이 더 많이 받느냐 마느냐예요.
0: 그렇죠.
1: 좌파 세력이 더 많이 받는다는 얘기는 상대방 세력 공천받기 원하는 사람은 다수 떨어뜨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0: 당연한 얘기.
1: 결국은 바로 그 이해관계에서 양쪽이 싸우는 건데
0: 예.
1: 양쪽 다 논리로는 뭔가를 내세워야 되잖아요. 네,
0: 그렇죠.
1: 그런데 이제 유시민 작가 같은 쪽이 내세우는 거는 이른바 구조적 다수론. 중도 실용로의 확장론 이걸 비판하는 거예요.
0: 그렇죠. 예.
1: 그런데 정치의 기본은 구조적 다수 중도 실용 확장이 맞거든요.
0: 기본이죠. 예.
1: 정치의 기본을 깨면서 강성 당원이여 집결하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그게 좀 불협화음이 예. 나는 거죠.
0: 불협화음이 나는 걸 아마 그걸 예상하고 그거를 오히려 유도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1: 아니 물론
0: 점점
2: 제일 좀 위험하다고 보는 게 지금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가는 길이 잘못됐다 틀렸다는 예. 거 아니겠습니까? 예.
1: 아, 그러면서 방송의 네. 마지막에는 제발 자기가 틀렸으면 좋겠다.
0: 네,
1: 계속 자기가 계속 욕먹고 대통령은 구조적 다수를 잘해서 집권도 또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말도 해요.
0: 네, 그렇죠.
1: 그런데.
2: 그러니까 그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 본질은 대통령 중도 실용주의 길 이거 안 된다 절대로
1: 예.
2: 용납할 수 없다.
1: 예.
2: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1: 아, 그러니까 용납 못한다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 당도 망하고 정권도 창출도 못한다는 건데.
2: 그렇지. 엄포 뭐.
1: 그 논거가 저는
0: 글쎄 논거가 빈약해요. 우선 지지율 자체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데다가 중도 확장이 안 되면 뭐 총선이건 대선이건 이길 수가 없어요.
1: 제발이요.
0: 기본적으로.
1: 그게 정치의 기본인데.
0: 기본인데 이걸 이른바 전통적인 지지층 코어 지지층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만약 하려면 증축 정도 약간 그 진보정 내에서 약간 이반됐던 사람들 끌어온 정도를 해야지
1: 예.
0: 이걸 중도로 나아가서 중원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이른바 재건축한다. 이건 안 되지 않느냐. 그 얘기거든요.
2: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김어준 프로가 매불쇼에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1: 네.
2: 최후 진행자가 이 발언에서 거듭 말미본에 물어봤어요. 아니 유시민 작가 정도 되면은 이재명 대통령 얼마든지 전화할 수도 있고 페이퍼 작업에서 특히 만날 수 있는데 왜 이거를 공개적으로 던져서 편집 풍파를 만드십니까? 라고 상당히 공격적으로 체육 진행자가 물어보더라고 유시민 씨한테 작가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못해요.
1: 네.
2: 표정만 아주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1: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따른 전략적 발언인데 이게 뿌리와 역사성이기 때문에 유시민 작가의 두뇌 구조 속에 이런 게 들어있지 않나 싶은 게
0: 있어요. 있다고 봅니다.
1: 87년 비판적 지지론이라는 게 민주화 세력을 양

0: 분시킨 논리 아닙니까?
1: 그렇죠.
0: 노무현 정부 때 열린우리당 창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결과적으로는 그 민주 진영을 양분시켰다가 다시 또 하나가 돼버리는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뇌 구조 속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0: 뿌리 있게.
1: 그 자신들 세력, 친문, 뭐 문조 그 세력들, 친문, 친노 그리고 운동권 이런 나름대로의 그 운동권의 엘리트적 의식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뉴 이재명이라고 하는 세력들 그리고 자꾸 중도로 외연 확장하고 국민 대중으로 이제 뿌리를 내리려 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민주진영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0: 그 왠지 이상한 선악 구분.
1: 선악 구분 있어요. 예. 옳고 그름의 문제 플러스 자신들이 이른바 이 민주 진보 개혁 진영에선 자신들이 항상 우위에 있어야 된다. 우위에
0: 그러게요.
1: 있다. 그렇게 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 제가 어제 대형 서점에 갔거든요. 근데 종합 베스트셀러 총 1위에 유시민 작가의 책이 있어요. 최근에
0: 유럽
2: 갔다 온 책, 예, 갔다 온 책인데, 그러니까 인문학적인 소양은 상당히 앞서가고 열려 있는데 정치적인 사고 판단력은 옛날 80년대 옛날 아주 올드한 예. 운동권 사고가 깊이 뿌리 박혀 있고
0: 예.
2: 더구나 그런 그 이른바 그 원리주의 적통주의 예, 우리가 다 해왔고 시대 중요한 이제 전국 주도 왔는데 이재명 대통령 솔직히 말해서 평가를 잘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더 주도하고 싶다. 마지막 최후 네. 통첩 비슷하게 대통령 어떻게 할 겁니까?
0: 네.
2: 라는 정말 무서운.
1: 그 부분을 김보미 이번 후보가 저는 질타했다고 봐요.
0: 질타하고
2: 있는 네. 그렇죠.
1: 청년 예. 36살인가 젊은 청년인데 그 적나라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0: 맞아요. 네.
1: 젊은 눈에 그게 보이는 거죠.
0: 예.
2: 그러니까 686이란 말이 확 와닿더라고요.
1: 네. 686이에요. 6이라는 게 앞에 세대니까. 8은
2: 60년대.
1: 예. 66은 60년대생이니까. 이 86세대가 지금 완전히 이제 기성층에서 노년으로 접어드는 세대예요. 완전히 지금.
0: 완전 노년이죠.
1: 예, 65. 옛날 같으면 더 그런데.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과거의 그런 것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다. 그리고 권력을 충분히 잡은 사람들이 이제.
0: 기득권이죠. 네, 기득권.
1: 완전 기득권이에요. 꼰대 정당이다 기득권 정당이다라는 말을 그대로 좀 바꾸고 있는 거거든요.
0: 네.
1: 그 부분을 정말 돌아봐야 돼요. 민주당이. 근데 그 부분을 전혀 안 돌아보는 거 유시민 작가님.
0: 김보미 후보가 네. 청년에 대한 확장을 이야기하는 네.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바로 네. 그거죠. 그 핵심이죠.
0: 청년이 중도 세력 아니에요.
1: 그렇죠.
0: 바로 중도 세력의 핵심이죠.
1: 바로 그거죠. 예.
0: 이거 안 잡고 민주당이 어떻게 저 선거에서 이깁니까?
1: 근데 그게 아주 잘못되고 왜곡된 우월의식이에요. 제가 볼 그렇습니다.
2: 예. 근데 아마 본인 김보미 후보도 조만간 아마 본인 탈락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0: 되죠.
1: 되겠죠.
2: 거기다가 또
1: 되겠죠.
2: 이거 청년 최고위원도 사실 정령 청래 쪽 반대로 해서 무산되는 거고.
0: 예.
2: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말로만은 2030 얘기하지 모든 주변 환경 여건은 2030이 자꾸 분노하는
0: 분노하죠.
2: 그런 예. 쪽으로밖에 지금 가고 있다.
1: 그 이번에 신청계에서도 이제 뭐 이따 말씀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청년 최고위원 무산됐잖아요.
0: 그건 아니 송영길 김용 네. 이런 후보 자격을 인정하면서 청년 최고위원은 글쎄, 없애버리고
1: 앞뒤가 안 맞아요.
0: 그러니까요.
1: 이거 저기 그 김용이나 송영길 후보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 자체도 논란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청년 최고위원은 거기다 적용하지 않고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연결되는 고리가 생기더라고요. 아, 이분들이 생각 이런 틀이 그렇구나.
2: 예. 예.
1: 완전히 기득권에 갇혀 있다. 우리가 과거의 수구세를 비판할 때 유신의 섬에 갇혀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건 전혀 방향은 다른 겁니다만
0: 네.
1: 또 다른 극단의 방향으로 지금 그들의 그 리그에 갇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0: 민주당 당원들을 향해서 서로가 자기 주장을 펴며 결집하라 결집하라 하는
1: 예.
0: 거예요. 반대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전 총리 이런 사람들은 또 반대의 목소리로 당원들이 우리 쪽으로 오셔야 됩니다. 이래야 네. 우리가 승리합니다. 네. 이러는 거고요.
1: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번에 명청대전이라고 붙었는데 명청대전이라는 게 좀 프레임이라는 게 없지 않다 하더라도 하여튼 이 사람들의 지금 이 이른바 이 명청 대전 전쟁이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잘 와닿지를 않아요.
0: 자기들 싸움이에요. 이해관계 싸움이니까요.
2: 지금 세 계층으로 나눠 싸우지 않습니까? 맨 상층부 대통령과 정청래 마치 대결하는 구도처럼 보이는 거고 밑에 중간 의원들이 다 지금 친명 비명으로 갈라지고 마침 당원들까지 지금 갈라쳐서 민주당이 삼중으로 지금 갈라치기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1: 전당대회 이후에 어떤 이러한 상황을 누군가 수습하지 않으면요. 내후년 총선 저는 장담 못한다고요. 물론 국민의힘이 버텨주니까.
0: 그런데 정당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1: 그렇긴 그런데.
0: 아니 이재명 이낙연 경선 때 당시의 구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그럴 때가 어디 있어요.
1: 항상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 이 싸움은 조금 더 도가 더 심하다고 느껴져요.
2: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정청래 대표와 대통령과의 특히 정청래 대표가
0: 하긴 집권 초라는 점에서
1: 집권 초도 그렇고 항상 전당대회가 보수원 진보원 아주 극심하게 싸우죠. 과거에 친박 친이 그랬고 그러니까 친문도 그랬고 비문도 그랬는데 이번 정청래 전 대표가 촉발했다고 좀 보여지는 면이 있는데 1인 1표 당원 주권주의 그리고 대통령에게 정권은 짧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이거 잘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정도가 심하다 이렇게 보이는
2: 유사 집단끼리 서로 이 싸움 그게 제일 그 후유증이 크거든요. 지금 누구면 김어준 씨 표현대로 한다면 이런 민주당의 코아들
1: 그렇죠.
2: 전투력이 있지 논리와 이론으로 단단하게 무장된 그 전위 부대들인데 그 부대가 양쪽으로 갈라져 싸우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논쟁적이고 아주 파급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0: 재미있고 흥미로운 건 제가 좀 아까 이재명 이낙연 경선 구도 때 설명했잖아요. 네. 이재명 현 대통령이 당내에서 당대표 되고 대선 후보 되고 할 때 쓴 전략을 정청래 진영이 그대로 쓰는 거예요.
1: 그대로 쓰죠.
0: 이른바 개딸들을 총동원했던 이재명식 전략을 정청래가 똑같이 맞아요. 하고 있는 거예요. 1인 1표제 강조하고 이랬던 전략을 그대로 하고 있는
2: 그렇습니까?
0: 거예요. 다만 이재명은 이제 당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국정운영 전체를 책임져야 되니까 당내 강성파 지지대로 끌려갈 수가 없는 거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2: 그럼 중요한 포인트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이재명 이낙연의 갈등이 전당대 이후로도 해소가 안 되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0: 아 그럼요.
2: 그렇죠. 그렇다면 이번에 만약에 친명 비명계도 전당대 이후로 절대 이게 이 봉합이 안 되고 계속한다라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예요.
0: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 그렇게 될 수도 있죠.
2: 예. 아주.
1: 그리고 게다가 또 김민석 의로 대표되는 거죠. 뭐 송영길 의원도 출마했습니다만. 이쪽에 그러니까 이 당내 분위기를 좀 보면 뭐 자신들이 이제 카톡방도 만들고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여러 패널들도 들어와 있고 뭐 여러 이제 들어가 있을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또 하나의 완전히 편이 생겼더라고요.
0: 예.
1: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정말 이 당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정말 더 외연을 확장해야 되고 이런 생각도 물론 중요하게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친청계가 아니야. 우리는 김민석계야. 이게 줄 서는.
0: 그럼요.
1: 이게 완전히 갈라졌어요. 이게 정치의 이 일정 부분 불가피한데 그 정도가 대단히 심해요 지금.
2: 예.
1: 김민석에게 줄 서자. 정청래는 줄 서. 이건 결국 줄 서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총선이 후년이라서 여지없이 드러나요.
0: 줄 안 서면
1: 안 되니까.
0: 공천 못 받아요.
1: 못 받는 게 아주 너무 눈에 보여서 정말로 뭐 항상 정치가 그런 거라고 우리 봐왔지만 몇십 년을 봐왔지만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0: 특히 집권 초라는 점에서 좀 우려된다.
1: 우려된다 이런 거예요.
0: 1시 30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 서휘영 씨.
3: 네, 시각 교통 정보입니다. 고속도로 상행선 정체 이어지는 가운데 곳곳에 돌발 구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분기점과 내린천 휴게소 부근에서 정체입니다. 경계권으로 많이 이동을 해서요. 설악에서 화도까지 긴 구간 답답합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광주 방향도 흥천이포와 동곤잼 지나기 어렵습니다. 또 영동고속도로는 봉평터널에서 둔내터널, 횡성에서 새마을까지 흐름 답답하고 여주분기점에서 이천까지도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군산에서 동서천까지 정체인데 앞시간 있던 사고 여파인데요. 처리는 완료가 됐습니다. 다만 바람 부근에 다시 사고가 나서 1차로 통행이 어려운데요. 서평택 분기점부터 여파 받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도 부평에 사고 있는데요. 현재 4차로 막고 처리 중입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쪽으로는 대소 분기점에서 안진터널까지 정체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옥산에서 독립기념관까지 제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이후 수원부터 4km 정체, 시구간 들어와서는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0: Go, go, go!
1: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0: 정관용의 시사본부.
2: 매주 일요일 2부 직진본동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열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최진 원장과 함께합니다. 금주의 핫한 한마디 최창열 교수.
3: 아까 잠깐 우리 최진 원장께서 말씀한 건데 송영길 의원 얘기, 호남 향후회 때 한 얘기예요.
2: 역적.
3: 역적 얘기인데 옛날 같으면 역적으로 목을 잘라서 진압해야 할 상황이다. 이거 아주 이 정도 말을 할 정도로 정청래 전 대표에게 적대감 드러내는 건데 이게 정치 언어라고 보기에는 조금 과했던
2: 맞아요.
3: 느낌이 좀 들어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게 하나 있고 또 김범희 후보죠. 대표 후보. 책임지고 반성해야 될 사람이 다시 대표 선거에 나왔다. 이것도 직격, 정청래 대표를 직격했어요.
2: 그렇죠.
3: 이유를 설명해야 된다. 설명이 안 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 또 이 김범희 후보 얘기 중에 하나가 청년 등은 민주당을 외면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주 아주 정확하게 무슨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간단 명료하게
2: 맞아요.
3: 이번 상황을 짚었다고 해서 저는 이 두 사람을 이 말을 좀 핫한 말로 소개를 했습니다.
2: 최준 원장 핫한 한마디.
4: 저는 이제 마키아벨리 군주론 이야기 좀 하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유시민 작가가 매불쇼에서 이재명 대통령 개장에서 군주론 19장을 들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욕먹을 일은 아래 사람들한테 시키고 인기 있는 일은 본인이 다 하려고 한다라고 대통령이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참으로 금도를 넘어선 이건 해서는 안 될 말을 거침없이 쏟아내는 건데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제가 막혀올 군주론 6장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 예.
4: 대통령이라도 청와대한테도 얘기해 주고 싶은 건데 반대자는 원래 적극적이지만은 지지자는 소극적이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은 목소리는 크지만 효과는 없으니까 그건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비록 목소리는 적고 보이진 않지만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예 저는 어떻게 보면 현대적인 해석
2: 예.
4: 그 말을 군주론 6장을 좀 거듭 우리 대통령이
2: 예.
4: 예, 좀 실현을 해줬으면 좋겠다.
2: 자, 그 금주의 핫한 한마디에 등장한 김에 아까 우리가 쭉 분석한 민주당의 전당대회 구도가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지금 주장을 펴고 있고 이제 분석했잖아요.
3: 예.
2: 근데 그건 정말 그들의 이해관계일 뿐이다.
3: 네.
2: 다만 국민 생활과 연결되는 주제로 정책 쟁점화되고 있는 건 보안수사권 하나예요.
3: 그 하나죠.
4: 네.
2: 이 보안수사권 딱 한 가지가 지금 양 진영의 이 정책적 대립 그리고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쟁점인데 이거 어떻게 돼갈 거라고 보세요?
3: 전 전당대회 전까지 이거 더 이상 진행이 어려울 거라고.
2: 결론 못 내리죠?
3: 못 내요. 못 내리고. 네. 전당대회 이후에도 만약에 김민석 후보가 되거나 송영길 후보가 된다면 이거 더 이상 진행 못할 겁니다 아마. 근데 여론이 안 좋아요. 보안수사권 폐지해야 된다는 여론이 낮아요.
2: 매우 낮아요.
3: 매우 낮기 때문에 압도적이에요. 그 차이가 보안수사권 폐지하면 안 된다는 게 60%를 넘더라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걸 추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대통령은 어쨌든 여기에 뭔가 부정적이란 말이죠. 지금 공소시효 임박한 이러한 사건은 어쨌든 수사권을 인정해 줘야 된다. 아직 예외적으로 이런 발언을 이미 했고. 그리고 김민석 전 총리가 총리 시절에 지난달 6월 25일입니다만 정부 안은 따로 없다. 정부 안도
2: 내지 않겠다.
3: 하겠다. 그 얘기는 사실은 국회 민주당의 강성 그 얘기를 따라가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전당대회 전까지 이거 안 한다. 그거에 방점이 있는 얘기거든요.
2: 맞아요.
3: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전당대회 전 이걸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전대가 끝나더라도 저는 이 부분은 어떻게든 간에 지금 예외적 아주 제한적인 그런 이제 조건을 달면서 완전 폐지는 쉽지 않다.
2: 네.
3: 좀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2: 네.
4: 저는 이제 구도하고 이제 변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지금 5파전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형적으로. 그런데 실제로는 3파전으로 가지 않습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2: 네.
4: 그런데 이걸 한층 더 들어가 보면 저는 친명계 진청계 이제 양파전인데 이거를 더 들어가면 결국 최종 마지막 알맹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중도주의냐 아니면 정청래가 주장하는 강성 진보론이냐 결국 귀결이 된다고 봅니다. 일종의 심리적 구도 심리적 변수
2: 예.
4: 이재명 대통령이냐 아니면 정청래냐
2: 예.
4: 양자 택일
2: 예.
4: 이 구도대로 갈 가능성이 높고 이게 저는 결국에는 이번 정당대회는 최종 변수 상수
2: 네. 네.
4: 가장 중요한 최종 도장 찍을 때
2: 그렇지만은
4: 예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2: 그 모든 게 그 일반 국민 여론과 당심이 좀 다르기 때문에
4: 예.
2: 아직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3: 쉽지 않아요.
2: 일반 국민 예. 여론으로 보면 보안 수사권 일부 존치가 압도적이에요. 그러면 그쪽 세력이 이기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당원들은 어떻게 하느냐? 당원 대상 조사 결과는.

0: 지금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네, 몰라요. 알 수가 없는 거죠.
1: 그래서 저는 이 전당대회 결과 뭐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는 김민석 후보 쪽이 유리하다고 보는데 이거 만만치 않겠던데요. 이 당원 7대 3이라서 그리고 지금 이 강성 당원들 결집 이런 것 때문에 김민석 후보가 승리한다고 합니다만 뭐 변수가 없지 않다. 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선거 만만치 않을 수도 있다. 이런
0: 그리고
1: 생각이 들어요.
0: 이미 네. 이렇게 구도가 짜여지고 대통령이 여러 차례 좀 공개적 발언을 통해서 보신의 뜻을 밝힌 이상
1: 네.
0: 만약 이번 전당대회에서 네. 정청래 대표가 되면
1: 그러니까
0: 그건 레임덕이에요.
1: 완전 레임덕이에요. 네, 뭐 집권 초기인데다가 이게 대통령 대 정청래 구도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걸 다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얘기인데 네. 이번에 정 대표가 정 전 대표가 당 대표가 다시 된다? 그건 사실은 예, 정계 개편할 수밖에 없어요.
2: 예, 오래전부터 말씀드렸죠. 예. 정청래 대표가 되는 게 최악의 구도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건데 아까 뭐 정청래 만만치 않다라는 걸 외형적으로 그건 이제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는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친청계 친명계가 저는 팽팽하다고 보는 것. 만만치 않은 구도라고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저는 아직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민주당 내에 있는 중도 성향의 당원들.
0: 있죠.
2: 예. 이 부분이 저는 있고 많다고 보는 거죠. 이 분들이 지금은 여전히 소리를 내고 있지 않지만 결국에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친 예. 명계 쪽으로
1: 저도 그렇게 봐요.
2: 어떻게 갈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좀 팽팽할지 모르지만 저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1: 물론이죠.
2: 결국은 예 크게 무게 주는 거라고
0: 어찌 보면 이제 일반 국민의 민심을 따라가는 게 맞다라는 점에서는
1: 예.
0: 그게 이제 사표 규정이
1: 사표
0: 되는
1: 갈 거죠. 갈 겁니다. 아마.
0: 자 그런 구도가 나올지 좀 보고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 가서 아까 뜬임을 진임을 해서 한동훈이 진임물로 장동혁도 진임물로 다 꼽혔어요. 이게 우리가 뭐 국민의힘 어떻게 앞으로 미래가 좀 지지부진하다. 제대로 된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2: 네.
0: 그게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보수층들의 당응답이 보면 장동혁 계속해야 한다도 높고.
1: 꽤 나와요.
0: 한동훈 복당해야 한다도 꽤 높고. 다시 말하면 양분돼서 팽팽한 거예요. 여기가.
1: 이게 항상 그렇더라고요. 정치 논리라는 게 양쪽이 격하게 싸우잖아요. 양쪽이 다 손해봐요. 그 확실한 것 같아요.
0: 양쪽이 다 손해보면서 네. 양쪽 다 결집하죠.
1: 결집하면서 네. 이제 점점 이제 국민들부터 멀어지는 이런 구도인데 한동훈 의원은 이게 여유가 있었는데 이 의외로 그렇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징계 정치에다가 장애 정치에다가 계속 이게 석가모 이거 야구 투수가 볼 배합하듯이 말이죠. 변화구 던지듯이
0: 예.
1: 그런 식의 저기 지금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장동훈 대표.
0: 그렇죠.
1: 그래서 뭔가 자꾸 다 당원들 결집시키고. 자신이 잘못된 거, 뭐, 계엄에 어떤 애매한 태도를 취한 거라든지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던 거, 이런 것들을 모호하게 포장해 나가고 있다고요. 이거 잠깐만 프레임으로. 그 프레임이 처음엔 전혀 얼토당토 안 왔는데 워낙 그 보도가 많이 나오고 계속 장애 정치 얘기 나오고 정점식 원내대표의 갈등성 이런 거 나오면서 프레임이 글로 가버렸어요.
0: 맞아요.
1: 가버리다 보니까 장동욱 대표가 그동안 왜 그렇게 지방선거 때 오세훈 후보 등이 반대했으며 이런 것들이 사라졌다고 했죠.
0: 네.
1: 그러다 보니까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한동훈이 받는 거예요.
0: 그렇죠.
1: 그 구도가 되기 때문에 드디어 급기야 이제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의원의 복당에 반대가 높아지는 이런 게 뭔 거예요.
0: 일반 국민에서 반대가 높은 건 민주당 지지층이 다 반대하니까.
1: 반대하니까. 물론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게 수치로 볼 때 한동훈으로서는 저도 뭐 그렇고 오늘 최재원 장도 다 진임을 꼽았잖아요.
0: 그러니까
1: 한동훈 의원이 잘못됐다는 인물이라서 그게 아니라 현실 그렇게 하고 있다.
0: 그러니까요.
1: 아, 너무 좋지 않다는 얘기죠. 네.
2: 저는 이제 장동혁 대표였던 전투력은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 상대적으로 한동훈 의원의 전투력이 저는 뚝뚝 떨어졌다고 보는 거죠. 이른바 아까도 이제 모두각이라고 그랬는데 거의 이제 따발총 난사라고 저는 이제 표현할 정도로 다 모두하고 싸우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 싸우고 민주당을 향해서 또 하고 또 안철수하고 싸우고 이준석하고 싸우고 너무 이렇게 많이 전방으로 싸우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아이고 가뜩이나 좀 갈등의 요소가 많았는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들어오면 정말 큰일 나겠다라는 이런 내부의 위기시 더 확장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론조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동훈 후보가 당에 들어와도 당이 화합이 되거나 보수가 재건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아니다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거의 60%가 넘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2: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는 당분간의 이 소강 상태가 또 오래 지속될 수밖에 없다.
0: 예, 예.
2: 중간에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점식 원내대표 점점 장동혁 쪽으로 기울어 가고 거기다가 안철수 의원도 점점 장동혁하고 비슷한 행보를 가지 않습니까? 올곧 가지 않습니까? 저 안철수 대표 올림픽 공원 가서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어느덧 갑자기 장한동훈이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혼자 서 있는 지금 모양새입니다.
1: 예, 예. 예. 한동훈 의원이 조금 이제 적을 가려서 화력을 집중할 때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물론 이제 정치인이 특별히 정파 가리지 않고 이슈에 대해서 다 발언하는 건 의미가 있는데 그 이슈의 그 무게 좀 따져봐야 되는데 아까 이제 난사람 표현을 썼는데 이준석 대표하고도 굳이 자꾸 각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정치라는 게 전략으로 하는 건데 무슨 우리 학자나 무슨 논평가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치는.
0: 그렇죠.
1: 너무 근데 조금만 문제가 있거나 틈이 나면 바로 공격을 하고 바로 비판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 이게 조금 피고 공감이 있어요.
0: 그 그러니까 당에 예. 뭐 그 구주류들이 모이는 공부 모임 뭐 이런 데도 참여하고 네. 뭐 이렇게
1: 했잖아요.
0: 좀 하던 것 네. 같더니만 눈에 거슬리면 꼭 한마디씩 하니까.
2: 네. 한마디 두마디 세마디를 하죠.
1: 그걸 조금 자제하면 어떠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 제가 좀 센 분석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이 시점에서 한동훈이 만약에 조기 복당을 하게 되면 본인에게도 안 좋고 예, 국민힘에도 별로 안 좋을 것 같고 보수에도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더 마음을 좀 내려놓고 본인이 이제 템포 조절하면서 본인 리더십이나 정치 스타일 좀 바꾸는 기회로 삼는 것이 오히려 낫다.
0: 그래야죠.
2: 예, 지금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1: 조금 템포를 늦췄으면 좋겠어요.
2: 그렇죠.
0: 예. 이렇게 그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보수 진영이 팽팽하게 양쪽 갈래로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해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김용호 전 국회의장 같은 사람이 제안한 거예요. 장동혁 대표는 그만두고 한동훈은 당권 욕심 버리고 네. 제3의 세력이 좀 해야 된다 이건데 근데 그 제3의 세력이 안 보이는 거예요.
1: 그게 없죠. 그 김용호 의장이 한 얘기 아닙니까?
0: 네. 네, 맞아요.
2: 저는 이제 비교적 상당히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많이 제가 이제 보고 평가를 해왔는데 요즘 최근 들어 보면은 야 이게 들어와가지고 이게 뭐 계속 더 치고받고 싸우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들 정도입니다.
1: 왜 그러냐면요. 국민의힘의 그 기류가 기조가 워낙 기본적으로 네. 모두 의원의 성향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네. 상당히 수구적이에요. 수구적이고 극우에 가까운 생각을 많이들 갖고 있기 때문에 네. 특히 TK 지역을 중심으로 의원들도 그렇고 네. 한동훈 의원의 생각이 힘이 들어요. 거기서 해나가기가. 그러니까 정말 한동훈 의원이 아주 전략 전술적으로 거기에 접근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분들 생각은요. 국민의힘은 우리 생각과 일반 중도나 일반적으로 중도 보수 중도 진보 생각하는 것과 많이 우루가 있어요. 네. 그런 기 때문에 거기 대응을 잘해야지.
0: 아니,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보기보다 많이 우루가 있는 기본 분포라는 거 동의합니다. 네. 그런데 과거에 바로 그분들이 전략적 선택으로 이준석 당대표 같은 사람을 만들어요.
1: 그래서 그러니까 말이죠. 네.
0: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들의 행보가 생각은 매우 극우적이지만 자기들이 권력을 쥐기 위해서 나름 중도 확장에 대해서 동의하고 했다고요.
1: 그때 윤석열은 저쪽이지만 하여튼 그 양쪽에 다 그런 정당들 성격이 있어요. 다.
0: 그랬었는데 네. 윤석열의 계엄과 탄핵을 거치면서 이게 두동강이 나버린 거예요.
1: 글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갈라요. 그게 이제 전조가 박근혜 탄핵이었고.
0: 일본이었고.
1: 일본이었고 더 강화된 게 윤석열 탄핵이에요.
0: 제 말이요. 네.
1: 그래서.
0: 그러니까 과거에 그 바로 그 극우적 생각을 가진 당원들이 이준석 대표를 그래도 대표를 시켜주는 판단을 한다면 지금은 당연히 한동훈 대표를 시켜야 되거든요.
1: 시켜야 되는데.
0: 그런데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1: 안 된다는
0: 거예요. 그게 이게 두동강이 나서 그런 거예요.
1: 더 심해졌다 그런 얘기예요.
0: 아니, 두동강이라니까요. 심해진 정도가 아니라. 네,
1: 그래서 한동훈 의원이 이제 보수 기반으로 뭔가 정권을 잡으려면 저렇게 약간 나이브하게 보이는 전략으로 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때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2: 저는 그
1: 이제 윤석열 대꼴 때 그때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2: 저는 그게 이제 사람이 문제라고 네. 보는 건데 그 한동훈 대표라 이렇게 이후 구도나 변수로 보지 말고 사람의 문제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를테면 본인 친화력을 더 발휘해야 된다. 어차피 정치는요. 제도나 법규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뭐 안철수라든지 혹은 점점식 후보라든지 뭐 기타 뭐 조경태라든지 많이 중진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맨투맨으로 접근하고 사람 인간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참 좋을 텐데 근데 최근 들어서 뭐 형님 뭐 술 한잔 사십시오 식사하면서 많이 친화력을 발휘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벌써 좀 멈춤했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이 인간적인 스타일의 변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1: 특히
2: 봅니다.
1: 부산 사실은. 북갑에서는 그게 좀 발현됐다는 거 아니에요? 뭐 땅바닥에 턱속 주저앉아서 뭐 하기도 하고 그랬다는데.
2: 그건 정치 표 얻으려고 한 거 아니겠어요?
1: 그러니까
2: 또 다르죠.
1: 그러니까 예, 그건 또 다르죠.

0: 저는 좀 이게 좀 상당히 장기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1: 그게 이제 그 얘기의 단초가 그 논리의 단초가 저는 너무 극우화되어 있기 때문에 갈랄 수밖에 없어요. 워낙 예. 말이 크게 봐서 보수지
0: 예.
1: 이건 보수라고 분류하기 어려워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0: 아니 조갑재 선생 같은 분이 딱 얘기하잖아요. 난 전혀 보수가 아니다 그 사람들은.
1: 이미 극우화돼 있어요. 극우기 때문에.
0: 보수가 아니고 오히려 영혼의 상처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까지 분석을 하는데 이게 그분들이 본 생각은 그렇지만 감추고 있다가 이제는 다 터져 나와버렸다고요.
1: 나왔죠. 그러니까 이 창당 생각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거에
0: 그런
1: 집착할 필요도
0: 가는 것도
1: 없을
0: 같아요.
1: 것 같아요. 뭐 창당해서 제3지대하고 좀 다른 성격의 어떤 새로운 개편을 준비할 필요가 네. 있다. 제3지대는 좀 어려우니까 잠깐 막연하게 제3지대 하지 말고 진정한 보수적은 저당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분명해 보입니다.
2: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앵커께서는 구조적 한계 이런 부분을
0: 맞아요.
2: 강조를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인 변화를 통해서 상당 부분이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0: 극복할
2: 건데.
0: 수 있다?
2: 예, 근데 너무 이 부분이 좀 미흡하다고. 그리고 주변에 국민을 한동훈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 하는 얘기가 한번 만나봐라. 대화 좀 나눠봐라. 이게 잘 대화가 안 통한다. 뭐 이런 얘기하고 너무 자기 주장이고 자기 틀이 너무 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1: 근데 제가 또 엊그저께 예. 한동훈 의원하고 아주 가까운
2: 예.
1: 전직 고위직 누굴 만난 기회가 있었는데 또 그 사람 말은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달라요. 그 말이.
2: 예. 예.
1: 그렇기 때문에 좀 구조적인 면이 많이 필요하다고 봐요. 한동훈 의원 개인도 좀 바꿀 필요는 있겠죠. 스타일이. 근데 지금 너무 극우화돼 있어요. 국민의힘이. 어떤 말도 사실이 안 돼. 안철수 의원 저쪽 오른쪽으로 가는 거 보세요. 안철수 의원. 그분이 합리적이고 중도적이라고 해왔던 분. 물론 이제 한동훈이라는 존재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저도 과거 안철수 의원은 안 그랬거든요.
2: 지금 내가 보기에 친한계 의원들이 지금 몇 명입니까? 언론이 뭐라고 좀 수치가 정확히 나오지 않을까 모르겠지만 친한계 몇 명 그 전사들 원회에 이렇게 논객들 방송 출연한 사람 빼고
0: 네.
2: 중진이라는 초대선 중에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람이 누가 있나요? 한동훈
1: 그러니까
2: 목소리인 사람?
1: 그 중진이라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오른쪽으로 가 있다고요. 많이 오른쪽으로 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른쪽으로 가 있다고. 그러니까 저나 우리 최진 원장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극우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한동훈 의원의 스타일이기 이전에 그게 막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2: 아니 중도 있는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세훈 시장도 있고 안철수 의원도 사실
1: 근데 안철수가
2: 중도죠.
1: 옛날에 안철수가 아니라니까요. 중도의 안철수가 아니에요 지금.
2: 아니 연내랑은 달라졌는데 그래도 중도의 성에 강하고 얼마든지 통할 수 있는 거고.
1: 오세훈 같은 경우는 이제 경쟁자니까 그건 네. 지금 조금씩 조율할 수 네. 있는 건데 안철수 의원 네. 너무 오른쪽으로 와 있어요.
0: 아무튼
1: 지금.
0: 우리 시간에 이 최창렬 교수가 별 근거도 없이 가을철 되면 아마
1: 근거도 없이
0: 장동혁 대표 그만두고 한동훈 복당할 거고 뭐 이런 식의 표현을 몇 번 쓰셨는데
1: 네, 그렇죠.
0: 요즘은 이제 그 말 못하죠.
1: 겨울로 이제 1월이나 2월로 살짝 늦췄는데 좀 애매해졌어요. 그것도 진짜 요즘은. 네.
0: 그러니까 바로 그게 네. 그 그냥 저 지방선거 있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예
1: 그러니까.
0: 자연스럽게 그리 흘러가겠지라고 하던 판단이
1: 그렇게 얘기 못하겠어요.
0: 아니네라는 게 거듭거듭 확인되면서 그다음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보수층의 민심이 싹싹 드러나는 걸
1: 네.
0: 보면 이거는 두 세력이 봉합하기 힘들다.
1: 어려워요.
0: 라고 하는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1: 가고
0: 자연스러운 퇴진 누가요? 왜요?
1: 쉽지 않을
0: 이렇게
1: 것
0: 되는 것 같아요.
1: 복당 자체가 반대가 많으니까 이건 전 창당 쪽으로 딱 창당이다는 아니지만 그쪽의 생각도 많이 그 한동훈 진영에서 해야 돼요. 그렇죠. 여기서 한동훈이라는 세력이 뿌리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한동훈을
0: 네.
1: 봐서 너무 오른쪽으로 가 있어요. 지금 올공이 말이 됩니까 지금도? 거기 가잖아요. 근데 의원들도 거기 동조하고.
0: 그 상당 기간 장기화되면서 결국은 이제 내년이나 가봐야
1: 네.
0: 장동혁 임기 거의 마무리되면서 차기 당권 경쟁이 본격화되면 거기서는 아무튼 그쪽도 줄 서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1: 쓰겠죠,
0: 줄을 막 서겠죠.
1: 서 봐야지 그건.
2: 조만간에 뭐 장동혁 당 혁신안 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훨씬 더 장동혁 본인 체제 강화시키는
0: 당연하죠.
2: 뭐 또 혁신안이 나올 건데.
1: 권리당원 뭐 친당원 강성당원 위주로 갈 거예요.
2: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경식 대표 발언도 자꾸 한동훈 복당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0: 예.
2: 그러면 지금 방법이 없죠. 딱 하나 유일한 방법이 아까 조금 전에 한동훈이 전략을 상당히 변경하는 방법 외에는
1: 별로 없어요.
2: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근데 지금 페이스대로 전방을 싸우고는 민주당 의원을 향해서 뭐 보안수사법 폐지 부분도 보안수사 그런 것도 공개 토론 제의하고 아무튼 무지무지하게 맹렬히.
1: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독립 변수가 돼야 돼요. 지금

0: 종속 변수로 움직여서 한 장동이 나가면 글로 간다 이런 거였는데 스스로가 완전히 그 독립 변수로 변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지 않으면 어렵다.
1: 그때 지금 네. 혼자 호를 단신인데 되겠어요?
0: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연구해야죠. 그 진영. 그건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2: 좀 표현이 마음이더면은 종속 변수가 되려고 더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너무 독립 변수인 거 아닙니까?
0: 종속 변수 어려울 것 같아요.
2: 종속 독립 변수라는 거는 당세로 만드는 거, 신당 창당하는 거. 요즘 그 얘기 조금씩 나오지 않습니까?
0: 그쪽으로 조금씩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당내에서도 착근하는 것도 물론 포기하면 안 되겠지만 예. 그러니까 종속과 독립해서 양쪽을 다 같이 두고 봐야지 테이블에 예. 어느 한쪽만 보면 안 될 것 안 되겠어요. 예.
2: 저도 그런 점에서
0: 상황이 어려워지고 예. 있다.
2: 저도 지금 예. 그런 점에서 한동훈 지금쯤은 신당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제3의 길 문제도
0: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다고 봐요.
2: 예. 고려해 네. 볼 필요가
0: 있어요.
2: 있다. 지금 시점상으로.
1: 그것도 총선 다가오는 시점에
0: 하는 거죠. 지금 쉽지 않죠.
1: 오늘 쭉 얘기를 종합해 보면 양당 모두 두동강의 위기.
2: 예, 그렇습니다.
1: 이것도 어찌 보면 역사적으로 양당 정치에서는 항상 당내에 두동강의 위기는 있어왔는데 그걸 어떻게 슬기롭게 잘 넘기고 극복하느냐. 그게 결국은 선거에서 이기는 어떤 길이죠.
0: 예. 선거가 다가와야지 눈에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 예. 아직 안 보입니다.
2: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저는 옛날보다는 훨씬 더 심한 것 같아요.
1: 심하고 있어요. 당연히 심해지고 예. 있어요.
0: 양당 마찬가지예요.
2: 옛날 과거 사례보다 더.
1: 직진본동 직설하고 오늘 여기까지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최진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 네, 수고하셨습니다.
1: 네.
2: 감사합니다.
1: 옛날보다 양쪽 싸움이 심해진 건 유튜브 현상이 더 심화시키고 맞아요. 있다. 자, 방주연이 부른 당신의 마음 들으시고요. 다음 주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KBS 58분 날씨.
1: 당분간 우리나라 부근에서 남쪽과 북쪽을 오르내리는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까지 길게 흐리고 비가 줄곧 예보가 돼 있는데요. 무더위와 열대야도 곳곳에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서 비와 함께 후텁한 날씨도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경기 동부 강원, 충청과 남부지방 제주에 5에서 60mm, 경상권은 이보다 많은 2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고 돌풍 천둥 번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5에서 60mm의 비 예보가 들어있고요. 모레와 글피에도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올 때는 기온이 잠깐 떨어졌다가 비가 그치면 또다시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이고요. 현재 제주에 폭염 경보, 그 밖에 충청과 남부지방은 폭염주의보, 일부 남부지방과 제주에는 열대야주의보도 겹쳐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서울 대전이 30도 예보도 있고요. 세종, 광주와 부산 31, 대구 32, 제주 33도 등으로 흐려도 무덥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자외선 지수가 중서부 지역으로 나쁘거나 매우 나쁘겠고 오존 농도도 일부 중서부 지역과 대부분 남부 지역에서 높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8.5도입니다. 기상청에서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2시 뉴스입니다. 그제부터 사흘 동안 강원 곳곳에 17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후 8시쯤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용성리 주천강보에서 4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실종됐습니다. 시설 피해도 이어져 강원도는 오늘 오전까지 도로 유실 2건, 나무 전도 32건 등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서 낙석이 발생한 강원도 화천군 화포곡의 5번 국도와 영월군 상동읍 천평리 국도 31호선의 경우 추가 낙석 등이 우려됨에 따라 각 구간 통행을 전면 통제하고 있습니다. 경북 북부에 폭우가 쏟아지자 의성군이 단촌면 구계리 주민에게 대피 명령을 내려 주민과 캠핑장 야영객 등 155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안동에서도 홍수경보 발령에 따라 취약지역 주민 62명이 대피했습니다. 낙동강 홍수통제소는 어젯밤 11시 40분을 기해 지방 하천 미천이 지나는 경북 안동시 일직면 운산리 일대에 홍수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전국의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됐지만 정부는 피해 복구와 추가 산사태에 대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 대응체제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2단계 대응에선 정부와 지자체, 관계기관이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대응하며 대피령과 위험지역 통제, 긴급 방송 등을 시행합니다. 그제부터 이어진 비로 전국에서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고 낙석 피해 등이 발생했으며 대피자 290여 명이 임시 주거시설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한 소방관이 탈진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인천 소방본부는 어젯밤 10시 20분쯤 인천 성남동 쿠팡 32 물류센터에서 40대 소방관 A씨가 탈진 증상을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사다리차를 운전해 진화 작업을 벌이던 40대 소방관도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서 고압 산소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 화재는 24시간이 지났지만 건물 6층에서 7층까지 번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220여 대의 장비 등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초고가 1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 방안을 검토하며 초고가 주택의 기준선에 대한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달 말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담길 것으로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늘 KBS 1TV 의료진단에 출연해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김 실장은 또 보유세를 강화할 경우 양도세는 낮춰줘야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에 적정한 시기에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시기를 넘어서면 조금 더 부담이 높아지는 식으로 설계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들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12조 원 넘게 순매도했지만 ETF 시장에서는 6천억 원 가까이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6일까지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8 거래일 동안 매도 우위를 보였으며 특히 지난 1일부터 7일까지는 5 거래일 연속 순매도했습니다. 반면 국내 ETF 시장에서 외국인은 같은 기간 5,937억 원을 순매수했는데 가장 많이 순매수한 ETF는 코스피 200 지수의 하루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코덱스 레버리지였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늘 오후 경북에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오늘 예상 강수량은 대구 경북과 경남 내륙이 최대 80mm, 충청과 전남 광주가 최대 60mm, 울산과 경남 남해안이 5에서 40mm 등입니다. 내일도 수도권과 강원, 남부지방에 최대 60mm, 충청권에 최대 80mm 등 전국 곳곳에 장맛비가 예보됐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상도와 전남, 광주, 충청도 곳곳은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올라 매우 덥겠습니다. KBS 1라디오 2시 뉴스를 마칩니다. 강승화였습니다. KBS

0: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건강365 뇌건강특별기획 건강한 뇌 건강한 삶 어제 이어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치매는 고통스러운 질환입니다. 치매를 완치시킬 수 있는 치료제는 언제쯤 나오는 걸까? 나이 들수록 두려움이 커지는 치매에 대해서는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고요. 빠르게 변화하는 치매 진단과 치료 환경에 대한 관심은 높아집니다. 치매는 예방 가능한 질환일까요?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시작하면 더 나빠지지 않고 초기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치매 예방과 올바른 정보, 또 인식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은 위험을 높이는 치매 위험 인자와 함께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혈액순환의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말초신경 질환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건강365 뇌건강특별기획 건강한 뇌 건강한 삶 먼저 치매에 대한 궁금증 대한치매학회 이사장이신 가천대 길병원 신경과 박기형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치매는 생각만으로도 두렵다는 말을 합니다. 본인, 가족, 사회적으로도 우리 모두의 문제이지 않나요?
1: 네, 그렇습니다. 이게 치매가 어떤 한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0: 네.
1: 그 한 가족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큰 고통이 따르는 질환이기 때문에 사회 전체가 안전망을 제대로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질환입니다.
0: 네. 초고령 사회를 살면서 노인 인구는 점점 많아질 텐데요. 그만큼 치매 진단을 받는 분들도 늘지 않을까요?
1: 네, 그렇습니다. 치매 그 환자는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0: 네.
1: 중앙치매센터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추정 치매 환자 수가 올해 99만 명이라고 하고요.
0: 네.
1: 아마 올해 100만 명을 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유병률은 물론 이제 그 한 9% 정도로 예전에 10%를 넘었던 거에 비해서
0: 네.
1: 좀 줄어들었긴 했는데요. 노령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환자 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0: 네. 참 치매는 그렇게 환자뿐 아니라 가족이 함께 겪는 질환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심지어 65세 미만의 젊은 치매, 초록이 치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1: 네, 그렇습니다. 초록이 치매 환자도 계속 늘고 있거든요.
0: 네.
1: 이게 이제 최근에 발표에 따르면 전체 치매 환자의 약 한 8.3% 정도가 초록이 치매 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0: 네.
1: 숫자로는 한 8만 명이 넘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죠.
0: 그렇네요. 참 남의 일도 아니고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닌데요. 치매는 뇌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뇌세포가 이게 퇴화하기 때문에
0: 네.
1: 어떻게 보면은 이제 뇌 기능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게 여겨질 수가 있거든요.
0: 네.
1: 그런데 이제 이 치매라는 거는 이 뇌의 이 퇴화가 병적으로 빨리 진행을 해서 특정 부위가 비정상적으로 더 많이 퇴화해서 그 부위를 담당하는 그 인지 기능이 떨어지기
0: 네.
1: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그런 상태가 이제 치매입니다.
0: 네.
1: 그래서 보면 치매의 증상은 그 뇌의 어느 부위의 기능이 떨어지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가장 흔한 그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에는
0: 네.
1: 이제 뇌의 옆부분이죠. 이 옆부분을 측두엽이라고 그러거든요.
0: 네.
1: 그리고 이 윗부분을 두정엽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측두엽은 기억력에 중요하고 두정엽은 이렇게 공간을 지각하는 능력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0: 네.
1: 이 부분이 망가지면 이제 기억력이 떨어지면서 길을 잘 못 찾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0: 네.
1: 또 이제 전두측두 치매 같은 경우에는 앞뇌죠. 전두엽. 그리고 옆에 뇌 측두엽의 이제 앞부분이 망가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행동이 굉장히 이상해지고 언어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그런 증상들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듯이 이게 이 어느 부위가 망가지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죠.
0: 다음 주 7월 22일이 세계 뇌의 날인데요. 올해 주제가 모두가 누리는 뇌 건강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서도 건강한 뇌를 관리하는 노력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1: 네, 네. 치매는 이 나이가 들어서 조절하는 이런 그 병이 아닙니다. 젊어서부터 평생을 관리하고 예방해야 되는 그런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이 물론 최근 발표에 따르면 치매 예방 정책을 아주 잘 시행하는 나라들,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치매 유병률은 감소하고 있거든요. 물론 노령 인구가 증가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치매가 증가하는 건 맞지만 그 유병률 발생률 자체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예방을 잘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 예방의 제일 중요한 것들을 이제 계속 그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제 우리가 그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이게 중년기가 되면은 머리를 자꾸 이렇게 다치는 거, 외상성 뇌손상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자전거 타다가 넘어지고, 우리가 또 뭐 킥보드 타다가 머리 다치고, 이러는 것들도 다 치매 원인이 되기 때문에 꼭 헬멧 쓰고 다니고, 또 청력이 저하되는 것들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요즘에 젊은 분들이 귀에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많이 끼고 다니시는데 이게 청력 저하의 원인이 되거든요. 이런 청력 저하 또한 치매 원인이 될 수가 있고, LDL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거, 그 운동을 안 하는 거, 고혈압, 당뇨, 흡연, 비만, 또 술, 이런 그 성인병들이 전부 다 치매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은 이제 사회적인 고립감이라든지 이제 시력을 잃는 것도 이제 치매의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잘 예방을 하면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잘 그 노력을 하면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가 있겠죠.
0: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겠네요.
1: 네네.
0: 치매도 젊은 치매로 불리는 초록이 치매와 노인성 치매는 좀 구분해서 생각해야 될까요? 의심 증상부터 다른지도 궁금한데요.
1: 가장 많은 원인은 역시 알츠하이머병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기억력 저하가 가장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초록이 치매와 노년기 치매가 증상이 약간 다른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초록이 치매에서는 알츠하이머병이 이제 제일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알츠하이머병 치매의 한 25% 정도는 초기에 기억력 장애는 없으면서 언어 장애나 아니면 실행력 등이 떨어지는 이게 전두엽 증상하고 공간 지각력이 떨어지는 두정엽 증상이 두드러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초록이 치매는 65세 이하의 치매를 우리가 초록이 치매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보면은 판단력이나 실행 능력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이게 성격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사회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는

0: 경우가 이제 굉장히 흔하고, 아, 그런 경우에 내가 이게 우울증인가, 내가 번아웃인가, 이런 증상 때문에 나타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진료를 좀 늦게, 아. 진료에 늦게 오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경험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족력, 친해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한 번쯤은 의심을 하고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흔한 게 이제 전두측도 침해라는 건데요. 이거는 전두엽하고 측두엽이 망가지는 그런 질환인데, 측두엽 중에서도 이제 앞부분이 망가지기 때문에 기억력은 아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행동을 이상하게 해요. 그래서 아주 성실했던 사람이 뭐 슈퍼마켓에 가가지고 도둑질을 한다던가, 아니면 남자가 뭐 여탕에 들어간다던가, 아니면은 그냥 그 같은 곳에 한 수십 번씩 전화를 하는 이런 이상한 행동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질환이 이제 정신질환으로 오해를 받아가지고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들도 잦았습니다.
1: 초록이 치매 진단을 받는 분들은 치매일 수 있다는 건 생각도 못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셨듯이 내가 우울증인가 번아웃이 왔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하지만 서서히 뇌 기능은 망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0: 그렇죠. 뇌 기능이 점점 망가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다양한 증상들을 보이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모든 인지 기능이 다 떨어지는 이런 경과를 거치게 되죠.
1: 또 노인성 치매로 불리는 알츠하이머병은 어떻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치매가 자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이 들어서 그렇다는 노화로 생각하는 사이에 서서히 진행이 되는 건가요?
0: 노년기 알츠하이머병 치매는 아주 서서히 진행을 하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그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거니 생각하고 이제 방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가족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서요.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다고 느끼시면 이미 그거는 퇴행성 변화가, 빠른 퇴행성 변화가 시작이 된 겁니다. 병적인 변화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빨리 전문의를 찾으셔서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1: 그런데 또 건망증과는 분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억력의 문제로 치매를 의심하기는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0: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 생활이 바쁘고 또 이제 일이 피곤하고 뭐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다던가 하면 우리가 이제 깜빡깜빡 하는 증상이 점점 이제 많아지죠. 특히나 이제 바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증상이 많이 생기죠. 근데 이렇게 깜빡깜빡 한다고 해서 모두 이제 치매로 진행하는 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일을 기억을 못할 때 힌트를 줬을 때 기억을 하는지 못하는지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알츠하이머병, 이 기억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알츠하이머병 치매인데, 알츠하이머병 치매는 이제 해마라는 그 기관이 이제 망가지는 게 가장 처음의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뇌 해마가 망가지면 새로운 기억이 아예 우리 뇌에 저장이 안 됩니다. 해마가 그 기억의 저장을 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뭐 오늘 아침에 뭐 했는지 이런 것들이 본인의 뇌에 기억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힌트를 줘도 전혀 기억을 못하죠. 그래서 이제 힌트를 주면 아는지 모르는지 보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그 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가족 입장에서는 부모님의 치매 선별 검사를 받아보고 싶어도 말을 꺼내기가 좀 어렵거든요. 이런 경우도 많지 않나요?
0: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럴 때가 이제 가장 저 자녀들 입장에서도 가족분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1: 그렇죠.
0: 네, 병원까지 모시고 오는 게 참 그 힘든 부분인데, 그 최근에는 이제 초기에 치료하는 게 점점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초기에 치료를 할수록 이게 특히나 이제 요즘에는 알츠하이머병의 연구가 제일 많이 되어 있는데, 이런 알츠하이머병 치매를 초기에 치료를 하면 진행을 좀 더디게 할 수 있는 이런 약제들이 개발돼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초기에 진단을 하고 초기에 빠른 대처를 하는 게 진행을 막고 일상생활을 본인이 건강하게 본인의 능력으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초기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치매 이게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한데요. 치매를 이게 감춰야 하는 이런 그 증상이 아니라 치료해야 하는 질병으로 대하는 태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매 어르신을 모시는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한테도 이제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가 아프거나 머리를 아플 때 이제 병원을 찾잖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질환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1: 그렇죠.
0: 마찬가지로 기억력이나 인지가 나빠지는 것도 이게 숨길 그런 증상이 아니라 이게 네. 아픈 질병으로 인해서 아픈 증상이 나타나는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병원에 찾는 게 이게 당연하다고 이렇게 인식이 좀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사실 부모님의 입장에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늘 있긴 할 텐데요. 그럼에도 또 치매라고 할까 봐 두려워서 검사나 진료받는 걸 미루시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치료를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겠네요.
0: 아, 그럼요.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그 초기에는 물론 이렇게 본인이 어느 정도 이렇게 느낄 때에는 이미 그 병적인 퇴행성 변화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1: 아,
0: 이 단계가 제일 중요한 단계입니다.
1: 네.
0: 우리가 보통 이런 단계를 치매는 아니지만 인지가 조금 떨어져 있는 실제로 검사해 보면 좀 떨어져 있는 이런 상태로 우리가 경도 인지 장애 이렇게 일을 하거든요. 일상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검사를 해서 이제 뇌에 아밀로이드라는 이런 그 단백질이 이렇게 안 좋은 단백질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경우를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경도 인지 장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단계가 치료를 위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단계에 개입을 해서 이 아밀로이드를 없애는 약물을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하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 기간을 훨씬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빨리 진단을 하고 빨리 치료하는 게 더욱 중요한 시대가 됐고 증상이 생기는 그 초기에 병원을 좀 빠르게 방문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앞서 손상 부위에 따라서 증상이 좀 다를 수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0: 네네.
1: 우리가 치매를 떠올리면 기억을 잃는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기억보다 통제력과 판단력을 잃는 게 큰 문제라고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0: 네, 이게 그 어떤 치매든지 이제 나중에 진행을 하면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나타나는데
1: 네.
0: 특히나 이제 전두엽을 초기에 그 망가지는 그런 그 치매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특히나 잘 나타나는데요. 이 전두엽 중에서도 전두엽이 앞에 머리거든요. 앞에 머리에 안화 전두엽이라고 이게 아랫부분이 있습니다. 이 아랫부분은 이 어떤 그 우리가 절제력을 그 담당하는 그런 뇌거든요. 그래서 이 부위가 망가지게 되면 우리가 절제하는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무 곳에서나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길 가다가 소변을 보고 싶으면 그냥 노상 방뇨를 한다든지 아니면 예, 격식을 차려하는 이런 자리에서 막 손으로 음식을 집어먹는다든지 뭐 마음에 드는 이성을 보면 아무 데서나 이제 성적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좀 이상한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전두엽이 망가지면 또 통제력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판단력 같은 것들이 굉장히 흐려지기 때문에 사기당하기도 쉽고 아무 데서나 인감도장 찍어주시고 이래서 굉장히 큰 재산상의 손실을 겪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전두엽이 망가지면서 갑자기 성격이 바뀌기도 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도 하는 거네요.
0: 그렇죠.
1: 나중에는 배우자도 몰라본다고 들었습니다.
0: 네. 그게 예, 나중에는 이제 치료뿐만이 아니라 뇌가 전반적으로 다 위축이 되면서 망가지면서 이제는 그 최근의 기억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본인이 기억하고 있던 그런 기억 저장 장소들도 다 같이 망가지기 때문에 초기에는 최근 것들만 기억을 잘 못하고 예전 것들 20년 30년 전의 것들은 뭐 보호자들보다 더 잘 기억한다고 이렇게 보호자들이 말씀하실 정도로 예전 거는 잘 기억하시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것까지 차츰차츰 다 잃어버리는 그런 증상들을 보이게 되죠.
1: 네. 힌트를 주었을 때 기억을 하는지 못하는지 그거를 보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런데 또 치매인 분들이 기억력과 관련해서는 어제 일은 전혀 몰라도 몇십 년 전에 일은 숫자나 장소까지 마치 그림 그리듯이 설명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0: 아주 진행하기 전에 초기나 이제 중등도 치매까지는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데요.
1: 네.
0: 이제 뇌의 기억력을 담당하는 부위가 가장 중요한 부위가 측두엽 중에서도 이제 해마 부위입니다. 그 뇌측 측두엽이라는 곳인데요. 측두엽의 안쪽이죠. 옆에 머리의 안쪽 부위입니다. 기억은 3단계로 우리가 나뉘는데요. 기억을 우리가 등록하고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죠. 새로운 기억을. 그러면 그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뇌에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거를 이제 기억의 고착화라고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필요할 때 꺼냈어야 되잖아요. 필요할 때 아 그거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내잖아요. 이런 걸 재인 기억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중요한 거는 새로운 기억이 뇌 안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들어가지가 않으면 기억을 저장을 못하잖아요. 근데 이 들어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게 이 해마라는 부위고, 이 해마가 망가지면 기억이 들어가는 문이 망가지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문이 망가져서 새로운 기억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저장된 기억도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늘 아침에 뭘 먹었는지, 방금 전에 뭘 했는지 이런 것들을 기억을 못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미 그 문을 통과해서 기억되어 있는 예전의 기억들은 아직 뇌에 잘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충분히 그 물어보면 어떤 경우에는 보호자보다도 더 잘 기억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지만 결국에 가서는 이런 그 장기 기억들도 전부 다 망가지게 되는 그런 경과를 겪게 됩니다.
1: 치매 중에서도 알츠하이머병은 노인성 치매로 설명을 하잖아요. 나이 들수록 치매 위험이 높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인 걸까요? 80세 이상에서의 치매 유병률이 높던데요.
0: 네, 그렇습니다. 치매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퇴행성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죠. 퇴행성 질환이라는 거는 나이가 들수록 많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나이라고 하기보다는 노화죠, 노화. 우리가 어떤 분들은 이제 연세가 많으셔도 굉장히 동안이시고 젊게 사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그 유병률이 또 낮아지죠.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나이가 들어 보이고, 이런 분들은 노화가 빨리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령화가 될수록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성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 사실 치매도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건 아닐 텐데요. 초기 증상이랄까요? 의심되는 증상들에 대해 좀 민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해 주세요.
0: 그 초기 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그 가장 많은 게 알츠하이머병이 한 60에서 70% 정도가 되니까 기억력이 좀 떨어지면서 깜빡깜빡하고 아주 중요한 약속들을 자꾸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친구분들하고 그 만났을 때 자꾸 되묻는 이런 증상들이 보이니까 친구분들이 조금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이러니까 또 대인관계도 좀 피하게 되고 길을 맨날 다니던 길인데 조금 낯설어지는 이런 증상, 시공간 능력이 떨어지면서 이런 증상 같은 것도 생기고, 어떤 분들은 이제 계산 능력이 또 떨어지니까 그 우리가 이제 그 개인 사업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그 계산할 때 실수가 자꾸 잦아지고 또 성격 변화 같은 것도 오기 때문에 아주 차분하고 느긋하신 성격을 가지신 분이었는데 굉장히 급해지고 과격해지고 화를 잘 내고 이런 성격 변화 같은 것도 나타나는 이런 증상들이 보일 수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낮에 굉장히 낮잠이 이렇게 많아진다던가 이런 것들도 치매에 아주 그 초기에는 나타날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후각이나 미각이 이렇게 그 떨어지면서 변비 이런 것들이 심해지는 자율신경계 질환이 나타나면서 우리가 잠꼬대가 아주 심해지는 이런 증상을 보이게 되면 이런 것들은 루이소체 치매라든지 아니면 파킨슨병 이런 거에 그 초기 증상으로 나타나는 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는 그 한 번쯤은 우리가 퇴행성 변화가 내가 빨리 진행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의심해보고 거기에 필요하면 적절한 검사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추천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 그런 검사를 통해서 초기로 진단되면서 약 처방이 내려지면 약을 꾸준히 잘 드실수록 치매 진행도 늦출 수 있는 건가요?
0: 만약에 일단 진단을 받게 되면 초기에 인지기능을 높여서 인지기능이 높아진 상태에서 가능하면 최대한 높여서 유지를 하는 게 진행을 최대한 늦출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우리가 먹는 약으로는 아직까지 이제 질병의 경과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은 그대로 나빠지는데 인지를 조금 더 좋게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먹는 약으로 나온 그런 약제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초기에 시작을 할수록 그러니까 나빠지는 그 인지 기능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그 시기를 더 늦출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우리가 약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그러니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에는 그 아밀로이드라는 거를 이제 제거함으로써 진행을 늦출 수 있는 실질적으로 병의 경과를 늦추는 거죠. 이런 병의 경과를 늦출 수 있는 이런 약제들이 실제로 개발되어 나왔고 또 계속 지금 연구되어서 임상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는 조금 더 다른 우리가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시기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 그럼 치매 치료제는 아직 진행을 늦추는 단계인 건가요? 그러니까 완치를 위한 치료제에 대한 기대가 크잖아요.
0: 완치. NC라고 하면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게 네. 아까 제가 당뇨하고 혈압을 말씀드렸지만 예. 당뇨와 혈압도 이게 완치가 되는 병은 아니거든요. 예, 우리가 그렇죠. 약을 계속 먹으면서 네. 그 당뇨랑 혈압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뭐 뇌졸중이라든지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리고 우리가 뭐 실명도 할 수 있고 당뇨가 심해지면 콩팥도 망가져서 투성도 할 수가 있고 이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절함으로써 이런 합병증이 생기는 걸 예방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 그 알츠하이머병이나 이런 퇴행성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을 그 조기에 발견을 해서 네. 조기에 치료를 함으로써 이제 치매 증상이 나타나지 않게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치매 증상이 나타나지 않게 조절하는 게 지금 약물 개발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용하는 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알츠하이머병에서 아밀로이드를 없애는 치료가 나왔거든요. 이 아밀로이드가 중요한 건 이 아밀로이드가 있으면 뇌의 염증 환경을 유발을 하면서 네. 정상적인 뇌세포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아밀로이드뿐만이 아니라 염증을 낮추는 약물들 또 뇌세포를 죽지 않게 타우라는 단백질을 건강하게 만드는 이런 약제들이 동시에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런 약제들 우리가 혈압약, 당뇨약 이렇게 여러 가지 조제해가지고 조절을 하듯이 네. 알츠하이머병도 여러 약제를 같이 써가지고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게 이렇게 진행하지 않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마 지금 곧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하루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네. 치매 예방과 조기 치료 중요하잖아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0: 치매는 평생 관리하는 질환입니다.
1: 네.
0: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은 생활 습관을 개선을 해서 젊게 사는 게 치매를 그 예방하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건강한 식습관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운동이죠.
1: 네.
0: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항상 그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를 진짜로 실천하고 우리가 이거 다 알거든요. 요즘엔 인터넷만 너무 잘 돼 있어서 인터넷만 찾아봐도 다 나오는데 이거를 진짜 실천하고 그리고 그냥 실천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잘 들었습니다. 건강365 뇌건강 특별기획 건강한 뇌 건강한 삶 다음 주 세계 뇌의 날을 앞두고 우리 뇌건강 치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대한치매학회 이사장이신 가천대 길병원 신경과 박기형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제 손발 저림을 증상으로 하는 말초신경의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0: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케이비에스 라디오 건강 365 뇌 건강 특별 기획 건강한 뇌 건강한 삶. 어제 오늘 뇌 건강을 위한 여러 질환들의 위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신경이 문제가 되는 말초 신경병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불편한 증상을 이어가는 말초 신경 질환의 위험도 초기 치료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대한신경과학회 총무이사이신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신재영 교수에게 말초 신경 질환의 위험과 증상 또 치료에 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손발저림은 흔한 증상이기도 하지만 증상이 심한 분들은 너무 힘들어서 일상이 무너진다고 하던데요. 말초 신경에 문제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1: 네, 맞습니다. 손발저림은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할 수 있는 흔한 증상이지만 네. 반복되거나 오래 지속되거나 또 점점 심해진다면 단순한 피로나 혈액순환 문제가 아니라 말초 신경의 이상일 수 있습니다. 말초 신경은 뇌와 척수에서 나온 신경이 손과 발, 피부, 근육에까지 연결되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네.
1: 이 신경이 손상되면 저림, 통증, 감각저하, 또 근력 악화 같은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초신경병은 통증 자체도 힘들지만
0: 네.
1: 밤에 잠을 못 잔다든지 걷기가 불편해지고 또 손을 쓰는 일이 어려워지면서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저릿하다는 정도가 아닌가 보죠. 심한 분들은 증상을 어떻게 표현을 하세요?
1: 저희가 만나는 환자분들이 표현하는 네. 말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0: 네.
1: 어떤 분들은 전기가 오는 것 같다,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 같다 하시기도 하고요. 발바닥에 모래를 받는 느낌이다, 불에 대는 것처럼 화끈거린다, 또 얼음장처럼 시리거나 동상 걸린 것 같다. 또 감각이 둔해서 내 발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저림 정도가 아니라
0: 네.
1: 통증과 이상 감각이 다양하게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0: 네.
1: 밤에 더 심해져서 잠을 설치시는 분들도 있고 양말을 신었는데도 모래나 비닐을 받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환자 본인에게는 매우 괴로운 증상일 수가 있고요.
0: 네.
1: 또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실제로는 일상생활이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0: 통증과 이상 감각이 온다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저리고 시리기도 하고 화끈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감각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증상들이 생기면 정말 어쩔 줄 모르겠는데요.
1: 네, 맞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단순히 불편감이 아니라 네. 신경이 보내는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말초신경은 감각을 전달하는 일종의 전선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0: 네.
1: 이 전선이 손상이 되면 정상적인 자극도 통증으로 느껴지거나 아니면 아무 자극이 없는데도 저리고 화끈거리는 느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0: 네.
1: 그냥 참으면 낫겠지 하고 오래 방치하지 않는 것이고요. 또 원인에 따라 치료 방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0: 네.
1: 이런 증상들이 반복되거나 날이 갈수록 악화되면 신경과 진료를 통해서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0: 손발저림이 심해지는 말초 신경병의 원인이 궁금한데요. 흔히 말하는 혈액순환의 문제가 아닌 거죠?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일까요?
1: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0: 네.
1: 손발이 저리면 많은 분들이 먼저 나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십니다.
0: 네.
1: 물론 혈관 문제도 손발 증상을 만들 수는 있지만 실제 진료실에서 오래 지속되는 손발 저림의 상당수는
0: 네.
1: 신경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혈액순환 문제라면은 손발이 차갑고 색이 변한다든지 걸을 때 종아리가 아프다가 또 심한 금방 괜찮아지는 식의 증상이 동반될 수가 있고요.
0: 네.
1: 반면 말초신경병의 경우에는 저림, 화끈거림 외에도 감각이 떨어진다든지
0: 네.
1: 찌릿한 양상에 강한 통증이 있다든지 또 균형 감각이 저하된다든지 등
0: 네.
1: 다양한 증상들이 같이 동반될 수 있는 것들이 특징입니다.
0: 네.
1: 따라서 손발저림을 무조건 혈액순환 문제로만 생각하고 흔히 건강기능식품만 먹고도 좀 참고서 지내는 것보다는 그 진단을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진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0: 감각 저하까지 오는 여러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건데요. 말투 신경병을 빨리 진단하기 위해서는 인식도 좀 달라져야 되겠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손발이 저리거나 차가우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 내가 피가 잘 안 통한다라고 예. 표현하는 문화가 있다 보니 예. 혈액순환 문제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 또 우리가 말초신경은 눈에 보이지 않고 엑스레이처럼 찍어서 확인할 수가 없는 구조이다 보니까 아. 환자분들이 이해하기가 더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0: 네.
1: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신경은 우리 몸의 신호를 전달하는 매우 중요한 일종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 통로가 손상되면은 통증, 감각 이상, 또 심한 경우에는 근력 저하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에 따라서 손발 저림이 오래 가거나 또 양측 발끝에서부터 서서히 올라오거나 또 야간에 잘 때 심해지거나 또 감각이 둔해져서 넘어질 것 같다면 혈액순환보다는 말초신경을 먼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0: 네. 자, 그렇다면 우선 말초신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1: 우리 몸의 신경계를 크게 나누면은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으로 나눕니다.
0: 네.
1: 중추신경은 중앙에 있다고 하는 부위인데 뇌와 척수가 대표적이고요. 말초신경은 이런 뇌와 척수에서 얼굴, 팔, 다리, 손끝, 발끝, 네. 근육과 피부, 장기로 이제 뻗어나가는 신경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뇌가 일종의 본부라면 말초신경은 몸 곳곳에 전달하고 반대로 몸의 감각 정보를 또 뇌로 보내는 통신망의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 통신망에 문제가 생기면 손발이 저리고 감각이 둔해지고 근육에 힘이 빠지거나 자율신경에까지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0: 복잡하네요. 그럼 운동신경, 감각신경, 자율신경 그중에 어떤 신경에 이상이 생길 때 저린 증상으로 나타나는 건가요?
1: 저림은 주로 감각신경에 이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0: 예.
1: 감각신경은 통증, 온도, 촉감, 진동감, 위치감각 등을 전달합니다.
0: 네.
1: 이 감각신경이 손상이 되면 저림, 화끈거림, 시림, 찌릿함, 또 감각저하도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운동신경이 손상되면 힘이 빠지고 근육이 마르거나 발목이 처지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자율신경이 손상되면 땀이 잘 안 나거나 어지럽거나 소화장애, 배뇨장애, 또 성기능장애 같은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말초신경병은 이 중 하나만 침범하기도 하지만 또 여러 신경이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0: 네. 감각신경에 이상이 생기면 뭐 저린 증상, 화끈거림, 시림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난다고 하셨는데요. 감각신경이 손상되는 원인도 있을 것 같은데요.
1: 네, 원인이 매우 다양합니다.
0: 네.
1: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성인에서 많이 갖고 있는 질병인 당뇨병입니다.
0: 아.
1: 혈당이 오랫동안 높게 유지되면 말초신경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0: 네.
1: 그 외에도 술을 너무 많이 드신다든지 또 간이나 콩팥 질환이 있다든지 또 비타민 중에 B12가 부족할 경우 또 이제 요즘에 암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항암제 같은 약물을 투여받았다든지 또 좀 어려운 질환이지만 자가면역 질환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감염이나 또 유전 질환 등이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목이나 허리 디스크처럼 신경뿌리가 눌리는 경우도 손이나 발저림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증상만 듣고 딱 한 가지 원인으로 미리 단정하기보다는 양쪽인지 한쪽인지 언제 심해지는지 또 근력 저하가 동반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0: 목과 허리 쪽에 있는 말초신경의 손상이 많은 이유도 있을까요?
1: 네, 목과 허리는 신경이 척수에서 나와서 팔과 다리로 내려가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이 부위는 평생 움직임이 많고 또 나이가 들면서 디스크나 관절, 인대 등의 변화가 생기기 쉽습니다. 목에서 나오는 신경이 눌리면 팔이나 손이 저릴 수가 있고요. 또 허리에서 나오는 신경이 눌리면 엉덩이나 다리, 발까지 저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허리 디스크나 추간 협착증은 다리 저림, 당김, 또 걸을 때 발이 끌리는 증상 등이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해서 보행장애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0: 말하자면 척추뼈 사이에 신경뿌리가 압박을 받는 게 문제인 거네요.
1: 네. 손발저림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척추뼈 사이에서 신경뿌리가 압박을 받아 생기는 경우입니다. 신경뿌리는 척수에서 팔과 다리로 나가는 풀구에 해당됩니다. 이 부위가 디스크나 뼈, 인대 등에 의해서 눌리면 신경근병증 혹은 신경뿌리병증이라고 부르는 병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는 말초신경 전체의 병인지 신경뿌리의 압박에 의해서 생기는 병인지 구분하는 것이 치료 방향을 정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0: 그 외에 또 다른 이유들도 있을까요?
1: 네, 말초심각병을 크게 보면 원인을 구분할 때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0: 네.
1: 일단은 첫째는 당뇨병이나 콩팥 질환, 갑상선 질환처럼 어떤 내과적인 전신 질환 때문에 신경이 손상되는 경우입니다.
0: 네.
1: 둘째는 항암제라든지 특정 약물 또 영양 결핍처럼 독성 또는 대사 문제로 질환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0: 아, 네.
1: 셋째는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염증성 말초신경병처럼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이상이 생겨서 오히려 신경을 공격하게 되는 경우이고요.
0: 네.
1: 또 드물게는 유전성 말초신경병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초신경병은 단순히 손발이 저리다 해서 끝나는 병이 아니라 몸 전체의 건강 상태를 함께 살펴봐야 하는 질환입니다.
0: 네. 진단이 중요할 텐데요. 손발이 저릴 때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걸로 생각해서 마사지나 찜질로 견디는 분들도 많지 않나요?
1: 네, 실제로 많습니다. 증상이 가벼운 일시적 저림이라면 스트레칭이나 자세 교정하고 좀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0: 네.
1: 하지만 저림이 반복되거나 또 오래 지속되거나 점점 심해진다면 단순히 마사지나 찜질만으로 해결하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감각이 둔해져서 상처를 잘 모르거나 발바닥 감각이 떨어져 균형을 잃거나
0: 네.
1: 근력이 약해져 발이 끌리는 경우는 반드시 진료가 필요하고요.
0: 네.
1: 또 마사지나 찜질이 일시적으로 편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원인을 치료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원인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적절하게 진료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0: 네, 말초신경병도 초기 치료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비교적 가벼운 증상으로 저린 증상이 있다고 해도 되도록 빨리 검사를 받는 게 좋겠네요. 점점 심해지나요?
1: 원인에 따라 다르지만 일부 말초신경병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0: 네.
1: 특히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이나 항암제 관련 신경병증처럼 원인이 지속되면 증상이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0: 아.
1: 반대로 초기에 원인을 찾고 잘 조절하면 또 진행을 늦추거나
0: 네.
1: 증상을 완화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0: 네.
1: 혈당 조절을 하고 비타민 결핍이 있는 환자에서는 이걸 보충을 해주고 또 원인 약물이 문제가 된 경우에는 이 약물을 끊어주거나 조정을 해주고
0: 네.
1: 또 염증성 말초신경병의 경우에는 면역치료제를 사용한다든지 해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1: 그래서 조금 저린 정도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
0: 네.
1: 증상이 2주, 3주 이상 지속되거나 아니면 발부터 시작했는데 점점 위로 올라오거나 또 통증에 더불어 감각 저하, 근력 저하가
0: 네.
1: 동반된다면
0: 네.
1: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0: 진료실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은 뭔가요? 환자가 말하는 증상도 진단에 중요할 것 같은데요.
1: 가장 먼저 자세한 병력 청취가 중요합니다.
0: 네.
1: 어디가 저린지. 한쪽인지 또 양쪽인지
0: 아,
1: 손끝인지 발끝인지
0: 네.
1: 또 이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점점 심해졌는지 근력 악화가 동반되는지 확인이 필요하고요.
0: 네.
1: 또 당뇨병, 간 및 콩팥 질환, 암 치료 병력이 있는지
0: 네.
1: 항암제를 사용했는지 술을 많이 드시는지도 중요합니다. 말초신경병은 환자가 표현하는 증상의 양상이
0: 네.
1: 큰 단서가 됩니다. 그래도 환자분들이 진료실에 오실 때 그냥 저려요라고만 말씀하시기보다
0: 네.
1: 발끝에서부터 양측으로 저리다,
0: 아.
1: 밤에 화끈거린다,
0: 네.
1: 혹은 엄지와 검지손가락이 저리다처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 의료진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0: 그렇겠네요. 다른 신경질환이라든지 근육 이상도 그렇고 분별할 필요가 있겠네요.
1: 오늘 지금 말씀하신 게 매우 중요합니다.
0: 네.
1: 손발저림이라고 해서 모두 말초신경병은 아닙니다. 특히 신경계 질환 중에 뇌졸중이나 척수질환도 비슷한 증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0: 네.
1: 갑자기 한쪽 팔다리가 저리면서 힘도 같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얼굴이 한쪽이 처지는 증상이 동반되면 뇌졸중 가능성이 있어서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0: 네.
1: 반대로 서서히 양측 발끝부터 시작돼서 저림이 서서히 올라오는 경우는 전형적인 말초신경병 양상일 수도 있습니다.
0: 네.
1: 따라서 증상이 진행하는 속도랑 어디에 분포하는지가 감별에 매우 중요합니다.
0: 네. 또 항암 중에 생긴 부작용으로 말초신경병이 올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항암 후에도 증상은 남아있나요?
1: 어디에 항암후에도 조금 남아 있을 수가 있고요.
0: 예.
1: 항암후에도 항암제를 멈췄다고 하지만 수개월 뒤에 저절로 호전되는 경우도 있는데 항암제를 용량을 누적 용량을 너무 많이 사용했다든지 한 경우에는 심지어 뭐 1년, 2년 지나도 저리거나 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담당하시는 종양내과 담당 선생님께도 말씀드리고 신경과 진료도 같이 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0: 신경에 이상이 있는 걸로 의심되면 원인을 찾는 검사를 해야 될 텐데요. 어떤 검사들이 필요한가요?
1: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일단은 혈액검사를 해서 당이 높다든지 간수치가 높다든지 뭐 콩팥 기능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일단 혈액검사가 중요하고요. 또 이제 말초신경병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경전도검사, 근전도검사 같은 검사실 검사가 또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목이나 허리, 신경뿌리에 압박이 의심된다 그러면은 엑스레이나 CT, 또 경우에 따라서는 MRI와 같은 영상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저희 분과 환자분들의 병력을 듣고 진찰을 해보고서 증상에 맞춰서 가장 필요한 검사를 선택하게 됩니다.
0: 네, 뭐 혈액검사, 신경전도검사, 근전도검사, MRI, 엑스레이 이렇게 많은 검사가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1: 아무래도 말초신경병은 증상은 비슷해도 원인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당뇨병 때문인지 어떤 특정 비타민 부족 때문인지 항암제를 사용했기 때문인지 자가 면역 질환이 갖고 있기 때문인지에 따라 치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당뇨병 전신경병은 혈당 조절이 중요하고 비타민 결핍증의 경우에는 비타민 보충이 필요하고요. 또 염증성 신경병이라면 면역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혹시 신경이 압박이 목이나 허리에 있다면 재활치료나 시술 또 심한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통증 약만 쓰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정확히 찾고 그걸 같이 교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검사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0: 그런데요. 환자가 느끼는 증상은 분명히 있는데 검사 결과는 이상이 없을 수도 있을까요?
1: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아주 작은 감각신경, 즉 통증과 온도를 담당하는 가느다란 신경섬유가 손상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신경전도검사에서 정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를 소섬유신경병, 즉 작은 신경섬유라서 소섬유신경병이라고 합니다. 또 초기 단계에는 검사에서 뚜렷한 이상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환자분이 호소하는 증상이 없거나 가짜라는 뜻은 아니고요. 검사에

0: 같이 시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요한 거는 네. 이런 검사를 하고 정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검사를 시행하고도 이상이 없으면 검사가 정상이니까 끝입니다가 아니라
1: 예.
0: 증상이 계속된다면 원인을 다시 살피거나 또 필요한 경우는 약물로 적절하게 증상을 조절해야 되겠습니다.
1: 치료는 약물 치료인가요? 네, 말초신경병 자체 약은 없다는 말도 있던데요.
0: 치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네.
0: 하나는 일단은 약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원인 질환의 치료인데요. 당뇨병이라면 혈당 조절을 하고 뭐 비타민 결핍이 있으면 보충을 한 것 같은 원인 치료가 일단 선행이 돼야 되겠고요.
1: 네.
0: 두 번째가 말씀하셨던 약물 치료이자 증상 치료가 되겠습니다.
1: 네.
0: 이미 생긴 저림이나 화끈거림, 찌릿한 통증 같은 신경병성 통증을 줄이는 치료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약물에는 항경련제 계열약 또 일부 항우울증제 계열약 등이 있습니다.
1: 네.
0: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증상을 줄이고 진행을 또 늦추고 생활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1: 네. 그런데 증상치료에서 항경련제나 우울증 조절력으로 효과를 보는 건 왜 그런 건가요?
0: 이름 때문에 저희가 환자분들한테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1: 네.
0: 항경련제라고 해서 뇌전증, 옛날에 이제 간질이라고 부르던 병이죠. 이런 뇌전증 환자에게만 쓰이는 약은 아니고요.
1: 네.
0: 일부 항경련제는 과도하게 흥분된 신경의 신호를 안정시켜서 통증의 전달을 줄여서 통증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항우울제 계열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1: 네.
0: 우울증 때문이 아니라 뇌와 척수에서 통증을 조절하는
1: 네.
0: 신경 전달 물질이 전달이 되는데 이런 물질의 작용에서 억제해가지고 통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항경련제나 항우울증 약을 처방한다고 해서 환자분들이 내가 우울증인가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 예.
0: 신경병성 통증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약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 네. 치료 목표를 재발이나 만성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증상 완화로 봐야 하는 걸까요?
0: 네, 많은 경우 치료 목표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네.
0: 첫째는 원인을 찾아서 교정하거나 진행을 늦추는 것이고요.
1: 네.
0: 둘째는 저림과 통증을 줄여서 수면 같은 것도 도움을 주고 일상생활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또 셋째는 감각적으로 인해서 넘어진다든지 또 발에 상처가 난다든지 하는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1: 네.
0: 특히 발의 감각이 떨어진 분들은 만성으로 갈수록 작은 상처가 나도 모르고 지나가다가 궤양이 생길 수도 있고
1: 네.
0: 이 부위에 또 감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는 통증 조절뿐 아니라
1: 네.
0: 안전한 생활관리, 만성 합병증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1: 네. 여러 질환들로 인한 부작용으로도 말초신경병은 생길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말초신경병으로 손발 저림이 심한 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일상이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0: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손발 저림은 그냥 나이 들어서 당연한 증상도 아니고 또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으로만 설명하는 증상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1: 네.
0: 특히 증상이 심한 분들은 정말 괴롭습니다. 잠을 못 자고 걷기도 힘들고
1: 네.
0: 손을 쓰기 힘들고 불안감까지도 생길 수가 있고 우울증으로도 진행할 수가 있지요.
1: 네.
0: 하지만 원인을 적절하게 찾고서 잘 치료하면 또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 참지 마시고 특히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되거나 또 근력 저하나 감각 저하, 보행 불편이 동반된다면 신경과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네. 초기 진단을 위해서도 강조하고 싶은 말씀 주세요.
0: 네, 말초신경병은 조기의 원인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네.
0: 단순한 저림으로 넘기지 말고 몸이 보내는 신호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통해서 청취자분들이
1: 네.
0: 손발 저림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1: 네.
0: 필요한 경우 너무 늦지 않게 저희 신경과 진료를 받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1: 네, KBS 라디오 건강365 뇌건강특별기획 건강한 뇌, 건강한 삶, 말초신경병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대한신경과학회 총무이사이신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신재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다음 주 7월 22일 세계 뇌의 날을 앞두고 어제와 오늘 특집으로 함께했는데요. 오늘 방송된 내용도 KBS 콩 유튜브 방송으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양희은의 하늘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레디 플레이어 원과 함께합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 문득 의아한 대목이 있습니다. 오아시스 속에서 2040년대의 새로운 문화랄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래 인류는 자신들만의 새로운 유산을 만들어내기보다 과거의 영광에 열광합니다. 대중문화는 할리데이가 사랑에 마지 않았던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의 것들로부터 더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웨이드 세대에게 문화란 이미 있던 것,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던 것이 재조합되어 펼쳐지고 기억되는 것에 불과하죠. 이것을 미래라 부를 수 있을까요? 시대 배경은 2040년대이지만 기억과 창조는 과거의 어느 시점에 멈춰져 버려 있는데 말이죠. 이걸 다시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 적용해 보면 문득 서늘해집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문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볼 것이 없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시대죠. 그런데 그만큼 새로운 창작을 접하고 있는 걸까요? 물론 레디 플레이어 원은 영화를 보고 체험하는 것에 대한 최선의 재미를 선사하는 작품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가 플레이어가 될 수 있는 영화죠. 원하는 목적대로 즐기고 탐험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정작 이 영화가 이야기하려는 가장 중요한 이스터에그를 찾지 못한다면 반쪽짜리 체험에 불과합니다. 모험의 끝에 웨이드는 오아시스의 소유권을 거머쥡니다. 그리고는 할리데이의 아바타인 아노락으로부터 조언을 듣죠. 내가 오아시스를 만든 건 현실에 적응하지 못해서였어. 소통하는 법을 몰랐던 거지. 현실은 무섭고 고통스러운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유일하게 진짜 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이야. 현실은 진짜니까 내 말뜻 알겠니? 오아시스의 새로운 주인이 된 웨이드는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오아시스를 닫는 결정을 내립니다. 사람들이 현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하기 위해서죠. 가상의 세계는 잠시 매혹적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긴 현실입니다. 그걸 어떤 세계로 만드느냐는 각자의 의지에 달렸죠. 자, 이제 로그아웃 할 시간입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1: 58분 날씨.
2: 당분간 정체 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비가 줄곧 다음 주 주말까지 예보가 돼 있는데요. 내렸다 그쳤다 반복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이렇게 비가 자주 오더라도 무더위와 열대야가 곳곳에서 반복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경기 동부와 강원 그리고 충청과 남부지방 중심으로 또 제주도에도 5에서 60mm의 비가 예보돼 있고요. 경상권은 20에서 80mm 비가 오겠습니다. 비 오는 곳은 돌풍, 천둥, 번개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오늘 비 내리는 곳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5에서 60mm의 비가 내렸다.

0: 그치기를 반복할 전망이고요. 또 비 예보가 이렇게 있는 가운데 기온이 잠시 비 올 땐 떨어졌다가 비가 그치고 나면 습한 무더위가 다시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 제주에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오늘 제주에 낮 최고 기온 33도 예보도 있습니다. 그 밖에 충청과 남부지방은 폭염주의보 발효 중이고 일부 남부와 제주는 열대야주의보도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대구는 32도, 서울, 대전 30도까지 오를 전망이고요. 내일도 비슷한 더위가 이어지면서 오늘 밤에 일부 남부와 제주 권역은 열대야도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자외선 지수 중서부 지역으로 나쁘거나 매우 나쁨 상태 예상되고요. 오존 농도도 일부 중서부와 대부분 남부 지역이 높겠습니다. 최영우였습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3시 뉴스입니다. 그제부터 사흘 동안 강원 곳곳에 17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후 8시쯤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용성리 주천강 보에서 4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실종됐습니다. 시설 피해도 이어져 강원도는 오늘 오전까지 도로 유실 2건, 나무 전도 32건 등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서 낙석이 발생한 강원도 화천군 파포곡의 5번 국도와 영월군 상동읍 천평리 국도 31호선의 경우 추가 낙석 등이 우려됨에 따라 각 구간 통행을 전면 통제하고 있습니다. 경북 북부에 폭우가 쏟아지자 의성군이 단촌면 구계리 주민에게 대피 명령을 내려 주민과 캠핑장 야영객 등 155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안동에서도 홍수경보 발령에 따라 취약지역 주민 62명이 대피했습니다. 낙동강 홍수통제소는 어젯밤 11시 40분을 기해 지방 하천 미천이 지나는 경북 안동시 일직면 운산리 일대에 홍수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난 불을 끄고 있는 소방당국이 오늘 밤 11시쯤 초기 진화를 전망했습니다. 인천 서부소방서는 오늘 브리핑을 열고 화재가 발생한 물류센터는 3단 선반 구조의 대형 창고라며 다량의 가연물이 적재돼 고온의 연기로 내부 시야 확보와 대원 진입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그러면서 오늘 밤 늦게 주 불길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건물 붕괴 위험이 있어 소방관들에게 대피 명령이 나왔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소방당국은 과다하게 보도된 사례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신안군에서 50대 유튜버가 생방송을 하던 중 음독해 숨졌습니다. 신안경찰서는 어제 저녁 8시 30분쯤 신안군 자은면에서 생방송을 하던 50대 남성 유튜버가 음독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당시 방송을 시청하던 시청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의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당 지도부 선거에서 청년 후보의 기탁금이 몇 배로 늘어나 청년 후보들이 힘들어한다니 아쉽다며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걸 고려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를 통해 현지 국회의원들이야 보수의 정치 자금까지 있으니 그나마 부담이 적겠지만 원외 특히 청년들은 부담이 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과 2차 종합특검이 정치 보복용 특검이라며 천문학적 혈세 낭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거대 여당이 강행한 4개 특검은 도심 속 초호화 사무실 방값으로만 무려 64억 원의 국민 혈세를 탕진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세금을 쌈짓돈처럼 펑펑 낭비할 바에야 차라리 더불어민주당 당사나 청와대에 특검 사무실을 차려놓고 수사를 진행하라며 무고한 국민들이 민주당의 정치 보복용 특검 남발에 따른 부동산 임대료까지 부담해야 하느냐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초고가 1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 방안을 검토하며 초고가 주택의 기준선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이달 말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늘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김 실장은 또 보유세를 강화할 경우 양도세는 낮춰줘야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에 적정한 시기에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시기를 넘어서면 조금 더 부담이 높아지는 식으로 설계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늘 오후 경북에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오늘 예상 강수량은 대구 경북과 경남 내륙이 최대 80mm, 충청과 전남 광주가 최대 60mm, 울산과 경남 남해안이 55에서 40mm 등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승화였습니다. KBS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주말 생방송 정보쇼.
1: 안녕하십니까.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아나운서 최승돈입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서 페이지 대신 운용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뉴스 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세상을 움직인 한 권의 책에서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을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장마와 폭염을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요? 지금 북한에 대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사와 교양을 듬뿍 담아서 5시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생방송 정보쇼는 유튜브 KBS 1라디오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서도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유가연 캐스터.
2: 네, 현재 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정체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강원권 이동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던 대로 돌아오는 길도 강원 지역과 이어지는 노선 위주로 정체가 더 많이 살펴지고 있는데요. 60번 서울 양양선 서울 방향 인제부터 내린천 휴게소 부근까지 쭉 막혔다가 춘천 분계점 부근에서 다시금 브레이크 밟고요. 경기권에서는 설악부터 화도까지 14km 구간 정체가 집중돼 있습니다. 52번 광주 원주고속도로도 경기 광주 방향으로 서원주 나들목 부근에서 짧게 밀린 뒤 삼북터널부터 동군지암까지 답답하고요. 50번 영동선 인천 방향은 총 40km 가까운 정체인데 강원권에서는 횡성휴게소 부근부터 새말까지 경기권에서는 여주부터 호법분기점까지 지나는데 가장 긴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여주 일대는 45번 중부내륙고속도로도 차가 많아서요. 양평 방향으로 감곡 부근부터 11km 구간 정체가 이어지겠고요. 1번 경부선 서울 방향은 아직 충청권의 정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진 않아서 신탄진 부근에서 잠시 밀린 뒤 옥산 하이패스 부근부터 청주 휴게소 부근까지 10km 구간 정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유가연이었습니다.
0: 특별한 주말을 위한 한 가지 선택. 토요일 일요일 오후 3시 5분 KBS 1라디오 생방송 정보쇼.
1: 경제뉴스 브리핑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반갑습니다.
1: 예. 정부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 신규 허가를 전면 금지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아유, 경제 얘기가 이거 저 뭐 자동차 정비하는 얘기만큼 저는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예. 사실 저 ETF는 저 개인적으로 뭐 투자를 살짝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여기 지금 레버리지 ETF 뭐 이게 뭔지 지금 이게 뭐 상황을 말씀드리기도 좀 복잡하고 그래도 설명을 좀 드리면 이게 이제 레버리지 ETF가 시장을 흔들어서 주가 변동성을 높이고 반도체 주가 폭락의 원인이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예. 일단 레버리지 ETF가 뭐길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3: 앵커님 조사 많이.

0: 하셨네요. 요즘 우리나라 주가 한동안 예. 잘 나갔다가 요즘 덜컹덜컹 아주 여러 가지로 삐걱삐걱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1: 예.
0: 하루는 올랐다가 하루는 또 크게 떨어지는가 하면 반도체 주도 지금 떨어질 때는 상당히 낙폭이 크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1: 예.
0: 그런데 이렇게 주가가 흔들리는 그 원인을 추적해 보면 거의 90% 이상이 요 레버리지 때문이에요.
1: 아, 레버리지 ETF 때문에요.
0: 예. 예. 그래서 이 레버리지 ETF를 이해하지 못하면 주식 시장이 왜 흔들리는지 내 주식이 오르는지 내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1: 예.
0: 그래서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1: 네네.
0: 금융 시장을 돌파하기 위해서 지금 상황에서 레버리지 모르면 듣보자 바보가 되는 거예요.
1: 아, 이거 귀를 쫑긋 세웁니다.
0: 예. 굉장히 예. 중요한 겁니다.
1: 예.
0: 정부가 5월 27일 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두 종목을 꼭 집어서 이 두 종목의 투 멀티플 곱하기 2라는 뜻입니다. 거기 레버리지 상품을 허용을 했는데요.
1: 네.
0: 우리나라 금융시장 역사상 처음 있는 이 레버리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요.
1: 어.
0: 우선 레버리지가 뭐냐. 레버리지 지렛대입니다. 지렛대를 영어로.
1: 사전을 찾아보면 그렇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아르키메데스라는 분 아시죠?
1: 아, 예. 지렛대만 있으면 어떻게든 그 무거운 거라도 다 들 수 있다.
0: 그렇습니다. 예. 예. 정말 다방면으로 우리 앵커님 너무 지식이 풍부하십니다. 유레카. 바로 그 유레카.
1: 예, 예, 예.
0: 이 유레카의 아르키메데스가
1: 네.
0: 지렛대 원리를 발견을 했어요.
1: 네.
0: 이 아르키메데스 한 그 유명한 얘기 중에 내가 땅을 받칠 뒤에 땅만 있다면 지구도 들어 올리겠다. 지렛대가 그만큼 파워풀한 겁니다.
1: 아.
0: 그러니까 자기 힘은 적어도 지렛대를 이용하면 훨씬 더 많은 물건을 들어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1: 예.
0: 우리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 가보면 그 옛날 사람들이 저 엄청난 덩치를 어떻게 올렸을까? 그림을 보면 그것도 역시 지렛대입니다.
1: 오.
0: 지렛대가 사실은 그 물리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이것을 이제 금융에도 가져왔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원리는 자기 힘이 적어도 지렛대를 활용하면 훨씬 더 많은 덩치에 도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1: 예.
0: 마찬가지로 레버리지를 금융에 도전하면 자기 투자금이 얼마 없다. 10원이 있는데 이 지렛대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돈을 벌었을 때 100배도 벌 수 있게 해준다. 이게 레버리지 상품이에요.
1: 아우, 너무 마술적인데요.
0: 뭐 그렇습니다. 예.
1: 어떤 원리가 숨어 있을지.
0: 그렇습니다. 예. 예. 레버리지를 이제 바로 지렛대 들어올리는 것처럼 똑같이 이제 들어올리는 건데 동시에 이것은 지렛대를 잘못 활용하면 100배를 얻을 수도 있지만 주가가 떨어지면 100배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1: 위험한 투자군요.
0: 그렇습니다. 예. 이 지렛대 잘못하면 실제로 지구를 들어올린다. 아르키메데스가 만약 들어올렸다면 허리 부러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와 기회가 공존한데 이걸 이제 5월 27일 정부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워낙 잘 되니까 여기에 허용을 해줬습니다.
1: 아.
0: 그래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주식으로 사지 말고 ETF로 사면
1: 예.
0: 오르면 두 배 줄게. 그리고 내리면 두 배 내놔.
1: 아.
0: 그런데 그게 이게 그 돈은 누가 마련해 주냐면 자산운용사라는 증권사가 마련해 줍니다.
1: 예.
0: 증권사 입장에서 이제 배팅을 크게 걸고 대신 수수료를 많이 먹는 거죠.
1: 어.
0: 한마디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데 요즘 반도체 주가가 잘 오르니까 아니 삼성전자 내가 10억밖에 못 샀는데 레버리지를 사면 10억 사면 오르면 20억 준다?
1: 네.
0: 그래서 자금이 마구 몰려든 겁니다.
1: 그래서 또 많이 벌기도 하셨겠네요.
0: 그렇습니다.
1: 예.
0: 불과 아직 두 달도 안 됐거든요. 한 달 반 사이에 들어온 돈이 20조가량이 들어왔어요.
1: 아.
0: 그것도 개인 98%.
1: 예.
0: 그런데 여기에 한 보름간은 가격이 굉장히 올라서 두 배, 네 배, 여덟 배 이게 계속 더블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1: 그동안 주식이 어마어마하게 올랐고 특히 이 두 종목이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렇습니다. 그런데
1: 예.
0: 두 종목만 지금 허용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6월 중순경부터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에 대해서 잘 될까 안 될까 좀 의견이 엇갈린다고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 예.
0: 그래서 어떤 날 좀 떨어지는 날도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 예예.
0: 오른 날도 있고 그런데 이 레버리지 상품이요. 떨어질 때 오른 만큼 떨어지는 게 아니라 떨어질 때는 오른 것보다 더 떨어집니다. 여기 수학적으로 음의 복리라고 하는 근데 그런 것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요.
1: 근데 그런 개념이 있군요.
0: 예. 예. 떨어질 때 더 떨어져요.
1: 예.
0: 두 배라고 해놨는데
1: 예.
0: 오를 때 두 배고 떨어질 때도 두 배인데 그 계산상의 분모, 분자, 계산식 때문에 떨어질 때 더 떨어지는데 최근에 떨어질 때 삼성전자 주

0: 보니까 특히 SK하이닉스는 하루에 15%가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러면 레버리지 근 사람들은 30에서 35%가 하루에 다 날아간 겁니다.
1: 그때는 난리가 났겠군요.
0: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요거까지만 있으면 자기가 레버리지를 선택해서 샀으니까 뭐 자기 책임이다 자기 책임. 할 수 예. 있는데 예. 말씀드린 대로 레버리지를 돈도 부족한 상태에서 더 많이 주고 하려면 자산 운용사가 자기들도 레버리지 상품을 팔고 수수료는 많이 받았지만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서 가격이 더 떨어진다 또 올라간다 이러면 물건을 더 사놔야 되지 않습니까?
1: 아.
0: 그거를 숏 감마라고 그러는데 이 용어도 어려운 거 필요 없습니다. 알 필요.
1: 어려운데요. 예. 예.
0: 그거를 하기 위해서 떨어질 때 더 많이 팔고 살 때 더 많이 파란 바람에 주가가 난리 법석을 뜬 거예요. 그래서 시중에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레버리지 상품이 없었다면
1: 변동성을 증폭을 시킨 요인이 되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러니까
0: 약간 예. 한 20배, 10배 정도.
1: 아.
0: 그래서 니혼 게이자이 신문에요. 일본 네. 경제 신문의 톱 기사로 한국 때문에 일본 시장 주식 못 하겠다.
1: 아이고. 예.
0: 한국이 크게 흔들리니까 일본이 흔들린 거예요. 근데 일본은 레버리지 상품이 없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우리는 없는데 한국이 이상한 제도 만들어 가지고 저것 때문에 세계가 지금 뒤흔들린다.
1: 예.
0: 한국을 상당히 공격하는 이제 그런 얘기인데 네. 이게 하루 떨어지고 올랐다면 뭐 레버리지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떨어지는 날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는 완전히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1: 네.
0: 그것 때문에 주가 하락폭이 N의 성수로 제곱의 성수로 계속해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런 식으로 놔두면 레버리지만 망하는 게 아니라
1: 예.
0: 정상시장이 망하게 생겼습니다. 이것을 증권시장의 유명한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1: 예, 예, 예.
0: Wag the dog이라는데 원래요. 개는 꼬리를 꼬리가 흔들리거나 몸통이 흔들리면
1: 그렇죠. 꼬리가 개가 꼬리를 흔드는 거죠.
0: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바로 레버리지가 꼬리거든요. 자그마한 거였어요. 꼬리가 흔들흔들하면서
1: 예,
0: 그 돈을
1: 예, 예.
0: 채워넣어야 되는 숏 감마 메커니즘 때문에 증권사들이 엄청나게 샀다 팔았다는 바람에 꼬리 때문에 몸통이 흔들려서.
1: 영어 표현 그거 들을 때 이게 말이 돼 그랬는데 그 표현이 딱 맞는 상황이
0: 그렇습니다.
1: 일어났네요.
0: 예, 경제학 예. 교과서에 웨트닥이라는
1: 예.
0: 얘기가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한국의 웨트닥이다. 한국의 레버리지라는 그 꼬리가 세계 정치를 망하게 한다. 이렇게 되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1: 예.
0: 국제적으로도 많은 원성이 있었지만 국내에서 레버리지 투자한 사람요.
1: 예.
0: 처음에 좀 벌었지 않습니까?
1: 예.
0: 그거 다 까먹고 지금 평균 40% 까먹었습니다. 그러니까 10억 들어왔다 그러면 4천만 원이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1: 예, 예.
0: 그게 다 개인 국민들이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정부가 이거 야 이거 누가 이거 설계했어.
1: 어?
0: 이거 잘못했다. 심지어 금융감독원장 이찬진 원장은
1: 예?
0: 내가 이거 알았으면 내가 땅바닥에 누워서라도 반대했을 텐데 뭐 이따위 제도를 만들어놨어. 금융감독원장이 성토를 하기에 이르는 겁니다.
1: 잘해보려고 했는데 이거 너무 이상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0: 금융감독원장도 몰랐다는 거죠.
1: 아.
0: 금융위원회가 만들었는데요. 이거
1: 아,
0: 왜, 이게
1: 예.
0: 왜 만들었느냐.
1: 예.
0: 금융위원회는 정책 수립하는 데고 금융감독원장은 잘못된 거 때려잡는 데거든요.
1: 감독하는 거니까.
0: 예, 네, 좀 달라요.
1: 그렇군요.
0: 감독 당국의 그 원장님이 이거 내가 말렸어야 되는데 이거 정말 잘못됐다 이러면서 시장에서는 원장도 나쁜 제도래. 이거 완전히 망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1: 예.
0: 나라 전체가 흔들흔들 그랬습니다.
1: 예.
0: 그렇다면 우리가 왜 만들었냐. 아니 나쁜 제도를 일부러 만들 정책 당국자는 없잖아요.
1: 예.
0: 환율 때문에 만든 거예요. 환율.
1: 환율하고는 또 무슨 뭐 경제는 이것저것 다 얽혀 있으니까.
0: 예, 그렇습니다.
1: 예, 예, 예.
0: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 우리 지금 환율이 많이 무너지고 환율이 너무 높잖아요.
1: 예.
0: 외국에 나가면 우리 돈 가치가 없고 달러가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주식의 서학개미들이 외국에 투자하느라고 돈을 외국으로 보내면 우리나라에서 돈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서학개미 때문에 우리 환율이 무너진다라고 얘기했는데
1: 예.
0: 물론 환율 조정이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서학개미도 한 요인인 건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돈을 가지고 달러를 바꿔서 외국으로 나가니까.
1: 예.
0: 자 그런데.
1: 달러값이 올라가고.
0: 그렇습니다.
1: 예, 그게 이제 환율이 오른다는 얘기죠.
0: 맞습니다.
1: 예.
0: 그리고 환율이 오르면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공포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수학개미들 한국으로 데려오려면 어떡하면 돼? 이 연구를 한 거예요.
1: 예.
0: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너희들 외국에 왜 나가니 수학개미들. 홍콩에 작년 말에 이 레버리지가 생겼습니다.
1: 네.
0: SK하이닉스를 대상으로 하는. 그게 짭짤하게 재밌습니다. 올라가면 많이 올라가요. 우리 그거 하러 나갑니다. 이래? 그래? 그럼 한국에도 만들어줄게. 이래서 한국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레블리지 ETF를 만들어주게 된 거예요. 목적은 굉장히 선한 거였습니다.
1: 그렇네요.
0: 자, 환율 잡고 그 돈 들어오면 우리나라 증시도 올라갈 거 아니냐. 그런데 목적이 좋다고 결과가 항상 좋은 건 아니잖아요.
1: 경제는 정말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봐야 되니까.
0: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숏감마 같은 이런 걸 감안해 못 감안을 못하는 바람에 주가가 대폭락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제 정부가 지난 주말에 황급하게 대책을 내놨습니다.
1: 아니 근데 환율은 잡았습니까? 어떻게?
0: 환율 못 잡았어요.
1: 환율도 못 잡고 또 예. 이 꼴을 당하는 거네요.
0: 그렇습니다.
1: 그러면.
0: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일각에서 좀 심한 경제학자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1: 예.
0: 자,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한 문으로 들어간다. 지옥으로 가는 문은 선한 문이다.
1: 의도는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0: 네.
1: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0: 정책 실패의 대표적인 경우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이거 빨리 고쳐라고 긴급 지시를 하기에 이르렀어요.
1: 네.
0: 그래서 빨리 고쳤는데 문제는 고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거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쉽게 하면 없애버리면 되는데.
1: 아니 근데 그 저 이미 다 들어있는 거를 갑자기 하여튼 없는 걸로 하죠. 그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0: 만약에 누군가가 땄다면
1: 예.
0: 다 따고 있다면 없애도 돼요.
1: 그런데
0: 40% 손실이 난데 없애야 내 재산 어떡하라는 거예요.
1: 그렇네요. 예,
0: 이건
1: 예.
0: 그냥 폭동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오늘 그랬지 않습니까?
1: 예.
0: KBS 방송에 아침에 나와가지고 없애는 건 안 돼.
1: 그렇겠죠.
0: 이미 저질렀어요. 이미. 그러니까 안에 내용을 잘 조직해 볼게. 우리나라 워낙 훌륭한 경제 관리들이 많으니까
1: 예.
0: 일단 좋은 안이 나오리라고 보는데 현재까지 나와 있는 안 가지고는 이 수습 잘 안 됩니다.
1: 예.
0: 그래서 당분간 현재 지금 소동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물론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제 좋은 제도 만들어 보겠다고 했으니까 기대를 합니다만은.
1: 근데 이제 의도를 드러낸 것이고 실제로는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는 잘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지금 제가 여기 봐서는 뭐 이제 똑같은 거를 이제 새로 내주진 않겠다. 이제 이렇게는 얘기가 나온
0: 그렇습니다.
1: 거고.
0: 그렇습니다.
1: 예.
0: 기존에 있는 거는 상장 폐지시키면 있는 사람 재산권 침해가 되니까 안 되니까
1: 예.
0: 이제 새로는 안 돼.
1: 예.
0: 그다음에. ETF를 사 들어가려면 레블리지 ETF를 사 들어가려면 기존에는 예탁금 1,000만 원을 걸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1: 아.
0: 아무나 배팅하면 안 되니까
1: 예, 예, 예.
0: 이걸 3,000만 원으로 올렸어요.
1: 아, 그러니까 이제 대충 들어오면 안 돼.
0: 예.
1: 꽤 작정하고 들어와야 된다.
0: 예.
1: 이제 이런 얘기군요.
0: 그런데 예. 이제 이 대목에서는 돈 있는 사람만 하라는 얘기야? 또 이런 문제가 나올
1: 그렇네요.
0: 수도 있어요.
1: 그거는 또.
0: 아. 자, 그다음에 교육 시간을
1: 예.
0: 3시간으로 늘렸습니다.
1: 교육 시간이 있습니까?
0: 예, 이거 레버리지를 하려면 교육을 2시간 받아야 됩니다.
1: 그러니까 그래요.
0: 이수 필증이 나와요. 왜냐하면 새로운 제도니까.
1: 야, 뭐 투자하기도 쉽지 않네요, 다.
0: 예.
1: 예.
0: 근데 이걸 3시간 늘렸습니다. 근데 이 대목은 좀 코미디예요.
1: 왜요?
0: 왜냐하면 2시간 공부해서 사고를 쳤는데 3시간 공부하면 사고가 해방이 됩니까, 이게?
1: 그건 면피하려는 정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0: 예. 제가 얘기가 예. 아니라 미국 언론에서
1: 예.
0: 한국의 이 교육받아서 투자한다는 제도, 1시간 더 늘린다는 제도, 이것은 정말 웃기는 제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오죽했으면 정부에 선의가 있죠. 좀 제도 잡아보자. 그런데 특히 과거에는 한꺼번에 숏감마를 막 그 꾸어오는 걸 한꺼번에 엄청난 물량을 했는데 그걸 기계적으로 좀 조정을 하겠다.
1: 네.
0: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1: 네네.
0: 자필이라고 봅니다만은 그러나 이번 사건은 엄청나게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1: 예예.
0: 국민 생활을 편하게 해주겠다고 하다가 나중에 주가를 망친
1: 알겠습니다.
0: 정말로 정책 실패의 대명사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요즘 뭐 너무나도 뜨거운 화제입니다. 레버리지 ETF 그냥 제목만 알고 있다가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짧은 시간이지만 자세히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생방송 정보쇼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이 3시 23분 막 됐습니다. 날씨 알아보고 교통정보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기상청입니다. 최영우 씨.
2: 네. 날씨 정보입니다. 당분간 우리나라 부근에서 남쪽과 북쪽을 오르내리는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까지는 이렇게 흐리고 비가 자주 예보되어 있는데요. 무더위와 열대야도 곳곳에 반복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경기 동부, 강원, 충청, 남부지방 또 제주에 곳에 따라 5에서 60mm, 경상권은 이보다 더 많은 20에서 80mm의 비가 오겠고 비 오는 곳은 요란하게 지나기 때문에 돌풍, 천둥, 번개도 주의하십시오.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비는 지금처럼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5에서 60mm의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모레와 글피에도 전국에 비 예보가 쭉 들어있고요. 비가 올 때는 기온이 잠깐 떨어지기도 하겠지만 비가 그치고 나면 무더위가 다시금 반복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주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그 밖에 충청과 남부지방 중심으로는 폭염주의보가, 일부 남부지방과 제주는 열대야주의보도 발효 중인데요. 오늘 낮 기온은 대부분 25도에서 최고 33도까지 오르면서 30도를 넘는 곳이 많아서 흐려도 무덥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23도, 광주, 대구, 부산이 25, 제주 27도 등으로 전국이 22도에서 최고 27도까지 오르면서 남부와 제주 권역은 밤새 열대야가 또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28도, 제주 33, 대구 34도 등으로 남부지방은 오늘보다 내일 더 덥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자외선 지수 중서부 지역으로 나쁘거나 매우 나쁘겠고요. 오전 농도도 일부 중서부 지역과 대부분 남부 지역에서 높이 나타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이 29.1도까지 올라섰습니다. 날씨 정보 함께 하셨고요.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서희영 씨가 박소정 씨가 정리해 드립니다.
3: 네, 제헌절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 고속도로는 서울로 돌아오는 차량들로 곳곳이 혼잡한데요. 먼저 청주 영덕고속도로 청주 방향입니다. 안동분기점 부근에서 앞시간 사고가 났고요. 2차로 막고 아직 처리 작업 이어집니다. 중앙고속도로 안동분기점에도 사고가 있습니다. 부산 쪽이고요. 처리하면서 1, 2차로 통행 어렵습니다. 여파로 뒤쪽 2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횡성휴게소에서 새말까지 10km 정체 여주에서 이천까지 11km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양지부근 짧게 주춤하고 광교터널에서 북수원까지 밀립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 인제에서 내린천 휴게소까지 더디게 지나고요. 춘천분기점 부근 3km 정도, 이어서 설악에서 화도까지 14km 정체입니다. 논산천안고속도로 천안방향 남논산에서 연무까지 어려운데요. 정안휴게소에서 정안 나들목까지도 더디게 지납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4: 시사듬뿍, 교양듬뿍.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들어보면 재밌습니다.
5: 세상을 움직인 한권의 책, 장동석 출판 평론가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6: 안녕하세요.
5: 예. 아, 오늘 소개할 책은, 글쎄요, 마음을 어떻게 무겁게 한다고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6: 예.
5: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입니다. 예.
6: 아마 검색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법 명상록이라는 제목의 책이 많습니다.
5: 아, 그래요?
6: 예.
5: 예.
6: 예전에는 무슨 뭐 하면 무슨 론 이렇게 붙어서 책을 맞아요. 많이 냈잖아요.
5: 예, 예.
6: 대표적인 명상록 중에 하나인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책이 가장 유명하긴 하죠.
5: 예.
6: 2세기 후반 로마 제국을 전성기로 이끌었던 제16대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책입니다.
5: 아하.
6: 그는 철학자 플라톤을 흠모했는데요. 플라톤이 철인 정치를 주장했지 않습니까?
5: 예.
6: 철인 정치라는 게 이제 이상적인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진리와 선을 아는 철학자들이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이론 중에 하나인데
5: 예.
6: 이 책에서 이 마르쿠스 황제는 정무를 볼 때나 또 전쟁에 나갔을 때 자신이 겪은 일을 메모하거나 일기로 썼는데
5: 음흠.
6: 또 그걸 철학적으로 이제 풀어내기도 했었는데요.
5: 예.
6: 보통은 명상록이라고 우리가 부르고는 있지만
5: 네.
6: 일기의 필사본에는 그리스어로 자기 자신에게 그리스어로 뭐 타 에이스 헤어우튼 또는 타 에이스 헤우톤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데요.
5: 아.
6: 자기 자신에게 주는 글 이게 본래의 제목입니다.
5: 그러니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난중일기 이렇게 봐도 되겠는데요. 예,
6: 그렇죠.
5: 이순신 장군은 또 저 난중일기라고 책을 쓴 게 아니라 그냥 일기를 썼는데 그걸 우리가 난중일기라고 부르는 거고.
6: 맞습니다.
5: 예. 자, 이분이 황제입니다.
6: 그렇죠.
5: 예.
6: 로마 제국의 16대 황제.
5: 예.
6: 그러면서도 스토아 철학을 대표하는 사상가이기도 한데요.
5: 예.
6: 121년 로마 상류층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안토니우스 피우스 황제의 양자가 돼서 161년에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5: 예, 그 옛날이니까. 예. 예. 서기 161년.
6: 예. 수학

0: 학자였던 프론토를 비롯해서 당대 최고의 학자와 스승으로부터 철학, 뭐 법학, 미술 등을 교육받았고요.
1: 예.
0: 로마 제국의 황금기가 끝나가던 격동기를 이끌었던 성공적인 통치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 예.
0: 물론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전염병이라든가 로마에 전염병이 퍼졌고 또 반란이 있었고 가까운 친구와 가족의 죽음을 겪으면서 좀 그늘진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1: 예. 황가의 자손이고 뭐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만큼 철학, 법학, 미술 아주 다채로운 교육을 받았습니다.
0: 그중에서 이제 철학을 가장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게 상상이 잘 안 가요. 철학을 좋아했다.
1: 그 옛날에는 이게 또 제일 잘 나가던
0: 그렇죠.
1: 아니었을까요? 예.
0: 어린 시절부터 철학을 공부했는데
1: 예.
0: 1세기 스토아 사상가인 에픽테토스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1: 예.
0: 말년에 쓴 이 명상록은 그가 전쟁을 치르는 여러 해 동안 틈틈이 짧은 생각을 기록한 수상록일 뿐 아니라 정식 출간을 목적으로 쓰여지지는 않았지만
1: 네.
0: 어쨌든 지금까지 명상록이라는 제목으로 가장 널리 읽히는 작품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1: 책을 쓴다고 쓴 건 아닌데 책으로 내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훌륭한 작품.
0: 맞습니다.
1: 이렇게 말씀드리게 됩니다. 네.
0: 삶의 본질에 대해서 아주 깊이 성찰하고 있고 또 내면을 다스리는 치열한 고뇌를 드러내고 있고 올바른 길을 가고자 했던 어떤 한 사람의 강한 신념이 녹아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1: 네.
0: 180년 로마 북부 그 국경선 일대에서 군사작전, 전쟁을 하다가 5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1: 예. 올바른 길을 가고자 했다. 황제로서는 이런 당위가 성립을 하는 게 맞다고 보지만 실제 그랬던 사람이 누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0: 우리가 보통 이제 황제 이러면
1: 예.
0: 네로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1: 예.
0: 아니 황제가 철학을 한다고?
1: 거기다가 올바른 길을 가려고 해.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스스로
0: 맞습니다.
1: 얘기하기를.
0: 예. 예. 어쨌든 이제 그가 젊어서부터 썼던 기록들. 메모들을 이제 모아서 말년에 정리를 했지만
1: 예.
0: 그러니까 일기라든가 여러 짧은 기록들이 많이 있을 텐데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일기의 본래 목적이 그렇지 않습니까?
1: 네.
0: 살짝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심리가 있긴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쓴 게 아니라 스스로를 잘 다독이고 경계하기 위해서 쓰는 글이 일기지 않습니까?
1: 예.
0: 그래서인지 이 명상록에는 황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 정치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언급은 거의 없습니다.
1: 그러니까 아주 개인적인 거군요.
0: 맞습니다.
1: 예.
0: 자기의 결함을 이겨내기 위한 금욕과 절제, 자연과 일치된 삶을 살기 위한 방법. 그의 지향이 철학적 지향이 또 스토아 철학이니까 스토아 철학에서 비롯된 수많은 어떤 그 행위들, 행동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1: 예. 사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이것도 단편적인 지식으로 외워는 놨습니다만 내용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궁금합니다. 예.
0: 흥미롭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황제의 이야기는 거의 없고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철학적으로 살 것인가 잘 살 것인가.
1: 아.
0: 대표적인 대목이 이런 겁니다. 어머니 덕분에 경건과 선심.
1: 일단 어머니가 등장을 합니다.
0: 맞습니다.
1: 예.
0: 나쁜 짓과 나쁜 생각을 삼가하는 마음. 검소한 생활 방식을 갖게 되는 것은 모두 어머니 덕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비록 악하다 해도 화를 내거나 미워하면 안 된다. 미워할 수 없다. 이런 글도 눈에 띄고요.
1: 예.
0: 삶과 죽음에 관한 대목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죽을 수도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해라.
1: 이게 진짜 이분의 말씀이군요.
0: 네.
1: 예.
0: 신들이 존재한다면 인간 세상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 없지 않겠느냐. 설마 신들이 너를 불행 속으로 밀어넣게 하겠느냐. 이런 말도 해주고 있습니다.
1: 딱 이 문장은 아니더라도 비슷한 문장들이 많이 유통이 되는데
0: 그렇죠.
1: 이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이야기였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예.
0: 이 마르쿠스 황제는 꽤 재치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1: 예.
0: 책 곳곳에 이제 재치가 좀 묻어나는데요.
1: 네네.
0: 아우렐리우스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신이 존재하지 않거나 신이 있다 해도 인간 사회에 관여하지 않는다면 신들도 존재하지 않고 섭리도 존재하지 않는 우주 속에서 우리가 더 이상 살아간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지만 신들은 존재하고 인간 사회도 관여하고 인간에게 진정으로 해로운 것들을 제하려고 노력을 하는 존재들이니까 그리고 그런 능력을 인간에게 주었으니까 우리는 신이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열심히 잘 실천적인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해주고 있어요.
1: 예. 그 인간사의 기준이 되는 그 신의 존재 있어 마땅하다.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한 거네요.
0: 그렇죠.
1: 예. 뭐 또 반면 인간의 인간 존재도 굉장히 그 뛰어나고 뭐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한 것 같은데요.
0: 맞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본인은 위에 아무도 없는 황제잖아요.
1: 네.
0: 그런데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굉장히 옹호하는 사람이었어요.
1: 예.
0: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데 그가 나와 피가 같고 출신이 같기 때문이 아니라 이성도 있고 신이 내려준 품성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와 동족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 누구에게서도 해를 입을 수는 없다. 그리고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1: 예.
0: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뒤이어서 이제 철학적 성찰을 거듭하는데 아무도 나를 추악한 일로 끌어들일 수는 없다. 나를 추악한 일로 끌어들이는 것은 나 자신이다.
1: 예.
0: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1: 아, 거의 2000년 전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진리를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좀 투박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렇지가 않네요.
0: 예.
1: 예.
0: 이런 가르침이 있어요. 우리는 하루하루가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1: 예.
0: 그런데 그렇게 바쁜 삶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도 있는데요.
1: 예.
0: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하는 것 중에 10중 8구 불필요한 것이 있을 것이다. 그것만 버리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시간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많아지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마음의 동요도 줄어든다.
1: 아.
0: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혹시 불필요한 일이 아닐까 늘 자문해 보는 게 중요하다.
1: 예.
0: 이렇게 조언하고 있어요. 그 뒤이어서
1: 네.
0: 복수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복수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1: 쓸데없는 거에 대해서 시간을 쓰지 말아라. 이건 아주 또 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
0: 네.
1: 근데 왜 이분이 또 이런 분이 복수하는 법이라는 거를 또 굳이 언급을 하셨을까요?
0: 그런데
1: 예.
0: 그 복수하는 방법이
1: 예.
0: 철학적인데 이거 단번에 실천해 볼 수도 있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1: 뭐 또 철학까지 갑니까? 이게 복수를 하는데.
0: 제가
1: 예.
0: 그 문장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1: 네.
0: 복수하는 최선의 방법은 너의 적처럼 되지 않는 거다.
1: 오, 수준 있네요. 예, 예, 예.
0: 이게 철학적이면서도
1: 예.
0: 우리가 마음만
1: 예.
0: 먹으면
1: 예.
0: 단번에 실천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1: 오.
0: 또 다른 번역본은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1: 예.
0: 최고의 복수는 너의 대적과 똑같이 하지 않는 것이다. 연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1: 예.
0: 인간은 서로를 위해 태어났다.
1: 예.
0: 그러므로 가르치든지 아니면 용납해라.
1: 예.
0: 실제로 용납해라에 훨씬 더 방점이 많이 찍혀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에휴, 차라리 복수하지 마라. 이 글은, 이 말은 뭐 참 굉장히 그 느낌이 옵니다. 느낌이 오긴
0: 예.
1: 하는데, 이래가지고 복수가 되니까.
0: 그렇죠. 이게
1: 예.
0: 복수라는 게 뭔가
1: 예.
0: 저 사람이 좀 삐끗해야.
1: 아니, 내가 속이 시원해져야 또 이게 온전한 복수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1: 예.
0: 그런데.
1: 이런 믿음 가운데 그런 또 속시원함이 올 수도 있는 거긴 하니까.
0: 그렇죠.
1: 예.
0: 그러면서도 아주 종교적이면서도 우리가 일상에서 생각해 볼 거리들을 많이 던져주고 있는데.
1: 예.
0: 우리는 내 머리로 생각해야 되잖아요.
1: 예.
0: 그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 우리는 흙에서 나온 존재들이다.
1: 예.
0: 그러니까 무엇을 바라거나 거절하거나 추구하거나 피할 능력,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오감과 관련된 모든 것을 처리할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1: 예.
0: 우리는 흙에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항상 겸손하게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1: 아.
0: 그러니까 신을 인정하고 그 존재를 긍정하면서도 인간이라는 존재가 추구할 수 있는 궁극적인 삶의 원리에 대해서 늘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다.
1: 아.
0: 라고 쉬운 말로 평범하게
1: 예.
0: 얘기하고 있는 거죠.
1: 상당히 종교적인 사람이네요. 그게 뭐 이제 어떤 신이 됐든 간에
0: 네.
1: 신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신은 그 기준으로서 완벽하고 또 그 입장에서 보았을 때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맞습니다.
1: 예.
0: 제가 한두 가지만 더 들려드리자면
1: 예.
0: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한번 들으시면 굉장히 인상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1: 이거 아침 방송 멘트 같기도 한데.
0: 하루를 네. 시작하기 전에 너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1: 네.
0: 제가 문장을 들려드리겠습니다.
1: 예.
0: 오늘도 나는 주제넘게 이일 저일 간섭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배은망덕한 사람, 제멋대로 교만하게 행하는 사람, 술수를 써서 남을 속이는 사람,
1: 예.
0: 시기심이 많은 사람, 사교성이 없고 무뚝뚝한 사람을 만나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1: 아, 이거 오늘 전철 안에서 만났던 그 이미의 사람들을 다 보고 쓴 거 아닐까 싶은데.
0: 그죠.
1: 이게 2000년 전에 로마 황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맞습니다.
1: 예.
0: 이게 우리는 보통 아침에 일어나면 좋은 생각하고
1: 예.
0: 뭐 밝은 이미지를 떠올리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우리에게 선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1: 예.
0: 그 생각만 하고 있으면 우리는 모든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단지 선을 너무 생각하면 악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그걸 제어하거나 이겨낼 힘이 없는데 선한 사람이 악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떠올릴 수만 있다면 우리 세상이 좀 더 선해질 것이다. 이재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1: 예. 성선설이 인기가 있지만 뭐 얼마 전에 다뤘던 그 파리대왕도 그렇고 성악설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것저것 풀어야 더 잘 풀리는 것 같고 그 가운데 내 삶도 통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0: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선의 본성이라는 게
1: 예.
0: 사실은 아름다움에 있고 악의 본성은 추한 데 있는데
1: 예.
0: 그 아름다움과 추함이라는 것은 결국은 종이 한 장 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1: 예.
0: 그러니까 그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나의 동족이고 형제라는 걸 늘 명심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가 평온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날이 있겠지만 세상은 한 걸음씩 좋은 곳으로 전진할 것이다.
1: 예.
0: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1: 자, 인간 삶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 인간을 또 너무도 사랑했던 철학자 그리고 황제. 이야, 참 오늘날까지 그 생각이 이렇게 의미 있게 와닿습니다.
0: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1: 예.
0: 명상록의 가르침이 지나치게 좀 천편일률적이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게 태어난 지 2000년 됐지 않습니까?
1: 예.
0: 그러니까 이 명상록 얘기 가지고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다 말을 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익숙하고 천편일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1: 예.
0: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천편일률적이라는 가르침 그 자체가 본래는 진짜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1: 예.
0: 기본으로 돌아가라. 초심을 지켜라 같은 말은 그냥 수사가 아니라 우리 삶을 세우는 밑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이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이 그 지점을 아주 잘 포착하고 있다.
1: 예.
0: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예. 2000년 전에 2000년이 조금 안 되지만
0: 네.
1: 예. 2000년 전에 황제와의 교감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이해해보게 되는 그 당시의 통찰 오늘날에도 쓸 수 있는 이야기 뭐 그렇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한 권의 책 장동석 출판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스마트 스마일 스포츠 3S의 사나이 최승돈 아나운서를 아시나요?
3: 지금 북한은 박민주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3: 예, 장마와 폭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와 붙어 있기 때문에 비슷할 것도 같고 그래도 또 북쪽이니까 또 좀 다를 것도 같은데 북한 날씨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4: 지금 장마철입니다. 아. 7월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오늘 지금은 북한 전역이 흐리고 일부 지역에 비가 좀 내리고 있습니다.
3: 예. 예. 기상.
4: 예.
3: 그쪽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4: 예, 캐스터님들께 예. 사죄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게 기후 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예. 북한이 장마가 시작된 지 보름이 안 됐는데 이 폭우 경보만 세 번이 발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뭐라고 하냐면 이런 적이 없었는데 너무 기후 변화가 심하고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비가 오니까 평양도 조금은 시원한 편이어서 최고 기온이 28도입니다.
3: 예.
4: 근데 이제 한 28일 정도 되면 평양이 35도가 될 예정입니다.
3: 아.
4: 그리고 이제 35도인데 문제는 비도 내리는 거죠.
3: 그렇군요.
4: 그래서 예. 이제 고온 다습이라는 게 북한도 예외가 아닌 상황이 됐습니다.
3: 예. 아니 오늘은 정말 기상 캐스터 모신 것 같아요.
4: 예, 그 예. 댓글이 우려됩니다.
3: 아니, 다 좋은 거니까요. 예, 뭐 교수님도 좋고 기상 캐스터도 좋고
4: 감사합니다.
3: 다 좋은데 예, 오늘은 소재를 이제 날씨 뭐 이쪽으로 잡은 겁니다 저희가. 예, 북한에 폭염이 있습니까? 지금 뭐 북쪽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그래도 날씨가 조금 더 견딜만한 뭐 이런 날씨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4: 폭염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에서는 무더위 현상, 고온 현상 이렇게 말을 하는데
3: 예.
4: 이제 고온 다습이라는 게 심해지다 보니까 생육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이 기온 변화가 심각하고요. 이게 이제 기후변화라는 게 보통 20년에서 30년 정도의 데이터를 보고 분석하는데
3: 예, 예.
4: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한 30년 사이에 0.4도가 올랐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0.3도 올랐습니다.
3: 아, 그러면 더 올랐네요.
4: 예, 그러니까 예. 우리보다 변화 속도가 훨씬 빠르고요.
3: 예.
4: 그러니까 대응 능력이 좀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나흘 전쯤에는 북한의 최고 날씨가 36도였습니다.
3: 예. 예.
4: 그리고 평양도 최근에는 뭐 30도 넘는 일이 허다하고요.
3: 예.
4: 그렇다 보니까 이 폭염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주민들이 찬 것도 많이 마시고 또 아기들은 손풍기라고 하는
3: 예.
4: 작은 휴대용 선풍기를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더위도 식히고 열대야가 좀 심해 보입니다. 그래서
3: 예.
4: 열대야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이제 이런 방법들을 소개하는데 이제 껍질을 끓여서 차를 먹어라, 뭐 콩음료를 먹어라 이런 얘기를 하고요. 더위 먹어서 입맛이 없으면 이렇게 박하잎을 찧어가지고 코 밑에 대면 입맛이 돌아온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3: 예.
4: 이제 아이스크림도 많이 먹는데요.
3: 네.
4: 북한에서는 에스키모라고 아이스크림을 부릅니다.
3: 예전은 얼음 보숭이라고 했던
4: 예,
3: 것 같은데.
4: 근데 이제는 예. 그런 말 안 쓰고 에스키모라고 예전에 러시아에서 들어간 아이스크림 브랜드가 있었는데 예, 그걸 부르거나
3: 예.
4: 과일을 이렇게 즙을 짜서 얼린 건 까까오라고 부릅니다.
3: 그건 또 뭐예요? 뭐 까까사탕 뭐 이런 건가?
4: 예,
3: 예, 이제 좀 비슷한가요? 예.
4: 아이스 바 같은 거를 까까오라고 또 부릅니다.
3: 참 하여간 특이한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남한은 그래도 에어컨 보급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틀어놓는데 막 저 지하철역 일부러 막 서둘러 들어가고 그러기도 하는데 북한은 에어컨 안 쓰죠?
4: 랭풍기라고 하는데
3: 있긴 있어요.
4: 예.
3: 그러니까
4: 예. 옛날에는 이제 주로 평양에 아주 상류층만 쓸 수 있었는데 지금은 워낙 날이 더워지다 보니까 신의주라고 중국의 단동하고 붙은 지역이 있습니다.
3: 아.
4: 이곳은 날씨도 좀 많이 더운 편이고요.
3: 예.
4: 중국에서 물건도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신의주에서는 요즘은 이제 생활 수준이 보통만 되면 다 랭풍기를 들여놓는다 이런 이야기 할 정도로
3: 제일 북쪽인데도
4: 예.
3: 예.
4: 그 많이 좀 쓰고요. 이게 이제 문제는 에어컨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전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3: 에헤.
4: 차량용 배터리 같은 거를 이렇게 좀 사다가 예, 그걸로 조달을 하거나
3: 네네네.
4: 이런 식으로 좀 전기를 조달하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3: 저자 제품 얘기를 해봐야 사실 소용이 없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 때문인 경우가 많아가지고 뭐 냉장고도 그냥 뭐 저기 찬장처럼 쓴다는 뭐 이런 얘기도 듣고 그랬습니다만은 예. 올해도 지금 장마철 수해 걱정이 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북한은 태풍이 계속 이렇게 피해가는 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제 수해 걱정을 합니까?
4: 이게 태풍이 안 와도 예. 일반적으로 물을 잘 배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3: 치수가 안 돼 있군요.
4: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렵고요.
3: 예.
4: 그리고 이게 양수기가 있어야 물을 빼는데 사실 양수기도 없고 또 전력도 부족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단 배수가 안 되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3: 예.
4: 두 번째

0: 경우는 설사하시면 일주일 내에 돌아가신다 이렇게 볼 정도로.
1: 아, 예. 돌아가셔요?
0: 예, 이게 근데 예. 이제 우리랑은 다르기 때문에 일단 몸도 좀 취약해져 있는 상태고 또 설사를 하면 우리는 이제 막 살 빠진다 신난다 이제 이런 일들도 있지만 예. 북한은 지사제를 먹어도 이미 취약해진 몸 상태에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설사가 굉장히 큰 질병입니다.
1: 설사라는 현상 자체가 위독한 상황이군요. 그러니까. 예.
0: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주민들은 건강이나 경제적 피해도 힘들지만 집에 물이 차면 초상화를 꺼내서 품에 안고 나가야 됩니다.
1: 야, 뭐 무슨 예,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0: 예, 이게 예. 실제로 2016년에 북한에 큰 수해가 났었는데 초상화를 안 들고 나온 주민들은 처벌을 하거나 벌금을 물렸던 거죠.
1: 지금 뭐 하는데. 예, 그다음 말을 못 듣겠습니다. 저 북한 당국도 당국인데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할 생각이 없습니다만 이렇게 자꾸 얘기가 나오네요. 예. 그 당국은 뭘 하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해에 대한 대비가 어떻게 좀 돼 있나요?
0: 일단 5월 말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 장마가 앞당겨질 거니까 예. 간부들이 그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을 잘 사전에 대비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1: 예.
0: 강에 물길을 좀 정리를 한다던가 그다음에 한 번 수해가 났던 구간을 좀 정비한다던가 그다음에 해안 방조제를 보수하고 배수 계획을 미리 짜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상당히 최근에는 좀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1: 예.
0: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중국이 어떻게 수해에 대비하는가를 많이 주시를 하면서 중국이 하는 그 어떤 비법들을 좀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1: 예.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의 뭐 징후가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저 어렸을 때의 여름과 지금은 또 전혀 다른 것 같고 북한은 기후변화라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봤고 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0: 예전에는 기후변화가 오면 자연의 광란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1: 아.
0: 예, 자연이 이제 우리한테 복수한다 약간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었는데.
1: 남한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있었고. 예.
0: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일단 95년에 아주 큰 피해를 입고 나서는 법제를 상당히 좀 치밀하게 보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관련법이 한 30여 개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상수문국이라고 해서 우리의 기상청 같은 기관이 있는데 여기를 이제 농업국가기 때문에 46년부터 세워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1: 예.
0: 특이하게 이제 이 기관 같은 경우는 국제사회와 협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상수문국을 운영하고요. 세 번째로는 일단 사태가 터지면 김정은 위원장 중심의 총동원식 대응체제를 운영을 합니다.
1: 예.
0: 그래서 이제 심한 지역에 가서 전 인민이 이제 그 지역 복구에 힘을 쓰는 거죠. 그래서 평양에 뭐 인력이 가기도 하고 또 정치적으로는 간부를 처벌하기도 하고
1: 예.
0: 이런 것들을 하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평시에 산림 복구 전투라는 걸 합니다.
1: 예.
0: 이게 북한이 수해 피해가 큰 게 특히 농촌 같은 경우에 산에 나무들이 없기 때문에 토사가 많이 쏟아지거든요.
1: 예.
0: 그렇다 보니까 이제 평시에 나무를 많이 심자 이제 이런 운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1: 나무가 없다던데 여러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0: 나무가 상당히 없는데요. 그래도
1: 예.
0: 계속 심는 운동을 하다 보니까 조금 미미하지만 그래도 위성사진으로 보면 산림이 조금씩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1: 예.
0: 예. 그런데 이제 민가 지역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고요.
1: 예.
0: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좀 가기 어려운 산림은 그래도 조금씩은 복구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 탈북민들 얘기를 쭉 제가 좀 듣다 보니까 그 놀라운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떤 게 그렇게 놀라워요? 이제 남한에 이제 오셔가지고 그랬더니 산에 나무가 많은 걸 보고 놀란다고. 야, 얼마나 나무가 없길래 그러나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만은. 예, 오늘 또 이렇게 알차게 북한의 또 이제 폭염, 뭐 수해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이런 것까지 또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 북한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박민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웅장해지는 노래 인순이 씨의 거위의 꿈 들려드리면서 1부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나라의 다양한 문화가 전 세계를 열광하게 하는 요즘입니다. 영어의 알파벳 K를 붙여서 K컬처, K드라마, K-푸드, K-팝 등과 같이 부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K-팝이라고 부르는 우리 대중음악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그 대표 주자로 BTS를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BTS를 한국 이름으로는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데 세계적으로는 BTS로 더 잘 알려져 있죠. 오늘 이 대중음악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방탄이라고 하면 아마 방탄복, 방탄조끼 또는 방탄차 같은 것이 생각나실 텐데요. 이 경우 방탄은 노을 방자에 탄할 탄자를 쓰는 것으로 날아오는 탄화를 막음이라는 뜻이지요. 방탄하다라는 동사로도 쓸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 유리창은 겉보기와 다르게 웬만한 총알은 끄떡없이 방탄할 수 있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용사인 방탄하다는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형용사 방탄하다는 노을 방자에 탄생할 탄자를 써서 터무니없는 소리만 하여 허황하다를 뜻합니다. 그는 방탄한 소리만 하고 돌아다니는 실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우리나라 부근에서 남쪽과 북쪽을 오르내리는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아 계속 비예보가 있는데요. 지금은 소강상태인 곳이 많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주말까지 쭉 당분간은 비가 자주 오겠고 무더위와 열대야도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경기 동부 강원 충청과 남부 제주에 5에서 60mm, 경상권은 이보다 많은 20에서 80mm의 비가 오겠고 돌풍 천둥 번개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내일도 전국에 5에서 60mm의 비 예보가 있는 월요일 예상됩니다.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고요. 모레와 글피에도 전국에 비가 올 텐데 습한 무더위도 이어집니다. 현재 제주에 폭염경보, 그 밖에 충청과 남부지방 중심으로 폭염주의보, 일부 남부지방과 제주는 열대야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오늘 낮 기온 대부분 30도를 넘겼는데요. 흐려도 무더운 날씨고 내일 아침 서울 23도, 광주, 대구, 부산이 25, 제주는 27도의 아침 최저기온이 예상돼 대부분 남부와 제주 권역은 오늘 밤 열대야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서울 28도, 오늘보다 좀 떨어지겠지만 제주는 33도, 대구 34도 등으로 남부지방과 제주 쪽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9.1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주말 생방송 정보쇼.
1: 시사와 교양이 가득한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아나운서 최승돈입니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경북 의성 호우경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시간당 50mm의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경북 의성의 호우경보 시간당 50mm의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의성에 계시는 분들 근처 지나시는 분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100세에서는 폭염과 장마철에 급증하는 어르신 낙상사고의 위험성과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다양한 도시의 역사와 문화 사회를 인문학적인 시각으로 돌아보는 코너 정혜섭의 세계의 도시 산책 오늘도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로 갑니다. 북중미 월드컵 3, 4위전에서 잉글랜드가 난타전 끝에 프랑스를 이겼습니다. 일요일엔 스포츠에서 월드컵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유가연 캐스터.
2: 네, 제한절 연휴 마지막 날 이 시각 고속도로는 서울 방향의 정체가 절정에 접어들었습니다. 오후 5시까지 이동이 계속해서 어려울 전망인데요. 앞서 말씀하셨듯 기상 여건까지 더해지면서 55번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의 정체가 크게 늘었습니다. 의성부터 군위분기점까지 빗속에 17km 구간이나 막히고 있습니다. 빗길 감속주행 잊지 마시고요. 1시간 전과 비교해서 정체가 가장 크게 늘어난 구간은 1번 경부선 서울 방향 충청권인데요. 옥산 하이패스 부근의 정체가 2배 가까이 증가하며 독립기념관 부근까지 20km에 달하고 있고요. 이전으로도 비룡과 신탄진, 청주분기점 부근에서 짧게씩 밀리겠습니다. 충청권의 이동량이 늘다 보니 천안분기점 부근은 반대 부산 방향으로도 5km 구간 정체입니다. 25번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쪽도 많이 밀려서 총 30km 가까운 정체인데요. 남논산 요금소 부근부터 연문아들목까지 막혔다가 정안 휴게소 부근 부터 남풍새 나들목까지는 더 긴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경남권에서 수도권 진입하는 45번 중부내륙선 양평 방향으로 선산휴게소 부근부터 상주터널까지 짧게 주춤했다가 감곡에서 여주분기점까지 막히는데요. 여주분기점 부근 반대 창원 쪽도 답답하겠고 50번 영동선 인천 방향 역시 여주 부근이 가장 힘겨워 이천까지 11km 구간 밀립니다. 60번 서울 양양선 서울 쪽 화도 부근에서 14km 구간 정체인데 현재 2차로에 추돌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유가연이었습니다.
0: 특별한 주말을 위한 한 가지 선택. 토요일 일요일 오후 3시 5분 KBS 1라디오 생방송 정보쇼.
1: 건강 100세 황희진 가톨릭 관동대 국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오늘 얘기는 낙상 사고입니다. 저도 이제 넘어지는 일이
3: 예, 맞습니다.
1: 지난
3: 예.
1: 1월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 예. 이제 겨울에 빙판도 많고 그래서 겨울에 많이들 넘어지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여름에 낙상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3: 예, 많은 분들이 낙상은 이제 겨울철에만 좀 예. 빙판길만 조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데요. 예. 한국소비자원에서 고령자 위해 정보 통계를 냈는데요. 거기 보시면 낙상 사고가 가장 많이 접수되는 계절이 바로 여름이라는 겁니다. 겨울에는 추위 때문에 어르신들이 외출을 좀 조심하시면서 조심조심 다니시는데 예. 여름철엔 그러실 필요도 없고. 근데 장마철에 이제 비로 인해서 실내도 그렇고 실외도 그렇고 바닥이 늘 축축한 데다가 예. 무더위에 이제 노출이 되시면 기력이 떨어지면서 나도 모르게

0: 핑 돌면서 쓰러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이 진짜 낙상의 수온 복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알딸하게 신발 닳도록 신다가 제가 넘어진 경우가 사실 좀 몇 번 있습니다. 근데 아, 이런 내용을 준비하셨네요. 젖은 보도블록 대리석 바닥. 아, 이게 진짜 문제예요.
0: 예, 보기는 문제예요. 예.
1: 반질반질하고 좋은데 이럴 때 지나면 정말 사실 위험합니다. 신발 선택 중요하죠.
0: 예. 예. 이게 비에 젖은 대리석이라든지 타일 또 보도블록 이런 데들은 마른 상태보다 마찰력이 3분의 1 이하로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거의 예, 예. 빙판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 이제 여름에는 특히나 이제 시원하다는 이유로 이제 슬리퍼를 신는다든지 밑창이 좀 밋밋한 샌들 같은 것들을 많이 신으시는데
1: 네.
0: 이건 미끄러운 바닥에서 브레이크가 전혀 안 들기 때문에 맞습니다.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1: 네네.
0: 여름철에 외출 시에는 반드시 밑창에 홈이 깊고 접지력이 우수한 고무 재질의 미끄럼 방지 전문 운동화를 착용하셔야 발목도 잡고 미끄럼 짓는 것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그래서 배구 선수들 보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배구 선수들 보시면은 그 친구들 시간이 남아돌아서 이렇게 운동화 끈 맨날 이렇게 뭐라죠?
1: 아, 예,
0: 매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1: 예, 예,
0: 좀
1: 예.
0: 맨다는 말도 쓰는데
1: 아, 묶는다,
0: 예, 묶는다 네, 이런 네. 얘기도 쓰는데 그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경기하다 넘어지면 내가 경기를 지니까.
1: 그리고 또 이제 부상 당하면 또 뛸 수 있는 뛰어야 되는 경기 못 뛰니까.
0: 예, 그러니까 예. 안 넘어지는 게 무조건 중요한데.
1: 그렇죠.
0: 그분들 한번 그러고 말면 되는데 어르신들은 한번 넘어지면 이게 완전히 얘기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특히나 주의가 또 필요하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요즘은 이제 같은 인도를 걸어 다니더라도 그 인도의 재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0: 예,
1: 턱
0: 가지
1: 다르고
0: 있죠.
1: 또 일반 뭐 자전거 다니는 길도 다르고. 근데 이제 똑같은 긴장으로 걸어 다니시다 보면은 더 미끄러운 데에서 갑자기 이제 넘어지실
0: 예,
1: 수가
0: 분명히
1: 있다는
0: 있습니다.
1: 거. 예. 예, 그런 것도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고. 그 비 오는 날 적어도 이제 한 손으로 우산을 또 들고 가지 않습니까?
0: 그렇죠. 예.
1: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것도 악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낙상의 위험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0: 이 보행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예. 위험한 행동인데요. 우리가 걸을 때 양팔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흔드는 것이 단순히 걸음 모양을 좀 예쁘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1: 네.
0: 몸의 무게중심을 잘 잡고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 능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한 손에 이렇게 우산을 들고서 다니게 되면 이 균형 감각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1: 예.
0: 게다가 우산이 이렇게 시야를 가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1: 예.
0: 꼬맹이들은 이렇게 투명한 우산들 쓰는데 어른들은 또 그런 거 쓰면 창피하니까 좀 멋있는 우산들 쓰시는데
1: 예.
0: 그러다 보면 이제 바닥에 물 웅덩이라든지 턱 같은 것들을 보지 못해서 예, 넘어지거나 미끄러지기가 쉽고 또
1: 예.
0: 미끄러지는 그 순간에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손을 이렇게 짚어주면 그래도 좀 몸이 덜 다치게 되고
1: 그렇습니다.
0: 손목만 다치게 되는데
1: 낙법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일종의
0: 예, 그거 예. 하시면 제일 좋은데 하여튼 그거 방어 동작도 이제 늦어지기 때문에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예.
0: 비바람이 심한 날은 그럼 우산 안 들고 다니냐 말이냐 이런 얘기가
1: 되죠.
0: 아니고요.
1: 예, 예.
0: 우산 대신에 이제 그 우비라는 거 있잖아요.
1: 네, 비옷.
0: 예, 비옷. 예, 그런 것들을 입고 다니신다든지 또 난간을 잡고 평소보다 좀 보폭을 줄여가지고 좀 천천히 걸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1: 우산 한 손으로 드는 게 이제 물리적으로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0: 아무래도 예. 덜 안전하다라고 네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물리적인 차원의 얘기들을 쭉 했기 때문에
0: 네.
1: 금방금방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이런 내용을 또 준비하셨네요. 고혈압 약이나 이뇨제 같은 만성질환 약을 복용 중인 어르신들께서 여름철 탈수와 낙상을 더 주의해야 한다?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0: 예, 만성질환 약을 드시는 어르신들은 귀를 좀 더 쫑긋 세우시면 좋겠는데요.
1: 예.
0: 고혈압 약들 중에 일부 약들은 여름철 무더위에 인해서 혈관이 이제 자연스럽게 넓어지는 현상과 만나게 되면은
1: 예.
0: 혈압을 좀 과도하게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그 이뇨제 같은 경우는 체내 수분을 밖으로 배출을 잘 시키는 촉진제 역할을 하는데
1: 예.
0: 폭염 속의 탈수 현상하고 같이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면 그 탈수가 더 가속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인이 날씨하고 함께 이렇게 겹쳐지게 되면은
1: 예.
0: 기립성 저혈압이 좀 심해진다든지 어지럼증이 오면서 낙상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1: 아니 어지럼증은 좀 어질어질하다가
0: 네.
1: 넘어지기 쉽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탈수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0: 혈압이 떨어지니까요.
1: 아.
0: 예, 기립성 저혈압이 좀 더 심해질 수 있고
1: 예, 예.
0: 예, 그런 건데요. 하지만 그 여름철에 어지럼증이 반복된다고 해서 임의로 약을 끊지 마시고요. 꼭 주치의와 상담해서 약물 용량을 조절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예. 하여튼 중심만 잘 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0: 혈압도 문제고요.
1: 예. 예.
0: 혈압 맞아요. 유지가 잘 되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시니까요.
1: 그렇군요. 여름철에는 이제 냉방을 많이 합니다. 그냥 우리 어렸을 때보다는 지금 훨씬 더 냉방을 많이 하고
0: 그렇죠, 예.
1: 있는데 오히려 이제 냉방 때문에 감기 걸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냉방병이라는 얘기가 이제 또 우리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기력 저하, 두통 이게 이제 또 탈수 어지럼증하고는 또 다른 얘기인 그렇죠. 것 같은데 예. 이런 게 또 낙상하고도 관련이 되겠는데요?
0: 예, 연관성이 매우 큽니다. 예. 이 에어컨이 나오는 그 찬바람 자체가 이제 실내하고 실외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 10도 예. 이상 차이가 나게 되면은 이걸 반복적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겪게 된단 말이죠. 예. 이럴 때는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지치고 조절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1: 예.
0: 이때 나타나는 냉방병 증상인 뭐 두통이라든지 극심한 피로감, 근육통 이런 것들이 짧은 순간 신체의 어떤 반응 속도라든지 집중력 이런 것들을 뚝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걸어가다가 살짝 발을 뭐 헛디딘다든지 중심을 살짝 잃었을 때 기력이 있으면 요거를 어떻게든 바로 잡을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냉방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태로 인해서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그대로 크게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1: 오늘 이제 그 주된 타겟을 어르신 고령자 이런 분들 얘기를 하는데 왜 저한테 해당되는 증상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예, 여하튼 뭐 어떤 연령이시든지 간에 예. 다들 조심하셔야 되는 내용이리라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이제 노년층에 집중을 하자면
0: 예.
1: 이분들이 이제 넘어지셨을 때 이제 다 같이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이 넘어졌을 때 특히 이제 또 고관절 골절 같은 이제 큰 부상으로 이어질 확률이라는 게 높은 거고 이게 이제 특히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치명적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0: 예. 노년층에서 고관절 그 엉덩이뼈 골절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예. 이걸 정말 무섭게 보는 이유는 이게 단순히 이제 다쳤다 부러졌다 이거의 문제가 아니라
1: 예.
0: 목숨을 위험하는 합병증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1: 아.
0: 어르신들은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뼈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살짝만 엉덩방아지여도 고관절이 쉽게 부러지는데 부러지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수술하고 나서 최소 몇 달 동안 침대에 꼼짝 없이 누워 계셔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1: 네.
0: 이렇게 장기간 누워 지내다 보면 폐 기능이 떨어져서 폐렴이 잘 오고 또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혈전 같은 것들이 잘 생기는 문제들도 있고요.
1: 예.
0: 오래 누워 계시다 보니까 욕창이 생긴다든지 또 누워 있는 것 자체로 인해서 근육 감소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치명적인 합병증들 때문에 고관절 골절을 겪은 어르신들 1년 내 사망률이 15%를 넘어설 정도로 예, 10명 중에 그러니까 100명 중에 15분 정도는 돌아가신다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매우 무서운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이게 좀 다른 병처럼 이제 그 증상이 전이된다든지 이것은 아니지만 그 이후에 다시 이제 그 완쾌되는 과정 속에서.
0: 그렇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회복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누워 계시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죠.
1: 그런데 그게 이제 젊은 사람하고 확실히 다른 상황이군요.
0: 네. 그게. 맞습니다.
1: 예. 뭐 사실 안 넘어지고 산다는 건 불가능한 것 같은데
0: 그렇죠. 예.
1: 낙상을 경험하신 어르신들께서 이제 움직임을 아무래도 조심하다 하다 이제 또 줄이시기까지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제 또 다시 낙상할 위험이 오히려 커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건 뭡니까?
0: 예. 그 현장에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1: 네.
0: 이거를 이제 낙상 공포증이라고도 부릅니다.
1: 네.
0: 한번 넘어지면서 이제 엄청 아프다는 거죠.
1: 네.
0: 아프고 또 충격을 받으시고 나면은 다시 언제 넘어질지도 모른다는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스스로 바깥 활동을 거의 안 하시게 됩니다.
1: 저도 6개월 전에 넘어졌는데 아직까지 그게 있습니다.
0: 예. 그래서 어디 예. 갈 때마다 조심조심 하시게 되고 집안에서도 움직임을 극도로 줄이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만 계속 계시게 되면은 다리 하지 근육이 급격하게 빠지게 됩니다.
1: 아.
0: 예. 그런 근감소증이라고 요새들 많이 얘기하는데요.
1: 예.
0: 결국 다리의 힘이라든지 보행 균형 능력이 더 약해져서 조금만 움직여도 훨씬 더 쉽게 잘 넘어지는 이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되는데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신 후일수록 안전한 범위 내에서 활동을 계속 잘 유지하고
1: 네.
0: 재활 훈련을 더 열심히 하셔야 이 악순환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1: 그 여름철에 더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기립성 저혈압이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멀쩡하게 있다가 일어났는데 핑 도는 거 뭐 이런 겁니까?
0: 네, 맞습니다. 우리 심장이 이제 적응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건데요. 엘리베이터도 순간적으로 빨리 올라간 거 하면 어지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1: 예.
0: 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머리의 위치가 바뀌었을 때
1: 예.
0: 거기에 심장이 펌프질을 충분히 강하게 해주냐 요걸 잘 이제 체크해서 움직여주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이제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보는데
1: 이런 증상이 오면 아찔하지 않습니까?
0: 아찔하는 걸
1: 예,
0: 이제 느끼시는데
1: 던 분들도 계셨을
0: 예,
1: 테고.
0: 뭐 젊은 사람들도 이제 과로했다든지 밤새고 나면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게 어르신들은 꼭 실천해야 될 어떤 행동 공식 세 가지가 있는데요.
1: 네.
0: 3단계 기상법입니다. 예, 누워서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나는 행동 이건 절대 하시면 안 되고 불이 나서 막 불이야 도망가지 않는 한 그런 건 하지 않는다라는
1: 예.
0: 거 일단은 이제 잡아두시고요. 단계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1단계는 누워계셨다면 바로 일어나지 말고 먼저 침대나 의자 끝에 걸터앉아서 1분 이상은 가만히 머무르면서 몸을 좀 적응을 시킨 다음에.
1: 1분이요?
0: 예. 시계 보셔도 됩니다.
1: 아, 예. 예.
0: 1분 내지 2분 정도 그렇게 하시고 나서 2단계 일어설 때는 주변에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가구라든지 벽 손잡이를 잡고서 천천히 일어나야 됩니다. 3단계로 일어난 직후에도 바로 걸어나가지 마시고 제자리에 잠시 서서 뇌까지 이제 피가 잘 가냐, 뇌혈류가 안정화되어 있는지 또 어지럼증은 없는지 확인한 후에 발을 떼셔야 안전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시간이 그럼 뭐 5분 10분 걸리냐 절대 그러지 않거든요. 이거 전체에도 2분 안에 해결되는 거기 때문에
1: 예.
0: 2분 빨리 나가냐 2분 늦게 나가냐가 그렇게 중요한.
1: 그러나 예. 현대사회에서.
0: 그러니까 무슨 뭐 정말 급한 화장실 문제가 아닌 이상은 그러실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약간 좀 시간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더불어서 이제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매시간 의식적으로 미지근한 물을 좀 자주 마셔서 체내 혈류량을 유지해 주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1: 요즘은 찬물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 찬물은. 많이 덜 좋습니까?
0: 아니 안 좋은 건 아닌데 너무 네. 한꺼번에 또 찬물을 드시다 보면 그걸로 인해서 뭐 이실인 분도 있고 두통이 또 생기는
1: 맞아요.
0: 분들도
1: 예,
0: 있고
1: 예,
0: 그러니까
1: 예.
0: 또 배앓이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 그렇군요. 예.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단 좀 저는 다리 힘도 좀 키우고
0: 예.
1: 뭐 그래야 될 것 같은데 하체 근력 운동이 필수가 아닐까 싶습니다만 해볼 만한 운동이라든지 그리고 또 지켜야 될 생활 수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운동 세 가지 좀 알려드리려고 그러는데요.
1: 예.
0: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입니다. 등받이가 있는 단단한 의자에 바르게 앉았다가 손을 쓰지 않고
1: 네.
0: 이제 가슴에다 모은다든지 이렇게 하고서 하체와 엉덩이 힘만으로 천천히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하는 걸 한 10번 정도 반복을 하시게 되면
1: 그런데 그러다 넘어지면 큰일 날까요?
0: 그러니까 주변에 뭐가 있어야 되니까 아참은 잡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일어섰다 내렸다가 이게 되시면 10번 정도 하시면은 예, 대퇴근육 강화 최고이고요. 또 까치발 들기 많이들 하실 겁니다.
1: 예, 예.
0: 식탁이나 의자 등받이를 두 손으로 꼭 잡고서 선 채로 발 뒤꿈치를 이렇게 천천히 높이 들려서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게 되면 종아리하고 발목 주변의 근육을 키워주게 됩니다.
1: 예.
0: 또 한 발 서기도 아기들처럼 아무것도 없는데도 혼자 하지 마시고 의자나 벽을 잡고서 한쪽 다리를 살짝 든 채로 균형을 잡으면서 10초 내지 20초 정도 버티는 연습을 진행해 주게 되면 균형 간격이 잘 길러지게 됩니다.
1: 예.
0: 또 이제 실내 생활 수칙 중에서 도 아까 말씀드릴까 말까 했는데 여기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1: 네.
0: 물기를 즉시 제거하는 게 중요합니다.
1: 물기요?
0: 예.
1: 그건 또 무슨
0: 실내 실외에 있는 물기 때문에
1: 네.
0: 넘어지기 때문에
1: 그렇죠,
0: 그런 건데요.
1: 그렇죠. 네네네.
0: 그래서 사실 배구 경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 네.
0: 보는 게 거기 계속 이렇게 닦거든요.
1: 실내 경기는
0: 예.
1: 반드시 닦아줘야
0: 계속 닦아줍니다.
1: 큰일 납니다. 예. 잘못하면.
0: 네. 농구도 그렇고 배구도
1: 네네.
0: 그렇고. 예.
1: 네.
0: 근데 집에서 안 그래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1: 그렇네요.
0: 예. 장마철에 현관 바닥에 묻은 빗물이라든지 샤워 후에 이제 욕실의 바닥에 물기는 마른 걸레로 가능한 빨리 닦아서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1: 네.
0: 미끄럼 방지 매트라든지 손잡이 같은 거 설치하는 것들도 도움이 됩니다. 화장실에서
1: 예.
0: 넘어진 분들 너무너무 많이 계신데요.
1: 아,
0: 예, 화장실 바닥에는 반드시 미끄럼 방지 매트 깔고
1: 예.
0: 변기나 욕조 옆에 잡고 일어설 수 있는 안전 손잡이도 설치하는 것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야간 등을 켜놓는 것인데요.
1: 예.
0: 밤에 자다가 화장실 가실 때 어두워서 발을 헛딛지 않도록 침실에서 화장실로 이어지는 복도에 작은 미등을 킨다든지 아니면 요새는 그 인체 감지형 센서가 달린 그런 지나갈 때만 불이 켜지는 것들이
1: 네.
0: 있습니다.
1: 네.
0: 그런
1: 네.
0: 등등을 켜두시는 것이 낙상을 막는 아주 든든한 안전장치가 되겠습니다.
1: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를 얘기해 주셨는데 그냥 귀 기울여 듣다 보니까 이야 이거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큰 도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0: 저는 부모님 댁에 설치해 드렸습니다.
1: 이야 저는 불효가 되겠는데.
0: 별로 안 비싸요. 별로
1: 알겠습니다.
0: 안 비쌉니다.
1: 예. 저도 애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건강백세 황희진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시사등북, 교양등북,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들어보면 재밌습니다.
1: 정희섭의 세계도시 산책, 세계 곳곳의 도시를 구경합니다. 정희섭 도시문학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십니까.
1: 예. 그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관에서 저희한테 뭐 상을 좀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임의 도시 뭐 사실 이제 4주 정도까지는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지금 이제 4주를 넘겨갑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얘기가.
3: 그렇습니다.
1: 예, 5번째 시간으로 가는데 지난주에 또 이제 뭐 부에노스아이레스가 이제 아르헨티나의 수도니까 이제 아르헨티나가 월드컵에서 결승에 올라갈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고 네. 전 잉글랜드 편을 좀 들고 그랬는데 아르헨티나 축구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지금 시기입니다.
3: 그렇습니다. 예,
1: 아르헨티나

0: 축구가 뭐 열기가 대단하잖아요.
1: 아휴. 지금 뭐 각종 SNS에 올라온 모습을 보니까요. 예. 벌써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들썩이고 있고요.
0: 난리가 났겠죠.
1: 그리고 메시가 예. 준결승전에서 그 두 개의 도움을 올리는 모습을 보면서 뭐 더 열광하고 있고요.
0: 네.
1: 저는 뭐 아르헨티나를 응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아르헨티나가 내일 12시간도 안 남았습니다.
0: 예.
1: 내일 새벽에 그 우승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다섯 번째까지 간 게 참 탁월한 선택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0: 그렇죠.
1: 이 아르헨티나 뭐 프로축구 리그는 남미에서 브라질 프로축구 리그와 더불어서 뭐 가장 거대한 그런 리그입니다.
0: 예.
1: 그래서 아르헨티나 일부 리그를 그 프리메라 디비시온이라고 합니다.
0: 이게 뭐 이제 그 라틴 계열 언어로는 이게 뭐 프리메라 뭐 대충 이쯤 되면은 약간 1등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첫 번째.
1: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아르헨티나 이 프리메라 디비시온이 1891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0: 오.
1: 그래서 1888년에 시작된 세계 최고의 리그 잉글랜드 리그 다음으로 오래된 그 프로축구 리그입니다.
0: 그렇군요.
1: 대단히 역사가 길고요.
0: 예.
1: 그래서 이 프리메라 디비시온에 그 20팀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예. 역시 가장 유명한 팀은 그 부에노스아이레스가 연고지인 그 보카주니어스와 리버플레이트
0: 네.
1: 이 두 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0: 그렇습니다. 그 뭐 아르헨티나 축구를 대표하는 팀이죠.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대표하는 팀이기도 하고.
1: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두 팀의 그 경기를 슈페르 클라시코라고 부릅니다.
0: 슈퍼 클래식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 맞습니다.
0: 영어로는.
1: 예. 스페인의 그 레알 마드리드와 FC 바르셀로나의 경기를 엘 클라시코라고 부른다면 이 리버플레이트와 보카주니어스의 게임을 그 슈페르 클라시코라고 부르고요.
0: 이거는 전형적인 더비죠. 같은 그 도시의 다른 팀이니까.
1: 맞습니다.
0: 예.
1: 그래서 이 슈페르 클라시코는 단순히 축구 경기가 아니라
0: 예.
1: 어떤 사회적인 계급
0: 그렇죠.
1: 또 사회적 계급이 나타내는 그 정체성.
0: 예.
1: 나아가서는 뭐 이민자의 역사를 대변하는 작은 대리전쟁이다.
0: 그렇습니다.
1: 이렇게 봐야 하는 것이고요.
0: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설명하셨지만 강 하나 사이에 두고 이쪽은 어떤 계층이 많이 살고 어떤 계급이 많이 살고 뭐 이쪽은 또 어떤 계급이 살고 이제 서로 지역이 일단 다르고 다 다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맞습니다. 예. 흥미로운 것은 두 팀 모두가 원래 그 라보카 지역에서 생겨났지만 나중에 그 리버플레이트가 부자 동네인 그 뉴네스라고 하는 동네로 이사를 가면서부터.
0: 아, 신도시로 가면서?
1: 네. 신도시로 네. 이전하면서부터
0: 예.
1: 엄청난 그 대립이 시작이 됐다.
0: 예.
1: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에스타디오 그 모누멘탈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거대한 홈구장을 쓰고 있죠.
0: 그거는 영어로 하면 모누멘탈 스타디움.
1: 맞습니다.
0: 기념비적인 경기장 뭐 이런 거네요.
1: 맞습니다.
0: 예. 아유, 오늘 또 외국말이 되네. 아르헨티나 이제 축구 유니폼이 그 기본 그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0: 예. 그냥 국기를 뒤집어 쓴 것 같은 뭐 그런 느낌도 있고 그런데
1: 네.
0: 국기에 대한 자부심도 크고 그게 또 그 비슷한 게 딴 나라는 거의 없어요.
1: 맞습니다.
0: 예.
1: 아르헨티나 유니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변하진 않습니다.
0: 그렇죠.
1: 거의 매번 똑같습니다. 하늘색과 그 흰색이 들어가 있고요.
0: 예.
1: 그리고 예전에 마라도나가 입은 유니폼이나 지금 메시가 입은 유니폼이나 거의 뭐 흡사하다고 보시면
0: 뭐
1: 되고요.
0: 하나가 있다 없다 이런 정도 차이밖에 없습니다.
1: 맞습니다. 그런데
0: 예.
1: 이 국기가 참 대단합니다. 이 1812년에 그 아르헨티나의 그 독립 영웅이었던 마뉴엘 벨그라노 장군이란 분이 있는데요.
0: 어허.
1: 이분이 고안했습니다.
0: 예.
1: 그래서 이분이 아주 기마상이 있습니다. 그 까사로사다 대통령궁이 있는 그 5월 광장 한가운데
0: 예.
1: 이분의 그 벨그라노 장군의 그 거대한 기마상이 있는데
0: 어허.
1: 요 앞에서 이제 대통령궁을 지키는 그 근위병의 그,
0: 예.
1: 그 교대식을 합니다.
0: 어허.
1: 이것도 굉장한 관광 포인트이고요.
0: 예.
1: 그래서 이 아르헨티나 국기를 좀 살펴보면 하늘색이 위아래에 있고 가운데 흰색이 있습니다.
0: 하늘을 상징하는 건가요? 하늘과 구름?
1: 거의 그렇습니다.
0: 예.
1: 이 5월 혁명이 일어날 때
0: 어?
1: 구름을 박차고
0: 어?
1: 푸른 하늘이 나타났다.
0: 오.
1: 그런 것을 착안했다고 하고요.
0: 예.
1: 더 정확히는 그 벨그라도 장군이 지휘했던 군대가 스페인군을 무찌를 때 입었던 군복 색깔이다.
0: 예.
1: 거기서 가져왔다. 그런 말도 있는데
0: 아하.
1: 재밌는 포인트가 뭐냐 그러면 국기 한가운데 사람 예. 얼굴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0: 약간 유치원에서 그린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햇님인데
1: 네.
0: 예. 근데 그 안에 얼굴이 있단 말이에요.
1: 얼굴이 들어가 있습니다.
0: 예.
1: 그래서 그 솔델마요라고 해서 그
0: 어?
1: 5월의 태양인데요.
0: 아.
1: 이 5월 광장 5월의 태양. 이 5월이라고 하는 것은 아르헨티나 사람들한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 그러면 1910년에 5월 혁명을 통해서
0: 네.
1: 독립을 쟁취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보면 사람 얼굴이 아니라

0: 예. 잉카 제국의 그 태양신이었던 그 임티라는 그런 태양신이 있는데 임티 얼굴입니다.
1: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또 유치하는 게 아니네. 죄송스럽네요. 예.
0: 그래서 거기 보시면 촉수가 예. 32개가 있습니다.
1: 촉수라는 아니 그 태양의 그 이제 그 이렇게
0: 그렇죠. 옆에 가지가 쳐져 있죠. 예, 뻗어나온 거. 뻗어나온 네네. 그걸 가만히 보시면 16개는 직선이고 또 16개는 그 물결 모양의 곡선입니다.
1: 아, 그렇게 돼 있어요.
0: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직선은 그 햇빛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네. 그 곡선은 태양이 뿜어내는 열기를 상징한다.
1: 빛과 열을 다 표현했네요.
0: 다 그러니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네. 웃고 있는 얼굴로 보이지만 아르헨티나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의미가 있다. 더 흥미로운 것은 뭐냐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네. 1818년부터 한 6년 지나서 이 얼굴을 넣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 아, 원래는 없었는데.
0: 원래는 없었습니다.
1: 재밌습니다. 그 어떤 면에서 이제 그 역사를 느낄 수 있기도 하고 네. 예. 생각보다 또 섬세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네. 예. 이런 국기의 문양이 거의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 이제 그 축구 대표팀 유니폼. 예. KBS 아나운서들이 그 우리끼리 사무실 축구복을 만들 때 이 유니폼 디자인을 그대로 썼거든요. 아. 예. 근데 굉장히 미안합니다. 우린 축구를 못 했기 때문에. 부에노스아이레스 관광 명소 곳곳을 이제 그동안 뭐 몇 차례 소개를 해 주셨는데 뭐 콜론 극장도 떠오르고 뭐 서점, 엘 아테네오도 있었고 레골레타 묘지, 에비타 박물관 뭐 많았습니다. 지금 또 언급하지 않은 것까지 뭐 더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소개하실 때가 또 남아 있는 거죠?
0: 더 많이 있지만 예. 한 군데만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 그 플로리다 거리가 있는데요.
1: 그건 미국 아닙니까?
0: 네. 미국에 있는 그 플로리다 스테이트하고 스펠링이 똑같습니다. 예. 그 꽃이라는 뜻인데요. 플로리다가. 아. 그래서 여기 맨 마지막 날에 뭐 기념품이나 선물을 사러 갈 때 아주 좋고요.
1: 예.
0: 그 5월 광장에서 가깝습니다. 한 15분 정도만 걸어가면 이 플로리다 거리가 나오고요.
1: 예.
0: 그런데 길이가 한 1km 정도 되니까 가게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갤러리도 있고 카페도 있고 예. 레스토랑도 있고요. 제 느낌으로는 그 명동과 그 청담동을 섞어놓은 그런 느낌이다. 그리고 고품격도 있고 왁자지껄한 것도 있고.
1: 예.
0: 그래서 여기에 가시면 곳곳에서 길거리 탱고 버스킹이 벌어집니다. 그냥 아마추어 그 탱고 댄서들이 예. 연습 차원에서 나온 것 같은 그런 춤도 있고.
1: 잘 못하나요?
0: 예. 굉장히 잘하는 그런 선남선녀들도 있고 아하. 또 크고 작은 플라스틱 통을 갖고 나와서 이 드럼스틱으로 치면서 예. 연주하는 그런 연주도 있고.
1: 남미 특유의 흥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그 예. 앞에 그 티박스가 하나 있는데 과감히 한 1불 정도 주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1: 1불. 예.
0: 그리고 뭐 소가 많은 나라이다 보니까 예. 뭐 가죽 아이템 파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1: 아.
0: 그 소 한 마리의 그 통가죽. 소 한 마리를 그냥 통가죽으로 벗겨서 네. 그걸 카펫으로 만든 거죠. 그냥 소의 털이 그대로 살아있는.
1: 상상이 예, 되네요. 네. 옛날 그 뭐 호랑이 가죽 벗겨가지고서는 이제 뭐 했던 것 같은 것도 있고.
0: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게 의외로 쌉니다. 한 20만 원 정도면은 통가죽 하나, 소 한 마리 통가죽을 사니까.
1: 소가 너무 흔해서.
0: 그런데 잘못 사면 그게 이제 짐이 되기 때문에.
1: 그렇겠죠.
0: 꼭 마지막 날에 사라. 그렇지 않으면 큰 짐이 된다. 무게가 그렇죠. 상당합니다.
1: 아, 그렇겠네요. 예. 아유, 소 가죽 사러 가야 되는데. 자, 세계도시산책 이 코너에 아주 그 참 마시고 멋입니다. 그 해당되는 곳의 느낌을 가진 노래를 오늘 또 하나 골라주셔야죠.
0: 네. 예. 이 편에서 그 스페인어로 부른 그 Don't Cry For Me Argentina를 아르헨티나를 들었는데요.
1: 네.
0: 오늘은 그 영어 버전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 영어 버전이 오리지널입니다.
1: 뭐 워낙에 또 익숙한 노래고.
0: 네. 예. 그래서 이 Don't Cry For Me Argentina는 뭐 사라 브라이트만을 비롯해서 예. 수많은 소프라노와 뮤지컬 배우가 불렀습니다.
1: 예.
0: 그런데 오늘은 그런 버전이 아니고 미국의 그 포크의 전설 그 조안 바에스의 그 영어 버전으로 불렀습니다.
1: 이분은 상당히 이제 저항적인 이미지도 있고 뭐랄까 굉장히 좀 종교적인 그 배경도 좀 갖고 있고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0: 맞습니다. 예. 인권운동가로도 너무 잘 알려져
1: 예.
0: 있고요.
1: 예.
0: 그래서 인권운동가가 부른 그 Don't Cry For Me Argentina 영어 버전을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1: 예, 함께 들어보시죠.

0: 오늘은 존 바이스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Don't Cry For Me Argentina. 존 바이스도 알고 뭐 Don't Cry For Me Argentina도 아는데 야 결합을 하니까 이런 노래가 나올 것이다 예상을 못했는데요.
1: 네. 예. 약간은 그 국민들의 어떤 에비타가 국민들에게 네. 충정을 호소하는 그런 노래라서 더 웅장해야 되는데.
0: 그러니까 원래는 좀 더 숙연하고 뭐 그렇잖아요. 이제 그렇죠. 근데 근데 이거는 뭐 MT 와서 뭐 수건 돌리게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그냥 노래 불러줄게 그러고서는 부르는 그런 느낌은 있는데. 네. 근데 또 그럴수록 이제 존 바이스의 삶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또 돌이켜 보면 이 노래를 그렇게 막 부르지는 않았을 거야. 그런 느낌도 있고 말이죠.
1: 그렇습니다. 예. 내용 자체는 뭐 Don't Cry For Me Argentina, The Truth Is I Never Left You 그런 예. 말이 나오는 거니까요. 나는 국민 여러분들을 절대로 떠나지 않았다. 그게 진실이다. 예. 이렇게 호소하는 내용인데 오늘은 포크 스타일이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아 근데 예전에 좋아했던 많은 우리 국민들이 또 상당히 심취했던 그 포크가 그래 이런 느낌이었지 하는 게 또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1: 네.
0: 예. 자, 아르헨티나는 국토가 넓고 그래서 또 기후대 자체가 이제 또 다양합니다. 이과수 폭포가 또 아르헨티나에 걸쳐 있군요. 이렇게 브라질 쪽 이과수가 있고 아르헨티나 쪽 이과수가 있는 거네요.
1: 그렇습니다.
0: 나이아가라가 미국 캐나다에 걸쳐 있는 것처럼.
1: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아르헨티나까지 가서 예? 이 세계에서 가장 넓은 이 폭포인 이 예. 이과수 폭포를 안 보고 오면 어디인가 좀 허전해집니다.
0: 예.
1: 겨울에 아이슬란드에 가서 오로라를 못 보고 오는 뭐 그런 느낌 같은데요.
0: 오로라는 이게 확률이 좀 그리 높은 건 아니라면서요.
1: 네. 예. 날씨 좋을 때만 나오는 거니까요.
0: 하긴 아르헨티나 가기도 힘든데 이과수 폭포까지 또 접근한다는 게 또 쉬워 보이지는 않고요.
1: 네.
0: 네.
1: 그래서 그 부에노스아이레스 근교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비행기를 타고 한 2시간 정도 가야 됩니다. 그쪽으로.
0: 예.
1: 그래서 비행기 가격이 한 왕복 한 400불 정도 되니까
0: 예.
1: 좀 돈도 좀 들어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서 보실 것을 굉장히 권합니다.
0: 예.
1: 그 폭포를 보시고 오셔서 인생관 바뀌었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니까요.
0: 네.
1: 그래서 이과수 폭포의 길이가 2.7km가 됩니다.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나이아가라 폭포가 네. 1.1km 정도 되는데요.
0: 이게 세계 최대 폭포라는 거잖아요.
1: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넓은 폭포인 것이죠.
0: 두 배가 더 돼요.
1: 네.
0: 네.
1: 거기다가 270여 개의 크고 작은 물이 이제 떨어지는 그 폭포로 이루어져 있고요.
0: 네.
1: 그래서 루스벨트 대통령의 영부인이셨던 그 네. 엘리너 여사가 이과수 폭포를 보고 나서 이런 감탄사를 냈다고 합니다. 오 푸어 나이아가라.
0: 아, 그러니까 나이아가라는 안 됐다.
1: 아, 뭐 불쌍한 나이아가라. 비교가 안 된다. 뭐 이렇게 그 루즈벨트 대통령 영부인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0: 예.
1: 대단한 폭포고요.
0: 퍼스트 레이디가 자국의 것을 폄하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나 보네요. 예예예. 예, 예.
1: 네.
0: 절반이 안 되니까.
1: 워낙 웅대하니까요. 그래서 보통 많은 분들이 브라질 쪽에서 보는 것보다는 아르헨티나 쪽에서 보는 것이 더 멋있다. 저도 그렇게 느꼈고요.
0: 나이아가라를 또 미국보다는 캐나다 쪽에서 보는 게 더 낫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1: 그런 것과 비슷한 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쪽에서 보면 좀 이렇게 파노라믹 뷰를 즐기시는 것이고
0: 아.
1: 아르헨티나 쪽에서 보시면 조금 더 근접해서 폭포물 앞까지 가서 보는 거니까
0: 예.
1: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보시고 싶은 분들은 국경을 넘어서
0: 네.
1: 브라질 쪽으로 가서 보시고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0: 예. 예.
1: 그래서 이과수 폭포에서 그 유명한 영화 미션이 촬영이 되었고요. 그리고
0: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로버트 드니로가 그 노예 사냥꾼이었던 로버트 드니로가 그 회개를 하고
0: 네.
1: 십자가를 등에 지고 폭포로 떨어지는 그 장면.
0: 그 장면을
1: 그게 바로 이과수 폭포입니다.
0: 예.
1: 거기서 그 선교사가 또 부르는 그 가브리엘스 오보에라고 하는
0: 그거는 지금 들려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예.
1: 그 명곡이고요.
0: 따라라라라 네.
1: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폭포수를 딱 들으면 왠지 모르게 가브리엘스 오보에 멜로디가 생각나는 그런 지역입니다.
0: 네.
1: 그래서 이 이과수 폭포는 그 미국의 그 나이아가라 폭포하고 또 아프리카에 있는 그 잠비아와 짐바브웨 사이에 있는
0: 예.
1: 빅토리아 폭포와 더불어서 세계 3대 폭포입니다. 그러니까 요 너무 꼭 보셔야 되고
0: 예.
1: 특히 그 악마의 목구멍 그 갈간타 델 디아블로라고
0: 그 얘기 왜 안 나오나 그랬어요.
1: 네, 예. 그 악마의 그 목구멍이라고 불리는 그 지역이 있는데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세계에서 가장 큰 물줄기 그것이 쏟아지는 것인데
0: 예.
1: 악마의 목구멍을 보고
0: 예.
1: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교만함이 없어졌다. 인생을 겸손하게 살기로 했다. 네. 이렇게 표현하는 분이 있으니까 예. 자연의 그 위대함을 깨닫는 바로 그런 곳이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 이과수라는 말은 그 과라니족 말로요. 과라니 네. 부족 말로 그 거대한 물. 거대한 물이라는 뜻도 있고 어떤 분은 이과수, 이과라고 하는 게 물이고 네. 아수라고 하는 게 감탄사다. 그래서 이구아수 감탄을 만들어낸 놀이다. 네. 물이다. 네.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죠.
0: 예. 한학하시는 분들은 물 숫자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예. 이과수 얘기를 이렇게 뭐 몇 분 나누기만 해도 상당히 가슴이 웅장해지는 뭐 그런 느낌이 또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 그 이웃나라 라이벌인 브라질과 또 경쟁이 되는 게 쇠고기 아닙니까?
1: 아, 맞습니다. 예. 이 쇠고기를 빼놓을 수가 없고요.
0: 예.
1: 인구가 4,500만 명인데 소가 5,400만 마리가 있으니까 뭐 소값이 뭐 쌀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너무 예. 쌉니다. 한국 대비 너무 싸고요.
0: 한 마리 소가죽을 20만 원에 살 수 있는 곳. 네.
1: 그래서 아사도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 스페인 말로 굽다라는 뜻인데요.
0: 네.
1: 그래서 이 아사도는 원래 그 가우초가 먹는 그런 음식이었는데.
0: 목동.
1: 네. 네.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식 카우보이가 가우초입니다. 네. 가우초들이 먹는데 그 드넓은 팜파스 지역에서 소를 잡아서 네. 이렇게 좋은 살코기만 먹는 것이죠.
0: 그거를 이렇게 뭐 끼우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0: 그러고서는 그걸 모닥불 위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돌려돌려가지고서는 익혀가지고서는 먹는데
1: 네.
0: 그게 최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1: 맞습니다.
0: 예.
1: 그래서 긴 꼬치에다가 소고기를 부위별로 가져와서 조금씩 썰어줍니다.
0: 소게 브라질에서도 뭐 하는데?
1: 네. 이빠네마라고 해서 비슷한 게 있습니다.
0: 그 오늘 이름이 다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있어요. 그러니까 네. 뭐 잘라주는 집이 있잖아요.
1: 네.
0: 예.
1: 그래서 그곳을 잘라서 네. 이렇게 그 갖고 오는데 곱창은 없습니다. 워낙 소 부위가 소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굳이 곱창은 아주 특수한 사람들만 먹고요. 그런 취향이 있는 분들만 먹고
0: 예.
1: 최고 부위를 가져다 주는데 이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에 예. 그 스티커를 주는데 앞면은 녹색으로 돼 있고 뒷면은 빨간색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파란색으로 녹색으로 스티커를 두면 계속 고기를 가져다 달라
0: 네.
1: 그런 의미인 거고 빨간색으로 뒤집어 놓으면 나는 잠깐 쉬겠다. 그런데 맨 처음에 가는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0: 네네네.
1: 계속 녹색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계속 고기를 갖다 주니까
0: 맞아요.
1: 접시가 쌓이는 뭐 예. 그런 경우인데 양념 하나도 없이 소금으로만 양념을 한 고기가 나오는데 저는 굉장히 담백했고요.
0: 예.
1: 너무 맛이 좋았습니다. 여기에다가 그 치미추리 소스라고 하는 것을 주는데 그 치미추리 소스에다가 이렇게 먹습니다. 파슬리하고 오레가노, 올리브오일 이런 것들을 넣어서 이제 치미추리 소스를 가져오는데 그것을 네. 보통 찍어서 먹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진짜 그립습니다. 남미에서 먹던 그 쇠고기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리고 뭐 엉덩이 그 위쪽 그 살이든가 뭐 고기 그렇게 특별히 맛있는 것 같아요.
1: 너무 맛있죠.
0: 나중에 그거 하나 먹으면 다른 부위를 저는 못 먹겠던데요. 그러니까.
1: 네, 너무 부드럽고요. 네. 중요한 것은 한국 분들이 좀 성질이 좀 급해서
0: 네.
1: 너무 빨리 먹고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보통 들어가면 와인 시켜서 3시간 정도를 즐기다 나오는데
0: 우리나라 사람들은 3시간 먹는 걸 아주 괴로워하죠.
1: 한국 분들은 보통 이렇게 1시간 만에 나오니까
0: 예.
1: 현지 그 상점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좋아한다. 뭐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0: 5주째 다뤘는데 얘기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5주를 넘긴다는 거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베노사이러스 얘기는 여기서 마감을 하겠습니다.
1: 네.
0: 아, 결국은 쇠고기 속에 배가 불러야 되는데 오히려 더 배가 고파지는 것 같기도 하고 다음 주는 딴 데 이제 강제적으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1: 네.
0: 어딜 가겠습니까?
1: 다음 주는 그 몽골의 그 울란바타르로 가볼 예정이고요.
0: 예.
1: 7월과 8월이 울란바타르 여행이 아주 핫시즌입니다. 지금이 제일 좋을 때고요.
0: 그렇군요.
1: 그리고 얼마 전에는 한국 대통령께서도 울란바타르에 다녀오셨고
0: 맞습니다. 네네.
1: 그래서 한국 사람한테 아주 친숙한 도시
0: 예.
1: 울란바타르로 떠나보겠습니다.
0: 다음 주에 또 이제 분위기가 상당히 더 바뀔 것 같습니다. 세계도시산책 정의섭 도시문학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KBS 1라디오 생방송 정보쇼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이 4시 41분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연결합니다. 박소정 씨.
2: 네, 지금 고속도로는 앞 시간보다는 정체 조금씩 풀려가는데요. 여전히 상행선 흐름 답답한 곳이 많습니다. 먼저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내린천휴게소에서 상남 3터널까지 정체고요. 다시 설악에서 화도까지 14km, 덕소산패에서 강일까지 밀립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여주분기점에서 이천까지는 11km 정도 어려운데요. 양지부근 짧게 주춤하고 광교터널 일대 그리고 월곶분기점에서 각각 2km 정도씩 서행합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경기 서쪽 판교 방향 개항에서 송내까지 더디게 지납니다. 청계유금소 부근에는 고장난 승합차가 멈춰 있는데요. 5차로 통행이 어렵습니다. 반대쪽 장수에서 중동까지도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서울시내 안쪽 강변북로 구리 방향 마포대교 부근에선 조금 전 사고가 났는데요. 1차로 막고 처리하고 있고요. 이후 원효에서 한남까지 차간격 좁혀 지납니다. 반대쪽은 성수에서 가양대교까지 34분 정도 생각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3: 일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스마트 스마일 스포츠 3S의 사나이 최승돈 아나운서를 아시나요?
0: 일요일엔 스포츠 박린 중앙일보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0: 예, 제가 그 영국에서 공부를 뭐 했다는 그 인연 때문에 저는 이제 필연적으로 잉글랜드를 좀 응원하고 있습니다. 뭐 몇 차례 이제 말씀도 드렸습니다만은 8년 전 대회에 잉글랜드가 이제 3, 4위전에 올라갔었잖아요. 예. 근데 잉글랜드 응원하는 마음으로 틀어봤더니 경기가 너무 재미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또 그렇겠지 그러고선 안 봤는데
4: 네네.
0: 3, 4위전이 그렇게 재미가 있었네요 이번에는.
4: 네. 맞습니다. 예. 뭐 야구 스코어가 아니라 축구 스코어 6-4로 잉글랜드가 이겼는데요.
0: 예.
4: 사실 3, 4위전이 좀 동기부여가 떨어지고 좀 예. 무의미한 경기라는 주장 때문에 또 폐지론까지 나왔었는데.
0: 8년 전에는 정말 화났다니까요.
4: 네, 맞아요. 당시 아마 크로아티아랑 했는데 잉글랜드가 졌었죠. 예, 뭐 맞아요. 그랬던 아이고.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 일단 물론 뭐 수비가 좀 느슨하긴 했지만 오늘은 네. 10골이나 터지면서 그래도 굉장히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0: 네. 아니 이게 또 대진이 잉글랜드 프랑스 이건 또 기가 막힌 대진이에요. 예.
4: 맞아요.
0: 야, 잉글랜드 사람들 프랑스 알기를 좀 우습게 하고 프랑스 사람들 잉글랜드 알기를 또 우습게 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4: 맞아요.
0: 예.
4: 역사적으로도 뭐 100년 전쟁도 그렇고 서로 뭐 역사적으로나 축구적으로나 굉장한 라이벌이죠.
0: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3, 4위전이 한일전이라 그랬나.
4: 맞아요. 유럽 한일전으로 비유가 또 되기도 했습니다.
0: 예, 저는 이제 또 6-4라는 스코어가 이렇게 나와 있길래 승부차기를 갔다는 거야 뭐야 그랬더니 이게 다 90분 안에 터진 골이잖아요.
4: 네. 맞아요.
0: 예.
4: 뭐 정말 그 중간 마지막에 일어나신 분은 정말 그렇게 오해를 하실 정도의 스코어였고요.
0: 네.
4: 일단은 총 10골이 나왔는데 전반에만 일단 잉글랜드가 4-0으로 앞서갔습니다.
0: 그러면 분위기가 완전히 한쪽으로 쏠리는 거죠.
4: 네. 맞아요. 사실 네. 뭐 저도 전반전을 보고 그 잉글랜드가 그 라이스 선수가 1골 1도움을 올리고 또 사카 선수가 2골을 몰아치면서 4-0이길래 네. 아, 또 후반전 재미없게 끝나겠다 했는데 후반전에 또 음바페 선수가 또 경기 흐름을 완전히 바꾸면서
0: 이야.
4: 2골 1도움을 올려서 3-4까지 따라붙었고요.
0: 갑자기 잔다르 크가 등장한 거네요.
4: 네, 그러니까. 맞아요. 아, 정말 적절한 예. 비유인 것 같습니다. 정말 예. 한순간에 그 전세를 역전시켰으니까
0: 예.
4: 굉장히 잉글랜드 입장에서 그렇게 다가왔을 것 같고요. 다만 그 마지막에 프랑스의 올리세 선수가 4-4 만드는 찬스를 놓쳤고 사카 선수가 헤트트릭을 그 페널티킥으로 완성시켰고요. 프랑스의 덴벨레가 4-5까지 따라붙었지만 또 우리 네. 그 벨링엄 선수가 마지막 종료 직전에 또 쐐기골을 터뜨리면서 6-4로 잉글랜드가 이겼습니다.
0: 월드컵 같은 경우에 이 정말 또 세계적인 팀들의 경기에서 이 정도 골이 터진다는 거는 상상을 못했을 것 같아요. 6-4에 누가 혹시나 그 세계적인 그 베팅 뭐 참여를 했다면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겠는데요.
4: 네, 맞아요. 네. 뭐 정말 포털사이트에서도 예. 팬들이 하는 투표가 있는데
0: 예.
4: 3명이 이걸 맞췄더라고요. 그만큼 확률이 굉장히 낮았고.
0: 정말요?
4: 네, 맞은.
0: 그 사람은 안 맞 들 건데 그리고 혹시나도 아니었을 것 같은데.
4: 네, 맞습니다. 정말 이례적인 스코어긴 했고요.
0: 네.
4: 월드컵 기록으로 따지면 다섯 번째 많은 골이라고 하고요.
0: 3-4위전 났던 게 있었어요.
4: 네.
0: 3-4위전 치고도
4: 3-4위전으로는 최다 골이고요.
0: 최다고 예.
4: 네, 역대 골로 별미를 업히며 네? 과거에는 또 많은 골이 나오기도 했으니까요. 네. 전체 5위 기록이고 우리나라도 예전에
0: 우리가 거기에 많이 일조했죠.
4: 네,
0: 그, 우리는 그 안 좋은 기록에 많이 이제 들어가 있을 텐데요.
4: 맞아요. 우리나라가 맞아요. 정확히 네. 기억하십니다. 54년 스위스 월드컵 때 우리가 헝가리에게 9-0으로 예. 졌던 기억이 있긴 합니다.
0: 당시 홍덕영 골키퍼께서 이제 그걸 다 이제 가슴으로 막아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슴에 퍼런 멍이 들었더라. 뭐지 이런 예.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4: 네, 맞아요. 사실 예. 우리나라 그 당시에 뭐 대회 준비도 좀 미비한 측면도 있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점수차로 쳤지만 우리 선수들 당시에 최선을 다한 건 분명합니다.
0: 예. 프랑스는 왜 대회를 거듭하면서 특히 음바페는 대회를 거듭하면서 이렇게 성적이 조금씩 떨어지는 거예요?
4: 팀의 성적은 네, 떨어지고 있습니다. 성적이. 맞습니다. 네. 우승, 준우승 그리고 네. 4위니까요. 네. 아, 다만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번 대회에서 오늘 경기에서 9호, 10호 골 떨어뜨렸거든요.
0: 자기 실속은 또 다 챙기네요.
4: 네, 맞아요. 네. 전반전에 사실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음바페 선수만 정말 열정적으로 뛰더라고요. 일단 득점이 달려있기 때문에 다만
0: 딴 선수들은 그게 없어서 덜 뛴 건가요?
4: 네, 좀 그래도 하프타임 때 대창 감독이 좀 동기부여를 다시 준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따라 붙었고 음바페 선수는 일단 득점 선두로 올라섰고요. 그리고 대회 22골로 메시를 한 골차로 따돌리고 역대 월드컵 최다골 보유자로 등극은 했는데
0: 메시는 한 경기 남아있으니까
4: 네 맞습니다. 예. 다만 그래도 음바페 선수는 경기 후에 월드컵 득점왕이 되는 것보다 결승 무대를 밟고 싶다 또 이런 또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0: 근데 이제 뭐 물 건너 간 얘기고 네. 예. 한 대회에서 이제 골을 많이 넣었다. 뭐 이거는 이제 대단한 기록인데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경기 수가 늘어난 거를 좀 꼽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4: 아, 맞아요. 정확히 예. 짚어주셨는데 일단은 뭐 이번 대회부터 48개국으로 늘어나면서 토너먼트가 32강부터 또 시작을 했고요.
0: 예.
4: 또 정확히 짚어주신 게 그 유럽의 또 정말 축구 전문가들은 이 3, 4회전 기록을 득점 기록에 추가하는 게 맞느냐 뭐 이렇게 또 냉정하게 지적하는 시선도 분명히 있습니다.
0: 글쎄요. 예. 그럼 나중에는 결국 그 경기 수를 나눠서 뭐 기록을 하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 예. 뭐 그렇게 볼 필요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여하튼 골이 이번 대회에 음바페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손꼽히는 선수들은 골을 그냥 진짜 많이 넣고 예. 메시 같은 경우도 준결승 빼놓고는 거의 다 골을 넣고 또 뭐 준결승에서는 또 두 개 또 포인트를 올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4: 맞습니다. 예. 뭐 메시 선수도 지금 8골이고요. 뭐 지금 이번에 그 벨링엄 선수도 7골이고 케인 선수 6골이니까 뭐 예. 정말 말씀하신 대로 웬만한 스타들이 다른 대회보다 훨씬 더 많은 골을 넣긴 했습니다.
0: 예. 자, 축구의 종주국이라고 하는 잉글랜드 쪽에서 또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게 축구 종주국이기는 한데 이분들이 굉장히 좀 섭섭해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들이 근대 축구를 만들었다고는 합니다만은 1966년 그것도 자국에서 열렸던

0: 라이벌 출신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일본 감독 그 독일 출신의 투엘 감독을 맞아요. 데려왔는데도 네. 사실 좀 너무 영국스럽게 팀을 운영했다는 평가도 있고요. 지난 30년간 토너먼트
1: 영국스럽게 그러면 욕이에요 그게?
0: 아 사실 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초반에는 네. 굉장히 좀 폭발적인 에너지로 리드를 맞아요. 잡다가 예. 상대 압박을 견디지 못하면서 무너지는 게 30년 동안 메이저 대회에서 계속 반복이 됐더라고요.
1: 해리 케인이 수비수냐 뭐 이런
0: 맞아요,
1: 얘기를 또.
0: 맞아요. 예. 트럼프도 똑같은 말을 했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지적을 할 만큼 예. 잉글랜드 팬들은 굉장히 안타까운 4강전이었고 네. 3위를 차지했는데도 그 아쉬움이 여전하신 것 같습니다.
1: 아, 그 노르웨이의 그 바이킹 브로우 같은 거가 이제 또 많이 화제가 됐지만 또 끝까지 살아남았던 거는 또 잉글랜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더월이라든지 노래가 예술이에요.
0: 아 맞아요. 예. 원더월도 그렇고 그 벨링엄의 응원가 예. 헤이주드도 그렇고 예. 정말 추억을 소환하면서 정말 그 뜨거운 감동을 느낄 수 있었던 예. 월드컵이기도 했습니다.
1: 아 저는 오아시스 잘 몰랐다가 이번 기회에 익숙해지고 나도 가서 따라 불러야지 뭐 이런 심정으로 지금 계속 듣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3, 4위전 얘기를 마무리를 하고 이제 결승전 얘기로 가겠습니다. 이제 월드컵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안 주무시면 되는 거죠?
0: 네. 12시간도 안 남았고요. 내일 새벽 4시에 결승전이 치러집니다. 아르헨티나와 예. 스페인의 대결이고요. 아르헨티나가 예. 2연패를 노리고 스페인은 그 16년 만에 두 번째 우승에 도전을 합니다.
1: 사람들이 스페인의 우승을 조금 더 많이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0: 네, 워낙 뭐 완벽한 경기를 펼치고 있고요. 예. 그 프랑스와의 4강전에서도 완벽한 경기 끝에 2-0으로 이겼고
1: 경기 전에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았는데
0: 맞아요. 프랑스의 예. 기세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예상하는 분도 있었고 스페인이 단 한 골만 지금 내주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그런 베팅 업체에서는 그 스페인의 한 5.5-4.5의 우세를 좀 점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예. 배팅업체 얘기는 아니었습니다만 뭐 한국이 저 32강 진출할 확률이 뭐 90% 이렇게까지 얘기 나왔다는 이 골을 당한 걸 생각하면 뭐 이런 네. 숫자들을 얼마나 믿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0: 첫 경기를 이겼기 때문에 좀 높았는데 네. 점점 떨어지더라고요. 네.
1: 아유, 그냥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예. 두 팀이 좀 스타일이 다르지 않습니까? 스페인과 아르헨티나는?
0: 네, 스페인은.
1: 언어는 같지만.
0: 네, 예. 말씀드린 대로 최소 실점 팀이고요. 아르헨티나는 19골로 최다 득점 팀이거든요.
1: 예.
0: 정말, 아르헨티나는 정말 정렬적으로, 격정적으로 임하는 팀이고, 스페인은 냉정할 정도로 차갑고, 또 냉정하게 또 그 경기를 임하는 볼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팀입니다.
1: 예. 뭐 스페인이 객관적으로 조금 앞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실지 몰라도 저는 메시를 넘어서기는 쉬운 일이 아닐 거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 메시가 지금 뭐 컨디션이 안 좋은 것도 아닌 것 같고 메시가 야말 예? 옛날에 아가테 사진을 찍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네 맞아요. 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예. 2007년에 그 바르셀로나 소속의 메시가 생후 5개월의 아기를 시켜줬는데 이 아기가 네. 바로 잘 성장해서 라민 야말이 됐고요. 19년이 흘러서 두 선수가 또 월드컵 무대에서 맞붙게 되다 보니까 뭐 현지에서도 정말 영화도 이렇게 쓰면은 뭐 욕먹을 거다 이런 정도 그러니까 말이 나올 정도로
1: 말이 안 돼요. 네, 얘기를 좀 반복해 듣고 또 전해드리기도 합니다만 희한한 인연입니다.
0: 네, 이제. 그래서 더 스토리텔링이 되면서 많은 팬들이 또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1: 예. 아, 일요일인 스포츠 월드컵을 이렇게 또 마무리해드렸습니다. 뭐 다음 주에는 결승전 얘기를 또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중앙일보 박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주말 생방송 정보쇼 마칠 시간입니다. 밤에 떠난 여인으로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는데요. 월드컵 결승전 보러 떠나셨나요? 하남석 씨 노래 오늘 끝곡으로 띄워드리고 다음 주에 인사 또 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 최승돈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의성에는 호우경보가, 청송과 안동, 군위 등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그리고 폭염주의보가 전남과 경남 지역 중심으로 내실을 기해 확대됐고, 열대주의보도 같은 시각 남부와 제주 지역에 추가 발효됐습니다. 당분간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에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소강상태인 곳도 있겠습니다. 우선 오늘 경북 지역으로는 1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 호우특보 해당 지역이기도 하고요. 경남 내륙에도 최대 40mm가량 오겠습니다. 전남 동부에는 5에서 20mm, 그 밖에 강원과 남부지방으로 5에서 10mm의 소량의 비가 더 뿌려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에 전국에 걸쳐서 비가 내릴 텐데요. 남부지방은 일시 소강상태인 시점도 있겠습니다. 전국적으로 5에서 60mm, 충청 지역은 최대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부 지역 강하게 천둥, 번개, 돌풍 동반할 수 있어서 비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겠습니다. 오늘도 더웠습니다. 내일도 서울의 아침 기온 23도 등 22도에서 26도 사이가 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등 26도에서 34도로 역시 평년보다 높은 기온 되겠습니다. 당분간 무더위 열대야 지속되겠고요. 내일 오전까지 안개 끼는 곳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28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기상청이 오늘 오후 3시 50분을 기해 경북 의성에 호우경보를 발효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의성군 의성읍 원당리에는 오후 3시부터 불과 1시간 동안 48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인근의 의성군 옥산면 이밤리에도 시간당 3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구 군위와 경북 청송, 안동 동남부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난 불을 끄고 있는 소방당국이 오늘 밤 11시쯤 초기 진화를 전망했습니다. 인천서부소방소는 오늘 브리핑을 열고 화재가 발생한 물류센터는 3단 선반 구조의 대형 창고라며 다량의 가연물이 적재돼 고온의 연기로 내부 시야 확보와 대원 진입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밤 늦게 주 불길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건물 붕괴 위험이 있어 소방관들에게 대피 명령이 나왔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소방당국은 과다하게 보도된 사례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에서 50대 유튜버가 생방송을 하던 중 음독해 숨졌습니다. 신안경찰서는 어제 저녁 8시 30분쯤 신안군 자음면에서 생방송을 하던 50대 남성 유튜버가 음독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당시 방송을 시청하던 시청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국내 프랜차이즈 커피업계 가운데 처음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 노조는 지난 16일 민주노총 전국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산하 지회 설립 선언문을 발표하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노조는 인력 부족과 노동 강도, 임금 문제 등을 지적하며 회사와 단체 교섭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 직원은 2만 3천 명으로 매장 노동자들도 본사가 직고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과 2차 종합특검이 정치 보복용 특검이라며 천문학적 혈세 낭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거대 여당이 강행한 4개 특검은 도심 속 초호화 사무실 방값으로만 무려 64억 원의 국민 혈세를 탕진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세금을 쌈짓돈으로 펑펑 낭비할 바에야 차라리 더불어민주당 당사나 청와대 특검 사무실을 차려놓고 수사를 진행하라며 무고한 국민들이 민주당의 정치보복용 특검 남발에 따른 부동산 임대료까지 부담해야 하느냐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까지 지적한 전당대회 출마자 기탁금 액수를 오는 21일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최고위원 출마 기탁금은 직전 전당대회보다 인상됐는데 당권 주자들은 물론 이 대통령도 이에 문제를 제기하자 대논의를 결정한 것입니다. 민주당 중앙당 선관위 관계자는 오늘 KBS에 모레 전체 회의를 열고 기탁금 액수를 재논의해보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내 논란에 회의 소집을 결정했다며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려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인공지능 관련주 비중이 큰 한국 증시가 글로벌 투자 심리를 가늠하는 선행지표로 부상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런던과 뉴욕, 도쿄의 펀드 매니저들 사이에서 거래를 시작하기 전 한국 증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새로운 일상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HSBC의 아시아태평양 주식 전략 책임자는 요즘 한국이 모든 회의에서 논의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달 들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12조 원 넘게 순매도했지만 ETF 시장에서는 6천억 원 가까이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6일까지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8거래일 동안 매도 우위를 보였으며 특히 지난 1일부터 7일까지는 5거래일 연속 순매도했습니다. 반면 국내 ETF 시장에서 외국인은 같은 기간 5,937억 원을 순매수했는데 가장 많이 순매수한 ETF는 코스피 200 지수의 하루 수익률을 두 배로 추정하는 코덱스 레버리지였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늘 오후 경북에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오늘 예상 강수량은 대구 경북과 경남 내륙이 최대 80mm, 충청과 전남 광주가 최대 60, 울산과 경남 남해안이 5에서 40mm 등입니다. 내일도 수도권과 강원, 남부지방에 최대 60mm, 충청권에 최대 80mm 등 전국 곳곳에 장맛비가 예보됐습니다. KBS 1라디오 5시 뉴스 마칩니다.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KBS.

0: 성공 예감 별책 프로.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 예감 별책 프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인공지능 AI 서비스, 우리 삶 속에 정말 깊숙이 들어와 있죠. 학생들 뭐 숙제도 AI로 대부분 한다고 하고, 직장 생활하면서도 정말들 많이들 활용하실 텐데요. 이 과연 인공지능 AI가 우리 삶에 플러스만 될까요? 혹시 나의 일자리를 비롯해서 뭔가 마이너스가 되는 건 없을까요? 같이 한번 또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어볼 책은요, AI 플러스 이코노미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인 경희대 이경전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1: 네, 안녕하세요.
0: 플러스예요.
1: 네.
0: 근데 이게 뭔가 AI와 경제가 결합된다라는 플러스 이코노미가 아니라 AI가 이코노미로 뭔가 플러스 해준다라는 의미예요.
1: 네, 사실 그 영어로는 약간 이게 콩글리시래요. 예. 그래서 AI 플러스 이코노미 하면 딱 그런 느낌이 안 오는데, 어차피 한국에 나올 책이기 때문에 그 AI 하면 너무 뭐 일자리가 없어지거나 뭔가 안 좋아진다라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너무 많아서 할 수 없이 쓴 겁니다. 사실 쓰려고 한 책은 아니었는데, 사회 분위기가 너무 AI가 AI의 부정적인 것들을 많이 강조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발전에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AI 플러스 이코노미라는 책을 한번 써봤습니다.
0: 그러니까 다들 마이너스 이코노미가 될까 봐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게 국가적으로나 산업적으로는 성장할 수 있어도 당장 나는, 당장 내 일자리는, 특히 요즘에 자녀들 취업 안 된다는 사람들도 많아가지고요. 그런데 교수님은 AI 때문에 일자리를 잃지 않을까 혹은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할 거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1: 네.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책이 이제 뭐 나온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올해 김이 샜어요. 무슨 얘기냐면 올해 들어서는 지금 미국의 주요 언론은 다 AI가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파이낸셜 타임스, 뭐 블룸버그, 뉴욕 타임스 모두 특히 미국에서는 자포칼립스라는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잡과 아포칼립스의 어떤 신조어인데, 자포칼립스가 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오히려 더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작년부터 이 책을 썼는데 올해는 사실 사회 분위기를 보면 오히려 제 책과 지금 미국 언론 또 뭐 한국에서도 많은 언론들이 이제 올해 보도하는 것은 AI가 일자리 안 없었는데, 그다음에 또 AI를 빙자해서 어떤 해고했던 사람도 다시 또 채용한다는 기사도 나올 정도로, 어떻게 보면 2026년은 AI가 일자리를 없애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0: 그래요. 하나하나 좀 풀어가 볼게요. 일단 사람들이 AI라는 걸 이제 마주치게 되면 두려움부터 갖게 되잖아요. 없던 것이니까. 이것도 먼저 좀 분석을 좀 해주세요.
1: 제 책이 사실은 그래서 과거를 쳐다본 거죠. 예전에 어땠을까? 카메라가 나왔을 때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사진을 찍히면 영혼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했고요. 심지어는 우리 조선시대에는 그 카메라 렌즈를 만들기 위해서 아이들 눈알을 빼간다라는 소문도 날 정도로, 그러니까 새로운 어떠한 기술이 나오면 사람들은 두려워하죠. 그래서 저는 AI라는 기술을 제대로 알고 나면 그럴 리가 없다. 또 사실 제 경험이 1991년에 제가 대우조선에 AI 스케줄링 시스템을 개발하러 출장을 많이 갔거든요.
0: 91년도에요?
1: 네, 35년 전입니다. 네, 그런데 그때 가면 거의 대우조선에 있는 분들이 제가 인공지능하는 애래 우리 일자리 뺏으러 왔어. 그랬습니다. 근데 저랑 일하고 그 오프가 얼마나 좋습니까? 거제도.
0: 네.
1: 회도 많고 점심 저녁 일하면서 또 술도 마시고 이게 막 같이 AI를 개발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다 보니까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네 이런 걸 AI라고 불러? 별거 아니네.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나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네. 그래서 사실 AI라는 말은 접하기 전에는 무섭고 두렵지만 접하고 나면 이것이 자기의 어떤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고마운 거라는 걸 다 알게 된다는 거죠. 근데 35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AI, 로봇 하면 뭐 터미네이터 이런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좀 두려워하지만 현실은 오히려 정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기가 뭔지 잘 몰랐을 때 영혼을 빼앗긴다라고 두려워했던 것처럼, 그런데 그 이후에 원리를 알게 되면 아하 그렇구나라고 이해했던 것처럼,

0: 이제 AI도 그 어딘가에 넘어가는 시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1: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의 1장부터 5장은 그러니까 1장은 그림의 자동화. 그러니까 원래는 화가들이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아. 근데 카메라가 나오면서 또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기술이 나왔고, 근데 기술이 또 정작 나오면 거기서 또 두려움과 오해와 그쵸. 또 오용, 오남용이 생기고요. 그러다가 어떤 제도가 다시 정립되고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하는 법을 알게 되면서 일자리가 생기고 산업이 일어나는 그런 형태인 거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이 책을 썼다는 게 AI는 하나의 그동안 인류 역사에 나온 하나의 기술이고 자동화 기술에 불과한데 많은 사람들은 그 시대에는 늘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좀 오버하죠. 이게 엄청 대단한 것처럼 느끼고 이것 때문에 세상이 다 뭐 뒤집어질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지나고 보면 그것은 우리를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고 더 번영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설득하려니까 어쩔 수 없이 과거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1장부터 5장은 그런 과거에 관련된 역사, 그다음에 각각의 과거가 어떻게 현재로 왔고 그것이 어떻게 미래로 가는가 이런 걸 좀 써보려고 애를 썼죠.
0: 또 요즘에 AI로 그 한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텍스트 문답 중심으로 하시던 분들이 이제는 음악도 작곡하고 이미지 만드는 거 너무나 쉽고 동영상까지 만들어서 요즘에는 뭐 그런 영화제도 생겼더라고요. AI 영화제. 네네. 그러면 이 시대에는 또 어떤 신산업, 새로운 산업의 영역이 또 펼쳐질까요?
1: 이미 지금 사실은 뭐 죄송한 얘기지만 유튜브나 넷플릭스도 안심할 수 없는 시대가 왔죠. 예를 들면 쇼러너라는 회사가 생겼는데요. 네. 여기는 내가 그냥 몇 마디만 하면 애니메이션이 나옵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걸 그냥 퍼블리시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이 만든 애니메이션에다가 자기 얼굴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럼 또 다시 리메이크가 되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냥 말로써 만든 애니메이션에 또 다른 시청자가 그것을 다시 리메이크하면서 계속 그걸 발전해 나가는 거죠. 아, 그러면 네. A라는 사람이 만든 처음에 콘텐츠가 있는데 내가 B가 A를 리메이크하면 이걸로 만약 돈을 벌게 되면 A와 B가 같이 돈을 벌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유튜브에도 그런 기능이 없고 넷플릭스에도 그런 기능이 없고 방송사에도 아직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하지만 AI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은 우리가 유튜브, 넷플릭스도 대단한 걸로 생각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수동적인 시청자에 머물러 있었는데 요즘 생성 AI로 인해서 이제 영상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좋은 영상을 만들었으면 그것을 내가 다시 리메이크하고 그것을 하이라이트하고 다시 뒤틀어 보는데 그것이 그 전의 것들보다 더 좋은 효과가 나면 나도 그걸로 돈을 벌고 그것을 만든 원저작도 돈을 버는 이런 것들이 뭐 쇼러너라든가 드림 플레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그동안 광고라면 광고주가 우리 KBS 광고를 주려고 해도 굉장히 광고 제작 비용도 많이 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몰랐다는 거죠. 네. 하지만 이제는 중소기업들이나 소상공인도 어쩌면 KBS의 고객이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앞으로는.
0: 그래요.
1: 왜냐하면 내가 쉽게 광고를 제작할 수 있으니까 광고 제작비가 줄어들죠. 그다음에 KBS 입장에서는 어떤 광고 재고가 어디에 좀 남아있는지를 알면 어떤 다이나믹 프라이싱을 해가지고 아하. 광고주와 방송사가 굉장히 쉽게 만나고 비용을 줄이고 거래 비용과 제작 비용을 줄이면서 새로운 어떤 블루오션의 광고 시장이 나오게 되면 사실 방송사도 이익이 되고 광고주들도 이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다 AI 플러스 이코노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넓게는 블루오션이 될 수도 있겠고 좁게는 틈새 시장이 될 수도 있겠고 네네. 이 AI로 훨씬 더 제작비나 이런 게 또 절감이 되니까요. 요즘 보면은 뭐 TV 광고들도 대부분 AI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화면 하단 한 구석에는 네. AI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또 문구가 박혀 있고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당장 또 걱정을 하는 게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일자리인데 그래서 과거 사례도 책에 많이 담아주셨어요. 대표적인 게 자동차가 처음 등장했을 때잖아요. 당시 뭐 마부 일자리 많이 있는다. 막 시위도 그때 많았다고 하고요.
1: 네. 생각해 보시죠. 일단 제가 아까 이 책의 서술 구조가 처음에 고통이 있었는데요. 네. 마차가 많았을 때 고통이 뭐였을까요? 말이 하루에 10km 정도를 화장실에 간대요. 그러면
0: 그 변해.
1: 몇만 마리가 맨하탄마도 있었는데 예. 하루에 수천 톤이 거리에 분뇨가 쏟아졌던 거죠. 그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마부를 할 때와 운전수를 할 때 어떤 게 더 쉬울까요?
0: 글쎄요. 둘 다 힘들

0: 것 같기는 한데.
1: 근데 말은 막 말을 먹이도 줘야 되고요. 아까 얘기한 뭐 화장실도 가게 해줘야 되고 말이 또 변덕스러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실 자동차는 도망가는 일은 없거든요. 아, 적어도. 그다음에 뭐 배고프다는 거는 결국 기름만 넣으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당시에 사실은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YMCA가 예. 대규모로 마부들을 전환시켰습니다. 그 운전수를.
0: 마부들을 운전수로
1: 전환시켰죠. 그리고 스튜드 베이커라는 마차를 만들던 회사는 네. 자동차 회사로 변신했어요. 아. 그 다음에 재밌는 거는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자동차 안에 말이 들어있다고 생각했습니다.
0: 엔진.
1: 네, 뭐 왜냐면 평생을 마차를 봤다고 생각해보죠. 근데 어느 날 말이 없는 자동차가 나오니까 사람들은 그 안에 말이 들어있다고 생각한 거죠. 말들도 놀랐다고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쓰면서 배운 건데요. 평생 말도 자기처럼 빨리 달리는 건 말밖에 없잖아요. 근데 자동차가 나오니까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 초기 자동차들은 그 앞에다 말머리를 붙이고 다녔다고 합니다.
0: 말처럼 보이게요?
1: 네. 그래서 말들이 놀라지 말라고요. 아시다시피 영국에 적기조례라는 게 있었죠.
0: 네.
1: 그러니까 자동차가 이미 나왔는데 말들이 너무 놀라니까 사람이 한 몇십 미터 앞에서 빨간 깃발을 들고 갑니다. 그럼 이 사람보다 앞서갈 수 없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사람이 걷는 속도보다 그 자동차가 더 빨리 가면 안 되는.
1: 네. 그러니까 사람이 보통 걸으면 시속 4km고 좀 빨리 걸으면 5km, 6km인데 네. 결국 자동차가 나왔는데 그 자동차는 사람 걷는 속도보다 빠를 수 없게 했던 거죠. 결국 영국에서는 자동차 산업이 결국 발전하지 못합니다. 결국 미국에서는 헨리포드가 나와서 3개월 월급만 모으면 살 수 있는 자동차 모델 T를 발표하죠. 그러면서 미국의 그 중산층의 삶이 바뀝니다. 그동안에는 자동차가 없을 때는 직장 옆에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다운타운이죠.
0: 그렇죠.
1: 별로 깨끗하지도 않고 모여 살기 때문에 지저분하고 주거 환경이 안 좋습니다. 근데 자동차가 생기면서 이제 회사와 먼 교외에서 살게 되죠. 그러면서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이 회사에 묶일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회사에도 직장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자동차로 이동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근로자들 입장에서 어떤 임금 협상력이 높아지게 된 계기가 오히려 자동차라는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서 변화됐다는 거죠. 사실 자동차가 만든 새로운 일자리와 산업은 정말 너무너무 많죠. 우리가 그 당시에 마부와 마차만 가지고 그 자동차 산업을 만약 두려워했다면 오늘날의 그러한 큰 어떠한 베니핏을 얻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AI가 사실 늘 그런 형태로 작동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 당시의 자동차처럼.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서서히 변화가 이어졌지만 지금 우리가 놓고 보면은 일순간의 변화처럼 느껴지는데 그 과정은 또 필요해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마부가 운전수로 변화했던 건 어떻게 보면 필요한 일자리가 있었기 때문인데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되면 이제 뭐 자동차의 핸들도 안 닿는다고 하는데 그때는 그럼 일자리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1: 독일의 스타트업 VAY라는 데가 있는데요.
0: 네.
1: VAY는 VAY라고 읽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독일 회사인데 비즈니스는 라스베가스에서 하는데 렌트카인데요.
0: 네.
1: 우리가 렌트카를 잘 하고 싶은데도 못하는 이유가 뭐죠? 렌트카 오피스까지 가는 게 귀찮아서 그렇습니다.
0: 네네.
1: 근데 바이라는 앱을 갖고 있으면 내가 그냥 부르면 렌트카가 오는데요. 사람이 운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원격으로 운전해서 와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플러스 원격 운전으로 오는 거죠. 그러면 사실 렌트카를 사용하고 싶었던 사람이 그동안 못했던 것에 블루오션이 생기는 거죠. 사실은 이런 자율주행과 원격 주행 기술이 결합돼서 렌트카에 새로운 블루오션이 생길 것이고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 10년 내에는 이제 완전 자율주행이 상당히 현실화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여행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아까 미국의 중산층들이 포드의 T모델 때문에 자기의 삶이 바뀐 것처럼 우리의 삶이 바뀌겠죠. 아마도 좋은 직업은 자율주행차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자율주행이 굉장히 일반화될 경우에 거기서 나오는 새로운 산업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동하면서 뭐 식사를 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우리가 만약 오늘 밤에 나는 이제 차에서 자면서 이동을 하게 될 텐데 내일 아침에 좋은 아침을 먹일 수 있고 좋은 경관을 제공하는 어떠한 그런 곳이 나의 자율주행차가 다음에 가야 될 곳이겠죠. 우리는 아침을 뭔가 좋은 데서 맞이하고 싶을 겁니다. 그럼 그때 가면 아침을 잘 제공하는 수많은 사업이 나올 것이고요. 뭐 병원도 다 바뀌겠죠. 병원도 이제 한 장소에서 그냥 사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계속 이동하는 자동차들 사이에서 어떤 이 사람들의 치료나 어떠한 예방 목적의 의료 행위가 필요하다면 그때 그것이 어레인지 돼서 딱 도킹하겠죠. 병원과 의사가 있는 병원 차와 어떤 환자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의 차가 도킹하는 형태가 그 장소가 병원이 될 것입니다. 사실은 상상하기 어려운 굉장히 다양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우리가 요즘 병원도 어떻습니까? 내가 병원을 갈 일이 되게 많아도 못 가죠. 어떤 일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 그렇고. 때문에.
0: 예.
1: 하지만 이제는 병원이 만약 오게 된다면 이제 의사분들이 그냥 환자를 찾아오게 되는 구조로 또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떤 이런 자율주행이란 하나의 기술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많이 바꿀 거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어떤 운전사가 없어진다 이런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변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운전석은 단 한 자리지만 그 자율주행차를 또 만들어가는 그 산업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산업도 많다라는 거고요.
1: 너무 잘 정리해 주시네요.
0: 그 외에 인포테인먼트라고 해서 네. 자동차 그 대시보드에 있는 디스플레이가 대표적이죠. 점점 커지고 있죠.
1: 네, 맞습니다. 네, 그 홀로라이드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자동차를 우리가 이제 주의 집중할 필요가 거의 없다는 거죠. 제가 지난 5월에 실리콘밸리 가서 테슬라 모델 Y를 시승을 해봤는데요. 이제는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0: 아, 막 뭐 핸들 잡으라고 막 이렇게 띵띵거리질 않아요.
1: 이제. 네네, 이제는. 그래서 그걸 테슬라가 슬쩍 이제 없앤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이제 전방 주시만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됐는데 그게 한 이제 2, 3년 지나면 또 규제가 바뀌고 제도가 바뀌면서 그런 변화들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0: 그건 이제 또 뭐 미국의 상황이니까 뭐 각국마다 또 이거는 또 진전은 속도가 또 다를 겁니다. 그러게요. 이 자율주행차에서도 우리가 일자리를 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거고요. 각종 또 서비스업도 굉장히 또 커질 수 있는 거잖아요. 운전 쪽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아까도 렌트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자율주행차를 또 이용을 해서 차를 빌려주는 업체들도 탄생을 할 수 있을 테고요. 관제도 마찬가지고요.
1: 렌트카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예. 지금 렌트카는 렌트카 사무소에 어떤 사람이 있죠. 그리고 그 차를 가지러 가는 건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근데 아까 바이 같은 서비스가 되면은
0: 차가 오네.
1: 렌트를 자율주행으로 해줘야 되는 그 원격 그 인력들이 많아지죠. 오히려 그 사람들은 집에서 근무할 수도 있을 겁니다.
0: 아.
1: 예. 그렇게 되면은 결국 렌트카의 활용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로봇이 많아진다고 걱정을 하는데 청소를 우리가 하고 싶나요?
0: 아.
1: 청소 로봇은 실내든 우리 옥외 환경이든 필요할 것이고요. 하지만 청소 로봇을 또 관리하는 직업들이 필요할 겁니다. 제가 새벽이나 밤늦게 이렇게 심야에 쓰레기를 치우시는 분들 보면 참 저분들 덕분에 우리가 깨끗하게 사는구나 네,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 되게 쉬워 보이진 않는 일이에요.
0: 아, 그럼요. 예.
1: 그러면 아마 그러한 로봇을 계속 현재는 보면 운전하는 분이 있고요. 그걸 이렇게 막 쓰레기를 그 덤프트럭에 태우는 두 분 정도 일을 하더라고요.
0: 네.
1: 3인 1조로 일을 한다면 만약 로봇이 하나 생기면 한 사람이 줄어들겠죠. 그럼 그분이 일자리를 잃을 거냐?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비슷한 사례가 은행에서 ATM이 되면서 금전 출납기가 생기니까 이제 은행원들은 많이 없어지겠다 했는데 은행의 운영 비용이 줄어드니까 지점이 늘어나면서 사람이 더 늘어났고요. 비행기에 원래 파일럿 조종사가 4명씩 탔는데요. 요즘 2명이 타죠.
0: 네.
1: 사실 한 명이 타도 큰 문제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혹시 뭐 건강에 문제가 있을까 봐 지금은 여전히 2명이 타는데요. 4명에서 2명이 타는 순간에 이제 파일럿들은 일자리를 잃을 거라고 했는데 오히려 항공사들은 운행 스케줄을 더 늘렸죠. 왜냐하면 비행기를 운영하는 비용이 줄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지금 청소도 우리가 청소에 만족하느냐 아직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청소에 더 많은 로봇들이 추입되면

0: 왜냐하면 지금 힘들게 일하던 분들은 그 청소의 노하우를 알기 때문에 더 편안하게 그 로봇을 관리하거나 원격에서 로봇을 또 관리하는 그런 형태로 인간이 점점 편해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일자리는 또 늘어날 수 있다. 네네. 직접 몸으로 하던 사람이 이제 관제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측면으로요. 음악이나 책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뭐 이제 AI가 작곡 다 해주는 시대이기도 하고 사실 책도 AI를 활용해서 또 빠르게 쓰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경쟁력을 계속 가져갈 수 있을까요? 인간의 음악과 인간의 책이.
0: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미 AI가 음악을 그 만들긴 하는데요.
1: 네.
0: 진짜 프로 음악가들은 AI를 잘 활용해서 마지막에는 자기의 음악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작곡하는 속도가 빨라졌고 그 질이 높아진 거죠. 왜냐하면 뭐 수노 AI 같은 걸 충분히 써서 좋은 음악을 충분히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이걸 그대로 퍼블리시하면 저작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마지막 순간엔 자기의 악보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노래도 AI가 부르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이 부릅니다. 결국은 재주는 AI가 부리고 돈은 사람이 버는 구조가 이미 음악에선 되어 있고요. 유튜브 찾아보시면 한국의 프로 음악가들이 그렇게 음악을 만드는 법을 많이 소개하고 있어요. 저는 아마추어로서 제가 AI로 음악 만들어봤거든요.
1: 네.
0: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저만 좋아해요.
1: 그것도 어느 정도 음악을 할 줄 아는 네. 사람이 해야.
0: 네. 그래서 프로가 AI를 쓰면 프로가 나오는데 아마추어가 AI를 쓰면 아마추어가 나오는 거죠.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황석영 작가가 AI로 뭐 책을 냈다고 하지만 그분은 그런 시도를 한 거죠. 프로 작가가 AI를 썼기 때문에 사실은 그 글은 결코 그렇게 낮은 글이 아닐 겁니다.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 이 책에도 소개했지만 사실은 뭐 멕시코의 디에고 리베라라든가
1: 네.
0: 아니면 뭐 미국의 마크 로스코 그다음에 앤디 워홀 한국의 이현세
1: 네.
0: 만화가 이런 예술가들도 다 누가 했습니까? 사실은 한국의 조영남 씨도 마찬가지죠. 밑에 문화생들이나 팬들이나 대작 작가가 했고 기획은 조영남, 이현세, 마크 로스코, 디에고 리베라, 앤디 워홀이 한 겁니다. 그 작품에는 우리가 앤디 워홀만 써 있죠.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작품의 퀄리티를 책임지는 예술가가 밑에 문화생을 써서 작업을 했어도 그 작업은 그 예술가의 것이죠. 그러면 우리 지금 인간이 어떤 AI를 써서 어떤 결과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에 책임을 지는 그 프로 예술가가 있다면 그렇게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기사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그 영화 촬영 현장 하나하나를 직접 다 막 찍고 감독하고 하지 않아도
0: 네.
1: 스필버그 감독의 작품 이렇게 되는 것처럼 예술도 마찬가지고 음악, 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만 그걸 누가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퀄리티를 이제 좌우하는 거고요.
0: 네.
1: 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번다 뭐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그 재주 네. 부리는 곰이 AI로만 바뀌는 거네요.
0: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에서 곰이 아니라 참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1: 참.
0: 네, 참은 뭐냐면 제가 2019년에 장정일 작가가 사실 네. 제가 제일 존경하는 작가가 장정일 작가님인데 눈 속의 구조대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시집인데요.
1: 네. 네.
0: 거기 참이라는 동물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시베리아에 갔는데 밤늦게 길을 걷다 보면 막 눈보라가 치고요.
1: 네.
0: 캄캄해져가지고 이제 길을 잃습니다.
1: 네.
0: 집으로 가야 되는데 얼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툭툭 칩니다.
1: 네.
0: 뒤돌아봤더니 곰같이 생긴 동물이 씩 웃고 있어요. 걔가 참이에요.
1: 네.
0: 그럼 우리가 칼을 꺼내서
1: 상상 속의 동물이에요?
0: 얘기해보겠습니다. 일단 네. 말씀드려보시죠.
1: 아직 스포하면 안 되나?
0: 네.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칼을 꺼내서 그 웃고 있는 참에 배를 가른대요. 그래서 거기 창자를 우리가 꺼내 먹어요. 배고프니까.
1: 네네네.
0: 그래서 그 비어있는 배에 들어가가지고 잠을 푹 잔다는 거예요.
1: 예.
0: 그러면 안 얼어 죽죠. 시베리아에서도.
1: 네.
0: 아침에 깨보면 이제 날이 밝았고 눈은 그쳤고 집으로 가는 길이 보여요.
1: 예.
0: 집에 갑니다. 집에 가면 가족들이 또 어떻게 살아 돌아왔어?
1: 예.
0: 죽은 줄 알았어? 그랬더니 하지만 그 사람은 내가 그 나한테 친절하게 씩 웃었던 참의 배를 가르고 창자를 먹고 거기서 잠을 자고 왔다는 걸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 시를 읽는 순간 아 AI가 참이다. 곰은 사실 재주를 부리지만 맹수거든요. 어느 순간 돌변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쵸, 그쵸. 우리가 외국 여행 갔을 때 곰 만나면요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근데 참은 모든 걸 내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AI를 굉장히 두려워하지만 사실은 그 장정일 작가가 창조한 새로운 그 동물. 사실 저는 그 산해경이라는 그 산해경의 그 참이라는 동물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장정일 작가가 산해경을 읽고 많은 분들한테 여기에 나오는 동물처럼 새로운 동물을 한번 창조해봐라 이런 숙제를 내신대요. 그런 과정에서 본인은 참이라는 새로운 동물을 창조해냈는데 이 가상의 동물이 저는 AI와 상당히 유사하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앞으로 아마 5년, 10년, 수십 년이 지나면 우리 인간은 AI를 충분히 써먹고 나서 AI를 쓴 티를 안 내는 거죠.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1: 이야. 그러니까 사실 그 요즘에 보면 작곡 특히 K-pop 같은 경우에도 작곡가가 한 명인 사례가 별로 없더라고요.
0: 네.
1: 팀 단위로 서너 명에서 같이 뭉쳐서 어떤 부분 도입부는 누가 후크는 누가 이렇게 해서 하나로 합쳐서 좋은 음악을 가장 좋은 음악을 만들어내는 건데 AI로 활용해서 그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0: 그렇죠. 어떤 라이브 연주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고요. 네.
1: 그러게 이게 사실은 창작자로서도 일자리를 빼앗기지 않을까 이제 AI와 어떻게 경쟁을 해야 하나라는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가 이제 좀 보이기도 하네요. 창작자들에게도.
0: 사실 프로들은 이미 다 길을 찾은 거죠. 처음에 그렇지. 카메라가 나올 때도 그 많은 화가들이 카메라 사진사로 전환을 했습니다.
1: 아하.
0: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당신의 고객한테 물어봐라. 그 당시에 화가들이 초상화를 열심히 그렸을 텐데요. 카메라가 나왔을 때 한번 고객한테 물어본 화가들이 있을 거라고요. 고객님, 제가 이걸 그려드릴까요? 아니면 사진으로 찍어드릴까요? 그럼 사진을 한번 찍었겠죠?
1: 네.
0: 찍었는데, 괜찮아요. 그리고 불편하지 않아요. 옛날 같으면 초기 카메라는 한 35분 정도, 30분 이상 가만히 있어야 된다면 그것도 불편했겠지만 몇 시간 동안 앉아 있는 것보다는 나았던 거죠. 그럼 고객한테 물어봤을 때 좋았다고 하면은 전환하는 게 맞다는 거죠.
1: 그러니까 이게 시대의 흐름하고도 맞닿아 있는 거고 뭐 창작자들 이야기도 해봤는데 사실 연구자, 교육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사실 아무리 내가 연구를 열심히 하고 논문을 잘 써도 AI가 그걸 또 이제 뚝딱 해버릴 수 있는 시대잖아요.
0: 지금 일단 뭐 논문 수가 엄청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네, 좀 슬픈 일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논문이라는 거는 그 논문으로서 존재할 필요가 없고 연구를 한 다음에
1: 그 과정이 중요한 건데.
0: 그렇죠. 예를 들면 찰스 다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좋은 연구를 해놓고도 발표를 안 했어요. 그래서 다른 왈라스라는 사람이 그걸 다 뺏어갈 것 같으니까 친구들이 너 이번에 발표 안 하면 큰일 나. 다 뺏겨. 하다 보니까 발표를 한 거거든요. 사실은 연구가 중요한 것이고 논문은 사실은 그 결과일 뿐인데 지금 학계는 이 논문으로 모든 걸 평가하기 때문에 논문 수나 이런 걸 많이 따지는 그런 슬픈 일이 있긴 한데요. 어쨌든 AI가 나오고 나서 논문 수가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하지만 또 한편은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수들이나 이런 제3세계 비영어권의 교수들은 그동안에 영어로 표현하는 것이 되게 힘들었는데 이 영어 표현을 AI가 너무 잘해주기 때문에 생산성이 너무 좋아지고 그런 장벽이 이제 내가 글로벌한 어떤 훌륭한 학자가 되는데 장벽을 하나 없앤 그런 셈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아무리 AI가 쓴다고 하는 것도 AI는 한번 우리 앵커님도 어떠세요? AI한테 아무 말 안 하면 AI가 대답합니까?
1: 내가 좋은 질문을 해야죠.
0: 그러니까 AI는 지금 내가 뭘 얘기를 해야지만 대답하게 설계되어 있죠. 그러면 사실 AI로 논문을 썼다 하더라도 그 AI가 쓴 논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 학자가 어떠한 명령을 내린 결과다. 아까 앤디 워홀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상세계는 100% 논문을 AI가 쓰는 사회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그 논문이 가치가 있느냐가 중요하죠.
1: 가치.
0: 정말 가치가 있고 사회에 기여하는 논문이라면 100% AI가 써야 됩니다. 하지만 가치가 없는 논문을 가짜 논문, 의미 없는 논문을 양산하고 그 논문을 또 AI가 심사하는 꼴까지 되고 있습니다. 요즘 유명한 인공지능 학회에서도 너무 몸살을 앓고 있어요. 왜냐하면 논문의 투고가 막 5배, 10배씩 예년에 비해서 늘어납니다. 그러면 사실

0: 사실 이 학자들의 시스템이라는 거는 이 논문을 우리가 다 무료로 리뷰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1: 아.
0: 근데 그것이 다시 10배가 늘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또 리뷰하다가 심사하다가 AI를 쓰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논문도 이제 중요하지 않다. 기여가 중요하죠.
1: 기여.
0: 그 종이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종이에 있는 써 있는 글이.
1: 아.
0: 그러니까 이제는 저는 논문의 길이도 더 짧아져야 된다 생각해요. 옛날에 뭐 리터러치 리뷰를 하고 뭐 형식적인 그런 게 많았는데 아 너 기여한 게 뭐야? 이거를 확실하게 하는 의학 쪽이 약간 그렇게 돼가거든요. 원래 그랬거든요. 논문이 굉장히 짧습니다. 난 이런 문제를 해결해서 이런 환자들을 어떻게 했고 이렇게 대가 나와서 길게 뭐 수사적으로 쓸 필요가 없는 거죠.
1: 괜히 분량 맞추려고 막.
0: 네네. 그래서 아마 이런 학계도 많이 바뀔 거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중국의 어느 푸단 대학인가 하는 교수가
1: 네.
0: 정말 기발한 방법을 찾아냈더라고요. 뭐냐면 시험을 이제 어떻게 내느냐. 그냥 시험 문제 내면 친구들이 AI 이렇게 답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AI한테 질문을 해라. 그리고 AI 답변을 했는데 AI의 답변이 틀린 경우만 나한테 제출하라는 거예요.
1: 그걸 어떻게 하려네요.
0: 그러면 학생들한테 두 가지의 도전이 생깁니다. AI도 틀릴 만한 질문을 내가 만들어놔야 되는 그 도전이 하나 생기고요. 두 번째는 내가 AI가 틀릴 만한 문제를 AI한테 냈는데 얘 답변 중에서 정말 틀린 걸 찾아내야 되는 도전이 생겨요.
1: 그것마저도 AI한테 시키지 않을까요?
0: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형태로 사람들을 교육하는 또 그런 방법들을 계속 고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또 이제 그 산업 현장으로도 한번 가볼게요. 교육 현장 이야기도 했고 아까 일자리 이야기할 때 대표적으로 이제 자율주행차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핵심은 자동화 또 무인화지 않습니까? 공장에서도 사실은 이제 사람이 많이 사라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제조업 현장에서도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0: 근데 제조업에 가보면요 이미 사람이 별로 일 안 합니다. 예. 근육을 쓰는 일이 별로 없어요. 아까 오히려 청소차 네. 이런 데가 정말 근육을 쓰는 일이죠. 근데 왜냐면 사람들이 쓰레기를 아무데나 막 대충대충 놓으니까 그거 다 부정형하니까요. 그런데 많은 공장은 이미 사람들은 컨트롤하는 업무로 가 있죠. 제가 본 공장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힘들게 자재를 운반하거나 그런 일은 있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화이트 칼라 업무가 자동화가 안 되어 있었고 블루 칼라 업무는 상당히 많이 자동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왜 그럼 사람들은 일하죠? 거기서 여전히 기계는 반복적인 일만 하고 있고요. 딱 세팅되어야 되는 일만 하고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기계는 못하죠. 우리 집에 로봇 청소기 이상한 거 하면 막 어디 문턱에 걸려가지고 계속 돌고 있죠.
1: 네.
0: 지능적이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지능적인 휴머노이드가 나오면 사람의 일을 많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체하는 수준은 아직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생산 현장에 있는 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저는 빨리 로봇을 도입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자동차 아틀라스 이런 경우도 노조는
1: 그렇죠.
0: 한 대도 들여보낼 수 없다라고 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밀려오는 수레를 막을 수는 없다라고 또 얘기를 했고 또 노조는 다시 아니 정부가 밀려오는 수레를 막아줘야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또 대답하기도 했는데 제가 만약 현대자동차 노조에 계신 분들을 만난다면 제가 대우조선 경험을 얘기해서 네. 처음엔 두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로봇을 한번 같이 대해보면 아틀라스랑 일해보면 야 아틀라스 아직 멀었네. 내가 도와줄게. 나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네. 그러면 지금부터 아틀라스를 도입하면 아틀라스가 할 수 있는 거와 못하는 것을 구분하면서 내가 하던 일을 아틀라스한테 조금 주게 될 겁니다. 그 나는 그만큼 편해질 거고 그 아틀라스를 관리하는 일로 바뀔 거예요. 근데 만약 아틀라스를 계속 거부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래 그러면 이 공장은 그냥 그대로 두고 새로운 공장을 짓는데 여기는 그냥 AI 네이티브 로봇 네이티브 공장이 나와서 그냥 사람이 들어갈 필요도 없는 그 중국에서 얘기하는 그 다크 팩토리가 될 가능성이 있죠.
1: 이미 몇 년 전에 그걸 싱가포르에 선보이기도 했고 사실은 국내에서는 노조의 반발이 있으니까 해외에 있는 공장부터 무인화를 시작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투자를 해외에다 또 할 수 있다라는 그 뜻이

0: 될 테고.
1: 근데 사실 걱정할 게 없는 게 지금 미국에서는 로봇 산업을 어떻게 보느냐. 어차피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0: 우리도 인구 구조상.
1: 네. 일할 사람이 없는 노동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로봇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이미 충분히 일하신 분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지금 오히려 한국의 그 우리 산업부에서는 암묵지 사업이라는 걸 하거든요. 너무 재밌는 사업이에요. 기아 자동차 어떤 장인이 계세요. 명인. 네. 명장이죠. 이분이 이제 정년퇴임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이분이 얘기해 본 거 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기아 자동차에 있으면서 생산 현장에서 그 수많은 문제를 해결했던 그 노하우와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AI한테 이제 물려줘야 되는 거죠.
0: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문화생, 조수 받듯이. 네. 근데 내 밑에 조수가 들어왔다라고 해서 내 일자리 위협당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듯이 똑같은 거예요.
1: 근데 거기서 어떤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냐면 그 제가 명장님한테 얘기했어요. 명장님, 이거 명장님의 노하우 다 AI에 넘기세요. 하지만 단 조건이 있습니다. 넘겼는데 넘기고 얘가 계속 일할 때 일할 만큼 명장님이 돈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0: 수수료.
1: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체계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0: 그럼 지속가능해지겠네요.
1: 그렇죠. 그게 그 제 책에도 나오지만 그 존 필립 수자라는 20세기 초반에 유명한 작곡가가 있었는데요. 행진공 작곡가예요. 이 사람이 기계음악의 폐라는 논문을 써서 의회에 막 청원까지 합니다. 왜 그랬느냐? 당시에는 이 필립스가 유명한 행진곡 작곡가인데 이 사람의 곡을 LP로 구워서 팔면요 작곡가한테 돈을 10원도 안 줬어요. 저작권법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죠.
0: 옛날에는 좀 약했죠.
1: 그러니까 음악 작곡가들에 대한 저작권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필립스자는 그걸 반대했던 거죠. 근데 저작권법이 개정되고 나니까 필립스자는 그걸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아. 그럼 아까 제 기아 자동차의 그 장인이 저는 그분한테 그죠 선생님의 그 노하우를 충분히 AI와 기아 자동차에 전수하세요. 단 이것이 선생님한테 돈이 돼야 되고 앞으로 선생님은 정년퇴임하셔도 이 AI를 잘 가꾸는 일을 해주세요. 그렇죠. 우리가 얘를 이 AI를 잘 가꾸는 것이 전체 사회에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지.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고 있고요. 네.
0: 실제로 그 AI 로봇은 또 인간이 지금까지 만들어낸 수많은 데이터를 보고 학습을 한 걸 테니 또 거기에도 이제 지적재산권 또 필요하다는 거.
1: 네, 멀티 에이전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기아 자동차의 그 명장님은 자기의 AI 에이전트를 만들고 이제 데이터를 주는 것도 불안하죠. 데이터 한번 주면 우리 개인정보 막 카피하는 것처럼 이 명장님의 데이터를 막 누군가가 무단으로 카피하면은 자기 게 다 없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제가 그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고 뭐 연합학습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좀 요즘 생각이 바뀐 게 야 연합학습도 하지 말자. 그냥 명장님은 데이터를 끝까지 숨겨 자기 거에. 그리고 그거에 AI 에이전트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기아 자동차나 다른 자동차 회사에서 이 명장님한테 물어보면 그 대답할 때마다 돈을 받거나 한 달에 얼마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럼 이 명장님은 뭐 벤츠랑도 계약하고 아우디랑도 계약하고 전 세계 자동차 회사와 계약하는 프리랜서로 하는 거죠. 그게 요즘 얘기하는 AI 에이전트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유튜버들이 기분 좋은 게 뭡니까? 잠을 자도 돈을 버는 거죠. 근데 내가 AI 에이전트를 만들면 나는 한국어랑 영어 조금밖에 못하지만 얘는 기본으로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말레이시아 다 한다는 거죠. 그럼 내가 AI 에이전트 결국 많은 사람들은 AI 에이전트를 가꾸고 거기에 자기 데이터를 잘 축적해놓고 누구한테도 주지 않는 거죠. 단지 나한테 요청이 있을 때만 물어봐. 네, 그때 내가 다 대답해줄게. 그럼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돈을 더 많이 주는 사람한테 더 잘 대답해줄 것이고 내가 계속 이걸로 돈을 벌려면 이 AI 에이전트를 계속 잘 가꿔야 되는 거죠.
0: 나만의 비즈니스 모델을 나만의 에이전트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1: 네네.
0: 그 책에서도 지금까지는 비용을 낮추는 효율성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시간에 맞춰야 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비용과 시간이 어떤 차이로 보면 될까요?
1: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값싼 물건도 지금 내가 필요 없으면 안 사게 되죠.
0: 네.
1: 하지만 어떤 적당히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지금 내가 필요하면 사게 된다는 그쵸. 거죠. 결국은 AI가 그 부분을 도와주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조에 관련해서도 어떻게 적시적으로 이 사람한테 맞춤형으로 생산할 것이냐. 그다음 매칭의 경우도 그렇다는 거죠. 요즘 그 데이팅 AI 에이전트들이 있는데요. 그 뭐냐면 우리 남녀 미팅할 때도 누구와 헤어졌다 그러면 이제 얘기하는 거죠. 나 어제 남자친구랑 헤어졌어. 오늘 저녁에 누구 좀 소개시켜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의 AI 에이전트한테 나의 생활을 계속 얘기해주면 AI 에이전트는 내 스타일을 알죠. 그래서 요즘 데이팅 앱도 남녀의 AI 에이전트가 먼저 만나서 얘네들이 먼저 미팅을 해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대화를 해서 서로 주인이 만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때 만나. 기존의 데이팅 앱은 우리가 스와이핑 방식이라고 해서 사진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선호에 따라서 막 계속 하는 거라면 점점 그런 매칭도 이제 AI 에이전트가 이제 한다라는 것이죠.
0: 자, 이게 간편해진 건지 좋아진 건지는 모르겠으나 또 하나가 우리가 이제 기존에는 이제 뭐 무인화 자동화 이야기를 할 때 생산 제조 측면에서 봤는데. 잘 만들었으면 이제 잘 파는 것도 일이지 않습니까? 물론 뭐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 이런 데 있습니다만은 판매, 구매 역시 AI가 다 대신할 수 있을까요?
1: 우리가 무엇을 원하느냐에 달려 있겠죠. 이제 KTX, SRT 예매 되게 어려워졌거든요. 좀 한국에 외국인도 많아지고
0: 예매요.
1: 네, 예매 예약하고 하는 거. 근데 AI한테 잠자기 전에 시키는 거죠. 나 내일 아침 나 10시 전에 부산 출발해야 되는데 아주 표가 다 매진이네. 근데 보통 새벽 2, 3시에 나니까 AI 야 내가 토큰값 2,000원만 줄 테니까 2,000원은 토큰을 사용해서 좀 네가 구해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AI 에이전트가 KTX와 SRT를 예매하기 시작하면 아마 택시도 잡을 것이고 호텔도 예약하고 음식 배달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원하느냐를 한번 생각해보면 그 원하는 것을 AI 서비스가 충족해줄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 보겠습니다.
0: 근데 이게 기존에 또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던 분들 입장에서는 왜 그 무슨 뭐 테크 기업들이 여러 가지 창업하는 경우 많잖아요. 뭐 프롭테크라고 해서 이제 부동산 중개 새로 하는 데들. 근데 그런 데들이 나타날 때마다 또 그 같은 시장을 놓고 또 치열하게 또 싸우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AI가 진입을 한다. AI 자동으로 뭐 일정 다 짜주는 여행사. AI 부동산 중개 이러면 또 그 남아있던 그 원래 그 직종에 계시던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이제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예전에 엔카라고 SK에서 네. 중고자동차 매매 그 사이트를 내놓으니까 마장동 장안동에 계신 딜러들이 여의도 SK 가서 막 그 데모를 했어요. 왜 우리가 하던 일을 왜 대기업이 하냐.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장안동, 마장동 딜러분들이 SK 엔카 없으면 일을 못해요. 그럼 예전에는 우리가 중고차를 사러 가려면 마장동, 장안동에 가야 돼요. 거기 있는 딜러들도 결국 자기를 찾아오는 그 오프라인 고객만 상대할 수 있는 거예요.
0: 맞아요. 네.
1: 근데 온라인으로 엔카나 이런 수많은 그런 자동차 중고 매매 플랫폼이 생기면서 이제는 그 플랫폼을 장악한 분들이 누구냐면 그 딜러분들이에요.
0: 그렇죠. 맵을 올리면서.
1: 그럼 그분들은 더 많은 일을 효율적으로 하게 되고요. 사실 조금씩 더 나눠가지고 하는데 그런 플랫폼이 가져가지만 사실 딜러들은 그거 없으면 일을 못해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그래서 꼭 누굴 없애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AI 에이전트가 나오면 지금 사실 뭐 여기어때라든가 야놀자 같은 그런 호텔 예약 앱들이 상당히 두려움에 떨고 있죠. 왜? 아까 KTX, SRT 예약하는 게 되기 시작하면 AI 에이전트가 그럼 호텔은 그 다음이고 음식 배달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0: 그렇죠.
1: 그런 과정에서 어떤 그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저희 학문적으로 보면 그걸 이제 탈매개화 가설이라고 합니다. 인터넷 시대 똑같아요. 30년 전에 인터넷 시대니까 이제 많은 기존의 오프라인 중개사는 다 망할 거야. 아까 그 중고자동차 딜러처럼요. 하지만 학자들이 보니까 리미디에이션, 재매개화 된다는 거야. 탈매개화해서 중개장들이 없어질 것 같지만 거기에 새로운 중개상이 오히려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플랫폼 시대가 됐는데요. AI 에이전트가 들어오면 플랫폼도 또 위협을 받을 거지만 어쩌면 또 AI 에이전트와 플랫폼이 또 협력하는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왜 누군가의 AI가 자동차를 팔고 있고 누군가의 AI가 내 차를 이제 사려고 또 구매를 또 알아봐주고 있고 서로가 에이전트끼리 일을 하는데 그 뒤에는 당연히 또 사람이 있어야 될 테고 부가가치가 커지는 방면으로도 가야 될 텐데
1: 지금 잘 정리해 주셨는데 예. 그러니까 양끝

0: 혹은 성취감? 이런 건 AI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수학 암산을 너무 잘하던 친구가 어느 날 전자계산기를 봤을 때 좌절감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좌절감은 한 일주일 가지 않을걸요. 그러고
0: 내가 그걸
1: 나서는
0: 이용하면 되니까.
1: 네. 그러면 지금도 신체적으로 이미 올해 4월 19일 날 북경에서 로봇 마라톤 대회에서 인간보다 빨리 달리는 마라톤 로봇이 나왔거든요. 하웨이가 만든 거죠. 자율주행으로 했습니다. 작년에는 리모컨으로 했는데 올해부터 자율주행이 결국 사람보다 빨리 달리는 로봇이 나왔는데 우리 인간은 이미 빨리 달리는 건 100m 육상에서나 했지 우리 일상생활에서 빨리 달리기 경쟁 안 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달리는 게 뭐가 우리 인류한테 뭐가 힘든가? 바둑도 지금 우리가 당황했지만 여전히 바둑은 사람들 간에 챔피언을 가리고 있고 AI한테 진다고 해서 뭐가 문제야? 이렇게 될것 같아요.
0: 알파고가 다 이겼다고 해서 모든
1: 네.
0: 인간이 바둑을 다 포기하는 게
1: 단지
0: 아니듯이.
1: 인간의 어떤 자존심은 좀 있었는데, 그거 지나고 보니까 그냥 컴퓨터가 할수 있는 일이었잖아. 그러면 우리 인간이 그 컴퓨터 없이도 할수 있는 그 바둑 기사를 존경하는 마음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또 만약 되게 좋은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20, 30년 후에 만약 로봇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갖게 된다면, 사람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갖고 있는 사람과 로봇 여자친구를 데리고 온 사람이 있어요. 우리 2대2 미팅했는데 나는 로봇 여자친구 데리고 왔고 저기는 사람 여자친구 데리고 왔어요.
0: 예.
1: 누가 더 훌륭한 사람일까요?
0: 야, 이거 진짜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서 뭐 커플 모임 이런 데서.
1: 네. 제가 이 책에도 글 썼습니다. 누가 더 멋진 사람이냐? 사람 여자친구 데리고 온 사람이 더 멋진 사람이라는 거죠.
0: 야,
1: 왜냐하면
0: 그건 당연하겠습니다만.
1: 사람은 내일 헤어질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0: 잘해야 돼, 잘해야 돼.
1: 잘해야 되고 굉장히 힘든 겁니다, 사실은. 그
0: 아,
1: 관계를 유지하는 게.
0: 그쵸,
1: 하지만
0: 그쵸.
1: 로봇은 다 해주는 친구예요.
0: 충전만 해주면.
1: 값쌀 가능성이 크죠, 오히려.
0: 아.
1: 그래서 저는 사람의 가치는 결코 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0: 사람의 가치. 이게 사실 지금 우리가 또 월드컵 한창 재미있게 봤습니다만 나중에 어느 날 로봇이 축구를 훨씬 더 잘하는 날이 와서 로봇 월드컵이 크게 또 흥행을 하더라도 인간들의 월드컵은 계속될 테니까요. 이것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1: 맞습니다. 로봇 월드컵의 종주국이 사실 한국이에요. 카이스트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이 또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한국과 일본이 로봇 축구 월드컵에 종주국을 막 다투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메시보다 잘 차고 음바페보다 잘 차는 로봇 나온다고 우리가 메시와 음바페에 대한 존경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고요.
0: 그쵸.
1: 네, 우리가 그 로봇을 잘 만든 인간들한테 오히려 경외감을 표시하게 되겠죠.
0: 좀 추상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인간의 행복까지도 AI를 통해서 누릴 수 있다고요.
1: 물론 AI로 통해서 누릴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AI 통해서 못 누리는 행복들이 계속 피어 올라갈 것 같아요. 우리가 옛날에는 한 100년 전, 200년 전에는 그냥 배고프지만 않고 여름에 좀 덥지 않고 겨울에 춥지 않고 뭐 이런 정도의
0: 네.
1: 욕망만 있었다면 지금은 AI가 많은 걸 해주면 또 뭔가 하나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인간은 계속 새로운 욕망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결국 새로운 일자리와 산업이고, 그건 사실 제가 그걸 다 생각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것만 책에 담았고, 사실은 앞으로 계속 피어오를 그런 욕망들이 존재한다라는 말로 제가 설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0: 새로운 욕망은 계속해서 피어난다. 뭐 예전에 뭐 검색할 때도 뉴스나 블로그나 뭐 카페 같은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조각조각 찾던 것도 이제는 그냥 AI에게 물어봐서 한 방에 다 정리를 하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없던 욕망이 또 생겨나고 발현이 이제 실현이 된 거예요. 야, 이게 사실 AI가 플러스 시켜줄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읽어본 책은 AI 플러스 이코노미라는 이경정 교수의 신간인데요. 이제 정리하면서 심쿵 한 방, 핵심 구절 하나를 직접 낭독을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1: 네. AI는 인간의 욕망을 증폭시킬 수는 있으나 스스로 욕망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욕망의 주체는 오직 자유를 지닌 인간만이 가능하다. AI는 인간의 일은 앞으로 욕망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AI한테 그 욕망을 충족시켜달라고 한번 시켜보세요. 근데 만약 못하면 그거는 인간의 일이 되죠. 그리고 계속 우리가 AI가 내 욕망을 충족시켜주면 그거는 그래서 고마운 거고, 욕망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그것은 인간의 몫이 된다.

0: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인간은 계속 우리 인간의 욕망이 무한하지 않다면 우리가 스탑하겠지만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1: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기 때문에 AI와 공존할 수 있다.
0: 네네.
1: 역설적이지만 또 우리가 또 이걸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AI 플러스 이코노미라는 책을 경희대 이경전 교수와 함께 읽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나누는 별책부록 마치고요. 다시 월요일 아침에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0: T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피퍼퍼스트 서울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최은진입니다. 피퍼퍼스트는 나는 발달장애인이기 전에 먼저 사람이다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그동안 발달장애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부모, 사회복지사, 전문가들이 이야기해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당사자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발달장애인은 돌봄만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발달장애인도 시민으로서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0: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58분 날씨.
2: 군위의 호우주의보가 경보로 한 단계 격상됐습니다. 대구 경북에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충청 이남으로 이렇게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 지역 포함해서 경북 지역으로 10에서 60mm의 적지 않은 비가 내리겠고 지금도 강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폭염특보도 해당되는 지역이지만 호우주의보 내려져 있고요. 경남 내륙 5에서 40mm, 전남 동부 5에서 20, 그 밖에 강원과 남북 곳곳에도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전국에 걸쳐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5에서 60mm 정도인데요. 충청 지역은 최대 80mm가량 오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 이남 지역은 폭염특보가 내려진 곳이 많고요. 지금 특보가 확대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당분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3도 등 22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 서울 28도 등 26에서 34도 분포로 무더위가 이어지니까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강원산지에 안개가 당분간 짙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서울의 낮 기온 28도, 대구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7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6시 뉴스입니다. 바둑 프로기사 신진석 9단이 2점 젖바둑에서 인공지능 AI를 꺾었습니다. 신 9단은 오늘 한국경제TV 스튜디오에서 열린 바둑 AI 카타고와의 2국 대결에서 약 4시간 50분간의 접전 끝에 4집 반승을 거뒀습니다. 이로써 신진석 9단은 현존 최고 성능의 바둑 AI인 카타고를 공식 대국에서 처음으로 꺾은 기사가 됐습니다. 앞서 1국에서는 신 9단이 초반에 예상치 못한 수를 당해 패했습니다. 소방당국이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과 인접한 시설로 불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용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소방청은 오늘 오후 화재 현장에서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불길이 남아있는 구역에 집중적으로 물을 뿌리고 냉각수화를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층부 진압을 위해 고가 굴절 사다리차 등 특수소방차량을 추가 배치하고 로봇도 투입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까지 지적한 전당대회 출마자 기탁금 액수를 오는 21일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최고위원 출마 기탁금은 직전 전당대회보다 인상됐는데 당권 주자들은 물론 이 대통령도 이에 문제를 제기하자 재논의를 결정한 것입니다. 민주당 중앙당 선관위 관계자는 오늘 KBS에 모레 전체 회의를 열고 기탁금 액수를 재논의해보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내 논란에 회의 소집을 결정했다며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려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출마자 기탁금 문제를 지적한 것은 명백한 당무 개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최보연 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전당대회에 선거 기탁금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하달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수석 대변인은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을 고려하라는 대통령의 말은 단순한 참견이 아니라며 당 지도부를 향해 내 뜻대로 룰을 바꾸라고 압박하는 묵직한 지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공지능 AI 관련주 비중이 큰 한국 증시가 글로벌 투자 심리를 가늠하는 선행 지표로 부상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런던과 뉴욕, 도쿄의 펀드 매니저들 사이에서 거래를 시작하기 전 한국 증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새로운 일상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HSBC의 아시아태평양 주식전략 책임자는 요즘 한국이 모든 회의에서 논의된다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해상에서 70여 명이 탄 여객선이 침몰한 지 사흘 만에 7살 여자아이를 포함한 생존자 5명이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인도네시아 국가수색구조청은 지난 15일 남술라웨시주 해상에서 여객선이 침몰한 뒤 실종자 25명 가운데 5명을 어제 오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생존자들은 해상에 표류한 상태에서 어부들이 사용하는 물고기 유인장치에 매달려 나흘 동안 버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생존자들은 식량과 물이 부족한 상태에서 남아있던 라면과 과자로 간신히 버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주말 동안 상대국 후방 도심을 겨냥한 대규모 공격을 주고받으면서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오늘 우크라이나 키이우와 인근 지역이 밤새 러시아의 공격을 받아 최소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밤새 러시아가 미사일 41기를 발사했으며 이 중 18기를 격추했고 드론은 108대가 요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러시아의 공격은 전날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의 외곽 물류창고를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보입니다. 세계유산의 등재와 보존 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오늘 부산 백스코에서 막을 올립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협약 가입국 196개 나라 가운데 선출된 21개 위원국이 참여하는 세계유산 분야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신규 세계유산 등재 여부 등을 심사합니다. 세계유산협약 가입 이후 처음으로 한국에서 열리는 이번 위원회에서는 신규 세계유산 후보 등 33건의 등재 안건을 심사하며 우리나라는 한국의 갯벌 확대 등재를 추진합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늘 오후 경북에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오늘 예상 강수량은 대구 경북과 경남 내륙이 최대 80mm, 충청과 전남 광주가 최대 60, 울산과 경남 남해안이 5에서 40mm 등입니다. 내일도 수도권과 강원 남부지방에 최대 60, 충청권에는 최대 80mm 등 전국 곳곳에 장맛비가 예보됐습니다. KBS 1라디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국회정이었습니다. KBS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안녕하십니까.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아나운서 시민보입니다. 인생 후반전을 알차게 채워드리는 든든 백세 프로젝트. 오늘은 인생 후반전 다시 시작하는 공부법을 준비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왜 공부가 필요한지, 인생 전반기의 공부와는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목표 설정부터 구체적인 실천 방법까지 자세히 전해드리고요. IT 하디슈에서는 본격적인 막여오른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을 진단해봅니다. 원조인 삼성이 우세를 이어갈지, 베일을 벗은 애플의 폴더블폰은 어떤 모습일지 예측해보고요. 정부의 국민 AI 지원 본격 추진 내용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0: 일본 왕실에 여왕은 있을 수 없다? 일본 정부가 여왕 승계 대신 36촌까지 가능한 양자 입적을 통한 왕위 계승을 택했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지는 원칙이라는 비판이 거센데요. 일본은 지금에서 들여다보고요. 주간 스포츠 키워드에서는 내일 새벽 스페인이냐 아르헨티나냐, 우승컵을 들어올릴 최후의 승자가 누구일지 결승전을 예측해보겠습니다. 또 손흥민 선수의 미국 메이저 사커 첫 골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유튜브 라이브 어플리케이션 콩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내일까지 그리고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요. 저희 방송을 아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이 자리를 빌려드립니다. 전합니다.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실 경우에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또 시민부 아나운서 진행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상특보도 전해드립니다. 조금 전 5시를 기해서 대구 군위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속도를 좀 줄이셔야 되고요. 혹시 물에 잠긴 도로나 지하차도 또 교량 등은 통행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개울가나 하천변, 계곡 접근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고요. 또 공사장이나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 지역도 접근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전해드렸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청취자 여러분의 저녁을 편안하고 유익한 시간으로 채워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상정보 또 실시간 교통상황 발빠르게 전해드릴게요. 먼저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부터 알아봅니다. 한국도로공사 유가연 캐스터.
1: 네, 말씀해 주셨듯이 경북 의성과 대구 군위에 호우경보가, 또 청송과 안동 동남부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다행히 고속도로에는 이 비 때문에 통행이 어려운 구간은 아직 살펴지지 않는데요. 해당 지역 지나는 301번 상주 영천선과 55번 중앙선에 강한 비가 내리는 구간이 살펴지긴 해서 최소 20에서 50%까지 빗길 감속 당부드립니다. 귀경 정체는 최대 정체 시간대를 이제 막 벗어나고 있는데, 충청권을 중심으로 혼잡이 길었었던 만큼 아직은 한 번에 20km 가까이 밀리는 구간들 살펴집니다. 우선은 30번 청주 영덕선 청주 방향의 사고 소식부터 전하는데요. 오후 5시 44분경 내서 4터널 안에서 사고가 발생해 여전히 1차로 통행이 어렵습니다. 터널 진입 전부터 꽉 막히고 있어요. 이후 퇴임부터 피발령 터널까지 4km 구간은 교통량 자체로 인해 다시금 막히겠습니다. 청주 지역은 35번 중부선 하남 방향으로 도 서청주 부근 막히고요. 무엇보다 1번 경부선 서울 방향의 정체가 극심했어서 옥산 하이패스 부근부터 천안 지역인 독립기념관 부근까지 쭉 답답합니다. 이전으로는 대전에서 이 비룡 분기점 부근 3차로에 대형 버스 한 대가 고장나 처리 중이라 전방 주시 필요하겠고요. 25번 논산 천안 고속도로 천안 쪽 정안 휴게소 부근부터 남풍세 나들목까지 18km 구간 막힙니다. 강원권에서 수도권 진입하는 길은 많이 여유로워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유가연이었습니다.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0: 든든하고 활기찬 노후를 대비합니다. 든든 100세 프로젝트. 오늘은 인생 후반기를 알차게 채워가는 시간이죠. 하프타임 미래연구소 박호근 박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0: 예. 지난 시간에는 인생 후반전을 지탱하는 나만의 타임라인 설계법을 전해주셨고요.
3: 네.
0: 오늘은 이제 그 시간을 무엇으로 채울지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인생 후반전 다시 시작하는 공부법이라고 했습니다. 네. 뭐 은퇴까지 해서 공부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굳이 다시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3: 사실 이제 공부는 선택이 아니라 이제 생존이자 즐거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뇌도 은퇴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뇌 과학은 이제 70대 80대가 돼도 이제 새로운 신경망을 연결하는 신경 가소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됐거든요.
0: 예.
3: 그래서 이제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면 뇌는 이제 젊어짐을 유지하고요. 또 생각의 근육이 단단해지면서 공부를 멈추 는 순간 뇌에도 같이 정체가 된다라고 예. 이야기하고요. 이 새로운 배움을 시작하면 이제 세상과 연결하는 이제 안테나가 이제 다시 세워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를 활기차게 살아가는 이제 확실한 이제 비결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0: 어제 저희가 그 만나고 싶었습니다 코너에 모서 모셨던 오수잔나 한양도성 해설사님도
3: 네네.
0: 60세에 이 한양도성 해설사를 도전을 했다고.
3: 오, 대단하네요.
0: 네, 어제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네.

0: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해야 될 때다.
1: 맞습니다.
0: 라는 생각이 드네요.
1: 네.
0: 그렇다면 전반전의 공부와 후반전의 공부는 좀 달라야겠죠?
1: 이제 가장 큰 차이는 이제 목적이 있거든요. 예. 이제 전반전의 공부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이제 성적, 승진, 또 이제 평가 이것을 위해서 이제 외부적인 외부를 지향하는 이제 공부였다면은 이제 후반전은 철저히 나를 위한 내부적 지향적 이제 공부가 필요한데요. 이제 이른바 취미형 학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0: 예.
1: 이제 삶의 의미를 찾는 의미형 학습으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되면 이제 거창한 학위나 또 전문적 자격증이 매달릴 필요가 없고 내가 평소에 가졌던 이제 궁금증이나 또 제2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 작은 부분이라도 시작하는 것이 이제 후반전 공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0: 네. 그러면 이제 막 시작하고 싶은 초보 학습자를 위한 실천 방법을 알려주시죠.
1: 제가 강력히 추천하는 것은 이제 세 줄 필사 공부법. 공부법이 있는데요.
0: 예.
1: 책을 읽든 이제 다큐멘터리를 보든 이제 혹은 강연을 듣든 딱 세 줄로 요약하고요. 이제 그 밑에 나의 생각을 두 줄로 이제 적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요약은 이제 전체 내용을 파악하는 이제 이해력을 높이는 거고요. 또 이제 내 생각의 창의성을 깨우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공부의 핵심은 많이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서 무언가 출력이 되는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0: 예.
1: 이 작은 출력이 모여서 나도 할 수 있다. 라는 이제 자신감이 생기고 이제 공부가 그동안 감옥이 아니라 이제 놀이터가 되는 이제 그런 것으로 이제 바뀌게 될 것입니다.
0: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부담이 덜 하는 것 같네요.
1: 그렇죠.
0: 네. 네. 석 줄로 한번 요약을 해봐라. 그리고 네. 두 줄로 나의 생각을 더 해봐라.
1: 맞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좀 이렇게 왜 작심삼일이라고 하잖아요.
1: 그렇죠.
0: 하다가 네. 좀 금방 포기하게도 되는데 이걸 꾸준하게 가져갈 방법이 있을까요?
1: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연결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혼자 책상 앞에서 앉아 있지 마시고 이제 배운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이제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0: 예.
1: 특별히 요즘은 이제 동네 도서관이나 이제 독서 모임 또 지역의 평생 학생 등 이제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내가 이제 배운 것을 누군가에게 설명할 때 뇌는 이제 지식을 가장 빠르게 내 것으로 이제 만들게 되는데 이제 이른바 이제 배워서 남주는 공부. 예전에는 배워서 나를 위해 썼지만 이제는 배워서 남을 주는 공부로서의 실천이 진행이 되는데 이 지식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이제 배움의 밀도가 또 상상력의 이상으로 더 높아지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네. 그리고 어려움이 있는 게요. 분명히 외웠는데 돌아서면 까먹는다. 생각이 네. 안 난다. 이런 분들도 많으세요.
1: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가르치면은 내 것이 되더라고요.
0: 아.
1: 내가 아는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설명하면 그것이 내 것으로 만들어지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죠.
0: 예.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나 혼자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이제 연결해서 나눠라. 이제 그 말씀이군요.
1: 네, 맞습니다.
0: 네. 그냥 단순 기억이 아니다.
1: 네, 그렇습니다.
0: 그 말씀이세요.
1: 네.
0: 알겠습니다. 또 디지털 기기도 많이 활용하는데 아무래도 기성세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죠.
1: 예, 사실 젊었을 때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이지만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는데요. 예, 스마트폰은 단순하게 전화기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내 손 안에 있는 거대한 이제 도서관 또 내지는 교실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0: 예.
1: 유튜브에서 인문학 강의도 그렇고 또 오디오북 또 언어 학습 앱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이런 도구가 무궁무진하게 우리 자신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데 이제는 기기 사용법을 익히는 자체가 최고의 뇌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손주에게 물어보는 것은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그것이 세대 간의 벽을 허무는 최고의 대화의 이제 학습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과정 자체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의 뇌를 가장 젊게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디지털 기기를 잘 활용하는 법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0: 네. 그러면 박사님은 지금도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이시니까
1: 그렇죠.
0: 학습 네.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드는 나만의 좀 이 뭐 방법이 있다면 조언을 해주시죠.
1: 저는 이제 오전 시간을 이제 정보 탐독의 시간이라 저 나름대로 정의를 하고요. 1시간 정도 시간을 갖고요. 오후에는 이제 30분 정도 기록하는 것을 이제 철칙으로 삼고 있는데 아침엔 뇌가 가장 밝고 또 어려운 책을 읽어도 많이 이해감이 있기 때문에 오전 시간은 주로 그런 시간을 이용하고요. 또 오후에는 배운 것을 이제 나만의 언어로 정리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기록하는 시간이 사실은 그 배운 것을 이 저장시키고 또 성숙시키는 골든타임.

0: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단순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다시 써보는 과정이고 비로소 이제 지식이 나의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황금 시간대를 찾아서 30분이라도 정리하는 시간을 잘 확보하시면 공부했던 것이 바로 나의 것이 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1: 그럼 앞에 말씀해 주셨던 거랑 적용을 해보면 오전에 이 석줄 필사를 네. 하면서 요약을 하고 네. 점심 드시고 오후에 두 줄 나의 네. 생각을 이제 덧붙이는 거 하시면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0: 네네.
1: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는 건 좋은데 아 뭐 내가 이걸 어디다 쓰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마음을 좀 다잡아야 될까요?
0: 사실 쓰임새를 먼저 생각하면 이제 금세 그것은 이제 고통스러운 노동이 되어지겠죠. 그런데 예. 이제 은퇴 이후에 공부의 목적지를 빨리 도착하는 어떤 경주가 아니고 길 위에서 걷는 여행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어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했다면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한 성숙의 시간의 과정으로 보는 게 중요하고요. 오늘 이제 책 한 장을 넘기는 행위 또 모르는 단어를 하나 알게 되는 경험 이런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할 필요는 없고 이 지적인 호기심을 따라서 걷는 그 여정의 자체가 이미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1: 네. 그리고 또 경제적인 부담이 좀 적으면서도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0: 예, 이제 배움의 장소를 사실 이제 거창할 필요가 없고요. 저는 예. 이제 1km에 그러니까 1km 안경 배 반경이 이제 법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집 주위에 가까운 도서관도 있고요. 주민센터도 있고 이제 평생학습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 지식을 담을 수 있는 무료 강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들여서 공부한다고 하는 이제 편견을 좀 버리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장비가 아니라 매일 곳을 향해서 이제 걸어가는 여러분의 걸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인프라를 찾아서 우리가 가서 또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면 굉장히 공부하는 것이나 또 재정적인 어려움 없이 충분하게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1: 근데 이제 하다가도 안 하던 거 하니까
0: 네.
1: 아, 나 좀 이거 잘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좀 실패감이 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예, 사실 이제 완벽함에 대한 이해가 좀 집착을 사람들이 갖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시험을 본 학생은 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100% 이해할 필요 없이 70%만 이해해도 아, 충분하다. 이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어제 몰랐던 것을 오늘 조금씩 알았다라고 하는 발견의 기쁨을 갖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1: 예.
0: 그래서 저는 이제 실패란 없고요. 이제 배움의 과정에서 헤매는 시간조차도 뇌를 활성화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스스로에게도 이렇게 갖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1: 제가 이제 뭐 저희 부모님 생각 같아서 자꾸 대변하게 되는 것 같은데
0: 네.
1: 체력이 또 따라줘야 공부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0: 맞습니다.
1: 네. 예전 같지 않아. 집중이 잘 안 돼. 그러시면요.
0: 예, 매우 중요한 그 지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학습, 공부하는 것은 체력전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뇌도 결국은 신체 기관이기 때문에 몸이 무거워지면 공부하는 것도 또 어려워지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저는 이제 학습 루틴의 가장 중요한 준비 운동이 바로 운동을 우리의 삶 안에 배치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가벼운 산책이라든지 또 스트레칭은 뇌의 산소를 공급하고 기억력을 높이는 아주 최고의 예열 과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그 시간들을 먼저 갖고 책을 보면 훨씬 더 책에 이해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1: 네. 지금 어플리케이션 콩을 통해서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이렇게 또 답글을 달아주셨는데.
0: 감사하네요.
1: 그러면 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부를 망설이는 분들에게 뭐라고 조언을 해 주시겠습니까?
0: 너무 늦은 때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제 무엇을 배우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체가 이미 젊다고 하는 증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적 호기심을 유지하는 사람은 결코 늙지 않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100세를 살아보니 김영숙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억나는데
1: 네.
0: 나는 아직까지 한 번도 늙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1: 아.
0: 아마 그것이 아마 우리의 그 장수의 비결 아닌가 하는 생각을
1: 예.
0: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권의 책이라도 고르시고 또 한 페이지라도 읽기 시작하면 저는 분명히 멋진 후반전의 배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1: 네. 제가 알기로는 올해 106세가 되셨을 텐데.
0: 네.
1: 네. 나는 늙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0: 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1: 네. 네. 자, 든든백세 프로젝트 하프타임 미래연구소 박호근 박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대한민국 최고의 연사를 All Together. 당신의 소중한 주말 저녁을 책임진다.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1: 한 주간 IT 관련 이슈와 화제를 알아봅니다. IT 핫이슈 전자신문 박종진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1: 네. 아, 오랜만에 스마트폰 소식을 전해드리는 것 같아요. 최근 폴더블 폰 얘기가 자주 나오더라고요.
3: 네. 삼성전자가 사흘 뒤 영국 런던에서 신형 스마트폰, 폴더블 스마트폰을 공개할 예정이고요. 또 2009년 스마트폰을 세계 시장에 최초로 선보였던 애플의 접는 스마트폰 공개가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화면을 접는 스마트폰을 이제 폴더블 폰이라고 하는데 예. 종주국은 우리나라입니다. 바로 삼성전자가 갤럭시 폴드 시리즈를 출시하며 세계에서 처음으로 접는 스마트폰을 선보였는데요. 바로 2019년 2월 애플의 안방,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갤럭시 폴드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공개했죠. 같은 해 또 9월에 이제 실제 제품을 출시했는데요. 삼성 갤럭시 폴드가 나온 지 이제 7년 만에 좀 뒤늦게 애플의 신제품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럼 이게 그 모델명으로 8이 되는 건가요?
3: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삼성의 경우에는 그렇게 되죠.
1: 그렇군요. 예. 그동안 이제 애플도 접는 뭐 스마트폰 나온다 얘기는 막상 많았던 것 같아. 말만 네. 무성했는데 이제 드디어 출시되는 건가요?
3: 네. 애플이 이제 매년 9월에 새로운 아이폰을 공개하고 있잖아요. 네. 그 9월에 공개되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애플은 미국 회사지만 이제 아이폰의 화면이 되는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부품, 구성품 등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수가 참여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LG가 대표적인데요. 이제 국내 기업들이 부품 생산에 돌입했다라는 소식 들이 뭐 이제 공식 비공식적으로 계속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애플 폴더블도 올해 출시가 유력하다라고 관측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실제 애플의 이제 그런 새로운 모델 렌더링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뭐 사실 공식 자료는 아닌데 그런 모습까지 나오면서 조금 더 이제 유력하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올해 글로벌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경쟁이 심화될 거라는 관측이 이제 또 애플의 3전으로 나오는 이제 네. 제기되는 이유기도 하죠. 일단 네. 다음 주 수요일에 삼성이 차세대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폴드 8과 플립 8을 공개할 예정이거든요. 네. 또 중국에서는 화웨이도 있고 애플에서 이제 새로운 게 나오면 더 치열해질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1: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접고 펴고 하는 이제 그런 휴대전화는 우리가 익숙한데 네. 과연 애플이 만드는 이런 접는 휴대전화는 어떤 형태일까? 이것도 궁금해요. 나온 게 있나요?
3: 아직까지 공식 입장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IT 전문 크리에이터나 시장 전문가, 뭐 매체 등에서 관측, 다양한 이제 그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업계에서는 이제 책을 펼치는 것처럼 접는 면이 긴 새로 모델인 책형으로 출시될 거라고 이제 거의 기정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네. 외부 디스플레이와 또 펼쳤을 때 대화면을 갖춘 형태로 기존 바 타입, 아이폰과는 완전히 다른 디자인으로 나올 거라는 거죠. 예. 상세 스펙은 애플의 공식 발표가 나온 대로 이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애플의 폴더블 폰 시장 진출로 예상되는 변화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3: 네, 이제 한 해외 시장 조사 업체는 애플이 폴더블 폰 출시 첫 해인 올해 글로벌 시장 점유율 28%를 기록하며 선두인 삼성전자를 빠르게 추격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 현재 과반이 삼성전자거든요.
1: 예.
3: 기존 아이폰 이용자는 물론 책형 폴더블 구매를 고려하던 이제 일부 안드로이드, 갤럭시 사용자 등까지 흡수하면서 시장 경쟁 구도를 좀 이제 바꾸는 좀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는 관측인데요.
1: 네.
3: 삼성전자가 이제 위아래로 펼치는 폴더블 폰을 또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1: 예.
3: 조개 껍데기 모양이라고 해서 그쵸. 클램쉘.
1: 네. 예.
3: 그래서 이제 그런 모양이 이제 최근에 인기였습니다.
1: 네.
3: 그리고 이제 애플이 책형을 출시하면 다시 책형이 좀 인기를 얻을 거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1: 근데 이제 이렇게 접다 보니까 가운데 부분이 좀 이렇게 들뜨는 현상 이런 것도 있는데 과연 그럼 이번에는 얼마나 이거를 개선해서 나올지도 또 기대가 되네요.
3: 맞습니다.
1: 네.
3: 그 전에 제가 삼성전자에서 최근에 나온 얘기인데요.
1: 네.
3: 그 주름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특허를
1: 그래요?
3: 개발했고요.
1: 네.
3: 아마 다음 모델 8부터 아마 적용이 될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애플에서 이걸 얼마나 주름을 안 보이게 하는지
1: 그러니까요.
3: 그게 관건이 될 것 같은데
1: 네.
3: 이제 앞서 이제 그 설명드렸듯이 여러 차례 저희가 이제 IT 핫이슈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1: 네.
3: AI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1: 네.
3: 저희 질의응답도 많이 하지만 뭐 영상, 이미지 이런 거 만들어달라고 많이 하잖아요.
1: 네.
3: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 또 AI 에이전트도 수요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데 화면이 크면 클수록 저희가 확인하기 쉽겠죠. 보기 쉽고 그렇죠. 결과물을 보기 쉽잖아요. 네. 그래서 대화면을 활용한 멀티태스킹과 생산성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클램쉘형은 좀 가로로 기니까 좀 세로로 기니까 좀 네. 이제 화면이 좀 제한적인데 책형은 직사각형 또는 이제 정사각형에 가까운 대화면이잖아요.
1: 그렇죠.
3: 그래서 이제 거의 큰 화면이고 이제 스마트폰 두 개를 거의 합친 크기이기 때문에 더 넓은 화면을 제공하는 좀 책형 폴더블 수요가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런데 사실 뭐 비용도 이제는 만만치 않게
3: 맞아요.
1: 완전히 뭐 휴대전화 모시고 다녀야 될 정도로
3: 네, 300만 원 이상 이렇게 나오고
1: 그런가요?
3: 있습니다.
1: 예. 그런데다가 책형이면 무게도 좀 많이 나갈 것 같아서 네네. 과연 이게 얼마나 휴대용으로 또 이렇게 호응을 얻을까 그 부분도 좀 궁금하네요.
3: 맞습니다.
1: 네.
3: 더 가볍게 만들면 더 인기가 있어지겠죠. 사실 네. 삼성전자가 작년에 폴더블 폰을 만들고 전년 대비 무게가 체감이 되게끔 줄였거든요. 무게를.
1: 그렇군요.
3: 그래서 좀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갤럭시 S26 시리즈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1위를 다시 탈환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1: 예.
3: 한 시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삼성의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이번에 이제 24%를 기록했고요.
1: 네.
3: 삼성전자는 점유율 상위 5개 브랜드 가운데 가장 높은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1: 네.
3: 또 인도랑 중동 시장이죠. 삼성에서 좀 이제 주력하는 강세 시장인데 거기서 안정적인 제품 공급과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 인상폭, 공격적인 여름 프로모션에 힘입어 안정적인 실적을 기록을 했다고 하고요.
1: 네, 네.
3: 또 올해 1분기 출시된 갤럭시 S26 시리즈도 판매가 늘어나서 전체 출하량 증가를 이끌었다고 합니다. 또
1: 네.
3: 삼성전자가 최근 국내에서 온누리 상품권 페이백을 지원하면서 좀 되게 호응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대국민
1: 네,
3: 감사제 결과로
1: 네네네.
3: 또 판매 확대가 이뤄졌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놓치지 않고 또 잘 활용을 하셨네요. 소비자들이. 자, 다가올 폴더블 시장 경쟁 기대해보면서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두의 AI가 본격화된다는 소식이 화제였어요?
3: 네, 하반기 중에 이제 공개될 건데요. 전 국민이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국산 인공지능 모델에 기반한 범용 AI 챗봇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1: 예.
3: 정부 주도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가해서 선보일 예정인데 지금 널리 사용되는 챗GPT, 뭐 제미나이, 클로드 다 미국 서비스잖아요.
1: 네.
3: 무료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유료 가입자 대비 성능을 좀 떨어지는 서비스를 사용합니다. 또 한 달 사용료가 통상 2만 원대거든요.
1: 맞아요.
3: 저희 뭐 매달 통신비, OTT, 뭐 유료 방송, 디지털 월세 항목이 많은데
1: 맞습니다.
3: 이제 그 AI까지 더해지면 1년에 약 30만 원 비용을 또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데 어려우실 수 있잖아요.
1: 네.
3: 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정부가 무료 서비스를 출시하겠다고 한 거죠.
1: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AI는 대부분 해외 서비스
3: 네, 맞습니다. 대부분 이제 미국 기업 서비스인데요. 사실 글로벌 시대에 국산 서비스만 써야 된다 이건 좀 말이 안 맞는 논리지만 그래도 이제 그 국산 서비스를 추진하는 이유가 있는데 어떤 AI 모델과 서비스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개인의 능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 격차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1: 네. 그러면 이 어떤 서비스를 모두의 AI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는지 끝으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3: 네네. 국민 수요와 선호를 반영한 범용 AI 챗봇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1: 예.
3: 한국인의 특성과 필요 등이 고려된 맞춤형 AI가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전 국민 대상 비용 부과와 이용량 제약 없이 서비스될 예정입니다.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질의응답 서비스가 우선 제공될 거고요. 추가로 공공 서비스와 에이전트 서비스로 점점 진화할 예정입니다. 그 이제 우선 공공 서비스를 찾아서 미리 알려주고 신청까지 대신해주는 이제 공공 AI 에이전트가 나올 거고요. 정부 24 등 이제 저희 많은 공공 서비스 사용하잖아요. 주민등록번호를
1: 네.
3: 뭐 발급받거나 이럴
1: 네.
3: 때 이제 이런 것들에 연계된다라는 거죠. 또 이제 기업에서 지금 제공을 할 건데 특화 서비스를 자체 개발해서 연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뭐 처음부터 챗GPT나 제미나이 같이 고성능 서비스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점점 고도화될 거라고 하고요. 내년 이후에 이제 AI 에이전트 기능을 좀 고도화해서 장기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자신만의 AI 에이전트로 경제, 사회 활동을 그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 알겠습니다. IT 아디슈 전자신문 박종진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지금 시각 6시 30분입니다. 날씨와 교통 상황 차례로 알아봅니다. 먼저 기상청의 강혜종 씨.
4: 날씨 정보입니다. 주말까지 취약 시간대엔 중부지방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졌고 남부지방까지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경북에 호우특보 발효 중인 가운데 강한 비가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충청 이남에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과 모레 또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오늘 경북 지역으로 최대 60mm, 경남 내륙 5에서 40, 전남 동부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고요. 그 밖에 강원과 남부지방 곳곳으로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 이틀 동안 전국에 5에서 60mm, 충청으로는 최대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당분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고요. 폭염특보도 지금 확대되고 있는데 충청 이남 지역으로 발효된 곳이 많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안개 짙은 곳이 내륙 곳곳에 있겠고요. 강원 산지에도 동풍의 영향으로 안개가 짙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와 남해의 안개도 역시 짙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서울 23도 등 22에서 26도의 기온을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28도, 대구는 무려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6도입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희 씨입니다.
5: 네, 제연절 연휴의 마지막 날이자 일요일인 오늘 막바지 귀경 차량들로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4시를 전후로 최대를 보였던 정체는 이제 더 빠르게 풀려가고 있는데요. 청주 영덕고속도로 청주 방면으로 남상주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2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부근으로 속도 많이 떨어져 지나고요. 중부고속도로에서는 하남 쪽으로 서청주 일대로 정체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는 문경휴게소에서 진남터널 사이와 이후로는 북충주에서 충주분기점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정체는 사고가 있었던 여주휴게소 일대로만 남아있습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쪽으로는 여전히 정안휴게소에서 남풍새 사이로 18km 구간에서 속도 줄여 지나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비룡분기점 부근 3차로와 갓길에서는 고장난 대형 버스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더 가서는 독립기념관 일대와 이후로는 양재부터 반포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6: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5분에 찾아가는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시민부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일본 사회를 속속 들여다봅니다. 일본은 지금 김민정 KBS 도쿄통신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7: 네, 안녕하세요. 일본의 김민정입니다.
1: 네, 일본이 왕족 부족으로 인해서 법까지 개정을 했다라는 소식인데 이제 뭐 그 왕위 계승을 해야 된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만 아들 입양까지 해가면서 36촌까지 왕위를 계승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36촌이면 유전학적으로나 사회학적으로나 그냥 남이죠, 남.
7: 네, 네. 그렇습니다.
1: 네. 먼저 개정된 내용과 개정 배경 등에 대해서 좀 들어볼까요?
7: 네, 일단 현재 일본의 왕족을 보면 지금 이제 나루히토 1왕 가족이 3명이 있고 딸이 이제 부부랑 딸 3명이 있고 1왕의 부모인 아키히토 상왕 부부가 2명, 1왕의 남동생 가족이 4명, 그 친척까지 합쳐 지금 일본의 왕족은 16명입니다.
1: 예.
7: 대부분이 고령이고 20대는 현재 1왕의 딸인 아이코 공주, 1왕의 동생의 아들 자식인 각고 공주랑 히사히토 왕자가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지금 아들은 한 명이고 여왕을 인정하지 않으면 대가 끊길 수도 있습니다. 일본의 왕족은 여성이 결혼을 하면 왕족이 아니라 왕족 신분을 벗어나서 평민이 됩니다. 결혼을 해서 왕족을 벗어난 여성이 8명 있습니다. 왕족제 자체를 세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성들은 결혼을 하면 다른 집안에 가게 되니까 이런 부부들의 가부장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1: 네.
7: 왕실의 전제적인 규범을 정한 법을 일본에서는 황실 전범, 왕실 전범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왕족이 적다는 이유로 다카이시 내각은 이번 주요 국회 법안으로 왕실 전범 개정을 내걸었고 1947년에 이 법안이 만들어진 이후에 79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22일에 241표 중 찬성 184표, 반대 59표로 일단 가결이 됐고요. 자, 어떤 부분이 바뀌었냐면 일단은 왕족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양자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배우자와 아이가 없는 왕족이 구왕족의 15살 이상의 남자를 양자로 삼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가 된 이 남자는 그 자신은 왕족이 될 수가 없지만 나중에 다른 여자랑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왕이 될 수 있는 그 후계자가 될 수 있는 그 법이 통과를 했습니다. 네. 전쟁 이후에 일본은 왕족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던 중에 대부분의 왕족이 이제 왕족이라는 자격을 이탈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이탈한 사람들도 양자로 받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36촌에서 38촌 정도의 지금의 왕가의 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여하튼 그 왕족 중에서 이번에 이제 아들이 11명이 있으니까 일단 이 11명 중에서 누군가는 이제 왕족의 어떤 그 양자가 될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한편 여성 왕족이 결혼을 하면 평민이 되어야 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인해서 결혼한 이후에도 왕족으로 남을지 평민이 될지는 여성이 정할 수 있게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주가 결혼을 하더라도 그 남편이나 그 자식들이 왕족의 자리는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1: 네. 여론이 어떨까요? 지금 일본은 사실 총리도 여성 아닙니까? 근데 여왕을 네.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7: 네, 아이코 공주가 여왕이 되는 것을 바라는 국민들이 많지만 여왕을 인정하는 법은 이번 개정에서는 포함이 되지 않아서 아이코 공주가 당장의 여왕이 될 길은 전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요미우리 신문 여론조사에서는 여왕 찬성이 69%, 반대는 6%였고요. 마인지 신문 조사에서도 찬성이 78%, 반대는 6%였습니다. 즉 여론은 여왕에 찬성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과거 일본에 8명의 여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모계가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부계였고요. 교토 산업대 도쿠로 이사오 명예 교수는 현재 일왕계가 아예 사라지고 반계가 새롭게 왕이 되는 매우 위험한 일이 이번에 제도화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이번 일은 유엔에서도 일본의 기자가 질문을 던져서 화제가 됐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기본적으로 부계 남성에 의한 왕위 제도 계승이 강화된 데에 대해서 유엔 사무총장의 견해를 묻자 유엔은 구테흐 사무총장은 모든 나라에 여성이 인생의 모든 면에서 모든 직업과 모든 분야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포괄적인 정책을 채용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SNS 등에서는 일본에서 첫 총리가 탄생을 했는데 여자가 왕이 되는 것을 방해했다. 첫 여성 총리, 첫 여성 도쿄 도지사, 첫 여성 검찰총장이 나왔는데 여왕을 부정하는 것은 여성의 지위 향상에 반대되는 행위라며 명예 남성에 의한 남녀 차별 고정화에 가담한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블룸버그 통신도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가 여성들이 왕위에 오르는 것을 지속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보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1: 네. 한편 이번 왕실 전범 개정에 아소 전 총리의 역할이 컸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소 전 총리와 왕실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7: 네, 일단 아소 전 총리는 현재 자민당의 부총재이자 올해로 86살인데 여전히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소 총재 부총재 집안은 유명한 탄광회사인데요. 과거에는 아소 상점, 아소 산업, 아소 탄광, 아소 산업 주식으로 이름을 계속 바꾸면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1800년대부터 탄광을 시작해서 수많은 한반도 노동자들이 1930년에서 1945년까지 여기 징용이 되어서 아소 탄광에서 가혹한 노동을 했고요. 우리 이제 한반도 조선인들이 탄광에서 일을 하면서 아예 임금을 받지 못한 사례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쌓아올린 부로 아소타로가 탄생을 했고 아소타로 부총재는 여성 차별 발언을 굉장히 심하게 하고 있고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는 더워져서 홋카이도의 쌀이 맛있어졌다.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통과를 했고 그 나치 정권의 수법을 배우면 어떻겠냐 등의 수많은 망언을 남겨서 망언 제조기라고도까지 불린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역구에서 여전히 시멘트 등의 사업을 통해서 주도권을 잡고 매번 빠짐없이 국회의원으로 당선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아소 부총재의 여동생이 아소 노부코라는 인물인데 이 아소 노부코라는 인물은 도모히토 친왕이라는 일본의 왕족과 결혼을 해서 지금 왕족이 됐습니다. 도모히토 친왕은 다이쇼 일왕의 넷째 아들의 장남이고요. 전 일왕의 사촌뻘에 해당합니다. 도모히토 친왕과 아소 부총재의 여동생인 노부코비 사이에는 딸만 둘이 있는데 일부에서는 이 노부코비가 구 왕족의 아들을 입양해서 왕위 계승권을 물려받을 수도 있다며 아소 부총재의 계획은 원래 그런 것이 아니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그런가 하면 또 핵무기 정책 변경에 대해서 일본 방위상이 언급한 내용이 오늘 주요 뉴스로 다뤄졌어요.
7: 네, 그렇습니다. 일본은 패전 이후에 전쟁을 포기하는 헌법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 헌법에는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핵무기에 대해서도 반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실제로 1974년에 사토 에이사쿠 총리가 일본은 핵을 만들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고 반입하지도 않는다. 비핵 3원칙을 내세워서 노벨 평화상을 타기도 했습니다. 또 원폭 피해자 단체인 원수폭 피해자 단체 협의회도 2024년에 노벨 평화상을 탔는데요. 전 세계에서 이례적으로 나라가 직접적으로 원폭 피해를 입은 일본은 핵무기에 당연히 민감하고 반대적인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그런데 고이즈미 방위상이 인터넷 방송인 겐론TV, 언론TV라는 곳에 나와서 일본에서는 논의하기 어려운 과제지만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핵 문제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프랑스가 핵 전력을 증강하고 핀란드가 자국으로 핵무기 반입을 언급하고 있다며 일본도 위기감을 가지고 모든 정책을 금기 없이 논의하고 추진해야 한다라고

0: 강조를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올해 안에 개정하려는 안보 관련 문서에서 아무래도 이 비핵 3원칙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고이즈미 방위상이 이런 인식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라는 보도가 나와 있고요. 고이즈미 방위상이 비핵 3원칙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의 것을 지키는 것이 먼저이고 일본을 지키는 일은 늘 뒷전이 아니냐라면서 비핵 3원칙을 지키자는 야당의 태도를 비판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미 다카이 총리가 이 비핵 3원칙 가운데서 반입 금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 적이 있어서 차기 국회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다뤄질지 굉장히 주목이 쏠리고 있고요. 이번에 왕실 전범이 깊은 논의 없이 그냥 자민당의 다수로 인해서 거의 여론을 무시를 하고 통과한 것처럼 비핵 3원칙도 금세 바뀔지도 모른다라는 위기감이 지금 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1: 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선거에서 부가가치세를 식료품에 한해 일정 기간 없애겠다 했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내각 지지율도 하락세라는데 실제적으로 일본에 계신 분들 경제적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지지통신 내각 지지율이 7월에 49%로 지난달보다 5.5포인트 하락을 했고요. 일단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이 50% 이하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쌀값은 여전히 5킬로 4천엔 선에서 전혀 내리지 않고 있고 부가가치세도 식료품에 한해서 줄여준다고 했지만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고 이번 국회에서도 아예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국회에서는 왕실 전범과 일장기 손괴죄만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본의 가구 소득이 연간 250만엔 미만이 51.3%를 차지를 한다고 하는데요. 연간 소득이 50만엔 이하인 가족이 30%를 차지하고 있었고 1000만엔 이상인 가족이 9.6%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 원인은 고령자 세대가 연금만 받다 보니까 이제 그 소득 자체가 굉장히 줄어든 사람들이 많아서 그 부분이 증가한 것을 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만큼 빈부의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을 들 수 있습니다. 평균 소득은 15일 후생노동성 발표로 작년 한 해에 575만 2천엔으로 1994년 664만 2천엔보다 여전히 100만엔가량 낮은 수준입니다. 엔화 약세와 보험료 등 세금 증가를 따져보면 실질 소득은 지속적으로 하락세에 있습니다. 생활이 어렵다는 사람이 55.4%로 나타나서 2022년 조사 때보다 4.1포인트나 상승을 했는데요. 일단 아이가 있는 가정은 61%가 어렵다고 대답했고 어머니와 자식만 있는 모자 가정의 경우에는 82.1%가 생활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식료품 등 생필품 물가 상승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일본에서 혼자 사는 사람은 전체 35.4%로 조사 이후 가장 많았고요. 고령자만 거주하는 고령자 가구도 31.9%로 조사 이후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일본은 지금 김민정 KBS 도쿄통신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토요일, 일요일 저녁이 기다려지는 한 가지 이유.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느낌이 확실히 다릅니다.
1: 한 주간 스포츠 뉴스를 두 가지 키워드로 더 넓고 재미있게 읽어드립니다. 주간 스포츠 키워드 이델리 이성무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첫 번째 키워드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 아, 자 일단 결승전 얘기를 좀 듣기 전에요. 오늘 새벽에 3, 4위전이 치러졌는데 네. 와 이거 글쎄요. 3, 4위전이 맞나 싶을 정도로 뭐 완전히 열 골이 터졌어요.
3: 그러니까 경기적으로만 보면 골이 열 골이나 터졌으니까 네. 정말 재밌었죠. 네. 이게 두 팀이 좀 임하는 각오가 달랐던 것 같아요.
1: 네.
3: 그러니까 프랑스는요. 그 준결승에서 졌던 그 충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3, 4위전 할 때 전반에 수비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압박도 안 하고 열심히 안 뛰는 것 같다. 네. 이런 좀 분위기가 많았거든요. 잉글랜드도 뭐 해리케인이라든지 벨링엄이라든지 이런 주전 선수들이 빠졌지만은 대신에 그 대신 나왔던 후보 선수들이 그래도 나 한번 월드컵 뛴다. 이렇게 의욕적으로 좀 나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에 네 골을 몰아쳤고 네. 프랑스가 뒤늦게 정신을 차려 보니까 어느덧 네 골을 먹은 거죠.
1: 4대 0.
3: 그렇습니다. 후반에는 이제 좀 더 맞먹고 이제 제대로 해보자. 우리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세 골을 만회하긴 그렇죠. 합니다만은 네 골을 만회하죠. 네. 하지만은 역시 초반에 너무 많은 골을 내주다 보니까 경기, 그러니까 좀 잉글랜드에게 좀 따라잡기가 역부족이었고요. 경기 자체는 너무 재밌었는데 혹시 다시 KBS 다시 보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 이 정도면 거의 올스타전 아닙니까?
3: 그렇습니다. 사실은 네. 뭐 정말 경기적으로 보면 너무 재밌는 경기였고 멋있는 골도 많이 나왔고 예. 그리고 은바페가 또 골을 터뜨렸기 때문에

0: 이번 대회 무려 10골을 터뜨렸거든요.
1: 와, 네. 그렇네요.
0: 지금 득점 2위가 메시인데 8골이에요. 그러니까 결승전에서 2골을 넣지 못하면은 은바페가 득점왕이 되는 건데 이것도 득점 경쟁도 굉장히 재밌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자, 이제 결승전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잉글랜드를 꺾었고 스페인은 프랑스를 이기고 결승에 올라온 거죠.
0: 그렇습니다. 뭐 준결승 네. 결과는 다 아실 거고요. 네, 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4시 미국의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이 결승전이 열립니다. 역시 결승전의 가장 큰 관심은 리오넬 메시와 라민 야말 오. 맞대결이죠.
1: 예.
0: 메시는 39살입니다. 아르헨티나의 월드컵 2회 연속 우승에 도전하게 되고요. 월드컵 역사상 이 연속 우승을 차지한 나라는 브라질이었는데요. 이게 예. 1958년, 62년 이렇게 2연패를 달성했었습니다. 그때 브라질의 2연패를 이끈 주인공이 바로 펠레였죠.
1: 예.
0: 반면에 야말은 19살입니다. 그러니까 메시하고 비교를 하면은 조금 과장 섞으면은 아들, 아빠와 아들 이렇게
1: 그렇죠,
0: 되는 거죠.
1: 그렇죠.
0: 그런데 지금 스페인의 새로운 축구 영웅, 어쩌면은 이 세계 축구의 새로운 영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고요. 하하. 지난 20년간 세계 축구를 이끌어온 전설, 축구의 신과 앞으로 20년간 세계 축구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의 이 축구의 신이 될지도 모르는 왕세자 같은 존재가 이번에 우승컵을 놓고 맞붙게 되는 겁니다. 한 달 넘게 이어진 축구 축제. 아, 저는 뭐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일찍 떨어져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예. 행복했거든요.
1: 아유, 예.
0: 과연 메시가 왕좌를 지킬지 아니면 야말이 새로운 왕이 될지 마지막 휘슬이 울릴 때까지 눈을 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번 대회에서 뭐 아르헨티나는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스페인이 조별리그에서 카보베르데에게 비긴 이후에는 뭐 압도적인 전력을 자랑하고 있어요.
0: 그때 카보베르데에게 비길 때 스페인이 좀 불안한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나중에 하는 경기들을 보니까 카보베르데가 정말 잘한 거였습니다.
1: 어허.
0: 그때 뭐 골키퍼 카보베르데 골키퍼가 눈부신 선방을 펼쳤죠.
1: 네.
0: 오히려 이 카보베르데와의 무승부가 스페인을 깨운 것 같아요. 이후의 경기에서는 정말 빠르고 정확한 패스, 강한 압박, 단단한 수비를 앞세워 상대를 몰아붙였고요. 이후에 첫 경기 이후에 6연승을 달리게 되는데
1: 예.
0: 6경기에서 13골을 터뜨리게 되고 단 한 골만 내주게 됩니다. 특히 준결승에서 우승후보 프랑스를 2대0으로 꺾게 되는데요. 단순히 스코어뿐만 아니라 경기 내용 면에서도 프랑스를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저는 이 경기를 보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1: 네.
0: 아, 결승전에서는 무조건 스페인이 우승한다.
1: 그래요?
0: 그만큼 저에게 강렬한 인상을 줬고요. 실제로 스페인의 경기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현지 전문가들이나 스포츠 도박사들도 스페인의 승리를 근소하게 점치고 있는 그래요? 상황입니다. 반면에 아르헨티나는 매 경기 가슴을 졸이겠죠. 스페인처럼 상대를 막 압도하는 맛은 떨어졌어요. 하지만 위기의 순간 고비마다 좀비처럼 계속 살아난 겁니다.
1: 예.
0: 그러니까 카보베르드와의 32강전, 스위스와의 8강전의 연장전까지 갔고요. 이집트와의 16강전은 0대2로 뒤지다가 후반 막판 3골을 몰아치는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준결승전에서도 잉글랜드에게 먼저 선제골을 내줬는데 이후에 2골을 터뜨려서 역전승을 거두게 되죠.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는 이번 대회를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포기란 없다. 그리고 늘 위기마다 메시가 있었다. 그러니까 승부처에서 메시가 이 돌파구를 만드는 거예요. 후반 막판에 직접 골을 넣거나
1: 예.
0: 아니면 결정적인 어시스트라거나. 메시가 지금 39살인데 이번 대회에서 메시가 하는 플레이를 보면은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런 말이 실감난다고 할 수 있겠고요. 경기력은 다소 불안했지만은 결과는 모두 승리였습니다. 이것이 아르헨티나의 축구, 디펜딩 챔피언의 저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연 메시가 아르헨티나를 월드컵 2회 연속 우승으로 이끌지 마지막 한 경기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1: 그렇다 보니까 메시와 스페인 조직의 대결. 그러니까 개인과 조직의 대결이라는 그런 이제 분석 되노시던데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이 메시와 야말의 특별한 인연도 지금 화제가 되고 있다면서요?
0: 지금으로부터 19년 전으로 다이얼을 돌려보겠습니다.
1: 예.
0: 2007년에 당시 20살이었던 리오넬 메시가 이 바르셀로나 홈구장 캄노우에서 자선 달력 사진을 찍은 거예요.
1: 예.
0: 이게 이제 후원금 받아서 어떻게 보면 이벤트죠.
1: 예.
0: 유니세프하고 스페인 신문사가 함께 마련한 행사였는데요.
1: 예.
0: 이 메시가 아기를 목욕시켜주는 컨셉이에요.
1: 네.
0: 그리고 그 아기는 추첨으로 정해졌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 이 신청서를 보낸 거예요.
1: 네.
0: 그런데 추첨으로 뽑힌 그 주인공이 설마. 바로 생후 6개월 됐던 라민 야말이었던 겁니다.
1: 와.
0: 이민자의 아기였던 거예요. 사진 속의 메시는 그 작은 욕조에 앉아있는 야마를 아주 정성스럽게 씻겨주고 두 팔로 조심스럽게 안

0: 선수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야말은 메시가 걸었던 길과 똑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바르셀로나 유스 시스템에서 자랐고 또 어릴 때부터 바로 두각을 나타냈고 그리고 이번에 결승에 출전하면서 월드컵 역사상 세 번째로 어린 나이에 결승에 출전하는 선수가 됐습니다. 반대편에는 39살의 메시가 있는데 이미 전설이죠. 세계적인 아이콘이라고 했는데 메시는 야마를 절대 어린 선수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 예.
0: 세계적인 아이콘이 됐다 하지만은 우리는 그를 막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하겠다. 정말 승부사다운 각오를 밝혔는데요. 19년 전에 메시가 야마를 안고 목욕을 시켜줬다면은 이제는 우승컵을 놓고 정말 정면으로 맞붙게 된 겁니다. 메시와 야말의 대결 정말 한편의 영화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정말로 공식 경기에서 공교롭게도 처음 맞붙는데 그것이 월드컵 결승전이거든요.
1: 와우.
0: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1: 네, 메시와 야말 그리고 남미 챔피언과 유럽 챔피언의 대결 그 결과는 내일 새벽 KBS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간략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손흥민 첫 골이라는 키워드인데 소속팀에서 귀중한 첫 골을 터뜨렸다고요.
0: 그렇습니다. 어제 2-0으로 앞선 후반 12분 LA 갤럭시와의 LA 더비였는데요.
1: 예?
0: 쐐기골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 골 세레머니를 했는데 손가락으로 입을 가리는 그러니까 그만큼 주변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조용히 했 이거였죠. 정말 재밌는 세레머니였고요.
1: 예.
0: 손흥민 선수가 이번 대회 이번 시즌에 리그 13경기에서 도움 9개를 기록했는데 정작 골이 없었습니다.
1: 네.
0: 도움은 전체 1위예요. 그런데 이상하리만치 골 운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월드컵에서도 골이 없었고 하지만은 이날 골을 넣으면서 모처럼 환하게 웃는 손흥민 선수를 볼 수 있었고요.
1: 네.
0: 지난해 11월 이후 무려 소속팀에서 237일 만에 리그 골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손흥민 선수 홈경기 두 경기를 치르고 MLS 올스타전을 준비하는데요. 또 공교롭게도 올스타전에 리오넬 메시하고 함께 뽑혔거든요.
1: 예.
0: 메시와 손흥민 선수가 또 함께 공격을 이끄는 모습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1: 네. 주간 스포츠 키워드 이데일리 이승무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내일의 기억을 걷는 시간 들으면서 1부 마치고 7시 5분에 돌아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연휴 내내 전국 곳곳에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중부가 더 강하긴 했지만 남부도 이에 못지않았습니다. 지금은 군위 안동 등 경북 지역에 호우특보 발효 중인 가운데 비가 강하게 오고 있습니다. 정체전선 영향을 한 주 더 지속적으로 받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비 오는 날이 많아서 우려됩니다. 충청 이남에는 폭염특보 점차 확대되고 있고요. 열대 해당 지역도 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서해와 남해의 안개가 지금 짙은데요. 당분간 짙겠고 서해안과 제주 해안의 폭풍해일특보는 해제된 상황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3도 등 전국적으로 19도에서 24도 분포가 되겠고요. 낮 최고기온은 서울 28도, 대구 34도 등 전국적으로 26도에서 34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오늘 경북 지역으로는 최대 60mm, 경남 내륙으로는 5에서 40mm, 전남 동부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과 모레 전국에 내리게 될 비의 양 5에서 60mm 일단 잡고 있습니다. 충청 지역은 최대 80mm 안팎까지 내릴 걸로 보여서요.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7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하루 넘게 이어지는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진화를 위해 소방당국이 굴착기를 투입해 파괴 작업에 나섰습니다. 인천소방본부는 오늘 오후 인천 서해구 성남동 쿠팡 물류센터 화물차 출입로에 굴착기와 소방대원을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투입된 장비와 인원은 화물차 출입로와 물류센터 건물이 연결되는 지점에서 물류센터 6층 방향으로 파괴 작업을 진행합니다. 건물 내부 연기를 빼고 동시에 소화용수를 뿌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발령한 소방당국은 오늘 밤 11시까지 큰 불을 잡는 게 목표입니다. 세계유산의 등재와 보존, 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오늘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협약 가입국 196개국 가운데 선출된 21개 위원국이 참여하는 세계유산 분야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신규 세계유산 등재 여부 등을 심사합니다. 세계유산협약 가입 이후 처음으로 한국에서 열리는 이번 위원회에서는 신규 세계유산 후보 등 33건의 등재 안건을 심사하며 우리나라는 한국의 갯벌 확대 등재를 추진합니다. 인공지능 관련주 비중이 큰 한국 증시가 글로벌 투자 심리를 가늠하는 선행지표로 부상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런던과 뉴욕, 도쿄의 펀드 매니저들 사이에서 거래를 시작하기 전 한국 증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새로운 일상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HSBC의 아시아 태평양 주식 전략 책임자는 요즘 한국이 모든 회의에서 논의된다고 말했습니다. 바둑 프로기사 신진서 9단이 2점 젖바둑에서 인공지능 AI를 꺾었습니다. 신 9단은 오늘 한국경제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센수학 한경 기신전 2국에서 바둑 AI 카타고를 상대로 약 4시간 50분간의 접전 끝에 4집 반승을 거뒀습니다. 이로써 신진서 9단은 현존 최고 성능의 바둑 AI 카타고를 공식 대국에서 처음으로 꺾은 기사가 됐습니다. 나홍진 감독의 SF영화 호프가 개봉 5일 만에 누적 관객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배급사 플러스M 엔터테인먼트는 호프가 오늘 오후 1시쯤 200만 관객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나 감독이 10년 만에 내놓은 신작인 호프는 앞서 개봉 4일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올해 최단 기간 100만 돌파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란의 요르단 내 미군기지 공습으로 미군 희생자가 발생하자 미국 중부사령부가 보복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튀르키예 국영 아나돌루 통신은 현지 시각 19일 새벽 이란 남부 호르무즈 간주의 시리크 근방과 하자바드 근방이 공습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주말 동안 상대국 후방 도심을 겨냥한 대규모 공격을 주고받으면서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오늘 우크라이나 키이우와 인근 지역이 밤새 러시아의 공격을 받아 최소 한 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밤새 러시아가 미사일 41기를 발사했으며 이 중 18기를 격추했고 드론은 108대가 요격됐다고 밝혔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일본도 핵무기 관련 정책을 금기시하지 말고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사히 신문 등은 오늘 고이즈미 방위상이 한 인터넷 방송에서 일본으로선 논의하기 어려운 과제지만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핵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러시아의 핵 위협에 따른 유럽의 동향을 예로 들며 일본도 위기감을 갖고 모든 정책을 금기 없이 논의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저녁엔 대구와 경북에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엔 중부지방에 강한 비가 예보됐고 남부지방의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예상 강수량은 충청권이 20에서 80, 수도권과 경북 중북부는 20에서 60, 전남 광주와 강원 내륙은 5에서 40mm 등입니다. 당분간 정체전선이 남북을 오르내리며 비구름이 걸리는 지역에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3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7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7월 19일 일요일 2부 주요 내용입니다. 최근 정부가 강력 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 소년 연령 기준을 한 살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추가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했는데요. 임주혜 생활법률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극장가에서는 나홍진 감독의 화제작 호프가 베일을 벗으면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문화로 세상 읽기에서 영화 호프를 비롯해 여름 극장가를 달굴 대작 영화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명곡의 재발견에서는 색다른 감성의 리메이크 명곡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고속도로 상황부터 알아볼까요? 한국도로공사 유가연 캐스터.
1: 네, 이제 강원권에서 돌아오는 60번 서울 양양선, 50번 영동선은 전구간 소통 상태 괜찮아서 안개나 빗길 등 기상 여건에만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정체는 충청 이남에서 수도권 진입하는 경로에만 남아 있는데요. 그마저도 정체 구간이 많진 않습니다. 우선 경남에서 출발하는 45번 중부내륙선 양평 방향 문경 휴게소 부근부터 진남터널까지 주춤한 뒤 북충주부터 충주 분기점까지 7km 구간 정체입니다. 이후로 수도권 정체는 모두 풀려 있고요. 다음으로 부산에서 출발하는 1번 경부선 서울 방향은 충청 이전까지는 정체가 없다가 옥산 하이패스 부근부터 독립기념관까지 청주와 천안 지역에서 막히겠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시구간인 양재부터 반포까지 5km 구간 차량이 많습니다. 충청권 내에서만 이동하는 25번 논산 천안선도 아직 천안 방향으로 10km 이상의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안 나들목에서 남풍새 나들목까지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이외에 노선들 상황은 소통 언어에서 이동하는 길 경로에 따라 기상 상황 확인하시면서 교통 안전에만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유가연이었습니다.
0: 일상 속 알아두면 좋을 법률 지식 전해드립니다. 임주혜 생활법률, 임주혜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임주혜입니다.
0: 네, 이 시간을 통해서 잠깐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오랜 기간 논쟁의 대상이 됐던 촉법 소년 연령 문제. 정부가 현행 만 14살 미만을 만 13살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오늘 좀 짚어볼 텐데 변호사님 먼저 촉법 소년의 정의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2: 이 촉법소년은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가르칩니다. 이 나이대의 학생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돼서 형사처벌 대신 뭐 가정법원 등의 감호위탁, 사회봉사, 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소년원 송치와 같은 보호처분을 받는 겁니다. 보호처분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흔히 빨간 줄 간다고 할 때 그 전과가 남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죄를 지어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다는 건 만 14세가 넘어야지 범죄 소년으로 분류가 되고 그 죄질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요. 그보다도 나이에 미치지 못하는 10세 미만인 경우에는 범법소년이라고 해서 원칙적으로는 형사 책임은 지지 않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촉법소년이 항상 좀 문제가 됐어요. 네. 만 10세 이상, 이제 14세 미만이다 보면 한 중학교 1학년 정도까지는 포함이 되는 나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회가 변화하고 또 요즘 아이들이 워낙 빨리 자라다 보니까 이 나이가 과연 적절한 것인가. 이 나이 정도 되는 아이들도 어느 정도 본인의 행동에 당연히 형사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대상이 늘 되어 왔습니다.
0: 네. 지금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촉법 소년은 어른들의 거울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촉법 소년의 연령을 낮추자는 논의가 나오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촉법 소년이 저질렀다고 하기에는 심각한 강력 범죄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2: 그렇죠. 사실 정말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아요. 네. 뭐 요즘에도요. 편의점에서 당연히 이 나이 때 아이들이 주류 같은 거 구매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어거지로 주류를 구매하겠다고 때려쓰면서 저 어차피 촉법소년이에요. 어차피 저 처벌 안 받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강력범죄도 촉법소년들이 저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초등학교 고학년이 또래 친구를 흉기로 찌르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정말 참혹한 일도 발생한 적이 있었고요. 당시에도 14세 미만이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아서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또 게임을 못하게 한다고 자신의 고모를 흉기로 살해한 사례도 있었어요. 이런 강력 범죄도 촉법 소년들이 저지르게 되는데 형사적인 책임을 지지 않게 하는 것이 타당하냐 이런 논의가 시작되게 된 그런 시발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0: 네. 또 여러 학교폭력 사안이 심각하게 문제가 된 것도 영향이 좀 있죠.
2: 그렇죠. 학교폭력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 초등학생들 사이에 학교폭력 집단폭행 사건이 있기도 했습니다. 또래 학생을 수개월간 집단으로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는 등 지속적인 학교폭력을 저질렀는데 가해 학생들 중 상당수가 만 14세 미만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동급생을 괴롭힌 끔찍한 그런 일을 저질렀어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가 되게 되고 보호처분만을 받게 되는데 피해자 측 입장에서 보자면 범행은 매우 잔혹한데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것이 말이 되느냐, 사회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중학생 집단 학교폭력 사건도 있었는데요. 중학생들이 장애가 있는 또래 학생을 장시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사건입니다. 주동학생 중에 만 13세가 있었던 거죠. 이 만 13세였기 때문에 촉법소년이었고 심지어 가해 학생이 나는 촉법소년이라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또 공개적으로 하기로 하면서 이대로는 안 된다. 연령 하한이 필요하고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라는 논의를 또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0: 네. 이 촉법소년이란 개념을 둔 취지 자체는 처벌인 능사가 아니라는 건데 말이죠.
2: 그렇죠. 사실 그런 부분도 고려할 측면이 있습니다.
0: 네.
2: 그러니까 죄를 범한 소년에게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실제 소년이 반사회성이 있다고 해도 다시 사회로 돌아와서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줄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가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런 소년법의 제정 취지 역시 고려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청소년은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는데 그 실수를 했다고 해서 영원히 범죄자로 낙인 찍기보다는 교화와 교육에 방점을 두겠다라는 건데 참 요즘 저지르는 그런 끔찍한 사건들을 보자면 지금 교화와 교육의 목적이라고 해도 보호처분을 둠으로써 형사처벌을 면해주는 것이 타당하냐라는 의문은 들 수밖에 없습니다.
0: 네.
2: 그런데 이런 제도를 둔 이유는요. 사실 또 공감이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낙인 효과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0: 네.
2: 만약 청소년 중에 실수였든 본인이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든 잘못된 일을 저질러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교도소에 갔다 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만 14세가 되지 않은 청소년이 교도소에 갔다 온 다음에 뭐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학교로 돌아왔을 때 우리 사회가 과연 그 학생을 품어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참 어렵습니다. 만약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그런 친구가 다시 학교로 돌아왔다고 할 때 이제 죄를 다 저의 집값을 치르고 돌아왔으니까 친하게 지내라, 도와줘라, 과연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건 사회적으로 참 여러 가지 생각할 지점이 있는 문제잖아요.
0: 네.
2: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어린 나이에 범죄자로 낙인을 짓게 되면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특히 교도소를 마치 범죄 학교처럼 교도소 속에서 또 더 나쁜 짓들을 배워올 수 있는 확률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반영이 되어서 촉법 소년이라는 지도가 마련되었고 우리 사회에서는 그 연령을 만 14세로 정해두고 적어도 이 나이가 되지 않으면 교도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소년원에 간다거나 보호 감호 등의 처분을 통해서 교화를 해보겠다라는 취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0: 네. 정부가 발표는 했습니다만 공청회를 통해서 정식으로 촉법소년은 연령 하향하는 것을 논의를 했죠.
2: 그렇죠. 이제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갔다고 보여져요. 지금까지는 이 연령 괜찮은가라는 사회적인 논의만 해왔다면 이제 정부가 공청회 등을 통해서요. 실제로 연령을 낮추기 위한 그 작업을 시작했다라는 평가 가능해 보입니다. 이 공청 공론의 결과요. 연령 기준은요. 강력 범죄, 중대 범죄, 반복 범죄에 한해서 지금 현행 기준이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범죄 예방을 위한 보호처분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된다는 결론을 낸 겁니다. 지금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벌을 받는 그 소년 연행 기준은 만 13세 이상 13세 미만인데 모든 연령을 13세로 낮추자는 것은 아니고요. 강력범죄, 중대범죄, 반복범죄인 경우에는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지점이요. 사실 소년범 중에는 이 촉법소년이 저지르는 많은 범죄 유형 중에는 단순히 단순 절도라는 그런 범죄 유형도 있고 비교적 처벌이 약한 수준의 범죄들도 또 다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이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낮추기보다는 지금 앞서 우리가 논의했던 그런 강력 범죄라든가 잔혹한 범죄, 동급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문제성 반복 범죄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 연령 기준을 일단 한 살 낮춰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이 지금 구체화되고 있고 힘을 얻고 있는 겁니다.
0: 네. 연령을 낮추는 것 이외에도 소년보호재판과 관련한 개선 사안들도 논의가 됐다고요?
2: 그렇죠. 이 경찰이 촉법소년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공청회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이 촉법소년 조사가 어찌 보자면 현재는 소년부 판사에게 좀 일임이 되고 비공개로 진행되는 탓에 좀 피해자의 진술권 침해가 있었다라는 부분이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소년보호 사건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이 가해자 측의 어떤 인권 문제라던가 재판 비공개 원칙도 중요한 관점이긴 하지만 오히려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너무 담기지 못한다라는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보호 사건이 가해자를 위한 재판인 건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이 사건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피해 상황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충분히 밝히는 그런 절차들이 제도적으로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힘을 얻게 된 것이죠. 사실 일정 부분 절충안이라고 보여집니다. 학계에서도 전문가 사이에서도 현행 기준 그러니까 14세 미만 정도가 유지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목소리도 있었고요. 이 연령 기준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 지금 형법이 도입된 이래 사회가 너무나도 많이 변했기 때문에 연령을 또 대폭 한 두 살 정도 낮춰야 된다라는 의견도 존재했거든요. 이번 이 공청회 안은 그 어딘가 중간 정도에서 타협점을 잘 찾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0: 네. 아무리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잘못된 일을 저지른다면 엄정히 대처하겠다라는 의지가 읽히는 부분인데 특히 이런 학폭과 관련된 사안들 더군다나 이 대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런 기사도 눈에 띄더라고요.
2: 이 정부에서는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서 대학 입시에서 모든 대학이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입학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학생부 종합 전형뿐만 아니라 뭐 논술 전형, 수능 위주 전형 등에서도 학교폭력 이력이 감점이나 불합격 사유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데 다만 어떤 조치를 얼마나 불이익으로 반영할지는 각 대학이 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요. 주요 대학들은 학교폭력 조치 이력을 평가 요소에 반영하도록 입학 전형을 변경했고요. 일부 대학은 심한 학교폭력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 자격 자체를 제한하거나 대폭 감점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뭐 비교적 경미한 조치라고 해도 결국 일정 부분 대입에서 페널티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좀 두려움을 주는 효과를 두려우고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좀 더 정착이 된다면 학교폭력을 좀 줄이고 근절하는 데도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기대를 해봅니다.
0: 네. 앞으로 실제 연령 하향이 이루어지고 또 처벌 기준들이 마련되려면 여전히 논의할 부분은 많을 텐데 우리 사회가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될까요?
2: 이 연령을 낮추는 문제는요.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자는 논의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연령이 하향되면 어떤 범죄까지를 연령을 낮출지 강력 범죄의 기준이나 이런 부분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요. 또 처벌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재범을 막기 위한 상담, 심리치료, 보호관찰, 교육 프로그램, 교화 시스템 역시도 함께 강화가 돼야 됩니다. 이 청소년인 만큼 처벌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자면 학교와 가정의 역할도 더욱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이나 비행징후를 좀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 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보호자도 교육해야 되고요. 위기 청소년 지원 체계까지 함께 갖춰져야 될 것입니다. 결국 촉법소년 제도는요. 엄하게 어느 정도까지 처벌할 것인가와 더해서 다시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를 함께 논의할 때 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 봅니다.
0: 네, 임주혜 생활법률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3: 대한민국 최고의 연사를 All Together. 당신의 소중한 주말 저녁을 책임진다.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0: 다양한 문학의 소식을 깊숙이 들여다봅니다. 문화로 세상 읽기 김원식 문화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0: 네, 자 무더운 여름 시원한 극장가로 한번 오늘 가보겠습니다. 먼저 올여름 최고의 기대작인 나홍진 감독의 호프. 4일 연속 전체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르면서 200만 관객 돌파를 앞두고 있다고요.
4: 네, 그렇습니다. 개봉 첫날에는 뭐 33만여 명이었고 제헌절에는 61만 명 그리고 뭐 토요일에도 51만 명. 그래서 오늘 뭐 앞서서 이제 단신에서 전화드렸습니다만은 한식계에 200만을 돌파를 했습니다. 네. 개봉 5일 만에 돌파하는 것은 지난 5월 말 군체와 비슷한 속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호프의 손익분기점은 700만으로 알려졌지만 칸 영화제에서 호평을 봐도 경쟁 부문에 초청이 된 어떤 후광 효과에 힘입어서 선판매가 200여 국가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손익분기점은 한 500만에서 600만 정도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전체 제작비가 한 700억. 순수 제작비가 한 500억 정도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200만 돌파해도 갈 길은 좀 멀긴 합니다. 근데 뭐 입소문이 어떻게 날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요. 또 지금 현재 N차 관람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오. 그래서 이 비무장지대 안에 가상의 호프라는 이름과 비슷한 호포항.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어느 날 동네 청년들로부터 호랑이가 황소를 물어가지고 이렇게 해쳤는데 네. 아, 좀 이상하다. 그래서 네. 보니까 이 이빨 자국이 호랑이 이빨 자국이 아니에요. 그런데 동네 청년들은 또 거짓말을 하거든요. 호랑이라고 이제 동네 어르신이 얘기했다고. 그런데 순간적으로 마을에 온 비상이 걸린 가운데 한낮에 동네에서도 갑자기 괴물체가 나타나서 사람들과 건물을 파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존재가 호랑이가 아니고 외계인이라는 건데요.
0: 예.
4: 외계인은 이제 중반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등장을 해서 정말 3분의 2가 총질, 질주, 뭐 싸움, 카체이싱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신이 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 쉴 새 없이 오감을 자극하는 시각 효과를 자극하는데 물론 의미를 찾는 분들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근데 흥미로운 반응이요. 개봉 이후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4: 네. 많이 엇갈립니다. 네. 그래서 호평을 내리신 분들은 뭐 봉준호 감독이나 이창동 감독도 좋게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영상미, 규모 있는 연출 그리고 연기 이런 걸 많이 언급을 하거든요. 네. 황정민 씨는 야 구두 신고 저렇게 추격전을 쉴 새 없이 참 힘들게 벌이는 것을 보면서 안쓰럽기도 네. 하고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고 조인성 씨는 끝도 없이 살아나더라고요.
0: 네.
4: 또 오징어 게임의 정호연 배우는 또 여성 경찰로서 멋진 또 활약도 보여주는데요. 네. 이런 점들을 높이 평가하기도 하고요. 아쉬움을 표하는 관객들은 화려하지만 서사가 좀 듬성듬성하다. 누가 대사를 썼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등 뭐 심지어는 홍 감독이 맞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월드컵에 비유해가지고 좀 낮게 점수를 평가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어쨌든 액션만 보실 분들을 위한 영화일 것 같다라는 후기도 뭐 회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4: 뭐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
0: 근데 또 이제 지나친 욕설 논란 그러니까 이제 그 욕이 뭐 137번 네. 나온다. 누가 세보셨나 봐요.
4: 147번이면 137번. 네.
0: 네네네.
4: 근데 이 발자가 들어가는 욕인데 처음에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이제 너무 많이 나오니까 어떤 분들은 좀 많이 거슬린다 예.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또 이거를 다른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겪게 되면 이런 욕은
0: 절로 나온다?
4: 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거는 이 작품 자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몰입을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0: 네.
4: 평가가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현실적인 욕설이라는 평가와 지나치게 의존하는 평가라는 점도 지금 호불호의 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0: 자 나홍진 감독 관객들이 좀 곡성처럼 이 결말을 놓고 토론을 하길 바란다 이렇게 밝혔어요.
4: 일단 제목이 호프인데요. 호프가 영어로 그냥 희망이죠.
0: 예.
4: 그래서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작품이라는 거고
0: 예.
4: 간절한 희망이 있어야 믿음이 되고 결국 확신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 영화의 결말은 세상의 모든 비극일 것이고 그런 절망의 상황에서 희망이 살아났으면 좋겠다. 일종의 동화 같은 이야기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 나홍진 감독의 전작들을 보시면 추격자 같은 경우는 달동네를 연쇄살인범이 창궐하는 그런 아주 좀 부정적인 공간을 그렸고 황해 같은 경우는 연변이라는 공간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려가지고
0: 네.
4: 연변 동포들이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었어요. 곡성 같은 경우도 특정 행정구역이 좀 부정적으로 그려진 적이 있었거든요.
0: 그렇죠. 지명이 나오니까.
4: 근데 이번에는 실제 지명은 나오지는 않지만 네. 굉장히 공동체적으로 그렸어요. 뭐냐면 괴생명체가 등장을 해가지고 마을을 파괴하고 생명을 해치잖아요.
0: 네.
4: 그러니까 선후배 할 것이 어른 뭐 젊은이 여성 남성 모두 다 나서가지고 그 괴수체를 퇴치하기 위해서 일체의 단결을 보이거든요.
0: 네.
4: 이런 점들은 기존의 영화는 좀 다르게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좀 약간 아쉽다라고 하지만 그런 끈끈한 모습은 좀 부럽더라고요. 같이 저렇게 퇴치하기 위해서 저렇게 노력을 그렇군요. 같이 하는구나. 그래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뭐 영화의 의미는 있었다. 물론 결론 부분을 들고 호불호가 갈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작품은 1편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결말 부분으로 보시면 이제 외계인들이 막 대사하는데 그 외계인들이 패스벤더를 비롯해가지고 할리우드 배우들이거든요. 근데 할리우드 배우들을 이렇게 괴수 생명체로 그렸다는 게 정말 저는 굉장히 역설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우리 이병헌 씨나 또 이연걸 씨가 또 할리우드에 캐스팅이 되면 되게 악역을 많이 했었거든요.
0: 예, 예, 예.
4: 근데 할리우드 배우들이 여기서 반 악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0: 예, 예, 예.
4: 야 역시 한국 콘텐츠의 위상이 이렇게 달라진 거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쨌든 뜯어보면 여러 가지 생각할 부분들이 좀 있다. 다문화의 관점을 하는데 어쨌든 이번에 영화가 성공해야
0: 예.
4: 2편이 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편이 제작이 되면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를 받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곡성 때도 굉장히 호불호가 갈렸습니다.
0: 그렇죠.
4: 결국에는 궁금해서 사람들이 많이 봤어요. 한 680만에서 90만 정도 봤는데 이번에도 궁금해서 보실지 그렇지만은 또 이전과는 또 다른 또 경쟁 상대들이 또 있는 점 이것도 변수가 되겠습니다.
0: 그래서 2시간 20분은 재밌게 봤는데 마지막 10분이 좀 약간 애매했다는 말씀이 나오는 이유가 이 속편이 있기 때문에 그런가 보군요.
4: 마지막에서 이제 외계인 모선이 등장하면서 추락하게 되고 그 추락하는 모선을 보면서 외계 생명체들이 뭐라고 자기들끼리 대화를 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무슨 함의가 있다.
0: 알겠습니다.
4: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0: 그런데 출발은 좋았습니다만 지금 여름 성수기에 개봉하는 할리우드 대작들과 이제 맞붙어야 돼요.
4: 그렇죠. 29일 날 당장 스파이더맨 예. 4가 돌아옵니다.
0: 예.
4: 사실 아이언맨을 주축했던 이 어벤져스 서사가 막내낸 이후에 스파이더맨만 지금 시네마틱 유니버스 그러니까 마블이 희망을 다 걸고 있는데
0: 네.
4: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연인 MJ를 비롯한 모두가 잊은 상태로 이 노웨이 홈이 끝난 상황에서 그 뒷이야기가 궁금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팬들이 여기에 몰릴 것 같고요. 그리고 29일에 이어서 다음 달 5일에는 놀런 감독의 오디세이가 개봉을 합니다.
0: 예.
4: 미국 버라이티 같은 경우는 놀런의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었다. 압도적인 걸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인데 오디세우스가 집으로 돌아오기까지의 10년 여정을 그려서 맷 데이먼과 샤를리즈 테론도 다음 달 3일 내란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강력한 경쟁 상대 둘이 있기 때문에 과연 흥행과도 어떻게 될지 또 지켜볼 대목입니다.
0: 네. 근데 경쟁이 본격화되기도 전에 사전 예매를 두고 공정성 논란이 일다는 얘기는 뭔가요?
4: 일단 스파이더맨4와 오디세이가 각각 8일과 9일부터 개봉전 예매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특히나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스파이더맨4입니다. 영상물 등급위원회에서 등급 심의도 완료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12세인지 15세인지 이게 등급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예매가 결정된 거죠.
0: 예.
4: 그러니까 예매를 하는 것은 결국 선점을 하려고 하는 건데 아무래도 6천원 할인권 205만 장이 정부에서 이제 배포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매에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0: 예.
4: 이거를 이제 선점하기 위해서 등급 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매를 시작을 해서 결국 영진이가 나서가지고 신규 예매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다만 8일과 10일 사이에 예매하신 분들의 표가 취소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이 좀 공정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IMAX 영화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호프 같은 경우는 2주 동안만 합니다. 그 이유는 오디세이가 원래 IMAX 필름으로 다 전체 촬영을 했기 때문에 오디세이가 사실상 IMAX를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5: 네.
4: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정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스파이더맨 4는 이 내면으로 이제 영상 활용을 하는 스크린 X로 상영이 됩니다. 이것도 스파이더맨 4가 처음부터 그렇게 제작을 했기 때문인데 이 부분도 아마 호프가 아니고 스파이더맨 4로 많이 확대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하면은 추석 때까지도 계속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 추석 즈음에는 유해진, 박해일, 이민호 주연의 암살자들 또 변요한, 노재원 주연의 타짜 베젤부의 노래가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레이스가 될 것 같긴 합니다.
5: 그렇군요. 잠깐 언급하셨던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새 영화 오디세이 개봉 첫날 북미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네요.
4: 네 그렇습니다. 5,100만 달러 760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금토일 성적을 아우르는 주말 예상 수입은 1억 2천만 달러. 그래서 올해 북미 개봉 실사 영화 가운데 최고 기록을 세울 전망입니다. 강력한 경쟁 상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동안에는 뭐 토이스토리라든지 슈퍼 마리오 갤럭시 무비가 모두 애니메이션이었기 때문에 놀란 감독의 실사 영화가 찾아오니까 아마 실사 영화를 좋아하시는 성인 관객들도 많이 몰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12년 다크나이트 라이즈로 1억 6천만 달러, 2008년에 다크나이트로 1억 5천만 달러를 이렇게 수익을 올렸었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뛰어넘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고 로튼토마토에서는 토마토 지수가 95%, 그래서 다크나이트는 94, 메멘토는 94%였는데 이거보다도 더 높았다라는 것이고 팝콘 지수는 무려 97%를 기록했습니다.
5: 네, 그랬군요.
4: 만만치 않습니다.
5: 알겠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올해 상반기 극장가 결산 좀 해보시죠.
4: 네.
5: 개봉작 수는 지난해보다 줄었는데 관객은 75% 가까이 늘었다.
4: 네, 그렇습니다.
5: 네.
4: 일단 개봉작 수가 6월까지 217편이었는데 작년에는 6월까지 240편이었는데 그런 면에서 소폭 감소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5: 예.
4: 제작에 이제 탄력이 덜 붙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올해 이후로 신규 작품이 좀 많이 늘어날 것 같다고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관객 수와 매출액은 큰 폭으로 늘었는데요. 그래서 관객은 74.9, 매출액은 81.7 이렇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왕과 사는 남자가 1600만 명, 1690만 명입니다. 그리고 군체도 500만, 살목지도 324만 명 이렇게 돼 있고요. 작년에 상반기 500만 관객을 넘긴 영화는 F1 더 무비가 521만 명으로 한 편에 불과했습니다. 대신 300만 명 이상은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딩, 야당, 미키 17 정도였는데요. 총 4편으로 300만 이상을 돌파했고 올해는 300만 이상을 돌파한 영화가 3편밖에 없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에는 큰 대작 영화로 특히 왕과 사는 남자가 엄청나게 많이 관객을 끌어모았다. 그래서 매출액도 컸다. 그렇지만 중상위권 흥행작은 조금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5: 네. 올해 상반기 IMAX나 스크린X 같은 특수상영 형식으로 영화를 본 관객들도 좀 늘었어요?
4: 네, 늘었습니다. 그래서 특수상영 포맷에서 IMAX의 경우에는 54.9, 스크린X는 32, 4D도 10.2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프로젝트 헤일메리를 많이 보셨습니다. 네, IMAX로요. 41만 명 관람을 하셨고요. 이게 사실 중학교 교사가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여정에 떠났다가 뜻밖의 외계인 존재를 만나게 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70% 이상이 IMAX도 왜냐하면 우주 공간을 이제 표방하기 때문에 IMAX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2위는 아바타 시리즈의 세 번째죠. 불과제 22만 명 그리고 이제 군체 같은 경우도 8만 명 정도 이렇게 보신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쨌든 지금 호프 같은 경우에도 특수상영관으로 좀 N차 관람 많이 하신다고 하니까 관객수 늘어날 것 같습니다.
5: 외계인 영화가 많이 나오네요.
4: 아무래도 이제 현실을 좀 탈피를
5: 많이 하고 싶었다는
4: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5: 네.
4: 군체는 SF영화로 되게 얘기를 호프는 SF영화로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SF영화가 좀 흥행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구상에 불시착한 외계인 이야기를 가지고 대중적인 눈길을 끌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잘 되면 또 SF영화 많이 제작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5: 네. 자,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15개 영화단체로 구성된 영화인연대가 그 중앙그룹 때문에 문제가 있는 네 메가박스 중앙 회생 절차와 관련해서 좀 보호 제도 개선과 마련이 되는 거 아니냐 좀 간략하게 좀 전해주시죠.
4: 메가박스 중앙은 극장 사업과 배급 사업을 동시에 하고요. 특히 플러스M은 나홍진 감독의 호프도 배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산이 지연될 경우에는 중소 제작 배급사가 위동성 위기를 겪고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영화관에서 60-70%의 수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작 배급 상영 순환 구조가 있어서 이게 정산이 제대로 안 되게면은 당장에 중소 영세 사업자들이 타격이 굉장히 심합니다.
5: 네.
4: 그렇기 때문에 우선 보호 조치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 영화인들의 목소리가 되겠습니다.
5: 네. 문화로 세상 읽기 김원식 문화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4: 감사합니다.
5: 네, 기상부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7시 20분을 기해서 경남 합천 중부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네, 특히 개울가나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에 접근하지 마시고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각 7시 35분 지나고 있는데요. 날씨와 교통 상황 차례로 알아봅니다. 기상청의 강혜종 씨.
6: 네, 날씨 정보입니다. 현재 오후 7시 20분경 경남 합천에 호우경보로 특보가 격상됐고요. 또 의상에는 호우특보 중에서 주의보가 추가로 내려졌습니다. 경북 지역에 호우특보 내려진 가운데 이렇게 경남 합천에 호우경보로 특보가 이제 강해지면서 이쪽으로 영남 지방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많습니다. 충청과 제주로는 5에서 10, 전남 동부 최대 20, 경남 5에서 40mm, 경북에는 가장 많은 양인 최대 60mm 이상의 비가 내릴 걸로 보여집니다. 오늘만 예상되는 양이고요. 내일도 또 전국적으로 5에서 60mm의 비가 오겠고요. 모레는 중부지방, 특히 중북부 지방으로는 강하고도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우선 모레의 양이 서울 경기가 30에서 80mm입니다. 서해 5도와 경기 북부, 강원 북부 쪽은 100mm 이상 하루 동안 예상되는 양입니다. 이틀이 합쳐지면서 누적되는 양 감안하셔서

0: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둥, 번개, 돌풍도 동반되겠습니다. 한편 폭염특보, 열대주의보도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고요. 충청 이남 지역으로 발효 중인 곳이 많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23도 등 22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대구 34도 등 26도에서 34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1도입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희 씨입니다.
1: 네, 오늘 남아있는 정체는 다음 9시를 넘어서면서 대부분 풀리겠습니다. 재원절부터 이어지는 연휴였지만 비 예보가 있었던 만큼 어제와 오늘은 정체가 평소 주말보다도 심하지 않았는데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평창휴게소 부근 2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대 인천 쪽으로는 정체가 모두 풀리면서 전 구간에서 수월하게 지나고 있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는 북충주에서 충주분기점 사이로 7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반대 창원 쪽으로 감곡 부근 2차로에는 대형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는 서울 방면으로 여전히 옥산에서 독립기념관 사이로 13km 구간에서 차량들 서행하고요. 그 후로는 쭉 수월하다가 다시 양재부터 반포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한남대교부터 동작대교 사이로 지나는 차량들이 꾸준히 많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2: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5분에 찾아가는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시민부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3: 명곡의 재발견, 이현석 음악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3: 네, 오늘 색다른 감성의 리메이크 명곡이네요.
4: 네, 그렇습니다. 네. 리메이크는 뭐 음악의 재창조라고 합니다. 예. 명곡의 감성 위에 새로운 음악적인 색깔을 입혀서 더, 또 아니면 좀 다른 감성의 매력적인 곡으로 탄생시키는 건데요.
3: 네.
4: 오늘 전해드릴 곡들도 원곡도 유명하고 리메이크 곡들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3: 네.
4: 특히 이제 먼저 전해드릴 곡은 컨츄리 곡이에요. 네. 잔잔한 감성의 컨츄리 곡을 재즈 발라드로 리메이크를 했습니다. 그러면 재즈 가수가 불렀느냐? 네. 그렇지 않습니다. 훌리오 이글레시아스가 불러줍니다. 1961년에 그 재즈, 저 컨트리 음악계의 굉장히 슈퍼스타였던 패스 클라인의 곡을 이제 1994년에 한참 지나서 이제 훌리오 이글레시아스가 리메이크를 했는데요. 원곡은 그냥 우리가 아는 컨트리 스타일의 그 잔잔한 그런 감성적인 발라드가 되겠고요. 네, 훌리오 이글레시아스는 세상 달콤한, 예, 아주 부드러운 재즈 발라드로 이 곡을 재해석했습니다.
3: 예.
4: 패스 클라인이 이 곡을 부를 때 29살이었어요.
3: 예.
4: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젊은 나이에 불렀으니까 젊은 어떤 사랑, 청춘의 어떤 입김이 좀 녹아있는 그런 러브송이었고, 훌리오 이글레시아스는 이 곡을 이제 중년이 넘어서 불렀기 때문에 중년에 불렀기 때문에 조금 중후한 사랑 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재밌는 게 이 곡을 만든 사람이 지금도 현존하고 있습니다. 93세인데 현역이에요.
3: 와.
4: 윌리 넬슨입니다.
3: 예.
4: 윌리 넬슨이 무명 작곡가 시절 28살 때 쓴 곡이고, 이 곡이 히트하는 바람에 이제 윌리 넬슨은 작곡가로 자리를 잡게 됐고, 이제 나아가서 가수로까지 데뷔해서 정말 미국의 국민 가수가 됐는데요. 근데 이 곡이 사실 처음에 만들어 놓고 무명 가수의 곡이다 보니까 아무도 안 부르려고 했대요.
3: 네.
4: 그래서 윌리 넬슨이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아, 이 노래 좋은데 왜 가수들이 안 부르려고 하지?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혼자 뭐 바에 가가지고, 예, 위스키를 한잔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혼자 온 손님하고 동석을 하게 된 거예요.
3: 예.
4: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통했고, 그래서 이제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아, 난 가수 되고 싶은 사람이고 지금 작곡하고 있다. 어? 우리 아내가 가수인데. 어? 누군데요? 패스 클라인. 아니 세상에. 이런 와. 인연이. 그래서 이제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패스 클라인이 부르게 된 거예요.
3: 우와.
4: 근데 사실 패스 클라인은 이 곡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 하려고 했는데 남편 때문에. 아. 그리고 그 제작자가 이 곡을 알아본 거예요. 아, 멜로디 자체가 좋다. 지금 가이드 녹음이 너무 형편없어서 그렇다. 이거 편곡해서 패스클라인한테 맞게끔 이렇게 곡을 좀 바꿔주면 굉장히 멋있는 곡이 될 거다. 해가지고 이제 이 곡을 편곡해서 패스클라인이 부르게 됐고요. 또 약간 우여곡절이 있었던 게 그렇게 정말 안 부른다고 했다가 불러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놓였는데 네. 녹음하기로 한 날짜에 또 녹음을 못합니다.
3: 왜요?
4: 왜냐하면 패스클라인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아이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일이 아, 생겨서
3: 노를 못하죠.
4: 네, 또 한참 기다려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곡이 나왔을 때 윌리넷은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3: 어우, 감개무량하죠.
4: 근데 어찌됐든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세상에 나와서 그의 대표작이 됐고 그리고 이 곡을 훌리오 이글레시아스가 부르게 된 건 훌리오 이글레시아스는 1970년대 후반부터 미국 시장에 진출을 했어요. 근데 잘 안 됐어요. 근데 82년도에 헤이라는 곡이 엄청난 히트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때 윌리 넬슨하고 인연을 맺게 돼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뭐 유럽 사람들은 파티 많이 하잖아요.
3: 네.
4: 사교 모임에서 만나게 됐는데 거기서 훌리오 이글레시아스의 노래를 듣고 목소리에 반한 거죠. 윌리 넬슨이. 그래서 듀엣 곡도 같이 하게 됐고 또 그 훌리오가 자신의 노래를 리메이크하겠다고 했을 때 흔쾌히
3: 예.
4: 아. 나는 좋지 해줘 해가지고
3: 그렇군요.
4: 리메이크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3: 근데 곡 명을 들었나요?
4: 크레이지입니다.
3: 아.
4: 크레이지.
3: 자 그럼 여기서 훌리오 이글레시아스가 부르는 크레이지 듣고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0: 명곡의 재발견, 색다른 감성의 리메이크 명곡 듣고 있습니다. 다음 소개해 주실 곡은요?
1: 네, 우리 가요입니다. 네, 원래는 라트비아 가요를 리메이크한 곡인데요. 우리에겐 심수봉 씨가 부른 백만송이 장미로 너무나 유명한 곡. 이게 이제 원곡이 마라가 준 인생이라는 그 라트비아 가요였어요.
0: 예.
1: 이걸 러시아 가수 알라 푸가체바가 러시아어로 번안하면서 제목을 백만송이 장미로 이제 바꿨고요.
0: 아, 원곡이 있었군요.
1: 예, 그걸 심수봉 씨가 번안해서 부르면서 그 제목 그대로 백만송이 장미로 발표해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0: 네.
1: 뭐 거의 국민가요 아니겠어요?
0: 예, 예.
1: 뭐 많은 분들이 다 좋아하는 그럼요. 그런 곡이 되겠는데요.
0: 네.
1: 근데 이제 이걸 고우림, 네, 국민사위, 김연아의 남자, 네, 포레스텔라의 멤버인 베이스 그 성악가인 고우림이 이 곡을 불러줬습니다.
0: 예.
1: 사실 워낙 유명한 곡이고 또 심수봉 씨의 그 음색이 너무 독특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그 이 곡을 여자 가수의 곡을 남자가 리메이크하는 것도 부담이다.
0: 예.
1: 부담인데 게다가 심수봉 씨 노래. 원곡은 뭐 그렇다고 치고요. 뭐 어차피 라트비아 가요고 러시아 곡이니까 예. 괜찮은데
0: 예.
1: 근데 이제 굉장히 부담을 느꼈을 것 같은데 예. 굉장히 훌륭하게 리메이크를 해서 음악적으로도 완성도가 높다는 이제 높은 평가를 받았고요. 심수봉 씨 버전 아무래도 좀 애절한 느낌이 있다면
0: 예.
1: 이 곡은 약간 클래시컬한 어떤 품격이 더해진 그런 크로스오버 가요로 각광을 받았고 2018년에 드라마 나의 아저씨
0: 예.
1: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0: 이선균 아이유.
1: 아이유가 나왔던 사실 이 드라마가 아이유 씨의 인생 드라마고 이전의 연기력 논란을 이 드라마로 그냥 깨끗이 씻어냈었거든요. 중장년층 남자들에게 아저씨들에게 네. 또 굉장히 큰 호응을 얻었던 곡인데 그 드라마에 삽입이 돼서 이제 사랑을 받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8회분에 거의 전곡이 삽입돼서 이제 방송에 나갔어요.
0: 예.
1: 방송이 나가자마자 시청자들의 문의가 쇄도했다고 합니다. 이 노래 뭐예요?
0: 어떤 곡이요?
1: 이거 어디 가서 사면 돼요? 왜 음원 사이트 없어요? 뭐 이런 그래서 이제 굉장히 사랑을 받게 됐고요. 그 고우림 씨만의 어떤 묵직하면서도 부드러운 저음 그리고 절제된 감정 표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여성 팬들의 마음을 뒤흔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0: 그렇군요. 이 노래 내용이 조금
1: 예.
0: 뭐 유명하다고.
1: 이 노래 모티브가 된 이야기가 참 유명한데요.
0: 예.
1: 가난한 화가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이제 광장을 장미꽃으로 가득 채웠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만든 노래인데 그만큼 순수하고 어떻게 보면 무모한 사랑을 이제 그린 원작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말로 바뀌면서는 조금 내용이 이제 바뀌었고요. 그런데 우리말이니까 더 가사가 와닿고
0: 그렇죠.
1: 또 노래방에서도 은근히 고우림 씨 버전을 부르는 남자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어렵거든요. 사실.
0: 도전인데.
1: 베이스 목소리 흉내내는 것도 힘든데
0: 예.
1: 그만큼 이제 많은 분들에게 울림을 줬던 그런 곡이고 이제 노래를 굉장히 과장하지 않고 담담하게 노래를 불러줘서 이제 사랑의 어떤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울림이 있는 그런 명곡이었습니다.
0: 근데 심수봉 씨가 부를 때는 좀 애절함이 있다면 고우림 버전은 그건 분위기가 많이 다를 거예요.
1: 그렇습니다.
0: 같잖아요.
1: 뭐 클래식 가곡 같은 느낌도 줘요.
0: 약간 성악 같을 것 같기도 하고.
1: 그렇습니다. 고우림 씨가 사실 다양한 레퍼토리를 다 부를 수 있거든요.
0: 네.
1: 정말 노래 잘하고 또 그렇게 애교가 많고 모창도 잘한다고 해요.
0: 알겠습니다.
1: 근데 이 곡을 부를 땐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굉장히 연구해서 노래를 소화했다고 합니다.
0: 네. 자,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명곡의 재발견 이헌석 음악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고우림의 백만송이 장미 들으면서 2부 마치고 8시 정각에 돌아옵니다.

0: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1: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2: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1: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2: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0: 주간 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1: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0: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1: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KBS 58분 날씨.
3: 오늘은 강원 남부와 충청 이남으로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호우특보 해당 지역인 영남 지역에는 5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도 시간당 2, 30mm의 강도로 내린 지역이 있습니다. 문제는 비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음 한 주도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장마와 폭염 번갈아 오겠는데 비의 비중이 더 많습니다. 우중 고습도의 무더위, 열대야도 지속되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우선 내일 하루 동안은 충청도 지방으로 가장 많은 최대 80mm의 비가 내릴 것이라는 예보라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충남 서해안에는 늦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강하게 오겠습니다. 그밖에 대부분 지방 5에서 60mm 정도 비 예상됩니다. 내일과 모레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는데 모레 같은 경우는 전국에 집중호우 예보돼 있습니다. 특히 중북부 지방으로 상당량인데요. 우선 서울 및 경기 지방은 30에서 80, 서해 5도와 경기 북부, 강원 북부는 100mm 이상 보고 있습니다. 남부지방도 5에서 4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누적되는 양 감안하셔서 비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 23도, 낮 최고 28도 예상되고요. 내일 오전까지 강원 산지 안개가 매우 짙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0: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3부입니다. 인물로 풀어보는 조선왕조 500년, 조선왕의 사위 부마 시리즈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조의 뒤에서 문화 중흥기를 도운 부마 이야기입니다. 영조의 사위이자 정조의 고모부인 박명원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주간 책마을에서는 한 주간 신간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가선택 이어서 죽음의 수용소 이후 만나보고요. 주목해서 읽을 책으로 AI 시대 인간적 사고의 본질을 묻는 책 홍진기의 사고 외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토요일 일요일 저녁이 기다려지는 한 가지 이유.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느낌이 확실히 다릅니다.
0: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를 다양한 인물로 풀어봅니다. 인물로 풀어보는 조선왕조 500년. 역사 길라잡이 한국역사인물연구소 신채용 박사. 오늘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우리가 지난주에 남편을 따라 목숨을 저버린 영조의 딸 화순홍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정조대왕의 고모부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2: 네, 맞습니다. 그동안 정조대왕이라고 하면 주로 수원 화성이나 규장각 설치 등을 말하면서 정조의 업적을 말해왔습니다.
0: 네.
2: 그런데 사실 정조가 이런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당연히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었죠.
0: 네.
2: 세종대왕이 집현전 학사들이나 장영실 등과 함께 눈부신 업적을 남겼던 것처럼 정조대왕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0: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정조대왕의 고모부였다. 이제 그런 말씀일까요?
2: 네, 맞습니다.
0: 예.
2: 물론 최대공 등의 고위 관료나 실학자들로 알려진 정약용, 뭐 박지원, 유득공 등의 역할이 컸지요. 다만 정조는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아버지 사도세자는 죄인의 신분으로 죽은 상태였고
0: 예.
2: 어머니는 대비도 되지 못하였습니다.
0: 네.
2: 이런 상황에서 정조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줄 사람들은 바로 영조에게는 사위들이요, 정조에게는 고모부가 되는 부마들이었습니다.
0: 네. 고모부. 그러니까 아빠 이 여자 형제들의 부인, 아니 남편인 거잖아요.
2: 네, 맞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어머니인 혜경궁홍 씨는 대비가 되지 못했고 고모부들이 힘이 되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나요?
2: 일단 영조에게는 7명의 사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금성위에 봉해진 반남박씨 가문의 박명원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0: 금성위 박명원이라. 아, 어떤 인물인가 궁금하네요.
2: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0: 예.
2: 일단 뭐 본관부터 말씀드려야죠.
0: 네.
2: 박명원은 본관이 반남입니다. 반남박씨라고 하는데 반남이라는 곳은 전라도 나주에 있는 곳이죠.
0: 예.
2: 이 박명원은 영조의 셋째 딸 화평옹주와 혼인하여 부마가 되었는데 사실 박명원의 5대조 할아버지도 부마였습니다.
0: 오, 부마의 후손이 또 부마가 된 거군요?
2: 네, 맞습니다.
0: 예.
2: 황실은 알고 보면 근친혼이 많아요.
0: 예.
2: 그나마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 조선 왕조가 덜한 편입니다.
0: 네. 그럼 먼저 5대조 할아버지는 어떤 왕의 부마였을까요?
2: 바로 선조의 부마 금양이 박미라는 인물이었어요.
0: 네.
2: 이 가문은 경기도 시흥시에 근거지를 두었는데 당시에 모두 율곡 이의 학문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정치적으로는 서인 가문들이었어요.
0: 예.
2: 그런데 바로 그 부마의 직계 오대손이 또 부마가 된 거죠.
0: 네. 뭐 어쨌든 부마를 뽑을 때 다 족보 조사를 할 테니까 그 사실을 알고도 이제 영조는 부마로 뽑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 네, 맞습니다.
0: 예.
2: 영조는 잘 알렸다시피 아버지는 숙종 왕이었죠. 근데 네. 어머니는 왕비도 아닌데다 족보도 찾기 어려운 가문의 여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영조의 외관은 너무나도 합리화했던 겁니다. 이것이 영조의 콤플렉스가 되었습니다.
0: 예.
2: 게다가 영조가 어렸을 때에는 이제 서인 가문에서 공부를 배웠기 때문에 영조는 왕이 되어서도 정치적으로 서인, 당시에는 노론이라고 합니다.
0: 네.
2: 이들 세력에게 많이 의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영조는 자신이 많은 자녀들을 두었죠. 그 자녀들의 혼인을 통해 자신의 친위 세력을 양성했습니다.
0: 예.
2: 그 하돈들이 영조의 핵심 세력이 되었고 그들은 바로 선대 왕실 가문의 후손들이었어요.
0: 예.
2: 다시 말해 정치적으로 영조와 같은 서인이면서 혈통적으로 왕실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들이 영조의 사위나 며느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영조는 자신의 신분적인 컴플렉스도 극복하면서 사돈들에게 성평정치를 이루게 했던 것입니다.
0: 그렇군요. 네, 이제 정략적으로 그렇게 했다. 그런데 방금 영조의 며느리도 선대왕실의 피를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선대왕실의 후손들이었다. 그 며느리는 그러면 누군가요?
2: 바로 혜경궁 홍씨입니다.
0: 아.
2: 혜경궁 홍씨의 직계 5대조 할아버지도 바로 선조의 부마였습니다.
0: 예.
2: 그 부마는 이제 선조의 유일한 공주. 선조는 자식이 매우 많습니다만은 공주는 오직 한 명이었습니다. 그 유일한 공주였던 정명공주라는 여인이 있었고 그 정명공주의 남편이 바로 풍산홍 씨의 홍주원이라는 인물이었어요.
0: 예.
2: 즉 영조의 대표적인 사위와 며느리가 바로 부마와 공주들의 후손들이었던 겁니다.
0: 예.
2: 그것이 바로 이들이 간택되는 중요한 기준이자 배경이었다는 겁니다.
0: 아 그렇군요. 왕실 족보만 들여다봐도 상당히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부마 박명원의 부인 어떤 인물이었나요?
2: 박명원의 부인은 영조의 셋째 딸 화평옹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0: 예.
2: 그런데 이 화평옹주는 바로 사도세자 아시죠?
0: 네네.
2: 사도세자의 동봉 누나였습니다. 친누나였다는 거죠.
0: 예, 예.
2: 그것도 8살이나 위에 큰 누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원래 누나가 있습니다만은 예. 예전에는 그 집안의 큰 누나들이 밑에 남동생들을 얼마나 챙겨줍니까? 또 그 남동생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고생도 많이 하잖아요.
0: 예.
2: 이렇게 큰 누나가 사도세자를 얼마나 사랑했을지 아마 상상이 가실 겁니다. 다만 이 화평옹주는 그리 오래 살지는 못했어요.
0: 아이고.
2: 12살 때 자신보다 2살 연상인 박명원과 혼인했지만 겨우 10년 뒤인 22살의 꽃다운 나이로 사망합니다.
0: 아...
2: 당시 영조가 딸 화평옹주가 위

0: 슬프다는 소식을 듣고 곧장 그녀의 집으로 갔지만 결국 사망했지요. 영조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화순옹조가 죽을 때도 얼마나 슬퍼했습니까?
1: 네.
0: 근데 이번에도 화평옹조를 잃게 되자 그 신하들이 다 보는 앞에서 슬피 울면서 그 스스로를 억제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참 이 부모를 앞서서 가는 자녀를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이 굉장히 뭐 무엇으로 상상이 되겠습니까? 네, 그런 슬픔을 또 겪은 것인데. 자, 그리고 앞서 이제 소개해드린 부분이 정조대왕의 고모부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궁금합니다.
0: 네, 일단 정조의 할아버지인 영조의 부마이자 아버지 사도세자의 자형이라는 관계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1: 네.
0: 즉 정조의 고모부란 사실이죠.
1: 예.
0: 우리가 천한매부 사이가 매우 친한 경우가 많잖아요.
1: 네.
0: 바로 그게 중요했던 겁니다. 특히 사도세자는 웜한 아버지 영조에게 혼이 많이 났어요. 아마 이건 드라마나 사극에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1: 네네.
0: 이렇게 혼이 날 때 가장 의지했던 사람이 부인도 아니고 바로 사도세자에게 자형이 되는 박명원이라는 사람이었어요.
1: 오.
0: 그냥 우리가 이건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부분으로 논문을 쓰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많이 밝혀졌는데,
1: 네네.
0: 그 사실을 정조는 훗날 고모부 박명원이 사망하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정조가 직접 기록해 놓은 거예요.
1: 예.
0: 그 내용을 조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 네.
0: 돌아가신 아버지 사도세자께서 박명원을 가장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셨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박명원에게 자문하며 의지하였다. 아버지께서 박명원과 격의 없이 시를 써서 주고 받고 논평하던 일은 지금도 생각난다.
1: 오.
0: 이 사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내가 이렇게 기록한다라고 정조가 직접 써놨어요.
1: 그렇군요.
0: 네네.
1: 앞서서 그 사도세자의 누나가 8살 위라고 하셨어요?
0: 맞습니다. 화평옹주가 8살 위 큰 누나죠.
1: 네. 그리고 이 화평옹주보다 2살 많은 박명원이라고 하셨으니까.
0: 네. 맞습니다.
1: 이 천안 매부지간에 한 10살 정도 터울이 있었겠네요.
0: 그렇습니다.
1: 그런데 이렇게 아주 이 격의 없이 또 친하게 지냈군요.
0: 네. 우리가 그동안 조선왕조를 공부할 때 뭐 어떤 노론이나 소론이나 탕평이나 뭐 이런 정치적인 사건 어떤 이름을 공부하잖아요.
1: 예.
0: 그런데 그 안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일을 하던 사람. 그 사람 사람들이 보통 이 왕실과 매우 관계가 깊은 사람들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 내면을 보면 그 내 말을 잘 알 수가 있어요.
1: 아, 그렇군요. 그러면 실제로 이 박명원이 구체적으로 정조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을까요?
0: 일단 부마는 벼슬과 정치 참여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죠.
1: 네네네.
0: 그래서 자신이 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외교관. 즉 중국으로 사신을 가는 것이나
1: 예.
0: 경복궁 같은 왕실의 행사에 참여하는 것밖에 없어요.
1: 예.
0: 그런데 이제 개혁을 추진하던 정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조선왕조의 국가 이념이었던 성리학, 즉 유교죠. 유교 중에 하나였던 이 성리학으로는 더 이상 조선을 이상국가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1: 예.
0: 자, 그러면서 바로 옆나라 대류, 청나라의 학문이었던 북학을 수입해서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즉위하자마자 만든 기관이 바로 규장각이었습니다.
1: 예.
0: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1: 그렇습니다.
0: 네, 세종대왕에게는 집현전이 있었다면 정조에게는 규장각이 있었던 겁니다. 즉 규장각에서 이제 새로운 조선왕조를 만들어갈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과서에 나왔던 인물.
1: 예, 예.
0: 뭐 박제가, 네. 육공, 이덕무 등 실학자들로 알려진 인물이죠.
1: 예.
0: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학자들이 공부하려면 책이나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1: 예.
0: 바로 청나라에서 수입해야 와야 되거든요.
1: 네.
0: 바로 그 역할을 담당한 대표적인 사람이 부마 박명원이었습니다.
1: 아, 그러니까 비단 정신적인 지주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신이 되어서 청나라에 가서 그 책들을 가지고 온 사람이 고모부란 말씀이군요.
0: 네, 맞습니다.
1: 예.
0: 부마는 사신을 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네, 네.
0: 만약에 조선 왕의 사위가 중국에 외교관으로 가면 중국 황제도 대우를 아주 잘해줍니다. 왕의 사위가 왔다고.
1: 그렇겠죠.
0: 예,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로비 뭐 이런 역할도 잘하고, 특히 왕의 특명을 받아갔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그런 외국의 자료를 사 가지고 와야 되는데,
1: 네.
0: 그러한 돈을 많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러니까, 예, 잘 아시다시피 당시 조선

0: 일본의 옆나라는 청나라입니다.
1: 예.
0: 병자호란 당시 우리를 짓밟은 오랑캐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와서는 청나라의 그 유명한 황제, 건륭 황제 등이 등장하면서 청나라 최대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1: 예.
0: 이 중국 대륙에서 가장 방대한 영토와 가장 막강한 왕조가 바로 청나라거든요.
1: 예.
0: 그래서 오랑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조선 왕조보다 훨씬 뛰어난 문화, 경제, 뭐 과학기술, 예술의 경지를 이룩했던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정조는 저 사람들이 오랑캐일지라도 우리보다 뛰어난 문물을 가졌다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야심차게 사신들을 파견합니다.
1: 아하.
0: 그래서 정조는 왕으로 즉위한 직후인 바로 1776년에 고모부 박명원을 동지사로 보내면서 그 유명한 사고전서를 사가지고 오라고 명을 내립니다. 결국 그 많은 돈을 가져갔지만 청나라에서 사고전서를 절대 안 팝니다.
1: 예.
0: 그 중국 역대 왕조의 온갖 문물 제도를 담은 기록한 책이 사고전서였는데 그 양도 방대하거든요.
1: 예예.
0: 절대 안 팔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고전서를 사진 못하지만 고금 도서 집단이라는 그런 방 대신에 방대한 책을 사가지고 옵니다. 자, 여기서 그치진 않아요. 이후 정조는 자기의 고모부들을 또 청나라에 보냅니다. 그래서 박명원은 1780년에 다시 청나라로 사행을 갑니다. 당시 사행은 특히 청나라 건륭 황제의 칠순잔치.
1: 네네.
0: 이 칠순을 할애하기 위한 사행이었어요.
1: 예.
0: 이때 사행이 좀 중요합니다. 박명원은 자신의 사촌 동생이었던 박래원 그리고 팔촌 동생이었던 박지원을 데리고 갔습니다.
1: 예.
0: 이 외교관들은
1: 예.
0: 중국의 그 머나먼 사행길을 가기 때문에 왕복 한 3개월 넘는 길을 가기 때문에
1: 예.
0: 자신의 친인척들 중에 한두 명을 임시 직을 줘가지고 자기를 수행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1: 네네.
0: 자, 그러면서 여기서 말씀드린 박지원, 팔촌 동생 박지원이 바로 열하일기의 저자 열한 박지원입니다.
1: 아, 그런가 했습니다. 네.
0: 네. 그래서 이 박지원이 자기의 팔촌형이 정조가 총애하던 부마 박명원이었기 때문에 꿈에 그리던 대륙을 기행할 수 있었던 것이고
1: 네.
0: 박명원은 처족화였던 국왕 정조를 위해 목숨을 건 머나먼 사행을 수차례 다녀왔던 것입니다.
1: 그렇군요.
0: 그래서 정조가 눈부신 업적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 하나가 바로 이렇게 정조의 고모부 박명원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반응했던 겁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정조의 고모부 박명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물로 풀어보는 조선왕조 500년 한국역사인물연구소 신채용 박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대한민국 최고의 연사들 All Together. 당신의 소중한 주말 저녁을 책임진다.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1: 주간 책마을 서점가의 새로 나온 책 소식 알아봅니다. 홍순철 출판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이번 주 신간부터 알아볼까요?
3: 예, 먼저 국가 선택이라고 하는 책 출간되는데요. 인구가 줄고 소비층이 늙어가는 지금 국가와 국민의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라고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선택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국민이 국가를 선택하는 시대로 전환됐다라는 건데요. 살고 싶은 나라를 비교하고 더 나은 조건을 찾아서 국적을 바꾸는 새로운 인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과 뉴질랜드는 젊은 세대를 내보내고 있고 홍콩은 체제 변화 속에서 구성원 자체가 지금 빠르게 교체되고 있습니다. 반면 캐나다는 적극적인 인구수별로 활로를 열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도 비이민 국가라는 원칙을 조용히 내려놓는데요. 어떤 나라는 조용히 버림받고 있고 어떤 나라는 전략적으로 선택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 책은 인구와 이민, 국가 생존의 조건을 촘촘히 분석하고 한국이 국가로서 그리고 한국인이 개인으로서 선택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사회 인구 변화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우원규 박사는 이 책을 통해서 인구와 국가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직을 하듯이 이민을 선택하는 시대가 왔다라는 건데요. 이민은 더 이상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다. 더 나은 조건을 찾아서 직장을 옮기듯 더 나은 국가를 찾아 국적을 바꾸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국가 선택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건데요. 이 시대의 국민은 국가를 비교하고 평가하고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나라는 전략적으로 선택받고 어떤 나라는 조용히 버림받고 있다라는 건데요. 책은 그 갈림길에서 한국이 어떤 나라로 남을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1: 네, 국가 선택이었습니다. 다음 신간은요?
3: 죽음의 수용소 이후란 책 출간됐는데요. 인간의 고통을 깊이 이해했던 빅터 프랭클 박사의 인생 강의가 책을 통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작가 사후에 최근 발견된 미출간 유고작이 책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삶의 의미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인간의 자유란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을 책임져야 하는가와 같은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물음을 책을 통해 다시 꺼내 보이면서 끝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예라고 말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강제 수용소에서 3년간 갇혀 지내다가 가까스로 생존한 사람이죠. 그런 말 그대로 지옥을 경험하고 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전쟁과 홀로코스트, 허무주의와 불안의 시대를 온몸으로 통과해온 그가 우리에게 가장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까? 책을 통해 그의 인생 강의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그의 강의는 인간의 고통을 깊이 이해한 데서 출발합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는 모든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아우슈비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우리는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와 책임이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인간의 본질은 자유에 있고 각자가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책임지는가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핵심 키워드는 의미, 자유, 책임인데요. 이것이 인간을 더욱더 인간답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대는 달라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불안과 상실, 공허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이 의미와 자유와 책임을 질문하는 인생은 쓰러지지 않는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는 법을 알고 있다라는 저자의 인생 강의를 책을 통해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1: 네, 죽음의 수용소 이후였습니다. 이제 주목해서 읽어볼 책을 어떤 책 고르셨을까요?
3: 사고 외주란 책 골라봤는데요. 복잡하고 구조적인 사회에서 분업 그리고 외주는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외주란 원래 스스로 만들 수 없는 부품이나 제품 따위의 제작을 외부 업자에게 주문하는 것을 의미를 하죠. 정말 중요한 것들은 스스로 만들고 처리하지만 본질이 아닌 것들은 외주에 의존하는 게 효율적이고 당연하다라고 생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플랫폼 경제가 등장하면서 거의 모든 것을 외주에 의존하고 그것들을 연결하고 소통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졌죠. 더구나 생성형 인공지능과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등장은 이러한 패턴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편리함에 속아서 핵심과 본질까지 외주주는 시대. 세상은 점점 더 편리해지고 있지만 그로 인해 잃어가는 것도 많다라고 책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연세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홍진기 교수는 학생들의 매끄러워진 보고서에서 약간의 이질감을 느꼈다고 그럽니다. 아는 것 같은데 제대로 알지 못하는 껍데기 지식을 학생들에게서 봤다라는 거죠. 배움에 생명력이 없음을 안타까워했는데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시작한 이 책은 어쩌다가 똑똑한 무능함이 탄생했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1: 네, 인공지능의 출현으로 세상이 점점 편리해지고 쉽게 답을 찾아갈 수 있는 시대에 이 과연 또 인간의 능력은 어떻게 대체되는가 뭐 이런 고민을 하게 하네요.
3: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공지능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글쓰기를 하거나 자료 정리를 하거나 근데 이제는 생각이 싹트고 자라나는 과정 자체를 조금씩 인공지능에 넘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자료를 의심하고 계산을 다시 해보고 답을 몰라서 오랫동안 붙잡고 씨름하는 과정들 이것들은 겉으로는 비효율처럼 보이지만 문장을 수차례 고치던 고독하고 비효율적이고 불편한 과정 속에서 인간의 판단력과 현장 감각이 오히려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요즘 우리는 그 과정을 건너뛰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과 정답만 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겉으로는 유능해 보여도 정작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요. 저자는 이걸 똑똑한 유능함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저자는 자신의 과거 박사과정 시절에 발표 자료 한 편을 위해서 2주 동안 밤을 꼬박 새우면서 헤맸던 경험을 고백하면서 이처럼 고독하고 비효율적으로 보르는 시간이 사실은 뇌신경망을 단단하게 다지고 자기만의 사유의 길을 내는 과정이었다라고 강조합니다. 어렵게 외운 영어 단어가 머릿속에 오래 남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반면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인공지능을 통한 답, 이건 고통스럽지도 않고 그리고 성장의 골든타임을 뺏어가는 과정이다라고 꼬집어 있는 겁니다.
1: 네,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해주네요.
3: 그렇습니다. 요즘 정신상담까지 인공지능 챗봇과 나누는 시대죠. 인공지능이 종교의 역할까지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신봉주의자들은 인공지능이 세상을 평등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저자는 누구나 비슷한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시대, 사람들이 거의 똑같은 출발선상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반대다라고 지적합니다. 인공지능이 내놓은 결과 앞에서 그 전제를 의심하고 빠진 변수를 물어보고 한 번 더 높은 수준의 사고 과정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그 경험 자체가 다음 문제의 새로운 출발점이 돼서 스스로 결론을 주도하고 해석하는 위치로 이동할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인공지능이 건네준 결론의 모양의 안주에서 빠르게 받아적기만 한 사람들은 이제는 인공지능 없이 한 줄도 못 쓰겠다라고 하면서 사유의 주도권을 완전히 박탈당한다는 겁니다. 인공지능은 명확한 목표와 충분한 데이터가 주어지면 그 문제는 잘 풀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결정일수록 오히려 머뭇거리게 되는데 무엇을 최적화해야 하는지부터 불분명할 때 선택의 결과가 몇 년 뒤에 드러나는 인생의 중요한 문제 앞에서 또는 효율과 정의와 책임이 더 중요한 가치의 충돌의 순간에 인공지능은 정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1: 마무리해 볼 텐데요. 그러면 외주주지 않고 인간만의 고유한 사고의 영역이 남아있게 될까요?
3: 저자는 이걸 부정적 수용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즉각적인 정답을 찾으려고 서두르지 말고 불확실성과 의심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의도적으로 여지를 남겨두자. 이 멈춤의 시간 동안 인간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다. 생각조차 쉽게 인공지능에게 넘기는 시대에 이 책은 다시 스스로 생각을 책임지고 용기 낼 수 있는 중요한 가치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1: 네, 사고 외주였습니다. 주간책마을 홍순철 출판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3: 고맙습니다.
1: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장혜진의 내게로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할 텐데요. 다음 주 토요일 저녁 6시 5분 7월 25일에는 이윤정 아나운서가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시민보였습니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해재난예방, 재난방송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 안녕하십니까.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국방부가 올해 제1회 국방부 특별 성과 포상금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하는데요. 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방부 부대변인 이경호 대령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국방부가 올해 처음으로 우수한 업무 성과를 낸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 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고요?
1: 네, 국방부는 7월 16일 국방부 청사에서 제1회 국방부 특별 성과 포상금 시상식을 개최하고 우수한 업무 성과를 보여준 직원들에게 포상금을 수여했습니다. 특별 성과 포상금 제도는 탁월한 업무 성과를 창출한 각 부처 직원에게 최대 3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정부에서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인데요. 국방부는 올해 첫 특별 성과 포상자를 소통 24를 통해 국민 심사를 진행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해 포상금을 수여했습니다.
0: 예, 특별 성과 포상금을 받은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1: 네, 국방부 진병용 중령 등 15명과 제2작전사령부 조우현 대령 등 5명은 3핵의 빛 작전과 국가적 재난 현장에서 각각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했고 국방부 장병희 중령은 장기 간부 도약 적금을 신설해 초급 간부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장기 간부 복무율 향상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국민의 군대로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업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직원들을 포상해 나갈 방침입니다.
0: 예, 한미 장병들이 대규모로 훈련을 실시했다고요?
1: 네, 한미연합군사령부는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경북 포항과 강원도 홍천 일대에서 연합합동지속지원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한국과 미국 육해공군과 해병대 장병 총 4,400여 명이 참석하고 함정과 항공기 등 주요 장비 600여 대가 동원됐는데요. 미군 함정에서 하역한 장비와 물자를 한국군 체계로 수송하는 군수지원훈련과 연합의무자산으로 후성과 외상 처리를 하는 훈련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0: 예, 공군 장병들도 호주에서 열리는 다국적 훈련에 참가했다고요?
1: 네, 공군은 7월 17일부터 8월 7일까지 호주 왕립공군이 주관하는 다국적 연합공중훈련인 피치블랙 훈련에 참가 중입니다. 이번 훈련은 미국과 일본, 호주 등 16개 나라 공군 장병들이 참여하는 훈련인데요. 공군 장병 100여 명과 KF-16 전투기,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등이 참가해 호주 다윈 기지까지 약 5,900km를 중간 착륙 없이 비행하였고 현지 도착 후에는 적응 기간을 거쳐 약 2주 동안 본 훈련을 진행 중입니다.
0: 예, 진영승 합참의장이 미국 합참의장과 일본 통합망료장을 만나서 회의를 실시했다고요?
1: 네, 진영승 합참의장은 7월 15일 워싱턴 DC에서 케인 미국 합참의장과 우치쿠라 일본 통합망료장을 만나 제23차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3국 의장은 세 나라가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데 공감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합의했는데요. 3국이 연례적으로 진행하는 프리덤 엣지를 비롯해 3자 안보 협력을 유지하고 2027년에는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를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0: 네, 지금까지 국방부 브리핑 국방부 부대변인 이경호 대령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화천에 27사단 이기자 부대 수색대대에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허성문입니다. 지금 이기자 부대는 없어졌는데 그 시절이 그립네요. 저희 부대의 행정보급관님이 가장 생각이 나는데 아버지처럼 잘 돌봐주시고 저랑도 친하게 지냈어서 근데 지금은 돌아가시고 세상엔 없지만 가끔 생각이 나네요. 그 당시에 수색대대여서 훈련이 워낙 힘들고 많았는데 나이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사병들과 아침부터 뭐 특공무술, 구보 모든 걸 함께 하시고 특전사 출신이셔서 워낙 또 체력도 좋으시고 병들한테 존경받는 인물이셨습니다. 네, 행보관님 안녕하십니까? 27사단 이기자 부대 수색대대에서 근무하던 허성문이라고 합니다. 아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고 지금 이 목소리를 들으실 수는 없겠지만 그 당시에 항상 챙겨주시고 감사한 마음 잊지 않고 잘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도 여기보다 더 행복하게 잘 지내시길 바라면서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보고 싶다, 전우야.
0: 한 주간 장병들의 동향을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내무실 국방홍보원 맹수열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0: 최근 국방부가 병영 독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한 손에 총, 한 손에 책, 한 총, 한 책 프로젝트가 각 군에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독서를 신병 교육에 활용하고 있는 부대가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고요?
3: 그렇습니다. 육군 5부병사단 신병교육대대가 독서 코칭, 독서 동아리, 독서 경영대학으로 이어지는 3단계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경영 독서 문화인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는데요. 신병교육대대의 독서 프로그램은 입대 직후 시약 단계부터 이뤄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직면한 훈련병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기 위해서죠. 대대는 2022년부터 독서 코칭 과정을 정식 편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와 협업해 진행되는 이 과정은 입대 직후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훈련병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죠. 단순한 교양 함양을 넘어 독서를 통해 스스로 생각하고 군생활 중 마주하는 고민을 주도적으로 풀어가는 힘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교육에 참여한 한 훈련병은 입대 전 심리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신병교육대세에서의 육조는 내 삶을 성찰하는 계기가 됐다며 책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고 건강한 군생활을 설계할 수 있게 됐다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죠.
0: 예, 독서 동아리 활동도 활발하다고요?
3: 그렇습니다. 대대는 한 총 한 책 프로젝트와 연계해 지난달부터 독서 동아리를 확대 운영하고 있는데요. 동아리는 100% 자율희망자로 구성됩니다. 장병들은 매주 토요일 2시간씩 개인정비 시간을 활용해 필사, 서평 작성 등 원하는 주제와 도서를 스스로 선정하죠. 논리적 말하기 기법인 주장, 이유, 결론을 적용해 각자의 의견을 정교하게 주고받고 있습니다.
0: 예. 다른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요?
3: 네, 먼저 매주 순환 리더제를 통해 장병들의 리더십과 경청 태도를 함양하고 사회 각계 명사 초빙 특강을 연계해 깊이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발적 토론 문화는 동기간 유대감을 강화하고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소통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죠. 대대가 구축한 독서 생태계는 사단 전반의 독서 경영 대학으로 확장하고 있는데요. 희망 간부 병사가 함께 참여하는 이 과정은 각 분야 최고의 명사들과 호흡하며 시대의 통찰을 얻는 지식 공유의 장이 되고 있다는 소문입니다.
0: 예, 최근엔 독서 프로그램의 성과도 나왔다고요?
3: 그렇습니다. 3단계 독서 프로그램은 훈련병들이 직접 집필한 수필집 열쇠를 품은 청춘 나는 훈련병이다 발간이라는 결실로 이어졌는데요. 대대는 최근 수필집 발간을 자축하기 위한 출판기념회를 열었습니다. 이 책은 37명의 훈련병이 독서 동아리 활동 후기를 바탕으로 제작됐죠. 필자 대부분이 입대 전 긴 글을 한 편 써본 적이 없는 평범한 청년들이라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습니다. 책에는 평범한 청년이 신병교육대대에서 훈련을 받으며 책을 읽고 대한민국 군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 생생하게 담겼죠. 신병교육대대장 조용수 중령은 정의 신병 육성의 핵심은 강인한 훈련뿐만 아니라 군복무의 가치를 스스로 깨닫게 하는 내적 성장에 있다며 앞으로도 장병들의 독서를 통해 지성과 인성을 겸비한 전투력의 핵심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독서 여건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 예, 올여름 역대급 불볕 더위가 예고가 됐는데요. 우리 군 전투력 발휘의 핵심인 장병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서 국방부와 각급 부대가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요?
3: 네, 먼저 국방부는 지난 14일 올해 여름철 평균 기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장병들의 비전투 손실 예방을 위한 폭염 대책을 각급 부대에 하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온도 지수가 32도 이상일 때는 야외 활동을 전면 중지하도록 규정했는데요. 특히 작전, 야외 임무 수행 땐 냉수, 냉방 장치, 휴식, 보냉 창고, 응급 조치 등 폭염 안전 5대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국군 의무사령부는 국방부의 선제적 폭염 대책에 맞춰 과학적인 온열질환 예방에 나섰습니다. 의무사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군 자체 온열질환 예측 모델과 질병관리청의 예측 정보를 매주 종합 분석해 제공하고 있죠.
0: 예. 가장 병력이 많은 육군은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요?
3: 육군은 현장 지휘관의 발빠른 지휘 조치를 강조했습니다. 재난이 우려될 때는 장성급 지휘관의 판단 아래 추가 외출을 조정하도록 했죠. 예비군 훈련을 포함한 교육 훈련과 작전 활동은 탄력적으로 쉼터록 했습니다. 무엇보다 기저질환자, 과체중 훈련병, 전입신병 등 훈련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조치도 세심히 살피도록 했죠. 비무장지대 작전 등 장시간 작전의 시행 방법을 조정하고 폭우에 따른 지뢰 유실 가능성에도 대비토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0: 예, 해군과 해병대 대책도 소개를 해주시죠.
3: 네, 해군 해병대는 장병들의 건강과 사기를 북돋기 위한 혹속기 대책을 추진 중인데요. 온열 손상을 원천 차단하고자 훈련 환경을 개선한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기존 야외에서 진행하던 소방복 착용과 탈의 절차를 실내로 옮겨 고온 노출 시간을 줄인 것이죠. 야외 대기 의무 요원들을 위한 캐노피 설치, 대형 선풍기 가동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하네요.
0: 예, 마지막으로 공군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3: 공군은 국방부의 지침에 더해 부대별 여건과 상황에 따라 더위를 슬기롭게 이겨내고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공군 장병 99%가 거쳐가는 교육사령부는 온도 지수에 따라 교육훈련 강도와 시간을 조정 중인데요. 야외 훈련 땐 아이스박스, 아이스조끼 등 보냉장고와 온열 손상키트, 산소포화도 측정기 지참을 의무화했죠.
0: 예, 해병대 특수수색대대와 육군 특수전부대 장병들이 실전적인 합동훈련으로 임무수행 능력을 극대화했다고요?
3: 그렇습니다. 해병대 특수수색대대는 지난 13일 육군 특수전사령부 귀성부대와 펼친 합동 탐색 구조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며 고강도 훈련 결과 합동 작전 수행 능력을 대폭 끌어올리고 상호 운용성을 검증하는 열매를 수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포항시 해상 밀대와 특수수색대대 주둔지에서 열린 훈련에는 두 부대 장병 9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0: 해상, 수중 환경에서의 합동 구조작전 수행 절차를 체득했죠.
1: 예, 자세한 훈련 내용도 소개를 해 주시죠.
0: 네, 훈련은 전투 임무를 기반으로 탐색 구조 능력을 향상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장병들은 첫날 상호 부대를 소개하고 교류의 시간으로 친밀감을 높였죠. 이어 수중 탐색 구조 실제 훈련, 구조영법, 항공구조 등 다양한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특히 합동 탐색 구조팀은 세계 제대로 편성해 해상 방파제와 무적간에서 쉼표 없이 훈련을 전개하며 전술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수중 탐색 구조 FTX에서는 이미 해상 지역에 더미를 투입한 뒤 수색, 구조, 후송까지 일련의 과정을 실전처럼 진행했죠. 훈련을 막이 내린 후에는 사후 강평과 자체 평가로 합동 작전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수수색대대 중대장 정지훈 대위는 강도 높은 훈련으로 톱니바퀴 같은 팀워크와 상호 운용성을 강화했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는 전천후 해병대 특수수색대원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전했습니다.
1: 예, 오랜 기다림 끝에 수만 분의 1이란 기적적인 확률을 뚫고 조혈모 세포를 기증한 육군 간부의 소식도 있다고요?
0: 네, 육군 수도방위 사령부는 최근 예하 수호신 부대 임성우 상사가 생명부지 환자에게 조혈모 세포를 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임 상사는 14년 전 27보병사단에서 근무할 때 우연히 조혈모 세포 기증 제도를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참여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기증 희망을 등록했죠. 기증 희망 등록 후 많은 시간이 지나 지난 4월 유전자가 일치하는 환자가 있다는 연락을 받은 임 상사는 망설임 없이 기증을 결심했습니다. 그는 더욱 건강한 조혈모 세포를 기증하기 위해 한층 더 건강관리에 매진했는데요. 평소 즐기던 군것질을 모두 끊고 영양이 풍부한 음식으로 건강한 식단을 짜는 한편 꾸준한 운동으로 체중도 감량했다고 합니다. 임 상사는 여러 검사를 거친 끝에 가톨릭대학병원에서 조혈모 세포를 성공적으로 기증했습니다. 임 상사는 부디 내 조혈모 세포가 환자에게 성공적으로 이식돼 건강을 되찾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는 소망을 전했죠. 임 상사는 조혈모 세포 기증 외에도 지금까지 약 60회에 걸쳐 헌혈을 해왔으며 2023년 결혼 전 아내와 상의해 프로포즈 대신 어린이 복지단체에 300만 원의 성금을 기부해 귀감이 된 인물입니다. 그는 앞으로도 헌혈과 봉사활동 등을 지속하며 국가와 국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1: 예, 4세 어린아이가 사탕으로 기도가 막혀서 호흡곤란을 겪는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고 침착한 응급조치로 생명을 구한 육군 교관의 사연도 전해주시죠.
0: 네, 미담의 주인공은 육군 학생군사학교 2교육단 독도법 교관인 최지인 소령인데요. 최소령은 최근 아들과 함께 충북 청주시의 한 학원에서 수업을 기다리던 중 살려달라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리가 난 곳으로 가보니 한 아이가 숨을 쉬지 못하고 있었고 옆에서 엄마는 당황한 채 구조를 요청하고 있었죠. 목에 사탕이 걸렸다는 설명을 들은 최소령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하이미법을 시작했습니다. 등 뒤에서 양팔로 허리를 감싸는 뒤 주먹 엄지 부분을 안쪽으로 끌어당기며 위로 올리기를 반복하자 목에 걸린 사탕은 입 밖으로 튀어나왔고 아이는 호흡을 되찾았습니다. 최소령의 빠르고 침착한 대처 덕분에 아이는 무사히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학원을 통해 아이가 회복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고 하네요. 최소령은 학군교에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응급환자 조치 요령 교육이 위급한 상황에서 즉각 반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에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반응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겠다고 덧붙였죠.
1: 네, 지금까지 국방홍보원 맹수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황성태라고 합니다. 육군 포병학교에 있는 노한솝 중위가 대위인가 생각이 많이 납니다. 저하고 대학 생활을 같이 했었습니다. 같은 과에서 생활을 같이 했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 쪽에서 같이 배웠어서 가지고 동기여서 같이 놀고 같이 공부하고 그랬었습니다. 저도 웃기는 거를 좋아하는데 그 친구도 웃기는 걸로 되게 좋아하는 친구여서 그런 개그 코드가 되게 잘 맞았었습니다. 만족하면서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졸업 이후에는 자주 만나지는 못했어요. 한솝아 군복무 잘하고 있지? 광주 내려갈 때 한번 보자. 포병학교 노한솝 화이팅!
1: 병영 소식, 병맹정 소식 알아보는 병무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현역병 이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병무청 정미애 부대변인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1: 현역병 입영은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3: 네. 병역 판정 검사를 받고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판정을 받은 사람은 현역병으로 입영을 해야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병으로 가는 방법과 모집병으로 가는 방법이 그것인데요. 우선 일반병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반병은 육군에만 해당이 됩니다. 해병대와 해군, 공군은 모집병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일반병은 육군에만 해당이 되고요. 일반병의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운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현역병 본인 선택 제도를 통해서 본인이 직접 선택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본인 선택을 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병무청에서 직권으로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1: 그렇군요. 그런데 일반병의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선택하는 점에 있어서는 모집병과 유사한 건가요?
3: 네, 맞습니다. 다만 모집병과 차이가 있다면 입영 일자만 선택을 할 수 있어서 본인의 적성이나 특기 등은 살릴 수 없다는 점과 선착순으로 입영 일자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입영 부대는 입영 일자 선택 후에 전산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1: 예. 그러면 현역병 입영 일자 본인 선택은 언제 할 수 있는 건가요?
3: 네. 이 부분도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요. 다음 연도에 입영 일자를 선택하는 방법과 당해 연도에 선택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다음 연도 입영 일자 선택은 매년 7월에서 12월 사이에 연 3회로 분할해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1회차인 7월은 22일부터 24일까지 접수를 할 예정이고 2회차는 9월, 마지막 3회차는 11월에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접수 방식은 정해진 기간 동안 선착순으로 하게 되고 입영 부대는 접수와 동시에 전산으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당해 연도 입영 일자 선택은 추가로 공석이 생길 때 수시로 접수를 할 수 있고요. 입영 부대도 동일하게 전산으로 결정됩니다. 공석은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모집병의 경우에는 일반병과는 달리 육군뿐만 아니라 해군과 공군도 선택이 가능하고요. 본인의 특기도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입영을 앞둔 청년들에게 선택지가 넓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3: 네, 맞습니다. 전체 현역병 비율 중에서 모집병 비율이 일반병으로 들어가는 비율보다 50%가 넘어서면서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본인의 적성과 특기, 그리고 무엇보다 원하는 시기에 입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모집병의 인기 또한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해군과 해병대, 공군까지 선택의 범위가 넓어지고 육군의 경우에도 다양한 분야에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이 모집병 지원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예, 일반병과 달리 모집병의 경우에는 별도의 모집 절차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3: 네, 일반적인 선발 기준은 자격, 면허, 전공 등을 확인해서 고 득점자 순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1차 선발자를 대상으로 2차 면접 전형을 진행하였으나 지원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면접 전형을 폐지하였습니다. 모집 분야나 모집 특기에 따라서 1차 선발만으로 최종 선발을 하는 모집병도 있고 군악병이나 어학병처럼 실기평가를 추가로 하는 모집병도 있습니다.
1: 예, 모집병에 지원을 하려고 할 때 본인이 어떤 분야에 지원이 가능한지 미리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 네, 두 가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본인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 가능한 분야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각군 모집병에 대한 지원 가능한 분야를 먼저 알아보려면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병무청 누리집에 군 지원 가능 분야 검색에 들어와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격, 면허, 그리고 전광학과로 지원 가능한 각군의 모집 분야 검색이 가능하겠고요. 다음 방법은 각군 모집 분야와 군사특기에 지원이 가능한 자격, 면허, 전공학과를 먼저 검색을 해서 본인이 어디를 지원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데요. 병무청 누리집의 군지원 요건 검색을 이용하면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1: 네. 모집병 지원과 관련해서 올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시죠.
3: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집병 선발 과정에서 면접을 폐지했습니다. 면접은 군 임무 수행과 관련이 적은 반면 면접 준비 부담과 참석을 위한 학업 공

0: 블라인드 공개 추천 방식은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8년도 입영자에 대해서는 해군과 해병대까지 적용할 예정입니다.
1: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병무청 정미애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KBS 1라디오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 마칠 시간입니다. 아일릿의 이치미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은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99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7살 민수에게는 꿈보다 걱정해야 할 것들이 더 많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알코올 중독 부모님의 폭력과 폭언 속에서 자라온 민수.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다행히도 의젓하게 자랐는데요. 수업이 끝나면 민수는 지적장애가 있는 어머니와 형을 챙긴 후 곧바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치킨집으로 향합니다. 늦은 귀가와 잦은 결석으로 퇴학 위기까지 겪었지만 민수는 졸업의 꿈만은 놓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보다 가족의 생계가 먼저인 지금 오늘도 민수는 얼마를 벌 수 있을지부터 걱정합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너무 일찍 어른이 돼버린 아이. 민수가 바르고 단단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에 비 오는 곳이 있고 특히 영남 일원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속시간이 긴 지역이기도 합니다. 소강상태인 곳도 많지만 고온 다습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 때문에 내일과 모레도 전국에 걸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가 더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내일은 충청 서해안에 이른 새벽부터 시간당 2, 30mm로 강하게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충청에는 최대 80mm의 많은 비가 오겠고요. 그 밖의 전 지역 5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천둥, 번개, 돌풍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모레 같은 경우는 중북부 최대 100mm 이상의 비를 예상하고 있고요. 서울 및 중부지방 전체적으로 3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추가적으로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반이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더 이상의 추가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충청 이남 지역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진 곳이 많습니다.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고요. 내일도 서울 28도, 대전 30일, 대구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23도 등 22에서 26도 분포고요. 전 해상에 안개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내일 오전까지는 동풍에 의해서 강원 산지 안개가 짙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1: 지금부터 KBS 9시 뉴스를 KBS 제1텔레비전과 KBS 인터넷으로 동시에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밤사이 폭우는 경북 북부에 집중됐습니다.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야 할 만큼 물은 순식간에 차올랐습니다. 이미 산불로 모든 걸 잃고 겨우 몸을 누이던 그 공간마저 물에 잠겼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1: 컨테이너 크기의 임시주택이 벽돌로 된 주택 담벼락 사이에 끼었습니다. 산불 피해 주민들이 살던 곳인데 넘쳐난 빗물을 타고 10m 넘게 밀려 내려온 겁니다. 임시주택 안 가재도구들은 온통 흙탕물을 뒤집어 썼습니다. 주민들은 겨우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2: 우리가 문을 열 때는 문은 못 열고 저 앞에 문을 잠기갖고 못 열고 그러니까 이 창문을 열고 뛰어내렸거든요. 뛰어내릴 때는 물이 많이 차거든요.
1: 체육관 안은 텐트로 가득합니다. 홍수경보에 경북 8개 시군 주민과 야영객 4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100명 넘는 주민들은 여전히 집에 돌아가지 못한 채 대피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3: 비가 많이 와서 불도 끊어지고 물도 안 나오고 우리 마음이 많이 안 좋지. 그 나이가 80 넘어 이 나이에 이제 자꾸 지난해 또 대피하고 올해 또 대피하고.
1: 사흘간 경북 북부 지역엔 최대 20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4: 마을을 잇는 도로는 거센 물살에 집안이 무너져 내리면서 폭탄을 맞은 듯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1: 주택 30여 채와 농경지 41헥타르가 침수됐고 상수도 관로가 유실되면서 안동과 의성 지역 200여 가구에 수돗물 공급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계속된 비 예보에 본격적인 복구 작업이 늦어지면서 주민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준호입니다.
0: 기습적인 폭우가 경북을 휩쓸고 지나는 동안 제주는 34도를 웃도는 폭염으로 끓었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장맛비가 오락가락하며 전국을 순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익환 기자입니다.
5: 굵은 빗줄기 속에 트럭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다리 위를 조심스레 지나갑니다. 오후 한때 시간당 50mm의 폭우가 쏟아진 경북 의성과 대구 군위 지역엔 호우경보까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북쪽의 찬 공기가 남쪽 더운 공기와 강하게 충돌하며 띠 모양의 비구름이 만들어져 대구와 경북 지역에 또다시 집중호우를 뿌린 겁니다. 반면 제주와 그 밖의 남부 지방엔 폭염특보가 발령됐습니다. 오늘 낮 제주시 한림읍 기온은 34.7도까지 올랐고 전남 광주 광양은 34도를 기록했습니다.
6: 햇빛은 있어서 좀 덥긴 한데요. 밑에 물이 워낙 시원하니까 더운 게 좀 많이 잊혀지는 것 같아요.
5: 내일부터 다시 장맛비가 이어집니다. 월요일엔 충청도에 최대 80mm, 수도권과 경북에 최대 60mm의 비가 올 걸로 예상됩니다.

0: 내일은 주로 중부지방에 장맛비가 이어지고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 100mm 넘는 폭우가 예보됐습니다.
1: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 위치한 정체전선이 우리나라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잦은 비가 예상됩니다.
0: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 남쪽까지 올라와 버티면서 남부와 제주엔 폭염이, 그 위쪽으론 장맛비가 계속됩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2: 밤을 꼬박 새우고 38시간이 지났지만 불길을 잡지 못했습니다. 인천의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 오늘 밤 11시 주불 진화를 목표로 총력 대응 체제입니다. 박효빈 기자입니다.
3: 어둠 속에서도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립니다. 하지만 다시 치솟는 불. 날이 밝아도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4: 불이 난 지 하루가 넘었지만 여전히 새까만 연기가 솟구치고 건물 외벽도 불에 타 떨어져 나간 상태입니다.
3: 인천 쿠팡 물류센터 6층에서 시작된 불은 외벽을 타고 7층까지 번졌습니다. 직원 120여 명은 긴급 대피했습니다. 하지만 진화 작업이 길어지면서 소방관 2명이 탈진과 연기 흡입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5: 말로 다 피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루 종일 시장에 있던 사람들은 집에 들어와서 코를 품고 보관 새까만.
3: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는 건 물류센터 특성 탓. 불타기 쉬운 생활용품이 빽빽하게 쌓여있는 데다 선반들이 얽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진입 대신 굴착기로 벽을 파괴해 물을 뿌릴 공간을 만드는 작전까지 펼쳤습니다.
6: 통로폭이 1.3m 정도밖에 되지 않고 렉이 계속 붙어있는데 그 사이를 저희 대원들이 진입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3: 5년 전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같은 이유로 완진까지 엿새가 걸리고 소방관 한 명이 숨졌습니다. 물류창고 특성에 맞게 소화 설비와 소방 진입로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7: 가연물이 많은 데다가 창문이라든지 바깥쪽에서 접근하거나 또 안에 연기라든지 화염들이 배출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3: 소방당국은 쿠팡 측의 책임 여부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효빈입니다.

0: 중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역대급 폭염에 시달리더니 대형 산불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킹의 나라 노르웨이도 예외가 아닙니다. 주택만 100여 채가 사라졌습니다. 강푸른 특파원입니다.
1: 평화롭던 북유럽 마을이 검은 연기와 화염으로 뒤덮였습니다. 소방차에 헬기까지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입니다. 연립주택에서 시작된 화재가 강풍을 타고 주변 산림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주택 100여 채가 순식간에 소실돼 노르웨이 역대 최악의 화재로 기록됐습니다.
2: 최근 이어진 더위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매우 건조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불이 시작되자 빠르게 번진 것이죠.
1: 산불로 관광객 등 13명이 숨진 스페인은 여전히 불길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화마가 집어삼킨 들판은 군부대까지 투입됐지만 아직도 20명 이상이 실종 상태입니다. 이달 중순 기준으로 유럽 전역에선 모두 16만 7천여 헥타르가 불에 탔습니다. 서울시의 3배 가까운 면적입니다. 폭염이 산림을 바짝 말리면서 화재도 늘고 있는데 잦은 산불은 치명적 건강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산불이 잦은 시기에 몇 달간 나쁜 대기질에 노출되면 노화가 가속화되고 인지 기능이 떨어지며 조기 치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 프랑스와 스페인 등 서유럽을 강타한 산불이 북유럽까지 옮겨가면서 유럽 전역이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위험 지역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0: 결국 미군 전사자가 나왔습니다. 이란이 중동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하면서 두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실종됐습니다. 양국 간 양해각서가 파기된 이후 첫 미군 사망 사례입니다. 양측 모두 대응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박희중 특파원입니다.
3: 항공모함에서 전투기가 추격하고 미사일이 발사됩니다. 곧이어 산악지역으로 보이는 지점에 타격이 이루어집니다. 미 중부사령부가 공개한 8일째 공습 영상입니다. 5시간 반 동안 이루어진 공습으로 이란의 해안 감시시설과 방공시설, 미사일과 드론 창고 등에 손상을 입혔다고 중부사령부는 밝혔습니다. 특히 미군이 희생된 요르단 기지를 공격한 이슬람혁명수비대 부대도 표적이 됐습니다. 이란의 공격으로 미군 2명이 전사하고 1명이 실종된 데 대한 보복 공격입니다. 중동에서 미군 사상자가 나온 건 휴전 이후 처음입니다. 이란의 반격도 거셉니다. 이란의 국영통신사 IRNA는 쿠웨이트에 있는 미군 기지 두 곳에 드론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면서 공격 대상도 민간시설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미군이 이란의 교량과 발전소 등을 공격한 가운데 이란은 인근 국가들의 담수화 시설 공습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을 대악마로 규정하고 종전 양해각서를 지킬 의무가 없다며 강력 대응을 천명했습니다.
2: 이란군 중앙사령부는 기만적인 미국 적에게 경고한다. 이란군은 어떠한 비인간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4: 파키스탄과 카타르의 중재 노력은 이어지고 있지만 외교가에선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0: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경기였습니다. 프랑스와 잉글랜드의 3위 결정전. 달아나고 추격하고 숨막히는 접전 속에 무려 10골이 터져나왔습니다. 승자는 잉글랜드였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5: 잉글랜드는 의욕을 상실한 듯한 프랑스를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전반 3분 만에 터진 라이스의 강력한 슈팅으로 포문을 열었고 콘사의 헤더까지 터지며 골잔치를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수비진은 너무나 쉽게 무너졌고 부카요 사카가 연속 득점까지 터뜨리며 전반에만 4골을 퍼부었습니다. 굴욕을 당한 프랑스는 후반전 180도 달라졌습니다. 해결사는 역시 음바페였습니다. 음바페는 득점 단독 선두로 올라서는 9호 골을 터뜨리며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패스로 바르콜라의 득점까지 도운 데 이어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또다시 잉글랜드의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월드컵 역대 최다 득점인 22호 골 경지에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음바페의 맹활약에도 4골차를 뒤집는 대역전극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카가 페널티킥으로 해트트릭을 완성한 데 이어 벨링엄까지 골맛을 본 잉글랜드는

0: 프랑스를 6-4로 이기고 월드컵 여정을 3위로 마무리했습니다.
1: Yeah, it was crazy game. Obviously.
2: 정말 정신없는 경기였어요. 결승에 진출하지 못해서 여전히 아쉽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마무리하는 게 중요했고 잉글랜드가 월드컵에서 60년 만에 최고 성적을 거둔 것에 만족합니다. 부카요 사카입니다.
0: 1966년 월드컵 우승 이후 최고 성적을 낸 잉글랜드 선수단은 유종의 미를 거두며 결승 진출 실패에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두 골을 추가한 프랑스 은바페는 10골로 대회를 마무리하며 2회 연속 득점왕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KBS 뉴스 이준입니다.
3: 프로기사 이세돌 구단과 인공지능의 대결 10년 만에 또 한 번 세기의 한판이 펼쳐졌습니다. 이 세계 랭킹 1위 신진서 구단이 인공지능 카타고를 상대로 신의 한 수를 던지며 극적인 승전보를 전해왔습니다. 현경화 기자입니다.
4: 이틀 전 1국에서의 패배 때문인지 다소 긴장한 모습의 신진서 구단. 1국에서는 중앙 승부를 서두르다가 역전패를 당했지만 2국에서는 초반부터 우하기에 안정적으로 집을 쌓으며 주도권을 잡기 시작합니다.
5: 중앙의 어떤 변수를 그래도 많이 좁혀줄 수 있는 그런 정석이라서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4: 승부가 갈린 건 대국 중후반. 현존 최고 성능의 바둑 AI 카타고의 반격으로 집 차이가 좁혀졌지만 정확한 수로 흐름을 지켰습니다.
6: 지금 끊었습니다.
5: 네, 그 끊는 수로 인해서 승률 다시 99% 와. 유지합니다.
4: 약 4시간 50분에 걸친 접전 끝에 네 집 반차로 카타고를 꺾었습니다. 이번 승리로 신진서 구단은 비록 2점 접바둑이지만 카타고와의 공식 대국에서 처음 승리한 기사가 됐습니다. AI의 성능이 알파고 시절보다 크게 발전한 만큼 10년 전 이세돌 구단의 역사적인 1승에 버금가는 성과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7: 작은 전투였지만 그래도 전투로 한번 이겨봤기 때문에 되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오늘처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세계 랭킹 1위의 자존심을 지키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린 신구단은 모레 열리는 최종 참국에서 승부를 가립니다. KBS 뉴스 현경화입니다.
3: 세계 유산 분야 최고 권위의 국제회의인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오늘 부산 백스코에서 개회식을 열고 11일간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각국 대표단과 비정부기구 등 3천여 명이 참석해 세계 유산 후보 33건의 등재 여부를 검토하고 세계 유산으로 관리 중인 147건의 보존 상태를 점검합니다. 회의 기간 신뢰도와 보전, 협력 등 6가지 세계 유산 목표가 담긴 부산 선언이 채택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을 앞두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KBS에 출연했습니다. 실거주용 한 채라도 초고가 부동산은 달리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차 등 과세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손사연 기자입니다.
8: 이달 말 발표될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비거주 주택과 초고가 아파트 등에 대한 보유세 부담 강화가 될 전망입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가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초고가 주택 기준을 결정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9: 23일 날 토론이 거치고 7월 말쯤 발표될 세법의 최종 결정이 담길 예정입니다.
8: 보유세 인상 시 양도세를 낮춰야 매물이 나올 거란 지적엔 감안하고 있다면서도 과세 형편 강화에 더 무게를 뒀습니다.
9: 일률적으로 보유세를 높이면 양도세를 낮춘다는 것은 하나의 고려사항이고 감안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8: 주식시장 변동성을 키운 주요인으로 지목된 이른바 삼전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문제. 당국이 내놓은 보완 대책으로 상당 부분 부작용이 해소될 거라며 상장 폐지 주장엔 선을 그었습니다.
9: 상장 폐지는 사실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도입된 상품이고 이미 거기에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
8: 다만 레버리지 상품의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다양한 방법을 더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원장님이
3: 아파 본 사람이 제일 잘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고독사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는데 외로움, 즉 고립을 직접 겪어본 이들이 치유 활동가로 나섭니다. 임주영 기자입니다.
10: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찾아와 상담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설치한 마음 편의점입니다. 이곳에서 치유활동가로 일하고 있는 이인숙 씨. 이 씨 역시 이혼과 생활고 등으로 사회적 고립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11: 사람이 어떠한 충격적인 일이 있으면 몸이 안 움직여져요. 정신을 차려서 이렇게 보니까 애들이 옆에 있더라고요.
10: 수년간의 고립과 은둔 생활을 벗어나 일상을 회복한 이 씨의 경험은 고립감을 느끼는 이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12: 선생님이 이제 위안을 많이 주시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10: 갑작스러운 실직과 지병 등으로 3년가량 고시원을 전전했던 박범선 씨도 치유활동가가 됐습니다. 고립가구를 직접 발굴하고 상담도 하면서 다른 이뿐 아니라 나 자신도 치유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13: 저도 사실 외롭고 힘들어요. 근데 서로 이제 같은 처지의 사람을 만나고 하다 보니까 약간 서로에게 힘이 되는?
10: 사회적 고립을 겪다가 고독사로 숨지는 사람은 한 해 4천 명 가까이 됩니다.
14: 지역 안에서 그리고 이렇게 회복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서로 돕고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드는 게.
10: 서울시는 고독사 사망자 10명 중 6명이 50, 60대 중장년층이라며 이들의 처지에 공감할 수 있는 중장년 치유 활동가를 늘려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주현입니다.

0: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쓰레기 주변을 맴도는 존재, 영화의 제목이자 주인공입니다. 이 밑바닥 인생들의 거친 현실을 제작비 2억 원으로 담아낸 이 작품, 세계 유수의 영화제를 홀리며 독립영화사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이승종 기자입니다.
1: 사체에 수금을 하며 거칠게 살아가는 깡패 상훈.
2: 너 4시 반에 일어나서 돈 받으러 다니는 기분 아니야?
1: 어린 시절 가정폭력으로 어머니와 여동생을 잃은 그에게 세상은 증오의 대상일 뿐입니다. 길거리에서 우연히 부딪힌 여고생 연희. 자신에게 기죽지 않는 연희에게 상훈은 묘한 동질감을 느낍니다.
3: 너 삐삐 쳤는데 연락 안 하면 신고한다. 폭행죄로.
1: 연희 역시 폭력적인 아버지와 무기력한 남동생 사이에서 상처받은 인물. 닮은 상처를 지닌 두 사람은 서로를 통해 조금씩 위로받습니다.
4: 용산역에 오면 굴다리 하나 있거든. 거기서 3시까지 보자. 끝난다.
1: 제작비 2억 원가량의 독립영화였지만 세계 영화제에서 극찬을 받으며 독립영화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5: 이 폭력이라는 것이 끊이지 않고 시대를 거듭하면서 대물림되는 속에서 관객들에게 어떤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는.
1: 신인이던 김꽃비는 반항적이면서도 취약한 여고생 연희를 과장 없이 연기해 영화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6: 배우로서도 정말 한 단계 올라설 수 있는 계기가 됐었고 정말 많이 배웠고.
1: 가장 지저분한 곳에 꼬이는 똥파리 같은 인생 속에서 인간성에 대한 희망을 끈질기게 질문한 이 영화는 지금도 한국 독립영화의 대표작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종입니다.
7: 지금까지 이윤희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은 9시 20분입니다. KBS

0: 스포츠 스포츠.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이창진입니다. 잉글랜드가 북중미 월드컵을 3위로 마쳤습니다. 오늘 열린 3, 4위 결정전에서 프랑스를 6-4로 이겼는데요. 사카가 해트트릭으로 승리를 견인하면서 프랑스와의 월드컵 맞대결에서 3승 1패로 우위를 점했습니다. 한편 프랑스의 은바페는 멀티골에 도움 하나를 올리면서 대통산 10골 4개의 도움으로 득점왕 경쟁에서 메시의 2골 앞선 상태고요. 올리세는 2개의 도움을 추가해 통산 7개 도움으로 월드컵 단일 대회 최다 도움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결승전에서 메시가 4도움 이상을 기록하지 않으면 올리세의 도움왕 수상이 확정되는데요. 일요일 스포츠버스 월드컵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자, 잉글랜드와 프랑스가 10골을 주고받는 난타전을 벌였는데 잉글랜드가 승리했죠? 3위를 확정했죠?
2: 네, 맞습니다. 잉글랜드가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3위 결정전에서 프랑스를 6대

0: 4-4로 꺾었고요. 사실 그 경기를 앞두고 3, 4위전이 좀 동기부여가 떨어지는 네. 경기라서 뭐 패지론까지 나오긴 했었는데요. 10골이나 터지면서 또 예상을 뒤엎는 정말 재미있는 경기였습니다.
1: 네, 잉글랜드가 전반에만 4골을 몰아쳤죠.
0: 네, 맞습니다. 일단은 그 데클란 라이스 선수가 킥오프 3분 만에 반박자 빠른 슛으로 선제골을 터뜨렸고요.
1: 네.
0: 전반 18분에는 코너킥으로 콘사의 헤딩골을 또 도왔습니다. 이어서 사카 선수가 전반 37분에 또 상대 골문을 계속 두드린 끝에 열더니 또 추가 시간에는 왼발 슛으로 4대 0을 만들었습니다.
1: 네. 경기가 싱겁게 끝나나 했는데 프랑스가 후반에 3대 4까지 따라붙었죠.
0: 네, 맞습니다. 그 프랑스의 음바페 선수가 올리세 선수와 또 두 골을 합작을 했고요. 또 공간 침투 패스로 도움까지 올리면서 3대 4까지 만들었습니다.
1: 네.
0: 하지만 후반 45분에 잉글랜드 사카 선수가 해트트릭을 또 기록을 네. 했고요. 후반 추가 시간에 프랑스 덴벨레가 4대 5까지 만들었지만 종료 직전에 잉글랜드 벨링엄 선수가 폭풍 질주 끝에 또 상대를 제쳐내고 경기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1: 네. 골이 많이 나오면서 선수들의 개인 기록에는 참 여러 가지 참 좋은 영향을 끼쳤는데 음바페는 득점 선두로 올라섰죠.
0: 네, 이번 대회 9호 15골을 터뜨리면서 8골의 아르헨티나 메시를 제치고 득점 선두로 올라섰고요.
1: 네.
0: 그리고 음바페 선수가 월드컵 역대 통산 22골로 또 21골의 메시를 넘어섰습니다.
1: 네, 네.
0: 세계 대회만의 이룬 대기록이고요. 그 음바페 선수가 아직 28살에 불과하기 때문에
1: 네.
0: 또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골을 터뜨릴지는 또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1: 네, 메시가 결승에서 한 골 이상은 넣을 것 같은데 참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음바페 선수가 3, 4위전 마친 소감을 밝혔다고요?
0: 네, 음바페 선수도 메시가 내일 결승전에서 골을 넣을 것이다 또 이렇게 직접 말을 남겼고요.
1: 네네.
0: 그러면서도 사실 오늘 그 득점 선두로 올라서긴 했지만 월드컵 역대 최다 득점자가 되는 것보다 또 결승전을 뛰고 싶었다 또 이렇게 말을 하면서

0: 한국에서도 대회를 참 잘 마무리했죠.
1: 네, 잉글랜드는 그 1966년 우승 이후에 월드컵에서 두 번째로 좋은 성적으로 마쳤고요. 다만 그 잉글랜드 투엘 감독이 그 아르헨티나와의 4강전에서 좀 지나치게 수비적으로 내려서다가 역전패를 당했기 때문에 또 여전히 비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네. 투엘 감독은 월드컵 우승팀 프랑스와의 격차를 좁히는 첫걸음이었다. 또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0: 네, 프랑스의 데샹 감독이 이번 경기를 끝으로 물러난다고요?
1: 네, 데샹 감독은 이미 이번 대회를 마지막으로 또 물러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요. 고별전을 아쉬운 패배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0: 네.
1: 그래도 데샹 감독은 2012년에 지휘봉을 잡아서 14년 동안 월드컵 우승과 준우승을 이끌면서 프랑스를 다시 강호 반열에 올려놓았고요.
0: 네.
1: 프랑스의 그 후임 사령탑으로는 그 프랑스 축구 전설이자 레알 마드리드 사령탑을 역임했던 지네디 지단이 또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0: 네. 아르헨티나와 스페인의 결승전이 이제 7시간도 남지 않았는데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승부가 예상이 되죠.
1: 네, 맞습니다. 한국 네. 시간으로 20일 새벽 4시니까요. 7시간도 남지 않았고요. 미국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결승전이 열리고요. 일단 아르헨티나는 대회 2연패에 도전하고 스페인은 그 16년 만에 두 번째 우승을 노리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뭐 배팅 업체라든지 전문가들도 좀 근소한 승부를 예측할 만큼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승부입니다.
0: 네, 양팀 모두 오른쪽에서 승부가 날 가능성이 높죠.
1: 아, 네, 뭐 정확히 짚어주셨는데요. 스페인은 우선 오른쪽 윙어 라민 야말의 측면 돌파가 주 공격 루트고요. 아르헨티나 역시 오른쪽 공격수 메시 선수가 그 주발인 왼발을 활용해서 안쪽으로 파고들거나 또 오른쪽 측면을 돌파해서 크로스를 올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양 팀의 오른쪽 측면에서 또 승부가 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0: 네. 자, 아르헨티나의 메시와 프랑스 음바페가 지금 두 골차인데 결승전에서 득점왕 뒤집기에 메시가 도전하죠.
1: 네, 메시 선수는 8골 4도움이고요. 음바페 선수가 10골 4도움이거든요.
0: 네.
1: 일단 골든부츠는 득점이 같으면 도움과 출전 시간을 따지는데
0: 네.
1: 메시가 만약에 풀타임을 뛸 경우에는 음바페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렇기
0: 그렇군요.
1: 때문에 출전 시간을 감안한다면 메시가 2골 1도움을 올려야 그 역전이 가능하거든요.
0: 네.
1: 사실 쉽지 않은 수치이긴 한데 그래도 네. 축구의 신이라 불리는 선수이기 때문에 역전
0: 네.
1: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0: 그렇죠.
1: 봐도 될 것 같습니다.
0: 네, 결승에서 아르헨티나가 패하더라도 골든볼은 메시가 받을 거라는 관측이 나왔다고요?
1: 네, 맞습니다. 그 메시 선수가 아무래도 이번 대회에서 정말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뭐 16강전에서는 막판에 1골 1도움을 몰아쳤고 또 4강전에서도 막판에 2도움을 네. 올리면서 연달아 또 역전극을 이끌었기 때문에
0: 네.
1: 사실 스페인도 완벽한 팀이지만 냉정하게 그 메시만큼 임팩트를 좀 보여준 선수는 없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현지 언론에서도 아르헨티나가 만약 지더라도 그 메시가 최우수 선수 상격인 세 번째 골든볼을 받을 거다 이런 전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39살 믿기지 않는 체력과 기량 고를 기록을 했어요. 메시가 아르헨티나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남겼군요.
1: 네, 메시 선수가 그 월급으로 한 달을 버티기도 힘든 국민들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고 비록 잠시라도 기쁨을 선물할 수 있어 자부심을 느낀다 또 이렇게 위로 메시지를 남겼거든요.
0: 네네.
1: 그러자 그 아르헨티나의 밀레이 대통령이 축구 선수들이 경제를 얼마나 아느냐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다만 현실적으로 아르헨티나 서민들이 사실 경제 상황이 굉장히 체감하는 게 어렵다고 합니다.
0: 네네.
1: 그렇기 때문에 축구계에서는 메시의 말에 굉장히 또 공감을 또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네네. 이번에 도입됐던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는 재검토될 전망이라고요.
1: 네, 이번 대회부터 전후반 22분 직후에 그 3분 동안 그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그러니까 물 보충 휴식 시간이 의무적으로 주어졌거든요. 일단은 선수 보호 차원이긴 한데 또 일각에서는 사실 방송사 광고 수익을 위한 시간이 아니냐 또 이런 반발이 있기 때문에 그 아스날이 그렇던 벵거 전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일부 사람들이 좀 좋아하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회 후에 또 존속 여부를 좀 재검토할 것 같다. 또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0: 네, 소식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월드컵 소식 중앙일보의 박민 기자와 정리했고요. 이어서 한 주간 이슈가 됐던 스포츠계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최동호의 스포츠 칼럼 시간입니다. 대한체육회가 임시총회를 열고 체육회장 선거제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스포츠평론가 최동호 씨와 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0: 체육회장 선거제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죠?
2: 예, 그렇습니다. 지난 16일이었는데요. 이 대한체육회가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체육회장 선거제도 개선

0: 을 위한 정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1: 네.
0: 재적대의원 124명 중 99명이 참석했고요. 임시대의원 총회까지 열어서 이 개정안을 통과시킨 이유는 물론 이제 체육단체 휘장 선거 개선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문제이긴 하지만 네. 뭐 그보다는 사실 이 축구협회가 새로 휘장을 뽑아야 되는데 축구협회가 이 새로 개정된 선거 제도로 휘장을 뽑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서둘러 개정안을 의결한 겁니다.
1: 네, 당장 급한 축구협회장 선거도 이 개정된 체육회 정관을 따르는 건가요?
0: 예, 맞습니다. 대한체육회가 규정을 개정하면 축구협회도 체육회 정관을 준용해서 휘장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축구협회뿐만은 아니고 대한체육회에 가입한 모든 종목별 단체가 개정된 체육회 정관을 기준으로 해서 각 협회의 정관을 개정하게 되거든요.
1: 네네.
0: 이번 개정안은 대한체육회와 종목별 협회가 2028년부터 적용한다라고 정했는데 다만 정몽규 회장이 사퇴하면서 지금 축구협회가 당장 휘장을 새로 뽑아야 되기 때문에 축구협회가 개정된 안으로 휘장 선거를 치를 수 있게 회원 단체가 조기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대한체육회와 협의해서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라는 별도 규정까지 따로 뒀습니다.
1: 네, 뭐 사실상 직선제 도입을 위한 개정이라고요.
0: 완전한 직선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직선제 효과를 누리도록 최대한 노력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체육인이 체육회장을 뽑고 축구인이 축구회장을 뽑도록 하자는 취지인데 근데 사실 이 어디까지가 체육인이고 축구인이냐라는 것은 좀 복잡한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1: 네네.
0: 예를 들어서 이 선수 생활을 했고 또는 이 선수로 등록했지만 활동을 전혀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1: 네.
0: 또 이 생활체육 동호인도 있습니다. 생활체육 동호인은 어디까지 투표권을 인정하느냐의 문제도 있거든요.
1: 네.
0: 때문에 체육계에서는 뭐 사실 이 100% 완전한 직접 선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1: 네.
0: 대한체육회는 이 체육회 등록 시스템에 등록된 경기인으로 선거인을 제안을 했는데 가능한 이 투표의 대표성과 민주성을 높이려고 노력한 점은 인정할 만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개정안을 적용하면 선거인 수가 대폭 확대된다고요?
0: 예, 맞습니다. 이 선거제도 개정안의 핵심은 선거인단 확대거든요. 대한체육회장 선거인은 2244명에서 92,194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1: 네.
0: 현행 선거인 수보다 이 41배나 늘어나게 되는데 뭐 이 정도면 어느 정도의 체육인의 표심을 수용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1: 네, 네.
0: 이렇게 되면 이제 축구협회의 선거인 수는 현행 규정으로는 100명에서 300명 사이인데 이 정몽규 회장이 4선 회장으로 선출될 때 선거인 수가 194명이었거든요. 네. 단순히 그 41대만 적용을 하더라도 이 축구협회 회장 선거인은 194명에서 7,954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1: 이렇게 차이가 나는군요.
0: 예.
1: 자, 그런데 시스템에 등록된 경기인 모두가 투표권을 갖는 건 아니네요.
0: 예, 맞습니다. 우선 이 경기인이라고 하면은 선수와 지도자, 심판, 임원으로 이 직군을 나누게 되는 거거든요. 이 선거인단의 구성 비율은 이 선수가 41.3%고요.
1: 네.
0: 지도자 40.1%, 심판 12.8%, 임원 5.7%인데
1: 네.
0: 현재 체육회에 등록된 전체 등록 선수는 273,979명입니다.
1: 네.
0: 이들 모두에게 투표권이 주어지는 건 아니고요. 최근 4년간 전국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
1: 네.
0: 국가대표 강화 훈련에 참가한 선수, 또 이 선거 직전 연도에 선수 등록 등의 활동 기준을 충족한 선수들 같이 기준을 둬가지고 이들에게만 네. 투표권이 주어지도록 했습니다.
1: 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1: 최동호의 스포츠 칼럼 스포츠 평론가 최동호 씨였습니다.

0: 일요일 스포츠포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9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골프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데일리의 주미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김시우 선수가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 디오픈 챔피언십 우승에 도전하죠?
1: 네, 김시우는 오늘 영국 잉글랜드 사우스포트의 로열 버크데일 골프클럽에서 열린 제154회 디오픈 챔피언십 3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1개를 묶어 3언더파 67타를 쳤습니다. 중간합계 8언더파 200

0: 2타를 적어내고 단독 선두 샘 번스의 2타 뒤진 공동 2위에 올랐습니다.
1: 네, 경기 도중에 걸음이 불편해 보였는데 진통제 투혼이었다고요?
0: 네, 김시우는 3라운드를 끝낸 뒤 공식 인터뷰에서 지난주에 신발 깔창을 바꿨는데 그것 때문인지 양쪽 아킬레스건이 아팠다면서 네. 진통제를 먹고 나니 경기가 진행될수록 편안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오늘 경기에 대해선 티샷도 어렵고 그린도 까다로웠지만 몇 개의 어려운 퍼트를 성공한 것이 좋은 네. 성적을 내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네, 네. 올해를 포함해 8번째 디오픈 출전인데요. 이런 김시우의 역대 최고 성적은 2022년 세인트 앤드류스 대회 때인 공동 15위였습니다.
1: 네, 네.
0: 네, 올 시즌에는 페덱스컵 랭킹 7위에 오를 정도로 가장 안정된 성적을 좋죠. 내고 있는데요. 네. 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0시 10분에 최종 4라운드를 시작해 한국인 최초의 디오픈 우승을 노립니다.
1: 네, 잠시 후에 최종 라운드가 시작이 되는군요. 이 네. 최종 라운드에서 미국의 샘 번스, 뉴질랜드의 라이언 폭스 등과 경쟁을 하게 됐죠.
0: 네, 번스는 원래 아내 출산 때문에 이번 대회에 출전하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아내가 예정일보다 일찍 딸을 출산한 덕분에 대회에 출전해 2타차 선두를 달리며 우승까지 바라보게 됐습니다.
1: 네네.
0: 또 김시우와 같은 공동 2위에는 역대 남자 메이저 대회 최소타 타이인 62타를 친 라이언 폭스가 자리했습니다. 앞서 2라운드에서 또 62타를 쳐서 단독 선두에 올랐던 루카스 허버트가 3라운드에서 한타를 잃고 7언더파 공동 4위로 밀렸고요.
1: 네.
0: 디펜딩 챔피언 스코티 셰플러는 4언더파 공동 1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 네네.
0: 또 임성재도 한타를 줄이는 데 그쳐서 중간 합계 3언더파 공동 22위를 기록 중입니다.
1: 네. 자, 골프계에 사건 사고가 많았죠. 브라이슨 디셈버는 라이 개선으로 벌타를 받고 존 람은 클럽을 던져서 경고를 받았죠.
0: 네, 디셈보는 전날 2라운드 5번 홀에서 2벌타를 받았습니다. 네. 2홀에서 디셈보의 티샷이 오른쪽으로 밀려 긴 풀숲에 떨어진 뒤 두 번째 샷은 그린을 넘어가서 결국 보기를 써냈는데요.
1: 네.
0: 하지만 디셈보가 두 번째 샷을 하는 상황에서 공 뒤쪽 풀을 밟아서 다진 것이 이른바 라이 개선으로 네. 지적돼 2벌타가 부과됐습니다.
1: 발로 밟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평평하게. 네.
0: 네, 그 연습 스윙을 하기 위해서 어드레스에 들어가는 과정 중에 이 풀을 밟아 누른 게 스윙 공간을 개선한 것으로 판단됐다는 건데요.
1: 네네.
0: 결국 5번 홀 보기가 트리플 보기로 바뀌면서 디셈보는 합계 5언더파 공동 6위가 됐습니다.
1: 네네.
0: 선두 번스와는 4타차고요. 또 람은 15번 홀에서 티샷 실수가 나오자 아이언을 내팽개쳐 경고를 받았습니다.
1: 네.
0: 디오픈에서는 올해부터 선수들의 과격한 행동을 규제하는 선수 행동 강령이 도입됐는데요.
1: 네.
0: 이 선수나 캐디의 행동이 골프 정신에 비춰 그 기대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날 경우 공식 경고나 벌타 실격 처분이 내려지는데
1: 네.
0: 람은 이 선수 행동 강령을 어긴 1호 선수가 됐습니다.
1: 네, 아마추어들은 이 러프에 볼이 들어가 있으면 그 아이언으로 꾹꾹 눌러서 평평하게 만들어서 치는 경우가 참 많은데
0: 네.
1: 프로에서는 2벌타가 적용이 됩니다.
0: 네, 그렇습니다.
1: 자, KLPGA 투어는 16개 대회로 전반기를 끝냈는데 김민설과 서규림의 활약 등 세대 교체가 뚜렷했죠.
0: 네, 화수분 구조가 또 한 번 입증됐다는 평가입니다. 올해 등장한 새 얼굴은 김민솔과 서규림인데요. 김민솔이 3승, 서규림이 2승을 기록하면서 두 선수가 전반기에만 5승을 합작했습니다.
1: 네.
0: 또 상금과 대상 레이스 등 투어 주요 타이틀 부문에서 이들이 엎치락 뒤치락 주도권을 쥐면서 투어 전반의 흥행을 견인하는 라이벌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1: 네, 20대 초반 젊은 피 강세가 이어진 것도 전반기 특징이었죠.
0: 네, 상반기 종료 기준 상금 랭킹 톱10 중 8명이 23세 이하 선수들로 채워졌습니다. 또 전반기 우승자들의 연령 분포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해외 투어 소속으로 초청 출전해 2승을 수확한 김효주를 제외하면 나머지 우승자는 모두 20대입니다.
1: 네네.
0: KLPGA 투어 소속 우승자 중 최고령이 28살인 박민지일만큼 이미 활발하게 세대 교체가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1: 네. 자, 오심 논란에 휩싸였던 허인회 선수가 대회를 주관한 대한골프협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요?
0: 네, 지난 5월 GS칼텍스 매경오픈 3라운드 7번 홀에서 허인회의 티샷이 아웃 오브 바운즈, 즉 오비 구역으로 향했고
1: 네.
0: 오비 여부가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 진행요원이 허인회의 공을 주워든 일이었는데

0: 있는데요. 네. 이 경기위원은 허인의 원구가 아닌 잠정구로 계속 경기를 하라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판정을 내렸고요.
1: 네네.
0: 이 경기위원회는 다음날 4라운드가 끝나고 나서야 허인에게 원구를 오비로 최종 판단했다면서 뒤늦게 판정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1: 네.
0: 당시 허인에는 공동 선두로 경기를 마쳤으나 판정에 따라 해당 홀 성적이 파가 아니라 더블 보기로 바뀌면서 연장전에 네. 나서지 못했습니다.
1: 네. 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골프 소식 이데일리의 주미희 기자였고요. 이어서 프로야구 소식 전해드립니다. 스포츠 동아의 장은상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한화 류현진 선수가 오늘 한미통산 2500 탈삼진을 달성했죠.
2: 네, 류현진 선수가 오늘 키움전에서 한미통산 2500 탈삼진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1: 네.
2: KBO 리그에서 1566개, 메이저리그에서 934개의 삼진을 잡아 만든 대기록입니다.
1: 네, 네.
2: 국내 선수 중에선 류현진 선수가 당연히 최초로 달성한 기록입니다. 류현진 선수는 2회 초 키움 타선에 3연속 안타를 맞으며 1실점한 뒤 무사 1-3루 위기에 몰렸는데요. 번역된 선수를 3구 만에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대망의 2,500번째 삼진을 잡아냈습니다.
1: 네. 자, 류현진의 호투에 홈런 지원이 더해지면서 한화가 초반부터 승기를 잡았죠.
2: 네, 한화가 초반 노시환 선수의 말루 홈런과 페라자 선수의 트럼프까지 더해 승기를 잡는 듯 했는데요. 놀랍게도 연장 승부로 이어졌습니다. 한화는 노시환 선수의 실책이 나오면서 8회 초에 결정적인 5실점을 했는데요. 키움이 8회 초 5점을 따라가는 뒷심을 발휘하며 기어코 9대9 동점을 만들었고요.
1: 네.
2: 현재 10회 초 연장 승부가 진행 중입니다.
1: 네. 자, 잠실에서는 KT와 LG가 맞붙었는데 지금 경기 상황 어떻습니까?
2: 네, 잠실에서는 KT가 LG를 4대1로 방금 전에 꺾었습니다.
1: 끝났군요.
2: 네, 네. KT 무려 7연승을 질주했는데요.
1: LG는 4연패죠?
2: LG는 오늘 패배로 5연패 늪에 빠지게
1: 5연패군요.
2: 됐습니다.
1: 네.
2: 예. KT는 선발 고용표 선수가 6이닝 무실점 호투로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1: 네.
2: 타석에선 장성우 선수가 8회 초 솔로포와 9회 초 적시타를 날리며 화력을 담당했는데요. KT는 LG와 4연전을 모두 승리로 쓸어담으며 2위 자리까지 빼앗았습니다.
1: 네, 네.
2: 5연패에 빠진 LG는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1: 네. LG 선발 송승기가 한 달 반 만에 돌아왔는데 투구 내용이 어땠습니까?
2: 네, LG 송승기 선수 담증세로 한동안 자리를 비웠었죠.
1: 네.
2: 우상을 깨끗이 털고 1군으로 돌아왔습니다. 홍승기 선수는 당초 계획대로 오늘 89 내외의 공을 던질 계획이었는데요. 최종 투구수는 82개였습니다.
1: 네.
2: 4와 3분의 2이닝 1실점의 호투로 복귀 첫 등판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1: 자, 대구에서는 롯데와 삼성이 맞붙었는데 롯데는 후반기 첫 승이 절실한 상황이었죠.
2: 네, 대구에서 열린 롯데와 삼성의 클래식 매치는 절실한 1승이 필요한 롯데가 끈질기게 삼성을 물고 늘어졌는데요.
1: 네.
2: 현재도 승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2: 네, 롯데는 후반기 첫 승을 아직 거두지 못한 상태인데요. 선발 김진욱 선수가 5이닝 3실점으로 제 몫을 다하며 첫 승을 향해 팀을 끌어올렸지만 불펜진이 6회 말부터 대거 무너지며 결국 리드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1: 네.
2: 반면 삼성은 선발 원태인 선수가 5이닝 6실점으로 크게 무너졌지만 타선 중심 타선인 구자욱, 최용우, 디아즈 선수가 타점을 겹겹이 쌓으며 롯데 상대로 추격에 성공했습니다.
1: 네, 지금 몇 회가 진행 중인가요?
2: 현재 9회째가 마지막으로 확인한 건 9회 초까지였고요.
1: 네.
2: 아직까지는 팽팽한 승부가 계속 이어지고
1: 그렇군요.
2: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자, 문학에서는 기아와 SSG가 접전을 치렀죠.
2: 네, 기아가 SSG를 9대5로 꺾고 3연승을 내달렸습니다.
1: 네.
2: 기아는 화력 대결에서 SSG를 눌렀는데요. 나성범 선수와 김재환 선수의 3런포 맞대결로 4대4까지 진행된 경기 5대5까지도 이어진 승부에서 해결사는 기아의 김호령 선수였습니다.
1: 네, 네.
2: 김호령 선수는 8회 초 2사 2-3루 상황에서 2타점 적시타를 때려 7대5로 앞서가는 점수를 만들었는데요. 이하는 이후 카스트로 선수의 5월 트럼프까지 더해 최종 9대5로 점수차를 벌리면서 승부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1: 네. 자, SSG는 최정에 이어서 오태곤까지 빠졌는데 어떤 선수들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까?
2: 네, 주전 선수들의 부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SSG죠. 다만 오늘 경기에선 다른 선수들이 공백을 잘 메우는 모습이었습니다. 내야수 홍대인 선수가 교체 투입돼 2타수 2안타를 기록했고요. 최정 선수가 없는 가운데 주포 역할을 해야 되는 김재환 선수도 2타수 1안타 1홈런 3타점을 기록하며 자기 역할을 해줬습니다.
1: 네. 자, 기아는 헤드퍼스트 슬라이딩을 하면 벌금인데 김호령은 제외라고요.
2: 네. 기아는 부상 방지를 목적으로 타자들의 1루 헤드퍼스트 슬라이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1: 네.
2: 어제 경기에서 김호령 선수가 헤드퍼스트 슬라이딩을 해 벌금을 낼 위기에 몰렸는데요.
1: 네. 네.
2: 이범호 감독이 특별히 김우령 선수의 벌금을 면해줬습니다.
1: 네네.
2: 이유는 역시 김우령 선수의 계약 때문인데요. 올해 기아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김우령 선수는 올 시즌을 마친 뒤 FA 권리를 얻게 됩니다. 팀에 오래 남아달라는 이 감독의 바람이 벌금 면제로도 이어진 네. 모습입니다.
1: 네.
2: 이범호 감독은 김우령 선수에게 벌금은 됐고 계약이나 빨리 해라 하면서 네. 기분 좋은 압박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1: 그렇군요. 자, 끝으로 창원에서는 두산이 NC의 위닝 시리즈를 가져갔네요.
2: 네, 두산이 NC를 10-3으로 꺾고 3연승을 내달립니다.
1: 네.
2: 두산 타선은 장단 12안타로 두 자릿수 득점을 만들었는데요. 3회 초 공격에서 강승호 선수의 솔로 홈런을 포함해 팀이 4점을 만들며 빅이닝을 만들었습니다.
1: 네, 네.
2: 이후 두산은 7회 초 공격에서 추가 점수를 다시 4점으로 내며 승기를 최종 잡았습니다.
1: 네. 자, 선수의 활약 자세히 좀 전해주실까요?
2: 네, 역시 타자 중에서는 강승호 선수의 활약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강승호 선수 앞서 말씀드린 대로 3회 초에는 홈런포를 때리기도 했는데요. 현재 솔로 홈런을 포함해 오늘 5타수 2안타 4타점을 기록하며 최고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1: 네.
2: 투수진에선 선발 투수 최승용 선수의 5.2이닝 2실점 호투가 빛났는데요.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활약이었습니다.
1: 네. 자,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의 이정훈은 어제의 3안타 기세를 이어가질 못했죠.
2: 네, 샌프란시스코 이정우 선수는 오늘 시애틀 전에 6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이정우 선수 어제 3안타 맹활약을 펼쳤는데요. 오늘은 아쉽게도 4타수 무안타로 침묵했습니다. 이정우 선수가 무안타에 그친 샌프란시스코는 시애틀에 3-4로 패했고요. 시즌 최근 3연승 행진도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1: 네.
2: 이정우 선수의 타율은 3할 4리로 조금 떨어졌습니다.
1: 네, 샌디에고의 송성문, 미네소타의 고우석은 결장을 했고 LA 다저스 트리플A의 김혜성은 멀티히트를 기록했죠.
2: 네, 샌디에고 송성문 선수와 미네소타 고우석 선수는 오늘 경기엔 모두 나서지 않았습니다. 마이너리그 트리플A에서 활약 중인 김혜성 선수는 시애틀 산하 트리플A팀과의 경기에 5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는데요. 4타수 2안타 1득점을 기록하며 좋은 타격감을 보였습니다.
1: 네.
2: 김혜성 선수의 트리플A 시즌 타율은 2할 9푼 4리가 됐습니다.
1: 네. 자, 애틀랜타 트리플A의 김하성은 더블헤더 두 경기를 모두 소화했네요.
2: 네, 어제 트리플A로 승격된 애틀랜타 김하성 선수 어제 대기질 악화 여파로 인해 오늘 디트로이트 산하 트리플A팀과의 더블헤더를 치렀는데요. 1차전엔 2번 타자 유격수, 2차전엔 2번 지명타자로 각각 선발 출전했습니다. 김하성 선수는 타격감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례적으로 더블헤더 두 경기에 모두 나섰는데요. 1차전에선 4타수 1안타 1삼진을, 2차전에선 3타수 1안타 1볼넷 2삼진을 기록했습니다.
1: 네.
2: 실전 감각 조율에 나선 김하성 선수, 하루빨리 감각을 끌어올려 빅리그에서도 곧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프리야구 소식 스포츠동아의 장은상 기자였습니다.

0: 따뜻한 비판이 있습니다. 냉철한 분석이 있습니다. 스포츠 스포츠
1: 일요일 스포츠 함께하고 있습니다. 9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축구 소식 전해드립니다. 베스트 11의 임기환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K리그1 오늘 두 경기가 열렸는데 먼저 부천과 서울의 경기부터 살펴보죠.
2: 서울이 부천 원정에서 승점 3점을 따내며 단독 선두 자리를 공고히 다졌습니다. 서울은 전반 41분 조영욱, 후반 8분 정승원, 후반 추가 시간 11분 클리말라가 연속골을 터뜨리며 후반 17분 김상준이 한 골 만회한 부천을 3-1로 제압했습니다.
1: 네.
2: 서울이 이날 승리로 12승 3무 3패, 승점 39점을 기록하면서 2위 강원과 승점 차이를 8점까지 벌렸고요.
1: 네.
2: 부천은 4승 7무 7패, 승점 19점으로 10위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1: 네.
2: 클리말라 선수는 리그 6호 골로 득점 5위까지 뛰어올랐습니다.
1: 네, 서울 12승 3무 3패, 아주 페이스 좋아요. 자, 안양과 광주의 경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2: 안양은 홈에서 광주와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안양은 후반 10분 에이스 마테우스 선수가 선제골을 넣었지만 후반 정규시간 종료 1분 문민서에게 통안의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무승부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6호 골을 넣은 마테우스는 리그 득점 5위에 올랐고 공격 포인트 10개로 김대원과 함께 이 부문 공동 선두로 뛰어올랐습니다.
1: 네.
2: 안양이 5승 9무 4패 승점 24로 6위 자리를 유지했고 광주는 1승 6무 11패 승점 9점으로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1: 네. K리그2는 4경기가 열렸는데 다이렉트 승격을 노리는 수원은 파주를 홈으로 불러들였죠.
2: 수원 삼성의 승격길이 험난하기만 합니다. 수원 삼성이 신생팀 파주를 홈으로 불러들였지만 한 골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1: 네.
2: 수원이 슈팅 15개, 유효슈팅 10개로 7개, 3개인 파주에 각각 2배와 3배 이상 많은 슈팅을 기록하고도 파주의 골문을 열어젖히는데 끝내 실패했습니다.
1: 네.
2: 수원이 지난 안산 원정 패배에 이어 홈에서도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두 경기 연속 무승의 늪에 빠졌고요. 수원이 10승 3무 4패 승점 33으로 대구를 하루 만에 3위로 내리고 2위에 올랐지만
1: 네.
2: 단독 선두 부산을 성미까지 추격하는 데는 실패했고요. 지금 현재 부산과의 승점 차는 3점입니다. 파주는 승점 18점으로 17개 팀 중 12위에 자리했습니다.
1: 네, 용인과 화성은 경기도 시민구단 더비를 펼쳤죠?
2: 그렇습니다. 차돌이 감독이 이끄는 화성이 신생팀 용인의 한수위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화성은 용인 원정에서 플라나가 전반 37분과 추가 시간에 멀티골을 터뜨린 데 이어 후반 시작 3분 만에 제갈재민이 한 골을 보태며 홈팀 용인의 3-0 완승을 거뒀습니다.
1: 네.
2: 화성이 8승 3무 5패 승점 28로 6위에 올랐고 용인은 3승 8무 6패 승점 17로 17개 팀 중 13위에 머물렀습니다.
1: 네, 경남과 안산의 경기도 짚어주시죠.
2: 경남이 홈에서 골폭풍을 몰아치며 안산에 대승을 거뒀습니다. 경남은 경기 시작 9분 만에 조상준의 선취 득점을 올린 데 이어 전반 35분 배현서, 39분 김현우, 후반 17분 윤일록, 후반 추가 시간 김현우의 릴레이 골에 힘입어 안산을 5-0으로 대파했습니다. 경남이 6승 5무 6패 승점 23으로 9위에 올랐고 안산은 4승 2무 11패 승점 14로 17개 팀 중 15위에 머물렀습니다.
1: 네. 청주와 천안의 경기는 어떻게 됐나요?
2: 충북 청주가 천안시티에 신승을 거뒀습니다. 전반 막바지까지 팽팽하던 경기의 균형은 41분에 천안 센터백 최규백의 자책골로 깨졌습니다. 충북 청주가 이 행운의 득점을 잘 지켜내며 홈에서 청금 같은 승점 3점을 획득했습니다.
1: 네.
2: 시즌 2승째를 거둔 충북 청주인데요. 2승 11무 4패 승점 17로 14위에 자리했고 천안은 4승 7무 6패 승점 19로 11위에 위치했습니다.
1: 네. 리그 2위까지 뛰어오른 강원의 상승세가 주목받고 있죠?
2: 그렇습니다. 5월 2일 인천전부터 6승 2무를 거두며 네. 8경기 연속 무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2024 시즌 기록한 종전 구단 최다 무패 기록이죠. 7경기 6승 1무 기록을 갈아치웠고요. 이 상승세의 원동력은 많이 그리고 강하게 뛰는 축구입니다.
1: 네.
2: 이 강원 선수들은 시속 25km 안팎의 고강도 달리기를 의미하는 VHIR 횟수가 6,000회가 넘습니다.
1: K리그1
2: 12개 팀 중 1위고요. 그리고 시속 25km 이상 전력 질주를 뜻하는 스프린트 횟수도 가장 많습니다. 스프린트 거리 역시 리그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 뛰는 축구가 공수 양면에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공격에서는 좌우 윙어 김대원과 모재현이 끊임없이 상대 배후를 파고들고 있고요. 수비에서는 국대 수비수 이기혁 그리고 강투지가 빠른 발을 활용해 골문 앞에서 상대 공격수를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지난 김천전에서도 이런 많은 활동량을 바탕으로 공중볼 경합에서 앞서며 경기 흐름을 장악했고요. 이 지치지 않는 체력도 강원의 전술 완성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1: 네, 이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건데 이것도 훈련의 결과물이겠죠?
2: 네, 그렇습니다.
1: 자, 소속팀에 복귀한 설영우는 리그 개막전에서 펄펄 날았죠?
2: 그렇습니다. 설영우 선수가 그야말로 펄펄 날았는데요. 이 집에서다가 샤바츠와의 세르비아 슈페르리가 1라운드 홈경기에서 5-0 대승을 거뒀는데 이 포백의 라이트백으로 선발 출전한 설영우가 이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코네 선수의 자책골을 유도하는 등 그야말로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네. 이 축구 통계 매체 품목에 따르면 설영우 선수가 패스 성공률 94%, 볼터치 83회, 공격 지역 패스 11번, 그리고 기회 창출 4회, 크로스 성공 3회 등을 기록하면서 평점 8점을 받았는데요. 지베주다 전체 4위이자 수비수 1위에 해당하는 평점입니다.
1: 네, 소식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축구 소식 베스트 11의 임기환 기자였습니다.

0: 이어서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 소식을 전해드리는 일요 스포츠 와이드 시간입니다.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배드민턴 여자 복식 김혜정, 공희영 조가 일본 오픈 정상에 올랐죠?
1: 네, 이 한국 배드민턴 여자 복식 김혜정, 공희영 조의 이 호흡을 기다리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조가 오늘 열린 그 일본 오픈에서 기적 같은 역전 드라마를 쓰면서 정상에 올랐습니다.
0: 네.
1: 이 세계 랭킹 6위인 김혜정, 공희영 조는 오늘 일본 도쿄에서 열린 대회 여자 복식 결승

0: 했고요. 대회 2연패를 노렸지만 아쉽게 2위를 했습니다. 결승에서는 세계 랭킹 2위인 인도네시아와 맞붙었는데요. 결과는 0-2로 패했습니다. 네네. 이 김원호 서승재조는 1게임과 2게임 모두 막판까지 끈질긴 추격전을 펼쳤는데요. 하지만 이 마지막 고비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일본 오픈 일정을 모두 마친 배드민턴 대표팀은 곧바로 이제 중국으로 이동해서 오는 21일부터 개막하는 중국 오픈에서 다시 한번 금빛 스매시에 도전합니다.
1: 네. 어젯밤에 열린 e스포츠 월드컵 롤 4강전 2변의 연속이었어요.
0: 네.
1: 페이커의 T1, 디펜딩 챔피언 젠지 두 팀 모두 결승행이 좌절됐죠.
0: 네, 그 e스포츠 월드컵에 출전한 T1 먼저 얘기해드리면 아쉽게 결승 진출 실패를 했고요.
1: 네.
0: 어제 그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4강전에서 홈팀 카르민 코프에게 세트스코어 1-2로 역전패했습니다.
1: 네.
0: 경기가 끝나고 주장 페이커 이상혁 선수는 순간적인 판단에 갈려서 아쉽다라는 이런 소감을 네. 전하기도 했고요. 또 디펜딩 챔피언인 젠지 역시 아쉽게 결승 문턱에서 멈춰섰습니다.
1: 네.
0: 이 월드컵 4강전에서 D플러스 기아와 풀 세트 접전을 펼쳤는데 세트 스코어 1-2로 졌습니다.
1: 네. T1과 젠지는 3위 결정전을 치렀죠.
0: 네, 그 조금 전 한 9시 35분쯤에 경기 결과가 나왔습니다.
1: 네.
0: 젠지가 T1을 상대로 2-1 이기고 3위 차지했고요.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1: 네.
0: 이 젠지는 우위를 이렇게 정하면서 득점 포인트로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가져왔고요. T1도 사실 다채로운 흐름을 보여줬지만 그래도 젠지가 이렇게 3위를 차지하면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1: 네. 결승에 진출한 D플러스 기아는 프랑스 팀과의 대결을 앞두고 있죠.
0: 네. 이 D플러스 기아가 젠지의 월드컵 2연패를 저지하고 창단 첫 결승에 올랐는데요. 아직 이제 그 결승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결승 상대가 바로 T1을 꺾고 올라온 프랑스 홈팀 카르민 코프입니다.
1: 네.
0: 이 팀도 참 만만치 않은데요. 홈 관중의 그런 압도적인 응원을 뚫어야 합니다.
1: 네.
0: 이 D플러스 기아의 허수 선수가 또 인터뷰를 했는데요. 결승에서 꼭 우승을 해서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의 이 위상을 지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1: 네.
0: 더불어서 트로피를 들고 돌아오겠다라는 이런 포부도 밝혔습니다.
1: 네. 신진서 구단이 바둑 AI와의 공식 대국에서 승리했네요.
0: 네, 이번 대결은 신공지능이라는 별명이 아깝지 않은 신진서 구단의 대단한 승리였습니다.
1: 네.
0: 이 신진서 구단이 바둑 AI 카타고와의 기신전 2국에서 4시간 50분 290수까지 가는 혈투 끝에 흑 4집 반승을 거뒀는데요. 2점을 먼저 까는 젖바둑이긴 했지만 카타고가 그동안 프로기사들에게 2점 핸디캡을 주고는 단 한 번도 지지 않았던 절대 강자였거든요. 근데 공식 대국에서 카타고를 꺾은 기사는 신진서 구단이 최초입니다.
1: 예.
0: 이 신진서 구단은 1국에서 초반에 역전패를 당했기 때문에 2국에서 신진서 구단은 아예 초반부터 이 대형 그 정석을 유도해서 바둑판을 좁혀갔는데요.
1: 네.
0: 150수가 넘을 때까지 승률 99%를 유지하면서 AI를 압도했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런데 그 중반에 100대마를 과감하게 끊어가면서 변수가 생겼는데요. 위기가 왔지만 그래도 1-1 동점이 됐고요. 최종 3국은 바로 오는 21일에 열립니다.
1: 네. 자, 일요 스포츠 와이드 1일 리포트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스포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오는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창진이었습니다. 스포츠.

0: KBS 58분 날씨.
1: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당분간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의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고 내일과 모레 남부지방에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경상권은 5에서 60mm, 강원도와 전라권은 5에서 40mm, 충청권은 20에서 80mm, 제주도는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내일 늦은 새벽부터 아침까지 충청권에선 시간당 20에서 30mm 비가 내리겠는데요. 모레까지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토사유출과 산사태 및 낙석, 축대 붕괴 등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일부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안팎으로 올라 덥겠습니다. 또한 전라권과 경남권,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열대야주의보가 발표됐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3도, 전국이 22도에서 26도,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전국이 26도에서 33도입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5도입니다. KBS 58분 날씨 이형우입니다.

0: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하루 넘게 이어지는 인천 쿠팡물류센터 화재 진화를 위해 소방당국이 굴착기를 투입해 파괴 작업에 나섰습니다. 인천소방본부는 오늘 오후 인천 서해구 성남동 쿠팡물류센터 화물차 출입로에 굴착기와 소방대원을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투입된 장비와 인원은 화물차 출입로와 물류센터 건물이 연결되는 지점에서 물류센터 6층 방향으로 파괴 작업을 진행합니다. 건물 내부 연기를 빼고 동시에 소화용수를 뿌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발령한 소방당국은 오늘 밤 11시까지 큰 불을 잡는 게 목표입니다. 세계유산 분야 최고 권위의 국제회의인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오늘 부산 백스코에서 개회식을 열고 11일간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각국 대표단과 비정부기구 등 3천여 명이 참석해 세계유산 후보 33건의 등재 여부를 검토하고 세계유산으로 관리 중인 147건의 보존 상태를 점검합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6일까지 외국인은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8거래일 동안 12조 원 넘게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국내 ETF 시장에서 외국인은 같은 기간 5,937억 원 순매수했는데 가장 많이 순매수한 ETF는 코스피 200 지수의 하루 수익률을 두 배로 추종하는 코덱스 레버리지였습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SK하이닉스의 성과급 논란과 관련해 성과급 제도가 주주 등 이해 당사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최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하계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다만 현재로서는 논의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9월 노사 합의를 통해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고 지급액 상한선도 전면 폐지하는 파격적인 보상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지난 2분기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증시가 호황을 누린 데 힘입어 국내 주요 대형 증권사들의 합산 영업이익이 5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영업이익은 141%, 당기 순이익은 114% 급증한 수치입니다. 올해 2분기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실업자가 48만 명을 넘어 5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오늘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대졸 이상 실업자는 48만 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만 9천 명 늘었습니다. 2분기 기준으로 코로나19 초기인 2021년 이후 가장 큰 규모입니다. 프로야구 한화의 베테랑 투수 류현진이 한국 투수 최초로 통산 2,500 탈삼진 고지를 정복했습니다. 류현진은 오늘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열린 키움과의 홈 경기에서 2회 초 권혁빈을 상대로 헛스윙 삼진을 잡아내며 한국 프로야구와 미국 메이저리그를 합쳐 개인 통산 2,500 탈삼진을 기록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국내 프랜차이즈 커피 업계 가운데 처음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 노조는 지난 16일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산하 지회 설립 선언문을 발표하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 직원은 2만 3천 명으로 매장 노동자들도 본사가 직고용하고 있습니다. 나홍진 감독의 SF영화 호프가 개봉 5일 만에 누적 관객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배급사 플러스의 멘트

엔터테인먼트는 호프가 오늘 오후 1시쯤 200만 관객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나 감독이 10년 만에 내놓은 신작인 호프는 앞서 개봉 사흘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올해 최단기간 100만 돌파 기록을 세웠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저녁엔 대구와 경북에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은 중부지방에 강한 비가 예보됐고 남부지방의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예상 강수량은 충청권이 20에서 80mm, 수도권과 경북 중북부는 20에서 60mm, 전남 광주와 강원 내륙은 5에서 40mm 등입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한상원이었습니다. KBS

0: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건강365 뇌건강특별기획 건강한 뇌 건강한 삶 어제 이어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치매는 고통스러운 질환입니다. 치매를 완치시킬 수 있는 치료제는 언제쯤 나오는 걸까? 나이 들수록 두려움이 커지는 치매에 대해서는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고요. 빠르게 변화하는 치매 진단과 치료 환경에 대한 관심은 높아집니다. 치매는 예방 가능한 질환일까요?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시작하면 더 나빠지지 않고 초기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치매 예방과 올바른 정보, 또 인식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은 위험을 높이는 치매 위험 인자와 함께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혈액순환의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말초신경 질환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건강365 뇌건강특별기획 건강한 뇌 건강한 삶 먼저 치매에 대한 궁금증 대한치매학회 이사장이신 가천대 길병원 신경과 박기형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치매는 생각만으로도 두렵다는 말을 합니다. 본인, 가족, 사회적으로도 우리 모두의 문제이지 않나요?
1: 네, 그렇습니다. 이게 치매가 어떤 한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 가족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큰 고통이 따르는 질환이기 때문에 사회 전체가 안전망을 제대로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질환입니다.
0: 초고령 사회를 살면서 노인 인구는 점점 많아질 텐데요. 그만큼 치매 진단을 받는 분들도 늘지 않을까요?
1: 네, 그렇습니다. 치매 그 환자는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0: 네.
1: 중앙치매센터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추정 치매 환자 수가 올해 99만 명이라고 하고요. 아마 올해 100만 명을 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유병률은 물론 이제 그 한 9% 정도로 예전에 10%를 넘었던 거에 비해서 좀 줄어들었긴 했는데요. 이 노령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환자 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0: 참 치매는 그렇게 환자뿐 아니라 가족이 함께 겪는 질환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심지어 65세 미만의 젊은 치매, 초록이 치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1: 네, 그렇습니다. 초록이 치매 환자도 계속 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최근에 발표에 따르면 전체 치매 환자의 약 한 8.3% 정도가 초록이 치매 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숫자로는 한 8만 명이 넘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죠.
0: 그렇네요. 참 남의 일도 아니고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닌데요. 치매는 뇌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뇌세포가 이게 퇴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뇌 기능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게 여겨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치매라는 거는 이 뇌의 이 퇴화가 병적으로 빨리 진행을 해서 특정 부위가 비정상적으로 더 많이 퇴화해서 그 부위를 담당하는 그 인지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그런 상태가 이제 치매입니다. 그래서 보면 치매

0: 증상은 그 뇌의 어느 부위에 기능이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가장 흔한 그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에는
1: 네.
0: 이제 뇌의 옆부분이죠. 이 옆부분을 측두엽이라고 그러거든요.
1: 네.
0: 그리고 이 윗부분을 두정엽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측두엽은 기억력에 중요하고 두정엽은 이렇게 공간을 지각하는 능력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1: 네.
0: 이 부분이 망가지면 이제 기억력이 떨어지면서 길을 잘 못 찾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1: 네.
0: 또 이제 전두측두치매 같은 경우에는 앞뇌죠. 전두엽. 그리고 옆에 뇌 측두엽의 이제 앞부분이 망가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행동이 굉장히 이상해지고 언어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그런 증상들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듯이 이게 이 어느 부위가 망가지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죠.
1: 다음 주 7월 22일이 세계 뇌의 날인데요. 올해 주제가 모두가 누리는 뇌 건강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서도 건강한 뇌를 관리하는 노력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0: 네네. 치매는 이 나이가 들어서 조절하는 이런 그 병이 아닙니다.
1: 네.
0: 젊어서부터 평생을 관리하고 예방해야 되는 그런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이 물론 최근 발표에 따르면 치매 예방 정책을 아주 잘 시행하는 나라들,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 그래서 네.
0: 치매 유병률은 감소하고 있거든요. 물론 노령 인구가 증가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치매가 증가하는 건 맞지만 그 유병률 발생률 자체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예방을 잘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 예방의 제일 중요한 것들을 이제 계속 그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제 우리가 그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이게 중년기가 되면은 머리를 자꾸 이렇게 다치는 거 외상성 뇌손상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자전거 타다가 넘어지고 우리가 또 뭐 킥보드 타다가 머리 다치고 이러는 것들도 다 치매 원인이 되기 때문에 꼭 헬멧 쓰고 다니고 또 청력이 저하되는 것들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요즘에 젊은 분들이 귀에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많이 끼고 다니시는데 이게 청력 저하의 원인이 되거든요. 이런 청력 저하 또한 치매 원인이 될 수가 있고 LDL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거, 그 운동을 안 하는 거, 고혈압, 당뇨, 흡연, 비만, 또 술 이런 그 성인병들이 전부 다 치매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은 이제 사회적인 고립감이라든지 이제 시력을 잃는 것도 이제 치매의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잘 예방을 하면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잘 그 노력을 하면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가 있겠죠.
1: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겠네요.
0: 네네.
1: 치매도 젊은 치매로 불리는 초록이 치매와 노인성 치매는 좀 구분해서 생각해야 될까요? 의심 증상부터 다른지도 궁금한데요.
0: 가장 많은 원인은 역시 알츠하이머병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기억력 저하가 가장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1: 네.
0: 이 초록이 치매와 노년기 치매가 증상이 약간 다른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초록이 치매에서는 알츠하이머병이 이제 제일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 네.
0: 이 알츠하이머병 치매의 한 25% 정도는 초기에 기억력 장애는 없으면서 언어 장애나 아니면 실행력 등이 떨어지는 이게 전두엽 증상하고 공간 지각력이 떨어지는 두정엽 증상이 두드러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초록이 치매는 65세 이하의 치매를 우리가 초록이 치매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보면은 판단력이나 실행 능력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이게 성격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사회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이제 굉장히 흔하고 그런 경우에 내가 이게 우울증인가 내가 번아웃인가 이런 증상 때문에 나타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진료를 좀 늦게 진료에 늦게 오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경험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족력 치매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한 번쯤은 의심을 하고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흔한 게 이제 전두측두 치매라는 건데요. 이거는 전두엽하고 측두엽이 망가지는 그런 질환인데 측두엽 중에서도 이제 앞부분이 망가지기 때문에 기억력은 아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행동을 이상하게 해요. 그래서 아주 성실했던 사람이 뭐 슈퍼마켓에 가가지고 도둑질을 한다던가 아니면 남자가 뭐 여탕에 들어간다던가 아니면은 그냥 그 같은 곳에 한 수십 번씩 전화를 하는 이런 이상한 행동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질환이 이제 정신질환으로 오해를 받아가지고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들도 잦았습니다.
1: 초록이 치매 진단을 받는 분들은 치매일 수 있다는 건 생각도 못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셨듯이 내가 우울증인가 번아웃이 왔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하지만 서서히 뇌 기능은 망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0: 그렇죠. 뇌 기능이 점점 망가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다양한 증상들을 보이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모든 인지 기능이 다 떨어지는 이런 경과를 거치게 되죠.
1: 네. 또 노인성 치매로 불리는 알츠하이머병은 어떻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치매가 자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이 들어서 그렇다는 노화로 생각하는 사이에 서서히 진행이 되는 건가요?
0: 노년기 알츠하이머병 치매는 아주 서서히 진행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 그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거니 생각하고 이제 방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1: 네.
0: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가족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서요.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다고 느끼시면 이미 그거는 퇴행성 변화가 빠른 퇴행성 변화가 시작이 된 겁니다. 병적인 변화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빨리 전문의를 찾으셔서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1: 그런데 또 건망증과는 분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억력의 문제로 치매를 의심하기는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0: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 생활이 바쁘고 또 이제 일이 피곤하고 뭐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다던가 하면 우리가 이제 깜빡깜빡 하는 증상이 점점 이제 많아지죠. 특히나 이제 바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증상이 많이 생기죠. 근데 이렇게 깜빡깜빡 한다고 해서 모두 이제 치매로 진행하는 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일을 기억을 못할 때 힌트를 줬을 때 기억을 하는지 못하는지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알츠하이머병 이 기억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알츠하이머병 치매인데 알츠하이머병 치매는 이제 해마라는 그 기관이 이제 망가지는 게 가장 처음의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뇌 해마가 망가지면 새로운 기억이 아예 우리 뇌에 저장이 안 됩니다. 해마가 그 기억에 저장을 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뭐 오늘 아침에 뭐 했는지 이런 것들이 본인의 뇌에 기억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힌트를 줘도 전혀 기억을 못하죠. 그래서 이제 힌트를 주면 아는지 모르는지 보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그 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가족 입장에서는 부모님의 치매 선별 검사를 받아보고 싶어도 말을 꺼내기가 좀 어렵거든요. 이런 경우도 많지 않나요?
0: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럴 때가 이제 가장 저 자녀들 입장에서도 가족분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1: 그렇죠.
0: 예, 병원까지 모시고 오는 게 참 그 힘든 부분인데, 그 최근에는 이제 초기에 치료하는 게 점점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초기에 치료를 할수록 이게 특히나 이제 요즘에는 알츠하이머병의 연구가 제일 많이 되어 있는데 이런 알츠하이머병 치매를 초기에 치료를 하면 진행을 좀 더디게 할 수 있는 이런 약제들이 개발돼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초기에 진단을 하고 초기에 빠른 대처를 하는 게 진행을 막고 일상생활을 본인이 건강하게 본인의 능력으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초기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치매 이게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한데요.
1: 그러니까
0: 치매를 이게 감춰야 하는 이런 그 증상이 아니라 치료해야 하는 질병으로 대하는 태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매 어르신을 모시는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한테도 이제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가 아프거나 머리를 아플 때 이제 병원을 찾잖아요. 그거는 이게 우리가 질환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1: 그렇죠.
0: 마찬가지로 기억력이나 인지가 나빠지는 것도 이게 숨길 그런 증상이 아니라 이게 아픈 질병으로 인해서 아픈 증상이 나타나는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병원에 찾는 게 이게 당연하다고 이렇게 인식이 좀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1: 사실 부모님의 입장에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늘 있긴 할 텐데요. 그럼에도 또 치매라고 할까 봐 두려워서 검사나 진료받는 걸 미루시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치료를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겠네요.
0: 그럼요.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1: 네.
0: 그리고 그 초기에는 물론 이렇게 본인이 어느 정도 이렇게 느낄 때에는 이미 그 병적인 퇴행성 변화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이 단계가 제일 중요한 단계입니다.
1: 네.
0: 우리가 보통 이런 단계를 치매는 아니지만 인지가 조금 떨어져 있는 실제로 검사해보면 좀 떨어져 있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경도인지장애 이렇게 일을 하거든요. 일상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검사를 해서 이제 뇌에 아밀로이드라는 이런 그 단백질이 이렇게 안 좋은 단백질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경우를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정전지장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단계가 치료를 위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2단계에 개입을 해서 이 아밀로이드를 없애는 약물을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하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 기간을 훨씬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빨리 진단을 하고 빨리 치료하는 게 더욱 중요한 시대가 됐고 증상이 생기는 그 초기에 병원을 좀 빠르게 방문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앞서 손상 부위에 따라서 증상이 좀 다를 수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네네. 우리가 치매를 떠올리면 기억을 잃는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기억보다 통제력과 판단력을 잃는 게 큰 문제라고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0: 네, 이게 그 어떤 치매든지 이제 나중에 진행을 하면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나타나는데 네. 특히나 이제 전두엽을 초기에 망가지는 그런 그 치매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특히나 잘 나타나는데요. 이 전두엽 중에서도 전두엽이 앞에 머리거든요. 앞에 머리에 안화 전두엽이라고 이게 아랫부분이 있습니다. 이 아랫부분은 이 어떤 그 우리가 절제력을 그 담당하는 그런 뇌거든요. 그래서 이 부위가 망가지게 되면 우리가 절제하는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무 곳에서나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길 가다가 소변을 보고 싶으면 그냥 노상 방뇨를 한다든지 아니면 예 격식을 차려하는 이런 자리에서 막 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는다든지 뭐 마음에 드는 이성을 보면 아무 데서나 이제 성적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좀 이상한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전두엽이 망가지면 또 통제력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판단력 같은 것들이 굉장히 흐려지기 때문에 사기당하기도 쉽고 아무 데서나 인감도장 찍어주시고 네, 이래서 굉장히 큰 재산상의 손실을 겪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전두엽이 망가지면서 갑자기 성격이 바뀌기도 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도 하는 거네요. 그렇죠. 나중에는 배우자도 몰라본다고 들었습니다.
0: 네. 그게 예, 나중에는 이제 수염뿐만이 아니라 뇌가 전반적으로 다 위축이 되면서 망가지면서 이제는 그 최근의 기억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본인이 기억하고 있던 그런 기억 저장 장소들도 다 같이 망가지기 때문에 초기에는 최근 것들만 기억을 잘 못하고 예전 것들 20년, 30년 전의 것들은 뭐 보호자들보다 더 잘 기억한다고 이렇게 보호자들이 말씀하실 정도로 예전 거는 잘 기억하시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것까지 차츰차츰 다 잃어버리는 그런 증상들을 보이게 되죠.
1: 네. 힌트를 주었을 때 기억을 하는지 못하는지 그거를 보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런데 또 치매인 분들이 기억력과 관련해서는 어제 일은 전혀 몰라도 몇십 년 전에 일은 숫자나 장소까지 마치 그림 그리듯이 설명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0: 아주 진행하기 전에 초기나 이제 중등도 치매까지는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뇌의 기억력을 담당하는 부위가 가장 중요한 부위가 측두엽 중에서도 이제 해마 부위입니다. 네. 그 뇌측 측두엽이라는 곳인데요. 네. 측두엽의 안쪽이죠. 옆에 머리의 안쪽 부위입니다. 기억은 3단계로 우리가 나뉘는데요. 기억을 우리가 등록하고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죠. 새로운 기억을. 네. 그러면 그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뇌에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거를 이제 기억의 고착화라고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필요할 때 꺼냈어야 되잖아요. 필요할 때 아 그거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냈잖아요. 이런 걸 재인 기억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중요한 거는 새로운 기억이 뇌 안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들어가지가 않으면 기억을 저장을 못하잖아요. 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 해마라는 부위고 이 해마가 망가지면 기억이 들어가는 문이 망가지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문이 망가져서 새로운 기억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저장된 기억도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늘 아침에 뭘 먹었는지 방금 전에 뭘 했는지 이런 것들을 기억을 못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미 그 문을 통과해서 기억되어 있는 예전의 기억들은 아직 뇌에 잘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충분히 그 물어보면 어떤 경우에는 보호자보다도 더 잘 기억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지만 결국에 가서는 이런 그 장기 기억들도 전부 다 망가지게 되는 그런 경과를 겪게 됩니다.
1: 치매 중에서도 알츠하이머병은 노인성 치매로 설명을 하잖아요. 나이 들수록 치매 위험이 높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인 걸까요? 80세 이상에서의 치매 유병률이 높던데요.
0: 네, 그렇습니다. 치매는 어떻게 보면 이게 퇴행성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죠. 퇴행성 네. 질환이라는 거는 나이가 들수록

0: 많이 생긴다라는 네. 겁니다. 근데 사실은 나이라고 하기보다는 노화죠, 노화. 우리가 어떤 분들은 이제 연세가 많으셔도 굉장히 동안이시고 젊게 사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그 유병률이 또 낮아지죠.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나이가 들어 보이고 이런 분들은 노화가 빨리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령화가 될수록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성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 사실 치매도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건 아닐 텐데요. 초기 증상이랄까요? 의심되는 증상들에 대해 좀 민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해 주세요.
0: 그 초기 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그 가장 많은 게 알츠하이머병이 한 60에서 70% 정도가 되니까
1: 네.
0: 기억력이 좀 떨어지면서 깜빡깜빡하고 아주 중요한 약속들을 자꾸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친구분들하고 그 만났을 때 자꾸 되묻는 이런 증상들이 보이니까 친구분들이 조금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이러니까 또 대인관계도 좀 피하게 되고 길을 맨날 다니던 길인데 조금 낯설어지는 이런 증상 시공간 능력이 떨어지면서 이런 증상 같은 것도 생기고 어떤 분들은 이제 계산 능력이 또 떨어지니까 그 우리가 이제 그 개인 사업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그 계산할 때 실수가 자꾸 잦아지고 또 성격 변화 같은 것도 오기 때문에 아주 차분하고 느긋하신 성격을 가지신 분이었는데 굉장히 급해지고 과격해지고 화를 잘 내고 이런 성격 변화 같은 것도 나타나는 이런 증상들이 보일 수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낮에 굉장히 낮잠이 이렇게 많아진다던가 이런 것들도 치매에 아주 그 초기에는 나타날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후각이나 미각이 이렇게 그 떨어지면서 변비 이런 것들이 심해지는 자율신경계 질환이 나타나면서 우리가 잠꼬대가 아주 심해지는 이런 증상을 보이게 되면 이런 것들은 루이소체 치매라든지 아니면 파킨슨병 이런 거에 그 초기증 상황으로 나타나는 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는 그 한 번쯤은 우리가 퇴행성 변화가 내가 빨리 진행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의심해보고 거기에 필요하면 적절한 검사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추천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 그런 검사를 통해서 초기로 진단되면서 약 처방이 내려지면 약을 꾸준히 잘 드실수록 치매 진행도 늦출 수 있는 건가요?
0: 만약에 이제 일단 진단을 받게 되면 초기에 인지기능을 높여서 이 인지기능이 높아진 상태에서 가능하면 최대한 높여서 유지를 하는 게 진행을 최대한 늦출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우리가 먹는 약으로는 아직까지 이제 질병의 경과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은 그대로 나빠지는데 인지를 조금 더 좋게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먹는 약으로 나온 그런 약제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초기에 시작을 할수록 그러니까 나빠지는 그 인지 기능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그 시기를 더 늦출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우리가 약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그러니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에는 그 아밀로이드라는 거를 이제 제거함으로써 진행을 늦출 수 있는 실질적으로 병의 경과를 늦추는 거죠. 이런 병의 경과를 늦출 수 있는 이런 약제들이 실제로 개발되어 나왔고 또 계속 지금 연구되어서 임상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는 조금 더 다른 우리가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시기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 그럼 치매 치료제는 아직 진행을 늦추는 단계인 건가요? 그러니까 완치를 위한 치료제에 대한 기대가 크잖아요.
0: 완치라고 하면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게 아까 제가 당뇨하고 혈압을 말씀드렸지만 당뇨와 혈압도 이게 완치가 되는 병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약을 계속 먹으면서 그 당뇨랑 혈압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뭐 뇌졸중이라든지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리고 우리가 뭐 실명도 할 수 있고 당뇨가 심해지면 콩팥도 망가져서 투성도 할 수가 있고 이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절함으로써 이런 합병증이 생기는 걸 예방을 하지 않습니까? 이 그 알츠하이머병이나 이런 퇴행성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을 그 조기에 발견을 해서 조기에 치료를 함으로써 이제 치매 증상이 나타나지 않게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치매 증상이 나타나지 않게 조절하는 게 지금 약물 개발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용하는 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알츠하이머병에서 아밀로이드를 없애는 치료가 나왔거든요. 이 아밀로이드가 중요한 건 이 아밀로이드가 있으면 뇌의 염증 환경을 유발을 하면서 정상적인 뇌세포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아밀로이드뿐만이 아니라 염증을 낮추는 약물들, 또 뇌세포를 죽지 않게 타우라는 단백질을 건강하게 만드는 이런 약제들이 동시에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런 약제들 우리가 혈압약, 당뇨약 이렇게 여러 가지 조제해가지고 조절을 하듯이 알츠하이머병도 여러 약제를 같이 써가지고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게 이렇게 진행하지 않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마 지금 곧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하루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네. 치매 예방과 조기 치료 중요하잖아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0: 치매는 평생 관리하는 질환입니다.
1: 네.
0: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은 생활 습관을 개선을 해서 젊게 사는 게 치매를 그 예방하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건강한 식습관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운동이죠.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항상 그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를 진짜로 실천하고 우리가 이거 다 알거든요. 요즘엔 인터넷만 너무 잘 돼 있어서 인터넷만 찾아봐도 다 나오는데 이거를 진짜 실천하고 그리고 그냥 실천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잘 들었습니다. 건강365 뇌건강특별기획 건강한 뇌 건강한 삶 다음 주 세계 뇌의 날을 앞두고 우리 뇌건강 치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대한치매학회 이사장이신 가천대 길병원 신경과 박기형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제 손발 저림을 증상으로 하는 말초신경의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0: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뇌 건강 특별 기획 건강한 뇌 건강한 삶. 어제 오늘 뇌 건강을 위한 여러 질환들의 위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신경이 문제가 되는 말초 신경병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불편한 증상을 이어가는 말초 신경 질환의 위험도 초기 치료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대한신경과학회 총무이사이신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신재영 교수에게 말초 신경 질환의 위험과 증상 또 치료에 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손발저림은 흔한 증상이기도 하지만 증상이 심한 분들은 너무 힘들어서 일상이 무너진다고 하던데요. 말초 신경이 문제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1: 네, 맞습니다. 손발저림은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할 수 있는 흔한 증상이지만
0: 네.
1: 반복되거나 오래 지속되거나 또 점점 심해진다면 단순한 피로나 혈액순환 문제가 아니라 말초 신경의 이상일 수 있습니다. 말초 신경은 뇌와 척수에서 나온 신경이 손과 발, 피부, 근육에까지 연결되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네.
1: 이 신경이 손상되면 저림, 통증, 감각저하, 또 근력 약화 같은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초 신경병은 통증 자체도 힘들지만
0: 네.
1: 밤에 잠을 못 잔다든지 걷기가 불편해지고 또 손을 쓰는 일이 어려워지면서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저릿하다는 정도가 아닌가 보죠. 심한 분들은 증상을 어떻게 표현을 하세요?
1: 저희가 만나는 환자분들이 표현하는 네. 말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0: 네.
1: 어떤 분들은 전기가 오는 것 같다,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 같다 하시기도 하고요. 발바닥에 모래를 받는 느낌이다, 불에 대는 것처럼 화끈거린다, 또 얼음장처럼 시리거나 동상 걸린 것 같다. 또 감각이 둔해서 내 발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저림 정도가 아니라
0: 네.
1: 통증과 이상 감각이 다양하게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0: 네.
1: 밤에 더 심해져서 잠을 설치시는 분들도 있고 양말을 신었는데도 모래나 비닐을 받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환자 본인에게는 매우 괴로운 증상일 수가 있고요.
0: 네.
1: 또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실제로는 일상생활이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0: 통증과 이상 감각이 온다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저리고 시리기도 하고 화끈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감각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증상들이 생기면 정말 어쩔 줄 모르겠는데요.
1: 네, 맞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단순히 불편감이 아니라 네. 신경이 보내는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말초신경은 감각을 전달하는 일종의 전선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0: 네.
1: 이 전선이 손상이 되면 정상적인 자극도 통증으로 느껴지거나 아니면 아무 자극이 없는데도 저리고 화끈거리는 느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0: 네.
1: 그냥 참으면 낫겠지 하고 오래 방치하지 않는 것이고요. 또 원인에 따라 치료 방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0: 네.
1: 이런 증상들이 반복되거나 날이 갈수록 악화되면 신경과 진료를 통해서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0: 손발저림이 심해지는 말초 신경병의 원인이 궁금한데요. 흔히 말하는 혈액순환의 문제가 아닌 거죠?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일까요?
1: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0: 네.
1: 손발이 저리면 많은 분들이 먼저 나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십니다.
0: 네.
1: 물론 혈관 문제도 손발 증상을 만들 수는 있지만 실제 진료실에서 오래 지속되는 손발저림의 상당수는
0: 네.
1: 신경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혈액순환 문제라면은 손발이 차갑고 색이 변한다든지 걸을 때 종아리가 아프다가 또 심한 금방 괜찮아지는 식의 증상이 동반될 수가 있고요.
0: 네.
1: 반면 말초신경병의 경우에는 저림, 화끈거림 외에도 감각이 떨어진다든지
0: 네.
1: 찌릿한 양상에 강한 통증이 있다든지 또 균형 감각이 저하된다든지 등
0: 네.
1: 다양한 증상들이 같이 동반될 수 있는 것들이 특징입니다.
0: 네.
1: 따라서 손발저림을 무조건 혈액순환 문제로만 생각하고 흔히 건강기능식품만 먹고도 좀 참고서 지내는 것보다는 그 진단을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진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0: 감각 저하까지 오는 여러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건데요. 말초 신경병을 빨리 진단하기 위해서는 인식도 좀 달라져야 되겠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손발이 저리거나 차가우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 내가 피가 잘 안 통한다라고 네. 표현하는 문화가 있다 보니 네. 혈액순환 문제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네. 또 우리가 말초신경은 눈에 보이지 않고 엑스레이처럼 찍어서 확인할 수가 없는 구조이다 보니까 아. 환자분들이 이해하기가 더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0: 네.
1: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신경은 우리 몸에 신호를 전달하는 매우 중요한 일종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 통로가 손상되면은 통증, 감각 이상, 또 심한 경우에는 근력 저하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에 따라서 손발 저림이 오래 가거나 또 양측 발끝에서부터 서서히 올라오거나 또 야간에 잘 때 심해지거나 또 감각이 둔해져서 넘어질 것 같다면 혈액순환보다는 말초신경을 먼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0: 네. 자, 그렇다면 우선 말초신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1: 우리 몸의 신경계를 크게 나누면은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으로 나눕니다.
0: 네.
1: 중추신경은 중앙에 있다고 하는 부위인데 뇌와 척수가 대표적이고요. 말초신경은 이런 뇌와 척수에서 얼굴, 팔, 다리, 손끝, 발끝, 네. 근육과 피부, 장기로 이제 뻗어나가는 신경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뇌가 일종의 본부라면 말초신경은 몸 곳곳에 전달하고 반대로 몸의 감각 정보를 또 뇌로 보내는 통신망의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 통신망에 문제가 생기면 손발이 저리고 감각이 둔해지고 근육에 힘이 빠지거나 자율신경에까지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0: 복잡하네요. 그럼 운동신경, 감각신경, 자율신경 그중에 어떤 신경에 이상이 생길 때 저린 증상으로 나타나는 건가요?
1: 저림은 주로 감각신경에 이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0: 예.
1: 감각신경은 통증, 온도, 촉감, 진동감, 위치감각 등을 전달합니다.
0: 네.
1: 이 감각신경이 손상이 되면 저림, 화끈거림, 시림, 찌릿함, 또 감각저하도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운동신경이 손상되면 힘이 빠지고 근육이 마르거나 발목이 처지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자율신경이 손상되면 땀이 잘 안 나거나 어지럽거나 소화장애, 배뇨장애, 또 성기능장애 같은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말초신경병은 이 중 하나만 침범하기도 하지만 또 여러 신경이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0: 네. 감각신경에 이상이 생기면 뭐 저린 증상, 화끈거림, 시림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난다고 하셨는데요. 감각신경이 손상되는 원인도 있을 것 같은데요.
1: 네, 원인이 매우 다양합니다.
0: 네.
1: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성인에서 많이 갖고 있는 질병인 당뇨병입니다.
0: 아.
1: 혈당이 오랫동안 높게 유지되면 말초신경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0: 네.
1: 그 외에도 술을 너무 많이 드신다든지 또 간이나 콩팥 질환이 있다든지 또 비타민 중에 B12가 부족할 경우 또 이제 요즘에 암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항암제 같은 약물을 투여받았다든지 또 좀 어려운 질환이지만 자가면역 질환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감염이나 또 유전 질환 등이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목이나 허리 디스크처럼 신경뿌리가 눌리는 경우도 손이나 발저림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증상만 듣고 딱 한 가지 원인으로 미리 단정하기보다는 양쪽인지 한쪽인지 언제 심해지는지 또 근력 저하가 동반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0: 목과 허리 쪽에 있는 말초신경의 손상이 많은 이유도 있을까요?
1: 네, 목과 허리는 신경이 척수에서 나와서 팔과 다리로 내려가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이 부위는 평생 움직임이 많고 또 나이가 들면서 디스크나 관절, 인대 등의 변화가 생기기 쉽습니다. 목에서 나오는 신경이 눌리면 팔이나 손이 저릴 수가 있고요. 또 허리에서 나오는 신경이 눌리면 엉덩이나 다리, 발까지 저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허리 디스크나 추간 협착증은 다리 저림, 당김, 또 걸을 때 발이 끌리는 증상 등이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해서 보행장애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0: 말하자면 척추뼈 사이에 신경뿌리가 압박을 받는 게 문제인 거네요.
1: 네. 손발저림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척추뼈 사이에서 신경뿌리가 압박을 받아 생기는 경우입니다. 신경뿌리는 척수에서 팔과 다리로 나가는 풀고에 해당됩니다. 이 부위가 디스크나 뼈, 인대 등에 의해서 눌리면 신경근병증 혹은 신경뿌리병증이라고 부르는 병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는 말초신경 전체의 병인지 신경뿌리의 압박에 의해서 생기는 병인지 구분하는 것이 치료 방향을 정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0: 그 외에 또 다른 이유들도 있을까요?
1: 네, 말초심각병을 크게 보면 원인을 구분할 때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0: 네.
1: 일단은 첫째는 당뇨병이나 콩팥 질환, 갑상선 질환처럼 어떤 내과적인 전신 질환 때문에 신경이 손상되는 경우입니다.
0: 네.
1: 둘째는 항암제라든지 특정 약물 또 영양 결핍처럼 독성 또는 대사 문제로 질환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0: 아, 네.
1: 셋째는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염증성 말초신경병처럼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이상이 생겨서 오히려 신경을 공격하게 되는 경우이고요.
0: 네.
1: 또 드물게는 유전성 말초신경병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초신경병은 단순히 손발이 저리다 해서 끝나는 병이 아니라 몸 전체의 건강 상태를 함께 살펴봐야 하는 질환입니다.
0: 네, 진단이 중요할 텐데요. 손발이 저릴 때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걸로 생각해서 마사지나 찜질로 견디는 분들도 많지 않나요?
1: 네, 실제로 많습니다. 증상이 가벼운 일시적 저림이라면 스트레칭이나 자세 교정하고 좀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0: 네.
1: 하지만 저림이 반복되거나 또 오래 지속되거나 점점 심해진다면 단순히 마사지나 찜질만으로 해결하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감각이 둔해져서 상처를 잘 모르거나 발바닥 감각이 떨어져 균형을 잃거나
0: 네.
1: 근력이 약해져 발이 끌리는 경우는 반드시 진료가 필요하고요.
0: 네.
1: 또 마사지나 찜질이 일시적으로 편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원인을 치료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원인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적절하게 진료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0: 네, 말초신경병도 초기 치료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비교적 가벼운 증상으로 저린 증상이 있다고 해도 되도록 빨리 검사를 받는 게 좋겠네요. 점점 심해지나요?
1: 원인에 따라 다르지만 일부 말초신경병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0: 네.
1: 특히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이나 항암제 관련 신경병증처럼 원인이 지속되면 증상이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0: 아.
1: 반대로 초기에 원인을 찾고 잘 조절하면 또 진행을 늦추거나
0: 네.
1: 증상을 완화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0: 네.
1: 혈당 조절을 하고 비타민 결핍이 있는 환자에서는 이걸 보충을 해주고 또 원인 약물이 문제가 된 경우에는 이 약물을 끊어주거나 조정을 해주고
0: 네.
1: 또 염증성 말초신경병의 경우에는 면역치료제를 사용한다든지 해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1: 그래서 조금 저린 정도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
0: 네.
1: 증상이 2주, 3주 이상 지속되거나 아니면 발부터 시작했는데 점점 위로 올라오거나 또 통증에 더불어 감각저하, 근력저하가
0: 네.
1: 동반된다면
0: 네.
1: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0: 진료실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은 뭔가요? 환자가 말하는 증상도 진단에 중요할 것 같은데요.
1: 가장 먼저 자세한 병력 청취가 중요합니다.
0: 네.
1: 어디가 저린지. 한쪽인지 또 양쪽인지
0: 아,
1: 손끝인지 발끝인지
0: 네.
1: 또 이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점점 심해졌는지 근력 악화가 동반되는지 확인이 필요하고요.
0: 네.
1: 또 당뇨병, 간 및 콩팥 질환, 암 치료 병력이 있는지
0: 네.
1: 항암제를 사용했는지 술을 많이 드시는지도 중요합니다. 말초신경병은 환자가 표현하는 증상이 양상이
0: 네.
1: 큰 단서가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진료실에 오실 때 그냥 저려요라고만 말씀하시기보다
0: 네.
1: 발끝에서부터 양측으로 저리다,
0: 아.
1: 밤에 화끈거린다,
0: 네.
1: 혹은 엄지와 검지손가락이 저리다처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 의료진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0: 그렇겠네요. 다른 신경질환이라든지 근육 이상도 그렇고 분별할 필요가 있겠네요.
1: 오늘 지금 말씀하신 게 매우 중요합니다.
0: 네.
1: 손발저림이라고 해서 모두 말초신경병은 아닙니다. 특히 신경계 질환 중에 뇌졸중이나 척수질환도 비슷한 증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0: 네.
1: 갑자기 한쪽 팔다리가 저리면서 힘도 같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얼굴이 한쪽이 처지는 증상이 동반되면 뇌졸중 가능성이 있어서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0: 네.
1: 반대로 서서히 양측 발끝부터 시작돼서 저림이 서서히 올라오는 경우는 전형적인 말초신경병 양상일 수도 있습니다.
0: 네.
1: 따라서 증상이 진행하는 속도랑 어디에 분포하는지가 감별에 매우 중요합니다.
0: 네. 또 항암 중에 생긴 부작용으로 말초신경병이 올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항암 후에도 증상은 남아있나요?
1: 예, 항암후에도 조금 남아있을 수가 있고요.
2: 예.
1: 항암후에도 항암제를 멈췄다고 하지만 수개월 뒤에 저절로 호전되는 경우도 있는데 항암제를 용량을 누적 용량을 너무 많이 사용했다든지 한 경우에는 심지어 뭐 1년, 2년 지나도 저리거나 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담당하시는 종양내과 담당 선생님께도 말씀드리고 신경과 진료도 같이 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0: 신경에 이상이 있는 걸로 의심되면 원인을 찾는 검사를 해야 될 텐데요. 어떤 검사들이 필요한가요?
1: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일단은 혈액검사를 해서 당이 높다든지 간 수치가 높다든지 뭐 콩팥 기능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일단 혈액검사가 중요하고요. 또 이제 말초신경병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경전도검사, 근전도검사 같은 검사실 검사가 또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목이나 허리, 신경뿌리에 압박이 의심된다 그러면은 엑스레이나 CT, 또 경우에 따라서는 MRI와 같은 영상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저희 분과 환자분들의 병력을 듣고 진찰을 해보고서 증상에 맞춰서 가장 필요한 검사를 선택하게 됩니다.
0: 네, 뭐 혈액검사, 신경전도검사, 근전도검사, MRI, 엑스레이 이렇게 많은 검사가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1: 아무래도 말초신경병은 증상은 비슷해도 원인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당뇨병 때문인지 어떤 특정 비타민 부족 때문인지 항암제를 사용했기 때문인지 자가 면역 질환이 갖고 있기 때문인지에 따라 치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당뇨병, 전신경병은 혈당 조절이 중요하고 비타민 결핍증의 경우에는 비타민 보충이 필요하고요. 또 염증성 신경병이라면 면역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혹시 신경이 압박이 목이나 허리에 있다면 재활치료나 시술, 또 심한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통증 약만 쓰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정확히 찾고 그걸 같이 교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검사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0: 그런데요, 환자가 느끼는 증상은 분명히 있는데 검사 결과는 이상이 없을 수도 있을까요?
1: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아주 작은 감각신경, 즉 통증과 온도를 담당하는 가느다란 신경전류가 손상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신경전도검사에서 정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를 소섬유신경병, 즉 작은 신경섬유라서 소섬유신경병이라고 합니다. 또 초기 단계에는 검사에서 뚜렷한 이상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환자분이 호소하는 증상이 없거나 가짜라는 뜻은 아니고요. 검사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환자분의 증상과 진찰 소견을 함께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0: 그럴 때는 증상으로 일단 진단을 하게 되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환자가 느끼는 증상이 매우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증상이 신경병이 맞는 증상인지가 제일 중요해서 전형적인 말초신경병이 합당한 증상을 호소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단 신경병으로 간주하고 약을 투여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증상들, 즉 근력 저하가 있거나 균형장애가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검사실 검사도 다시 같이 시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요한 거는 이런 검사를 하고 정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검사를 시행하고도 이상이 없으면 검사가 정상이니까 끝입니다가 아니라 증상이 계속된다면 원인을 다시 살피거나 또 필요한 경우는 약물로 적절하게 증상을 조절해야 되겠습니다.
0: 치료는 약물치료인가요? 네, 말초신경병 자체 약은 없다는 말도 있던데요.
1: 치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단은 약물을 사용하겠어 원인 질환의 치료인데요. 당뇨병이라면 혈당 조절을 하고 뭐 비타민 결핍이 있으면 보충을 하는 것 같은 원인 치료가 일단 선행이 돼야 되겠고요. 두 번째가 말씀하셨던 약물 치료이자 증상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미 생긴 저림이나 화끈거림, 찌릿한 통증 같은 신경병성 통증을 줄이는 치료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약물에는 항경련제 계열약, 또 일부 항우울증제 계열약 등이 있습니다.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증상을 줄이고 진행을 또 늦추고 생활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0: 네. 그런데 증상 치료에서 항경련제나 우울증 조절약으로 효과를 보는 건 왜 그런 건가요?
1: 이름 때문에 저희가 환자분들한테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항경련제라고 해서 뇌전증, 옛날에 이제 간질이라고 부르던 병이죠. 이런 뇌전증 환자에게만 쓰이는 약은 아니고요. 일부 항경련제는 과도하게 흥분된 신경의 신호를 안정시켜서 통증의 전달을 줄여서 통증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항우울제계열약도 마찬가지입니다.
0: 네.
1: 우울증 때문이 아니라 뇌와 척수에서 통증을 조절하는 네. 신경 전달 물질이 전달이 되는데 이런 물질의 작용에서 억제해가지고 통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항경련제나 항우울증 약을 처방한다고 해서
0: 네.
1: 환자분들이 내가 우울증인가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0: 네.
1: 신경병성 통증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약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0: 네. 치료 목표를 재발이나 만성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증상 완화로 봐야 하는 걸까요?
1: 네, 많은 경우 치료 목표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네.
1: 첫째는 원인을 찾아서 교정하거나 진행을 늦추는 것이고요.
0: 네.
1: 둘째는 저림과 통증을 줄여서 수면 같은 것도 도움을 주고 일상생활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또 셋째는 감각적으로 인해서 넘어진다든지 또 발에 상처가 난다든지 하는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0: 네.
1: 특히 발의 감각이 떨어진 분들은 만성으로 갈수록 작은 상처가 나도 모르고 지나가다가 궤양이 생길 수도 있고
0: 네.
1: 이 부위에 또 감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는 통증 조절뿐 아니라
0: 네.
1: 안전한 생활관리, 만성 합병증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0: 네. 여러 질환들로 인한 부작용으로도 말초 신경병은 생길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말초 신경병으로 손발 저림이 심한 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일상이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1: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손발 저림은 그냥 나이 들어서 당연한 증상도 아니고 또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으로만 설명하는 증상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0: 네.
1: 특히 증상이 심한 분들은 정말 괴롭습니다. 잠을 못 자고 걷기도 힘들고
0: 네.
1: 손을 쓰기 힘들고 불안감까지도 생길 수가 있고 우울증으로도 진행할 수가 있지요.
0: 네.
1: 하지만 원인을 적절하게 찾고서 잘 치료하면 또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 참지 마시고
0: 네.
1: 특히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되거나 또 근력 저하나 감각 저하, 보행 불편이 동반된다면
0: 네.
1: 신경과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0: 네. 초기 진단을 위해서도 강조하고 싶은 말씀 주세요.
1: 네, 말초 신경병은 조기의 원인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0: 네.
1: 단순한 저림으로 넘기지 말고 몸이 보내는 신호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통해서 청취자분들이
0: 네.
1: 손발 저림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0: 네.
1: 필요한 경우 너무 늦지 않게 저희 신경과 진료를 받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0: 네, KBS 라디오 건강365 뇌건강특별기획 건강한 뇌, 건강한 삶, 말초 신경병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대한신경과학회 총무이사이신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신재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다음 주 7월 22일 세계 뇌의 날을 앞두고 어제와 오늘 특집으로 함께했는데요. 오늘 방송된 내용도 KBS 콩 유튜브 방송으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양희은의 하늘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레디 플레이어 원과 함께합니다. 이스터에그를 차지하기 위한 첫 번째 미션인 레이싱부터 대중문화 팬들의 가슴에는 불이 당겨집니다. 오토마가스 1호의 걸작 만화 아키라 속 주인공 가네다 쇼타로가 타는 빨간 바이크는 오아시스에서 아르테미스에 차지죠. 웨이드가 분한 파시발의 차는 백투더퓨처 시리즈의 드로리안. 그 옆으로 매드맥스 속 인터셉터, 스피드레이서의 마하5 등이 빼곡합니다. 이윽고 건담과 메가 고질라의 결투까지를 목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영화입니다. 스필버그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 프로듀서와 배급사인 워너브라더스가 3년간 저작권 문제를 해결했고 그 기간 동안 매주 전화가 울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저작권 해결과 로열티 지불이 영화 제작의 핵심이었다는 설명이죠. 설령 이 모든 것을 감지하지 못하더라도 레디 플레이어는 충분히 재미있는 작품입니다. 메가폰의 주니가 엔터테인먼트 무비의 거장 스티븐 스필버그니까요. 그는 명실상부 대중문화의 아이콘입니다. 애초에 레디 플레이어 1은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와 그가 창조한 캐릭터들을 향한 애정의 토대에 세워져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고요? 어니스트 클라인이 2011년 출간한 동명의 원작 소설은 수많은 대중문화를 향한 러브레터입니다. 그중 상당 부분은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와 그가 창조한 캐릭터들로 향하죠. 클라인은 스필버그의 작품을 보면서 자라지 않았다면 레디 플레이어 1을 쓰지 못했을 것이라 밝힌 적이 있습니다. 소설에는 스필버그 작품 속 캐릭터들이 훨씬 더 많이 등장하지만 그는 이 영화에서 주라기 공원의 트렉스 정도만 부각했습니다. 자신을 제외한 다른 창작자들의 손끝에서 탄생한 문화들을 조명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렉 모톨라가 ET를 오마주한 황당한 외계인 4를 만들었듯, J.J. 에이브럼스가 슈퍼8를 만들었듯, 스필버그 키즈들이 자신들의 영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오늘날, 스필버그는 자신이 대중문화를 사랑해온 방식 그 자체를 보여주는 작품을 통해 또 한 번의 도약을 선언한 셈입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1: KBS 58분 날씨.
2: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당분간 전체 정선의 영향으로 전국의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고 내일과 모레 남부지방에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경상권은 5에서 60mm, 강원도와 전라권은 5에서 40mm, 충청권은 20에서 80mm, 제주도는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내일 늦은 새벽부터 아침까지 충청권에선 시간당 20에서 30mm 비가 내리겠는데요. 토사유출과 산사태 및 낙석, 축대 붕괴 등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일부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안팎으로 올라 덥겠습니다. 또한 전라권과 경남권, 제주도를 중심으로 열대야주의보가 발표됐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3도, 전국이 22도에서 26도,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전국이 26도에서 33도입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5도입니다. KBS 58분 날씨 이형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부산에서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회식에 참석해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나아가 문화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나라로 성장한 우리 대한민국의 여정은 협력과 연대가 만들어낸 인류 공동의 성공 사례라고 자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 협력과 연대를 발판으로 삼아 경제적 성장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함께 이룩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SK하이닉스의 성과급 논란과 관련해 성과급 제도가 주주 등 이해 당사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최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하계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다만 현재로서는 논의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9월 노사 합의를 통해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고 지급액 상한선도 전면 폐지하는 파격적인 보상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오늘 이승만 전 대통령 서거 61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국민 통합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오늘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이전 대통령 추모식에 참석해 광화문에는 아직도 대한민국의 앞날을 놓고 서로 다른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 그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국가 발전으로 모을 수 있을까 고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경제안보비서관에 김성열 산업통상부 산업성장실장을 임명했습니다. 1970년생인 김 비서관은 서울대 경영학과와 동대학원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1997년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습니다. 프로야구 한화의 베테랑 투수 류현진이 한국 투수 최초로 통산 2,500 탈삼진 고지를 정복했습니다. 류현진은 오늘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열린 키움과의 홈 경기에서 2회 초 권혁빈을 상대로 헛스윙 삼진을 잡아내며 한국 프로야구와 미국 메이저리그를 합쳐 개인 통산 2,500 탈삼진을 기록했습니다. 바둑 프로기사 신진서 구단이 2점 젖바둑에서 인공지능 AI를 꺾었습니다. 신 구단은 오늘 한국경제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센수학 한경 기신전 2국에서 바둑 AI 카타고를 상대로 약 4시간 50분간의 접전 끝에 4집 반승을 거뒀습니다. 이로써 신진서 구단은 현존 최고 성능의 바둑 AI 카타고를 공식 대국에서 처음으로 꺾은 기사가 됐습니다. 인도 민간기업이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민간 우주기업이 개발한 궤도 로켓을 발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도 민간업체인 스카이루트 에어로스페이스는 현지 시각 18일 궤도 로켓 비크람-1을 발사했습니다. 인도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정부사나 인도 우주연구기구가 담당해왔던 로켓, 위성 제작과 우주 발사 사업을 2020년부터 민간 기업이 할 수 있도록 개방했습니다. 캐나다가 산불에 따른 대기 오염 비용을 관세로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지사는 현지 시간 18일 우리는 지난해 캘리포니아 산불 진화를 위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보냈다며 불과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미국은 이를 모두 잊은 듯한다고 말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캐나다 산불에 따른 연기가 국경을 넘어 미국 중서부와 동부로도 확산하자 캐나다가 현재 지불하고 있는 관세, 대기 오염 비용도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해상에서 70여 명이 탄 여객선이 침몰한 지 사흘 만에 7살 여아를 포함한 생존자 5명이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인도네시아 국가수색구조청은 지난 15일 남술라웨시주 해상에서 여객선이 침몰한 뒤 실종된 25명 가운데 5명을 어제 오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저녁엔 대구와 경북에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엔 중부지방에 강한 비가 예보됐고 남부지방의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예상 강수량은 충청권이 20에서 80, 수도권과 경북 중북부가 20에서 60, 전남 광주와 강원 내륙은 5에서 40 등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0: 라디오 문학관 한국 단편 문학 특선
1: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광엽입니다. KBS 라디오 문학관 한국 단편 문학 특선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이서아 원작 방랑 파도입니다. 이서아 작가는 1997년에 태어났고 2021년 문학과 사회 신인문학상을 통해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소설집 어린 심장 훈련, 방랑 파도, 장편소설 키오스크 학교를 편했습니다. KBS 라디오 문학관 한국 단편 문학 특선 이서아 원작 방랑 파도 지금 시작합니다. 방랑 파도 이서아 요양원을 청소하며 알게 된 사실. 어떤 사물이든 요양원에서는 다시 주울 수 있다. 설령 그것이 옥색 반지이고 방금 전 침대 밑으로 굴러 들어갔을지라도. 요양원에 일을 도왔던 그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 나는 종종 신과 대화를 나누고 싶었다. 여기서 내가 말하는 신은 어떤 특정한 종교의 신이 아니다. 바짝 엎드린 채 볼을 바닥에 대고 왼쪽으로 고개를 돌린 채 침대 아래에서 반짝이던 향자 할머니의 반지를 발견했을 때에도 나는 문득 신에게 묻고 싶었다.

0: 몸 좀 굽어 살피시는지 이곳을 이 어둑한 곳을 반지 찾았다. 형제 할머니 반지 찾았어요.
1: 너 가져라.
2: 싫어요. 엄청 비싼 거 아니에요?
1: 엄청 싸.
3: 반지는 아주 싸 보이기도 했고 아주 비싸 보이기도 했다. 나는 두려워졌다. 향자 할머니는 그 외에도 내게 책 선물을 주기도 했다.
1: 이 책 안 돌려줘도 돼.
3: 할머니가 내게 선물들을 주었던 건 그날 때문이었을 것이다. 할 일을 모두 마쳐 퇴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할머니가 나를 불렀다. 나는 할머니의 휠체어를 끌고 노양원 요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화투를 치거나 수다를 떠는 공간으로 갔다. 그 공간에는 바다가 보이는 작은 창문이 있었고 할머니는 창문 앞에서 말했다.
1: 여기 세워.
0: 네, 할머니.
1: 이 책 읽어. 소리 내서.
0: 네.
3: 나는 순순히 할머니의 명령을 따랐다. 대단한 선의는 아니었다. 어차피 집으로 돌아가봤자 딱히 할 일도 없었다. 선물 받은 책에는 할머니가 길게 그어놓은 밑줄들이 드문드문 있었고 그건 마치 파도 같았다. 일렁일렁 몰려오는 파도.

0: 당시 내가 머물렀던 곳은 바닷가 마을. 그 중에서도 인구가 소멸해가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다. 관광객들도 얼마 오지 않는. 바닷가 서핑숍이나 카페, 샴페인을 파는 펍에서 일하기엔 나는 서핑을 할 줄 몰랐고 커피도 만들 줄 못했으며 샴페인에 대해서도 문외한이었다. 그런데 청소, 빨래, 정리정돈을 할 줄 알았다. 그래서 백반집을 운영하는 남매의 집에 머물며 일을 도왔다. 엄밀히 말하자면 그들이 나를 거두어주었던 것이 맞다. 요양원 일을 소개해 준 것은 남매 중 누나였다.
1: 할 일 없으면 요양원 가서 용돈이나 벌어.
0: 그래서 나는 일손이 턱없이 부족할 때 요양원에 들러 청소와 세탁일을 했고 그에 따른 급여도 조금 받았다. 그러나 그 집에 머물면서 그들이 제공해주는 방과 밥을 누리고 있었으므로 나는 더 큰 급여를 받았던 셈이다. 백반집 남매는 마을에서 소문이 안 좋았다.
2: 아이, 백반집 남매가 마약을 한다네요?
1: 나도 그 소문 들었어요. 아, 돌아다닐 때 보면 힘이 하나도 없고 심드렁해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아, 그게 마약을 해서 그렇구나.
0: 그러나 내가 보기에 백반집 남매는 마약보다는 슬픔을 들이마신 사람들 같았다. 그들은 매사에 심드렁하고 되게 무덤덤했으며 가끔씩 웃었다. 요리는 주로 남동생이 했다. 내게는 언니인 남매의 누나는 사람들에게 요리를 내주고 그들의 이상한 요구를 상대하고 식당을 청소했다. 지금부터 그 여자를 백이라고 불러야겠다. 남동생은 반이다.
2: 아니, 근데 백반집 누나 말이에요. 결혼하고 마을 떠났잖아요. 근데 왜 돌아왔을까요?
1: 모르셨구나. 아이가 사고로 세상 뜬 후에 다시 온 거잖아요.
0: 요양원에 가지 않을 때는, 그리고 백반집이 한산하다 못해 텅 빌 때는 백과 반이 나에게 서핑을 가르쳐 주었다. 해가 높이 떴을 때 우리는 가게 밖으로 나가 해안가를 걸었다.

0: 우리는 발에 바닷물이 닿을 때까지 서프보드 리시즈를 붙잡고 보드를 질질 끌며 걸어갔다. 날이 더운 날에는 그 짧은 거리를 걷는 일이 어떤 순례처럼 느껴졌다. 내 몸보다 커다란 보드는 여간 무거운 것이 아니었다.
1: 노양원 할머니한테 반지 받았는데 역시 돌려줘야겠죠?
2: 비싼 거야?
1: 할머니는 싼 거라고 했는데 저는 비싼 걸까봐 걱정돼요.
3: 돌려줘. 그러는 게 좋겠어.
1: 아니, 그럼 책도 돌려줘야 할까요? 그것도 선물 받은 건데.
0: 하늘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백과 반은 대답하지 않고 바다에 몸을 담갔다. 서핑의 룰은 어쩌면 간단하다. 파도가 오면 타는 것이다. 보드를 쥔 채 망망대해를 바라보다가 아, 온다 싶을 때 미끄러지듯 보드 위로 올라탄 다음 일어서는 것이다. 그리고 균형을 잡고 파도를 타는 것이다. 타는 순간에 이론을 생각하면 오히려 넘어진다. 이론을 머릿속에 녹여두고 파도가 올 때 그냥 타면 된다. 그런데도 보드 위에 나는 자꾸만 이론을 생각했다. 그리고 자꾸만 넘어졌다.

0: 마을의 젊은 사람들 간에는 활력 있고 질척거림에 명랑한 인간관계가 있었다. 어떤 방랑객들은 바닷가 마을 이곳저곳에서 일을 하다가 호련히 사라졌다.
1: 에이씨, 이놈아, 나 배고파.
2: 아이고, 어르신, 옷 갈아입고 씻어야 해요. 아, 냄새나잖아요.
1: 이놈아, 밥 갖고 와봐. 너 나 굶겨 죽이려고 그러냐, 임마?
2: 아유, 어르신, 방금 식사하셨잖아요. 에? 씻으면 밥 줄게요.
1: 아, 밥 갖고 오라니까.
2: 아유, 참.
0: 아, 요양보호사들 너무 힘들겠다. 요양원 일은 꽤 힘겨웠다. 그곳에서 일하는 전문적인 요양보호사와 위생원들이 나는 늘 존경스러웠다. 그들은 언제나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일을 하면서도 매일 정확한 시간에 출근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처럼은 아니었지만 나는 계속 요양원 일을 도우러 갔다.

0: 유영훈은 물건들 구석구석을 걸레로 닦다가 눈을 감고 가만히 있으면 꼭 파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 기분이 참 가슴저릿했었다. 환상의 파도 소리를 들으며 할머니들의 침대를 청소하고 손을 매우 깨끗이 씻은 다음 죽 같은 밥을 떠먹여 드리다 보면 하루가 다 갔다. 물론 할머니들께 밥을 떠먹이는 것은 내 업무가 아니었다. 그러나 내가 일하던 요양원은 너무 낡았고 일손이 턱없이 부족했으며 서로가 서로의 업무를 도맡는 일이 종종 일어났다.
1: 양준 할머니, 아세요?
0: 그 시절 나는 종종 퇴근 후에 요양원 근처 공터로 갔다. 바닷가 끝에 있는 공터였다. 공터를 둘러싸고 콘크리트 벽이 디귿자 모양으로 세워져 있었는데 바닷가 쪽은 뻥 뚫린 덕에 혼자 마음을 달래며 시간을 보내기 좋았다. 삼면을 둘러싼 벽에 안락한 보호 속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면 왠지 신성한 기분이 들었던 것이다. 나는 해변에 버려져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주워와 앉아 멀리서 파도가 그려내는 물결을 바라보곤 했다.

0: 그날은 다른 층에 머물던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날이었다. 바다에는 여느 때처럼 파도가 치고 있었고 나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그 물결을 바라보았다. 저 끝에서 저 끝까지 이어지는 물결을 눈으로 젖히며 나는 생각했다. 그 할아버지 장례는 지금쯤 끝이 났을까? 노인의 영혼을 하늘의 노동자들이 데려갔을까? 하늘의 노동자들이 새가 되어 이 땅에 내려왔을까? 갓 태어난 영혼이 담긴 보자기를 입에 물고 날아와 땅에 도착했듯이 노인의 영혼을 하늘로 데려다 주었을까? 아니면 차를 타고 거기 도착했을지도 몰랐다. 운전을 해서. 노인들은 주기적으로 요양보호사들과 함께 외출을 했는데 같은 방에 묵었던 이가 세상을 떠날 때면 그 방에 남은 노인들을 위해 예정이 없던 외출 일정이 만들어진다. 향자 할머니의 방에서 한 할머니가 떠난 날, 요양보호사들은 향자 할머니를 포함하여 새 할머니와 함께 외출을 하기로 결정했다. 원래대로라면 휠체어 끄는 일은 내 몫이 아니었지만 그날은 한 요양보호사가 병가를 내 일손이 부족했다. 향자 할머니가 나를 보며 말했다.
1: 얘가 끌라고 해.
2: 저요?
3: 이번에 한 번만 부탁할게요.
4: 네. 자, 향자 할머니 산책 갈까요?
0: 햇빛이 적당한 날이었다. 나는 향자 할머니의 휠체어를 끌었다. 우리는 요양원 주변의 산책길을 돌았다. 작은 공원이었다. 저만치에서 앞서가는 할머니들이 보였다. 산책길은 자주 덜컹거렸다. 그날은 유독 할머니의 말수가 적었고 나는 차마 말을 걸지 못한 채 침묵을 지키며 조용히 휠체어를 몰았다. 먼저 정적을 깬 것은 향자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장난기가 가득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1: 이 공원은 내 거야.
2: 이럴 때는 진지하게 대답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가볍게. 향자 할머니 거예요? 언제부터?
1: 며칠 전부터. 내가 하늘이랑 계약했거든.
2: 우와, 정말요?
1: 그럼 도장 꼭 찍었다고.
0: 외출 시간이 끝나고 요양원으로 돌아갈 때 나는 할머니에게 묻고 싶었다. 그 노인의 영혼을 배웅하러 새들이 날아올까요? 물론 나는 그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 울퉁불퉁한 땅을 지날 때면 휠체어가 조금 덜컹거렸다. 퇴근 시간에 향자 할머니의 방을 지나쳤을 때 할머니는 또 다른 책을 읽고 있었다. 자글자글한 손으로 밑줄을 그으면서. 웬만한 슬픔은 이미 오래전에 견뎌봤다는 듯이, 웬만한 굴곡은 이미 수십 번도 더 건너봤다는 듯이. 할머니가 고개를 들어 나를 보더니 말했다.
1: 화투나 한 판 치고 가.
2: 화투 칠 줄 모르는데요?
1: 앉아봐. 가르쳐 줄게.
0: 할머니가 나를 앉혀두고 화투 수업을 시작했다. 나는 반쯤은 알아듣고 반쯤은 알아듣지 못하면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다. 하트 수업이 끝났을 즈음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날도 나는 공터로 갔다.
2: 여기까지가 다 바다야. 비가 내리니까. 어? 혹시 백반집 남매한테 오는 마약상의 차냐? 어?
5: 요양원 혜란 언니다. 혜란 언니는 우산을 쓰고 찰박찰박 내게 다가왔다. 물 위를 걸으며 바다 위를 걸으며.

0: 한 대 피울래? 아.
1: 자.
0: 좋아요.
1: 나도 이 공터 좋아했는데 아무도 드나들지 않으니까. 제가 빼앗은 걸까요?
0: 전혀.
1: 나는 어차피 더 좋은 장소를 알거든.
0: 어, 좋아요. 그럼 이제 이 공터는 제 거예요.
1: 어? 여기는 좋은 장소야. 왠지 사원 같잖아. 신성한 기분도 들고.
0: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1: 사실 하나도 신성하지 않은데 말이야. 백반집에서 지내고 있지?
0: 네.
1: 어린 시절에 거기 누나가 동생을 업어 키웠거든. 동생이 정말 유명한 망나니였어. 나이 먹어서도 누나 속을 많이 썩였지. 그래도 이젠 사람 다 됐어. 여기저기 떠돌며 살다가 누나 가게로 들어온 후부터는.
0: 응? 아는 사이였어요?
1: 그럼. 학교 다닐 때는 매일매일 함께 놀았어. 그때 지하 노래방을 그렇게 많이 갔는데. 이젠 말도 섞지 않지만. 그럼 난 이만 갈게. 오늘 고생했어.
0: 그래요. 잘 가요.
2: 아, 화투는 잘 배웠어? 이제 칠 수 있겠어?
0: 아니요, 자신 없어요.
2: 룰이 어려워?
0: 그건 아닌 것 같아요.
2: 그럼 뭐가 어려워?
0: 잘 모르겠어요.
2: 그렇구나. 그럼 난 정말 간다.
1: 언니가 떠난 후에도 나는 한참을 파도를 보며 서 있었다. 그날 내가 그 공터를 떠난 것은 비가 그친 뒤였다. 그로부터 몇 주 후 향자 할머니는 세상을 떠났다. 그날 승합차를 만났는데 향자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러 왔다고 했다. 하지만 다음 날 요양원에 출근하니 승합차가 온 적은 없다고 했다. 내가 만난 차량은 뭐였을까? 아무튼 유품 정리 업체가 방문한 적은 없으니 조만간 할머니의 유족들이 요양원에 방문할 것이었다.
3: 향자 할머니의 짐이 많지 않네. 내가 받은 반지와 책도 유족한테 전달해야겠어.
1: 나는 반지와 책을 작은 청가방에 넣었고 이것을 그대로 유족한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한참을 고민한 끝에 책을 가방에서 다시 꺼냈다. 신이시여, 책은 용서해 주세요. 나는 손끝을 들어 밑줄이 흐려질 수도 있으니 책에 마주 닿지는 않은 채 책의 밑줄을 따라 손을 움직여 보았다.

0: 초보자가 알아야 하는 서핑의 룰도 어쩌면 간단하다.
1: 자, 봐봐. 서퍼와 보드를 이어주는 이거. 이 기다란 줄을 서핑 리시라고 불러. 자, 이 줄을 잘 반수해야 돼. 파도를 타다가 빠지거나 보드를 놓칠 것 같으면 이 리시를 바로 붙잡아.
2: 초보자한테 리시는 필수야. 모두를 지키는 생명줄이지.
0: 방금 전까지 온유하고 친밀했던 파도가 돌연히 성을 내서 나를 덮치고 망망대해로 끌고 가더라도 나는 리쉬를 잡아당겨 보드를 몸쪽으로 끌고 온 후 다시 올라탈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은 항해자처럼 보드 위에서 그 납작한 돛담배 위에서 숨을 쉴 것이다. 파도가 해안가 방향으로 치기를 기도할 것이다. 바람을 맞으며 물결을 감상하며 다시 철벅철벅 모래를 밟으며 걸을 수 있기를 꿈꿀 것이다. 남매는 바닷가 마을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바닷가에 대해서는, 적어도 서핑에 대해서는 놀라운 전문가였다. 그들은 바다가 언제 자신들과 놀아주는지

0: 언제 좋은 파도가 오는지를 본능적으로 알아보았다.
1: 좋은 파도는 형태부터 달라. 능선처럼 푸르고 부드러운 곡선을 그렸다가 금세 잔잔해졌다가 다시 언덕처럼 솟아오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 다가오지.
2: 저기 봐. 바다가 우리와 놀아주려고 하나.
0: 남매는 순식간에 보드 위에 올라타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파도를 탔다. 나는 깍두기 신세가 으레 그렇듯이 그들의 황홀한 놀이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보드를 붙잡고 환호했다. 철썩 철썩. 그때 파도가 나를 때렸고 그건 돼지게 아팠다. 내게 좋은 파도란 없다. 죄다 견디기 힘들고 고달픈 파도일 뿐이다. 내 꼴에 남매가 웃음을 터뜨렸다.
3: 아, 전 보드를 잡고 있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4: 보드 위로 올라가.
5: 그렇게 보드를 잡고 둥둥 떠 있으면 더 위험해. 아니면 모래 위에 앉아 있든지.
3: 네, 보드 위에 엎드려 있을게요. 제가 만약 여기서 빠지면 어떡하죠? 신이 구하러 올까요?
2: 아니, 마을에 구조대가 구하러 오지.
3: 그럼 그 사람들이 신이군요?
5: 찬서 아줌마랑 문영 아저씨가 신인가?
2: 아니, 술고래지.
3: 그럼 왜 사람을 구해요?
4: 바다를 사랑해서 혹은 바다에서 태어나서.
3: 그게 다예요?
5: 그럼 뭘더 기대하니?
3: 기대한 건 아닌데요. 궁금해서요. 네.
4: 그 사람들은 그게 업이야. 먹고 사는 일. 업은 생과 끈끈하게 얽혀있어. 부담 주지 마.
3: 무슨 부담이요?
4: 전부 다 그들이 자유롭게 살게 놔둬. 그들은 이미 많은 것을 바다에 걸었어.
0: 그날 나는 오랜 연습으로 기진맥진했기 때문에 편안히 엎드린 채 옆으로 고개를 돌려 바다를 보고 있었다. 다행히 그날 바다는 매우 잔잔해서 가만히 있으면 나는 더 깊은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꾸만 얕은 곳으로 모래사장 쪽으로 돌아왔다.
3: 우리의 몸이 움직이던 방향. 이것은 신의 관점이다. 신의 관점에서 우리는 작은 새들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신의 관점을 따라하는 것, 그건 불경하고 쓸쓸한 짓이다.
0: 나는 이대로 눈을 감고 잠에 들어도 좋겠다고 생각했다. 보드를 타고 햇빛을 맞으며 망망대해를 떠도는 것이다. 그러면 아주 많은 사람을 다시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5: 자, 이제 나가자. 바다 밖으로.
3: 네.
0: 어느새 보드가 해변 가까이 흘러와 있었다. 베개 말에 나는 천천히 보드 위에서 몸을 일으킨 다음 발을 내려 바닷속 모래에 착지했다. 바다와 모래의 경계선이 해변이 마을이 보였다. 향자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나는 할머니가 선물해준 책을 종종 펼쳐보곤 했다. 나는 아직 배우는 중이었다. 정말이지 열심히. 그러나 대부분의 것은 아무리 연습하고 또 연습해도 도저히 쉽게 익숙해지지 않는다. 어쨌든 나는 계속해서 파도를 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요양원에 출근하거나 서핑을 하지 않을 때면, 그리고 백반집에서 할 일도 없을 때면 나는 홀로 마을을 산책하곤 했다. 석양이 깔리는 중이었고 날이 선선했다. 파도 한 잔 치지 않는 고요한 바다였다. 이런 바다에서라면 아무리 굉장한 서퍼라도 고생 꽤나 할 것이었다. 나는 보드를 어루만지다가 바닷가로 걸어갔다. 그리고 모래 위에 앉아 잔잔하게 일렁이는 파도를 바라보았다. 주홍빛 석양에 녹아드는 해변 풍경은 아름다웠다. 바다부터 하늘까지 물결 모양의 경계선을 그리며 켜켜이 쌓인 거대한 지층 같았다. 새들이 저 끝에서 날아와 지층들의 경계선을 가로지르며 다른 쪽 끝으로 날아가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주먹을 쥐고 허공에 들어올리며 도장을 찍는 신용을 했다.
3: 탕! 탕! 이 공터는 제 것입니다. 방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0: 향자 할머니가 보고 싶었다. 나는 손끝을 들어 바다의 물결들을 쓸어보기 시작했다. 천천히, 천천히. 다음 날 요양원에 방문했을 때 나는 혜란 언니의 도움을 받아 요양원에 전화기로 향자 할머니의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요양원 분들에게 향자 할머니의 유품은 요양원에서 정리해달라고 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향자 할머니 반지하고 책이 있어요. 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6: 혹시 누나한테 책 읽어주던 사람이죠?
3: 맞아요. 그런데 그건 딱 한 번뿐이었어요.
6: 누나가 얘기한 적 있어요. 가지세요.
3: 하지만 이 반지 소중한 거 아니에요?
6: 그랬겠죠. 요양원까지 챙겨갔으면. 하지만 누나가 당신께 선물한 거잖아요. 그걸 가져도 되는지 저한테 허락받을 이유는 없어요.
3: 감사해요.
6: 나한테 감사할 일은 아니죠. 그럼 들어가세요.
0: 그리고 전화는 끊어졌다. 나는 책에 대해서 할머니의 동생에게 묻지 않았다는 사실을 떠올렸지만 그것 때문에 다시 전화를 걸고 싶지는 않았다. 유품을 어떻게 할지 상의하기 위해 나는 백반집 남매를 만나러 갔다. 그러나 그들은 외출 준비로 바빠 보였고 이야기를 꺼낼 틈은 없었다. 백과 반이 마을 바깥으로 외출을 할 예정이라고 혹시 따라오겠느냐고 물었다. 나는 좋다고 답했다.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수목장님이었다. 아이는 바다랑 숲 중에서 숲을 좋아했다고 반이 알려주었었다. 아이가 살아생전 조카를 데리고 숲으로 글램핑을 떠난 적이 있었다고 했다. 숲으로 가는 길 양쪽으로 녹음이 짙었다. 울창한 나무들이 오래도록 이어졌다. 백의 아이는 자전거 사고로 죽었다. 둥그스름한 뒤통수 끝까지 5대5 가르마를 타고 양갈래로 머리를 묶고 다니던 아이였다고 했다. 아이에 대해 이야기할 때 백은 언제나 가정법을 좋아했다.
7: 내가 더 부자였더라면 더 좋은 자전거를 사주었겠지. 내가 아이에게 평소에 더 다정했더라면 아이는 일찍 집에 돌아왔겠지. 그날 아이가 일찍 집에 돌아왔더라면 우리는 함께 도시락을 싸고 소풍을 갔겠지. 햇빛 맑은 날 소풍을 갔더라면 새떼가 날아가는 모습을 함께 보았겠지. 비가 쏟아지는 날 소풍을 갔더라면 우리는 연복비를 맞으며 깔깔 웃었겠지.
0: 백이 아이를 위한 노래를 손수 지어 부를 때 누가 백을 위한 노래를 지어 불러주는 걸까?

0: 다른 노래 좀 불러.
1: 싫어.
0: 좋아. 아 그럼 꽃은? 꽃은 어디서 사갈 건데?
1: 꽃은 안 산다고 말했잖아.
0: 왜? 그 앞에 꽃집 있잖아.
1: 아, 그 꽃집 사장 마음에 안 들어. 절대 그곳에서 꽃을 사지 않을 거야.
0: 아 그러니까 왜?
1: 나한테 유독 친절해. 네가 내 아이를 위한 꽃을 사야 한다고 굳이 입을 놀린 그날부터 아주 촉촉한 눈빛으로 뭐라도 해주고 싶단 듯이 나를 쳐다본다고.
0: 아니, 아니 난 그냥 조카가 좋아할 것 같은 꽃다발 사고 싶은 마음에. 아,
2: 들짐승이라도 나타난 것처럼 백이 브레이크를 밟아 차를 세웠다. 나는 앞에 얼굴을 박을 뻔했다. 우리 차 뒤에 달려오는 차는 없었다. 백은 심호흡을 한 뒤 다시 차를 출발시키더니 갓길에 댄 다음 안전벨트를 풀고 차 문을 열고 나갔다. 나와 반은 침묵했다. 백은 수풀들을 우저우저 밟으며 안으로 들어가 길게 심호흡을 하기 시작했다. 엄숙해진 분위기를 깨며 먼저 말을 꺼낸 건 반이었다.
0: 다음엔 내가 다른 곳에서 꽃을 사와야겠어. 그럼 되지, 그치? 응.
2: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내가 창밖으로 백이 있는 곳을 바라보았을 때 백의 몸통은 아주 자그마해져 있었다. 얼굴도 애떼어져 있었다. 백은 초등학생 같았다. 나는 반이 앉아있는 조수석을 바라보았고 반 역시 아주 작고 애떼어져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자 반이 조수석에 앉은 초등학생이 창문을 열고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초등학생이 된 백은 차로 돌아왔고 곧장 꽃집으로 향했다. 어려진 백이 먼저 창문을 열고 나가자 어려진 반도 따라 나섰다. 나도 조용히 문을 열고 두 초등학생을 뒤따라갔다. 꽃집 안에는 갖가지 꽃들이 자아내는 진한 향이 가득했다. 어려진 백이 말했다.
3: 주세요. 저희 또 왔어요.
4: 네.
2: 꽃집의 주인은 가게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꽃다발 하나를 들고 왔다. 그날 도착한 숲은 아름다웠다. 날씨가 아주 좋았다. 두 초등학생은 나무 앞에 꽃다발을 내려놓고 한참을 서 있었다. 어려진 반이 정적을 깨고 말했다.
5: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준 걸 후회하지 마.
2: 어려진 백은 무너져 내리는 얼굴로 흐느끼기 시작했다. 돌아오는 길에 백과 반은 음악도 틀지 않고 고요히 운전했다. 그들의 몸집에 비해 자동차가 너무 컸다. 그때 어려진 백이 물었다.
3: 음악 듣고 싶어?
6: 네, 듣고 싶어요. 언니가 좋아하는 걸로 틀어주세요.

향자 할머니의 침대가 정리되었다. 나는 공터에 갖고 플라스틱 의자에 깊숙이 몸을 낀 채 눈을 감고 파도 소리를 들었다. 내 의자가 돛담배라면 좋겠다. 무적의 돛담배. 파도를 타는 돛담배. 서퍼들의 보드보다 더 쌩쌩한 돛담배. 이 돛담배를 타고 파도 위를 넘실넘실 항해해야지. 그럼 그리운 사람들을 죄다 만날 수도 있겠지. 그러자 나는 바다 위였다. 파도는 잔잔했다. 고요한 몸짓으로 파도가 나를 어딘가로 데려갔다. 나는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내 의자가 돛담배라면 내 의자가 돛담배라면 내 의자가 돛담배라면 나는 할머니가 가르쳐준 화투의 룰을 떠올리기 위해 애썼다. 그러나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화투를 한 장 한 장 내려놓던 할머니의 주름진 손만이 떠오를 뿐이었다.

0: 백이 내게 서핑을 가르치다 말고 말하곤 했다.
1: 만약에 말이야, 갑자기 파도가 거세져서 보드를 놓칠 것 같으면 어떻게 할 거야?
0: 백은 종종 내가 자전거 타기를 처음 배우는 아이인 것처럼 굴었다. 그리고 나 역시 그런 아이처럼 굴었다. 비틀비틀 자전거를 타면서 불안한 얼굴로 뒤를 돌아보는 아이처럼 나는 보드 위에 올라타려다 말고 백을 돌아보곤 했다.
2: 그럼 줄을 잡아야죠. 그거 너무 기초상식 아니에요?
1: 기초상식은 언제나 중요한 거야.
0: 언젠가 만약에 내가 바다에서 놀다가 세상을 뜨더라도 백을 원망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백은 가정법으로만 노래하기 때문에 슬픔에 빠진 사람은 언제나 과거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돌리기 때문에 내 뒤에서 몰려오는 파도의 리듬에 맞춰 보드를 힘껏 밀어주었던 그 하루들에 대해 수도 없이 다시 생각할 것이다. 서핑 연습이 끝나고 시원한 바닷물에서 빠져나와 보드를 해변까지 끌고 온 다음 뒤돌아 바다를 바라보면 그 모든 세상이 석양에 물들어 있곤 했다. 황금색으로 빛나던 태양을 둘러싸고 주홍빛 하늘이 바닷가로 줄줄 흘러내렸다.

0: 얼마나 오랫동안 바닷가에 있었는지 두 손이 쪼글쪼글했다. 잠깐이었지만 어쩌면 나는 이제 모든 슬픔을 감당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책에 밑줄을 그었던 할머니처럼.
1: 이 공터는 내 거야. 내가 하늘이랑 계약했거든. 그럼 도장 꾹 찍고
0: 그때였다. 하늘에서 거대한 존재가 절을 하듯이 두 손을 바다에 댄 채 엎드려 고개를 돌렸다.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존재였다.

0: 작았다. 나는 볼품없이 작았다. 손톱만큼 작았다. 모래만큼 작았다. 신 앞에서 나는 초등학생보다도 작았고 어렸으며 슬픔의 속수무책이었다. 그리고 그건 신성한 일이 아니었다. 아름다운 일도 아니었다. 그건 단순한 일이고 무심한 일이며 초라한 일이었다. 나는 묻고 싶었다.
1: 종종 굽어 살피시는지 이곳에 이 어둡한 곳에
0: 그러나 거대한 존재는 내 슬픔을 지워주지 않는다. 걷어주지도 않는다. 보살펴주지도 않는다. 슬픔은 전적으로 내 몫이다. 백이 말했다.
2: 자, 일어나. 모두 정리해야지. 천막으로 가자.
0: 이제 내 몸보다 커다란 보드를 끌 시간. 생의 무게를 끌 시간.
1: 잠시만요. 모래 좀 털고 올게요.
3: 그러게 왜 누웠어.
2: 얼른 바다에 몸 담그고 와.
0: 나는 다시 바닷속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저 멀리서 새들이 날아가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마음속으로 어떤 노래를 흥얼거리며 푸른 물에 몸을 담갔다. 축축하게 들러붙어 있던 모래들을 풀어내면서

새파란 바다가 나를 감싸 안아줬다. 눈을 뜨자 일렁이는 해초들이 보였다. 초록빛 해초들, 춤추는 생명들. 잠시 후 나는 다시 방향을 돌려 얕은 곳으로 헤엄쳤고 바다에서 빠져나와 모래 위를 걸으며 보드와 연결된 줄을 지었다.

KBS 라디오 문학관 이서아 원작 방랑 파도 기술 김남희 김종찬 음향 효과 안익수 강우석 노동걸 음악 곽장용 극본 서연희 연출 김세원 진행의 아나운서 이광엽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아침까지 충청권에선 시간당 20에서 30mm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권은 30에서 80mm, 전라권은 5에서 40mm, 경상권은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레까지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토사유출과 산사태 및 낙석, 축대 붕괴 등에 유의하시고 도로가 미끄럽거나 침수가 되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부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안팎으로 올라 덥겠습니다. 또한 당분간 밤사이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아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며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영유아와 노약자, 만성질환자는 야외활동 시간 줄이시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3도, 전국이 22도에서 26도,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전국이 26도에서 33도입니다. 모레도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모레 아침 기온은 서울이 24도, 전국이 22도에서 26도,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전국이 27도에서 37도입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인천, 수원 23도, 파주 22도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인천 28도, 수원 29도, 파주 27도입니다. 강원 영서 흐리고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철원과 춘천 22도, 원주 23도, 대관령 19도입니다. 낮 기온은 철원 28도, 춘천 30도, 원주 31도, 대관령 26도입니다. 강원 영동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속초와 강릉 동해 22도입니다. 낮 기온은 속초 26도, 동해 26도, 강릉 27도입니다. 충청남북도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청주 24도, 충주와 대전 세종 23도, 천안 22도, 보령 23도입니다. 낮 기온은 청주 31도, 충주 30도, 대전과 세종 31도, 천안과 보령 30도입니다. 전라남북도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전주 24도, 군산 23도, 광주와 목포 25도, 여수와 순천 26도입니다. 낮 기온은 전주 32도, 군산 31도, 광주 32도, 목포 30도, 여수와 순천 31도입니다. 경상남북도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구 25도, 포항 23도, 안동 24도, 부산 26도, 울산 26도, 진주 25도입니다. 낮 기온은 대구 33도, 포항 32도, 안동 31도, 부산 30도, 울산과 진주 32도입니다. 제주도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7도, 낮 기온은 33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맑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24도, 낮 기온은 29도입니다. 서해도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1도, 낮 기온은 26도입니다. 북한 지역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평양 23도, 신의주 21도, 개성 22도입니다. 낮 기온은 평양과 신의주 28도, 개성 26도입니다.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한상은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5도, 습도는 81%입니다. 내일 서울 지역 해 뜨는 시각은 5시 26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이형호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자정 뉴스입니다. 사흘째 화재가 이어지고 있는 인천 쿠팡 물류센터의 일부 구조물이 붕괴할 가능성이 제기돼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인천시 서해구는 어젯밤 11시 물류센터 램프구역 반경 116m를 대상으로 대피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대피령 발령 장소에는 주택 밀집 지역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중소 제조업체와 상가 등이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제 오전 7시쯤 일어난 이번 화재는

소방당국이 국가 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사흘째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로 인천 서해구가 현장 인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오늘 하루 휴원을 권고했습니다. 서해구 측은 화재 현장 인근 초등학교도 20일 하루 휴교를 결정했다며 어린이집 휴원으로 학부모들이 겪을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돌봄은 유지하도록 안내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유산 분야 최고 권위의 국제회의인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어제 부산 백스코에서 개회식을 열고 11일간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각국 대표단과 비정부기구 등 3천여 명이 참석해 세계유산 후보 33건의 등재 여부를 검토하고 세계유산으로 관리 중인 147건의 보존 상태를 점검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회식에 참석해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나아가 문화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나라로 성장한 우리 대한민국의 여정은 협력과 연대가 만들어낸 인류 공동의 성공 사례라고 자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 협력과 연대를 발판으로 삼아 경제적 성장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함께 이룩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바둑 프로기사 신진서 9단이 2점 접바둑에서 인공지능 AI를 꺾었습니다. 신 9단은 어제 한국정제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센수학 한경 기신전 2국에서 바둑 AI 카타고를 상대로 약 4시간 50분간의 접전 끝에 4집 반승을 거뒀습니다. 이로써 신진서 9단은 현존 최고 성능의 바둑 AI 카타고를 공식 대국에서 처음으로 꺾은 기사가 됐습니다. e스포츠 월드컵에서 디펜딩 챔피언 젠지가 한국리그 라이벌 T1을 누르고 3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젠지는 현지 시간 19일 프랑스 파리 포르트드 베르사유 전시장에서 열린 2026 e스포츠 월드컵 롤 종목 3, 4위전 결정전에서 풀세트 접전 끝에 T1을 2-1로 이겼습니다. 페이커 이상혁이 이끄는 T1은 유럽리그 카르민 코프의 덜미를 잡힌 데 이어 3, 4위전에서도 패하며 대회를 마감했습니다. 프로야구 한화의 베테랑 투수 류현진이 한국 투수 최초로 통산 2,500 탈삼진 고지를 정복했습니다. 류현진은 어제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열린 키움과의 홈 경기에서 2회 초 권혁빈을 상대로 헛스윙 삼진을 잡아내며 한국 프로야구와 미국 메이저리그를 합쳐 개인 통산 2,500 탈삼진을 기록했습니다. 나홍진 감독의 SF영화 호프가 개봉 5일 만에 누적 관객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배급사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는 호프가 어제 오후 1시쯤 200만 관객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나 감독이 10년 만에 내놓은 신작인 호프는 앞서 개봉 사흘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올해 최단기간 100만 돌파 기록을 세웠습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SK하이닉스의 성과급 논란과 관련해 성과급 제도가 주주 등 이해 당사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최근 제주 신라호텔에 열린 대한상의 하계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다만 현재로서는 논의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날씨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중부지방에 잔막비가 내리겠지만 남부지방의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충청권이 20에서 80mm, 수도권과 경북 중북부는 20에서 60mm, 전남 광주와 강원 내륙은 5에서 40mm 등입니다. 당분간 정체 전선이 남북을 오르내리며 비구름이 걸리는 지역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KBS 1라디오 자정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한상원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올해는 한국 최초의 여성 화가 나혜석 탄생 130주년이라고 하는데요. 한국 근대사의 중요 인물이지만 그동안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근 새로운 기록들을 중심으로 나혜석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나혜석의 삶과 예술 세계에 대해 미술 이야기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전시의 서가 이정환 씨가 준비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클래식 이야기, 클래식 음악 평론가 유정우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에밀로 해리스와 로이 오비슨의 That Loving You Feeling Again.

0: 미술 이야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한국 최초의 여성 화가였던 나혜석의 삶과 예술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전시 해설가 이정원 씨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서양 화가 나혜석이 동경 여자 미술 학교에 입학해서 새로운 자극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참 아이러니하다 생각이 들긴 했어요.
1: 그렇습니다.
0: 그녀의 아버지가 그 차별 없는 교육을 시켰던 것이 어떻게 보면 그녀로서는 현실을 자각하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된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정말 딱 그런 나혜석의 그 일생의 유년 시절 초반 부분을 너무 잘 말씀을 해주신 건데 나혜석이 1896년생입니다.
0: 네.
1: 그래서 뭐 아직은 일종의 그런 개화기의 에너지 같은 것들이 막 제대로 막 분출되기 그렇죠. 시작한다기보다는
0: 태어나기 직전이죠. 그렇죠?
1: 막 태어나기 예. 직전에 그런 때에 태어난 건데 근데 말씀처럼 아버지가 워낙 자녀들의 교육 쪽에서는 개혁적인 사상을 갖고 있던지라 이 자녀들 이 5남매였는데 그중에 4명을 유학을 보냅니다. 아버지가.
0: 네.
1: 그리고 또 나혜석이 5남매 중에 이제 넷째였는데 뭐 어려서부터 정말 근대적인 교육도 받고 신문물도 접하면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렇게 1913년에 나혜석이 진명여학교를 최우수로 졸업하기까지 합니다.
0: 네.
1: 또 그와 동시에 이 동경에서 이미 유학하고 있던 둘째 오빠 나경석의 권유로 동경의 여자 미술학교에 들어가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미술 교육뿐 아니라 이 신사상들을 접하게 되는데 이때 나혜석에게 강하게 영향을 미친 게 바로 신여성 담론이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 새로운 담론은 본처 외에 첩을 두었고 또 딸들에게 아명을 사용하게 했던 가부장적인 그녀의 아버지 또 더 나아가 조선사회 전반에 대한 이 반감들을 이 불러일으켰고 훗날 나혜석이 여성운동가로 목소리 내는데 주요한 그런 이 발단이 됩니다.
0: 네. 지난 시간에 나혜석이 입학한 여자 미술학교가 당시의 유일한 관립 미술 고등기관이었던 동경미술학교에서 여학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1900년에 설립됐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신여성담론이라는 게 당시 일본에서도 새롭게 받아들여졌을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일단 뭐 지금 이 교육계 분위기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분명히 어떤 차별적인 시선이 일본 내에도 만연했었던 것 같고요.
0: 네.
1: 또 교육의 한정에서 또 말씀드리자면 제 지난주에 1세대 조선인 독일 음악 유학생 중 하나였던 이엔의 선생이 이 1934년에 베를린에 있는 뮤직 호슐레에 입학했잖아요.
0: 네.
1: 근데 이 그녀의 사례도 근데 주목을 다시 한번 해보면 좋을 게 당시 독일의 음악 대학들 중에서 여성을 그러니까 여학생을 받지 않는 곳들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0: 독일에서조차
1: 그렇습니다.
0: 네.
1: 그 독일에서도 그러니까 그 베를린 뮤직 호우슐레의 경우도 그래서 살펴보면 아주 적극적으로 남녀공학 분위기를 장려했다기보다는
0: 네.
1: 그 범위가 점점 넓어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100여 년 전에 일본도 당시에는 이 신여성 담론이 그래서 매우 새롭게 받아들여졌고 서구의 어떤 뭐 문물들이 소개되고 또 나름대로 정착되고 뭐 이런 과정 중에 있던 게 이 나혜석이 딱 이렇게 도의를 했을 때 당시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0: 네. 미술도 서양 미술 특히 유럽의 것들을 받아들였던 거니까 뭐 우리에게는 물론이고 당시 일본에서도 아주 새로운 현상 중에 하나였겠어요.
1: 맞습니다. 우리 유학생들이 191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일본에 가서 서양 미술을 배웠는데
0: 네.
1: 사실 일본도 서구 미술을 수용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잠깐 메이지 정부 얘기를 드리자면 이 메이지 정부에서 이 서구 국가들과 통상 조약을 이제 맺고
0: 네.
1: 그 이후에 그걸 개정하기 위해서 1871년부터 73년에 걸쳐서 유럽과 미국의 이제 이와쿠라 도모미 사저였다는 이렇게 파견을 합니다.
0: 네.
1: 근데 이들이 귀국을 하고 일본 사회가 큰 변화를 겪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랑 유럽 가보니까 자기들이 한참 뒤쳐져 있다는 생각을 사절단들이 했고 네. 그 소식들을 막 이제 내지에다가 전파를 하는 거죠. 유럽과 미국의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일본으로 초빙되었고
0: 네.
1: 예술 분야에서는 또 화가들도 초빙을 합니다. 그래서 1876년에 일본 정부 차원에서 공부 미술 학교라는 걸 개교를 하는데 이제 서양 미술 가르치자라는 거죠.
0: 네.
1: 근데 이때 회화 실습 수업을 담당했던 이탈리아 사람 안토니오 폰타네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안토니오 폰타네지는 토리노 아카데미에서 공부했는데 일본인 제자들에게도 이 소위 아카데미식 교육들을 시킵니다.
0: 유럽식.
1: 그렇습니다. 예. 완전 유럽식 교육을 시키고 또 이 공부 미술 학교의 조각 선생님인 이탈리아인 빈센조 라구자 역시
0: 익숙하네요.
1: 그렇습니다. 그렇죠.
0: 네.
1: 역시 네. 이 아카데미 교육 방식으로 이 학생들에게 조각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서 나혜석을 비롯한 우리 1세대 미술 유학생들도 공부를 한 것이죠.
0: 그렇군요. 정말 뭐 초창기긴 하지만 제대로 이제 유럽 미술 교육을 받았네요.
1: 그렇습니까?
0: 소위 신문물이라고 여겨졌던 서양의 근대 문명이 일본을 경유해서 나혜석을 비롯한 조선인 유학생들에게 전파된 셈인데 조금 전에 언급했던 이엔혜 선생 본토인 독일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미술계에서 혹시 그런 인물은 없었나요?
1: 흥미로운 사례가 있어서 소개드리고 싶은데요.
0: 네.
1: 또 다른 우리 근현대를 대표하는 미술가이자 또 나혜석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서양 화가로 일컬어지는 백남순 선생이 그러합니다. 1904년생인 그녀는 개화파 인사들과 친분이 두터웠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일찍부터 근대식 교육을 받고 미술을 접하게 되고요.
0: 네.
1: 이후 1923년에 이 동경 여자미술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러니까 나에서 후배인 거죠. 또 재학 중에 조선의 고려미술회에 가입해서 작품을 발표하고 또 조선미술전람회라는 전국 단위 공모전에 입선하면서 화가로서 두각을 드러냅니다.
0: 네.
1: 그런데 1923년 9월 관동 대지진이 발생하자 일본 유학을 중단하고 약현성당 부설 가명학교에서 도화교사 그러니까 미술을 당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도화라고도 많이 했으니까요.
0: 네.
1: 도화교사로 4년 동안 근무합니다. 관동 대지진 일어나고 나서 일본 거주 조선인과 조선인 유학생들이 엄청난 폭력의 상황에 노출이 됐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나혜석은 그 화마를 피하기 위해서 고국 땅으로 다시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시기 동안 그녀가 가톨릭 서적과 잔다르크의 삶에 감화되어서 개종 하고 또 월급을 저축하고 불어를 배우면서 준비한 끝에 1928년 파리 유학길에 오릅니다. 그래서 이 파리에서 또 누구를 만나냐면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미국을 공부하고 장학생 자격으로 파리에 온 임용련 선생을 만나서 요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지고 또 결혼을 하고
0: 네.
1: 1930년에 백남순 임용련 부부가 이제 귀국해서 부부 동반전을 개최하고 그리고 요 부부가 애국정신이 투철하신 분들이었거든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민족애국학교인 우리 오산학교에 임용련 선생이 가서 미술교사로 근무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0: 네.
1: 이때 임용련 백남순 부부가 길러냈던 제자 중에 하나가 이중섭입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1920년대부터 상당수의 유학생들이 일본과 유럽 또 미국에까지 나가 있었다는 점이 참 흥미로운데요. 그래도 당시 우리나라 사회 구성원들 대부분 는 서구의 신문물보다는 조선의 전통에 아직까지는 더 익숙했던 사람들이었죠.
1: 맞습니다. 그래서 이에 나혜석의 행보가 우리나라에서 큰 관심을 이제 당연히 받게 됩니다.
0: 네.
1: 뭐 유학하는 학생이 많지 않은데다 또 이제 서양화까지 이제 전공한 덕분에 여러 매체에 자주 보도되었고요. 또 뿐만 아니라 나혜석은 본인이 매체에 글을 기고하기도 했습니다.
0: 네.
1: 특히 유학 중에 선진 문물을 접하면서 남성 중심의 조선의 사회 구조를 비판하는 그런 글들을 여러 잡지에 투고하는데요. 근데 내용이 당시로서는 파격적이다 보니까 관심과 비난을 동시에 받기도 했습니다.
0: 네.
1: 뭐 가령 여성들이 자유연애를 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글들을 이제 올렸는데 그게 이제 100여 년 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너무 급진적이라고 여겨진 거죠. 근데 또 희한하기도 한 게 그런 이제 나혜석이 활동을 하는 동시에 부모님께서는 네. 딸한테 결혼하라는 압박을 넣고 있었다는 겁니다.
0: 아, 당시 충분히 그럴만하죠.
1: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잡지에는 자유연애를 해야 된다고 기고하는데
0: 네.
1: 아버지는 너 결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자꾸 나혜석이 결혼을 미루니까 그녀의 아버지가 유학 자금을 끊어버렸고요.
0: 아이고.
1: 그래서 1년간 휴학해서 여주에 있는 한 여학교에서 이제 근무하면서 학비를 모아서 복학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이제 나혜석은 독립만세 운동에 참여 한 혐의로 이제 투옥이 한번 됐었는데
0: 아.
1: 그때 그녀의 변론을 맡은 변호사 김우영과 사랑에 빠져서
0: 네.
1: 1920년에 결혼합니다.
0: 아.
1: 그래서 그녀의 남편인 김우영은 교토 제국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변호사로 일하다가 일본 외무성 관료가 되는 그런 엘리트였습니다.
0: 최초로 일본에서 서양미술 공부한 신부와

0: 또 유학파 출신의 변호사 남편의 결혼. 당시로서는 최고 엘리트의 만남인 것 같은데 1920년 당시 두 사람 결혼 소식이 큰 화제가 됐겠어요?
1: 그렇습니다. 정말 큰 주목을 받았고요. 근데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나혜석이 신문에 자신의 결혼 소식을 광고하거든요.
0: 스케일이 남다르네요.
1: 그렇습니다. 근데 네. 그 광고의 내용이 지금 보더라도 너무 흥미롭습니다. 광고에서 소위 자신의 결혼의 네 가지 조건을 이렇게 올리는데요. 하나, 평생 지금처럼 사랑해 줄 거야.
0: 그 남편한테 해야죠. 광고가.
1: 그렇습니다.
0: 얼마나 그게 힘든 일이면.
1: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또 둘, 그림 그리는 것을 방해하지 말 거. 그리고 셋, 시어머니와 전실 딸과는 별거하게 해줄 것이라고 했는데 이 네. 대목은 그녀의 남편 김우영이 사실 사별해서 딸이 있었고
0: 네.
1: 그 딸을 이제 시어머니가 키우는 중이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나 그거 싫어라고 딱 광고를 내버린 거예요.
0: 그렇군요. 아예.
1: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최승구의 묘지에 비석을 세워줄 것. 이라고 했는데
0: 네.
1: 최승구가 누구냐면 나혜석의 과거의 연인이었는데 결핵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0: 엑스보이프렌드네요.
1: 그렇습니다. 자기 남편한테 이제 결혼 소식 막 전하면서 마치 전 남친 묘지에다 비석을 세워줘야 된다. 왜냐하면 좀 약간 안타깝게 죽긴 했거든요.
0: 그렇군요.
1: 근데 왜 어쨌든 굉장히 파격적인
0: 이건 이제 둘이 혼인 서약할 때 해야 될 건데 신문에 올리는 바람에
1: 네. 그렇습니다.
0: 그러니까 굉장히 했겠네요.
1: 맞습니다. 예. 종의 여성운동가로서 그런 그러니까 면모를 뭔가 이제 갖추고
0: 상징적인
1: 있었죠.
0: 것들을 이제 공표해서 여성들은 이래야 한다라는 걸 좀 알려주고 싶었군요.
1: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아주 신선하고 파격적인.
0: 저도 부럽네요. 네.
1: 1920년에 이제 광고를 이렇게 실은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떠들썩했겠어요.
0: 그러네요.
1: 이 조선사회가.
0: 예.
1: 근데 이렇게 이제 결혼을 하고. 두 사람이 10년 동안 이 딸 하나, 아들 셋을 두고 또 아주 이제 잘 살아냅니다.
0: 네.
1: 그리고 약속대로 나혜석은 자유롭게 작품 창작 활동도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0: 네.
1: 그래서 그녀가 결혼하고 이제 첫 전시회를 열기도 하는데 첫날에만 5천 명 정도가 다녀갈 정도로 화가로서도 크게 주목을 받습니다.
0: 네.
1: 그리고 1927년에는 남편에 따라서 부부 동반으로 세계 일주를 하면서 유럽과 미국 등지를 16개월에 걸쳐서 다닙니다.
0: 네.
1: 그리고 귀국하고 불과 한 달 뒤에 부부가 다시 해외로 나갔고 나혜석은 프랑스의 미술이죠. 인상주의와 후기 인상주의 공부를 더하기로 그래서 파리에 가기로 했고
0: 네.
1: 남편 김우영은 독일 베를린에서 법 공부를 하기로 하는데 근데 잠깐 애들이 많았잖아요. 애들은 이제 조부모님 댁에서 네, 자랐다고 합니다.
0: 와, 당시 아이 넷을 맡기고 부부가 유학한 것도 아주 범상치 않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예. 어쨌든 부부가 각자의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파리와 베를린에서 따로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됐는데 이 일이 결국 불행의 씨앗이 돼버렸죠.
1: 그렇습니다. 1928년 파리에 있던 나혜석은 외교관이자 남편 김우영의 친구이기도 했던 최린과 불륜 관계를 맺습니다.
0: 네.
1: 그리고 이 소문이 유럽 내 삽시간에 퍼지면서 조선인 커뮤니티에서 막 소문이 났겠죠.
0: 그렇군요.
1: 그러면서 베를린에 있던 김우영에게도 전달되었고 그래서 이제 김우영이 소식을 듣고 믿지 못하겠으니까 파리로 가본 거예요. 결국엔 이제 김우영이 나혜석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0: 네.
1: 근데 이제 나혜석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받아들여주지 않았대요. 그래도 살아야 된다고.
0: 네.
1: 근데 김우영이 이제 애정이 완전히 식었는지 아예 다른 여성하고 신접살림을 차립니다. 그래서 결국 이혼만큼은 거부하던 나혜석은 1930년에 파경을 맡게 되었고요.
0: 네.
1: 또 이 불륜 상대였던 최리는 나혜석과 연락을 끊습니다.
0: 아이고, 예.
1: 그래서 이쯤에서 이제 불행의 시작이었던 1928년경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 되는 그녀의 자화상을 한 점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0: 네.
1: 인터넷에 나혜석 자화상이라고 검색해보시면
0: 네.
1: 어두운 배경 속에 이렇게 앉아있는 여인이 있고 또 그녀가 무릎 위에 두 손을 포갠 채 이렇게 좀 가만히 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0: 네.
1: 근데 이 자화상이잖아요.
0: 네.
1: 검색해 보시면 실물 사진들이 있거든요.
0: 네.
1: 근데 실물하고 되게 다르게 그렸어요.
0: 아,
1: 자화상을.
0: 그렇군요.
1: 이 자화상 속 그녀는 실물과 다르게 매우 크고 깊은 눈, 또 아주 기다란 코, 각지고 커다란 얼굴을 그려놓거든요.
0: 이 자화상은 약간 서양 여자 같은데요?
1: 그렇습니다. 예. 서양 여자도 메이크업 한 시간 받고 나온 서양 여자처럼.
0: 그러게요.
1: 이렇게 아주
0: 약간 그 피카소 여성 그림과도 좀
1: 그렇습니다. 피카소 있고. 그림이 정말 절로 떠오르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날석이 파리에 직접 가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 당시 파리 미술계의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가 이제 입체주의, 그러니까 피카소가 만들었던 그 입체주의였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 입체주의 특유의 막 분화되어 있고 막 기하학적인 면으로 막 구성되어 있고 또 피카소가 아프리카 가면의 영향을 받으면서 입체주의 만들기도 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약간 아프리카 가면처럼 좀 약간 괴상한 얼굴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0: 상당한 미인이었고 정말 그 조선 전통적인 미인상이네요.
1: 그렇습니다.
0: 예.
1: 근데 굉장한 미인인데 근데 그림 속에서는 다소 왜 저렇게 그렸을까?
0: 남자인가 약간 싶은
1: 그렇습니다. 약간 예. 정말 남자가 떠오를 정도로 아주 굵은 선으로 자신 얼굴을 묘사했다는 거죠.
0: 그녀의 뭔가 마음속에 있는 사람의 모습일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0: 강인한 여성?
1: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막 그런 표현들이 너무 저도 공감이 되고 근데 또 포즈를 한번 보시면
0: 네.
1: 아까 저렇게 무릎 위에 두 손을 이렇게 모으고 있고
0: 네.
1: 어깨를 이렇게 웅크리고 있거든요. 살짝.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자신 있는 모습은 또 아닌 것 같다는
0: 맞아요. 굉장히
1: 거죠.
0: 슬퍼 보여요.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물론 사후적인 해석이지만 그녀에게 펼쳐질 앞날을 예고라도 하는 것처럼
0: 네.
1: 또 보이기도 합니다.
0: 그렇군요.
1: 그러니까 말씀처럼 얼굴에서는 정말 거의 남성적으로 표현될 정도로 그런 당당함이 막 보이고 하는데 자세는 또 이렇게 딤가 아, 뭐 위축되어 있는
0: 그러게요.
1: 듯한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된 나혜석은 명성에 타격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위기에 겪게 됩니다.
0: 그러니까
1: 참고로 나혜석이 김우영 한테 재산 분할을 요구했대요.
0: 네.
1: 본인이 일종의 유책 배우자임에도.
0: 네.
1: 그래서 김우영이 아주 많이 준 건 아니고 전답 하나를 떼서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공공해집니다. 그래서 나혜석이 이제 오갈 데 없이 뭐 절도 다 갔다가 뭐 하면서 여기저기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결국엔 1948년에 향년 52세의 나이로 이 길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이 되어서 서울시립자재원 무연고자 병동에서 영양실조로 사망합니다.
0: 그렇군요. 아, 결국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하게 됐는데
1: 네.
0: 그녀의 작품 자화상 한 점만 소개한 이유가 있을까요?
1: 사실 2주에 걸쳐서 지금 예술세계 소개하는 거잖아요.
0: 네.
1: 근데 딱 한 점밖에 제가 소개 못 드리는데요. 왜냐하면 나혜석 그림의 상당수가 아직 진위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근데 방금 소개한 자화상의 경우 한국은행 총재를 지낸 나혜석의 막내 아들 김건의 유족이 수원시립미술관에 기증한 것이어서 진위가 매우 확실하거든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이처럼 나혜석은 매우 선구적인 인물이었고 지식 적으로서만 이 선진 문물을 접한 게 아니라 그걸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려고도 했던 이제 그런 인물이었으면서도 아주 불행한 말년의 상황으로 인해서 뭐 작품이 어디 갔는지도 잘
0: 네.
1: 모르고 작품 세계를 파악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0: 참 많이 그렸는데 안타깝네요.
1: 그렇습니다.
0: 네.
1: 그래서 보면 아마 그래서 파리에서 활동했을 때 그렸던 그림도 남아있을 거라고 보고
0: 그러게요.
1: 또 사실 우리나라에서 막 전전 생활할 때 절도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그녀의 그림들을 곳곳에서 찾는다면 추가로 발견이 될 것도 같은데.
0: 그렇군요.
1: 근데 아직은 이 연구가 막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단계는 아닙니다.
0: 네.
1: 그래서 나혜석에 대한 그런 관심이 더 크게 또 꾸준히 이어져서 나중에는 또 보다 자세한 그녀의 작품 세계를 만날 수 있게 되었으면 합니다.
0: 그러게요. 미술 이야기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서양 화가였던 나혜석의 삶의 궤적과 작품 이야기 함께했습니다. 전시해설가 이정은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만납니다. KBS 라디오 문화 공감 윤재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대체 불가능한 시간 클래식 이야기 오늘은 슈베르트의 오페라 만나봅니다. 클래식 음악평론가 유정호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슈베르트의 오페라 만나보나요?
2: 예, 우리가 슈베르트 하면 가곡의 왕으로 너무 잘 알고 있죠.
1: 네.
2: 근데 슈베르트가 오페라를 썼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으실 텐데요. 완성작 오페라만 10편 이상 남겼는데 참 그 31살에 아까운 나이로 세상을 떠난 슈베르트. 자기 작품 중에 평생 생전에 초연을 했던 곡이 한 곡밖에 없습니다.
1: 아.
2: 그래서 이 10편 이상 쓴 오페라들이 전부 초연이 무산됐는데
1: 네.
2: 제가 지난주에 낭만주의 초기에 대작곡가 베버에 대해서 베버 서거 200주기를 기려서 그 말씀을 드린 바 있지 않습니까?
1: 네.
2: 바로 오늘 들려드릴 슈베르트의 오페라가 바로 이 베버의 오페라 한 편 때문에 운명이 확 뒤바뀐 비운의 작품인데
1: 네.
2: 정말 그 음악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꼭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1: 네.
2: 베버가 1822년에 비엔나 궁정 오페라에 오페라 의뢰를 받게 되거든요. 바로 이제 오이리안테라는 기사 무용담을 다룬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1: 네.
2: 이때 1822년에 비엔나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로시니 열풍이 불게 되었거든요. 이탈리아 작곡가 로시니 작품은 지금도 인기가 많을 정도로
1: 그렇죠.
2: 아주 그 재치 있고 음악이 생기 발랄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1822년에 비엔나 궁정 오페라 극장에서 올려지게 되고 그때 로시니가 또 비엔나를 방문합니다.
1: 네.
2: 그러니까 완전히 비엔나가 로시니 열풍에 휩싸이게 된 거죠. 이렇게 되니까 비엔나 궁정 오페라 극장 안에는 이탈리아 오페라 부서가 있고 독일 오페라 부서가 있는데
1: 네.
2: 독일 오페라 부서에서 상대적으로 야 우리도 뭔가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해서 신작 독일 오페라를 당시에 아주 재능 있는 작곡가들에게 맡기기로 결정을 합니다.
1: 네.
2: 그게 바로 베버와 슈베르트였던 거죠.
1: 아.
2: 그래서 이 1823년 가을에 베버의 오이리안테라는 작품과 오늘 소개해드릴 슈베르트의 피에라 브라스라는 두 편의 기사 무용담 오페라를 초연함으로써 우리도 한번 독일 오페라 열풍을 일으켜보자.
1: 네.
2: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되었던 거죠. 마침 그 비엔나 궁정 오페라 극장의 독일 오페라 담당 감독이 요세프 코펠비저라고 해서 이 슈베르트의 친구였습니다. 우리가 슈베르트의 친구 그룹들 중에 슈베르티아데라고 해서
1: 네.
2: 매번 살롱 음악회를 열어서 슈베르트를 후원해 주던 친구 그룹들이 있죠.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1: 네.
2: 아마 슈베르트의 초상화라고 한다면 여러 개가 있겠습니다만 16살 때 슈베르트가 안경도 쓰지 않고 이렇게 남긴 풋풋한 초상화가 하나 있는데요. 이 초상화를 그린 화가가 레오폴트 쿠펠비저라고 해서 방금 말씀드린 비엔나 오페라 극장의 당시 독일 오페라 담당 감독이었던 요세프 쿠펠비저의 동생입니다.
1: 네.
2: 그래서 아주 당시 비엔나에서는 유명한 화가이기도 했던 동생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1823년 10월 25일에 베버의 작품이 먼저 초연이 됩니다. 오이리안테라는 기사 오페라인데요. 이 작품이 실패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실패하고 나니까 얼마 뒤에 초연되기로 계획되어 있었던 슈베르트의 피에라 브라스에 대해서 극장 당국이 에이 이래가지고는 우리 제작비도 못 건져. 이래서 슈베르트의 피에라 브라스는 초연을 취소해버립니다.
1: 그래요?
2: 그렇게 되니까 슈베르트는 진짜 뭐 너무나 억울한
1: 네.
2: 그 경우가 되겠죠. 이게 뭐 작품을 그래도 초연이라도 해보고 판단을 해야 될 텐데
1: 그러게요.
2: 앞에 작품이 베버의 작품이 실패했다고 아예 그냥 캔슬돼버리는
1: 네.
2: 이런 상황 속에서 슈베르트의 생전에는 이 작품이 다시 초연 기회를 잡지 못한 비운의 오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슈베르트가 세상을 떠난 뒤에 이 악보는 있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아름다운 중창이나 아리아 같은 경우는 사후에 콘서트에서 공연이 되는 경우도 가끔 있었지만
1: 네.
2: 완전히 잊힌 채로 있다가 전곡이 초연된 거는 20세기 후반입니다.
1: 아.
2: 1988년.
1: 아, 한참 되네요.
2: 그렇죠. 우리나라가 네. 올림픽 하던 해에 그해 봄 5월 달에 네. 클라우디오 아바도 당시 비엔나 오페라 극장의 상임 지휘자이던 클라우디오 아바도의 지휘로 아주 유서 깊은 안데어 빈 극장 베토벤의 작품들이 초연이 많이 됐던 안데어 빈 극장에서 1988년에야 전곡 초연이 됐다라고 하니까 정말 참 그 비운의 오페라라고 아니할 수 없겠는데요.
1: 네.
2: 이때의 공연이 음반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음반이 발매되자마자 신기해서
1: 네.
2: 슈베르트 오페라라니 라고 하면서 음반을 구해서 들어보니까
1: 네.
2: 야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이 어떻게 그동안 그렇게 묻혀있을 수가 있었나
1: 예.
2: 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1: 네.
2: 작품 전체는 3막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배경은 8세기 말 스페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8세기면 이제 배경이 되는 시대가 778년경인데요. 이 당시는 스페인, 오늘날 이제 이베리아 반도 여기가 전부 이슬람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근데 이 북쪽에 프랑스와 독일 지역에는 이 프랑스와 독일의 모태가 되는 프랑크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때 또 특히 프랑크 왕국의 최고의 군주였던 칼 대왕. 샤를마뉴라고 우리가 프랑스어로 얘기하죠.
1: 네.
2: 바로 이 칼 대왕이 다스리던 시기였고 칼 대왕은 기독교도로서 저 이베리아 반도가 원래 유럽인 기독교인들의 땅인데 지금 이슬람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 요거를 전쟁을 해서 이슬람을 물리쳐야 된다라고 하던 그런 전쟁을 시작했던 시점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스페인 말로는 레콩키스타라고 해서 수복운동이라는 이 스페인 역사에서 8세기부터 15세기까지 1492년이 돼서야 끝나는 무려 근 700년에 달하는 엄청난 그 스페인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의 첫 부분을 다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2: 이제 그 프랑크 왕국의 칼 대왕이 이슬람 이베리아 반도를 공략하기 위해서 피레네 산맥을 사이에 두고 남프랑스에 궁전을 하나 지어놓은 거죠.
1: 네.
2: 그러면서 멀리 피레네 산맥 뒤에 있는 이슬람 적들과 계속 이제 전쟁을 하면서 서로 공수를 주고받던 시대였습니다. 프랑크 왕국의 칼 대왕의 공주인 엠마, 우리의 여주인공이고요. 그리고 대왕의 부하들 중에 기사인 에긴하르트, 테너 배역인데요.
1: 네.
2: 두 사람은 몰래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1: 아.
2: 왜냐하면 왕국의 공주하고 기사는 신분이 맞지 않아 결혼할 수 없는 거죠.
1: 네.
2: 그래서 이거 우리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어떡하나. 그렇지만 엠마 공주는 에긴하르트를 다독이면서 우리 서로 사랑한다면 언젠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왕궁 안의 정원에서 항상 밤에 밀회를 나누게 되는데 이 1막에 두 사람의 사랑의 장면에 나오는 세레나데. 와 이중창 장면이 정말 아름답거든요.
1: 네.
2: 이 곡이 이제 1823년 5월에서 10월 사이에 작곡이 됐기 때문에 같은 시기에 쓴 곡이 슈베르트의 연가곡집 아름다운 물방앗간의 아가씨입니다.
1: 아.
2: 그래서 그 정서와 음악적 악상들이 상당히 비슷한데요.
1: 네.
2: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오페라 피에라 브라스 가운데에서 1막 3장의 기사 에긴하르트의 로망스와 공주 엠마와의 이중창 고요한 풀밭 위로 저녁은 내리고 들어보시겠습니다. 에긴하르트 역의 테너 로버트 갬빌, 엠마 역의 소프라노 카리타 마틸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작품의 전곡 초연이었던
1: 네.
2: 1988년 5월 안데어 빈 극장에서의 아바도가 지휘하는 유럽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0: 네, 슈베르트의 곡답게 선율이 참 서정적이고 아름답네요.
1: 그렇죠. 네. 이게 그냥 슈베르트의 가곡이다 라고 얘기해도 믿을 정도의 맞아요. 아름다운 선율미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0: 네.
1: 자, 이제 칼 대왕이 전장에서 개선합니다. 상대방 패전 이슬람 포로들도 많이 데리고 이렇게 오는데 그러면서 칼 대왕이 이제 싸울 만큼 충분히 싸웠다. 이제는 더 이상 피를 흘리지 말고 평화협정을 맺어야 된다라고 네. 하면서 자기의 기사들 중에 최정예 12명만을 뽑아서 이슬람 왕국인 이제 피레네 산맥 건너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이슬람 왕국 아그리모레 왕국에 평화사절단을 이제 보내려고 뽑게 됩니다. 그런데
0: 네.
1: 그중에 신참기사였던 에긴하르트가 뽑힌 거죠. 만약에 여기에서 진짜로 평화를 이루고 공을 이렇게 이루게 된다면 점점 이렇게 신분이 상승해서
0: 그러게요. 가능성이 생기는데.

0: 그렇죠. 그런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12기사의 우두머리가 바로 롤란트라는 인물인데요. 이게 네. 독일어로 롤란트인데 프랑스에서는 롤랑이라고 해서 이 중세 기사 무용담 중에 가장 유명한 기사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인들은 마치 우리나라 뭐 이순신 장군 같이 알고 있을 그런 인물인데요. 실존 네. 인물이고요. 이 롤랑이 이제 포로를 이제 데리고 오면서 이슬람 왕국 아그리모레의 왕자인 피에라브라스, 바로 이 오페라의 제목이죠.
1: 네.
0: 피에라브라스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칼 대왕에게 건의를 합니다. 이 피에라브라스 왕자는 우리가 비록 포로로 잡아오긴 했지만 고결하고 고귀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내가 인격적으로도 감동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감옥에 가둘 게 아니라 우리 쪽으로 회유를 해서 그냥 궁전 안에서만 산다는 조건 하에 풀어줍시다. 그러니까 칼 대왕이 롤란트 자네의 얘기라면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1: 네.
0: 그 대신에 롤란트 자네가 감독을 하게 라고 얘기를 하고, 칼 대왕에게 아버지에게 딸 엠마 공주가 승리의 월계관을 이렇게 선사하러 다가오는데 갑자기 피에라 브라스가 헉 하면서 놀랍니다.
1: 네.
0: 그러고 나서 이제 월계환 수여식이 다 끝나고 사람들이 다 퇴장한 뒤에 무대 위에 단둘만 남죠. 롤란트와 피에라브라스.
1: 네.
0: 그 롤란트가 물어봅니다. 아니 자네 아까 왜 우리 공주님을 보고 너 그렇게 놀랐나. 그러니까 이 피에라브라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4년 전에 로마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로마에서 당시 마침 로마에 와 있던 한 여인을 보고 첫눈에 사랑에 빠졌는데 당시로서는 그 여인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도 전혀 모르다가 여기 포로로 잡혀와서야 알게 됐네.
1: 와, 운명적인 만남이네요.
0: 그렇죠.
1: 네.
0: 그러니까 이 롤란트도 아니 어떻게 이런 우연이 라고 얘기하면서 나도 그때 로마에 있었는데 바로 자네의 여동생인 이슬람 왕국 아그리모레의 공주 플로린다와 사랑에 빠졌었네. 라고 얘기하면서 아니 이런 우연이 있나. 어떻게 보면 평화가 성립이 돼서 네 사람이 서로 이렇게 뭐 결혼이나 이렇게 할 수 있게 된다면 천안매부관이 될 수도 있는 뭐 이런 관계죠.
1: 네.
0: 어쨌든 롤란트는 자기가 사신단으로 가서 반드시 이 두 나라 간의 평화를 이루고 우리가 결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에라브라스는 밤에 궁전의 정원을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기사 에긴하르트와 엠마 공주가 밀회를 나누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피에라브라스는 자기가 사랑하는 엠마 공주가 연인이 있었다니 이러면서 네. 질투에 사로잡히지만 이성적으로 그걸 억누르고 이게 두 사람의 밀회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1: 네.
0: 에긴하르트가 떠나고 나서 이제 밀회가 끝나고 떠난 뒤에 홀로 남은 엠마 공주, 이게 정원에서 궁전까지 들어가려면 그래도 공주니까 누군가 에스코트를 해야 되는데 그제서야 피에라브라스가 등장하면서 제가 방까지 에스코트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손을 잡고 가는데
1: 네.
0: 갑자기 칼 대왕이 공주를 찾다가 정원까지 나와보게 됐는데 정원 안에 피에라브라스가 공주의 손을 잡고 어둠 속에서 걸어가고 있으니까
1: 오해를 했군요.
0: 그렇죠. 칼 대왕이 노발대발합니다. 내가 너를 관대하게 풀어주기까지 했는데 내 공주를 유혹하다니 당장 감옥에 넣어라 라고 하면서 피에라브라스는 감옥에 갇히게 아이고. 되는데 이 상황을 에긴하르트는 다 보고 있었던 거죠. 이 정말 죄책감에
1: 네.
0: 몸서리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2막으로 넘어가면 이제 산맥을 넘어서 이슬람 땅으로 진입한 12명의 기사들. 이 사람들은 뒤를 보면서 조국을 향해 이 노래를 부르고
1: 네.
0: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리더인 롤란트와 특히 에긴하르트는 너무 죄책감이 있죠. 자기가 사실은 미래를 나눴었는데 에스코트해 주려던 피에라브라스가 감옥에 가게 되니까 마음이 불편합니다. 요 장면 한번 보시겠는데요. 슈베르트 피에라브라스 가운데 2막 1장의 기사들의 합창. 이른 아침 햇살 속 그대를 바라보네.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쉔베르크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0: 네, 평화 사신단은 원래 목적대로 평화를 이루게 되나요?
1: 그렇진 않겠죠. 들어가자마자 이슬람 군대에게 체포당하고 근데 그때 감옥으로 체포당한 이 기사들에게 바로 이 롤란트의 연인이기도 했던 이 이슬람 공주 플로린다가 와서 그들을 구출해내려고 하지만 중과 부적입니다. 에긴 하르트 혼자 탈출을 해서 산막으로 가면 이제 왕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칼 대왕에게 모든 걸 이실직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칼 대왕이 네 죄를 회복하고 자기 스스로 죄값을 치르고 명예를 회복하고 자기 동료들을 구해내오는 공을 세운다면 너 우리 엠마 공주하고 결혼까지 시켜주겠다. 라고 해서 결국 에긴하르트는 피에라브라스와 함께 피에라브라스가 이제 누명을 썼다라는 것도 에긴하르트가 다 얘기했기 때문에 네. 석방된 피에라브라스와 함께 군대를 이끌고 이슬람 왕국으로 네. 이렇게 쳐들어가서 결국은 이슬람 왕국을 굴복시키고 모두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0: 결국 그런 엠마와 결혼을 하게
1: 그렇죠.
0: 되는군요.
1: 그렇죠. 이 엠마와 에긴하르트는 결혼을 하게 네. 되고 플로린다 공주와 이 롤란트도 결혼을 하게 됩니다. 오늘 끝곡으로는 피에라브라스 2막 3장의 이슬람 감옥에서 롤란트와 이 연인 플로린다 공주가 재회하는 부분의 이중창 죽음의 그림자가 닥친다 해도 들으시겠습니다. 소프라노 쉐릴 스튜더가 플로린다 공주 역을 맡고 있고요. 롤란트 역의 바리톤 토마스 엠슨의 연주입니다.
0: 네, 이 곡 보내드리면서 유정우 선생님과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만나고 싶을 때 만날 수 있다면 이정하. 만나고 싶을 때 언제라도 만날 수 있다면, 보고 싶을 때 언제라도 볼 수 있다면 이리도 마음 저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만나고 싶을 때 만날 수 없기에, 보고 싶을 때 볼 수 없기에 그대는 정녕 내게 아픔입니다. 금방이라도 내게 다가와 따뜻한 손 내밀 것 같은 그대여, 그대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기에 이토록 더디옵니까?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어서 애간장이 탄다라는 말을 하는 거겠죠. 이정하 시인의 만나고 싶을 때 만날 수 있다면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제 1526편 청나라 칙사의 행렬로 돌진하다. 극본 이상락, 연출 김영종.
1: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홍진욱입니다. 효종 6년 음력 3월 3일 세자 책봉식을 이틀 앞두고 편전에서 대책회의가 열립니다. 세자로 책봉될 대상은 나중에 효종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게 되는 현종입니다.
2: 세자 책봉식이 내일 모레인데

0: 준비가 어떻게 되어가는가? 예문관에서는 책봉식 당일에 과인이 반포할 책봉 교문을 준비하였는가?
1: 예, 전하. 대제학 최유후가 글을 지어서 이미 문서로 작성해 놓았습니다.
0: 책봉식에 맞춰서 청나라에서도 사신단을 보낸다고 하지 않았는가?
2: 예, 전하. 왕세자의 책봉을 승인하고 이를 인정하는 청나라 황제의 고명과 칙서를 가지고 사신단이 곧 도착할 것이라 하옵니다.
1: 하운데 전하, 풍랑을 만나 표착했던 서양 만인들을 어찌 단속해야 하겠사옵니까? 지난번에는 사신의 눈에 띄지 않도록 35명 모두를 남한산성으로 보내서 수용해 두었사운데 이번에는...
0: 그 많은 인원을 또다시 산성에 보내서 가둬두는 것은 번거로울 것 같으니 이번에는 도성 안에 숙소에 머무르게 하고 대신에 훈련 도감의 훈련 대장으로 하여금 외출을 통제하도록 단단히 이르라. 물론 귀화인 박연에게도 그들을 잘 통제하도록 주의를 하달하라.
3: 그런데요, 임금과 조정 중신들이 세자 책봉식과 청나라 사신단 접대 등을 논의하고 있던 그 시각에 네덜란드 표착인들의 숙소에서도 나름으로는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었죠.

0: 이번에는 우리를 다시 남한산 성인가 하는 요새로 데리고 가서 가두어두지는 않겠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야.
1: 산성 요새에 가지 않는다고 좋아할 건 뭐 있나? 청나라 사신이 와 있는 동안에 꼼짝없이 집안에 갇혀있게 생겼는데
2: 저들이 우릴 집안에 가둬놓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그 명령을 고분고분 따르고만 있어야 하는 건 아니지 않은가?
0: 에? 아니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가?
2: 이참에 이 나라를 탈출할 방도를 찾아보잔 말이지.
1: 대문 밖에 감시병들이 지키고 있다는 걸 잊었어? 조심해야지.
2: 우리가 서울로 올라온 지 그리 오래되지도 않는데 그 사이에 청나라 사신이 두 번씩이나 찾아오는 걸 보면 이 나라하고 청나라의 관계를 잘 이용하면 어떤 탈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해본 얘길세.
1: 조선으로 귀화한 우리나라 사람 벨테브레를 통해서 들었다시피 이 나라 사람들은 아무리 지위가 높은 대신이라 할지라도 청나라 사신에게 꼼짝 못하고 벌벌 떤다는데 말이야. 그러니 청나라와 조선의 그러한 관계를 우리가 이용하면 이곳을 탈출할 방법을 찾을 수가 있을 것이란 말이지.
0: 그래 맞아. 이제껏 우리는 이 나라의 남쪽 해안에서 배를 타고 일본의 낭가사키로 가서 우리 동인도 회사의 상단을 만난다 이런 궁리만 해왔는데 잘하면 청나라 사신의 도움을 받아서 중국 쪽으로 탈출할 방안이 생길 수도 있을 것 아닌가 싶은데 말이야.
2: 근데 청나라의 수도 베이징은 항구 도시가 아니라 내륙 깊숙이 자리하고 있지 않은가?
1: 일단 베이징으로 갈 수만 있다면 청나라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중국 남부의 남진아에서 배를 탈 수도 있지. 그쪽에는 우리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상단의 배들이 기착하는 타이완도 있으니 말이야.
3: 그들은 이번에야말로 기회를 놓치지 말고 무슨 수를 쓰더라도 청나라 사신과 소통을 해서 도움을 청하자. 일단 이렇게 작당을 합니다. 여기서 서강대 계승범 교수의 얘기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4: 함열이등이 뭘 생각하냐면 아 그럼 내가 보니까 한양이 있으니까 청나라 사신들이 1년에도 한 몇 번씩 오고 가거든요. 그러면 청나라 사신은 황제의 분신이잖아요. 조선의 왕이 아주 청나라 사신만 오면 발발발발 떨면서 무서워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청나라 사신이 한마디만 하면 우리는 베이징으로 갈 수 있다. 하멜 일행은 이미 남진아해를 많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베이징 다 알거든요. 그래갖고 얘네가 작전을 세우는데 어느 날 북경 칙사가 오는 거예요. 일행이 이제 짰죠. 작전을 세웠어요.
3: 그러면 작전 계획을 어떻게 세웠을까요? 하멜 표류기의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5: 청나라 사신이 다시 서울에 왔다. 사신들이 머무는 동안 우리는 가택연금 상태로 지냈다. 드디어 사신이 서울을 떠나기로 한 날이 되었다. 암스테르담 출신의 1등 항해사 핸드릭 얀세와 하를렘 출신의 포수 핸드릭 얀세 보스가 숙소를 나섰다.
6: 왜놈들이래?
7: 어딜 나가려고? 너희들 오늘은 외출이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느냐?
8: 방이 추워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땔감이 떨어져서 나무를 해와야 합니다. 그러니 제발 보내주십시오.
7: 그래서 지금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겠다 이 말이냐? 안 된다. 오늘 청나라 직사가 돌아가고 나면 가택연금이 풀릴 터이니 땔감은 내일 가서 구하도록 해라.
8: 날씨가 이렇게 쌀쌀한데 오늘 밤을 또 어떻게 견디란 말입니까? 빨리 가서 땔감을 조금만이라도 해올 테니 보내주십시오.
7: 요놈들 참. 알았다. 그럼 땔감을 구하는 즉시 바로 와야 한다.
8: 예, 알겠습니다.
7: 예.
5: 그러나 두 사람은 땔감을 구하러 가는 대신에 청나라 사신단이 지나가기로 예정된 길을 찾아서 그 방향으로 걸음을 재촉하였다.
9: 청나라 사신이
6: 도망간다는구만.
8: 아, 진짜야?
9: 오랑 개놈들이 자주 도는구만.
10: 아이고, 이제 안았으면 좋겠다.
11: 그래도 말이야, 잘 알지 않았으면 좋겠어.
5: 구경꾼들이 몰려나와서 북적거렸다. 이윽고 저쪽에서 백여 명의 경비병에게 둘러싸인 청나라 사신 일행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0: 지금이야. 에? 지금 튀어나가자.
1: 그래, 지금이야.
2: 여보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3: 우린 조선 사람이 아니오, 저 멀리 네덜란드에서 온 사람들이오.
4: 두 사람은 입고 있던 조선 옷을 벗어 던지고 안에 입고 있던 네덜란드 복장을 드러낸 채로 저지선을 뚫고 사신에게 접근하였다.
2: 청나라 소신이여, 우리는 집에 가고 싶습니다. 우리를 구해주십시오.
5: 저놈들 잡아라. 서양 오락처놈들이야. 빨리 잡아서 끌고 오너라.
4: 겁에 질린 청나라 사신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알지 못하여서 겁에 질린 채로 떨고 있었다.
2: 우린 조선에 영유돼 있는 네덜란드 사람이오. 도와주시오.
4: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신은 그들이 외치는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였다. 사신을 호위하던 조선인들은 그 상황을 설명해 주지도 않았다. 두 사람은 곧 경비병들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6: 계승범 교수의 얘기 이어집니다.
7: 칙사 일행이 좀 가까이 올 때 나가서 소란을 피워야 되는데 칙사가 저기 보인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급해서 소란을 피우니까 소란이 실제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지금 칙사가 지나갈 길에 지금 일반인이 막 들어왔으니까 난리 나니까 저 뒤에서 칙사가 보고 저 앞이 이렇게 소란스러운가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무식한 놈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괜찮 다 평정합니다 하고 아 그런가 조심하게 하고 다 평정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칙사가 지나갈 길 안쪽으로 뛰어 들어가서 칙사의 눈에 띄고자 했던 계획을 세운 건 기발한 계획인데 너무 빨리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다 붙잡혀 끌려나간 거예요.
6: 그래서 그 소동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4: 청나라 사신은 경비병들을 뚫고 뛰어들어서 사신의 말고삐를 잡았던 두 사람을 자신이 머무르게 될 숙소로 데려가겠다고 조선에 요청하였다. 그러자 사신단을 호위하던 조선인은 통역관을 구해서 데려오겠다고 하고 두 사람은 일단 체포되었다. 한편 숙소에 연금돼 있던 나머지 표착인 33명은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리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경비병들에 의해 모두 집 밖으로 끌려나와서 대신들이 모여있는 대궐의 뜰로 끌려갔다. 대신들이 선원들을 향해 질책하였다.
8: 지금부터 묻는 말에 바른대로 대답하라. 오늘 청나라 칙사 앞에서 난동을 부린 두 사람과는 사전에 무슨 일을 꾸민 것이냐?
9: 사전에 모의를 하다니요. 우리는 전혀 모르는 일이오.
8: 시침이 되지 마라. 다시 묻겠다. 사전에 청나라 칙사를 만나서 무슨 말을 전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이냐?
9: 우리는 정말로 모르는 일이오. 그들은 방이 추워서 경비병의 허락을 받고서 땔감을 구하러 갔을 뿐이오.
8: 이놈! 거짓말 마라. 산은 반대쪽에 있는데 나무하러 가겠다는 두 놈들은 산으로 가기는커녕 사신단이 지나가는 거리로 나가지 않았느냐?
9: 아니요 우리 정말 모르는 일이오.
4: 우리는 끝까지 모른다고 부인하였다. 그러나 두 사람이 땔감을 구하러 산으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갔는데도 즉시 보고하지 않은 점을 들어서 우리 모두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대신들은 왕에게 이렇게 청하였다.
10: 주상 전하, 오늘 일어난 소동은 필시 저들 35명 모두가 미리 작당을 해서 일어난 일이옵니다. 그러니 그 죄를 물어서 저들 각자에게 곤장 50대씩을 치도록 유도하시옵소서.
4: 그러나 국왕은 이렇게 명하였다.
11: 그자들이 설령 청나라 칙사 행렬에 난동을 부린 두 사람과 사전에 교감이 있었다 하더라도 곤장 50대의 벌을 받을 만큼 큰 죄를 짓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폭풍우에 배가 난파되어서 표류해 온 자들이 아닌가. 곤장 50대는 없던 일로 하고 모두 숙소로 돌려보내되 추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집안에만 머물러 있게 하라.
6: 그런데요, 삼엄한 경비망을 뚫고 청나라 사신단을 향해 돌진했던 두 사람 중에서 암스테르담 출신의 1등 항해사 헨드릭 얀센은 효종이 특별히 남북산이라는 조선식의 이름을 지어서 하사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청나라 칙사는 그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으며 소동을 벌였던 그 두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멜은 자신의 표류기에서 자신이 보고 들은 정보를 인용하여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청나라 사신은 자신들의 행차에 돌진하여 소동을 벌였던 1등 항해사 핸드릭 얀세와 또 한 사람의 동료 선원에 대하여 통역관을 사이에 두고 심문하였다. 그리하여 청나라 사신은 우리의 표류 경위 등을 비롯하여 숙소에 감금되기까지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조선 조정이 난처하게 되었다. 나중에 들은 바에 따르면 청나라 사신은 조선으로부터 많은 뇌물을 받았다. 아울러 조선 측으로부터 그 사건을 북경에 있는 청나라 황제에게 보고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물품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일이 이렇게 처리됨으로써 우리의 두 동료에게는 나쁜 결말이 초래되었다. 두 사람은 감옥에 갇혔고 우리는 그들을 다시는 만날 수 없었다. 한참 뒤에야 그 두 사람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이 자연사했는지 아니면 형을 선고받고 처형되었는지는 전해지지 않았다. 심지어 많은 것을 알고 있었을 귀하인 벨테브레조차도 우리에게 두 사람에 대한 일을 알려주었다.

0: 주지 않았다.
1: 앞에서 소개한 사건이 일어난 때는 효종 제위 6년째인 1655년 양력 3월이었는데요. 석 달 뒤인 그해 6월에 또다시 청나라 사신이 서울을 방문하게 됩니다. 조선 조정으로부터 지침을 전달받은 네덜란드 표착인 대표가 선원들을 불러 모읍니다.
2: 자. 내가 훈련 도감의 훈련 대장으로부터 지침을 받아왔는데 이번에 또다시 청나라 사신이 서울에 온다고 하는 거야.
3: 청나라 사신이?
2: 근데 훈련 대장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 켈파르트 섬에 새로운 배 한 척이 풍랑에 밀려와서 좌초되었다고 말이네.
1: 참고로 하멜 표류기에는 켈파르트라는 섬 이름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제주도를 일컫습니다. 조선에서는 물론 제주도로 통하지만 국제적으로는 켈파르트로 통하고 있었죠. 경우에 따라 켈파트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지리학자 오상학은 서양 고지도에 표현된 제주도라는 논문에서 제주도의 명칭에 관하여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0: 켈파트라는 명칭은 제주도에 표착했던 하멜이 자신의 보고서에서 제주도를 켈파트라고 표기하고 이어서 책으로 간행하면서 제주도가 켈파트로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켈파트는

0: 후에 제주도라는 이름이 나타난 것은 20세기 이후였다.
1: 따라서 네덜란드 표착인들 사이에서는 켈파르트로 불렀을 것이나 여기서는 그냥 제주도로 칭하겠습니다.
2: 훈련 대장 말에 따르면 이번에 제주도에 새로운 배 한 척이 떠밀려 왔는데 그 배에 탔던 표착인들의 말을 통역해줄 통역관 세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지 뭐야. 어? 이제 우리도 조선말을 어느 정도 할 줄 아니까 우리 중에서 조선말에 능통한 사람 셋을 뽑아주면 그 세 사람을 제주도로 보내겠다는 것이야. 에? 그러니까 우리끼리 누구를 보낼 것인지 의논을 해보자고.
1: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 1526편 청나라 칙사의 행렬로 돌진하다. 이상락 극본, 김영중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0: 제 1527편 조선을 유럽에 널리 알린 하늘 표류기 극본 이상락 연출 김영종
1: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홍진욱입니다 효종 재위 6년째인 1655년 양력 6월 또다시 청나라 사신이 서울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그에 앞서서 네덜란드 표창인들이 소속된 훈련도감의 훈련대장이 이러한 지침을 하달합니다.
2: 훈련대장이 명한다. 제주도로부터 올라온 보고에 따르면 얼마 전 제주도에 새로운 배 한 척이 필요해 왔는데 그 배에 탔던 표창인들의 말을 통역해줄 통역관 세 사람이 필요하다고 청해왔다. 이제 너희들 모두는 우리나라에 온 지 2년이 지났고 따라서 우리 조선의 말을 어느 정도는 구사하고 있는 줄 안다. 너희들 중에서 조선말에 능통한 사람 셋을 뽑아서 제주도에 내려보내라는 명이 떨어졌다. 그러니 너희들이 의논하여 세 사람을 선발하여 보고하기 바란다. 그동안 통역을 도맡아왔던 박연, 즉 벨테브레는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임무를 수행할 수가 없게 되었다.
1: 그런데 네덜란드 표착인들에게 내려진 조선 조정의 지침이 어딘지 모르게 좀 허술해 보이죠? 참고로 박연의 출생 연도를 정확하게 짚어낼 수는 없으나 이때 그의 나이가 환갑에 이르렀고 여러 기록에 따르면 이듬해인 1656년 효종 7년에 사망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어쨌든 숙소에 연금 중이던 표착인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3: 이보기들 누가 가는 게 좋을까?
4: 아이, 내가 가지 그래.
5: 아이 난 안 가.
6: 아이 그럼 자네는?
3: 아이,
7: 아이 근데 아무래도 좀 이상하지 않아? 응? 제주도에 표류해 왔다는 난파선이 우리 네덜란드 상선인지 다른 나라 선박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아니, 무턱대고 우리를 통역관으로 보내겠다니 말이야.
8: 그뿐이 아닐세. 이번에 표류해 왔다는 선원이 몇 명인지 알 수는 없으나 통역관을 3명씩이나 선발해서 보내라는 것도 어딘지 이상해 보이지 않아?
7: 그 예전에 우리가 떠나지 못해서 답답해하던 바로 그 제주도로 다시 간다는 사실도 좀 당황스럽기는 한데 이 어찌 보면 여기 서울에서 갇혀 지내는 것보다는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0: 불안해.
1: 우리는 결국 동료 중에서 세 명을 통역관으로 추천하였다. 우리가 제주도에 표류하기 전에 상선에서 맡았던 임무로 말하자면 대포를 쏘는 포수 한 명과 조수 한 명, 그리고 배를 부리던 선원 한 명 등이었다.
2: 그렇게 세 명의 선원이 통역관 명목으로 징발돼 갔는데요. 하멜 표류기에는 그들의 소식을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1: 제주도를 향해 떠났던 세 동료들이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왔다. 그들은 조선의 가장 남쪽 끝에 감금되어 있으며 삼엄한 감시를 받고 있다고도 했다. 또한 난파선이 표류해 왔다는 말은 거짓이라고 하였다.
2: 하멜은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3: 우리 동료 세 명을 통역관이라는 명목으로 남쪽으로 보낸 의도가 무엇일까? 아마도 조선인들은 자신들의 종주국인 청나라 황제가 우리 네덜란드인이 조선에 억류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도록 요구할 것에 대비하여 이 세 명만이라도 빼돌려서 조선에 남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닐까?
2: 하지만 하멜의 이 의문을 풀어줄 기록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에서는 네덜란드의 표착인에 대한 내용을 왕조실록 등에 거의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참, 앞에서 제주도를 향해 내려갔던 세 명의 통역관이 조선의 가장 남쪽 끝에 감금되어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왔다고 했는데요. 그들이 감금된 곳은 제주도가 아니고 전라도의 해안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조선 조정에서는 네덜란드의 표착인들을 골칫거리로 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1: 그해 겨울, 청나라 사신단이 꽁꽁언 압록강을 건너 조선에 왔다. 우리는 또다시 가택연금되어 엄중한 감시를 받았다. 듣기로는 조정 대신들 사이에 우리의 처리 문제를 두고 거친 말들이 오갔다고 하였다.
4: 주상 전하! 우리가 언제까지 서양 오랑캐들을 도성 안에 두고서 청나라의 눈치를 살펴야 하옵니까? 차라리 저들을 처단하시옵소서!
1: 한 대신이 이렇게 주청하자 상당수가 지지하였다. 그러나 국왕이
5: 거듭 말하거니와 저들은 우리를 정복하러 온 것이 아니다. 풍랑을 만나 난파선에 실려서 떠밀려 온 것이지 그러한 자들을 어찌 중죄인으로 취급하여서 목숨을 거두라 할 수 있겠는가?
1: 이렇게 말했고 국왕의 동생과 훈련대장을 비롯한 몇몇 고관들은 우리들에게 매우 호의적이었다.
2: 여기 언급된 국왕의 동생은 인평대군을 일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네덜란드 표착인들을 처단하자는 주장이 끊이지 않자 표착인들의 훈련을 맡아온 훈련도감의 훈련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6: 어찌할 수가 없어서 그들을 죽여야 한다면 그냥 죽일 수는 없사옵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풍랑에 떠밀려온 외국인들을 어찌 그냥 처형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럴 바에는 그들을 한 명씩 불러내고 또 우리 조선인도 한 명씩 불러낸 다음 두 사람에게 똑같은 무기를 주고 대결을 시켜서 생사의 승부를 내는 것이 나을 것이옵니다.
2: 조정 일각에서 이런 논의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표착인들은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임평대군이 대신들과의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들의 숙소 앞을 지날 때면 이렇게 호소합니다.
7: 대군이시여! 우린 죽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8: 제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2: 그러자 임평대군은 이렇게 응답합니다.
9: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일각에서 너희들을 처형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은 사실이나 너희들한테 우호적이지 않은 질투심 많은 자들의 주장이니 상황이 암울하진 않다. 안심해도 좋을 것이다.
2: 인평대군의 말대로 실제로 그들에게 불행한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네덜란드 표착인들의 효종에 대한 평가는 매우 호의적입니다. 하멜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1: 우리를 파멸시키고자 했던 일부 신하들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뜻을 굽히지 않았던 국왕 덕분에 우리는 목숨을 건졌다. 하지만 국왕 역시 반대자들에게 우리에 대한 처리 문제에 있어서 일부를 양보해야 했다. 국왕이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5: 과인은 조난을 당해 우리 땅에 온 표착인들이 또다시 청나라 사신과 접촉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금 서울에 남아있는 표착인 전원을 전라도로 유배할 것을 명하노라.
1: 또한 국왕은 우리를 위해 매달 50케티의 쌀을 지급하도록 명하였다.
2: 여기서 말하는 50케티를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약 30kg에 해당합니다. 서강대 계승범 교수의 얘기입니다.
0: 한양이 너무 위험하다. 왜? 칙사 앞으로 계속 오니까. 그래갖고 얘네들을 남쪽 해안가로 보내버리는 것. 답답한 노릇이죠. 그렇게 귀중한 정말 최첨단 무기와 과학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30몇 명이 왔는데 걔네들을 그렇게 하대하고 광대 노름이나 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청나라가 무서워 쉬쉬하다가 2년 만에 바로 전라도 해안 쪽으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수군에 편제해버리는 거죠. 감형에. 그리고 모여있으면 안 되겠으니까 또 3, 4, 5 뿔뿔이 흩어버리는 것이죠. 거기서 한 10년 정도 있다가 풍토병으로 죽는 사람도 있고.
2: 자, 그러면 그들의 귀향길을 따라가 볼까요?
1: 1656년 3월 조선의 어느 날.

0: 우리는 말을 타고 도성을 벗어나 강나루까지 갔다. 그곳에서 벨테브레, 즉 박연을 비롯하여 몇몇 아는 이들의 배웅을 받으며 나룻배에 올랐다. 그때가 귀하인 벨테브레를 마지막으로 본 순간이었다. 이후로는 그에 대하여 아무 소식도 듣지 못하였다. 우리는 영암이라는 고을로 가는 긴 여행을 해야 했고 예전에 지나쳐 올라왔던 여러 고을들을 다시 지나게 되었다. 우리가 머무는 고을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비용으로 숙소가 제공되었고 바꿔 탈 말과 식량도 지급되었다. 며칠 후에 영암을 거쳐 전라 병영이라는 곳에 도착하였다.
1: 여기 언급된 전라 병영이 있던 곳은 지금의 강진입니다. 지금 그곳은 행정구역 명칭이 아예 강진군 병영면이죠. 조선시대 군사도시였던 곳입니다. 하멜 일행은 전라 병영에서 1663년까지, 그러니까 효종이 사망하고 현종이 즉위한 지 4년째 되던 해까지 7년 동안 그곳에서 생활합니다. 그런데 하멜 일행이 전라 병영에 짐을 풀고 난 직후에 어느 날,
2: 오늘은 너희들에게 반가운 사람들을 소개하겠다. 자, 못 들어가고 있느냐? 빨리 들어와서 친구들을 만나지 않고.
3: 이게 누구야?
1: 제주도에 또다시 외국 선박이 표류해 왔다는 명분으로 징발되었던 바로 그 통역관 3명이 전라도의 해안 지역에 있다가 다시 극적으로 상봉을 한 것입니다. 하멜은 이 상봉기사의 끝에다 담담하게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0: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총 33명이 되었다.

0: 당진의 전라병영에서 7년을 지낸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대목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발간한 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내용을 인용하겠습니다.
1: 전라병영의 거처를 잡은 이후 극심한 기근으로 조선의 많은 백성들이 굶어 죽거나 병으로 사망하였다.

0: 그 7년여 동안에 네덜란드의 표착인들도 상당수가 사망하였다. 현종 4년인 1663년까지 생존해 있던 22명은 여수, 남원, 순천 등지로 분산 수용되었다.
1: 그럼 여기서부터는 표류기의 주인공인 하멜을 따라가 볼까요? 하멜이 최종적으로 수용됐던 곳은 전라좌도의 순천이었습니다. 현종 7년인 1666년 9월 4일 밤, 하멜은 그곳에서 현지 어부들로부터 정보를 얻어 일본으로 탈출을 모색합니다. 이때쯤이면 하멜도 조선인과 의사소통을 할 만한 실력이 되었죠. 서강대 계승범 교수의 얘기입니다.
2: 하멜도 이제 거기서 10년 동안 있으면서 조선말을 이제 좀 하잖아요. 바닷가 쪽에 있으니까 어부들하고도 만날 거 아니에요. 어떤 정보를 얻냐 하면 해류 정보를 얻어요. 그래갖고 지금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는데 순천 근처 어디예요? 외란전쟁 끝날 때 고니시 유키나가가 빠져나갔던 바로 그건데 그게 지금 보면은 물대를 잘 맞추면 순천 쪽 어딘가에서 배를 띄우면 과장해서 말하면 애써서 힘들여 노젓지 않아도 그냥 배만 잘 무사히 띄우고 바다에 떠움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한 사나흘 지나면 나가사키로 간다는 거 아니야. 이걸 얻어가지고 작전을 세워서
1: 하멜은 이웃에 거처하는 어부 한 명을 설득하여 돈을 줄 테니 우선 타고 갈 배 한 척을 대신 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3: 아니, 서양에서 온 양반이 배는 사서 무엇을 쓰려고요? 고기잡이를 할 것도 아니고.
4: 아, 섬지방 여기저기 다니면서 목화 장사를 좀 해볼까 해서요.
3: 섬에서도 목화 재배하는 농가들이 상당수 있기는 한데.
4: 이번에 나를 대신해서 배를 사주시면 목화를 팔아서 남은 이문을 나 혼자 차지하지 않고 나눠드릴게요. 배만 한 척만 사주시면.
1: 그렇게 해서 어선 한 척을 구입하는 데에는 성공을 하는데요. 문제는 먼 바다로 타고 나가기에는 배가 너무 허술했다는 것이죠. 하멜은 동료 몇 명과 함께 선박 여기저기를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배를 대신 사주었던 어부가 나타나서 벌쩍 뜁니다.
3: 이모시오, 서양 양반들! 아니, 듣자하니 예전에도 당신들 중에 이곳에서 도망치다가 걸린 사람들이 있다던데 이 배를 타고서 어디로 도망치려고 수리를 하는 건 아니오? 아니, 가까운 바다에 목화를 사러 가는 것이라면 뭐 때문에 여기저기 수리를 해요? 당신들, 이 배를 타고 도망이라도 치는 날엔 난 죽소! 안 되겠어. 관아에 가서 신고를 해야지.
4: 제발 조용히. 그럼 이렇게 합시다. 어부님이 타려고 배를 구입했는데 그 배를 내가 훔쳐타고 도망친 것으로 우리가 떠난 다음에 배를 도둑 맞았다고 관아에 가서 신고를 하세요. 너무 일찍 신고를 하지는 말고. 만약에 우리 제안을 안 받아들이면 애당초 당신도 우리하고 공범이었다고 말해버릴 테니까

하멜 일행의 일본으로의 탈출 이야기는 길게 이어집니다만 남은 얘기는 나중에 현종대의 역사를 탐색할 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하멜은 비밀이 탄로날까 두려워서 8명만이 배를 타고서 순천을 출발하여 일본으로의 탈출에 성공합니다. 그들은 일본의 나가사키를 경유하여 1668년 7월에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 도착합니다. 한편 탈출에 가담하지 않았던 나머지 생존자 8명도 2년 후 조선 정부의 인도적인 배려로 석방되어서 네덜란드로 돌아갑니다. 네덜란드의 고향에 도착한 하멜은 조선에서 겪은 일들을 일기 형식으로 작성하는데요. 1668년에 네덜란드 어판으로 처음 출간된 하멜 표류기는 이어서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으로 번역되어서

0: 유럽 전역에 조선을 알리는 데에 크게 이바지하죠. 서강대 계승범 교수의 얘기 이어집니다.
1: 하멜이 쓴 표류기가 이 코레아에 대해서 당시 17세기 중반 후반 유럽인들이 얻는 거의 유일한 정보원이라는 것이죠. 실제 당시에 유럽에서 나온 거를 봤는데 사파가 있어요. 사파가 있는데 물론 이제 뭐 말을 많이 했겠죠. 뭐 왕이 어떻고 뭐 저도 얘기했는데 얘들이 우리를 본 적이 없잖아. 중국을 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효종과 이렇게 신하들이 얘기하는 그런 그 어전회의 하는 거를 마치 프랑스 왕조에서 왕이 이렇게 비스듬히 앉아있고 스타킹 신고 여기 귀족들이 뭐 가발 쓰고 와서 이렇게 뭐 왕 옆에 앉아서 이러고 있고 이런 것들을 유럽식으로 그려놨어요. 유럽식으로. 그러니까 출판업자가 그린 거겠죠.
0: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 1527편 조선을 유럽에 널리 알린 함멜 표류기 이상락 극본 김영중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다운 가곡 배창복입니다. 오후 2, 3시 사무실에 폭신했던 의자가 딱딱하게 느껴질 때쯤 하루가 잠시 늘어지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종이컵 안에는 얼음이 녹아버린 아이스커피가 쓴맛이 사라져버린 밍밍한 맛에 커피물이 돼 담겨있고 모니터를 바라보던 눈은 껌뻑거릴 때마다 뻑뻑함이 느껴지고 쏟아지는 졸음에 하품은 저절로 새나옵니다. 그럴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목소리. 오늘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 걸까요? 과자 하나 드실래요? 답을 기대하는 질문도 아니고 꼭 해야 할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한마디에 웃음이 나고 굳어있던 어깨에 힘이 조금 풀립니다. 생각해보면 사람 사이를 가까워지게 만드는 건 거창한 대화보다 마음을 가볍게 두드리는 이런 잡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늘 참 맑네요. 커피향이 좋네요. 그 짧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오후를 조금 덜 지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따금 누군가에게 잡담 하나 건네보면 어떨까요? 의미 없어 보이는 말이 의외로 또 오래 마음에 머무는 날이 있습니다. 정다운 가곡 오늘 준비한 첫 곡은 신봉석 씨 신규 복곡 한윤미 편곡 얼굴입니다. 소프라노 강혜정입니다.

하우기시 김동환 곡 꿈길 테너 장원성의 노래였습니다. 그 전에 감상하셨던 곡은 신봉석 씨 신규복 곡 한윤미 편곡 얼굴이었는데요. 소프라노 강혜정의 노래였습니다. 이혜인 씨 황성호 곡 한송이 수련으로 메조 소프라노 황화자의 노래로 김명희 씨 이한삼 곡 내 마음 그 깊은 곳에 테너 박세원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0: 이혜인 씨 황성호 곡 한 송이 수련으로 메조소프라노 황화자, 김명희 씨 이한삼 곡 내 마음 그 깊은 곳에, 테너 박세원의 노래였습니다. 정다운 가곡 마칩니다. 배창복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통일사용설명서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훈입니다. 60~70년대에 우골탑이라는 말이 있었죠. 그 학문의 전당인 대학을 상징하는 상아탑이 부모님들이 그 소팔아서 납부금을 내서 세운 탑이다. 뭐 이런 뜻으로 우골탑이란 말이 있었고 최근에는 학세권, 초품아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교육에 진심인지를 보여주는 단어들이죠. 원유도 없고 천연가스도 없고 변변한 지하자원도 없던 대한민국이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결국 사람이라는 그 인적 자원으로 성장해온 셈이죠. 그런데 최근 북한도 교육을 국가의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통일사랑방에서는 북한이 지금 왜 교육에 이렇게 힘을 쏟고 있는지 그 배경을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북한 대중문화의 면면을 살펴보는 북한 대중문화탐구 만나보고요. 북한 출신 작가가 들려주는 서울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청취자들은 물론 북녘 청취자 여러분도 함께하시는 통일사용설명서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0: KBS 라디오의 통일 사용 설명서 오늘 첫 순서는 통일을 준비하는 시간 통일 사랑방입니다. 오늘도 데일리 NK 이상용 기자 나오셨습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9차 당대회 이후에 올해 초에 2월에 그 9차 당대회가 있었습니다만은 교육 문제를 매우 중요한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고요.
1: 네.
0: 우선 북한이 갑자기 교육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요?
1: 뭐 물론 갑자기라고 느껴질 수 있는.

0: 있겠지만 네.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매우 절박한 문제다.
1: 아, 절박한 문제다.
0: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뭐 지방발전 20승 10 정책으로 해서 네. 지방 공장을 많이 건설하고 있는데 이 공장을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1: 네.
0: 그리고 뭐 어찌됐든 지방을 잘 살리보겠다라고 인민들에게 약간 이야기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개발을 잘 맞춰야 됩니다. 또한 뭐 국방과학기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1: 네.
0: 그런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된다. 뭐 현대화시켜야 된다. 이런 식의 공언을 또 많이 해왔기 때문에
1: 네.
0: 이것도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할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걸 이제 김정은 위원장 혼자는 할 수 없으니까.
1: 네.
0: 그래서 교육을 단순히 뭐 개인이나 혹은 뭐 학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앞날을 좌우하는 문제다라고 인식하고 이에 따라 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1: 네.
0: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9차 당대회 이후에 북한은 앞으로 5년 동안 어찌됐든 뭐 나를 따르라고 했잖아요. 김정은 네. 위원장이 뭐 경제와 사회를 다시 세우겠다라는 목표를 내세웠는데 이른바 이제 이 목표를 또 이루려면 지시만 잘 따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현장에서 실제로 이 문제가 무엇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하가 나을지
1: 네.
0: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내 몸을 받쳐 내 머리를 받쳐서 내 어떤 것들 이제 그런 걸 받쳐서 그거를 수행할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육을 인재를 키우는 사업으로 다시 강조하고 있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 이제 사회주의 체제의 전형이 그 당에서 조직에서 시키는 대로 해온 게 가장 큰 문제점이었는데
0: 그렇죠.
1: 이제 그걸 좀 탈피하려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이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0: 그렇죠. 현장에서 목소리 답이 있다라고 네.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 뭐 어떻게 교육이 국가정책 뭐 1순위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까요?
0: 뭐 물론 이제 뭐 국방이나 혹은 이제 군수산업 왜냐면 이제 무기를 팔아서 뭐 식량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1: 네네.
0: 이게 더 중요할 수는 있겠지만 형식적으로 보면은 교육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이는 후대 육성 혹은 이제 인재 육성 이라고 하는 그런 면목 안에서 네. 국가를 이 그런 것들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보겠다는 뜻으로
1: 네.
0: 그렇게 읽혀지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느냐가 앞으로 북한의 경제 혹은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이제 체제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1: 네.
0: 하지만 여기에는 또 두 가지 의미가 함께 들어가 있다라고도 판단해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로는 학생들에게 과학기술 그리고 실무 능력을 가르치겠다라고 네.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를 보자면 어릴 때부터 어떻게 보면 사상과 생활을 더 강하게 관리하고 또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뜻도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교육은 지식을 가르치는 일을 동시에 체제에 맞는 그런 약간 전사로 만드는 그런 작업이다라고 평가를 해보시는 평가를 하는 네. 전문가도 많습니다.
1: 좀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죠.
0: 네.
1: 그럼 9차 당대회 이후에 교육 면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뭡니까?
0: 가장 눈에 띄는 점을 좀 짚어보자면 네. 학생들의 소질 그리고 진로를 어느 정도 나눠서 그리고 이제 분류해서 그걸 집중적으로 가르치겠다.
1: 그러니까 올해 신학기부터 벌써 이게 시작이 됐군요.
0: 예, 그렇죠. 특히 이제 고급 중학교라고 하면 이제 우리의 고등학교를 얘기하는데요. 네. 그 단계에서는 문과, 이과, 예능 그리고 예체능 그다음에 체육 뭐 기술 같은 분야를 선택해서 배우도록 하는 일종의 선택 과정. 현대 교육 과정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1: 고등학교부터.
0: 그렇죠. 네. 예전에 그냥 하나의
1: 그렇죠.
0: 똑같은 네. 교육 과정이 있었는데 이제 나눠 보겠다고 하는 거고요. 한국에서도 학생의 적성 혹은 진로에 맞게 과목을 선택하게 하려는 흐름이 있잖아요. 물론 우리 세대도 뭐 문과, 이과 네. 기본적으로 그런 게 다 있었고. 그러니까 학생이 모두 같은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관심 혹은 이게 약간 좌뇌 우뇌라고 해서 좀 네. 약간 다르잖아요. 사람 네. 학생들 자체 경우에선. 그래서 그 능력에 따라서 길을 찾게 하자는 취지가 분명히 보입니다.
1: 네.
0: 다만 북한의 선택 교육 과정 이게 조금 다른 건데 저희랑 한국에서는 학생 개인의 선택권을 좀 넓히는 데 의미가 있고 그런 네. 것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북한에서는 국가가 필요한 분야 그리고 거기에 학생을 더 효율적으로 배치하겠다. 그런 목적이 더 강하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게 바로 그 선택교육 과정이란 말을 꺼낸 이유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0: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공장을 새로 짓고 있고 뭐 지방산업을 키우고 있고 혹은 뭐 지방의 병원을 1년에 뭐 10개를 만들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운영할 기술자, 관리자, 의사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제대로 운영되기가 쉽지 않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민심이 좀 폭발할 가능성이 있고 불평불만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할 때 최소한 한 가지 기술이나 혹은 기능을 갖추게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과학기술 분야 그리고 손재주가 있는 학생은 뭐 기술 분야 그리고 예체능 뭐 이런 체육 이런 것들이 재능인 학생은 그 분야로 나누겠다라는 구성인 것 같습니다.
1: 어차피 북한이 12년 의무교육이잖아요.
0: 그렇죠. 12년제 의무교육.
1: 이걸 이미 다 하고 있었는데 왜 다시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죠?
0: 네. 12년제 의무교육을 그때 뭐 2014년부터 네. 뭐 전반전 12년 의무교육 하겠다라고 하면서 실행을 한 건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간이 아니라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학교를 12년 동안 다녔다고 해서 그 국가가 이게 집주어로 이렇게 지원을 해서 근데 자동으로 이게 실력이 생기는 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은 12년제 의무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라고 다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교과 내용 이런 것들을 좀 바꾸고 일종의 실기 수업을 늘리고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강조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지식을 배우겠다라고 하는 건데 하지만 문제는 지방학교의 시설 그리고 교원 수준 그러니까 교사의 자질이 이를 따라갈 수 있느냐인 것 같긴 합니다.
1: 네.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0: 네.
1: 하여튼 북한이 교육 자체를 좀 많이 뜯어 고치겠다.
0: 네.
1: 현장에 맞게.
0: 네.
1: 그럼 북한이 요즘 키우고 싶어 하는 학생은 어떤 모습인지 정리를 한번 해보면 그냥 네. 저 실습 위주의 교육을 통해서 그렇죠. 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교육을 하겠다. 뭐 이렇게 보면 될까요?
0: 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 네. 첫 번째로는 당과 국가에 충성하는 학생.
1: 아, 역시.
0: 네. 그렇죠. 두 번째로는 이제 과학기술을 이해하는 학생.
1: 네.
0: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졸업 후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학생이라고 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생이 되면은 항상 탄원. 뭐 그런 농촌이라든지 탄광에 탄원할 수 있는 학생들 막 모집하는 그런 것들도 예. 하나의 이유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1: 예. 네.
0: 근데 이가 근데 특히 요즘 강조되는 거는 실무형 인재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단순히 책을 외우는 학생보다 설비를 다루고 계산을 하고 생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학생을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사상적으로 흔들지 않아야 된다라고도 보기 때문에. 교육은 실력 양성과 사상 통제가 함께 가는 구조가 되고 있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앞서서 그 세부적으로 달라진 내용을 말씀하실 때 주로 그 이제 선택 교육 과정,
0: 네.
1: 고급 중학교, 우리 고등학교 위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0: 네, 네, 네.
1: 대학 교육도 예전과는 좀 많이 달라지고 있을까요?
0: 네, 그러니까 고등 교육도 달라지고 있고 대학 네. 교육도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발맞춰서 달라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북한의 대학이 이론만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국가가 당장 필요하는 전문가들을 길러낸다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1: 네, 네.
0: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경제기술대학이라든지 직업기술대학
1: 네.
0: 그리고 과학기술 관련 대학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라고 네. 봐야 되는 거죠. 이들 대학은 공장, 기업소, 지방산업과 연결된 인재를 키우는 통로가 되는 거죠.
1: 네.
0: 쉽게 말해서 졸업장은 있는데 현장에서 쓸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현장에 가서 바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고 중간중간에 뭐 실습이라든지 이런 걸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도 만들고
1: 네.
0: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여기에다가 그 교육의 정보화.
0: 네.
1: 뭐 우리는 정보화 교육 이런 말을 하는데
0: 네.
1: 이것도 계속 강조하는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죠?
0: 북한도 약간 AI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우리하고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정보화 교육하고.
0: 그렇죠. 네, 컴퓨터라든지 전자 교재, 교육용 프로그램, 원격 교육.

0: 같은 것을 더 많이 신경 쓰겠다라는 뜻으로 읽혀지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책과 칠판만 보는 게 아니라 화면을 보고 실험을 하고 보고 이거를 이제 AI라든지 비슷하게 이렇게 돌려서 좀 문제를 풀어보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온라인 수업이라든지 전자칠판, 교육용 태블릿, 인공지능 학습 프로그램 같은 거 이미 학교 현장에 많이 들어왔었잖아요. 물론 한국에서는 뭐 지역과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학생들이 다양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중요한데 이 반면 북한의 교육정보화는 학생들에게 더 넓은 정보를 열어주는 방식이라기보다는 국가가 허용된 자료, 이른바 인트라넷에 올려진 자료 여기 안에서만 배우게 하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같은 정보화라는 말을 쓰더라도 한국에서는 학습 선택권을 넓히는 방향이라면 북한에서는 통제된 학습 환경을 이른바 강화하는 방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여기 또 필시 평양하고 지방하고의 격차랄까요? 뭐 이거 줄이겠다 뭐 이런 저 내용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가능할까요? 네.
0: 그거를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매우 어려운 과제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이제 북한에서도 이른바 빈부격차 이런 것들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평안의 중점 학교와 지방의 군 단위 학교 이거는 뭐 시설이라든지 교원, 컴퓨터, 실험기구, 학용품 수준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 격차를 줄이면 구호만으로 돼서는 안 되는 건데 그렇게 보면 이제 지방 학교에 실제로 기자재가 들어가야 되고 교사들이 새 수업 방식을 배워야 되고 전기와 난방 같은 기본 조건도 마련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것도 약간의 일종의 자력갱생 각자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지금은 평양 중심의 보여주기 사업으로 일단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좀 한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학부모들은 어떨까요? 아무래도 반길 것 같기는 한데.
0: 네, 그렇죠.
1: 교육개혁을.
0: 네.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게 교육에 대한 그 열망, 열정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대단하긴 한데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겠다. 뭐 그 애들이 막 그 피아노라든지 예체능에 관심 있으면 그거를 돈을 주서라도 꼭 배우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북한의 학부모들입니다. 그렇죠.
1: 그래서 동아시아는 다 그렇네요.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0: 그러니까 자녀가 어떻게든 또 먹고 사는 데 도움이 된다라면 어쨌든 자기 자신의 희생하서라도 어떻게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1: 유교 문화권의 그 특징인 것 같네요. 그렇죠. 다른데 물론 서양도 그렇긴 합니다만 좀 심하죠 이쪽이.
0: 하지만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 부담으로 느낄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교육개혁에는 돈이 필요하고 뭐 자재가 필요한데 이른바 자력갱생으로 얘기하고 그러면 이게 나중에 보면은 학교가 그걸 책임지지 못하면 학부모한테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북한에서는 이거를 가져와라. 그러니까 이런 부담이 커지면 커질수록 좀 불편 불만 이것도 커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1: 근데 어쨌든 뭐 북한의 이제 내부에 돈이 좀 돌고 또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그 하여튼 형평껏 이 사교육까지도 이제는 뭐 성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역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돈과 조건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다음 시간이나 다음 시간에 우리가 교육 얘기 계속 몇 주 할 때 한번 북한의 교육 예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 나눌 기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9차 당대회 이후 북한의 교육정책의 큰 방향을 살펴봤습니다. 북한은 교육을 국가발전의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재정과 시설 또 지방격차 사상통제라는 큰 벽이 놓여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NK 이상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 기자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한민족의 문화와 정서를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 통일사용설명서.
1: 통일사용설명서 이번 순서는 북한 대중문화의 면면을 살펴보는 북한 대중문화 탐구 시간입니다. 총신대 평화통일연구소 최순미 박사 나오셨습니다. 최 박사님 안녕하세요.
3: 네, 반갑습니다.
1: 자, 전 세계가 지금 인공지능 AI 열풍입니다.
3: 네.

0: 여기서 뒤지면은 완전히 뭐 큰일 나는 것처럼. 아, 큰일 나겠죠, 진짜.
1: 맞습니다.
0: 선진국 대열에 계속 앞장서서 가려면 AI 산업에서 누락되면 안 되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0: 우리나라는 뭐 지금 잘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오늘 북한의 AI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신다고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기대가 네. 되고요.
1: 네, 사실 저도 문과였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그 과학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하게 하긴 좀 어렵고요.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적인 그런 추세 그리고 경향 때문에 북한의 AI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세요.
0: 네.
1: 그런데 얼마 전에 반갑게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라는 곳에서
0: 네.
1: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0: 우리나라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1: 네. 네. 북한 AI 역량 평가와 안보적 함의라는 제목의 보고서인데요. 제가 사실 허락을 받지는 않았지만 오늘은 이 보고서를 이제 참고 문헌으로 아예 소개를 하고
0: 네.
1: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0: 그 북한이 이제 모든 면에서 좀 폐쇄적이기도 하고요.
1: 네.
0: 과학기술 쪽은 또 어느 나라나 비밀이 좀 많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0: 예. 그런데 그럼 북한의 그 AI 역량을 평가하려면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접근해서 봐야 되는지가 궁금하네요. 우선.
1: 아, 네. 아무래도 이제 북한은 더 폐쇄적이기 때문에
0: 네.
1: 쉽지가 않은데 그럼 이제 공개된 자료를 봐야겠죠. 그래서 공개된 네. 자료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냐면 북한이 과학이든 사회든 뭐 각 분야에 논문을 이제
0: 네.
1: 그 게재를 합니다. 그럼 이제 논문을 투고해서 게재된 그 공개 논문 수, 그러니까
0: 네.
1: 논문의 어떤 수와 그다음에 그 내용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AI의 모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AI 모형을
0: 네.
1: 북한이 갖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를 유추해 볼 수 있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그 정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근데 그것만 갖고는 사실은 조금 부족합니다.
0: 네.
1: 왜냐하면 이제 그 AI 그 기술 자체가 뭐 이 모형을 AI 모형을 갖고 있냐 없냐만으로 이제 판단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보고서에서는 논문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모형을 보유했냐 아니냐도 있겠지만
0: 네.
1: 또 한 가지 이제 그 연산 장비 활용 정황이라는 걸 좀 분석을 해서 어떤 이 공개된 자료가 좀 제한적이긴 한 상황이지만 최대한 좀 다양한 그런 분석을 네. 해보려고 노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어쨌든 그러면 북한이 그 AI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을 텐데요.
1: 네. 물론 이제 국제적인 대세이고
0: 네.
1: 이것이 뭐 각 국에 각 필요한 국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를 하겠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올해 2월에 있었던 조선노동당 9차 당대회가 있었죠.
0: 네.
1: 이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인공지능, 그러니까 AI를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군사기술력을 이제 높이는 과업이 있을 텐데 그중에 ICBM 계열 전력과 똑같이 그 인공지능을 좀 이렇게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0: 네.
1: 한번 강조를 해요. 물론 이때는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언급을 합니다만 어찌됐든 인공지능이 한번 언급이 됩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지도자가 현지 지도를 가거나 아니면 연설을 통해서 뭔가 강조점이 있으면
0: 네.
1: 그 부분이 굉장히 빠르게
0: 네.
1: 추진이 되죠.
0: 네.
1: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컸을 것 같고요. 물론 그전에도 내부적으로는 인공지능을 계속 강조해 왔겠지만
0: 네.
1: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공식적인 그런 강조점은 그 부분이고요. 그
0: 네.
1: 이번 9차 당대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인공지능과 ICBM 계열의 어떤 군사기술력 과업을 이제 발전시키는 것 자체를 전략 무기 보강, 그리고 전력 증강, 요 말하자면 이제 비대칭 전력이라고 그 간주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핵무력 확대 언급을 이제 하게 됩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군사 안보의 수단으로서 인공지능을 도입하자.
0: 네.
1: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격체에도 인공지능을 도입하고 미사일에도 도입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제시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우리 입장에서는 아 그냥 일반적인 과학기술에도 인공지능을 넣겠지만 군사적으로도 이 북한이 AI를 활용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좀 추측할 수 있게
0: 네.
1: 해줬고요. 게다가 최근에 그 인공지능 모형의 그런 그 경향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0: 네.
1: 근데 이게 만약에 자체적으로 그 인공지능 AI의 모형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0: 네.
1: AI 모형이 외부에 그러니까 외부가 가지고 다른

0: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AI 모형을 호출하거나 아니면 훔쳐서 쓸 수도 있거든요.
1: 해킹 잘하니까 북한은.
0: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그게 뭐 합법적인 루트이든 불법적인 네, 루트이든 네, 상관없이 이제 외부의 외부의 모형을 호출하거나 아니면 공개된 AI 기술도 있으니까요. 네. 그 공개 AI 기술을 재사용한다거나 네.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탈취한다거나 이런 능력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1: 아.
0: 네, 그렇기 때문에 이 AI에 관련된 북한 AI에 관련된 네. 그런 그 연구가 이루어진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외부 접속 경로를 API라고 하거든요.
1: 네.
0: API는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약자인데
1: 네.
0: 이게 뭐냐면 AI 모형을 자체적으로 안 갖고 있어도 돼요. 안 갖고 있어도 계정이나 인증키를 통해서 외부에 있는 모형 프로그램, 그러니까 AI 프로그램을 호출하는 기술 수단입니다. 접속 수단입니다.
1: 해킹이잖아요.
0: 그런데 아니 공식적인 수단이기도 하죠.
1: 아 공식적으로도 그러니까 그렇고.
0: 합법적으로도 네. 할 수 있고 탈취도 할 수 있는 그 수단이
1: 탈취하면 이제, 해킹이고.
0: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API인데 네. 일종의 해킹이죠. 해킹이라고 네. 제가 정확히 표현을 하긴 좀 어렵지만
1: 네.
0: 이제 그게 이제 일종의 API가 접속 수단인데
1: 네.
0: 북한이 이 API 기술이 어느 정도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진 거예요.
1: 아.
0: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이제 사실상 우리에겐 필요해진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 그 지난 2월에 9차 당대회 때 이제 김정은이 이제 AI에 대해서 강조도 하고 했다 그랬지만 사실은 그 북한이 AI 기술에 관심을 갖고 시작한 건 오래됐다는 설이 있어요.
0: 네, 맞습니다. 북한 AI 기술이 1990년대 후반에
1: 90년대 후반.
0: 네, 네. 이렇게 그 정보 기술 굉장히 좀 강화하고 과학 기술 강조하고 막 이러면서 그 은별이라는
1: 네.
0: 프로그램 하나 개발을 합니다. 그 은별이 북한은 항상 자체 AI 이제 자체 그런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 항상 한글 이름을 붙이잖아요.
1: 그렇죠. 네.
0: 그래서 은별이라는 또 그 AI가 개발이 돼서 한번 이제 가시화가 됩니다. 그래서 아 북한이 자체 AI를 개발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이제 파악을 했었죠 우리가. 근데 그 이후에 최근을 좀 살펴보면 북한의 이제 그 지도자와 최고 지도부 승인 아래에서 군사 분야에 좀 AI 기술을 적극 활용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1: 네.
0: 뭐 그 외에도 공개 자료들을 좀 살펴보면 AI 기반의 자폭 드론이라든가 아니면 정찰 드론. 그게
1: 예.
0: 좀 전략 무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전력 현대화 과제로서 이걸 실제로 그걸 개발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 과제로서 계속해서 제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1: 네.
0: 이런
1: 계속 연구 중이군요.
0: 그렇죠.
1: 개발 중이고.
0: 맞습니다. 이런 게 개발돼야 된다라고 계속 과제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게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강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구나라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 역시도 네. 9차 당대회 때 어떤 전력 증강 과업에 AI 기술을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1: 네.
0: 좀 문구를 좀 읽어드리면
1: 네.
0: 그 북한에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운 비밀병기 특수한 전략자산들을 우리 군대에 취역시킬 때에 대한 중대한 과제들을 제시하고
1: 네.
0: 지상 및 수중 발사형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종합체와 각이한 인공지능 무인 공격 종합체들
1: 네.
0: 유사시 적국의 위성을 공격하기 위한 특수자산과 적의 지휘 중추를 마비시키기 위한 매우 강력한 전자전 무기체계들
1: 네.
0: 더욱 진화된 정찰위성들이 포함될 것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김정은
1: 네.
0: 위원장의 말을 제가 언급을 한 건데 이게 인공지능의 어떤
1: 네.
0: 무기체들을 한 번 더 강조한 그런 문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 자,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건 역시 이제 북한의 AI 기술 수준일 텐데요. 자, 어느 정도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0: 네. 일단 연구 쪽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1: 네.
0: 북한의 AI 기술 연구 수준이 어느 정도냐? 라고
1: 네.
0: 했을 때 2017년부터 2023년에 공개된 그 기간에 공개된 논문을 기준으로 하면
1: 네.
0: 북한은 AI 관련 논문을 161편을 이제 게재를 합니다. 꽤나 많죠.
1: 네.
0: 이제 이게 그 학술지 세계적인 국제학술지가 여러 등급이 있습니다.
1: 네네,
0: SCI냐
1: 그렇죠.
0: 뭐 스코프스냐 이런 기준이 있는데 스코프스 기준으로 보면은 세계 145위입니다.
1: 그러니까
0: 그렇게 높은 건 아니지만
1: 그렇죠.
0: 그래도 얘네가 가만히 있는 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2024년 제가 지금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논문 수를 말씀을 드렸던 건데
1: 네.
0: 2024년 이후에 보면은요. 김일성 종합대학 인공지능 기술 연구소가 있는데 인공지능 기술 연구소 위상을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0: 지원을 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생성형 AI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렇죠. 그 생성형 AI 연구에도 착수한 정황이 있고요.
1: 네.
0: 그리고 그래픽 처리 장치를 활용한 사례들도 이제 족족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AI에 대한 질적 변화가 좀 축적이 되면서 말하자면 이제 현 시점에서는 정확한 역량을 평가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데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까지에 비하면 좀 더 많은 좀 더 높은 수준의 그런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좀 추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김일성종합대학 인공지능기술연구소의 그 2025년 10대 최우수 정보기술 기업에 이제 선정이 된 그런 사례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생성형 AI 강습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1: 엔비디아?
0: 네, 예, 예. 말씀드려도 되나요?
1: 네.
0: 네. 엔비디아의 타이탄 XP 그래픽 처리 장치에 대한 4기 활용 연구가 또 이루어졌어요.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이런
1: 네.
0: 연구들도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좀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1: 네.
0: AI 장비 환경은 9세대 GPU. 그리고 이제 뭐 그래픽 카드, 민수용 그래픽 카드, 그리고 휴대용 단말기급, 그러니까 뭐 휴대전화 정도 되는
1: 네.
0: 그런 정도의 단말기급 연산칩 정도는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9세대 GPU를 쓰고 있다 그랬는데 9세대 GPU와 민수용 그 그래픽 카드를 이용해서 AI 기능 중에 안면 인식이라든지 아니면 네. 음성 합성이라든지 억양을 식별하는 기술이라든지 영상 추적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을 뭐 일종의 이제 특정 기능을 가진 그런 기능을 좀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일부는 좀 구현을 한 것으로 네.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1: 네. 내용이 하여튼 좀 어렵긴 합니다.
0: 네.
1: 예, 어렵지만 북한의 AI 기술이 그동안 꽤 발전을 해왔다 이렇게는 느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0: 네.
1: 그러면 이게 이제 좀 민수용으로 그러니까 민생을 좀 발전시키는데 생활 그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어차피 군사용이라든가 뭐 이런 데 많이 활용되는 것 같아서 조금 찜찜하긴 한데요.
0: 네.
1: 국제사회가 대응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뭘까요?
0: 네, 아무래도 이제 네. 그 이런 연구 보고서가 나온 이유 자체가 뭐냐면 북한에서 AI가 어느 정도로 발전했냐라는 것을 파악하기 위함이죠.
1: 네.
0: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북한 내부의 AI 역량 자체를 빨리 파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기에.
1: 네.
0: 그래서 연구에 대한 역량도 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기술을 어느 정도 구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역량도
1: 네.
0: 빨리 사전에 좀 파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1: 네.
0: 이것은 뭐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국제사회가 지금 현재 북한이 핵무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핵무력 보유국에 대한 지위를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남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대한 군사적 어떤 강조 군사력 강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파악을 하고 있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북한의 어떤 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1: 그렇죠. 네.
0: 그래서 사전 준비의 차원에서 북한의 AI 연구 역량 네. 그리고 실제 활용 역량을 네. 판별하는 필요성이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 보고서 뒷부분에도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북한이 이 AI 기술을 얼마나 경량화했느냐.
1: 네.
0: 그리고 북한이 갖고 있는 재래식 무기 혹은 어떤 북한이 갖고 있는 아까 제가 뭐 이제 구형 GPU를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9세대 GPU라고 말씀드렸는데 북한이 갖고 있는 그런 하드웨어와 어느 정도 최적화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AI 기술이 혹은 AI 프로그램이 적용되느냐, 상용화되느냐 네.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네.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또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러면서 경량화 최적화 관련된 그런 AI 운용 양상을 우리가 좀
1: 네.
0: 우리와 또 국제사회가 또 대책을 마련하는 데 반영을 해놓을 필요가 또 있겠습니다.
1: 네. 어쨌든 이 북한의 AI 기술이 발전을 해서 군사적인 면이라기보다는 좀
0: 네.
1: 북한 그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되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네, 통일사용설명서 북한 대중문화탐구 이번 시간에는 국내 연구보고서를 통해서 북한의 AI 기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총신대 평화통일연구소 최순미 박사였습니다. 최 박사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스마트폰용 KBS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전 세계 어디서든 빠르고 끊김없이 들을 수 있는 KBS 모바일 콩.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이폰 사용자들은 앱스토어에서 한국 계정으로 접속하신 뒤 KBS 콩으로 검색해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KBS 라디오의 모든 채널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들으세요.
1: 통일사용설명서, 이번 순서는 탈북민의 서울살이 들어보는 서울일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설송화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1: 자, 이제 설 작가님이 쓰신 이제 책 위주로 지금 3주째 얘기를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 그 소설 태양을 훔친 여자 얘기,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만, 이 책을 내게 되면 한국에서는 이제 출판 기념회, 요즘은 이제 자유롭게 그 북토크, 그러니까 이제 독자들, 이제 팬들 모아놓고 이제 책에 관한 얘기들 이런 것들을 해서 독자들을 많이 만나는데, 출판사에서 알선도 하고 뭐, 이 책은 반응이 어땠습니까? 뭐 어떻게 하셨습니까? 딱딱하게 출판 기념회 하셨습니까? 아니면 자연스럽게 북토크 하셨습니까?
3: 예, 이게 통일부 공모작에 당선된 게 서설이었고, 네. 에세이도 다 같이.
1: 네.
3: 그래서 어떤 기관에서 북 콘서트를 많이 조직해 주셨고요. 그리고 네. 작년에는 경찰청에서도 다.
1: 네.
3: 저도 참 깜짝 놀란 게, 아, 이게 경찰청은 안보교육인데 이게 시장교육을 다 합니까? 했더니 네. 다 알아야 된다고, 양쪽으로. 그래서 참 고마웠던 그런 자리가 있어서
1: 네.
3: 처음으로 저는 가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원래 작가는 아닙니다.
1: 네.
3: 전문적인 교육도 받은 적이 없고, 그래서 시놉시스라든가 다 어설프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저를 네. 작가로 키워줬다.
1: 와.
3: 제가 공부를 할 수 있었고 작가로 글을 쓸 수 있는 어떤 후원을 해 주신 그 통일부 남북관화재단 참 고맙다는 인사를 항상 먼저 하는데요. 네. 그럼에도 신선하다는 이런 제가 평가가 가장 많습니다.
1: 네.
3: 그리고 두 번째는 어쩌면 60년대 우리 부모들의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도 또 합니다. 네. 그래서 아,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고, 작년하고 요 한 달 전에 다시 미국 에이전트가 연락이 왔었는데요.
1: 미국에서?
3: 네. 그 제 영문 기사가 나간 거 있습니다. 그 태양을 훔친 여자. 북한 여성들이 사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예. 깜짝, 미국은 미군 더 모르더라고요. 아예 네. 북한에 대해서 다 맞아서 죽고 굶는 줄만 알았는데, 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있으면 한쪽 현에는 일어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다. 말하자면 사기업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예, 판권 논의 중에 있습니다.
1: 아, 잘 되시길 바라고요.
3: 예.
1: 아니, 그리고 뭐 작가로서의 명성도 명성이지만 북한의 실상이 좀 더 정확하게 알려지는 건 좋죠. 뭐 저 서방 사회에.
3: 예, 그 예. 쉽게 말하면 저는 인권, 핵 예. 이것도 다 알려지 아주 예. 중요한데, 이 여성들의 그 미시적인 생활사 예, 저는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1: 네. 그 이제 지난 시간에는 소설 태양을 훔친 여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지난해 설 작가님이 쓰신 책 첫 에세이인데 제목이 여자는 죽지 않았다. 자, 그럼 저는 지금 이 소설 태양을 훔친 여자 에세이 제목 여자는 죽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좀 강렬합니다. 물론 뭐 제목이라는 게 좀 일부러 강렬하게 그 힘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이거 아마 본인이 그 출판사보다는 본인이 붙이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 그렇게 붙인 이유가 있으시겠죠?
3: 이게 원래 제목은 네. 제가 이게 좀 세죠. 예, 네. 이런 제목은 제가 원래는 책 제목이 돈으로 사들인 사회주의 권력이었어요.
1: 아, 좀 딱딱한데 이제 그게.
3: 예, 세 번째 제목 네. 목차를 끌어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쭉 읽어보더니 딱 그 편집자가 이건 그 제목이 안 맞는다. 뭔가 이거는 정말 그 여성주의자로서의 그 설성화의 그 정신이 살아있다 해서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살아남은 여자는 세계를 만든다. 이런 어떤 그 하나의 그 전문서의 에세이적인 제목이 아닐까. 다시 말하면은 94년도, 95년도 정말 갑자기 국가가 백업을 안 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사했고, 그 속에서 내 아이를 살려야 되고 내 남편을 살려야 된다. 내 부모를 살려야 된다. 배낭을 메고 장사에 나섰던 여성들. 이 여성들이 지금 북한 체제 근간을 흔들면서 사회질을 변화시키고 있다. 그러니 북한 여전은 여전히 살아남았다.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1: 네. 그 주변 반응은 어땠어요?
3: 여자는 죽지 않았다.
1: 네.
3: 이 제목이요.
1: 네.
3: 이 제목.

0: 반반입니다. 예, 남성들은 좀 저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1: 목차를 제가 좀 보니까 그 다양한 얘기가 담긴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제 북한 여성과 또 시장 경제가 이제 초점이라고 이해가 되네요. 그 목차 잠깐 좀 소개를 해 주시죠.
0: 그 목차는 아무래도 제가 네. 태어났던 배경. 네. 저희 아버님이 교도소에 왜 가게 됐고 네. 교도소 출소 후에 네. 저희 말하자면 가시집이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희 어머니 언니가 예, 언니가 간부요, 당 간부였어요. 네. 당 간부가 저희 동생한 그러니까 매부가 되나요? 네. 예, 매부를 고발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초가집의 고발로 감옥에 가게 된 아버지가 네. 다시 나왔음에도 갈 데가 없어서 다시 어머니하고 재회를 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운명만은 태아가 하나 그 부모의 운명을 연결해주는 세상에 울음을 터뜨린 태아가 바로 저였다. 네. 네. 그래서 제목이 교도소 출소 후 태어난 생명이었고 두 번째는 그 돈으로 사들인 사회지 권력. 이거는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장사를 시작하게 됐냐. 교도소 출소자 아버지, 중국 연구자의 아버지, 신분제가 너무너무 나빠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헤치고 나갈까 고민하다가 끝내 작가가 되고 싶었지만 아버지가 작가는 너 되지 말아라 해서 못했고 그러던 찰나에 그럼 내 돈이라도 물어보자. 그러면 뭐까지 곧 그래서 시작 남들은 장사 안 할 때게 네. 아주 9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1: 일찍 시작하셨네요.
0: 예, 누군 장사도 모를 때 21살부터.
1: 잘 형성이 되기
0: 그땐 장마당이
1: 전인데.
0: 없었어요. 네, 없었고 네. 우연히 제가 그땐 사로청 응원들, 그러니까 청년들을 책임진 네. 그 초급 간부였죠. 네. 평양에 해외 갔어요. 해외를 갔다가 거기서 딱 이게 정신이 발탁했죠. 우리 평양 못 가지 않습니까? 네. 북한에서는 내가 여기서 일을 하게 되면 평양 사람 되겠네. 야 이거 그럼 괜찮다 해서 가서 자원을 했습니다. 자원해서 평양에 떨어졌고 평양에 떨어지면서 평양 제품을 제가 순천 아닙니까? 순천에서 북한에 하나밖에 없는 제약 공장이 있습니다. 사탕을 가져가다가 평양 사탕을 약을 바꿔다가 평양 시장에 왔더니 92년부터 평양에 약이 없었어요. 그때부터 네. 경제가 삐걱하기 시작했거든요. 거기서 세비 일을 봤습니다. 저도 몰랐죠. 자연스럽게 이게 뭐야. 자본주의 시장이 평양에서부터 태동하기 시작하네. 그래서 평양 할머니하고 약거리 하기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불을 이루었는데 94년도 김일성이 사망하고 그때야 사람들이 똑장사를 할 때 저는 유통업에 뛰어들었죠. 예, 이렇게 되면서 강인하게 살아왔던 그렇게밖에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삶. 네, 그 전반적으로 그리고 왜 제가 북한을 떠나게 될 수밖에 없냐를 그 에세이로 엮으면서 나름대로 그래도 2030 세대까지 그 호응을 얻었던 그리고 저를 취재했던 한 기자분은 그 30대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이 책은 북한 여성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조금 더 세게 써달라고 해서 제가 아 한국도 이런 어떤 갑상제의 어떤 문화는 아직 그렇죠. 남아있는 가보다. 네.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엔 위태로운 시장의 본질은 뭐 불길이라든지 암튼 그래서 북한 여성 시장 경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한국의 사회가 지금 발전해온 경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1: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어떤 겁니까? 이 책을 쓰시면서.
0: 이게 그 여자의 정석은 숙명이 아니다 이런 그 목차가 있거든요.
1: 숙명이 아니다.
0: 예, 여자의 가. 예.
1: 그러니까 팔자를 고칠 수도 있다 이 말이네요.
0: 아니요, 숙명이 아니라 사명이 아니다.
1: 아, 사명이 아니다.
0: 예, 그러니까 예. 말하자면은.
1: 아, 꼭 종속돼야만 되는 건 아니다.
0: 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야기하는 게 북한 여성은 두 수령을 모셔야 했다. 북한은 국가의 가장은 김정은 아닙니까? 네네. 사회주의 대가정이라는 걸 내세우기 때문에 국가의 가장의 세포라고 하는 것이 가정이고 가정의 가장인 남편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 두 수령을 모셔야 했던 여성들이 그 쌀을 안 내줌에도 계속 북한의 공교육으로 공대하고 순종하고 아이를 많이 낳고 가사노동하라 하니까 거기다 돈까지 많이 벌래 세금도. 네. 과연 그럼 이런 여자의 정석이 국가의 가장에게 정석되는 운명, 가정의 가장에게 정석되는 운명, 이건 숙명이 아니다. 이거를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제 이야기가 아닙니까? 네. 어떻게 보면 저의 그 결혼 생활이기도 했기 때문에 참 고민을 많았지만 그럼에도 제가 어떻게 시집을 갈 수 있었을까. 제가 26살에 약혼을 했고 27에 그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못할 뻔했죠. 그때 고철입니다, 저는. 23살.

0: 26살 지나면 북한에는 여자 결혼 영령기 지나거든요.
1: 네, 네.
0: 저는 26살이 했으니까 뭐 오늘 파철이었죠. 예, 한국말로 거철이었고.
1: 노천연 원진.
0: 예, 예. 그러다가 스칼렛 오하라 같은 이 장마당 던주 여성들이 청각들이 원하는 신부 1순위가 됩니다.
1: 아, 갑자기.
0: 네, 그러니까 네. 시대의 어떤 지혜하고 틈새를 잘 만난 거죠. 그래서 네. 신분 좋고 인물 잘나고 평양 대학 졸업하고 예, 이제 평양 청각하고 결혼을 했는데 마음도 네. 착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저는 저희 남편에게 모든 것을 투자해서 꼭 김정일 앞에 네. 훌륭한 일급 교사로 내세우는 게 네. 저의 꿈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허무한 걸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저희 남편 욕하는 게 아니고 비가 막 오는 날 비 초마 밑에 연탄 북한 말로 구멍탄이 구멍탄을 쭉 찍어놓지 않습니까?
1: 네.
0: 제가 오대 갔다 왔는데 남편이 왔으면 구멍 비에 다 지금 깨지지 않습니까? 연탄이 지금.
1: 네. 네. 네.
0: 그럼 그걸 방망이를 좀 씌워놓아야 되겠는데 그냥 남편은 너무 그 왕자로서 지금.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랬죠. 저희 집에는 왕벌과 로동벌이 차이였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 제가 그러니까 제 잘못도 아니죠. 시대가 네. 만들어놨으니까. 네. 그리고 남편을 잘 내세워야 여자의 위신도 손다는 그렇죠. 이런 도덕관이 있어서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왕벌과 로동벌의 관계가 부부 관계가 되다 보니까 제가 허무한 거죠. 왜 나는 이룰 것 다 이루어도 여자로서 행복하지 않을까. 예, 이런 문제가 여자의 정석은 숙명이 아니었다 하는 걸 국가의 가장인 현재 남자를 상징하는 북한 가부장제를 예, 비판하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1: 절대 그 설 작가님이 현재 그 남편 되신 분에 대한 불만이 아니고
0: 아, 그게 아닙니다. 예.
1: 시대적으로 이게 사이도 좋으시고 지금 잘 백년으로 하고 예. 계신데 시대적으로 형성된 그 가부장적인 문화가 아, 나타난 그
0: 예.
1: 저, 드러낸 현상을 이제 비판적으로 접근하신 거죠. 자, 다음 책이 더 기대가 됩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0: 제가 이제 다음 뭐 곧 나오는 건 북한 사투리 책. 여기도 네. 역시 시장을 배경으로 한 북한 사회의 변화가
1: 네.
0: 많이 납니다. 예를 들면 뻔찌라는 학창시절 시골 복적 장마당 쌈지라며 정두는 집구석 예, 아무튼 네. 여러 가지 그 북한 사회상에 아주 예, 디테일하게 나올 거고요.
1: 네.
0: 이런 인문학적 에세이로 인해서 저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1: 네.
0: 분단으로 멀어져 가고 있는 남북의 정서를 우물처럼 네. 끌어올릴 수만 있다면
1: 네.
0: 앞으로 이런 책은 소설로도 좋고 에세이도 좋고 전문서로도 좋고 1년에 한 권씩 출간할 계획입니다.
1: 네. 기대가 됩니다. 그 설 작가님의 앞으로 출간될 책도 기대가 되고 뭐 가능하면 그 내용을 미리 엑기스만 좀 우리 방송에서 먼저 소개해 주시면 그게 이제 설송화의 서울살이
0: 아,
1: 그러니까
0: 예.
1: 이제 북한 문화어하고 우리 표준어하고 비교해 가면서 남북한의 생활을 비교하는 아주 재미있고 또 알찬 내용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설 작가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발걸음 KBS 라디오 동일사용설명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동일사용설명서는 KBS 1라디오와 한민족방송 채널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청취 바랍니다. 오늘 끝으로 박완규의 붙이지 않은 편지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윤석훈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 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매주 일요일에는 여행을 통해 인문학에 대한 상식을 키울 수 있는 기류의 인문학 시간으로 꾸며지는데요. 오늘은 조선시대 후기에 살았던 인물인 흥선대원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흥선대원군과 관련 있는 명소인 석파정을 찾아가 볼 텐데요. 석파정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있습니다. 오늘도 성우 정다연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작가님, 오늘은 흥선대원군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흥선대원군은 어떤 인물이었나요?
1: 네, 흥선대원군 이하응은 조선 순조 때인 1821년 지금의 종로구 안국동에서 태어났는데요. 일찍 어머니를 여의면서 외롭게 성장했지만 추사 김정희 문화에서 서예와 그림을 배우며 시름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인 남영군마저 세상을 떠난 이후에는 그림을 그려서 양반가에 팔며 어렵게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2: 그럼 흥선대원군은 관직 생활도 했나요?
1: 네, 흥선대원군은 왕실 종친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과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고요. 그 대신 왕실 종친에게 부여되는 자귀를 받고 그에 걸맞는 녹봉을 받았는데요. 22살 때 흥선군으로 봉해졌습니다.
2: 그럼 흥선대원군은 언제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나요?
1: 네, 흥선대원군은 왕실 종친의 일원이었지만 숨을 죽이고 살면서 때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0: 마침내 그 기회가 왔습니다. 1863년에 자신의 아들이 조선의 26대 임금인 고종으로 즉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1: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쥐고 있던 시기에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0: 네, 정말 많았죠. 하지만 그 많은 일들을 다 열거할 수는 없고요. 몇 가지만 예를 든다면 쇄국정책, 서원철폐령, 천주교 박해 등이 있었고요. 임진왜란 당시 소실된 경복궁을 중건하기도 했습니다.
1: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내려놓은 후의 삶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시겠어요?
0: 네, 한마디로 아들인 고종, 며느리인 명성황후와의 갈등으로 보낸 시기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요. 1882년에 일어난 임오군란을 계기로 약 한 달 동안 재집권을 한 시기도 있었지만 청나라 군사들에게 중국 텐진으로 끌려가서 3년을 머물기도 했습니다.
1: 흥선대원군과 관련이 있는 명소인 석파정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시겠어요?
0: 네, 석파정은 흥선대원군이 별장으로 사용했던 곳인데요. 한양 제1의 정원으로 손꼽히던 석파정의 조성연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건축 양식이나 몇몇 자료를 근거로 1837년부터 1858년 사이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럼 석파정은 어떻게 찾아가면 되나요?
0: 네, 종로구 부암동에 있는 석파정은 현재 서울미술관 후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미술관 3층을 통해 석파정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석파정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건물은 사랑채인데요. 사랑채 퇴마루에서는 한양도성의 성곽과 북악산 봉우리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석파정 사랑채 옆에는 호젓한 산책로인 물을 품은 길이 있는데요. 이 산책로를 따라 조금만 걸으면 이국적인 형태의 정자인 석파정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1: 작가님, 오늘도 재미있는 인문학 여행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5분 여행.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레디 플레이어 원과 함께합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 문득 의아한 대목이 있습니다. 오아시스 속에서 2040년대의 새로운 문화랄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래 인류는 자신들만의 새로운 유산을 만들어내기보다 과거의 영광에 열광합니다. 대중문화는 할리데이가 사랑에 마지 않았던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의 것들로부터 더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웨이드 세대에게 문화란 이미 있던 것,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던 것이 재조합되어 펼쳐지고 기억되는 것에 불과하죠. 이것을 미래라 부를 수 있을까요? 시대 배경은 2040년대이지만 기억과 창조는 과거의 어느 시점에 멈춰져 버려 있는데 말이죠. 이걸 다시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 적용해 보면 문득 서늘해집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문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볼 것이 없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시대죠. 그런데 그만큼 새로운 창작을 접하고 있는 걸까요? 물론 레디 플레이어 원은 영화를 보고 체험하는 것에 대한 최선의 재미를 선사하는 작품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가 플레이어가 될 수 있는 영화죠. 원하는 목적대로 즐기고 탐험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정작 이 영화가 이야기하려는 가장 중요한 이스터에그를 찾지 못한다면 반쪽짜리 체험에 불과합니다. 모험의 끝에 웨이드는 오아시스의 소유권을 거머쥡니다. 그리고는 할리데이의 아바타인 아노락으로부터 조언을 듣습니다.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1: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0: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1: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0: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그러니까 KBS 1라디오 하나로 일상적인 시사 정보부터 재난 정보까지 모두 믿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0: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공공정보를 광고 없이 전달하면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그 역할을 확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어두운 현관에 들어설 때 센서등 불이 안 켜져서 허공에 대고 손을 휘휘 저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떨 때는 근처에만 가도 쓸데없이 불이 켜지는데 가끔씩 둔해질 때가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센서 렌즈에 먼지가 많이 붙어 있으면 감지력이 떨어져서 그럴 때가 있다고 하네요. 우리 몸에도 여러 가지 센서가 들어있는데 정신없이 살다 보면 거기에 먼지가 끼었는지 고장이 났는지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몸이 좀 쉬라고 보내는 신호도 감지하지 못하고 매일 보는 사람들 표정이 변한 것도 알아채지 못하게 되지요. 건강이든 사람 관계든 탈이 나기 전에 우리 몸의 센서를 잘 닦아줘야 할 텐데 그 센서라는 건 어쩌면 관심이겠지요. 송창식의 노래입니다. 사랑이야.

0: 네, 1호 초대석 오늘은 70년대 청춘 싱어송라이터의 상징 같은 존재를 모셨습니다. 흔히 노래하는 시인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요. 시를 쓰는 가수라고 하는 게 더 어울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순수하고 고우신 박인희 선생입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어떻게 불러야 할까 고민했어요. 박인희 씨 혹은 박인희 선배님, 선생님 어떤 게 더 좋으세요?
1: 누나.
0: 아, 여기서 바로 농담을.
1: 아니에요. 누님이라고 그게 좋겠는데요.
0: 네, 부르고 싶은데 네. 방송이니까.
1: 네.
0: 아, 정말 뵙고 싶었어요. 그 요 근래 다시 네. 활동을 많이 해주셔서 네. 네. 저도 반갑게 봐왔는데 네. 뭐 유튜브나 또 KBS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여러 나오셨잖아요.
1: 네.
0: 일단 2년 전부터 그 인터뷰와 콘서트 영상이 많이 나왔는데 송승환 씨와의 인터뷰도 잘 봤고요.
1: 아, 그러셨어요? 반갑습니다.
0: 그리고 KBS 텔레비전에 네. 7080 콘서트 플러스라는 제주에서 했던 프로그램
1: 네.
0: 그것도 잘 봤습니다. 그리고 네. 최근에 6월이었죠. 백투더뮤직에도 나오셨더라고요.
1: 아, 네. 아,
0: 요즘 전성기 맞으신 거 아니에요? 아,
1: 이제 데뷔한 것 같아요.
0: 리 데뷔입니까? 리 데뷔? 아, 그런 네. 심정이었어요.
1: 네.
0: 마치 많이 설레고 네. 떨리기도 하셨고.
1: 그럼요.
0: 네.
1: 네. 오랫동안 쉬었다가
0: 네.
1: 제 바람도 다 잊으셨거니 또 잊혀주시기를 바랐고 왜냐하면 활동을 안 했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기다려주시고 불러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환호도 보내주시고
0: 네.
1: 지금 이제 못다 했던 신인 시절로 돌아가서 데뷔해서 활동하는 기분이에요.
0: 아니 박인희 씨가 다시 돌아왔다는 게 아름아름 알려지고
1: 네네.
0: 이제 방송에 노출되면서
1: 네.
0: 여기저기서 섭외가
1: 글쎄요.
0: 많은가 봐요.
1: 조금 불에 넘치게 좀 인터뷰도 많이 했고요. 출연도
0: 네.
1: 했고 오히려 젊은 날은 방송인으로 디스크자키나 MC로만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노래 활동은 안 했는데 이제 최근에 텔레비전도 출연하게 되고 또 그래서 많이 긴장도 되고 또 이렇게 친정 같은 KBS에서 와서 너무 반갑고요.
0: 아,
1: 감사합니다.
0: 예, 영광입니다.
1: 네.
0: 아, 말씀하셨지만 친정 같은 곳이다 하셨는데
1: 네네.
0: 물론 라디오 DJ 데뷔는 기독교 방송에서 처음 시작하신
1: 네,
0: 거
1: 그렇죠.
0: 아니었어요?
1: 네.
0: 하지만 KBS에서 참 많이 하셨어요.
1: 네. 70년 초에는 이제 CBS에서 저녁 시간에 청소년 프로그램 세븐틴이라는
0: 네.
1: 프로그램으로 이제 출발은 했고요. 그리고 이제 KBS와의 인연은 제가 한국방송공사가 되기 전에
0: 네.
1: 남산에 먼저 있었잖아요.
0: 그렇죠. 중앙방송.
1: 네네. 그때부터 이제 아침 출근 시간대 2시간 프로그램을
0: 아.
1: 진행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의도를 또 오면서
0: 네.
1: 주부 시간 오래 했었고 아, 미국 간 이후에도 또 불러주셔서 또 다시 와서 했었고 그래서
0: 예.
1: 완전 친정이죠.
0: 아니 그러니까
1: 오늘 많이 설렜어요. 오는데
0: 70년대부터
1: 네. 네, 네.
0: 미국 가신 게 81년도였으니까
1: 네, 네, 네.
0: 그 이후로 80년대는 약간 공백이 있었지만
1: 네, 네.
0: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까지 다시 또 KBS에서 와서
1: 네, 네.
0: 클래식 방송도 하시고
1: 네,
0: 다양하게
1: 네.
0: 또 해주셨더라고요.
1: 네.
0: 아.
1: 그 이전에 제가 떠난 거는 81년도인데
0: 네.
1: 6개월 후에 다시 돌아와서
0: 아.
1: 제가 원래 했던 프로그램 안녕하세요 박인희예요.
0: 예.
1: 또 이제 AM, FM 같은 시간대.
0: 아, 가자마자 다시 또 컴백하셔가지고
1: 네.
0: 방송을 하셨군요.
1: 네. 그 샌프란시스코를 갔는데
0: 네.
1: 개편 때 가을 개편 때 돌아오라고 또
0: 아.
1: 불러주셔가지고
0: 예.
1: 그러니까 예전에 하던 제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하게 돼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하다가 또 이제 KBS에 또 FM이 또 생겼잖아요.
0: 네.
1: 그래서 10시 때 AM도 했었고 FM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안녕하세요 박인희예요. 안녕하세요 박인희입니다.
0: 제목이 살짝 바뀌었어요.
1: 네네. AM, FM 다
0: 아.
1: 그랬고 94년도에 이제 음악 앨범도 또 다시 돌아와서 했었고요.
0: 아, 그렇습니까?
1: 네. 그 이후에 이제 클래식 프로그램으로 저녁에
0: 네.
1: 클래식
0: 아.
1: 6시부터 2시간 동안 했었고
0: 네.
1: 그러니까 정말 완전 친정이죠.
0: 이 방송
1: 네.
0: 들으시는 분들 아,
1: 네.
0: 목소리 여전하시구나 하실 거예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네, 저도 뭐 그렇게 느낍니다만
1: 네.
0: 예, 정말 반갑습니다. 아유. 방송인으로서는 꾸준히 그래도 오랜 세월 하셨지만 가수로서는 아까 정말 수십 년 만에
1: 네네.
0: 무대에 서신 게 2016년도에
1: 네.
0: 컴백 공연
1: 네.
0: 식으로
1: 네네.
0: 오셔가지고 그때 송창식 선배님과 같이
1: 네네.
0: 예, 무대를 꾸미셨죠?
1: 네.
0: 예, 그게 정말 35년 만이었나요? 가수로서는.
1: 그렇게 되죠. 그 정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네. 제가 20대 때 그 취입하고는 전혀 노래 활동은 안 했고
0: 네.
1: 또 이제 레코드사하고 계약을 할 때도 제가 계약서에 아예 그렇게 썼었어요.
0: 어떡해요.
1: 저는 네. 이제 데스크자키나 MC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방송인으로
0: 네.
1: 노래로는 이제 레코드사에서 원해서 제가 취입을 하는데 텔레비전이라든가 이런 데는 출연을 안 하겠습니다.
0: 아, 섭외는 네. 일절 금지입니다.
1: 네, 네. 그러니까 그 세월이 한 35년, 6년 이렇게 되죠.
0: 아, 그러셨군요. 네. 근데 네. 이해가 안 되는 게
1: 네, 네.
0: 가수로서 정말 또 싱어송라이터로서
1: 네.
0: 상당히 본인이 스스로도 만족스러운 작업을 해오셨다라고
1: 네.
0: 생각이 되는데
1: 네, 네.
0: 왜 그걸 다 내려놓고 방송에만 네. 전념하셨을까요?
1: 시작은 노래로 시작을 했지만
0: 네.
1: 그 오랜 35년, 36년 그 노래 부르지 않은 그 공백 기간을 방송인으로 살다 보니까 제가 지금 방송하면서 들어와서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이
0: 헤드폰
1: 이거를 이제
0: 네.
1: 너무 그리워서 썼잖아요.
0: 아, 예. 잘 어울리세요.
1: 네. 그 무렵에 이제 이렇게 헤드폰을 쓰고 방송하던 세월이 그 정도 되다 보니까 노래를 부르는 것보다 듣는 게 너무 좋았어요. 듣는 게 좋다 보니까 이제 그 좋은 노래들 또 선정해서
0: 네.
1: 선곡해서 들려드리고 그 작업이 너무 좋아서 제가 굳이 출연하는 것보다 좋은 노래들을 소개해드리고 또 외국의 좋은 곡들을 널리 이제 알려드리는 것 그걸로 만족이 돼가지고
0: 네.
1: 정말 노래는 제가 부르고 싶지 않았었죠.
0: DJ 시절에 진행만 하신 게 아니고
1: 네.
0: 그 당시에는 직접 선곡 원고
1: 네, 네,
0: 다
1: 네.
0: 하신 거죠?
1: 네.
0: 아.
1: 감사하게도 이제 프로그램들이 제 이름이 되니까.
0: 그러니까 전권을 다 위임한 거네요.
1: 네. 이제 그 제작회의에서 아마 그렇게들 하셨나 봐요. 그래서 오프닝부터 이제 게스트가 나오시면 거기에 따른 멘트라든가 선곡 또 클로징까지 완전히
0: 네.
1: 뭐 지금 이런 얘기를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0: 네.
1: 뭐라고 하죠? 괜찮나요?
0: 네, 말씀하세요.
1: 아, MBC.
0: MBC. 네,
1: 네 거기는 이제 FM 개국하면서 제가
0: 네네.
1: 섭외가 돼가지고
0: 네.
1: 박인희와 함께라는 이름으로
0: 맞아요.
1: 들어갔었는데
0: 네네.
1: 완전 전권을 다 이름을 해주셔서 거기에는 제가 10여 년 가까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담당 프로듀서들이 이제 매번 6개월마다 개편 때마다 교체는 되는데
0: 너무 자주 바뀌었네요.
1: 4시부터 6시까지 생방송인데
0: 네.
1: 그 엔지니어 분하고 저하고만 생방송 둘이 하시고 퇴근 때는 아예 시그널 음악만 걸어주시고 퇴근하신 거예요.
0: PD는.
1: 네. 그렇게 아예 규정이 그렇게
0: 없어도
1: 돼서.
0: 되는 상황이었군요.
1: 네.
0: 아, 정말 대단하세요. 근데
1: 네.
0: 그때 생방송을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동시에
1: 네.
0: 세 가지 방송을
1: 네, 네.
0: 방송사 세 군데에서
1: 네.
0: 해낼 수 있었다는 게 저는 믿기지가 않아요.
1: 근데 이제 할 수 있었던 것이 KBS에서는 아침에 그 주부 시간대니까
0: 네.
1: MC로 제가 그렇게 활동을 했었고 이제 MBC에서는 전문
0: 팝송을
1: DJ였으니까
0: 예.
1: 다 분야가 또 틀렸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할 수가 있었죠.
0: 그러니까 방송마다 다 장르가 다르고
1: 네네.
0: 내용이 좀 달랐기 때문에
1: 그럼요.
0: 같은
1: 네.
0: 것만 하기 힘들었겠죠.
1: 아, 같은 거면 제가
0: 도의적으로
1: 못했었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네네.
0: 예.
1: 네.
0: 만족감도 떨어질 것이고.
1: 네.
0: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박인희 우리 선배님 모시고 노래도 또 들어야 돼서 저희 프로그램이 한 시간밖에 안 돼서
1: 아, 네네.
0: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고 싶은데
1: 네.
0: 이전에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 나간 이야기들이 또 많이 있으니까
1: 네.
0: 오늘
1: 네.
0: 노래도
1: 네.
0: 좀 들어보겠습니다.
1: 네.
0: 먼저 준비하신 곡이 오늘 선곡을 하셨는데 하얀 조갑이 준비하셨어요.
1: 네, 네. 네.
0: 직접 만드신 곡이죠.
1: 이 노래는 곡은 제가 만들었고요.
0: 네.
1: 가사는 예전에 TBC라는
0: 동양방송.
1: 네, 네.
0: 예, 지금 KBS 거기, ETV의
1: 네, 네.
0: 전신이었던.
1: 거기 그 라디오에서 이제 공모를 해가지고
0: 네, 네.
1: 일반 청취자들에게 아마추어나 기성 다 상관없이 가사를 좋은 가사를 뽑아서
0: 네.
1: 그 가사에 이제 전문 작곡가들이 기성 작곡가들이 곡을 붙여서 작곡가가 다르니까 노래를 부른 분들도 다 다르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그걸 매일매일 이제 그 라디오에서 아침 시간대부터 저녁 때까지 방송을 해가지고

0: 청취자들하고 해서 아주 공정하게 이 가사에는 어떤 곡이 제일 어울리고 마음에 듭니다. 투표식으로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 제가 어떻게 선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알고 보니까 그때 이 가사를 쓰신 분이 네. 정읍의 국어 선생님이셨대요.
1: 아, 선생님이셨군요.
0: 네네. 네. 그분이 이제 가사를 하얀 조가비를 방송국에 보내셔서 네. 제가 그 가사를 받아가지고 곡을 붙여서 만들게 됐었죠.
1: 그 두 분의 합작이 정말 아름다운 곡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네. 하얀 조가비 들어보시죠.

0: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이로 초대해서 오늘 가요계의 음유 시인 박인희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얀 조갑이 들어봤는데요. 이 곡이 이제 본인의 앨범에도 실렸습니까?
1: 네. 그 이후에 네. 이제 왜냐하면 라디오에서 발표가 되니까 노래 취입 이전에 이 노래가 널리 알려졌어요.
0: 네.
1: 그래서 이제 레코드사에서 취입을 하자 그래야죠. 취입을 하게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작사를 하신 분이 손편지를 쓰셨어요.
0: 아.
1: 그때. 그래서 방송국으로 잘 들었다고
0: 네.
1: 제가 가사를 쓴 그 강동길이라는 필명으로
0: 강동길 선생님이시군요.
1: 네. 국어 선생님.
0: 예.
1: 그 이후에 이제 이분 시인으로 등단을 하셨죠.
0: 아.
1: 네네. 강인한 씨인가 그래요 지금. 네.
0: 같은 시인이시네요.
1: 네네.
0: 직접 뵌 적은 없으시고요.
1: 아 그래서 그때까지 제가 취입할 때까지 못 뵀는데 마침 16년도에 콘서트를 하러 다시 이제 제가 서울에 오게 돼가지고
0: 네.
1: 그때 저희 팬카페 분들이 주선을 하셔가지고
0: 오.
1: 제가 불후의 명곡 출연을 하면서
0: 맞아요. 네.
1: 그 얘기를 했어요.
0: 네네.
1: 출연하신 분 중에 이제 후배가 마침 하얀 조각을 불렀는데 이분이 너무 보고 싶다. 시를 쓰신 분을 한 번도 못 뵀다고 그랬더니 이제 방영이 된 이후에 소문을 하셨나 봐요.
0: 아.
1: 그래서 16년도에 이분은 이제
0: 뵙게 됐군요.
1: 네,
0: 결국
1: 네.
0: 아유, 기분이 어떠셨어요?
1: 아, 뭐 벅찬 건 이런 말할 수가 없죠.
0: 예, 예.
1: 왜냐하면 굉장히 많이 뵙고 싶었던 분이었고 또
0: 네.
1: 좋은 가사를 쓰셨고

0: 또 그 이후에 그 조선일보를 통해서 시인으로 정식 등단하신 강인한 씨인데 제 노래 외에도 그 영사운드 등불이라는 곡을 또 그 가사를 쓰신 분이에요.
1: 아, 그러세요?
0: 네. 그리고 후에 이제 저의 콘서트 다녀가시고
1: 왠지 저는 뵙지 못했지만 두 분이 정서적으로 많이 코드가 맞는달까? 네,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0: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 네, 감성이나 이런 것들이. 그 지난 인터뷰 방송을 쭉 보면서 인상적이었던 게 정말 학창시절 이야기였어요. 중학교 시절부터 감성을 잘 키워오신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그 풍문여중이라는 학교를 나오셨는데 거기 동문들이 참 우리가 알만한 분들이 많았더군요. 그래서 중학교 동창으로 영혼의 친구가 된 소울메이트가 된 이혜인 수녀님부터 그리고 선배들 중에 뭐 손숙 연극의 손숙 수녀님이라든가 김을동 씨라든가 뭐 김상희 씨, 반효정 씨 그분들이 다 특별 활동을 같이 하셨던 거예요. 뭐
0: 반효정 씨는 이제 저희 선배인데 글을 그분이 잘 쓰셨었어요.
1: 아, 문예반. 문예반.
0: 그리고 이제 손숙 씨가 마침 또 저와 신문반, 문예반, 방송반을 같이 했었고 그 언니는 그 연극을 하고 싶었는데 나중에 스텝으로 조연출로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1: 춘향
0: 이제 춘향 전에 그래서 그 또 연극반에서 만나게 됐고 김을동 씨는 이제 방자로 이제 연극반에서 만나게 됐고
1: 잘 어울리셨겠죠.
0: 김상희 씨는 이제 반효정 씨하고 아마 동창이셨을 거예요. 학교 때 아주 대대장이었었고 굉장히 좀 엄한 선배였었죠.
1: 학교 회장님이셨고. 정말 대단한 분들이
0: 그리고 이인수녀는 이제 저희 같은 동창이었었고 그랬었죠.
1: 근데 정말 문예반, 방송반, 신문반 활동을 아주 열심히 하셨습니다만은 그때만 해도 가수의 꿈은 없었던
0: 거죠. 전혀 없었죠. 전혀 없었고 중학교 때부터 제가 피아노하고 그냥 그 노래를 듣는 걸 좋아했었기 때문에 다행히 이제 고무리에 또 어머니가 피아노 레슨을 시켜주셔서 피아노하고 성악 공부는 했었어요. 그런데 뭐 제가 훗날 노래를 부리라고는 생각을 전혀 못했었죠. 그런데 그게 이제 조금 밑거름이 됐던 것 같아요.
1: 열심히 글을 쓰신 것이 나중에 또 시인이 된 밑거름이 되시기도 했고 그게 좋은 노래 가사가 됐고 또 작곡으로도 이어지고 그런 것 같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원인이 없는 것은 없고 연결이 안 되는 것은 없고 그런 감성들이 이어져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도 역시 선배님이 직접 만드신 곡 그리운 사람끼리 참 좋은 곡인데
0: 그리운 사람끼리는 제가 또아이모아로 활동하면서 그때 이제 2집에 아마 그 자작곡으로 1집은 약속으로 출발을 했고 이제 2집 발표하면서 제가 작사 작곡을 했던 우리나라 대중가요 계보를 볼 때 여자가 만들었던 아마
1: 최초의
0: 최초의 곡이 아니었나? 작사 작곡으로
1: 그 창작곡
0: 그랬던 것 같아요.
1: 역사적인 의미가 있네요. 그리운 사람끼리에 이어서 뭐 박인희 씨 하면 모두가 생각하시는 지금까지도 꾸준히 불려지고 있을 모닥불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0: 박인희 씨와 함께하는 1호 초대석입니다. 그리운 사람끼리 그리고 모닥불 두 곡 들으셨는데요. 그리운 마음이 많이 채워졌을 것 같아요. 이 노래 들으시고 그리고 또 우리 박인희 선생님의 이야기 들으면서 라디오 들으신 분들 정말 많이 반가워하실 거예요. 물론 TV 방송 지금 최근에 나갔던 것들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못 보신 분들도 계시니까 막 깜짝 놀라시면서 한국에 계셨나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직도 미국에 계신 줄 아는 분도 네. 있으시거든요.
1: 네.
0: 미국 집은 어떻게 계속 있는 건가요? 왔다 갔다 하시는
1: 제가
0: 건가요?
1: 돌아오면서 여러 가지 네. 정리를 했습니다.
0: 아, 지금은 네. 한국에만 네. 계시고 네. 또 되게 여의도라서.
1: 네, 네. 네. 역시 KBS 부근이에요.
0: 예, 제가 점심 식사하러 많이 가는 그 건물이 있는데 그곳에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연락을 드려야겠다.
1: 네, 네. 점심 사겠습니다.
0: 아유, 예, 알겠습니다. 뚜아이무아 시절 뭐 지금 그리운 사람끼리가 이제 2집 타이틀곡이었는데 뚜아이무아 네. 얘기를 잠깐 하자면은
1: 네.
0: 이필원 씨와의 만남 네. 스토리도 참 극적이었고
1: 네, 네.
0: 그 미도파 네, 홀에서 네. 만나게 네, 돼가지고
1: 네.
0: 일종의 픽업이 되신 거잖아요.
1: 네네. 네.
0: 근데 가수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그렇게 네. 선뜻 응하게 되신 것도 참 의외였고요.
1: 제가 그때는 정말 노래 부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었고
0: 예.
1: 사회를 봤었어요.
0: 그렇죠. MC 역할을 하셨죠.
1: 네네. MC 역할로 그 무렵에는 이제 방송국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0: 네.
1: 공개홀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생방송으로 라디오 공개홀을 사용했었거든요.
0: 명동 미도파홀에서.
1: 네네. 네. 아, 그래서 사회를 보다가 이제 그 사회자가 노래도 좀 한곡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제가 가수가 아니기 때문에 준비한 곡도 없고. 그래서 근데 그 무렵에 유행했던 그 레디 빔이라든가 또 뭐 서머 와인 이런 곡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귀동냥으로 이제 생각나는 대로 노래를 했는데 마침 방송석으로 이제 와서 듣더니 비런 씨가 보고 이제 노래를 하자. 그래서 원래 그분은
0: 밴드 멤버였잖아요.
1: 네네. 그랬었죠. 그룹 사운드로 출발했던 분인데 예.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감사하게 그 자기 전문 분야를 버리고
0: 그러니까요.
1: 네. 이렇게 장르를 바꿔서 포커스로 저 때문에 전환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0: 예.
1: 미안함과 감사함과 지금 생각해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가수 네. 박인희를 네. 만드신 역할을 한 거잖아요.
1: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렇게 됨으로써 네. 또 이제 그 이필현 씨가 속해 있던 그 그룹에서 최그린이라는 또 멤버가 나왔었죠. 다 같이 활동하던.
0: 전원수 씨라든가.
1: 네네. 이태원 씨하고.
0: 예, 맞아요.
1: 네. 그랬었고 이제 최원 씨도 또 노래를 부르게 됐죠.
0: 아.
1: 또 이제 리드싱어였던 조경수 씨가 또 솔로로 됐고.
0: 아.
1: 그러니까 한 분 한 분 다 정말 네. 재능이 있으셨던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저를 제가 눈에 띄면서 또 그분들이 네네. 나중에 후일담으로 얘기를 들으니까 둘이 하라고 얘기를 했었대요.
0: 아, 그래요?
1: 이필원 씨한테 둘이 듀엣이라는 게 참
0: 잘 어울리겠다.
1: 네.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그룹이 깨지니까
0: 네네네.
1: 이제 이건 방송에서 제가 처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섭섭할 수 있잖아요. 같은
0: 예, 예,
1: 동료들이
0: 네.
1: 불협화음이 있을 수
0: 그렇죠,
1: 있었는데
0: 그렇죠.
1: 오히려 후일담으로 얘기를 들으니까 노래를 목소리가 너무 둘이 맞는다. 그러니까 제 길을 찾아가라 이런 충고로 둘이 듀엣을 하면 참 너무 좋겠다. 그렇게 이제 권유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0: 이필원 씨 입장에서는 살 길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그런데 정말 아니 그 노래를 한번 불러보지 않은 MC한테 한번
1: 네.
0: 불러보세요라고
1: 네.
0: 청했던
1: 네.
0: 게
1: 네.
0: 그것도 엉뚱했고요.
1: 그거 이제 방청석에서 막 쪽지도 보내고 네. 이제 이랬었는데
0: 그 음성만 듣고 음색만
1: 네.
0: 듣고
1: 네.
0: 아 좋다라고 느꼈던
1: 네.
0: 거겠죠.
1: 네.
0: 노래 잘하실 거다. 노래 느낌이 네. 어떨 것이다.
1: 그날에 그 분위기에 참석했던 방청석 여러분이 아니셨으면 아마
0: 네.
1: 제가 가수도 안 됐고 오늘 KBS 이 자리에 앉지도 못했었을 것
0: 예.
1: 같아요.
0: 그렇게 해서
1: 네.
0: 뚜아의 무아란 팀이 결성이 되고 물론 처음에 이름도 없이 방송에
1: 네.
0: 나갔다가
1: 네.
0: 약속이란 노래가
1: 네.
0: 널리
1: 네.
0: 알려지게 되고 사랑받으면서
1: 네. 네.
0: 또 팀 이름까지 또 만들게 됐고
1: 네.
0: 와. 뚜아의 무아는 이제 우리 선배님이 만드신
1: 네.
0: 거 불문과 나오셨으니까
1: 네. 갑자기 방송국에서 그 섭외가 들어오니까 그냥 이필원과 박인희 이럴 수도 없고
0: 아.
1: 그래서 아 우리 너와 나 또 동갑이에요.
0: 아.
1: 그래서 너와 나로 할까요? 그러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말 너와 나는 참 정답잖아요. 그런데 뚜아의 무아하면 어떨까? 이제 제가 그랬더니 아 좋다고
0: 네.
1: 그래서 이제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0: 뚜아의 무아가 이제 불어로
1: 네.
0: 너와 나니까.
1: 너와 나. 예. 네.
0: 근데 이제 활동 기간이 길지는 않았고 이제
1: 한 1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네.
0: 이필원 씨는 그 이후에도 계속 그 포크 네. 음악을 하셨나요, 그럼요? 아니면
1: 네, 제가 한 1년 정도 하고 그때 이제 독집 LP만 정말 열심히 연습을 했었기 때문에 한 넉 장 네. 나왔고 제가 떠난 이후에 이제 2기 드라이머가 또 있었죠. 그랬고 이제 그 이후에 이필원 씨는 솔로 활동도 네. 했었고 네. 또 그랬었어요. 예. 네. 아마 얼마 전까지 솔로로 활동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네. 간간이 이제 어떤 방송에서도 모습이 보이긴 하시더라고요.
1: 네, 네, 예. 네.
0: 음악 감독도 좀 하셨던 네. 것 같고 따로 이렇게 연락은 안 하고 지내셨나 봐요.
1: 그때 70년대니까 71년 그 무렵에 우리가 해체되고 네. 둘 다 다 성격이 못 됐어요. 네. 외골 쓰고
0: 못 됐다는 게
1: 네. 이렇게 먼저 좀 이렇게 같은 음악 동료고 그러니까 네. 전화도 하고 아. 또 뭐 이렇게 연락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둘 다 다 똑같아요. 맹꽁이들이라.
0: 아. 네, 네. 그 MBTI로 따지면은 I 극 I
1: 이런 식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0: 아주 내향적인.
1: 네. 그래서 아. 서로 연락처도 모르고 또 연락처를 안다 한들 또 주저주저 연락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 아직까지도 모르는 연락을 못하는 사이로.
0: 두 분이 추구하신 음악처럼 아, 참 네. 순수하고 숫기가 없으셨군요.
1: 네. 젊은 날 좋은 기억으로 음악 네네. 동료로 그렇게. 네.
0: 아유, 참. 그 이후에 이제 우리 박인희 선배님은 독집 앨범 통해서도 꾸준히 족적을 네. 크게 남기셨고 네. 이제 모닥불이 그 독집 첫 번째 네. 앨범에 거기서 네. 또 작사가 박건우 네. 선생을 만나시고. 네. 아유.
1: 그때 제가 드라이머 해체된 이후에 솔로를 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고요.
0: 방송만 하셨잖아요.
1: 네, 사실. 솔로 하려고 해체를 한 것도 아니었고 예.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송인 자체가 좋아서 그냥 디스크 자켓 활동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전문 작곡가라든가 이제 뭐 동료라든가 솔로 활동을 권유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못합니다 안 합니다 이제 이러다가 아주 그냥 전혀 방송계하고는 상관이 없는 젊은 청년 두 분이 오셔서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박건호 씨인데 네. 아마추어 때부터 아마 그 또하이마 노래를 좋아했었대요.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의 시를 보고 제가 마음에 들어서 멜로디가 떠올라서 만든 게 이제 모닥불이고 아. 그것 때문에 이제 또 솔로 활동으로 전환을 하게 되고
0: 안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1: 그렇게 됐습니다.
0: 예. 지금까지도 뭐 가장 오래 불려지고 있는 대표적인 캠프송이 됐잖아요.
1: 네. 네. 네.
0: 자, 이번에 준비한 곡은 번안곡 네. 중에 또 히트곡이 나왔는데 방랑자, 그 당시 번안곡 히트곡이 많았잖아요.
1: 네, 네.
0: 방랑자란 노래
1: 네.
0: 그리고 이어서 끝이 없는 길, 이 곡은 번안곡은 아니고 박건우 작사, 이연섭 곡으로 되어 있네요.
1: 네.
0: 두 곡을 듣고 오겠습니다.

0: 세월 따라 노래 따라 1호 초대해서 오늘 정말 반가울 수밖에 없는 가수 박인희 선생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랑자 들었고요. 그리고 끝이 없는 길 이어서 들어봤습니다. 방랑자는 깐촌의 넘버잖아요. 네, 네, 네. 이 곡을 마사를 붙이게 되셨나요?
1: 네. 이때가 제가 MBC FM의 박인희와 함께라는 프로그램, 팝송 전문 프로그램을 할 때였는데 네. 그때 이제 니콜라 디바리하고 자니 모란디가 이 노래를 두 분이 다 불렀었는데 첫날 새 음반을 첫날 방송을 하면서 이게 우리나라 정서하고 참 맞겠다. 물론 이제 그 가사를 직역할 수는 없지만 네네. 멜로디가 웬일인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방송 도중에 조금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개사를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취입할 때 이 노래를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0: 했는데 레코드사랑 많은 분들이 의논을 해서 아, 이게 오히려 타이틀곡으로 좋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알려지게 되고 또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게 되고 살아남게 됐습니다. 이 음악이.
1: 원제도 네. 같은 뜻이죠. 바가본도. 바가본도. 예, 네네. 이방인 뜻이니까 네. 방랑자. 정말 박인희 선배님은 남들이 하나도 성취하기 힘든 것을 여러 가지로 많이 성취하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겸손하시겠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가수로서도 네. 충분히 훌륭하셨고 그리고 방송인으로서 더 말할 것도 없고 또 시인으로서도 시집 두 권을 내시면서 네. 또 본인의 삶을 담아내셨고 보기 드문 음반 형태였는데 신앙송 음반 같은 네. 경우도 네. 어찌 보면 개척하신 거잖아요. 없던 네. 것을. 예.
0: 제가 시를 좋아하고 예, 예. 여학교 때부터 시를 좋아하고 또 이제 대학 전공이 불문학이고 예. 그래서 젊은 날 제가 가수가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지만 노래를 부르면서 이게 연주곡이 아니고 어차피 그 노랫말이 있으니까 조금 문학적인 요소가 담긴 좋은 시들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네네. 그래서 젊은 날 좋아했던 시들을 그 음반에 수록하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이렇게 돼가지고 조금 그 신앙송에도 주력을 하게 됐고 또 수록만 했던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제가 방송할 때는 네. 저의 프로그램은 꼭 시를 한 편씩 낭송을 해드렸었어요.
1: 그런 코너가 있었군요.
0: 네, 네. KBS의 주부 시간 때도 차 한 잔의 시라는 네. 이름으로 네. 시를 매일 한 편씩 했었고요. 또 실제로 이제 저의 자작시 또 그 성경의 시편 또 성신앙송 그래서 신앙송 독집 앨범만 한 석장 또 나온 게 있었죠. 네. 네.
1: 그 분위기가 너무 그 시절에 좋아서 네. 그 정서, 그 느낌을 잊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으시고요.
0: 네.
1: 그 이후에 또 비슷한 유형의 음반들이 따라서 나왔던 것이 많았던 것 같아요.
0: 네,
1: 다른
0: 네.
1: 분들도.
0: 네, 네. 네.
1: 지금 콘서트를 여러 번 이제 와서 하시고 네. 하셨지만은 신앙송 콘서트 같은 계획도 얼핏 들리는 네, 것 같더라고요.
0: 네. 박인희 하면 이제 라디오 청취자들이 네. 많으시니까 네. 그 시를 들으셨던 분들이 많으셔서
1: 맞아요.
0: 일반 콘서트와는 또 조금 다르게 저의 콘서트 때는 꼭 신앙송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네. 16년도에 제가 첫 콘서트를 할 때도 그 얼굴이라는 시하고 목마와 숙녀를 했었고
1: 네.
0: 또 이제 그때 12번 콘서트를 했었고요.
1: 아,
0: 24년도에 네.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앵콜 공연할 때도 6월달, 9월달 두 번 했는데
1: 네.
0: 그때도 꼭 신앙송 두 편씩을 했었어요.
1: 아.
0: 그래서 이제 이번 가을쯤에는 제가 네. 일반 콘서트와는 조금 다르게 노래를 중점으로 하기보다 신앙송을 좀 중점으로 해서
1: 예.
0: 그 아쉬움을 조금 달래드리려고 두 편씩만 보내드렸던 걸 이번에 조금 더 보강을 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 반반 콘서트쯤 될 수 있겠네요.
0: 그러면 좋겠죠.
1: 노래반, 낭송반.
0: 네, 네. 가을이고 그래서
1: 예,
0: 네.
1: 더 많이 원하실 수도
0: 네,
1: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언제 계획은 나왔습니까? 콘서트
0: 네,
1: 계획은?
0: 우선 지금 이제 제일 먼저 일정이 나온 게
1: 네.
0: 이화여자대학교 삼성홀에서
1: 예, 예.
0: 제가 11월 26일 엊그제 결정이 됐어요.
1: 아,
0: 그래서
1: 예.
0: 아직 이제 언론엔 처음 오늘,
1: 오늘
0: KBS를 통해서 처음
1: 네.
0: 마침 여쭤봐 주셔서 11월 26일 목요일,
1: 네.
0: 11월 27일 금요일 이틀 동안을 네, 이화여자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1: 네.
0: 삼성홀에서 시와 노래를 곁들인 네. 그 콘서트를 하게 됩니다.
1: 시간은요?
0: 아마 저녁 7시가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9월 달쯤에 제가 저의 모교인 숙명여자대학교에서
1: 예, 예, 예.
0: 또 계획을 하고 있어요.
1: 먼저 똑같은 방식으로?
0: 아니죠.
1: 아, 다른 방식으로?
0: 네, 네, 네.
1: 예, 예.
0: 네, 그래서.
1: 신앙송은 이대에서 공연하시고.
0: 이제 신앙송은 같이 하는데
1: 네, 네, 네.
0: 프로그램 레파토리는 좀 다르게 네, 구성을 해서. 네.
1: 알겠습니다. 지금 모교 공연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0: 모교에는 이제 아까 소개를 해주셨던
1: 예.
0: KBS에서 얼마 전에 제작을 해서 방영이 됐던 그
1: 백두뮤지
0: 네.
1: 예.
0: 그거를 이제 올해가 숙명여대가 120주년 개교 기념일이었었어요.
1: 모교 방문하는 장면이
0: 그래서
1: 나오던데.
0: 모교 네. 전체를 다 거기서 찍은
1: 아,
0: 거죠.
1: 그랬군요.
0: 그
1: 예.
0: 박물관이라든가 또 이제 제가 그 후배들하고 인터뷰를 한 장면이랑
1: 숙대 방송국 초대
0: 네네.
1: 회장님. 선생님이시니까. 네네. 예, 국장님이셨어요.
0: 네. 네. 전체를 다 숙명에 대해서 촬영을 했었거든요.
1: 그랬군요.
0: 네. 그래서 이제 총장님이 원하셔서 네. 그러면 TV 방영뿐만이 아니라 본격적인 콘서트를 한번 하자. 그렇게 청을 하셔서 네, 계획을 하고 있어요.
1: 떨리시겠는데요. 네. 모교 후배들 앞에서.
0: 네. 모교 후배들과 이제 일반 네. 일반인.
1: 그렇죠. 일반인들 같이 많이 오시겠죠.
0: 네. 동문들이라는 그렇게. 아유. 네.
1: 아 좋습니다. 네. 이렇게 다시 과거에 잊혀진 가수가 아니라 네, 네, 현재 네. 진행형으로 네. 흐르고 싶다라고 네. 하셨는데 그렇게 되고 계셔서 네. 정말 네. 반갑고 고맙습니다.
0: 아니요. 제가 오늘 좋은 진행자를 만나서
1: 아유, 그 말씀이요.
0: 추억에 묻혀있는 가수가 아니라 현재의 걸음을 옮기고 있는 그런 행보를 지금 여쭤봐 주셔서 오히려 감사하죠. 아유,
1: 원래는 제가 다 일일이 여쭤보고 본인의 네.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제가 네. 머릿속에 들어온 게 많아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너무 친근하게 느껴지고
0: 아니
1: 이래서.
0: 정보를 많이 여기저기서 예비 연습을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아,
1: 그래도 예. 여전히 신비감이 있으세요. 많은 분들에게도 여전히 네.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0: 아유, 부끄럽습니다.
1: 예, 예. 자 이제 마지막 곡들을 이제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아끼시는 노래라고 해서 준비하신 네, 것 같아요. 네. 재회라는
0: 네, 곡. 네. 네. 젊을 때 20대 때 썼던 가사였는데 네. 제가 지금 이 나이에 노래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여러분 앞에 이렇게 인사도 드릴 수 있고 또 콘서트 다 할 수 있고 출연도 할 수 있게 돼서 이런 시점이 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네. 썼던 가사인 것 같아요. 그날이 언제일까 네. 우리 다시 만날 날 아.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는 아. 재회라는 노래를 제일 아낍니다.
1: 지금 이 순간에도 잘 어울리는 곡이네요.
0: 네.
1: 팬들과 다시 재회하는 네, 네. 네, 이 순간들. 그리고 한 곡 더
0: 네.
1: 박인희 선배님께서 존경하시는 또 박인환 씨의 네, 네. 신앙송을 많이 하셨는데 네. 그 세월이 가면 네. 다시 부르셔가지고 네. 많은 반향을 일으켰잖아요. 네. 그 곡도 깊은 감회가 있으실 텐데.
0: 이 시는 아까 춘향전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네. 그때 고등학교 때 그 연극반으로 합숙을 하면서 저희 연출자 되시는 분이 연습 끝나고 연극 연습 끝나고 잠깐 쉬는 동안에 다 철부지들이니까 막 이제 제가 할 길 찾아서 교정에서 뛰어놀기도 하고 이러는데 제가 이제 한구퉁이에서 끄적끄적 뭘 수첩에다 적고 이러니까 연출하시는 선생님이 조금 눈여겨보셨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저 모르게 제 수첩에다가 이 세월이 가면이라는 박인환 시인의 시와 목마와 숙녀를 아. 그때 이분이 친필로 적으신 거예요.
1: 외우고 있는 시를
0: 제 수첩에다 암송을 하시니까. 아. 그랬는데 그걸 안 버리고 있다가 제가 이제 노래 부르게 돼서 네. 나중에 아, 이 노래가 너무 좋다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런 추억도 있고 그래서 부르게 됐죠. 그런데 정말 몰랐는데요. 지금 네. 곡목 소개를 해 주시다 보니까 지금 이 프로그램이 세월 따라?
1: 노래 따라.
0: 그렇잖아요. 네. 세월 따라 노래 따라에 세월이 가면을
1: 그러니까요.
0: 부르게 될 줄을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1: 아니 네. 정말 이 프로그램에 딱 네. 어울리는 네. 게스트셔서 네. 더 자주 모시고 싶고 네. 이제 가까이 계신 거 알았으니까 네.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0: 아유, 기회 되면 좀 불러주세요.
1: 네. 네. 콘서트 즈음에서 또 모셔서 네. 이야기를 듣도록
0: 네.
1: 하겠습니다.
0: 네.
1: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활동 꾸준히
0: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1: 박인희 씨의 재회 세월이 가면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스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말의 부자 김도연 지음 성우 이자영 읽음 레슨 3 불편한 마음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운함, 불안, 화, 실망감처럼 통제하기 힘든 감정들을 마주합니다. 이런 불편한 감정 때문에 상대를 회피하거나 관계를 끊기도 하며 때로는 감정을 외면한 채 마음 깊이 눌러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정을 억압하거나 피하면 일순간 편할 수는 있어도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출구를 찾지 못한 감정은 몸이라는 통로를 빌려 두통이나 소화불량 같은 신체화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몸의 고통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마음의 마지막 신호입니다. 이는 평소 감정을 억제하거나 표현을 삼키는 사람에게서 자주 나타납니다. 우리는 모두 건강하고 편안한 관계를 원하지만 막상 관계가 불편해지면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럽습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혹시 관계가 잘못되면 어떡하지라는 염려 때문에 솔직한 마음을 드러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쌓인 감정이 어느 순간 폭발하면 상대방은 진작 말했으면 이해했을 텐데 라며 아쉬워하고 관계는 표현하지 못한 만큼 틈이 생깁니다. 왜 우리는 감정 표현을 어려워할까? 불편하지만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괜히 말했다가 분위기만 나빠질 것 같아요. 상대방이 상처받을까 봐 걱정돼요. 내 감정이 오히려 문제인 것 같고 비난받을까 봐 두려워요. 내 감정을 말해봤자 아무 소용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갈등 없는 관계를 원하기에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는 일에 조심스러워집니다. 특히 어릴 때 감정을 표현했다가 수용받지 못한 경험이 있거나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인색한 환경에서 자랐다면 자신의 감정을 파악하고 적절한 말로 표현하기는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정은 우리 마음이 보내는 가장 진솔한 언어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 진심을 담고 있으며 타인과의 소통을 잇는 중요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언어를 숨기거나 외면할수록 자신을 이해하는 일이 점점 서툴러지고 갈등 속에 숨겨진 마음을 살피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0: 어려워집니다. 한 부부 상담에서 아내는 나한테 신경 좀 써줘요 라고 서운함을 토로했지만 정작 마음속으로는 저는 혼자 있을 때 외로워요. 요즘 직장 일이 힘들어서 당신과 감정을 나누고 싶어요 라는 말을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진솔한 감정은 마음 안에 머물고 겉도는 대화만 오가니 서로의 갈등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죠. 가까운 사이일수록 상대가 내 마음을 당연히 읽어주리라 기대하기보다 나의 감정을 언어로 진솔하게 표현해야 오해가 줄고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관계를 해치지 않고 감정을 표현하는 법. 불편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상대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말하지 않는 감정은 상대에게 닿을 수 없기에 막연히 기대하기보다 내 감정을 명확히 전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 지인은 식사 내내 스마트폰만 보는 배우자에게 나 지금 불편해라고 말했다가 다툼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왜 그렇게 짜증을 내라며 오히려 화를 내더랍니다. 이렇게 표현했다면 어땠을까요? 나는 지금 혼자 밥 먹는 기분이 들어서 속상해. 지금은 내 얼굴 보면서 같이 이야기하면 좋겠어 라고 말이죠. 이처럼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풀어 표현하고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대화법을 나 전달법, 아이 메시지라고 합니다. 나 전달법 4단계. 나 전달법은 상대방에게 원인을 넘기는 너, you 메시지 대신 나, I 메시지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상대방의 행동이 미치는 영향을 사실 중심으로 표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단계. 상대방의 행동, 객관적 사실. 갈등의 원인이 된 상대방의 행동을 비난이나 평가 없이 객관적으로 서술합니다. 저녁 설거지를 하지 않았을 때, 어제 늦게 들어왔을 때. 2단계. 그 행동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 구체적 서술. 상대방의 행동으로 인해 내가 겪는 구체적인 영향이나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우리의 규칙이 깨지는 것 같았어. 나는 늦게까지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어. 3단계. 나의 감정, 솔직한 표현. 그 영향으로 인해 내가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나는 답답함을 느꼈어. 그래서 나는 불안하고 초조했어. 4단계. 바람이나 요청. 추가. 앞으로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는지 구체적으로 요청합니다. 다음부터는 설거지를 바로 해주면 좋겠어. 부탁할게. 앞으로는 늦게 들어올 때 미리 연락을 주면 좋겠어. 나 전달법은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게 되어 관계 갈등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감정의 강도 조절하기. 감정을 참았다가 말하면 격앙된 상태로 표출되기 쉽습니다. 이때는 잠시 시간을 두고 감정을 고른 후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 섞인 태도는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어 대화가 원만하게 흘러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평소 할 말을 잘 못하고 감내하는 편이라면 일순간 감정이 커질 수 있으니 사전에 전달하고 싶은 말을 차분히 정리한 뒤 대화에 임하도록 합니다. 이제 감정 조절을 돕는 간단한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1. 잠시 멈추고 심호흡하기. 감정이 강렬해질 때 5분 정도 시간을 두고 천천히 심호흡을 해보세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는 과정에만 집중해도 감정의 파도를 차분히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2. 물 한 잔 마시기. 차가운 물을 천천히 마시면서 주의를 전환해 보세요. 의도적으로 주의를 잠시 옮기는 것만으로도 몸의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작은 행동은 대화의 흐름을 잠시 멈추고 감정을 가라앉힐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3. 장소 바꾸기. 대화 중인 공간을 잠시 벗어나 환기를 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른 풍경을 보며 잠시 기분 전환을 하면 감정적 거리를 확보하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대화의 목표를 명확히 하기. 불편했던 마음을 꺼내는 이유는 상대를 비난하거나 관계를 끝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건강하고 발전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을 대화 내내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대화를 시작할 때 우리의 관계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내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와 같이 긍정적인 바람을 먼저 제시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불필요한 방어를 줄이고 서로의 마음을 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음 터놓기. 더 건강한 관계를 위한 시작.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처음에는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아왔던 이야기를 막상 꺼내놓으면 상대방도 미처 몰랐던 당신의 감정을 이해하게 되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불편했던 마음을 털어놓았을 때 상대방이 당신을 비난하거나 똑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면 그 관계는 이미 건강하지 않은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는 과감히 심리적 거리를 두거나 관계의 균형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소통입니다. 당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들으며 서로를 이해하고 조율해 나갈 때 비로소 갈등을 바르게 해결하는 건강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에 품고 있는 이야기를 꺼내보세요. 두려움의 장벽을 내려놓고 담담하게, 진솔하게. 선택지는 당신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1: 그 녀석이에요. KBS 오디오북.
2: 역시 범인은 그자였어.
0: 레슨 12. 대화형 나르시시스트의 특징. 대화는 단순한 정보 교환을 넘어 두 사람 사이의 섬세한 상호작용입니다. 하지만 가끔 대화의 역동이 한쪽으로 기울어 일방적인 독백으로 흐르고 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는 무시한 채 자신의 말만 쏟아내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소통의 즐거움 대신 정신적인 소진을 겪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대화는 상대방에게 내 이야기는 할 틈도 없네라는 생각과 함께 공허함과 소외감을 남깁니다. 일방적인 대화에서 듣는 역할을 맡는 것은 매우 지치고 무기력한 경험입니다. 만나는 시간 동안 또 나만 들어야 하는 자리라는 수동적인 위치에 놓이게 되니 대화의 끝에는 이젠 피하고픈 마음이 듭니다. 이처럼 대화를 독점하는 행위는 듣는 이로 하여금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얼마 전 한 내담자는 친구 관계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친구가 항상 자기 이야기만 한다는 겁니다. 어쩌다 본인 이야기를 꺼내면 친구는 응, 그래 하고 대충 넘어가거나 안부조차 묻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랜 친구인데도 대화에서 감정적으로 소모되는 시간이 많다면서 이젠 거리를 두고 싶다고 합니다. 대화의 불균형은 가까운 관계일수록 쉽게 일어납니다. 제때 살피지 못하면 그 관계는 서서히 기울어 빗장이 잠길 수 있습니다.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의 특징. 대화는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한쪽만 계속 이야기하면 마주한 상대방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을 공간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화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사람에게는 어떤 욕구가 숨겨져 있을까요? 인정에 대한 욕구.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관심과 인정을 갈구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함으로써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일을 해냈어 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며 상대방의 반응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 합니다. 통제 욕구. 대화를 통제함으로써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으려 합니다. 대화의 주도권을 쥐고 있을 때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느끼며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합니다. 낮은 자존감. 겉으로 보기에는 자신감이 넘쳐 보이지만 실은 내면의 낮은 자존감을 감추기 위한 방어 기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타인의 관심을 끊임없이 받음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 합니다. 공감 능력 부족.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상대방의 이야기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자기중심적 사고. 모든 것을 자신을 중심으로 해석하고 생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기보다 자신의 말이 주목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주제도 나와 관련된 것으로 연결될 때 의미가 있다고 여깁니다. 이러한 일방적인 소통 방식을 대화형 나르시시즘이라고 부르며 이러한 대화 패턴을 지닌 사람들을 대화형 나르시시스트라고 합니다. 이는 사회학자 찰스 더버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 타인과의 대화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중심으로 두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대화형 나르시시스트, 그들의 대화법. 대화형 나르시시스트는 대화에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패턴을 보입니다. 주제 전환. 상대방의 어떤 이야기를 빌미 삼아 자신의 이야기로 능숙하게 전환합니다. 상대방. 어제 친구들이랑 새로 생긴 카페에 가봤는데 분위기가 정말 좋더라. 나르시시스트. 아, 카페. 나도 요즘 괜찮은 카페 찾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내가 갔던 카페는 진짜 최고였어. 인테리어도 끝내주고 커피 맛도 예술이더라. 상대방의 경험이 아닌 자신의 경험으로 바로 전환.

여러분은 지금 심리학자 김도연의 말의 부자를 들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로 생기는 문제를 자신의 성격이나 기질 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나는 원래 말주변이 없어. 괜히 말했다가 더 어색해지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 속에서 말은 점점 조심해야 할 위험한 도구가 되는데요. 하지만 말의 부자는 이 전제를 뒤집습니다. 이 책이 말하는 말의 기술은 타고난 화술이 아니라 누구나 배우고 연습할 수 있는 관계의 기술입니다. 저자는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 관계에서 반복되는 갈등의 상당수가 말솜씨의 부족 때문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말을

언제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가 쌓이고 관계가 어긋나기도 한다는 거죠. 나르시시스트와의 대화, 첫 만남과 이별, 회사 생활에서의 매너 있는 말, 안부와 인사 같은 일상의 대화까지 말의 부자는 43가지 상황별 사례를 통해 말 한마디가 관계의 흐름과 힘의 구조를 어떻게 바꾸는지 심리학적으로 설명합니다. 25년간 2만 번의 상담을 진행해온 관계심리학자 김도연은 관계의 갈등이 단순히 말솜씨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왔습니다. 말 때문에 손해보지 않고 관계 안에서 나를 지키는 법, 말의 부자. 지금까지 성우 이자연이었습니다.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소설 수상한 한의원 18번째

0: 저녁 노을이 지는지 한의원 대기실은 불구스름했다. 환자도 없어 한의원은 무척 조용했다. 승범은 어제 수정과 싸운 터라 바로 한약방에 가기도 뭐했다. 진료실 책상에 엎드려 붉은 하늘만 올려다보고 있는데 어디서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승범은 고개를 들어 정미를 불렀다.
1: 지금 우리 한의원에서 나는 소리예요?
2: 전 가만히 있는데요?
0: 책장을 넘기던 정미가 이어 들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2: 한약방에서 나는 소리 아니에요?
1: 뭐요?
0: 정미의 말에 승범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창문 밖을 봤다. 아니나 다를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약방 안을 기웃거리고 열린 문 바깥으로 한약과 약재들이 튀어나왔다. 그는 한약방으로 달려갔다. 달려오는 차가 갑자기 길에 튀어나온 승범을 향해 경적을 길게 울렸다.
3: 당신 제정신이야! 당신이 우리 딸 아픈 걸 동대방에 떠들고 다녔지!
0: 소라 아버지였다. 그는 한약방의 물건들을 집어던지며 수정에게 화를 내고 있었다. 한약방이 부서지는데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수정은 가만히 그가 하는 모습을 바라봤다.
4: 갑자기 와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3: 당신이 몇 번이나 우리 집에 와서 소라를 고치자고 했잖아. 그런데도 모르겠다고? 당신처럼 그놈의 한의사가 와서 소라를 고치겠다고 호언장담한 사실을 몰랐다고? 내 딸은 아프지 않아!
0: 그는 저울을 들어 벽에 집어던졌다. 이를 지켜보던 철물점 사장이 한약방 안으로 들어갔다. 커다란 덩치가 소라 아버지 옆에 서자 고라니 앞에 선 곰 같았다. 곰 사장은 이번엔 절구를 집어드는 고라니 아버지의 손을 붙들었다.
5: 이제 그만하지. 어?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남의 영업장을 이렇게 때려 부수는 건 아니지. 그리고 이게 다 그쪽을 위해서 하는 일인 것 같은데 말이야. 성질도 적당히 부려.
3: 이 사장이 뭘 알아? 이 사람들이 우리를 적당히 괴롭혔다고 생각하나? 게다가 내 딸이 병자 취급하는데 내 딸은 아프지 않다고!
0: 소라 아버지는 수정의 얼굴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승범이 수정의 앞을 막아섰다.
6: 아버님, 나 때문에 열받았으면 나한테 와서 풀 생각을 해야지 왜 여기서 날립니까? 여기 사장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내 맘대로, 어? 내 맘대로 한 일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제대로 하셔야지. 그렇게 아이를 생각하신다면서 아이가 엄마 따라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건 제정신입니까? 내가 살려주겠다는데!
7: 못하는 말이 없어! 그만하지 못해!
0: 수정은 손바닥으로 승범의 등을 내리쳤다. 철썩 소리가 꽤 크다. 연달아 그 등을 때리자 승범은 그 손에서 벗어나라고 했다.
6: 아프다고요!
0: 수정은 우악스럽게 승범의 팔을 붙들고 밖으로 끌고 갔다.
7: 아유, 아이 아빠가 아프지 않다고 하잖아. 아, 우길 걸 우겨야지.
6: 아, 그럼 사장님은 왜 우겼는데요?
7: 이제 안 우기니까 나가.
6: 에이씨.
0: 승범은 자신의 팔을 붙잡은 수정의 손을 뿌리쳤다. 놀란 수정의 눈이 동그래진다.
6: 애가 며칠 전부터 코피가 나기 시작했고 머리가 아프고 기절한대요. 애 엄마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보니까 애가 안구신탕도 있어요. 시야를 제대로 잡지도 못한다고요. 구토도 하고 걸음걸이도 이상하고요. 이거는 분명히...
7: 그만!
0: 수정이 소리를 질렀다. 말을 멈춘 승범은 자신에게로 쏠린 구경꾼들의 시선을 그제야 의식했다. 여기에서 저 남자의 아내가 죽은 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3: 저 사기꾼 자식이 이제 죽은 내 아내를 들고 가!
0: 소라 아버지가 소리치며 달려들자 최 사장이 그를 붙들었다. 사람들이 다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승범은 모든 걸 뒤로하고 한의원으로 향했다. 수군거림은 길게 이어져 여전히 그의 뒤를 따랐다.

0: 자, 마셔요.
1: 정미가 캔맥주를 내밀었다. 대기실에 앉아 어두운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던 승범은 눈앞에 들이민 캔맥주를 가만히 보다가 받아들었다. 정미가 그 앞에 과자며 오징어를 깔았다. 언제 나갔다가 왔는지 바닥에 내려놓는 비닐봉지에 캔맥주와 소주가 가득했다.
0: 자, 오늘 내가 쏜다.
1: 그녀는 캔맥주를 따서 승범이 들고 있는 캔에 부딪혔다. 꿀꺽꿀꺽 시원하게도 마셨다.
0: 아, 좋다. 뭐예요? 마시지 않고.
1: 승범은 시키는 대로 맥주를 마셨다. 차가운 맥주를 삼키자 목구멍이 따끔거렸다. 정미처럼 꿀꺽꿀꺽 마시고 내려놓자 그녀가 승범의 입에 오징어 몸통 하나를 물렸다. 소주 뚜껑을 열어 캔 입구에 부어 빈자리를 채웠다.
0: 흔들어 마셔요.
2: 아유, 소맥 싫다면서요.
0: 너무 맛있으니까 필름 끊길 때까지 마시게 돼서요.
1: 그녀는 오징어 다리를 씹으며 자신의 캔에도 소주를 따랐다.
0: 이거 다 마시면 다시 어깨 펴는 거예요?
2: 내 어깨가 많이 처졌어요?
0: 네, 많이요.
1: 승범은 술을 마셨다.
0: 사람들 참 웃겨. 도와줘도 뭐라고 하고 말이야. 그렇게까지 때릴 필요도 소리 지를 필요도 없었잖아요. 사람 무한하게 그게 뭐야? 애가 아프니까 검사 한번 받자는데 그게 그렇게 싫어? 우리 원장님 눈썰미는 정확한데.
2: 내가 거기서 애엄마 얘기를 꺼내는 게 아니었어요.
0: 그러게요. 작년에 죽었다면서요?
1: 과자 하나를 집어 입에 넣으며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하는 정미를 그가 바라봤다.
2: 작년이래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요?
0: 편의점에 가니 알바생이 알려주던걸요?
2: 그래요?
1: 걱정해주는 정미를 보니 괜스레 코끝이 찡했다. 그녀라면...
2: 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0: 응?
2: 정미 씨를 믿으니까. 내가...
0: 잠깐!
1: 오징어를 씹던 그녀의 입이 멈췄다. 눈을 깜빡거리다가 입에 문 오징어를 뺐다.
0: 무슨 그런 진지한 얘기를 오징어 씹을 때 해요?
1: 그녀는 소맥으로 입가심을 한 뒤 진지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0: 그래요. 이제 말할 때가 됐어. 말해요. 준비됐어요.
1: 그 허락에 힘을 입어 승범은 침을 꼴깍 삼키고는 그동안 참아왔던 말을 했다.
2: 나 귀신이 보여요.
1: 예상했던 말과는 전혀 다른 그 말에 정미는 멍하니 승범을 봤다.
0: 귀신이 보인다고?
1: 이내 말뜻을 제대로 알아차린 정미가 말했다.
0: 와, 미쳤나봐.
2: 아, 진짜야. 걔 죽은 엄마가 어제 찾아왔어요.
0: 진짜 귀신을 본다고요?
2: 네.
1: 정미는 입을 떡 벌렸다. 승범은 손을 흔들었다. 손짓과 발짓을 하며 어제 있었던 일을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2: 진짜예요. 어제 소라 엄마 귀신이 여기서 딱 하고 날 기다리고 있었다니까? 내가 그 아이 증상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겠어요?
0: 그래서 그걸 아까 사람들 앞에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미쳤다고 수군거리지. 그걸 누가 믿어요? 나도 미쳤다고 생각하는데. 한약방 사장님이 뭐라고 할 만하네. 잠깐, 여기에 왔을 때 네. 얼마 안 됐을 때 한약방에서 귀신 봤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한약방 사장님이랑 귀신이랑 얘기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 뭐야? 그럼 한약방 사장님도 귀신 봐요?
2: 아니 그거 이제야 말하는 거지만 그래서 내가 계속 한약방에 갔던 거예요. 그 사장님이 귀신들을 치료하는데.
0: 근데 진짜 귀신 맞아요? 심령사진 찍히려나? 그럼 유튜브 시작하기 딱인데.
1: 승범의 말을 끊고 묻는 정미의 눈빛이 반짝거렸다. 입술을 뻐끔거리던 승범이 단호하게 말했다.
2: 말해두는데 핸드폰엔 귀신 안 찍혀요.
1: 그 말에 그녀는 집었던 과자를 던졌다. 못마땅한 얼굴로 맥주캔을 입에 댔다.
0: 아, 해보셨구나.

0: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누군가가 한의원 문을 두드렸다.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던 승범은 연이어 들려오는 소리에 눈을 떴다. 아직 밖은 여명이 채 밝아오지 않았다. 몸을 일으키니 눈앞이 핑 돌았다. 아직 술과 잠에서 깨지 못해 시끄러운 소리에도 쉽게 움직이지 못했다.
1: 아, 대체 누구야?
0: 술에 취해서도 소라의 병에 대한 치료법을 공부하기 위해 한의원에 혼자 남은 승범은 그대로 소파에서 잠들어 버렸다.
2: 아, 누구세요?
0: 계속 이어지는 소리에 머리가 울렸다. 울컥 화가 나서 물었다.
2: 아, 그만 좀 두드려요. 문 부서진다고.
0: 겨우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자 그 옆에 수정이 있었다.
2: 아, 이 새벽에 무슨 일입니까?
0: 물음에도 답하지 않고 새파랗게 질린 채로 뒤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그 뒤로 소라를 업은 소라 아버지가 들어왔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의 등은 토사물로 흥건히 젖었고 힘겨운 숨을 내쉬는 아이는 의식이 없었다.
3: 아이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며 토하더니 깨지 않아요.
2: 아니 이러면

0: 병원 응급실로 가셔야죠.
1: 당신이 살려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발 살려주십시오.
0: 이 와중에도 병원을 믿지 못합니까?
1: 죄송합니다.
2: 원장님, 부탁드려요.
3: 언제 왔는지 그의 옆에 선 소라 엄마까지 부탁한다. 승범은 머리를 긁다가 뒤로 넘겼다.
0: 일단 친구실로.
3: 승범은 누운 아이의 얼굴을 봤다. 감긴 눈꺼풀을 밀어올려 확인한 뒤 젖은 수건으로 아이의 입가를 닦아냈다.
0: 구토나 두통은 뇌압이 상승해서 발생한 겁니다. 일단 뇌압을 떨어뜨려야 하니 십선열을 찌를 겁니다.
3: 승범은 아이의 손끝에 소독솜을 문지르고 사열기로 손끝을 땄다. 10개의 손가락에서 피가 났다. 이어 차갑고 뻣뻣해진 아이의 몸을 주물렀다. 피를 빼며 승범은 아이의 맥을 살폈다. 기혈순환이 되면서 날뛰던 맥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다.

0: 승범은 잠이 든 소라의 얼굴을 봤다. 창백한 아이의 얼굴에 속이 꽉 막힌 것처럼 먹먹해졌다. 병의 진행이 생각보다 깊었다. 자신이 고치겠다고 호언장담했으나 시간이 너무 없었다. 단 하루라도 빨리 더 좋은 시설에서 치료받아야 소라가 편했다.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고 과자를 건넬 때 웃던 아이의 맑은 눈이 떠올랐다. 수정이 옆에서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피 묻은 소라의 몸을 닦아냈다. 울었는지 코끝이 빨갰다.
1: 그래서 자네의 소견은 어떤가?
2: 수모세포종이요. 몇 번 이 증상을 봤거든요.
1: 고칠 수 있나?
0: 그 질문에 승범은 입을 꾹 다물었다. 이날을 위해 공부와 치료법에 매진했지만 처음부터 소용이 없는 짓이었다. 그는 파리한 아이의 얼굴을 봤다.
2: 자세한 건 검사를 해야 해요. 제 소견이 맞는다면 바로 수술해야 합니다. 이런 작은 곳에선 턱도 없죠.
1: 그럼.
0: 승범은 뒤에 앉아있는 소라 아버지를 봤다.
2: 여기보다 유능한 의료진과 설비가 잘 돼 있는 큰 병원이 아픈 아이에게 적합합니다. 제1한방병원. 그 병원장이 이 방면의 명입니다. 그 한방병원이라고 다 한의학으로만 치료하는 건 아닙니다. 양방과의 협진으로 체계가 잘 구축돼 있습니다. 병원장은 몇 번이고 이 병을 완치시킨 능력자입니다. 종양이 크지 않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신 정말 이 아이를 살리고 싶습니까?
1: 그 사람이 봐줄 수 있단 말인가? 당장 시급한데 그런 사람이라면 치료받겠다고 대기하는 사람도 많지 않겠나?
0: 수정이 물었다. 그 말을 무시하고 승범은 다시 물었다.
2: 말해보세요. 소라를 살리고 싶습니까?
0: 소라 아버지는 고개를 들었다. 눈물을 흘리는 그가 소라를 봤다.
3: 정말로 소라를 살 수 있습니까?
2: 제가 어떻게든 살리게 하겠습니다.
0: 승범은 결연한 의지가 담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소라 아버지가 고개를 숙였다.
3: 부탁합니다.
0: 말이 떨어지자마자 승범은 차키를 챙겼다. 밖은 어느새 아침이었다. 승범은 소라를 데리고 차로 가 뒷좌석에 눕혔다. 수정도 그 옆에 앉아 아이의 머리를 자신의 무릎 위에 조심히 올려놨다. 승범이 건네는 담요를 소라에게 덮자 뒷문이 조심히 닫혔다. 일찍 일어나 해장국을 만들어 가지고 오던 정미가 차에 타려는 승범을 발견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그에게로 얼른 달려갔다.
4: 다들 무슨 일이에요?
5: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소설 수상한 한의원 텍스티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김은비 해설 김봄 18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우리나라에도 동남아시아의 스콜과 같은 기습호우가 쏟아지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습적인 호우, 장마, 태풍에 따른 홍수 대비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천 물이 일시에 불어오르거나 제방 3면에 물이 용출할 때, 비가 계속되는데 오히려 하천 수위가 낮아질 때는 하천 제방이 위험한 상태입니다. 평소 하천이 급격히 굽은 곳, 하천이 합류하는 곳, 과거 하천이었던 곳은 홍수 위험 지역입니다. 홍수 통제소를 통해 인근 하천의 경계 수위와 위험 수위를 반드시 알아둬야 합니다. 경계 위험 수위에만 이르러도 저지대는 침수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잠기는 곳은 하천 둔치입니다. 방심하지 말고 주차 차량은 서둘러 이동시켜야 합니다. 저지대나 상습 침수 지역 등 재해 위험 지구의 주민들은 대피를 준비합니다.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 양수기, 손전 등 비상식량, 식수, 비닐봉지 등을 준비합니다. 가정에서는 주변에 비가 새거나 무너져 내릴 곳은 없는지 사전에 점검 보수하고 낡은 지붕은 비닐 등으로 단단히 덮고 묶어서 날아가지 않도록 합니다. 집 안팎의 하수구는 물론 배수구에 막힌 곳을 정비합니다. 오래된 축대나 담장 역시 넘어질 우려가 없는지 미리 살펴보고 위험한 곳은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24시간 점검하니 홍수 피해를 막습니다. 재해 재난 예방, 재난방송 중앙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7월 20일 새벽 4시 발표 어업 기상통보입니다. 각 기상의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서해 중부 앞바다, 종일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3에서 6m로 불고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서해 중부 안쪽 먼바다, 오전엔 서에서 북서풍이, 오후엔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 중부 바깥 먼바다, 오전엔 서에서 북서풍이, 오후엔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 앞바다,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6에서 9m로 불고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 북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7에서 11m로 불고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 남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7에서 11m로 불고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남해서부 앞바다,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6에서 9m로 불고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남해서부 서쪽 먼바다,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7에서 11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남해서부 동쪽 먼바다,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7에서 11m로 불고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전해상,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6에서 12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 오전엔 남에서 남서풍이, 오후엔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3에서 7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앞바다,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3에서 8m로 불고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남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4에서 7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북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북에서 북동풍이, 오후엔 남에서 남서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남서에서 서풍이, 오후엔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6에서 10m로 불고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동해 중부 앞바다, 오전엔 북에서 북동풍이, 오후엔 동해서 남동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북서에서 북풍이, 오후엔 남동에서 남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북에서 북동풍이, 오후엔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 오전엔 서해서 북서풍이, 오후엔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3에서 6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먼바다, 오전엔 서해서 북서풍이, 오후엔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동해북부 앞바다 오전엔 남서에서 서풍이 오후엔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동해북부 먼바다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대화퇴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5에서 10m로 불고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연해주 오전엔 북동에서 동풍이 오후엔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4에서 9m로 불고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동중국해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8에서 12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규슈해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8에서 12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각 지역의 어업기상 실황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지역입니다. 신의주 바람 없고 기압 1600헥토파스칼 기온 22도 평양 동풍 1m 1600헥토파스칼 23도 백령도 남동풍 1m 1500헥토파스칼 20도 해주 바람 없고 1500헥토파스칼 24도 서울 0.5m 1500헥토파스칼 24도 인천 남동풍 1m 1500헥토파스칼 24도 서산 바람 없고 1500헥토파스칼 22도 군산 북동풍 0.5m 1600헥토파스칼 24도 목포 남동풍 2m 1000헥토파스칼 26도 여수 남서풍 2.5m 1600헥토파스칼 27도 제주 북풍 1m 1500헥토파스칼 27도 서귀포 남서풍 1m 1600헥토파스칼 27도 통영 남동풍 1m 1500헥토파스칼 25도 부산 남서풍 3.5m 1600헥토파스칼 27도 포항 바람 없고 1600헥토파스칼 22도 울릉도 북동풍 1m 1600헥토파스칼 23도 울진 0.5m 1700헥토파스칼 23도 동해 서풍 1m 1700헥토파스칼 23도 강릉 0.5m 1700헥토파스칼 22도 속초 북서풍 1m 1700헥토파스칼 22도 다음은 일본 지역입니다. 이시가카섬 남서풍 6.5m 1700헥토파스칼 29도 나하 남서풍 4m 1800헥토파스칼 28도 미나미 대투섬 동풍 0.5m 1900헥토파스칼 26도 나세 남서풍 1.5m 1800헥토파스칼 26도 가고시마 북서풍 1m 1800헥토파스칼 28도 후쿠오카 북동풍 1m 1700헥토파스칼 28도 이즈하라 남서풍 0.5m 1600헥토파스칼 28도 사이고 북서풍 0.5m 1700헥토파스칼 26도 마세 서풍 1.5m 1700헥토파스칼 28도 시미즈 북풍 2m 1800헥토파스칼 27도 시오노미사키곶 서풍 1m 1800헥토파스칼 26도 오사카 북서풍 1m 1800헥토파스칼 30도 와섬 남서풍 4m 1700헥토파스칼 25도 아오무리 서풍 2.5m 1600헥토파스칼 25도 삿포로 북서풍 1.5m 1000헥토파스칼 22도. 왓카나이, 바람 없고 1005헥토파스칼 19도. 네무로, 남동풍 5m 1700헥토파스칼 16도. 센다이, 북서풍 0.5m 1700헥토파스칼 25도. 도쿄, 남풍 1m 1800헥토파스칼 26도. 하체조섬, 남동풍 1m 1010헥토파스칼 24도. 지치섬, 북서풍 0.5m 1700헥토파스칼 28도. 다음은 러시아 지역입니다. 하바로프스크, 남서풍 3m 1500헥토파스칼 20도. 대치에, 바람 없고 1600헥토파스칼 19도. 블라디보스토크, 남동풍 4m 1700헥토파스칼 21도.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한상은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4도, 습도는 87%입니다. 오늘 서울 지역 해 뜨는 시각은 5시 26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라디오입니다. KBS 1라디오는 AM 711kHz, FM 97.3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0: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제1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제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사흘째 화재가 이어지고 있는 인천 쿠팡 물류센터의 일부 구조물이 붕괴할 가능성이 제기돼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인천시 서해구는 어젯밤 11시 물류센터 램프구역 반경 116m를 대상으로 대피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대피령 발령 장소에는 주택 밀집 지역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중소 제조업체와 상가 등이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제 오전 7시쯤 일어난 이번 화재는 소방당국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사흘째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로 인천 서해구가 현장 인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오늘 하루 휴원을 권고했습니다. 권고 대상 어린이집은 모두 31곳으로 성남 1동 7곳, 성남 2동 3곳, 성남 3동 4곳, 신현 원창동 17곳 등입니다. 서해구 측은 화재 현장 인근 초등학교도 20일 하루 휴교를 결정했다며 어린이집 휴원으로 학부모들이 겪을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돌봄은 유지하도록 안내했다고 전했습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로 검은 연기가 주변 지역에 확산했지만 인천시는 주변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화재 현장 인근 서해구 성남 측정소에서 지난 18일 오전 6시부터 24시간 동안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한 결과 평균 세제곱미터당 16마이크로그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세먼지 관련 국내 대기 환경 기준과 올해 상반기 인천 평균 농도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어 2차 종합특검 연장 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 오는 24일 종료될 예정인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2차 종합특검이 정치 보복용 특검이라며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시도할 경우 필리버스터 등으로 맞서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인공지능 관련주 비중이 큰 한국 증시가 글로벌 투자 심리를 가늠하는 선행 지표로 부상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런던과 뉴욕, 도쿄의 펀드 매니저들 사이에서 거래를 시작하기 전 한국 증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새로운 일상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HSBC의 아시아태평양 주식전략 책임자는 요즘 한국이 모든 회의에서 논의된다고 말했습니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코스피와 나스닥 100 지수의 60일 상관계수는 0.46으로 최근 2년 이내 최고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SK하이닉스 성과급 논란과 관련해 성과급 제도가 주주 등 이해 당사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최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하계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다만 현재로서는 논의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9월 노사 합의를 통해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고 지급액 상한선도 전면 폐지하는 파격적인 보상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바둑 프로기사 신진서 구단이 2점 젖바둑에서 인공지능 AI를 꺾었습니다. 신 구단은 어제 한국경제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센수학 한경기신전 2국에서 바둑 AI 카타고를 상대로 약 4시간 50분간의 접전 끝에

내 집 반승을 거뒀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오늘은 충청과 수도권, 경북 중북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고 남부지방의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8도 등 전국이 26도에서 3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충청도 일부 지역과 남부지방, 제주에는 폭염특보가 발효되어 있습니다. KBS 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한상헌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무릎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앉고 서고 걷고 뛰는 일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특히 퇴행성으로 오는 무릎 관절염은 연골 손상의 정도에 따라 증상뿐 아니라 치료 방향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퇴행성 무릎 관절염의 치료에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어느 정도의 상태인 걸까요?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청취자 사연으로 함께하는 우리 집 주치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건강365 부활의 론리 나이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관절염은 관절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생길 수 있죠. 무릎 관절도 예외는 아닌데요. 퇴행성 관절염의 위험은 아무래도 노인 인구가 많아질수록 발생 위험도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들, 그리고 증상 완화를 위해서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정형외과 이성산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의학 용어가 골관절염인가요? 같은 의미인 거죠?
1: 네, 맞습니다. 의학 용어로는 골관절염이라고 부르지만
0: 네.
1: 일반인들에게는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이름이 더욱더 친숙하죠. 과거에는 단순히 노화현상으로 생각해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불렸지만
0: 네.
1: 최근에는 관절 연골이 손상되면서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골관절염을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0: 그럼 일단은 노화를 비롯해서 많이 사용해서 퇴화된 경우로 이해하면 될까요?
1: 네, 가장 쉽게 이해하시는 방법입니다.
0: 네.
1: 기계를 오래 쓰면 부품이 닳고 고장나는 것처럼 우리 관절도 평상에 걸쳐 수없이 사용하다 보니 뼈를 돕고 있는 관절이 닳고 마모되는 현상입니다. 뭐 유전적 요인이나 외상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세월의 흔적이 이제 오래 써서 닳아버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0: 관절염 중에서 가장 흔한 질환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연골이 닳는 게 문제인 거죠?
1: 네, 맞습니다. 네, 우리 몸의 뼈와 뼈 사이에는 충격을 흡수해주는 쿠션 역할의 연골이 있는데요.
0: 네.
1: 이 연골이 서서히 닳아 없어지면서 뼈끼리 직접 마찰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쿠션이 사라지니까 당연히 그치만 통증과 염증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0: 그렇게 연골이 마모되면서 뼈와 관절에 염증이 생긴다는 생각을 하면요. 그렇게 되기까지 오랜 시간 서서히 진행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1: 네. 아주 긴 시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아주 대표적인 만성 질환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0: 네.
1: 하루아침 갑자기 연골이 닳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면서 발생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가벼운 뻐근함으로 시작했다가 나이가 들면서 점차 증상이 심해지는 증상을 보입니다.
0: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의 가장 흔한 원인이 노화인 것도 그런 의미에서 이해가 되는데요. 노인 인구가
1: 네,
0: 점점 늘고 있다는 건 퇴행성 관절염의 위험도 그만큼 높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성보다 여성들의 퇴행성 관절염이 많다는 건 맞는 얘기인가요?
1: 아, 네네.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0: 네.
1: 실제로 남성보다 여성 환자가 대략 두세 배 정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성에서는 폐경기를 거치면서 관절을 보호해주던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감소해서 뼈와 연골에 큰 타격을 주고요. 또한 이제 과거에서부터 쪼그려앉아서 일을 하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습관들이 관절 연골에 많이 부담을 주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0: 증상은 통증인가요? 무릎이나 척추 또 손가락 관절에도 퇴행성 관절염의 위험이 높은데요. 통증이 어떤 느낌으로 오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이 이제 바로 통증이 되겠습니다.
0: 네.
1: 이제 관절을 움직일 때, 체중이 실릴 때, 뼈 깊은 곳에서 이제 뻐근하고 욱신한 통증을 이제 느끼게 되시고요.
0: 네.
1: 예, 손가락까지 체중이 실리지 않는 관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뻣뻣한 조조강직 현상을 느끼긴 하시는데, 이제 무릎 같은 경우에는 체중을 싣는 관절이기 때문에 통증을 주로 이제 느끼게 되십니다.
0: 뻐근하고 욱신한 통증이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정도에 따라서 느끼는 통증도 다를 것 같습니다. 주로 어떤 표현들을 하세요? 여기저기 방사통으로 통증이 뻗친다고 하던데요.
1: 네, 초기에는 주로 계단을 내려갈 때 시큰거린다 정도로 가볍게 표현을 하시는데요. 하지만 관절염 말기가 되면 가만히 있어도 뼈가 깎는 것처럼 쑤시고 밤에 잠을 못 잔다라고 호소하십니다. 초기에는 보행에는 큰 문제를 호소하지 않다가 말기가 되면 보행에 큰 제한이 발생하게 되어서 잘 걸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0: 그러면 통증의 원인을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떨까요? 염증 반응인 건지 그렇게 연골이 닳아서 아픈 건지 신경이 눌릴 수도 있고 다양하지 않을까요?
1: 아, 네.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0: 네.
1: 통증의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것이 치료의 첫걸음이 되겠는데요.
0: 네.
1: 예, 연골이 닳아서 뼈끼리 부딪히는 기계적인 통증도 있고 세균성 관절염이나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염증이 생겨서 붓고 열이 나는 염증성 통증도 있을 수 있습니다.
0: 네.
1: 또한 척추나 신경에 눌려서 생기는 신경통증 통증도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0: 네.
1: 그 통증이 있을 때는 전문의의 정확한 감별 진단에 따라 치료 방향을 다르게 잡아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0: 심해지면 보행이 힘들어진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퇴행성 관절염으로 가장 흔한 무릎 관절염은 일단 걷는 일에 문제가 생길까요?
1: 네, 관절염 병기에 따라 좀 다릅니다.
0: 네.
1: 초기 관절염에서는 오래 앉아있다가 일어설 때 통증, 그리고 계단 다닐 때 통증 정도만 있고, 보행 시에는 큰 무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관절염이 진행되어서 3, 4기 관절염이 되면 점차 평지를 걷는 것도 힘들어지고, 통증 때문에 걷는 자세가 삐딱해지거나 절뚝거리게 되죠. 이렇게 아파서 활동량이 줄어들게 되면 허벅지 근육이 빠져서 관절염이 또 더 급속도로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습니다.
0: 뭐 앉고 서고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 일에도 불편이 커지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무릎에 이제 가장 많은 하중이 실리는 동작이 바로 계단을 오르거나 바닥에서 일어설 때입니다.
0: 네.
1: 특히 계단을 내려갈 때는 체중의 약 3배 정도의 하중이 무릎에 가해지기 때문에 환자들이 상당히 불편해하는 행동이 되겠습니다.
0: O자형 다리로 변하기도 한다고 들었는데요. 그런가요?
1: 네, 맞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식 생활의 영향으로 이제 무릎 안쪽 연골이 더 빨리 닳는 경향이 있는데요.
0: 네.
1: 안쪽 연골이 닳게 되면은 점차 이제 다리가 O자형으로 변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0: 또 무릎에 물이 차기도 하지 않나요?
1: 네, 이제 연골이 다르면서 생긴 미세한 찌꺼기들이 관절 안을 돌아다니면서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 몸이 이 염증을 씻어내고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비정상적으로 많은 관절액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0: 네.
1: 이게 흔히 말하는 무릎에 물이 찼다고 표현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0: 특히 밤이나 새벽에 통증이 심해져서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말도 하던데요. 느낌인 걸까요? 실제로 그런 건가요?
1: 네, 그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의학적인 생리 현상이 되겠습니다.
0: 네.
1: 밤이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호르몬인 그 코티졸의 분비가 줄어들면서 통증을 더 심하게 느끼게 되고요. 또 누워 있으면 관절 내 압력이 변하게 되고 다른 자극이 없어지기 때문에 완전히 통증에만 예민해져서 수면 장애를 겪는 분들이 많게 되겠습니다.
0: 참 그렇게 삶의 질과 관련한 문제라서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인데요.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도 진행 정도에 따라 단계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1: 네, 일반적으로 이제 병원에서 찍는 엑스레이 검사에서 우리 퇴행성 관절염을 1기에서 4기까지 4단계로 나누게 됩니다.
0: 네.
1: 이제 1, 2기는 초기 관절염으로 분류하고 3기는 중기, 4기는 말기 관절염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1기는 연골 손상이 막 시작되는 의심 단계고 2기는 연골이 닳아 없어지고 뼈에 가시 같은 뼈돌기가 자라나는 상태가 되겠고 3기는 관절 간격이 50% 이상 줄어들고 뼈돌기도 상당히 자란 상태를 말하고 마지막 4기, 즉 말기는 연골이 완전 닳아 없어져서 뼈와 뼈끼리 맞닿아 있는 상태를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0: 그럼 그렇게 4개에 해당하는 연골이 다 닳아서 뼈끼리 붙어버린 경우는 인공 관절이 고려가 되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4기에 접어들면 이제 뼈가 깎이면서 극심한 통증이 발생해서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1: 그래서 연골은 스스로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망가진 관절면을 다듬고 그 자리에 새로운 인공관절을 끼워넣는 수술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서 삶의 질을 회복하는 것을 고려하게 되겠습니다.
0: 무릎 퇴행성 관절염의 단계별 치료도 궁금한데요. 이제 비교적 초기에는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다면서요. 어떤 방법인 걸까요?
1: 네, 관절염 초기에는 이제 뭐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는다기보다는 생활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관절염 진행을 늦출 수 있고 통증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체중 감량으로 무릎에 짐을 덜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평지 걷는 거나 실내 자전거 타기나 수영 등을 통해서 허벅지 앞쪽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 무릎 관절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그런 근력 운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그럼 2기 이상에서는 약물 치료가 진행이 되나요?
1: 네, 2기부터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통증과 염증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병행하게 되겠습니다.

0: 네, 무조건 참는 게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약물로 관절 내부의 염증의 구실을 가라앉혀야 연골이 망가진 속도를 좀 늦출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의 처방을 적극적으로 따라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1: 통증이 나타난다는 건데요. 그러면 소염제, 뭐 진통제와 같은 약물을 계속 꾸준히 복용을 하는 건가요?
0: 네, 뭐 약을 평생 매일 드셔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증상이 심할 때는 꾸준히 복용해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중요하지만 네. 통증이 호전되면 약을 용량을 줄이거나 잠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복용할 때는 위장장애나 신장 기능 저하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네. 이제 의사와 상담하면서 약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1: 그렇게 약을 이제 복용하시기도 하는 거고요. 주사 치료도 있지 않나요?
0: 네, 맞습니다. 먹는 약으로 조절이 잘 안 되거나 이제 이런 약물 치료 먹는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관절 안에 직접 약물을 주사하는 주사 치료를 많이 시행하게 됩니다.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하는 스테로이드 주사부터 윤활 작용을 돕는 연골 주사, 그다음에 최근에는 연골 조직의 이제 보호와 재생을 돕는 PN 주사나 콜라겐 주사 등 단계에 맞춰서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1: 주사 치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무릎에 찬 물을 빼주는 건가요?
0: 네. 관절에 이제 물이 심하게 찼을 때는 물을 빼고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흔히 이제 소위 말하는 뼈주사라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게 됩니다.
1: 네.
0: 이 주사의 효과는 매우 극적인데요. 하지만 너무 자주 맞으면 오히려 연골이 이제 삭고 약해진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1: 네.
0: 이 뼈주사는 1년에 3, 4회를 넘기지 않도록 횟수를 엄격히 제한해서 주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 뼈주사, 네, 스테로이드 주사가 있는 거고요. 연골 주사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0: 네. 앞서 말씀드린 뼈주사와 완전 다른 안전한 성분이고요.
1: 네.
0: 우리 몸의 관절에게 이제 주성분인 히알루론산을 보충해주는 주사인데요. 자동차 엔진에 윤활유를 넣듯이 뻑뻑해진 관절에 기름칠을 해서 이제 움직임을 부드럽게 하고 연골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주사가 되겠습니다. 이 주사는 부작용이 거의 없어서 건강 적용을 받으면서 정기적으로 맞아도 괜찮으시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6개월에 한 번씩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
1: 네. 정기적으로 맞아도 된다는 건 얼마나 자주 맞아도 된다는 건가요?
0: 보통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건강보험 적용이 되니까 네. 6개월에 한 번 정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1: 이제 관절액을 보충해주는 게 연골 주사인 건데요. 이런 여러 치료에도 안 되면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되는 거네요. 인공관절 수술을 결정하는 분들도 많은가요?
0: 네, 맞습니다. 이제 보존적 치료를 다 했는데도 그 보행 시에 통증이 있어서 보행이 어렵다면은 결국 이제 수술을 선택하게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아프면서 오래 사는 것보다 남은 여생을 두 발로 건강하게 또 자유롭게 걷고 싶다는 분들이 많아져서 실제로 네. 인공관절을 많이 시행하고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1: 인공관절 수술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0: 밟고 울퉁불퉁해진 연골과 뼈의 표면을 약하게 깎아낸 뒤에 인체에 무해한 특수 금속 덮개를 위아래로 이제 씌워주게 됩니다. 그 금속 사이에 연골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아주 단단한 특수 플라스틱 쿠션을 끼워넣는 이제 그런 순서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현재는 예전보다 훨씬 정교하고 안전하게 수술이 진행돼서 매우 안전하게 수술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그러니까 보행이 좀 어려운 경우에 수술이 고려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수술을 하고 나면 뭐 등산, 오래 걷기, 마라톤도 가능할까요? 이런 부분들도 궁금해하시던데요.
0: 네, 수술 후에 훌륭하게 재활을 마치게 되면 평지 걷기나 자전거 타기, 골프 정도는 충분히 하고 또 이제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하지만 이제 높은 산을 타는 등산이나 마라톤, 축구, 배드민턴처럼 무릎에 강한 충격이 반복적으로 가해지는 격렬한 운동은 인공관절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1: 네. 인공관절 수명이 그럼 어떻게 되나요?
0: 인공관절 수명은 대략 우리가 2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1: 재활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수술 후에도 관리가 필요한 거죠?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수술만 잘 끝났다고 끝이 아니고요. 꾸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명이 약 20년 정도 되기 때문에 더 오래 쓰기 위해서는 체중 관리를 잘하고 허벅지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면 그것보다도 훨씬 더 오래 쓸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앉는 등의 나쁜 자세를 피하고 수술 후에도 반드시 체중 관리와 근력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 정기적으로

0: 시험을 위해서 진료를 받나요?
1: 네.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1년 한 번씩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서 관절염이 진행하는 것이 있는 건지 확인해보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0: 퇴행성 관절염은 예방이 가능할까요?
1: 예, 좀 어려운 질문이지만 네, 노화라는 시간 자체를 이제 멈출 수는 없습니다. 네. 질환을 늦추고 심각한 상태를 예방하는 것은 이제 충분히 가능하죠.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고 무릎의 하중을 덜어주고 평소에 이제 꾸준한 하체 근력 운동을 통해서 관절을 보호해주는 것이 가장 훌륭한 예방 방법이 되겠습니다. 바닥에 앉는 건 좋지 않고요.
0: 네.
1: 소파나 침대를 이용하는 입식 생활을 습관화하는 것이 퇴행성 관절염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0: 정기적인 검진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검진은 엑스레이를 찍으면 되는 걸까요?
1: 네. 통증이 심하지 않으신다면 1년에 한 번 정도 엑스레이만 촬영해도 충분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0: 네. 체중 관리와 허벅지 근력 운동 강조를 하셨는데요. 100세 시대라서 무릎을 잘 써야 될 텐데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1: 네. 간단하게는 일단 집에서 탈 수 있는 자전거 운동을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0: 네.
1: 자전거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TV를 보실 때 허벅지에 힘을 주는 운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신다면 간단하게 허벅지를 근력을 유지할 수 있는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정형외과 이성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수영의 랄랄라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 사연으로 알아보는 우리 집 주치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생리통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30대 여성이 주신 사연 들어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2: 제 친구들 중에서는 생리통을 겪지 않는 친구들도 많고 하지만 저는 초경을 한 뒤로 매달 정말 아파하고 있거든요. 근데 많은 뭐 민간요법부터 해서 양약도 먹어보고 했지만 저는 증상이 매달 정말 다르게 오는 거예요. 뭐 어떤 날은 이제 육체적 고통으로도 오는데 어떤 달은 심리적인 고통으로도 와요. 막 우울해진다거나 갑자기 막 감수성이 너무 풍부해진다거나 예민해지고. 근데 그것들보다도 제일 힘든 거는 아랫배 통증 그리고 허리 통증 강도가 너무 심해요. 일상생활이 잘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임시방편으로는 핫팩을 대고 있는다거나 따뜻한 물을 마시고 고양이 자세를 취한다거나 하긴 하는데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는 느낌도 없고 또 아프겠지? 그런 심리적인 불안함도 있고 최근에는 진짜 아플 때쯤 바로 두 알씩 먹어버리거든요. 그러면은 평소보다 낫기는 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새벽에 일어나서 먹을 때도 있고 정말 기본적으로 일단 아주 센 거 두 알씩 먹고 그래서 건강을 해치진 않을지 저는 어떤 노력이든 해보고 싶거든요.
0: 네. 생리통을 겪는 여성들도 많지만 생리통을 모르고 지내는 분들도 많지 않나요?
1: 그렇죠. 이제 모든 여성분들이 똑같이 겪는 건 아니고요. 뭐 어떤 분들은 뭐 거의 불편함없이 지나가지만 어떤 분들은 뭐 매번 뭐 진통제를 드셔야 하고 뭐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통증을 겪기도 하거든요.
0: 네.
1: 이게 개인차가 굉장히 좀 큰 편이고요.
0: 네.
1: 이 통증을 느끼는 민감도도 좀 다르고 자국의 뭐 수축증도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그 차이는 뭘까요?
1: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요인이 함께 작용을 하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생리 때는 이제 자궁은 이제 생리혈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수축을 하게 되는데 이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물질이 많이 분비되거나 자궁이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되면은 이 수축도 강해지고 아랫배 통증이라든지 뭐 이런 허리 통증이 심하게 느껴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사람마다 통증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0: 사연 주신 분은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일상이 좀 힘드신 것 같은데요. 초경 때부터 계속 생리통이 이어진다니까 거의 20년 이상을 고생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많은가요?
1: 예, 이제 초경 이후부터 생리통이 계속 이어지는 분들이 많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 특별한 이제 구조 질환 없이 생리할 때 자궁 수축이 강하게 일어나면서 뭐 생기는 생리통의 가능성이 많고요.
0: 네.
1: 보통 이제 생리 시작 직전이라든지 생리 첫째, 둘째 날에 통증이 가장 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좀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0: 네.
1: 근데 이게 20년 넘게 반복됐다고 해서 뭐 무조건 괜찮다고 볼 수는 또 없는 게
0: 네.
1: 이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진통제를 드셨어도 효과가 좀 부족하다거나 예전보다 좀 심해진다라고
0: 네.
1: 하면은 진료를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0: 생리통은 왜 생기는 건가요?
1: 그 식

0: 쉽게 말하면 이 자궁이 이제 생리혈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수축을 하면서 생기는 통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생리 때는 이제 자궁 안쪽에 내막이 떨어져 나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자궁이 조이듯이 이제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발생하는 물질이 이제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인데 네. 이게 너무 많이 나오시거나 이게 예민하게 반응하시면 수축도 세지고 그다음에 아랫배라든지 허리까지 묵직하게 아플 수가 있고요.
1: 네.
0: 이거는 보통 생리 첫날이나 둘째 날에 가장 심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생리혈도 줄어들게 되고 수축도 약해지면서 이 통증이 좀 완화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생리통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궁 내막증이라든지 근종, 뭐 자궁 성근증 같은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훨씬 더 심하고 생리 기간이 아닌데도 통증이 있다거나 진통제를 드셔도 잘 듣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뭐 흔히 아랫배나 허리 통증이 좀 심한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근데 흔히 말하는 아랫배 통증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몸과 마음이 모두 힘들기도 하거든요. 느끼는 증상이 좀 다양한가요?
0: 네, 엄청 다양합니다. 뭐 아랫배만 아프신 것뿐만 아니라 뭐 허리라든지 골반까지 아프신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허벅지 안쪽이나 다리까지 뻐근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궁 수축하고 통증 반응 때문에 메스껍다든지 토하신다든지 아니면 두통, 어지럼 이런 증상들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이 굉장히 불편해질 수가 있으시고요. 그래서 어떤 날은 배가 많이 아프고 어떤 날은 허리가 아프고 또 어떤 날은 두통이나 피로감이 또 생기고 뭐 이런 식으로 변화하는 양상도 좀 있기도 합니다.
1: 사연 주신 분은 감정적으로도 고생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생리 기간 중에 예민해지거나 우울감도 생긴다고 하세요. 감정 기복도 증상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0: 네, 맞습니다. 이 생리 전 그리고 생리 기간에는 아무래도 호르몬 변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감정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보다 예민해지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거나 우울하고 뭐 눈물이 많아지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뭐 집중도 잘 안 되고 뭐 수면 장애라든지 피곤함을 호소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통증이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감정적으로 더 힘들어지실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매달 아플 걸 예상하시기 때문에 이 생리 예정일이 다가올 때부터 좀 불안해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통증이 심해지기 시작이 되면은 아 이게 또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또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또 생리 기간 중에 유난히 과식을 하기도 하고요. 입맛을 잃기도 하던데요. 개인차가 좀 큰가 봐요.
0: 네, 식욕 변화도 개인차가 큽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생리 전, 생리 중에 뭐 단 음식, 짠 음식, 뭐 탄수화물이 좀 땡긴다고 말하시는 경우들도 많으시고요. 반대로 속이 메스껍고 더부룩해서 뭐 입맛이 떨어지고 식사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그 생리 주기와 관련된 몸의 변화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생리 기간 동안에 생기는 호르몬 변화, 뭐 수면 부족, 스트레스, 통증 같은 게 또 이 식욕에 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1: 진통제를 드시는데 한 알로 안 되면 두 알도 복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사실 걱정은 되거든요. 생리 때마다 이렇게 진통제를 계속 먹어도 될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 괜찮을까요?
0: 이 생리통이 있을 때 진통제를 복용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통증을 너무 오래 참고 버티는 게 더 힘드실 수가 있고요. 이 생리통이라는 거는 자궁 수축하고 염증 반응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소염 진통제가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통증이 이미 너무 심해진 뒤에 드시게 되면 효과가 늦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매달 생리 첫날이나 둘째 날에 통증이 심한 패턴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통증이 시작될 때 너무 늦지 않게 복용하시는 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마다 하루 최대 복용량이 다르고 부작용도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진통제를 섞어 드시거나 뭐 하루에 좀 과량 복용하는 건 조금 위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1: 또 아랫배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뜨거운 찜질도 하고 노력을 하는데요. 배를 좀 따뜻하게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저도 경험이 있긴 합니다.
0: 네,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이 생리통이 있을 때 그 배나 허리를 따뜻하게 해주게 되면은 근육이 이완이 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이 통증이 완화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궁 수축으로 인한 긴장이 조금 풀리는 느낌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찜질 말고도 뭐 따뜻한 물을 마시거나 이 따뜻한 샤워를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1: 뭐 진통제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배나 허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좋고요. 이렇게 생리통을 줄이기 위한 방법, 일상에서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들도 있을까요?
0: 일단 생리 전후에는 좀 무리한 일정을 좀 줄이시고요. 네. 그러니까 몸을 조금 여유 있게 관리하는 게 좀 좋습니다. 그다음에 운동도 좀 도움이 되는 편인데 네. 이 생리통이 심한 날에 무리해서 운동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걷기라든지 스트레칭 이렇게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해두시게 되면은 네. 이 혈액순환하고 이 긴장 완화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식습관도 굉장히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이 생리 전후로 해서 카페인이라든지 술 네. 그다음에 이제 자극적인 음식 같은 경우에는 이 통증이라든지 부종 예민함을 더 심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급적이면 좀 더 따뜻하고 소화가 잘 되는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1: 생리통이 심했던 분들도요 결혼하고 출산을 하고 나면 한결 수월해진다는 말도 있던데 어떨까요? 근거가 있는 얘기일까요?
0: 그렇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네. 실제로 출산하고 나서 생리통이 줄었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임신하고 출산 과정을 거치면서 이 자궁하고 이 자궁 경부에 이제 변화가 생기게 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생리 양상이라든지 자궁 수축에 대한 느낌이 달라지면서 이 통증이 완화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네. 출산하고 나서도 뭐 생리통이 그대로인 분들도 있고 오히려 생리 양상이 달라지거나 뭐 통증이 새롭게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존에 뭐 근종이라든지 자궁 관련 질환이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출산 여부와 관계없이 또 통증이 지속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생리통이라는 거는 뭐 출산이라든지 관련이 있을 수가 있지만 출산하고 나서 더 심해지는 경우에는 뭐 자궁 관련 질환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남성분이 주신 사연입니다. 들어보시죠.
2: 아무래도 요즘에 살이 좀 많이 쪄가지고 다이어트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제일 많기는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원래 제가 현장직에 있다가 사무직으로 직종이 변경이 되면서 활동량이 줄어서 그런지 급격하게 좀 살이 많이 쪘더라고요. 입사하고 나서는 2년 동안 한 20kg 정도 쪘어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같이 이제 더운 여름철에 조금만 걸어도 땀이 많이 나거나 큰 활동을 하지 않은데 숨차는 경우도 있고 해서 아 이게 좀 심각하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일단은 점심 먹고 나서 그 시간 동안 조금이라도 좀 걸으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술을 좋아했는데 최대한 줄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크게 이상은 없었어가지고 작년 기준으로 받았을 때는 큰 이상은 없었는데 공통적으로 다 살을 좀 빼라고는 하시죠, 의사 선생님들도. 식단 조절은 이제 닭가슴살 사놔가지고 닭가슴살 막 두 개씩 돌려 먹고 하는데 이게 사실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맛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좀 주기적으로 꾸준하게 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요즘 다이어트 관련해가지고 다이어트 약 주사가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고민은 했었는데 이거를 처방을 받아서 맞아도 괜찮은지 이게 사실은 제일 궁금하긴 합니다. 혹시라도 이제 부작용에 대한 걱정 때문에 꺼려지는 게 있기는 합니다.
1: 네. 다이어트. 남녀 구분 없이 고민하게 되는 숙제죠. 일단 건강을 위해서도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건 중요하지 않나요?
0: 그렇죠. 이제 건강을 지키기 위한 체중 관리 의미가 더 큰 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체중이 이제 과하게 늘게 되면은 이 몸이 무거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뭐 혈압이라든지 혈당, 뭐 콜레스테롤, 뭐 지방간과 같은 문제하고도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짧은 기간 동안에 체중이 좀 과하게 늘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몸도 예전보다 쉽게 지치게 되고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뭐 이런 것처럼 일상생활에 좀 영향을 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1: 근데 다이어트라고 하면요. 마른 몸을 위한 것으로 오해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다이어트라는 말이 좀 잘못 인식돼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0: 그런 부분이 가장 좀 많죠. 네.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굶어야 된다. 네. 뭐 닭가슴살만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네. 이런 것들은 오래 지속하기도 어렵고요. 오히려 요요를 좀 부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진짜 다이어트라는 거는 잠깐 뭐 참거나 굶는 이벤트가 아니고요. 네. 생활 방식을 바꾸는 과정으로 좀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살이 찌는지, 어느 시간대에 뭘 많이 먹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시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체중 관리 다이어트라는 거는 근육을 유지하면서 지방을 줄이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고 이런 것들에 조금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 사연 주신 분은 현장직에서 사무직으로 옮기면서 20kg 정도 체중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운동 부족이 주는 영향도 크겠죠?
0: 그렇죠. 활동량 변화가 체중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현장직에서는 아무래도 좀 종일 움직이시고 걷고 서 있는 시간이 많으셨을 텐데 사무직으로 바뀌게 되면은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하루에 쓰는 에너지도 확 줄어들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식사량은 예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스트레스도 더 늘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쓰는 에너지는 줄었는데 먹는 양이 그대로라고 하면은 체중은 네. 자연스럽게 늘거든요. 그럼 여기에 뭐 회식이라든지 간식이 더해지게 되면은 체중이 또 크게 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업무 환경이 바뀐 경우에는 네. 조금 덜 드시고 조금 더 움직이려고 하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1: 이렇게 갑자기 살이 찌면 움직임이 불편하죠. 조금만 걸어도 숨찬 증상이 있어서 걱정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30대 젊은 나이긴 하지만 건강에 위험이 올 수도 있긴 하죠.
0: 그렇죠. 이제 30대라고 하더라도 뭐 위험이 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사연처럼 2년 사이에 20kg 정도 체중이 늘었다라고 하면은 몸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가볍게 하던 활동도 숨이 찰 수가 있고 뭐 땀이 많이 난다든지 피로가 또 쉽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것들은 심각한 병 때문은 아니고요. 뭐 체중 증가라든지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적으로 숨이 찬다거나 가슴이 답답하시거나 뭐 코골이나 무호흡이 동반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경우에는 확인이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1: 뭐 코골이 무호흡 얘기하셨지만요. 비만의 위험이 보여지는 외적인 부분뿐 아니라 건강상으로도 조심할 부분들이 많지 않나요?
0: 그러니까 체중이 늘어나면 혈압도 올라가고요. 네. 혈당 조절도 좀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중성지방도 올라가게 되고 네. 지방간도 또 흔하게 생기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관절에도 굉장히 큰 부담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이라든지 발목, 허리 같은 경우에는 체중이 좀 늘어날수록 통증이 생기기가 쉽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주무실 때 코골이라든지 수면 무호흡이 생기게 되면은 낮에 피곤하고 또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만이라는 거는 갑자기 큰 병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네. 여러 수치들이 조금씩 나빠지면서 몸 전체에 이제 부담을 주는 문제입니다.
1: 시간으로 보면 2년간 20kg 정도 체중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살이 많이 찌는 게 결코 좋은 일은 아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미 내장 비만의 위험도 있다고 봐야 될까요?
0: 그렇죠. 이제 배가 많이 나왔다고 느끼면 이제 내장 지방이 늘었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제 내장지방이라는 거는 장기 주변에 쌓이는 지방이거든요. 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체형도 중요하지만 이 내장지방이 건강에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장지방이 늘어나게 되면 혈당 조절도 어려워지고 혈압도 올라가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체중뿐만 아니라 허리둘레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뭐 보통 몸무게는 정상이지만 배만 볼록 나오신 복부비만이 더 건강에는 위험 신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
1: 닭가슴살을 챙겨 먹기도 하고 술도 줄이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잘 안 된다고 하십니다. 근데 사실 살이 찌는 건 순간이어도 다시 정상 체중으로 돌리는 건 인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0: 그렇지. 인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 그러니까요.
0: 이게 항상 우리가 쉽게 빨리 빼려고 하기 때문에 무리를 많이 하시는데 네. 이 체중을 줄이실 때는 몇 달에서 한 1년 이상을 보시고 천천히 줄이는 계획이 굉장히 좀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빨리 빼려고 하면 오히려 지속하기도 어렵고 결국에 다시 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닭가슴살만 먹는 식단 같은 경우에도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효과가 있어 보일 수는 있지만 또 맛이 없고 좀 지겹거든요. 그러면 또 오래 지속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다이어트 식단이라는 거는 참을 수 있는 식단이 아니라 그러니까 계속할 수 있는 식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닭가슴살이 아니라 하더라도 네. 이 단백질 종류로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좀 유지를 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러니까 채소하고 적당한 탄수화물 함께 드셔야지만 오래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1: 네. 앞서 요요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특히 굶어서 살을 빼는 건 요요를 부르는 요인이기도 하잖아요.
0: 네, 맞습니다. 이제 굶어서 빼는 다이어트는 이제 처음에는 체중이 좀 빨리 줄어들 수는 있는데 네. 그때는 이제 지방만 빠지는 게 아니라 수분이라든지 근육도 같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줄어들게 되면은 결국에는 기초대사량도 떨어지게 되고 네. 예전처럼 다시 먹기 시작하면은 또 다시 살이 찌기 쉬운 몸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또 이제 너무 적게 먹으면 이 배고픔을 오래 참아야 하니까 폭식으로도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 규칙 규칙적으로 좀 식사를 하시면서 네. 그 단백질하고 채소 섭취량을 좀 늘리시고요. 그러니까 술이라든지 야식이라든지 간식을 줄이는 방식으로 하셔야지만 네. 오래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는 내 생활 안에서 지속 가능한 식사 방식을 찾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요즘 주사 치료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주사제라고 해서 또 요요가 없는 건 아니지 않나요?
0: 주사제라고 해서 요요가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1: 네.
0: 오히려 주사제를 이제 사용을 하시다가 끊으시는 경우에는 요요가 더 잘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주사를 맞는 동안에는 식사량이 줄어서 뭐 체중이 빠질 수는 있는데
1: 네.
0: 이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중단하시게 되면은 다시 체중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주사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네. 운동을 안 하시게 되면은 근육량 감소가 굉장히 생각보다 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주사제를 끊으셨을 때 훨씬 더 쉽게 찌는 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 주사를 맞아도 될지 고민을 하신다는데요. 이게 누구나 처방이 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일단 그 비만 기준에 맞으셔야 되고요.
1: 네.
0: 그다음에 이제 혈압이라든지 당뇨, 그다음에 콜레스테롤과 같이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만이 아니신 분들은 이 주사를 맞는 거는 조금 좀 피하셔야 되고요.
1: 네.
0: 그다음에 이제 주사가 그 살 빼는 만병통치약은 아니고 이 주사제를 사용하는 기간에 뭐 췌장의 문제라든지 간이라든지 이런 데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1: 네.
0: 그 치료 범위에 들어가시는 분들만 주사제를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1: 지속 가능한 생활 습관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건강을 위한 살 빼기는 일단 기본적인 생활 습관부터 점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0: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체중 감량의 기본은 결국에는 먹는 양하고 움직이는 양의 균형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식사 같은 경우는 극단적으로 바꾸시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좀 조절을 하셔야 되는데
1: 네.
0: 이때는 탄수화물의 양을 조금 줄이시고 그러니까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시거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간식이나 야식을 조금 줄이시고 운동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거창하게 막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식사하고 나신 다음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으시는 이런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1: 네.
0: 그리고 운동은 가급적 오래 무리되지 않게 유지하실 수 있는 걸로 선택을 하셔가지고 지속적으로 하신다라고 하면은 체중은 점점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조금 더 길게 보고 기본적인 생활 습관부터 점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청취자 사연으로 함께한 우리 집 주치 잘 들었습니다.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였는데요.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박효신 화요비의 전설 속의 사랑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7월 20일 새벽 5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모레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지만 오늘과 내일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고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충청권은 20에서 80mm, 강원도는 5에서 60mm, 전라권은 5에서 40mm, 경상권은 5에서 60mm, 제주도는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권에선 오늘 오후 12시까지 그리고 경상권에선 오늘 오후부터 저녁까지 시간당 20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권은 30에서 80mm, 전라권과 경상권은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모레까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도로가 미끄럽거나 침수가 되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라며 하천변 산책로 또는 지하차도 등 이용 시 고립될 수 있으니 출입을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특히 일부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안팎으로 올라 덥겠습니다.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 물을 충분히 마시고 격렬한 야외활동 가급적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당분간 밤사이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아 밤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며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는데요. 특히 열대야 주의보가 발표된 전라권과 경남권, 제주도를 중심으로 에어컨과 선풍기 등을 활용해 실내 온도를 시원하게 유지하며 잠들기 전 물을 충분히 마시되 카페인과 술을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8도, 전국이 26도에서 33도입니다. 내일도 전국은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9도, 전국이 26도에서 37도입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인천 28도, 수원 29도, 파주 27도입니다. 강원 영서 흐리고 비가 내리겠는데요. 낮 기온은 철원 28도, 춘천과 원주 30도, 대관령 25도입니다. 강원 영동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속초와 동해 26도, 강릉 27도입니다. 충청남북도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청주 31도, 충주 30도, 대전과 세종 천안 31도, 보령 30도입니다. 전라남북도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주 32도, 군산과 목포 31도, 광주 33도, 여수 32도입니다. 경상남북도 구름 많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 33도, 포항 32도, 안동과 부산 31도, 울산 33도, 진주 32도입니다. 제주도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33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28도입니다. 서해도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26도입니다. 북한 지역 흐리고 비가 내리겠는데요. 낮 기온은 평양과 신의주 27도, 개성 26도입니다.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변건영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4.3도, 습도는 91%입니다. 오늘 서울 지역 캣든 시각은 5시 27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이형호입니다.

0: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발생 사흘째에도 진화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구조물 붕괴 우려로 주변 지역에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1: 오늘부터 충청과 수도권에 최대 80mm의 장맛비가 다시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경기와 강원에 최대 100mm가 넘는 폭우가 예보됐습니다.
0: 김용범 정책실장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폐지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초고가 주택 기준은 이달 말쯤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 미국과 이란 간 교전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라크에서 미군 한 명이 숨진 데 이어 이란은 원전 건설 현장이 피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월요일 아침 뉴스광장입니다.
0: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난 화재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근에는 대피령도 내려졌습니다.
1: 이 매캐한 연기로도 불편이 이어진 가운데 인근 초등학교는 오늘 휴교합니다. 자세한 상황 현장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원희 기자, 밤샘 진화 작업 성과가 어느 정도입니까?
2: 네, 불이 시작된 지 약 47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큰 불길이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현장에는 시커먼 연기가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제 오전 7시쯤 쿠팡 물류센터 6층에서 시작된 불이 외벽을 타고 7층까지 번졌습니다. 당초 소방당국은 어젯밤 11시면 주부를 잡을 걸로 예상했는데 6층 불길이 밤사이 커졌다 작아지기를 반복하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굴착기로 건물 벽을 일부 부수고 물을 뿌려서 연기가 빠져나갈 공간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또 물류센터와 맞닿은 화물차 진입 구간 5층에는 소방대원이 직접 투입돼서 밤새 진화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화재

0: 비가 변수긴 하지만 불타기 쉬운 생활용품이 빽빽하게 쌓여있는 데다 선반들도 얽혀있어서 진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걸로 예상됩니다.
1: 네, 인근에 내려진 대피령은 붕괴 가능성 때문입니까?
0: 네, 그렇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서 건물 구조물 일부가 붕괴될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인데요. 인천 서해구는 어젯밤 11시를 기준으로 물류센터 인근 116m 이내에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대피령이 포함된 지역에는 인근 상가와 공장이 있는데 주거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피령은 인천 서해구가 선제적 조치 차원에서 내린 판단입니다. 다만 어제 언론 브리핑에선 건물 전체가 붕괴할 가능성은 낮다는 진단이 나와서 소방당국의 진화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매연과 유독가스가 뿜어져 나오고 또 시커먼 먼지가 내려앉으면서 주변 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일부 주민들은 대피소가 마련된 신현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임시 거주하고 있습니다. 서해구는 오늘 하루 인근 어린이집 31곳에 휴원을 권고했고 화재 현장 인근 초등학교도 휴교를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KBS 뉴스 이원입니다.
1: 네, 이번 주에도 지역에 따라서 한꺼번에 강하게 쏟아지는 국지성 호우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주말 집중호우는 안동과 의성 등 경북 북부 지역에 특히 집중됐습니다. 지난해 산불 피해도 컸던 곳들인데 이번에는 비 피해로 임시주택마저 침수됐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2: 컨테이너 크기의 임시주택이 벽돌로 된 주택 담벼락 사이에 끼었습니다. 산불 피해 주민들이 살던 곳인데 넘쳐난 빗물을 타고 10m 넘게 밀려 내려온 겁니다. 임시주택 안 가재도구들은 온통 흙탕물을 뒤집어 썼습니다. 주민들은 겨우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3: 우리가 문을 여기에는 문을 못 열고 저 앞에 문을 잠기갖고 못 열고 그러니까 이 창문을 열고 뛰어내렸거든요. 뛰어내리기에는 물이 많이 찼거든.
2: 체육관 안은 텐트로 가득합니다. 홍수경보에 경북 8개 시군 주민과 야영객 4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집에 돌아가지 못한 채 대피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4: 비가 많이 와서 불도 끊어지고 물도 안 나오고 그리 마음이 많이 안 좋진 거예요. 그 나이가 80 넘어 이 나이에 이제 자꾸 지난해 또 대피하고 올해 또 대피하고.
2: 사흘간 경북 북부 지역엔 최대 20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5: 마을을 잇는 도로는 거센 물살에 집안이 무너져 내리면서 폭탄을 맞은 듯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2: 주택 수십여 채와 농경지가 침수됐고 상수도 관로가 유실되면서 안동과 의성 지역 200여 가구에 수돗물 공급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계속된 비 예보에 본격적인 복구 작업이 늦어지면서 주민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준호입니다.
1: 오늘은 충청권에 최대 80mm, 수도권과 경북 중북부엔 최대 60mm의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내일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 폭우에도 대비하셔야 합니다. 신익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6: 굵은 빗줄기 속에 트럭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다리 위를 조심스레 지나갑니다. 오후 한때 시간당 50mm의 폭우가 쏟아진 경북 의성과 대구 군위 지역엔 호우경보까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북쪽의 찬 공기가 남쪽 더운 공기와 강하게 충돌하며 띠 모양의 비구름이 만들어져 대구와 경북 지역에 또다시 집중호우를 뿌린 겁니다. 반면 제주와 그 밖의 남부 지방엔 폭염특보가 발령됐습니다. 어제 제주시 한림읍 기온은 34.7도까지 올랐고 전남 광주 광양은 34도를 기록했습니다.
7: 햇빛은 있어서 좀 덥긴 한데요. 밑에 물이 워낙 시원하니까 더운 게 좀 많이 잊혀지는 것 같아요.
6: 오늘부터 다시 장맛비가 이어집니다. 충청도에 최대 80mm, 수도권과 경북에 최대 60mm의 비가 올 걸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주로 중부지방에 장맛비가 이어지고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 100mm 넘는 폭우가 예보됐습니다.
8: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 위치한 정체전선이 우리나라 남부로 오르내리면서 잦은 비가 예상됩니다.
6: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 남쪽까지 올라와 버티면서 남부와 제주엔 폭염이 그 위쪽으로는 장맛비가 계속됩니다. 장마가 후반기에 들어가면서 적은 비에도

0: 사태 등의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1: 지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남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간밤에는 페루 중부 안데스 산악지대에서 규모 5.5 지진으로 사망자가 속속 집계되고 있습니다. 나무나 진흙을 섞어 만든 건물들이 많은 곳이어서 피해가 늘 것으로 우려됩니다. 정지주 기자입니다.
2: 건물들이 처참히 부서졌고 잔해들은 주변에 세워둔 차를 그대로 덮쳤습니다. 무너진 건물에서 구조대는 애타게 실종자 이름을 부릅니다. 현재 시각 18일 밤 9시 24분쯤 페루 중부 안데스 산악 지역에서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주택을 비롯해 교회와 수녀원 건물이 무너지고 병원 병동에도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배전선로가 자동 차단되면서 3만 5천여 가구의 전력 공급이 끊겼습니다. 페루 정부는 현재까지 최소 6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나무와 갈대, 진흙을 섞어 만드는 이른바 킨차 공법으로 지어진 주택이 많아 피해가 클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3: 아이들과 남편, 가족 모두 함께 대피했습니다. 어머니 집으로 가봤더니 그것도 이미 모두 무너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간신히 밖으로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 주민의 인터뷰입니다.
2: 페루는 환태평양 조산대인 부레고리에 있어 지진이 잦은 국가입니다. 2007년에는 남부 이카주 피스코에서 규모 7.9의 강진이 발생해 6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최근 중남미 지역에선 대규모 지진이 잇따르고 있는데 지난달 24일 베네수엘라에선 규모 7.2와 7.5의 연쇄 강진으로 5천 명 넘게 숨졌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1: 전례 드문 폭염이 덮친 유럽에서는 산불도 문제입니다. 상대적으로 선선한 북유럽까지 산불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유럽 곳곳에서 난 산불 피해 면적은 서울 전체의 3배에 이를 정도입니다. 파리 강푸른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4: 시뻘건 화염으로 뒤덮인 산속으로 커다란 소방차들이 줄지어 투입됩니다. 산불 현장엔 군부대도 동원됐습니다. 쉴 새 없이 물을 뿌려보지만 거센 바람을 타고 불길은 빠르게 번집니다. 지난 15일부터 스페인을 강타한 산불은 닷새 만에 2만 7천여 헥타르, 대략 서울 면적 절반가량을 불태웠습니다. 하루아침에 집을 잃은 주민들은 약 2천 명에 이릅니다.
3: 솔직히 말해 엄청난 슬픔과 불확실성, 분노 그리고 무력감을 느낍니다. 정말이지 너무나 슬픈 상황이에요.
4: 서늘한 기후에 속하는 노르웨이는 이례적 폭염 속에 역대 최악의 화재를 맞았습니다. 연립주택에서 시작된 화재가 강풍을 타고 주변 산림으로 번지면서 주택 100여 채가 순식간에 소실됐고 400여 명이 이재민 신세가 됐습니다.
3: 최근 이어진 더위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매우 건조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불이 시작되자 빠르게 번진 것이죠.
4: 이달 중순 기준으로 유럽 전역에선 모두 16만 7천여 헥타르, 서울의 3배 가까운 면적이 불에 탔습니다. 극단적 기후변화로 유럽 전역이 산불 위험지역으로 변한 가운데 스페인에는 이번 주 또다시 40도를 넘나드는 무더위가 예보됐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5: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KBS 의료진단에 출연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폐지 주장에 대해 시장 충격을 생각하면 생각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관심이 쏠리는 초고가 주택 기준은 이달 안에 결정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손서연 기자입니다.
6: 이달 말 발표될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비거주 주택과 초고가 아파트 등에 대한 보유세 부담 강화가 될 전망입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가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초고가 주택 기준을 결정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7: 23일 날 토론이 거치고 7월 말쯤 발표된 세법에 최종 결정이 담길 예정입니다.
6: 보유세 인상 시 양도세를 낮춰야 매물이 나올 거란 지적엔 감안하고 있다면서도 과세 형평 강화에 더 무게를 뒀습니다.
7: 일률적으로 보유세를 높이면 양도세를 낮춘다는 것은 하나의 뭐 고려사항이고 감안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6: 주식시장 변동성을 키운 주요인으로 지목된 이른바 삼전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문제. 당국이 내놓은 보완 대책으로 상당 부분 부작용이 해소될 거라며 상장 폐지 주장엔 선을 그었습니다.
7: 상장 폐지는 사실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도입된 상품이고 이미

0: 이게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
1: 다만 레버리지 상품의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다양한 방법을 더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 선출 경쟁에서 기탁금 문제가 논란입니다. 기탁금 액수가 너무 올라서 청년에게 부담이 된다며 친명계 후보들이 일제히 나선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여기에 가세하면서 당무 개입이다 아니다 또 다른 논란으로도 번졌습니다. 원동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3: 민주당 최고위원에 도전한 청년 후보. 기탁금이 이전보다 너무 올랐다며 부담을 토로합니다.
4: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원외 후보에게
5: 정민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예비입니다.
4: 장벽이 진짜 많더라고요. 일단 후원을 못 받더라고요.
3: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 기탁금은 본경선까지 갈 경우 당대표 후보는 1억 원, 최고위원 후보는 최대 5천만 원으로 이전보다 배 이상 올랐습니다. 기존 후원 계좌가 있는 현역 의원과 비교하면 원외, 특히 청년 후보는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 도입을 반대했던 친정청래계를 의식한 듯 친명계 당권주자들은 이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설명도 없었다. 청년 기탁금을 올리는 정당이 청년 정당을 말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친명계 최고위원 후보들도 돈이 청년 정치의 문턱이 되어선 안 된다.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나서 청년들은 부담이 클 거라며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걸 고려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런 지적을 야당은 당무 개입이라고 비판했고 이 대통령은 유사한 지적을 한 SNS 글을 공유하며 일상적 당무에 의견을 낸 건 문제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커지는 논란에 민주당 선관위는 내일 기탁금 액수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벌써 신경전이 거센 가운데 민주당은 이번 주 예비경선을 실시해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를 압축합니다. KBS 뉴스 원동입니다.
6: 지금까지 KBS 뉴스 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5분입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김진현입니다. 비 피해 없이 연휴 잘 보내셨나요? 제헌절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지난해 산불로 큰 상처를 입었던 경북 지역에서 이번엔 침수 또 산사태 위험까지 겹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더 걱정인 건 이번 주에도 비 소식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정부도 중대본 대응체제를 유지하면서 추가 피해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장맛비와 무더위가 함께 이어지는 만큼 이번 한 주도 건강과 안전을 가장 먼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마철에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 하나도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긴 우산을 가로로 들고 다니거나 흔들면서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는 일도 절대 없어야겠습니다. 일본에서 실험을 해봤는데요. 걸을 때 무심코 휘두르는 우산이 얇은 유리를 깨뜨릴 만큼의 충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이런 장우산에 다친 민원이 접수되면서 서울교통공사가 우산을 가로로 들지 말자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역사나 계단, 출퇴근 시간에 우산 끝은 항상 아래를 향하게 신경 써주시고요. 주변 사람을 살피는 배려가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7월 20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다시 듣기는 유튜브에서 오늘 아침 일라디오와 해당 날짜까지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 들으실 수 있어요.

0: 매주 월요일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지는 생활 속의 법 코너에서는 배달 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비롯해서 다양한 사건들을 통한 법률 상식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출근길 기분 좋게 열어드릴 청취자 퀴즈 문제 드릴게요. 부산에서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개막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기존의 서천, 고창, 신안, 보성, 순천 지역이 세계유산 한국의 이곳으로 등재된 데 이어서 무안, 고흥, 여수, 서산 등 네 곳도 확대 등재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 드릴게요. 이곳은 바닷물이 빠지면 나타나는 진흙땅인데요. 바지락, 또 조개, 캐러 가는 곳 하면 쉽게 답이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보기 드리죠. 1번 갯벌, 2번 염전. 퀴즈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추첨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흑삼 세트를 세 분께, 향긋한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20분께 드리겠습니다.
1: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0: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업기술과 농작업 정보 전하는 시간입니다. 잡곡이 혈당과 혈압관리에 도움을 주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국산 잡곡의 기능성을 높이는 황금 혼합 비율이 있다고 하네요. 이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박승무 농촌지도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지도관님, 건강 위해서 잡곡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연구가 진행됐다고요?
2: 네, 최근 고령화와 만성 질환 인구가 늘어나면서 당뇨나 고혈압 환자를 위한 메디푸드와 고령 친화식품 시장도 빠르게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농촌진흥청은 동의보감에서 질병을 다시 잇는 약국으로 기록된 우리 잡곡의 건강 가치를 현대 과학으로 확인하고자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잡곡 한 가지의 기능성을 보는 데 그치지 않았고요. 여러 잡곡을 어떤 비율로 섞었을 때 항당뇨와 항고혈압 효과가 가장 높아지는지를 찾는 데 연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0: 저도 좀 젊긴 해도 혈당 관리에 신경 쓰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잡곡을 활용했고 연구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가 궁금하네요.
2: 네, 2019년부터 귀리, 수수, 손가락초, 팥, 기장 가운데 기능성이 우수한 국산 품종을 선발하고 다양한 배합비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항당뇨용은 귀리와 수수를 각각 30%, 손가락초와 팥을 각각 15%, 기장을 10% 성능비율이 가장 효과가 높았고요. 항고혈압용은 손가락초 30%, 수수와 팥을 각각 35% 배합한 비율이 우수했습니다. 이 혼합잡곡을 동물 실험으로 검증한 결과 항당뇨용 혼합곡은 공부혈당이 22% 감소했고요. 항고혈압용 혼합곡은 수축기 혈압이 20% 낮아졌습니다.
0: 효과가 분명하게 있네요. 이 연구 성과가 실제 이렇게 최선의 비율로 구성된 제품들이나 뭐 농가 소득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2: 네, 현재까지 10건의 기술 이전이 이루어졌고요. 혼합곡과 선식, 죽, 과자, 떡은 물론 메디푸드 음료와 고령친화 냉동밥까지 모두 15종의 제품이 출시됐는데요. 기술을 이전받은 한 기업은 관련 매출이 전년보다 2배 이상 되기도 했습니다.
0: 예.
2: 견제적으로 따져보면 약 91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87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기대되고요. 앞으로는 홍성의 팥, 강진의 귀리처럼 계약재배 생산단지를 확대해서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식품업체에는 품질 좋은 국산 원료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0: 예, 첫 소식 혈당과 혈압관리에 도움을 주는 잡곡 혼합 비율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한우 농가에서 요즘 사료비가 경영비 가운데 가장 큰 부담이라고 하더라고요. 비용은 낮추고 생산성은 높이는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면서요. 어떤 기술인가요?
2: 네, 자가 섬유질 배합 사료는 농가가 확보한 풀사료에

0: 맥주박이나 비지 같은 농식품 부산물을 섞어서 한우 사료를 직접 만드는 방식인데요. 농가가 보유한 원료와 한우의 성장 단계에 맞춰서 배합할 수 있어 사료비를 줄이면서도 정밀한 영양관리가 가능합니다. 최근 국제곡물 가격과 사료 원료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농가의 생산비 부담도 커지고 있는데요. 외부 사료 가격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좌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평가받고 있습니다.
1: 예, 부산물 관련해서 어떤 연구를 진행했고 또 실제 농가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도 짚어주시죠.
0: 네, 2012년부터 맥주밭과 비지 등 농식품 부산물 47종의 영양 성분과 사료 가치를 분석해 왔고요. 이 자료를 바탕으로 농가가 직접 사육 규모와 보유 원료를 입력하면 적정 배합비를 설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해 보급하고 있습니다. 현장 시범 사부에서는 출하 시기가 평균 2.4개월 빨려졌고요. 사료비는 12.3% 줄었고 육질 원뿔 등급 이상 출연율은 65.6%에서 72.4%로 높아졌고요. 농가 소득도 41.6% 증가했습니다.
1: 네.
0: 예, 또한 임신한 한우의 영양관리를 강화했더니 후대 소의 근내 지방도 12.5%로 상승되고 투뿔 등급 출연율도 36.4%에서 85.7%로 높아졌는데요. 어미소의 임신기 영양관리가 송아지의 성장과 육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1: 사료비도 줄고 거기에 좋은 육질의 후대소가 확연히 증가했네요. 앞으로 네. 현장에서 이 기술이 어떻게 확산될 계획일까요?
0: 네. 농촌진흥청은 2024년부터 자가 TMR 기술을 직접 배우고 실습할 수 있는 거점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전국 9개소 거점 농장을 2027년까지 18개소로 확대할 계획이고요. 거점 농장에서는 사료비가 전국 평균보다 약 28%도 낮았고 투뿔 등급 출연율은 전국 평균보다 26.2%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다만 배합기와 저장시설을 마련하는 초기 비용이 부담될 수 있는데요. 농가의 초기 부담은 낮추고 지역 여건에 맞는 자가 TMR 기술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1: 네, 지도관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박승무 농촌지도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이어지는 시간은 다양한 사건들과 법률 쟁점들에 대해 살펴보는 생활 속의 법 시간입니다. 배달 기사도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한별 안병한 변호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1: 네, 변호사님. 배달 기사분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왔다고요. 어떤 네. 사건인지 사실관계 먼저 짚어주시죠.
3: 네, 서울고등법원 사건이고요. 항소심 2심 사건입니다.
1: 예.
3: 부당해고를 주장하면서 해고가 무효다. 그리고 해고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도 달라. 이런 내용의 청구 사건입니다. 라이디오 유니온지부라는 노동조합 조합원이셨고요. 배달 라이더죠.
1: 네.
3: 배달 대행 플랫폼사를 상대로 해서 제기한 소송입니다. 1심에서는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이런 취지로 원고 패소한 사건이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항소한 사건이 이제 서울고등법원으로 가서 판단을 받은 거죠. 항소심 결과는 원심 판결과 결론을 달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원고 일부 승소를 결정하면서 근로자성 지위를 인정하고 부당해고가 맞다. 그리고 이 부당한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일부 지급하라. 이런 판결을 내린 거죠. 이 판결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배달 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의 어떤 근로자로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1: 그렇군요. 이 근로자 지위, 근로자성이 굉장히 의미 있는 뭐랄까? 성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근로자성을 인정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3: 원래 개인 간의 계약 관계는 개인 간에서 알아서 할 문제인데 근로계약은 국가의 어떤 강력한 보호를 받거든요.
1: 예.
3: 근데 이제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여야만 합니다. 근데 이제 근로자라는 것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요. 임금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이런 사람을 말하는데 어떤 사용자의 지위나 복종 관계 이런 내용들이 일단 핵심인데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다. 뭐 근로자성의 지위가 인정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법적 지위 문제만이 아니라요. 굉장히 예.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보입니다. 해고라든지요. 임금 문제라든지요. 또 퇴직할 때 퇴직금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산재보험, 사대보험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이제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해서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만 적용된다라는 점. 큰 차이를 보이는 거죠.
1: 그렇군요. 이 배달 기사분들이라고 하면 프리랜서, 뭐 개인 사업자처럼 보여졌는데요. 지금까지는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업무 위탁 계약서를 써온 거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근로계약과는 어떻게 다르고 플랫폼사들이 기존에는 왜 이런 방식을 써온 건지도 궁금하네요.
3: 일단은 비용 절감 차원이죠. 왜냐하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근로자로도 채용해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1: 예.
3: 그렇게 하면 일단 사대보험료 회사
1: 말씀하신 것처럼
3: 있고 네. 그다음에 퇴직할 때 퇴직금 부담이라든지요. 또 연장이나 야간 근무도 많거든요.
1: 주휴수당이라든지.
3: 그렇죠. 네. 그다음에 최저임금 보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당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방법으로 회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독립된 사업자와 사업자 간의 업무를 좀 이렇게 맡기는 위탁계약 형식으로 이제 체결하는 외형을 취한 거죠.
1: 네.
3: 두 번째는 비슷한 이유이긴 한데 유연하게 좀 인력을 유용한다라는 그런 문제죠.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가 만만치 않거든요.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업무 위탁 계약이라면 사업자 간의 계약이니까 계약에서 정한 해지 사유라든지 이렇게 좀 자유롭게 계약을 끊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이번에 법원은 이런 계약 형식에도 불구하고요. 계약서의 문구에도 불구하고 뭐 기본급, 고정급 이런 것들이 정해졌는지 또 뭐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했는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사업자가 조금 우위에 있는 지위니까
1: 네.
3: 사업자에게 유리한 취지로 조금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따라서 계약서 내용 외에도 실질적인 어떤 근로자로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를 좀 보겠다. 이런 취지로 접근한 사례죠.
1: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 시대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어떤 새로운 형태의 근로 형태 아니겠습니까?
3: 네.
1: 그런 여러 노동의 모양이나 특성을 고려해서 앞으로 근로기준법을 좀 탄력적으로 해석해야겠다. 법원에서도 이런 판결을 내린 것 같아요.
3: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1: 그러면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일하는 건지를 면밀하게 보겠다는 거군요.
3: 네. 지금 정확하게 다 말씀 설명해 주시고 계시고요. 법원은 계약의 명칭. 형식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실질적인 관계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 판결은 사실 배달라이더 전체 다 무조건 근로자다 이런 판결이 아니고요.
1: 네.
3: 개별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의 형태에 비춰봤을 때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닌지를 본 거거든요. 예를 들어보면 근무시간 그냥 본인 마음대로 정하고요. 아유 오늘 그냥 귀찮은데 퇴근할래. 마음대로 퇴근하고요. 그때 뭐 배달앱을 꺼서 그냥 일을 안 한다든지.
1: 그런 근로기사들도 있으시고.
3: 예, 그러면은 아무래도 근로자성 인정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1: 예.
3: 그런데 근로자성 판단할 땐 보면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확실하게 정하는지. 그다음에 보통 취업규칙이라든지 명칭 불문합니다. 뭐 복무규정이라든지 이렇게 일하는 분들이 지켜야 될 기준을 정하거든요. 그다음에 업무 수행 과정에서 세세한 어떤 지휘 감독이 있는지 여부도 판단을 합니다. 그다음에 근무 시간, 근무 장소 이런 것들을 사용자가 지정하고 근로자가 반드시 여기에 따라야 하는 구속을 받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독립해서 계산을 하는 것을 사업자라고 할 때 아까 업무 위탁 계약이라고 한다면 본인의 어떤 계획에 따라서 계약을 맺고 자유롭게 일하는 거잖아요.
1: 예.
3: 그런 내용들도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보수 돈을 이제 지급할 텐데 이런 것들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인지 아닌지 하여튼 뭐 어떤 일에 대한 완성의 인센티브라든지 다른 명목도 있는지를 살펴보고 기본급, 고정급, 지급 여부, 그다음에 뭐 보통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하는지 또는 사업자, 사업 과 관련된 세금을 떼는지 이런 여부도 조금 다르고요. 그래서 근로 제공 관계가 또 계속되고 지속되는지 또 다른 곳에서는 일할 수 없는 전속성. 그러니까 여기서 일하면 동시에 이제 다른
1: 플랫폼에서
3: 예, 그렇게 안 하는 네.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1: 실제 일한 방식이라든지 종속성을 따져서 판단을 하겠다. 이 중에서도 저는 재밌었던 게 재판부가 사람이 아니라 앱이나 이제 알고리즘에 의한 지휘 감독도 인정했다는 점이 눈에 띄더라고요. 이게 판결에 상당히 중요했을 것 같아요.
3: 그렇죠. 뭐 지금 앞서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형태잖아요. 예. 플랫폼 사업자. 그런데 이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이죠.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게 매칭해주는 중개 형태인데 원래 전통적인 예전의 근로관계에서는 관리자, 사업자가 직접 업무 지시를 내리거나 사업자가 뭔가를 정확하게 정했거든요.
1: 뭐 어디서 어디로 배달을 가주세요 이렇게.
3: 그렇죠. 뭐 전화로 콜로 이렇게 네. 지정을 해주든지요. 그 직원을 통해서. 근데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게 특징이 뭐냐면 앱을 통해서 알고리즘에 의해서 움직이죠. 그래서 보통 그동안 플랫폼 사업자들은 우리는 앱을 통해서 이 연결만 해주는 거다. 우리는 직접 지시를 안 한다.
1: 네.
3: 이런 논리로 사용자성을 부정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디지털 기기라든지 이 알고리즘을 이용한 어떤 간접적인 형태의 지휘감독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요. 이런 취지에 봤을 때 실질관계를 추가로 봐서 아, 근로기준법상의 어떤 지휘감독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한 거죠. 그래서 배달 라이더가 앱에 접속해서 일하는 기간 동안요. 이제 뭐 배차에 대한 알고리즘이라든지 또는 보수를 받는 기준이라든지 목표하는 물량이 있으면 뭐 달성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합니다. 그럼 이런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종합했을 때 아, 회사가 이 일하는 분에 대한 어떤 지휘나 명령의 어떤 수단으로 알고리즘을 앱을 통해서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결국에 판결은 알고리즘 자체도 지휘 감독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인정한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고요. 배차 알고리즘 또 평점도 이제 관리하잖아요. 고객들의. 그다음에 수락률. 이 사람이 이렇게 요청을 받았을 때 빨리빨리 수락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관리를 하는데
1: 예.
3: 목표 물량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업자들이 체계적으로 일하는 분들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형태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 특징입니다.
1: 뭐 빠르게 그 배달 수락을 누른다든지 뭐 먼 거리를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배달 기사분들의 점수를 체크하고 뭐 그 점수에 따라 뭐랄까 알고리즘의 선택을 더 받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3: 그렇죠. 온라인 플랫폼들이 정교해지면서 서로 교차해서
1: 예.
3: 소비자도 평가하고 사업자도 평가하고 여러모로 이 서비스 질을 높이는 그런 알고리즘이 있죠.
1: 그런 것들이 이 판결에 적용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배달 라이더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판결이라고 앞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번 판결이 첫 사례여서인지 비슷한 소송들에 미칠 영향들도 관심이 클 것 같습니다. 뭐 배달기사뿐만 아니라 대리운전기사들도 있을 것 같고 뭐 퀵서비스 기사라든지 비슷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도 이 판결이 적용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3: 네, 이번 항소심 판결이기 때문에 일단 1심 법원하고 결론을 달리했거든요.
1: 예.
3: 그러면 대법원 기준으로 보면 하급심 판단 법원끼리 서로 판단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법원의 판단을 좀 받아봐야 할 것 같고요.
1: 예.
3: 배달 라이더의 어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해석한 내용은 실질관계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떤 대법원의 판단이 일단 주목되고요. 아직은 일반화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리운전기사님들도 이제 완전히 회사에 종속돼서 일하는 형태에 가까운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유 오늘 그냥 집에 가는 길에 앱 켜서 이렇게 활용하시는 정도로 정말 자유롭게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뭐 대리운전, 퀵서비스 등 이렇게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일하시는 플랫폼 노동자라고 요즘은 표현하는데 이런 분들의 어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확실하게 모두 다 인정한 판결로 확대하기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의 구체적인 형태 그리고 전속성의 정도, 그다음에 알고리즘이 도대체 어느 정도로 지휘감독하고 통제하는지 이 수준에 따라서 개별 사업마다 결론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이제 설레는 하급심일지라도 서울고등법원 수준의 판결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따라서 일률적으로 모든 플랫폼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이다라고는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1: 예, 출퇴근이 자유로운 자율형 라이더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고 뭐 실제 이 기사가 얼마나 플랫폼에 종속적으로 일했는지가 앞으로의 판결에 중요할 수 있다. 각자의 판결들의 그런 말씀이시죠? 어휴,
3: 정확하십니다.
1: 예. 네.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 이런 플랫폼 노동자분들이 뭘 알아두면 좋을지, 뭐 부당한 일을 겪을 때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가 궁금하네요.
3: 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번 판결은 항소심 판결이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그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니까 이것을 일반화해서 꼭 믿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모든 플랫폼 노동자한테 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이 자동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자동적으로 무조건 근로자성을 인정하게 되면 사업자의 비용이 올라가고요. 이것이 소비자에게 전가해서 결국에는 플랫폼 형태, 뭐 배달 이용한다든지 이런 이용요금이 또 인상될 우려도 있겠죠. 그리고 전속성의 정도라든지 알고리즘 통제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살펴본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결국 실질적인 근로 형태에 달려 있으니까 평소에 나는 정말 지휘감독 너무 빠듯하게 이렇게 받고 정확하게 근로자처럼 일하고 있다라면 그런 자료를 잘 보관하세요. 그래서 앱 화면이라든지 배차 지시라든지 뭐 경로를 지정하는 거라든지 네. 뭐 평점 관리, 뭐 수락률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알고리즘이 지나치게 이제 과도하게 정확하게 지휘 감독하는 수준으로 통제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증거로 남겨두시고 업무를 구체적으로 또 지시받을 수도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받는다든지 뭐 전화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1: 예, 예.
3: 그러면 이렇게 지시 내역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정황이거든요. 그래서 플랫폼이나 또는 플랫폼하고 같이 일하는 협력업체라든지 관리업체라든지 이렇게 받은 지시 내역 잘 보관하십시오. 근무 기록도 중요합니다. 실제 언제 근무했는지 근무 일수, 시간, 배달 건수, 그다음 수입 내역 이런 것들. 그다음에 계약 서류를 잘 보관하셔야 돼요. 보통 온라인의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1: 예.
3: 혹시 이렇게 계약을 수기록 손으로 작성한 것이라면 분실하지 마시고 잘 보관하시고 이용 약관도 미리미리 자주 바뀔 수 있으니까 캡처를 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1: 해당 업체에 얼마나 종속돼서 일했는지 증빙할 자료들을 챙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 한별의 안병한 변호사와 생활 속의 법 코너 진행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사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에 은행 서비스가 워낙 편리하다 보니까 이 사고해서 송금하는 경우들도 빈번하게 일어날 것 같은데요.
3: 네네.
1: 이 차고 송금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사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간단히 사실관계 짚어주시죠.
3: 네, 회사의 직원이었고요. 직원이 2025년도 2월 달에
1: 예.
3: 직원들의 급여를 이제 송금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과거의 거래처였던 다른 회사 은행 계좌로 무려 1억 원을 차고로 송금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돈을 받은 그 회사
1: 네.
3: 계좌는 이미 회사가 좀 어려워서요. 압류가 되어 있었고요. 보통이 또 세금 체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체납과 관련된 압류, 그다음에 건보료도 체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도 체납 처분, 압류 이런 여러 가지 압류가 계속 중복된 것을 이제 중복 압류라고 하는데 보통 이런 계좌를 지뢰밭 계좌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1: 하필이면 또 문제가 있는 계좌로 돈이
3: 네.
1: 들어갔네요.
3: 그러니까 뭐 압류가 막 중첩돼서 보통 지뢰밭 계좌다 이렇게 부르는 계좌에다가 착오로 송금을 해버린 거죠.
1: 네.
3: 그리고 은행의 입장에서는요. 이 압류가 통보가 다 오거든요. 그러면 압류가 경합되면 이걸 법원에 맡겨버립니다. 아유, 저희는 몰라요. 법원이 나눠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공탁하는 절차를 진행했거든요. 그러면 공탁을 하면 법원은 이 압류한 사람들의 순위를 봐서 이 돈을 나눠주는 배당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회사 입장에서, 차고 송금을 한 회사 입장에서 이건 제 돈입니다. 뭐 왜 이 회사에 어떤 돈 받을 다른 사람들이 왜 가져갑니까? 이건 부당합니다. 이럴 때 이 돈은 내 겁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 제3자의 이해 소송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제기하면서 강제 집행 이거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구했던 소송이죠.
1: 예.
3: 이 소송이 서울 남부지방법원 1심 법원이었고요. 1심 법원이 A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반해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건이기 때문에 설명할 내용들이 좀 있죠.
1: 그렇군요. 그러니까 A회사 직원들의 임금이 차고송금이 돼서 다른 회사의 빚을 갚는 데 쓰여버린 거잖아요.
3: 네.
1: 이 사건에서 하필 그 계좌가 여러 문제가 있는 압류가 걸려있는 지뢰밭 계좌였다는 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기존 판례를 뒤집은 거라고 변호사님께서 하셨는데 그러면 왜 지금까지는 이 돈을 돌려받기가 어려웠는지도 궁금하네요.
3: 기존 대법원 판례에 확립된 판례에 따르면요. 일단 제가 돈을 잘못해서 보냈어요. 그러면 돈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돈은 누구 거냐. 그러면 일단 둘 사이의 관계에서는 이 돈은 나중에 뭐 법률적 원인을 따져보더라도
1: 예.
3: 일단은 이 은행 계좌와 계좌의 명의인과 은행 사이에서는 이 돈은 바로 계좌 명의인 것이 되는 겁니다.
1: 오.
3: 그리고 은행의 입장에서는 아, 둘 사이의 관계에서는 둘 사이에서 알아서 좀 따로 해결을 하시고요. 어찌됐건 이 통장에 돈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통장 명의인 겁니다. 이런 취지를 인정하는 게 기존 대법원 판례였던 거예요.
1: 예.
3: 그래서 착오로 돈이 이렇게 송금돼버리면요. 결국에는 그 예금 계좌 명의인이 그 돈을 일단 취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1: 횡재를 한 거네요.
3: 그렇습니다. 그래서 송금을 한 사람은 수취인, 그 수취인 돈을 받은 사람한테
1: 네.
3: 이건 너와 나 사이에서는 이 돈은 내 거야. 법률상 원인이 없으니까 이건 부당이득이다. 이렇게 주장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 대해서는 주장을 못한다라는 것이 맹점이죠. 그래서 은행 제가 설명드린 사안에서는 압류가 경합됐을 때 은행이 이 돈을 법원에 맡겼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건 은행의 어떤 조치겠죠. 그러면 송금 착오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돈의 어떤 실질적인 소유관계는 명의인하고 둘 사이에서 알아서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1: 예.
3: 보는 겁니다. 민사 집행법이라는 법률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강제 집행이 될 때 강제 집행이 되는 그 재산이 그거 그 사람 거 아니에요. 제 거예요. 또는 이걸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때 제3자 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은 소유권을 주장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근데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요. 착오로 송금한 사람은 그 은행에 대해서 그 돈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게 맹점이었다라는 겁니다.
1: 실수로 송금한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일이었겠다 싶어요. 그런데 이번 재판부에서는 다행히 기존 판례와는 다르게 판단을 했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3: 네. 대법원 판례가 있더라도 가끔 이제 법원, 하고 싶은 법원이 이에 반해서 선고를 합니다. 한번 법원 판례를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일 때 그렇게 선고를 하고요.
1: 네.
3: 이번 판결 참 용감한 판결이죠. 그다음에 핵심 논거를 살펴보면 강제 집행한다는 건요. 결국에는 그 돈을 갚아야 될 채무자. 그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정의롭다. 그것이 맞다. 어떤 재산이 채무자의 재산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는 사실 은행 계좌 명의인, 그다음 그 계좌 안에 돈이 들어간 것. 이렇게 형식과 명의만으로 기준을 삼아서 판단하면 조금 부정확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1: 예.
3: 그러니까 재산의 실질적인 귀속관계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건데요. 착오로 송금된 1억 원, 명의상으로는 예금 계좌의 명의인에게 들어갔지만 사실 뭐 그분의 실제 돈은 아니잖아요.
1: 그렇죠.
3: 그러면 이 처분할 수 있는 공동담보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취지의 판단인데 명의만을 근거로 수취인의 어떤 채권자가 착오 송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이거 가져갈 수 있겠다 이렇게 강제 집행할 수 있게 해버리면 말씀하신 대로 아주 우연한 사정에 따라서 그 압류 채권자들한테 전혀 예상하지 못한 횡재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횡재는 우연한 횡재이고 법적 정의 측면에서는 조금 고려를 하고 서로 이익 이해관계를 좀 봐야 되잖아요.
1: 예.
3: 그래서 송금인한테 너무 지나치게 가혹하다. 잘못 송금한 것도 지금 너무 어려운 사정인데 이건 좀 잘못됐다. 부당한 결과다. 이런 판단으로 논리를 구성한 겁니다.
1: 그렇군요. 차고 송금 피해자분들 분명 뭐 이게 남의 일만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이렇게 은행 서비스들이 쉽고 뭐 맞아요. 잘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저에게도

0: 명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1: 주변에도
0: 드는데.
1: 주변에도 있었습니다.
0: 그러니까요. 예, 예. 이 차고 송금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피해 회사 그러니까 원고 측 변호사가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례 변경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이런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앞으로도 있을지 만약 이렇게 되면 차고 송금 피해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1: 네, 하급심에게 본인이 원하는 판결 선고해달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 주장을 한 것이죠. 그리고 예. 대법원이 이미 판결을 선고해서 판례가 있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변경할 때는 전원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 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선고를 합니다.
0: 네.
1: 그런 취지의 표현이고요. 이번 하급심 판결은 이제 2009년도에 대법원 판결이 이제 확립된 내용에 대해서 정면으로 이제 거스른 판결이죠. 그래서 법조계에서도 사실 굉장히 관심을 보이는 사건이고요. 다만 현재로서는 1심, 하급심의 어떤 단독 판사의 판결 한 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 판례가 변경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소심. 그다음에 상고심 대법원까지 거쳐서 판례 변경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대법원이 이번 하급심 판결 취지를 수용해서 존중해서 대법원 스스로 기존의 판례를 변경해 준다면 앞으로 차고로 송금한 피해자는 이제 제3자의 이의소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이제 강제 집행하는 것을 막고 본인의 돈을 쉽게 이렇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압류한 채권자들 중에 정말 이런 사정을 모르는 분들도 있거든요.
0: 예.
1: 그러면 법에서 이런 내용을 선의의 제3자 보호의 문제라고 합니다. 이 문제는 민사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보호법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조금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되고 또 이미 강제집행이 끝났어요. 완료가 되면 돈을 다 찾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럴 때는 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다시 돈을 돌려달라고 해야 되는지 그러면 또 돈을 못 돌려줄 때 또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지 좀 복잡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법원 판례 변경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보호의 요건과 기준과 시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정할지 이런 것들은 세밀하게 조금 고민해봐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0: 어쨌든 변호사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돈을 한번 잘못 보내면 돈을 돌려받기가 참 어려울 수도
1: 어려워요.
0: 있겠다
1: 네.
0: 싶습니다. 뭐 저야 뭐 이런 해당 사례처럼 1억 원이나 되는 큰 돈을 보낼 일은 없겠지만 뭐 중고 거래라든지 이런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송금하는 경우들이 분명 있거든요. 그렇게 무엇보다 송금할 때 주의를 해야겠다. 한 번 더 확인해야겠다 싶습니다. 강유진 님께서도 참 숫자 하나로 가혹한 것 같아요. 예전에 차고 송금을 해서 음료수 사들고 굽신굽신하고 받아온 기억이 있다. 다행히 근처 사셨던 분이었는데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1: 다행이네요.
0: 듭니다 하셨고
1: 네.
0: 이진희 님께서도 이 송금 차고인 걸 확인할 수 있으면 빠르게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의견 남겨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지만 차고 송금을 했다면 당장 대응해야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뭐가 있을지 그리고 차고 송금을 예방할 수 있는 주의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지도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1: 일단 즉시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은 거래은행에 연락하셔서 차고 송금이다라는 것을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차고 송금에 대한 신고 매뉴얼들이 다 있거든요.
0: 예.
1: 그래서 차고 송금이다라는 것을 안 즉시 바로 하셔야 될 일이고요. 송금한 은행에 연락하셔서 송금 액수, 시간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시고 차고다 이렇게 반환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은행은 수취한 그 은행에다가 반환 요청을 즉시 하고요. 이제 이 반환할 수 있도록 중개를 합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대부분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요즘은 많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원만하게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또 은행 명의인의 연락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0: 예.
1: 그런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에 그 차고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내용이어서 제가 길게는 설명 못 드리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이 차고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검색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이제 안내받으실 수 있는데,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공사가 일정한 내용 절차에 따라서 매입 신청이라든지 소송을 제외한 이런 반환 방법 안내로 회수를 이렇게 시도해서 도와드리는 그런 일이고요. 대부분 해결이 안 될 때는 결국 소송 제기하기 싫더라도
0: 예.
1: 결국에는 수취인 상대, 그 명의인 상대로 명의인 상대로는 주장할 수 있거든요. 권리를. 그건 당신 돈 아니잖아요. 라고 하면서 당신한테 있는 그 돈은 부당이득입니다. 그 부당이득을 저한테 돌려주세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결국에는 이렇게 진행해야 되고 이 사건도 바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었습니다. 그런 취지의 소송이었죠.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0: 네.
1: 네.
0: 그러면 이제 복잡해지네요.
1: 복잡해져요. 이런 경우에는 임의로 이행을 안 하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했다는 사실을 잘 주장 입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0: 네.
1: 가압류를 빨리 하셔야 돼요. 묶어놔야 돼요. 그래서 가압류를 하셔야 되고 법원한테도 이거 굉장히 급박합니다. 이렇게 가압류 신청서에 쓰시면 법원이 빨리 내줄 수 있습니다.
0: 이러면 이제 신속하게 착오 송금을 했다는 걸 알려야겠네요. 무엇보다.
1: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것들도 소명자료에 내야죠. 그런데 다만 이미 다른 이 계좌에 다른 채권자가 이제 압류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좀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그 수취인이 이 사정을 잘 알면서 악의적으로 돈을 꺼내다 쓰잖아요. 그럼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이건 횡령죄입니다. 횡령죄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뭐 자동이체를 설정해 둔다든지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는 걸 직접 뭐 매번 알지 못하는 이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보셔야 돼요. 예방을 위해서는 무조건 확인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금주 명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고요. 최근에는 스마트폰으로 그냥 송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너무 쉽게 송금을 해버리니 조심하셔야 되고 테스트로 조금 소액을 송금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회사의 경우에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지연 이체 서비스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체 서비스를 신청을 하잖아요. 그럼 네. 좀 지연된 시간에 이게 송금이 되는 겁니다.
0: 아, 뭐 예약 문자 서비스
1: 맞습니다.
0: 이런 거랑 좀 비슷한
1: 그래서
0: 거는.
1: 그 시간 안에는 또 바로 취소할 수가 있으니까 어떤 회사 입장에서는 매뉴얼을 정하시죠. 뭐 일정 금액 이상은 반드시 지연 서비스, 지연 송금을 통해서 한다든지 테스트로 뭐 1,000원을 일단 송금해 보고 한다든지 이렇게 매뉴얼을 설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0: 예. 지금까지 법무법인 한별의 안병환 변호사와 생활 속의 법 코너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1: 감사합니다.
0: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 마치기 전에 오늘 퀴즈 정답 알려드려야겠죠? 오늘 퀴즈 정답은요. 1번, 갯벌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오늘도 정답 맞춰주셨는데 당첨된 분들 축하드리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상품 받으실 퀴즈 당첨자분들은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저희가 홈페이지에 게시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저는 내일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진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여울로 소금섬을 끌래도 끌지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울은 강이나 바다 따위의 바닥이 얕거나 폭이 좁아 물살이 세게 흐르는 곳을 뜻하고 섬은 곡식 따위를 담기 위해 지푸로 엮어 만든 그릇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소금섬은 소금을 담은 자루를 말하는 것인데 여울과 섬은 모두 우리 고유어 표현입니다. 이 속담은 소금섬을 물로 끓면 소금이 녹아 없어져 애쓴 보람도 없이 일을 망치고 마는데도 아무 생각 없이 남이 시키니까 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무슨 일이든 시키는 대로 맹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죠. 여울은 물여울이라고도 하는데요. 여울과 관련 있는 표현으로 여울목이 있습니다. 여울목은 여울을 흐르는 물이 턱진 곳을 말하는데 이곳은 물살이 세차게 흐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물길이 세차게 소용돌이를 치는 이 여울목을 헤엄쳐서 건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울지다라는 동사도 있습니다. 기본 의미는 여울을 이루다이고 이곳은 실개천이 많아 비가 많이 오면 여기저기서 모인 강물이 여울져 흘러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또 비유적으로 쓰이면 물살이 세게 흐르는 여울처럼 감정 따위가 힘차게 설레거나 움직이다를 뜻합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이번 한 주간 정체 전선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아 내내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소강상태 보이는 곳도 있겠고 내일까지 이틀 동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천둥, 번개, 돌풍이 동반되기도 하겠습니다. 특히 강수 집중 시간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오전까지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요. 경북 지역은 늦은 오후부터 빗줄기가 강해지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수방대책 에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울 및 중부지방은 대략 20에서 80mm 정도, 남부지방은 5에서 40mm, 경북은 60mm 정도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 30에서 80, 서울과 강원도, 충남 서해안 100에서 120mm 안팎의 비가 예상되고 모레도 비가 이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누적 강수량이 상당량이 되겠습니다. 각별한 주의 필요하겠습니다. 일부 충청 이남과 제주에 폭염특보 발효 중입니다. 체감온도가 높겠습니다. 특히 폭염특보 해당 지역은 33도 안팎, 경상 제주는 35도에 이릅니다. 무더위 열대야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오늘 28도, 대구 광주 33도의 낮 기온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난 불이 꺼지지 않고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인천 서해구는 어젯밤 11시를 기점으로 물류센터 반경 116m 이내 상가와 공장 밀집 지역에 주민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서해구는 또 분진 피해가 확산하자 오늘 하루 인근 어린이집 31곳에 휴원을 권고했습니다. 권고 대상 어린이집은 성남 1동이 7곳, 성남 2동 3곳, 성남 3동 4곳, 신현원창동 17곳 등입니다. 또 화재 현장 인근 초등학교도 오늘 하루 휴교를 결정했습니다. 인천 쿠팡물류센터 화재로 검은 연기가 주변 지역에 확산했지만 인천시는 주변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화재 현장 인근 서해구 성남 측정소에서 지난 18일 오전 6시부터 24시간 동안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한 결과 평균 16마이크로그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세먼지 관련 국내 대기 환경 기준과 올해 상반기 인천 평균 농도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어 2차 종합특검 연장 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 오는 24일에 종료될 예정인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관을 30일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2차 종합특검이 정치 보복용 특검이라면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시도할 경우 필리버스터 등으로 맞서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최태원 대한성공회의소 회장이 SK 하이닉스의 성과급 논란과 관련해서 성과급 제도가 주주 등 이해 당사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최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하계 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다만 현재로서는 논의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지난해 9월 노사 합의를 통해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고 지급액 상한선도 전면 폐지하는 파격적인 보상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조란 맘다니 미국 뉴욕시장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오는 9월에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할 경우 그를 체포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현지 시간 18일 공개된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된 전쟁 범죄자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네타냐후 총리를 체포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권한을 묻는 말에 국제형사재판소가 체포영장을 발부한 사실과 그 혐의 가 얼마나 중대한지 시장으로서 뉴욕시의 법을 준수할 것이라는 점을 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일본도 핵무기 관련 정책을 금기시하지 말고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사히신문 등은 어제 고이즈미 방위상이 한 인터넷 방송에서 일본으로서는 논의하기 어려운 과제지만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핵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러시아의 핵 위협에 따른 유럽의 동향을 예로 들면서 일본도 위기감을 갖고 모든 정책을 금기 없이 논의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오늘은 충청과 수도권, 경북 중북부 등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고 남부지방의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8도 등 전국이 26도에서 3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충청도 일부 지역과 남부지방, 제주에는 폭염특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당분간 제주의 최고 체감온도는 35도, 남부는 33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서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지방의 현재 기온은 24도입니다. KBS 1라디오 7시 뉴스를 마칩니다. 변희영이었습니다. KBS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격시사 소현정입니다. 방금 전 끝난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에서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무적함 대 스페인이 아르헨티나를 1대0으로 누르고 16년 만에 우승했습니다. 사흘째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는 인천 쿠팡 물류센터 일부 구조물의 붕괴 가능성에 인천 서해구가 어젯밤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사흘 연휴에 내린 폭우로 경북과 경기를 중심으로 800여 건의

0: 피해가 발생하고 500명이 일시 대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지도부 예비경선 투표를 하루 앞둔 오늘 후보자 합동연설회를 개최합니다. 최고위원에 출마한 3선의 김용호 의원을 전격 인터뷰에서 만납니다.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반쪽으로 출발한 7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오늘 열리는데 여야가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 상정을 놓고 처음부터 필리버스터로 맞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격 토론에서 여야 입장과 현안 토론합니다. 오늘까지 청취율 조사가 진행됩니다. 01로 시작하는 청취율 조사 전화가 오면 KBS 1라디오 전격 시사 잘 듣고 있다고 응답해 주십시오. 전격 시사는 KBS 콩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데 유튜브 댓글이나 KBS 콩 문자 샵 9730으로 의견 주시면 추첨 통해 커피 쿠폰 보내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샵 9730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7월 20일 월요일 전격 시사 시작합니다. 월요일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최영창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축구장 42개 넓인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서 소방당국이 지금 사흘째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죠.
1: 예, 지금 47시간 넘게 불길이 안 잡혀서 지금 소방당국 좀 그런 상황인데요. 좀 어젯밤 11시 사실은 초기 진화를 목표로 삼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거센 불길이 계속 잡히지 않아서 진화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지금 지난 18일에 불이 난 겁니다. 네. 18일 오전 6시 54분경 인천 성남동 쿠팡 32 물류센터 6층에서 이제 불이 나서 그런 신고가 접수돼서 출동이 됐는데 이게 2023년 준공된 건물이고 지상 8층 연면적 29만 9천 제곱미터 규모입니다. 화물차가 드나드는 그런 같은 높이의 램프 건물과 연결된 구조입니다. 불길이 확산되자 소방당국은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대용량 포방사 시스템과 헬기 등을 포함한 장비 228대 그리고 소방관, 경찰관 등 700여 명 투입해서 진화 작업에 나섰는데 인근 8개 광역시도에서도 이제 인력과 장비가 동원됐지만 계속 주불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0: 예.
1: 이 물류센터에는 총 2,000명이 넘는 이 직원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주야간 근무자 교대 시점에 불이 발생해 인명 피해는 다행히 없었습니다.
0: 예.
1: 소방당국은 불을 끄는 대로 현장 감식과 CCTV 분석 등을 통해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 스프링쿨러 화재 경보기의 설치 작동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0: 사흘째 화재가 이어지면서 인근 주민들 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지금 건물에서 치솟은 검은 연기와 이 재가 이 서해구, 인천 서해구 지역은 물론 10km 이상 떨어진 인천 계양구와 부평구 지역까지 날아가서 이 지역 주민들은 창문을 닫고 지금 생활해야 하고 있습니다. 이 연기 피해 등으로 성남동 주민 70여 명이 인근 초등학교에 차려진 대피소에 머물고 있고요. 오늘 하루 현장 인근 초등학교 휴교 결정 내려졌습니다.
0: 네.
1: 소방당국은 직선 거리로 50m 떨어진 인천 SK 인천 석유화학 정유공장에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소방차 한 대를 배치했고요. 물류센터에 맞붙어 있는 불똥과 건물 잔재가 떨어지는 이 신석체육공원 출입 통제했습니다.
0: 사흘 연휴 기간에 내린 폭우로 경북과 경기를 중심으로 해서 827건의 피해가 발생했나요?
1: 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7일부터 어제 저녁 6시까지 주택과 도로 256곳이 침수됐고 571곳에서 토사와 낙석 피해가 발생하는 등 이 800여 건 이 피해에 비피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경북과 경기, 충남 등 6개 시도에서는 367가구 500여 명이 일시 대피했고요. 이 가운데 120여 명은 아직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경북 의성과 안동에서는 정전도 8건 발생해 300여 가구 전기 공급 한때 끊겼고 두 곳에서는 한때 통신도 주절됐습니다. 강원도 영월군 국도 31호선 녹전 교차로에서 어평제 구간과 화천군 국도 5호선 파보고개에서 장촌 삼거리 구간은 낙석 제거와 후속 조치로 양방향 차량 통행이 차단되고 있고요.
0: 네.
1: 인천과 김포, 제주, 포항에선 항공기 5편이 결항됐고 이 4개 항로 여객선도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팔공산과 태백산, 소백산 등 9개 국립공원 105개 구간은 통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0: 네. 특히 지난해 봄에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었던 의성 등 경북 이재민들이 이번엔 비 피해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1: 예, 지금 그 의성군 단촌면 구계리에서 도로가 유실됐거든요. 하천 범람 우려가 커지면서 주민과 캠핑장, 야영객 등 이 155명이 대피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지역이 지난해 대형 산불로 터전을 잃은 이 이재민들이 임시주택에서 생활하는 곳이거든요. 구계리 임시주택 12동이 침수됐습니다. 안동시 일직면 귀미리에서도 지방하천 안망천이 범람하면서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 11동이 물이 들어찼습니다. 안동 백일천도 범람했고 이 주민들은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지금 이번 주 계속 비 소식이 있어서 저지대 점검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0: 예. 자, 우리 증시 급등락을 시키는 주범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 정부가 도입 50일 만에 투자 문턱을 높이는 그런 보완책을 내놨는데 하지만 시장에 또 충격을 줄 수 있다면서 상장 폐지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1: 예, 이 정부 책임론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당국은 출시 50일 만에 제동장치를 일단 달았습니다. 기본 예탁급 3천만 원으로 높이고 최소 매수 단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인데 다만 이제 상장 폐지 뭐 정확히는 이 청산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요구에는 시장의 충격이 더 클 수 있다고 지금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
0: 예.
1: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어제 KBS 1호진단에 나와서 10조 이상 형성돼 있는데 만약에 상장 폐지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또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고 했습니다. 다만 레버리지 상품은 하락기에는 영향력이 두 배로 커지는 측면이 있다며 어떻게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지는 추가로 당국과 자산운용사, 증권사가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도박판 레버리지 ETF는 개미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안긴 대참사인데도 사과도 없다면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0: 예. 자, 민주당 전당대회 룰의 전쟁 끝날 듯 끝나질 않고 있는데 이번엔 후보들이 출마를 위해 내야 하는 최대 1억 원의 기탁금이 논란이 됐네요.
1: 예, 지금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후보자 기탁금이 이제 2년 전에 치러졌던 직전 선거보다 최대 4배 정도 올랐습니다. 이를 두고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들이 비판에 나섰는데 민주당 전당대회 예비경선에 등록한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자들 각각 기탁금 2천만 원을 현재 낸 상태입니다. 2024년 전당대회 예비경선 기탁금은 당대표 후보 1,500만 원, 최고위원 후보 500만 원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본경선에 진출한 후보는 추가 기탁금을 내는 방식입니다. 예비경선과 본경선을 합한 총 기탁금은 2년 전과 비교할 때 당대표 후보 기준에서는 4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랐고 최고위원 후보 기준에서는 1,5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만 39살 이하 이 원외 후보자는 50% 감면을 받긴 합니다. 민주당은 권리당원 수 증가에 따른 선거 비용이 늘어 기탁금을 올렸다고 했는데 하지만 최고위원에 출마한 청년 후보자들이죠. 정민철, 김형남 후보는 정치 참여 문턱이 높아졌다고 반발했습니다.
0: 네. 이재명 대통령도 청년 후보들 어려움을 언급하면서 기탁금 인상이 아쉽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1: 예, 이 대통령 어제 자신의 SNS에 청년들의 어려움과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도 있으니 가능하다면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걸 고려해보면 어떨까 한다고 썼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당무 개입인 것 아니냐 이런 논란까지 좀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0: 네.
1: 이 대통령은 당원 자격으로 의견을 낸 것이지 당무 개입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당 중앙선관위는 이제 내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0: 자, 미국과 이란이 다시 충돌한 지 일주일을 넘어섰는데 요르단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 두 명이 숨진 가운데 미국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 이어가고 있습니다.
1: 예, 요르단 이 무아파크 살티 공군기지를 겨냥한 지난 17일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미군 두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실종됐다고 미국 중부 사령부가 밝혔습니다. 이 사실 3월 초를 끝으로 이란 공격으로 숨진 미군은 없었는데 이 종전 양해각서 서명 이후 재충돌로 다시 미군 전사자가 발생한 겁니다.
0: 예.
1: 이로써 미군 전사자는 공식 발표로만 16명이 됐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이란이 최근 일주일 동안 요르단 내 미군 기지를 4차례 이상 공격해서 이미 20명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고 헬기 여러 대도 파손된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미군은 전사자 발생을 발표한 직후 이란 전역에 대한 야간 공습을 8일째 퍼부었습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 섬과 해안 도시는 물론 산악지대를 타격하는 장면도 공개했습니다.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위협 능력을 약화하고 미군을 공격한 혁명수비대를 신속하게 응징하기 위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0: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고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1: 예, 이란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미국을 이제 거대한 악마라고 부르면서 이란과 저항전선의 미국에 있을 수 없는 교훈을 안겨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현지 시간 19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두 척이 멈춰 섰다고 밝혔습니다. 혁명 수비대는 이 미국이 사주하고 지원한 선박 네 척이 항법 장치를 끈 채 이 혁명 수비대 해군의 경고를 무시하고 안전하지 않은 항로로 해협을 통과하려고 시도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0: 예.
1: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 두 척은 사고를 당해 그 자리에 멈춰 섰고 나머지 두 척은 운항을 단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또 미국의 말에 현혹돼 안전하지 않은 항로로 진입하는 선박은 필연적으로 사고를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0: 네. 뉴스 브리핑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최형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6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2: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월요일 출근길 평소보다 서둘러 출발하셔야겠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충청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앞차와의 안전거리 확보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기흥에서 신갈 또 달리는 곳에서 반포까지 밀리고요. 반대 부산 방향 오산에서 남사진이까지 정체인데 남사진이 5차로에 고장난 화물차가 서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 문학에서 서창분기점 구간 또 안현분기점에서 광명까지 이동량이 많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안산에서 팔곡분기점 구간 또 매송휴게소부터 비봉까지 속도가 더디고요. 나란히 가는 평택시흥고속도로 역시 남한산 나들목에서 남한산 분기점까지 흐름이 답답합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둔대분기점에서 부곡까지 정체인데요. 그 사이 북수원 3차로에 고장난 화물차가 서 있어서 혼잡을 더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서휘영입니다.
0: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LSK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미국 증시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지난주 중국 인공지능 스타트업 문샷 AI의 최신 AI 모델 KMI가 뉴욕 증시를 흔들었다. 이런 평가인데 그래서 그런지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3: 네. 말씀하신 이 중국 문샷의 AI 모델 여기에 더해서 옵션 거래까지 좀 겹쳐지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특히 이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만 지수 옵션 청산이라든지 기계적인 매수세가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을 중심으로 저가 유입됐다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 아무래도 AI 산업에 대한 수요가 견고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점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은 합니다.
0: 네.
3: 다만 국제 유가가 급등이 이어졌고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히 지수의 부담을 주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기술주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있었던 부분들 다만 그런 부분들의 낙폭이 일부 좀 제가 볼 때 축소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장중 변동성이 상당히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예. 미국 증시 반도체 섹터를 흔든 변수들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3: 네, 엔비디아도 하락 마감했습니다만 이 장 초반에 이 중국 AI 스타트업 문샷의 대규모 AI 공개 모델 발표로 인해서 예전에 이 딥시크와 같이 고사양 칩에 대한 수요가 둔화될 것이 아닐까라는 어떤 그런 우려가 증시에 상당히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3: 여기에 더 나아가서 옵션 만기일 여파로 인해서 장 초반에 풋옵션 거래가 콜옵션을 압도하면서 하락에 좀 진행됐다는 점, 이 점이 상당히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예.
3: 다만 엔비디아 입장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여전히 H100의 수요가 좀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 중고 GPU 플랫 마켓플레이스에서 여전히 지금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도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0: 네.
3: 결국 그러다 보니까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중국의 어떤 이런 AI 출시라든지 옵션 만기에 따른 기계적인 옵션 매도로 좀 하락 마감하는 듯 하였습니다만 장 후반에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낙폭이 좀 축소되는 결국 변동성이 확대되는 좀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이러한 부분이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뭐 브로드컴, AMD, 엔텔에게도 좀 같은 영향을 미쳤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SK 하이닉스 ADR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 전환했더라고요.
3: 네, SK 하이닉스 ADR 같은 경우는 이제 첫 월간 옵션 만기를 맞아서 옵션 시장 수급 변화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은 종목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0: 네.
3: 지금 내재 변동성이 약 한 172%까지 치솟으면서 상당히 좀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전일 급락에 따라서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좀 어떻게 보면

0: 장 한때 110%까지 좀 급등하는 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만 뭐 여전히 높은 뭐 프리미엄 청산이라든지 실적 시즌에 대한 불안 또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원자재가 급등 같은 여러 가지 우려가 좀 이어지면서 장 후반 좀 상승세를 대부분 좀 축소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1: 네. 미국의 6월 수입 물가지수 발표됐는데 시장 전망보다 높게 나왔더라고요.
0: 네. 6월 수입 물가는 전월 대비 0.3% 상승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이 AI 투자 확대에 따라서 이 반도체라든지 전자부품 가격이 좀 상승하는 좀 이 부분이 좀 압박이 되면서 컴퓨터 주변 기기 및 부품 가격이 전월 대비 2.3% 그다음에 전년 대비 41% 이상 좀 급등하는 좀 그런 모습을 좀 보이면서 아무래도 좀 부담을 주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향후 기업들의 원가 부담이라든지 물가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부담 요인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네.
0: 반면 7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는 54.4를 기록하면서 전월 대비 뭐 시장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결국 그런 측면에서 소비자들의 1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좀 4.2%로 하락하면서 단기 물가 우려에 대한 부분은 좀 완화되는 좀 그러한 좀 엇갈린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1: 네. 자, 지금 미국과 이란이 휴전을 파기한 후에 중동 정세 더 격화하면서 유가가 다시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요. 거의 90달러에 가까워졌습니다.

0: 10.5% 이상 좀 상승을 하면서 브렌트유는 $88, 지금 WTI는 거의 $83까지 좀 도달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1: 네.
0: 특히 쿠웨이트가 지금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는 부분들 여기에도 주말 중에 또 미국군의 어떤 사망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사실 이번 주에 미국의 공습이 거의 지금 공식화된 것이 아니냐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란의 원유 수출 시설인 하르그 섬에 대한 지상군 투입도 배제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유가의 상승 여력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자, 이번 주에는요. 미국 빅테크 기업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줄줄이 예고돼 있던데요. 미 증시 주요 일정들도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0: 예, 이번 주 S&P 500 기업 약 80곳 지금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는데 그중에 빅테크로 지금 알려진 뭐 알파벳, 테슬라 여기에 뭐 인텔, IBM, 서비스나우 같은 상위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이 회사들의 실적 발표에서 단순히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직업보다는 AI 투자의 어떤 지속 여부 또 자본 지출 계획 하반기 실적 가이던스에 좀 더 시장은 주목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여기에 24일 금요일에 또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0% 보편관세의 법정 적용 기한이 만료되는 날입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관세 종료 자체보다는 이를 대체할 새로운 무역 조치 발표에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1: 네네.
0: 최근 7월 16일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에서 무역 정책 전환을 위한 사전 지금 정지 작업을 개시할 재정기부를 가능한 재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301조라든지 232조 등을 근거로 해서 새로운 국가별 품목별 타깃형 관세 및 무역 조치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좀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다는 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실적 발표 여기에 더해서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번 주에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 굵직굵직한 일정들이 많네요.
0: 네.
1: 자, 지난주 금요일은 제연절이어서 우리 증시 휴장이었는데 아시아 증시는 어땠습니까?
0: 네, 우리나라 증시의 휴장이 어떻게 보면 나이스 타이밍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지금 이 AI 투자 확대에 대한 부분 여기에 또 고평가 우려가 좀 계속 엇갈리면서 17일 아시아 증시는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요. 특히 이제 니케이 225 지수죠. 일본 지수 같은 경우는 4% 이상 급락 마감을 했고요. 특히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키옥시아 홀딩스 같은 경우 주가가 16% 이상 좀 폭락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특허 이슈와 관련된 부분들로 인해서 좀 잡음이 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중국 지수도 지금 상하이 종합은 3% 이상 하락했고 항셍 테크 지수는 4.4% 이상 떨어지면서 아시아 대부분의 증시가 좀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결국 이제 이런 부분은 전날 뉴욕 증시의 반도체주 약세장이 제가 볼 때는 아시아 증시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최근 한 달 새 투자자 예탁금이 급격하게 줄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0: 네. 지금 예탁금 자체가 한 20% 이상 좀 급락했다라는 좀 소식이 있습니다. 6월 4일 예탁금이 약 한 140조까지 올라가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는 좀 기록이 있었고요. 그 이후 7월 14일 기준으로 111조 3천억까지 뭐 감소액은 한 28조 4천억 정도 결국 이제 감소율이 한 20% 이상 된다라는 좀 소식이 있는데 이 예탁금 감소가 자금 이탈을 뜻하지 않는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주식을 매수를 하면 매수한 금액만큼 예탁금이 줄어드는 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탁금은 주가가 오를 때 늘고 하락할 때 줄어드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결국 증시가 하락할 때 매수를 하면서 오히려 상승을 노리는 그러한 움직임으로 봐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증시 흐름과 함께 이 움직이는 지표라는 점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개인 자금이 빠져난 것이 아니다. 결국 이제 주식 매수에 쓰인 결과다라고 좀 해석이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6월 말부터 이어진 하락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투자 자금이 좀 소진된 것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1: 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 국내 증시 어떻게 보시나요?
0: 네. 미국 증시 그리고 아시아 증시 모두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오늘 월요일 장 초반에 이 하락 부분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그러한 측면에서 오전 10시 정도까지 이 지수의 흐름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얼마나 빠르게 바닥을 잡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결국 그 가운데서 수급, 외국인과 개인의 매수세가 어떻게 엇갈리는지 이 부분이 지금 중요한 체크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 시각 증시대를 잡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LSK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이어서 날씨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2: 대한민국 중...

0: 채널 오늘의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제헌절 연휴 한 사흘 기간 전국 곳곳에 폭우가 쏟아졌던데요. 지금도 네. 강한 비가 어디에서 내리고 있을까요?
1: 네, 지금은 주로 수도권과 충청에 비가 오고 있고 특히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충남 보령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굵은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지만 남부지방은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하루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와 경북 중북부 지역에 20에서 최대 80mm 정도입니다. 네. 특히 오전까지는 수도권과 충남 북부에 늦은 오후에는 경북 중북부 지역에 시간당 2, 30mm의 장대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0: 예, 비가 내린 양이 상당한데 자, 이번 주 내내 장맛비가 계속된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당분간 전국이 우리나라 부근에서 남쪽과 북쪽으로 오르내리는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글피 목요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렸다가 그치기를 반복하겠고요. 금요일에는 중부와 전북, 경북 지역에 토요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모레까지는 중부지방에 돌풍이 불거나 천둥번개가 치면서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네. 이미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진 만큼 산사태와 낙석, 하천 범람 등 추가 강수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0: 네. 중부까지는 지금 장맛비가 계속되는데 남부는 장맛비가 주춤해요.
1: 네.
0: 그러면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네요.
1: 네. 여전히 남부지방은 열대야주의보와 함께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낮 없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밤사이 고온다습한 남풍이 불어와 경남 창원이 27.7도, 제주가 27도 등 이 전남과 경남, 제주도는 밤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돌았습니다. 예. 이 제주 서귀포의 경우 13일째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네. 한낮에는 서울이 28도, 청주대전이 31도, 광주가 33, 경북 경산이 34도로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이번 주는 비가 주춤하는 지역에서는 폭염과 열대야가 번갈아 나타나겠습니다.
0: 네, 이번 주 날씨까지 이설아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잠시 후 전격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2: 정치,
3: 전격시사,
2: 뉴스,
3: 전격시사,
2: 인터뷰,
3: 전격시사,
2: 주식,
3: 전격시사,
2: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3: 다 전격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2: 와, 전격적이네.
3: 전격.

0: 본격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3선의 김영호 의원이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후에 합동연설회가 있죠?
1: 그렇습니다.
0: 준비 많이 네. 하셨습니까?
1: 어저께 부울경 1박 2일 과정으로 다녀왔거든요.
0: 예.
1: 거의 준비를 못했습니다.
0: 예, 네. 그럼 막판 초치기로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1: 그럴
0: 싶은데
1: 것 같습니다. 네.
0: 이번에 제가 숫자를 보고 아, 원래 이렇게 최고위원 후보군이 많나 싶었어요. 14명이나
1: 그렇습니다.
0: 되고
1: 네.
0: 지금 23일까지 예비 경선 동안 6명이나 컷오프 되면 거의 절반 가까운
1: 그렇습니다.
0: 분들이
1: 네.
0: 이제 경선에 고배를 마셔야 되는 상황인데 자 먼저 첫 질문은 왜 최고위원에 김영호 의원이어야 되는가입니다.
1: 네.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가 이제 1년 차를 넘어가고 있잖아요.
0: 네.
1: 뭐 많은 성과를 대통령께서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이 약간 조짐의 아, 분열의 조짐이
0: 예.
1: 좀 있고 좀 갈등이 지금 너무 심화되고 있어서
0: 네.
1: 제가 3선 의원으로서 당의 좀 중심을 잡아야 된다라는 많은 권리당원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제 당의 중심을 잡고 이 통합형 리더십으로 당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내년 운영에 있을 총선,
0: 네.
1: 대선을 잘 준비하자.
0: 네.
1: 그런 많은 당원들의 주문이 있어서 이제 최고위원회 나오기로 결정한 것이죠.
0: 네. 네. 지금 이제 당의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당원들의 요구,
1: 네.
0: 통합형 리더가
1: 그렇습니다.
0: 필요하다는 네.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최근 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한 그 보도의 많은 내용들이 이 누구와 누구가 같은 그 개파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의원님을 두고는 또 여러 보도들을 보니까 송영길
1: 네.
0: 후보와
1: 네,
0: 당대표
1: 네.
0: 후보와의 어떤 예전에 또 비서실장도 네, 하셨고
1: 네, 네, 네.
0: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더라고요.
1: 그렇습니다. 네.
0: 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최고위원과 당대표 후보와의 연대라는 부분이 부각되는 이런 상황이 어떻게 보세요?
1: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것을 개파주의 개보라고 하는데요.
0: 네.
1: 사실 이 시대에 개보 개파주의는 정말 국민에 대한 예의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다만 이게 정치를 하다 보면 자기의 노선도 있고 자기의 가치도 있는데 가치의 연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과 사람이 뭐 친소관계로 뭉쳐서는 안 되고
0: 네.
1: 추구하고 지향하는 노선이 같을 때는 뭐 연대할 수 있는데요.
0: 네네.
1: 제가 김민석 총리 때는 이제 지난 대선 때 집권 플랜 본부를 함께 했고요.
0: 예.
1: 송영길 대표는 이제 비서실장, 당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했는데 이 비서실장 한번 딱 하니까 평생 비서실장이 낙인이 딱 찍혀서요. 하여튼 뭐 송 대표가 추구하는 정치를 잘 알죠. 뭐 김민석 총리도 잘 아는데
0: 네.
1: 지금 김민석 총리 쪽으로는 많은 후보들이 그쪽에 이제 많이 그 좀, 모이고 있어요. 그러다
0: 네.
1: 보니까 김민석 총리도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 하는데 오히려 이제 송영길 전 대표 쪽은 상대적으로
0: 네.
1: 뭐 많은 최고인 후보가 많이 없거든요. 그러다
0: 네.
1: 보니까 송 대표가 저를 좀 잘 챙기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뭐 가끔마다 이제 일정 있으면
0: 네.
1: 같이 동행하자,
0: 네.
1: 같이 좀 힘을 모자
0: 네.
1: 이런 말씀들 하시죠.
0: 네. 네. 그래서 그런지 이제 SNS상에 보니까 1박 2일 부울경 그 일정에도
1: 다녀왔습니다.
0: 같이
1: 네.
0: 다녀오시고 해서 그런 게 이제 또 부각이 되는 측면도 있지 않나 싶은데
1: 그렇습니다. 네.
0: 이 오늘 어제 늦은 밤에 나온 보도를 보니까 이런 게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그 당 대표 후보가
1: 네.
0: 최고위원 선거에 나온 후보 중에 함께하는 의원이라면서 최민희 의원, 이성윤 의원, 그다음 한민수 의원에게 성원을 해달라 이렇게 SNS 또 정적 TV를 통해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1: 네.
0: 공식화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보도입니다.
1: 네네.
0: 친청 지지층 사이에서 생일별로 투표를 하자는 그런 전략이 공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1: 네네.
0: 이런 흐름을 자연스러운 당원들의 어떤 결집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좀 다른 면을 봐야 되는지 어떻게 보세요?
1: 좀 너무 과도하다라고 보여져요. 이게
0: 네.
1: 하여튼 이 세상은 상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렇게 뭐 생애별로 뭐 몇월생은 누구를 지지하고 몇월생을 이렇게 조직적으로 한다는 것은
0: 네.
1: 아마 우리 권리당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좀 눈살이 찌푸러지는 어떤 마케팅이 아닌가 싶어요.
0: 네.
1: 조금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하고 절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0: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공약을 최고위원 후보로서 내세우신 공약의 특별한 게 눈이 띈 게 민주당 소속 의원 161분을 1인 1특별위원회를 가동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권리당원 협의체와 청년담론위원회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다.
1: 그렇습니다.
0: 그다음에 검찰개혁 완수 이 세 네. 가지를 내세우셨어요. 어떤 생각으로 이 세 공약을 집중적으로 내걸었을까요?
1: 제가 2022년에서 24년 때 제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을 했습니다. 네. 이 서울시당 위원장은 사실 서울시당의 당대표로 보시면 돼요.
0: 네.
1: 일정한 예산을 놓고 사업을 할 수 있는데요. 그때 제가 매우 실험적인 사업들을 많이 했는데 그때 이제 정당 최초의 권리당원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 권리당원들이 거기서 대표를 선출해서 뭐 시당에서 운영위원은 이제 중앙당의 최고위원 같은 의결기구입니다. 거기에 네. 참여를 시켜서 한 달에 한 번씩 권리당원으로부터 제가 추진하는 사업을 평가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델이 상당히 그 당시에 당원으로부터 호평을 받아서 최고위원에 제가 선출이 된다면 네. 전국 16개 시도에 확대해서 진정한 당원 주권 시대를 열어보겠다. 지금은 당원들에게 1인 1표라는 참여권을 부여했지만
0: 네.
1: 이제는 정당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주권 당원 주권 시대를 진짜로 한번 열어보겠다라는 이제 취지가 있는 거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161명의 1인 1특위 이 문제는 지난 이제 당권파 다시 말해서 이제 정청래 대표께서 당을 너무 협소하게 운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운동장을 너무 작게 썼습니다. 왜냐하면 유능하고 뛰어난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정말 정청래 대표는 소수의 뭐 일부 초선 의원들, 초대선 의원님들과 당을 운영했거든요.
0: 네.
1: 그런 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저에게 예. 최고위원이라는 어떤 권한이 주어진다면 이 161명에게 민생특위를 1인 1 독립적인 특위위원장을 구성해서 정말 효능감 있는 정치를 국민에게 선보이겠다는 건데요. 주로는 1인 1특위라는 것은 뭐 거대 담론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0: 네.
1: 이 성남에 있는 그 계곡 경기도의 계곡 산장 있었잖아요. 그걸
0: 네.
1: 정비를 잘해서 굉장히 작은 효능감을 주었잖아요. 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여러 가지 비리와 병폐에 대한 문제를 우리 국회의원 161명이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겠다라는 이제 그런 특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구상하고 있습니다.
0: 예. 네. 자, 지역 정책 제안도 눈에 띄었는데 전남 광주 지역의 3개 한국 폴리텍 대학을 AI 반도체 사관학교로 전환하겠다.
1: 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직전에 국회 교육위원장이어서
0: 네.
1: 이건 저의 오래된 구상이기도 하고
0: 예.
1: 제가 얼마 전에 출판한 책 내용에도 담겨져 있는데 이게 이제 호남 광주 특별시에 그 반도체 클러스터가 생긴 이후에 제 구상을 적용해 봤어요. 왜냐하면 이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에 AI 반도체 클러스터가 정착이 되면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사람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네. 또 산업 인력의 충원인데
0: 네.
1: 이 폴리텍이라는 이 대학이 광주에 있고 순천에 있고 무안에 있어요.
0: 네.
1: 다만 이 폴리텍이라는 의미가 직업학교라는 의미가 있어서
0: 네.
1: 많은 청년들이 약간 이 우리나라 같이 학벌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세상에서 폴리텍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에 이 폴리텍 세 개를 연동해서 AI 반도체 사관학교라는 새로운 모양의 전문 AI 반도체 AI 산업 노동자를 이제 키우는 그런 학교를 만들고 싶은 거죠.
0: 네.
1: 지금 폴리텍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있는데
0: 네.
1: 제가 구성하는 것은 교육부, 산자부, 과기부, 고용노동부 이 네 개 부처가 협업을 해서 협력을
0: 네.
1: 해서 우리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AI 반도체 노동자를 키우자는 저의 생각입니다.
0: 기존의 교육기관인 폴리텍을 더 확장 운영하자는
1: 그렇습니다.
0: 말씀이시네요.
1: 네 개 부처가
0: 네.
1: 함께 모여서
0: 네.
1: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AI 반도체 노동자를 키우자는 저의 구상이기도 합니다.
0: 예. 또 공약 중에 눈에 띄었던 게 사실 이제 총선이 1년 10개월 뭐 1년
1: 네네.
0: 9개월
1: 네네.
0: 정도 앞으로 다가왔는데
1: 네.
0: 이번에 보니까 시스템 공천이 무너졌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올해 안에
1: 네.
0: 차기 공선 공천 룰을 확정하자 이런 제안까지 하셨어요.
1: 네.
0: 네. 어떤 배경이신가요?
1: 지난 6.3 지방선거가 지금 뭐 마무리가 된 지 한 달이 넘었잖아요.
0: 네.
1: 제가 전남, 광주, 뭐 전국을 다녀보는데요. 참 이번에 그 지난 선거에 후유증이 너무 심각합니다. 주로 이제 한 달 정도 어떤 지방선거도 아무리 잘해도 후유증이라는 건 뭐 불가피해요. 근데 이번에 제가 다녀보니까 당선된 사람, 낙천된 사람, 낙선한 사람들이 다 불평이 있는 거예요. 다 불만이 있었고요. 이게 공정이 무너졌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0: 예.
1: 아, 그래서 저는 우리 당원의 당원 101조에 우리의 경선 룰은 선거 1년 전에 확정 지어야 된다라고 당원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후년 4월 총선이 있으면 올 12월까지 제가 이제 최고위원회 지도부에 들어가게 되면 올 12월까지 경선 룰을 설계하고
0: 예.
1: 내년 3월까지는 완성하겠다라는 이제 강력한 의지가 있는 것이죠.
0: 네.
1: 왜냐하면 경선 룰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이해찬 전 대표가 당대표 때 성공적으로 실시했던 예측 가능한 공천 시스템이었습니다.
0: 네.
1: 지금 그 공정이 무너져서 지난 6.3 지방선거 때 정말 많은 우리 선배 당원 동지들이 정말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아, 그런 배경으로
1: 네.
0: 네, 이런 공약을 내놓으신 거군요.
1: 그렇습니다.
0: 그런데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한 뉴스에서 가장 얘기가 나온 게 또 룰 얘기예요.
1: 그렇습니다.
0: 그렇지 않습니까?
1: 네, 네.
0: 주말 새에 보면 전당대회 출마 제격을 놓고 또 공방이 이어지다 결국은 허용 받아들이는 걸로 네 송영길 후보,
1: 네,
0: 김용
1: 네,
0: 후보
1: 네.
0: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김보미
1: 네.
0: 후보라든가
1: 네.
0: 또 박지원 전
1: 네. 네,
0: 위원장 같은 경우에 청년 박지원은 안 되고 686 송영길은 되냐. 왜냐하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잘 알다시피
1: 네.
0: 그 6개월 그 기한을 못 채웠다고 그래서 그때 당대표 선거 못 나갔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저는 이제 그게 논란이 될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다만 이것을 좀 깊게 살펴보면
0: 예.
1: 송영길 전 대표, 김용 전 민주부원장 이쪽은 사실 검찰 탄압을 통해서 사실 자기들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했거든요.

0: 있거든요. 예. 거기다가 뭐 정용길 대표야 뭐 30년 동안 당직을 갖고 당비를 집까지 냈어도 얼마나 많이 냈겠습니까? 전직 당대표이기도 하고 또 특히 이제 무죄를 받고 복당을 한 사례고 만약에 그 당비의 문제로 적용을 시켰다면 지난 보궐선거도 나오지 못해요, 사실. 네. 왜냐하면 참정권이 없거든요. 이 당, 그 당시 복당해서 바로 그쵸. 보궐선거에 나왔는데 예, 그 형평성은 또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래서 이미 보궐선거의 기회를 줬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그 당대표의 자격 조건을 박탈했다라면 그 또한 엄청난 논란이 됐을 거고요. 네. 김용모 부원장도 결국 마찬가지죠. 이 네. 검찰로부터 이 계좌를 압수당해가지고 당비를 내지 못했던 상황인데
1: 네.
0: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당시에 우리가 청년을 상징하는 비대위원장으로 영입을 했잖아요. 그렇죠. 너무 잘했는데
1: 예.
0: 그 전에 캠프에서 활동을 했었어요.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1: 예, 예, 예.
0: 그때는 이제 당원이 아니었고 비대위원장 한 6개월 정도 했을 때 그때 이제 당원의 자격이 부여됐는데요. 저는 이제 그 6개월의 비대위원장으로 활동한 게 모든 당원의 뭐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당원 당규에 예외조항을 뒀었어요.
1: 네.
0: 이 예외조항은 정무적인 판단을 내려서 당무위원들이 결정하는 것인데 결국 예외조항에 송영길, 김용은 사실 그 구제를 받았고
1: 네,
0: 이 당무위원들의 집단 지성을 통해서 안타깝지만 박지원 당시의 비대위원장은 그때 예외 조항을 통과하지 못했죠.
1: 네. 네네. 그런 배경이군요. 지금 또 이제 기탁금 액수가 인상된 걸 갖고도 논란이 일고 있는데
0: 네네.
1: 최고위원 기탁금 같은 경우는 2천만 원까지 네. 올라갔더라고요.
0: 네.
1: 의원님은 진작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0: 전혀 몰랐습니다. 사실 모르겠어요. 이틀 전에 알았던 것 같아요.
1: 아, 그러세요?
0: 예, 예. 제가 현역 위원님에도 불구하고 2천만 원은 정말 부담되거든요.
1: 네.
0: 청년들에게 2천만 원은 아 이게 정말 이거는 저희가 잘못했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1: 네. 네,
0: 시인하고
1: 네, 네.
0: 이게 정치라는 게 우리나라가 정말 정치적으로 민주화의 꽃을 피우고 정말 국민들도 굉장히 민주화의식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희 당, 그러니까 우리 정당의 문제, 우리 대한민국 정당의 문제는 예측 가능한 정치를 안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그 기탁금 문제도
1: 네.
0: 이미 어떤 규정이 있어서 뭐 청년이든 기성 정치인이든 이게 예측 가능에 대해서 준비를 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틀 전에 이렇게 공지를 하면 저희 같은 현역도 부담되는데 청년들은 아마 이번에 두 청년은 다 등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렇게 자꾸 그 투명하지 않고 불규칙하게 이런 것을 공지하게 되면 청년들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능력 있어도 기탁금 때문에 등록하지 못하는 사태가 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져서
1: 네.
0: 이 문제는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1: 네. 네. 사실 앞서 그 총선 공천도 당원에 1년 전에 하게 돼 있다라고 명시가 네. 돼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0: 그렇습니다.
1: 이제 앞으로 개선을 네. 하겠다라는 공약을 내걸었는데 이 부분도 사실 좀 연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0: 네, 당연하죠. 네. 이 기탁금은 특히 청년들을 그냥 기존 정치인들과 같은 자태로 그 기탁금을 내게 한다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고 보여지고요. 청년들은
1: 네.
0: 감면시켜줘야죠.
1: 네.
0: 저는 재산에 비례해서 기탁금을 좀 냈으면 좋겠어요.
1: 아니,
0: 저는 삼선 의원이지만 제가 재산이 많지 않거든요.
1: 네.
0: 저는 2천만 원 상당히 부담되거든요. 그래서 네. 재산에 비례해서
1: 네.
0: 기탁금을 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1: 네.
0: 하는데요.
1: 네.
0: 저는 뭐 저대로 이제 현역 의원이니까 이제 감수해야 되지만 청년들에게는 분명히 감면 조치가 있어야 된다.
1: 네.
0: 네. 그리고 예비 경선과 본선 경선이 있는데 저는 예비 경선은 정말 100% 감면하고요. 본선에 올라온 청년들은 뭐 50%
1: 네.
0: 70% 감면해야 된다고 봐요.
1: 네. 이게 참 그 논란이라는 게 하나 생기면 그다음에 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 같습니다.
0: 네.
1: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이 기탁금 문제 또 청년 후보들의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또 야당에서는 당무 개입이다. 또 당내에서도 당무 개입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0: 뭐 이거는 뭐 공천 관련된 것이 아니라 청년의 사정을 대통령께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매우 상식적인 거거든요. 제가 일반 국민이라도 민주당의 이번에 청년 이 기탁금 문제, 과도한 기탁금 문제가 있으면 저도 SNS에 글을 올렸을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가 그냥 사회적인 통념상 너무 과도한 것이고 예측 불가능했고 이거는 사실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오피니언 리더들, 뭐 지도층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반드시 좀 지적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여져요.
1: 네, 네. 상식.

0: 적으로 보면 된다. 예,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1: 예, 예, 예.
0: 지난주에 보니까 이해찬 전 총리의 배우자인 김정욱 여사가 정청래 네. 전 대표의 후원회장을 맡기로 해서 이것도 좀 화제가 됐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1: 최근에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적통 논란이 많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청래 대표께서 이해찬 대표의 이제 사모님 김정욱 여사님을 후원회장으로 예. 아마 좀 결정한 것 같은데요. 저도 뭐 이해찬 대표를 가장 존경하는 어르신으로 생각하는데 김종욱 여사님 잘 알죠. 다만 아마 김종욱 여사님이 우리 당 국회의원들과 인연이 뭐 한두 분이 아닐 거예요. 누군가 부탁을 하면 사실 거절하기 어려운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정청래 대표가 김종욱 여사님을 후원회장으로 이렇게 좀 잘 모시게 된 것은 네. 아마 이제 적통성 논란에 좀 김종욱 여사님을 좀 앞세워서 본인이 이제 적통성을 좀 강조하라는 네.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0: 네. 네. 긍정적으로 작용할까요? 정청래 후보에게?
1: 저는 그래도 이해찬 대표에 대한 우리의 좀 그리움과 또 우리 당의 큰 어르신으로서 여사님을 모신 것은 전 정청래 대표에게는 도움이 될 거라 보여집니다.
0: 전체로 보면, 민주당 전체로 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1: 민주당 전체로 보면 이것이 이제 정말 순수한 의도였느냐. 예, 예. 정청래 대표가 지금까지 김종욱 여사님과 특별한 관계 또 여러 가지 멘토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느냐. 그랬을 때 저는 아까 좀 정치적인 배경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0: 예.
1: 그랬을 때는 일부 권리당원들이 비판할 수는 있죠.
0: 네.
1: 네네. 하지만 정청래 대표에게는 도움은 될 것 같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립니다.
0: 두 가지로 얘기를 네네. 해주셨네요. 네네. 한 가지 더 질문을 하자면 최근에 유시민 작가의 그 필패론.
1: 네.
0: 네. 이것도 지금 굉장히 많은 화제 논란 낳고 있습니다.
1: 네.
0: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1: 저는 유시민 작가께서 너무 단정지어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왜 그러셨을까? 왜냐면 우리 이재명 정부의 탄생에 거의 1등 공신이시잖아요, 유시민 대표. 다만 이제 저는 이제 유시민 작가께서 지향하는 어떤 정치적인 노선 방향성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외연 확대와 중도층 확장에 대한 걱정어린 또 아니면 비판으로 보여지는데요.
0: 네, 네.
1: 저도 사실 상당히 노선에 중점을 두는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다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하냐면 이기는 민주당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외연을 확대하고 중도층을 확장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좋은 뭐 정의로운 입법 자신의 소신으로 어떤 정책을 수반하더라도 이 정의감 때문에 그 정말 불경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원외위원장들에게 사실 나쁜 시그널이 갈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건 외연 확대, 중도층 확장을 통해서 이기는 민주당. 이기지 못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말 역사성도 후퇴하는 것이고 우리의 개혁과제를 하나도 추진 못해요. 총선에서 실패하게 되면요.
0: 네.
1: 그러니까 이겨서 우리의 개혁과제를 완성시키자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같아요. 왜냐하면 김대중 정부 때 우리가 DJP연합 또 보수인사들을 등용해서 정권 재창출을 했잖아요.
0: 예.
1: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는 약간 실용주의 인사, 문재인 정부는 굉장히 노선에 아주 중점을 뒀던 그런 정부였는데 사실 노선에 중점을 두었을 때 중도 확장을 못했을 때 저희는 정권 교체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마 김대중 대통령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닌가.
0: 네. 네,
1: 이기는 민주당을 만드는 하나의 대통령의 생각 같습니다.
0: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번 전당대회 사실은 가장 큰 아젠다가 그 검찰의 보안 수사권.
1: 그렇습니다.
0: 네. 네. 의원님은 제가 알기로는 완전 폐지.
1: 좀 완전 네. 폐지. 한 점도 허용해서도 안 된다.
0: 안 된다. 네. 예. 근데 당내에서는 지금 11분이 또 발의를 했잖아요.
1: 네,
0: 제한적으로
1: 그렇습니다.
0: 허용하는
1: 네,
0: 부분.
1: 네.
0: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저는 제 의견이 뭐 저는 정말 제 그 주장이 맞다고 보지만
0: 네.
1: 이제 이 보안 수사권 문제는 이제 매듭을 좀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부울경을 다녀보고 전국을
0: 예.
1: 다녀보니까
0: 예.
1: 이 민생을 책임질 여당이 검찰개혁과 보안 수사권에 완전히 몰입이 돼서 국민들로부터 굉장한 피로감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의 주장도 있고 또 저와 반대하는 주장도 있지만 이제 지도부가 매듭을 지을 때가 되고 이제 수기 과정 토론 과정 저는 어느 정도 됐다고 보거든요.
0: 네.
1: 이제는 결단할 때다. 다만 제가 주장하는 한 점도 허용하지 않는 보안 수사권이 네. 통과되더라도 저와 반대 입장에선 의원들도 그 결정을 존중해야 될 것이고요.
0: 예.
1: 저 역시도 제 주장이 100% 관철이 안 돼도 당의 결정을 존중하는 그런 우리 161명 국회의원들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이런 좀 당의 존중이 좀 필요할 때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저는 홍기원 의원님이 내신 네. 이 법안을 보면
0: 네.
1: 조금 걱정스러워요. 왜냐하면 기소 수사를 분리하라는 대원칙이잖아요.
0: 예, 예.
1: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0: 네.
1: 아마 홍기원 의원님과 이제 동료 의원님들이 낸 새로운 법안에는 검찰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직접 수사권.
0: 네. 네.
1: 그래서 검사는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문건에 써 있길래
0: 네.
1: 법안에
0: 네.
1: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를 좀 표명하고요.
0: 네.
1: 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허용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치안과 국민의 안전에 문제가 된다는 여러 검찰들의 이 시그널, 이 국민들을 지금 불안케 하잖아요. 그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0: 네.
1: 이후에 빌미를 놓고
0: 네.
1: 보안 수사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필요성을 검찰 측이나
0: 네.
1: 또 많은 이제 보수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0: 예.
1: 저는 검찰의 지금까지 보안 수사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나왔던 더 큰 문제점도 같이 비교를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0: 네. 네. 네.
1: 그 저는 이제 이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0: 예.
1: 경찰에게 모든 수사권을 맡기되 이 만약에 이제 송치를 했는데 이 송치를 한 자료가 기소할 수 없을 정도로
0: 네.
1: 미흡하다면
0: 네네네.
1: 수사 재요구를 하고 재수사에 대한 요구권 이미 있습니다.
0: 네,
1: 이 재수사의
0: 네.
1: 요구권
0: 네.
1: 이것을 강화시켜서
0: 네.
1: 경찰이 순응하지 않았을 때는
0: 네.
1: 뭐 굉장히 강도 높은 징계권을 줘서 통제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죠.
0: 네.
1: 그러니까 검찰이 직접 수사는 못하게 하지만
0: 네.
1: 경찰을 통제해서 경찰이 수사를 미흡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0: 네.
1: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저는 필수 요건이라고 봅니다.
0: 예. 네. 더 질문이 한 서너 개 더 남아 있습니다만은 네. 방송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
1: 네.
0: 더 많은 얘기는 합동 연설을 보면서
1: 예,
0: 준비해놨다가 다음에 또 한번 나와주시죠.
1: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었습니다. 잠시 후 품격 토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0: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 재산 관리가 걱정되시나요? 혼자 관리하기 어려울까 불안하신가요?
1: 안녕하십니까. 중앙치매센터 고임석 센터장입니다. 치매안심재산관리 서비스는 어르신의 의사에 따라 재산관리 계획을 세우고 노후 생활에 필요한 비용이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미리 준비하면 소중한 재산을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로 문의해 주십시오.
0: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처음 여행 떠나요.
2: 안녕하세요. 아이들 미연입니다. 오늘은 진우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뇌병변 장애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아들 진우와 고향인 경주에 다녀왔습니다. 동궁과 월지는 턱이었고 평탄해서 휠체어로 산책도 하기 편했고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이용해 여행의 피로를 덜 수 있었어요. 가족 행사를 마치고 경주의 야경을 즐겼던 그 순간, 더운 여름에도 제선을 꼭 잡는 진우의 용기가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T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3: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0: KBS 58분 날씨.
4: 남쪽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위치해 있고요. 성질이 다른 두 공기가 부딪혀 정체전선이 형성돼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세종 충남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고요. 중부지방은 오늘 오전까지 시간당 20-30mm로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또 늦은 오후가 되면 경북의 빗줄기가 강해지겠습니다. 이렇게 전선이 위치한 중부지방의 경우는 오늘 강한 비가 내린 데 비해서 남부지방은 대체로 비가 소강 상태인 곳이 많겠습니다. 남쪽은 폭염특보 속에 예상 낮 기온도 33도 안팎으로 높겠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도 동반할 것으로 보여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 및 중부지방 20에서 최대 80mm 안팎의 비가 쏟아지겠고요. 남부지방은 5에서 40, 경북지역은 60mm 이상 올 수 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의 강우량은 더 많습니다. 30에서 80mm 정도지만 서울과 강원도, 충남 서해안의 많은 곳은 100에서 120mm 안팎의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역시 남부지방은 최대 40mm 정도 오겠고 모레도 비가 이어져서 우려됩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8도, 대구, 광주 33도 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부 충청 이남과 제주에 폭염특보 내려져 있고요. 또 오늘 아침까지 남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9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5: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1: 예, 두 분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네,
0: 비 오는데 감사합니다.
1: 예.
0: 어제 저희 KBS 이루어진다 라이브에 김용범 실장이 나와서 지금 증시에 조금이라도 발을 담그시는 분들은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요. 네. 근데 폐지는 안 된다. 10조나 지금 자금이 와 있다. 그렇죠. 더 충격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박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저도 이

0: 이게 이제 변동성을 강화시키고 증시의 불안 요소가 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불만의 요소가 워낙 크다 보니까 폐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하나 만들면 폐지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이미 이제 자본이 들어와 있고 10조 이상 들어왔을 경우에 이걸 어떻게 이제 안정적으로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 이 변동성에 대한 부분이 워낙 커서 이 부분을 좀 수정 보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은 좀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지 자체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 예. 김성태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2: 처음부터 이제 이 금융당국이 이 단일 종목 1레버리지 ETF를 갖다가 이걸 상품으로 내놨을 때부터 이걸 좀 제동을 걸었었어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삼전 하이닉스 중심인데 이 지금 초호황 누리고 있는 이 기업들이 또 거대 자금들 끌어모으면 이 완전히 대한민국 정시판이 이제 투기판이 되는 건 불보다 뻔한 건데 그런 상황에서 좀 안이한 인식을 가진 게 그게 처음에 이 하를 불러온 가장 큰 요인이에요.
1: 네네.
2: 그게 이게 정상적인 뭐 시장 같으면은 막 그런 거 충분하게 그런 상품 출시를 통해서 뭐 뭐 투자자들의 판단을 뭐 구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분명히 지금은 정상은 아니거든요. 이 삼성 뭐 하이닉스 이 두 초 뭐
1: 인류 거대 기업이죠.
2: 인류 기업들이 세계에서도 이 지금 이제 한국 코스피를 쳐다보는 이유는 이 두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런 정도인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김용복 정책실장이 여기에 대한 어떤 이미 뭐 시장의 판이 만들어진다 이걸 어떻게 다 없던 일로 회수해가지고 정권사에서 이게 감당이 안 되는 문제죠. 그렇지만 지금부터라도 이제 진입 시장에서 일정 부분 좀 제한을 두고 또 폐를 막겠다는 그런 뭐 이상 지난 저도 그거 봤어요. 인류진단을 일본을. 근데 딱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1: 알겠습니다.
0: 이제 워낙 투기성이 강하잖아요. 변동폭을 이렇게 하루에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투기하는 판을 만들어줬다고 볼 수가 있는데 단일 종목 이거 가지고.
2: 그럼.
0: 그거는 처음에 금융당국에서 너무 안일하게 도입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2: 그러니까 그 금감위원장이 바로 그냥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다 그러고 뭐 자기 입장을 일찌감치 시작하고 나서 야, 이 시장이 흘러가는 추세 추이를 보니까 이 큰일 났다. 바로 고개 숙인 거예요. 그때는 이미 기차는 떠난 거야. 늦어요.
1: 지금 이제 그 경제 현안들이 참 많은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7월 말에 부동산 세제가 이제 나올 예정이라서요. 어제도 질문에 초고가 1주택 보유세 부분에 대한 질문이 들어갔는데 말씀하신 김용권 실장의 발언을 보면은 1주택자라 하더라도 소위 초고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중간 가격대 주택과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이 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씀 그대로 제가 읽었는데 그 얘기는 결국 초고가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은 1주택이라 하더라도 보유세 개편하겠다는 게 거의 방침으로 세워지지 않았나 싶거든요. 근데 김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주택자인데 갖고 있는 아파트가 초고가 주택이든
2: 이 보유세 세제 개편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건 이미 뭐 시장에서는 다 웬만큼 뭐 판단하고 있었죠. 다만 그 시기가 지금 이제 6.3 지방선거가 끝나야 되는 것이고 좀 더 길게 보면은 8.17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난 시점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재개표 부분은 지금 이제 6.3 선거 결과가 뭐 수치적으로는 민주당이 뭐 완성을 했지만은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또 국민적 우려가 있는 그 판단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특히 이제 8.17 전당대회가 이게 뭐 지금 김민석, 송영길 뭐 정청래 후보 간의 어떤 그런 양상보다는 지금 맹청대전으로 그 연장선상으로 이렇게 정청래 당대표는 끊임없이 그 프레임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흔히 말하는 친명 그 인사들이 중도 실용주의 정부를 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뭐 김민석 후보나 송영길 후보들 입장에서도 이 세제 개편은 그렇게 8.7 전당대회 하는 걸 그렇게 반길 일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제 김용범 실장의 KBS 인류진단 그 라이브에 출연해서 한 내용 역시 앞에 내용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0: 앞에도 이제 레버리지 문제도 그런 거예요.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거거든.
1: 네.
0: 그러니까 이 세제 개편도 본인은 정체거든요. 이것도. 정체 가지고 성공한 정부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것도 아주 제한적으로 초고가 주택에 한해서만 보유세를 높여버리겠다.
1: 네.
0: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한적인 적용이지만은 그렇지만 이 정체는 언제든지 나에게도 올 수 있다. 이렇게 인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는 않은 문제예요. 하지만 뭐 강남의 초호화 고가주택들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상당한 국민적 반감이 있다는 부분은 저는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1: 네. 보유세 개편 방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아마 정부도 엄청 고민이 많겠죠. 예. 왜 그러냐면 민심의 추이를 보면 되잖아요.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선제적으로 방어적으로 정부에게 경고 메시지를 준 거거든요.
1: 네.
2: 서울 시민들 같은 경우 특히 한강벨트뿐만 아니라 그 인접 지역인 뭐 용인이라든가 성남 지역 과천 의왕까지 다 포괄해서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담아서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장에 나왔고 그 투표장에 대한 반감이 우리 당에 대한 저항감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김용법 정책시장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역대 김용범 실장이 가장 조심스럽게 말한 거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러냐면 상당히 절제된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1: 네네네.
2: 그래도 그만큼 이 민심의 추이에 대해서 청와대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우리 당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은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기준을 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지금 앞으로 이 초고가 주택이 부동산 시장의 모든 가격을 상승에 추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서
1: 네.
2: 아마 초고가 주택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한 것 같은데 기준을 정해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 보유세라든가 거래세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잡아야 되는 거고 그러면 1가구 1주택자의 실거주자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제 개편이 있을 때 아니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정부에서 다 수용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는 세제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가는 것이 확실히 갈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근데 네. 1가구 1주택자의 초고가 주택자의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네. 이 초고가 주택을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되느냐. 종부세 기준이 저 대표님 1% 하네요. 상위 1%이기 때문에
1: 네.
2: 상위 1%의 이 초고가가 모든 부동산 가격을 추인하는
1: 끌어올리는
2: 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1: 예.
2: 여기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기준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김용범 정책시장의 고민이기 때문에
1: 네네.
2: 저는 충분한 지금 7월 23일 대토론회도 있고
1: 예.
2: 그 이후에도 여러 논의의 장들을 마련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안을
0: 그게 제일 우려하는 거는
2: 이끌어낼 거라고 봐요.
0: 박인장께서 제도 잘 짚으셨어요. 지금 그런 우려가 당연히 집권당 정치인 부터 가져야 되는 거고
1: 네네.
0: 또 그런 이제 정부의 세제 개편의 보유세 부분을 손을 댄 그 국민적 여론에 대한 책임은 또 민주당이 져야 돼요. 집권당이기 때문에
1: 네네.
0: 자 그런 측면에서 87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금 이 부분은 판단이 안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부동산 대 토론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로
1: 네.
0: 그런 연유예요. 그만큼 이게 정치의 부분은 상당히 그 신중한 판단을 해요.
1: 네.
0: 뭐 전 세계 동서고금 역사를 도돌아보면 정치해 가지고
1: 네.
0: 이게 성공한 정권은 잘 없거든요. 특히 서울의 집값 문제는 심각한 건 사실이에요.
1: 네.
0: 이거는 수요와 공급으로 일단 정부가 시간을 확실하게 줘가지고
1: 네.
0: 시장이 안정되고 난 이유도 굳이 저기 어느 한 지역에 저런 초호화 고가주택이 저렇게 난립하는 저런 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시장을 주도하지 않게끔 서울의 부동산 대책이 수요 공급의 시장 논리에 딱 정리만 되면 관계없는 거예요. 지금
1: 네.
0: 앞에 이야기한 그 삼전 그러니까 레버리지
1: ETF
0: 단일 종목 이 상품 같은 경우도 지금 와가지고 이걸 갖다 기본 예탁금을 3천만 원을 높이고 현금 담보만 인정하는 뭐 이런 식의 뭐 일부 대안을 좀 제시하는 이거는 안 되는 거 이미 외국인이 이탈하고 한국 정치의 신뢰도가 일정 부분 이게 벌써 맛이 좀 약간 갔어요. 저 그 말은 이런 상품들이 국내 정치의 근간을 갖다 흔들어 버렸어요. 벌써 그래서 지금 와서 이 정부가 아차 이거 레버리지 때문에 그동안 아 고소비 5천 시대를 넘어 만 시대도 갈 것이다. 네. 이렇게 선풍에 돛단 그걸로 가는데 이 상품들이 결국은 주식시장 망친 겁니다.
2: 네, 제가 마지막 정리를 하면은 네. 일단은 정부도 그렇고 많은 고민 끝에 큰 방향은 이제 주택 공급에 대한 것도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제 주택 공급에 대한 것들에 이 주택 공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킨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기준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세금 부담을 강화시키겠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야 부동산 안정화되는 거고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는 세금 부담을 완화시키겠다라고 하는 방향이 저는 설정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초고가 주택자 1% 상위 1%는 그래도 보유세를 강화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김명범 정책시장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예, 예. 근데 지금 부동산 잡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지금 땅값 올라가고 자재비가 건설비 자재비가 네. 계속 상승 추세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네. 몇 년 전에 비해서 두 배 이상 올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부동산 가격에 올라가는 부분을 피해가기는 어려운데 그렇게 하더라도 제도적인 것은 공급 정책하고 세제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적절하게 조화를 시켜서 합리적인 안을 낼 건데 저는 국민들이 그렇게 우려하는 쪽에서의 그 세제 개편안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1: 그렇군요. 네. 자, 이 질문까지 하고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는데 강경화 대사가 일시기구를 했는데 이게 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뭐 대사가 생각했던 것보다 쿠팡 이슈가 오래가는 이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쿠팡도 있고 또 한미 간 현안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대미 투자 프로젝트 지금 조만간 나올 거라는 보도도 있긴 한데 자 한미 관계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0: 지금 뭐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걱정할 정도로 네. 내용이 안 좋아지고 있죠. 내용이. 그러니까 작년에 경주 APEC 때 트럼프와 이재명 대통령 간에 뭐 이렇게 큰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특히 한국 국민들과 한국 정부가 그래도 이걸 해냈구나. 그게 이제 핵 추진 잠수안이에요.
1: 그렇죠. 예.
0: 그런 부분을 트럼프가 저렇게 나이스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야 드디어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핵추진 잠수함을 갖게 되는 거라.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대한민국 안보 역량이 엄청 커지는 걸 우리 국민들 입장. 저도 보수 진영에 있는 정치인이지만 그때 큰 박수 쳤어요. 야, 저거 우리가 한 30년 추진했던 건데 저걸 이재명 대통령이 저렇게 저 합의를 통해서 이끌어내네.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용두사미가 되면서 그냥 전적으로 미국의 전략적 판단에 의해서.
1: 예.
0: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이제 쿠팡 이 부분 그러니까 쿠팡도 한국에서 사실상 돈은 다 벌면서 기업은 미국 기업인데 그런 측면에서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엄청난 기업들의 어떤 그런 정치인들 상대로 그걸 로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뭐 현실이 돈으로 다 해결될 수 있잖아요.
1: 네네.
0: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미국 정치인들에 대한 한국 쿠팡을 다루는 이 한국 정부에 대한 불신이 너무 크게 평배되어 있어요.
1: 네.
0: 그게 특히 트럼프 진영 주변 사람들에 의해가지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돌릴 수도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과 한국 간의 한미 양국 간의 큰 이익적인 측면에서는 쿠팡 문제는 정말 0.01% 정도의 그런 뭐 사안밖에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꼬리가 되려 지금
1: 몸통을
0: 또 흔드는 그런 양상이 된 거예요.
1: 네.
0: 예. 그래서 이제 강경한 미국 대사관 입장에서도 이게 그동안 뭐 전문을 가지고 외교 전문이나 뭐 전화로 가지고 이야기 안 될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들어온 겁니다.
1: 네. NSC도 참석을 했다는 보도가 있는 걸 봐서는 많은 얘기가 오간 것 같습니다.
0: 그럼
1: 박 의원님은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생각하세요?
2: 한미관계의 지금까지는 안정적으로 잘 해왔고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저는 한미관계가 이루어질 거라고 봐요. 그건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관계가 돈독하다라는 거고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앞으로 돈독하게 유지될 거라고 보는데 모든 외교관계에서 여러 이슈들이 불거지면서 혼란스러울 때도 있고 그것이 미치는 파장에 대한 뭐 걱정도 있는데
1: 네.
2: 이 쿠팡의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볼 때 국가 간의 이익의 문제로 볼 때는 그 문제가 오히려 잘 풀려요. 왜 그러면 대국가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쿠팡 문제는 기업의 이익을 국가가 바라보면서 특히 워싱턴 정가에 있는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춰 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좀 더 복잡한 양상을 띠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국가 이익 차원에서 국가가 바라보는 측면에서의 공정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의 가치라고 하는 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것을 용납하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네. 접근한다고 하면은 잘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요.
1: 네.
2: 또 이 대미 투자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떤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오늘 하면 내일 결정되고 바로 내일 이후에 추진될 수 있는 문제겠습니까? 이것은 장기적인 어떤 프로젝트 문제이기 때문에
1: 네.
2: 서로 미국의 견해가 있다고 하면 또 조정 단계가 분명히 있는 거고 또 한국이 미국의 그런 강력한 요구에 대해서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의견을 표출하면서 점차적인 어떤 진행 과정이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1: 네.
2: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는 게 외교고 외교라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가는 거 외교 아니겠어요. 그거 그런데 한미 관계에서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외교 라인들이 정말 현명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두 가지 문제가 지금 굉장히 걸림돌인데 잘 풀어 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외교의 역할이고요.
0: 이게 언론 보도화가 되고 이게 좀 상당히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기적인 회의나 뭐 이렇게 정상 간에 뭐 한미 간에 뭐 또 방안이 있다든지 주요한 결정이 있고 그런다면 다 그게 MOF에서 판단하고 정리하는
1: 네.
0: 문제예요.
1: 네.
0: 그럼에도 특정 해난 때문에 주미대사가 급히 소환되듯 귀국하는 것은 이게 외교관에서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귀국의 핵심 배경 같은 경우는 그게 쿠팡 사태인 것이고 거기서 촉발된 한미 간의 통상 갈등 그리고 이걸 둘러싼 정부 안팎의 우려
1: 네.
0: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예요.
1: 그러면
0: 이런 여러 가지 우려 속에서 그냥 어제 쿠팡 또 화재 사태도
1: 네.
0: 참 저것도 큰 뭐 어려움입니다.
1: 네. 자, 국회가 오늘 7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는데
2: 네네.
1: 아직도 지금 절반 7개 상임위원장은 비어있는 채로 지금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데 당장에 오늘 또 2차 종합특검
2: 네네.
1: 법안을 놓고 지금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강행할 태세인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 겁니까 박 의원님?
2: 국민의힘은 좀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동열 대표는 장외로 가고 있고
1: 네.
2: 장외에서 그냥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 원내는 원래 원내 지도부가 돼야 되잖아요. 원내라고 하는 건 상임위 구성을
1: 그렇죠.
2: 하고 원구성을
1: 네.
2: 해서
1: 네.
2: 국회 안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원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국회의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원내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러면 저는 결단을 해야 된다고 봐요.
1: 네.
2: 조정식 의장뿐만 아니라
1: 네.
2: 지금 한병도 원내대표 네. 또 천준호 네. 원내수석이 결단을 해서
1: 네. 네. 네.
2: 국민의힘이 지금 원구성을 하지 않고 저렇게 들어오지 않고 어떻게 보면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저는 결단을 해야 될 문제이고 오늘 당연히 종합특검법을 처리해야 되는 거고요.
1: 네.
2: 종합특검법에서
1: 네.
2: 지금 30일 연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2: 연장하는데 수사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특검법에 통과를 시켜줘서 특검이 할 수 있는 활동을 해줄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거고 저는 상임위 7개도
1: 네.
2: 우리 당에서 충분히 제안을 했고 기간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논의가 다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국민의힘에서 결단해야 될 문제인 것이지 아직까지 지금 7월 오늘이 20일 아니에요?
1: 네.
2: 20일 시점에 지금 아직까지 원구성을 못하고 결정을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원내 지도부들의 지도력 정치력이 부재한 상태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원내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의 의견도 하나 제대로 못 모은 거예요. 갈팡질팡하고 있다. 그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1: 네. 어떻게 저 법사위원장제를 계속 고수하는 상황인데 지금 50일이 지났잖아요. 임시국회 열린 지가. 예, 근데 계속 이렇게 가는 거 국민의힘으로서도 부담 아니겠습니까?
0: 원구성 투쟁이 있어가지고 지난번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1: 예.
0: 양당 간의 원내대표들이 새롭게 뽑히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평가를 받는 게 이제 원구성 때. 상임위 어떤 위원장 확보라든지 또 예결위원장 이런
1: 네.
0: 부분. 그래서 원구성에 있어 가지고 아 그래도 당원들이나 의원들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야당이 그래도 협상 잘해가지고 제대로 챙겼네. 이런 평가를 받고 싶어 하는 게 이제 정윤식 원내대표의 입장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법사위 위원장은 야당으로서 당연히 가져와야 될 자리다. 이미 그분은 민주당 단독으로 뭐 이미 뭐 후반기 원구성은 또 출발을 시키고
1: 네.
0: 민주당이 가져가 버렸습니다. 가져가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나는 이런 거죠. 그게 야당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배수진을 치고 지금 이제 끊임없이 국회 정상회의가 우리는 협조할 일이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상당히 저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때 집권 세력들 그러니까 집권당이 좀 정치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당이 그래도 아 저는 정도 그래도 원내간에 원내대표 간의 협상에 의해 가지고 뭐 컨텐츠 만들어졌다. 가령 예를 들면 보안수사권 폐지 논란 이런 부분이에요. 마침 이때 민주당 내적으로도 지금 이제 신중론도 벌어지고 있으면서 네네. 또 많은 법안들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제 정청래 당대표하고 일정 부분 판단의 차이가 있었던 부분이 바로 가장 대표적인 게 이 대목인데
1: 보안수사권.
0: 국정 운영을 네.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검찰 경찰 뭐 기소 수사 분리 그건 좋아요 좋다 그러하더라도 경찰이 그런 완전한 수사권 행사를 통해서 국민적 불안이라든지 국민적 억울함이라든지 그런 어떤 또 수사력의 미진한 미비로다는 엄청난 국가 국민적 피해 이게 완벽하다 싶을 때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수완박을 마무리해도 되는데 이걸 너무 그냥 급해요 지금. 너무 급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보안수사권 상당히 제한적이라도 일부라도 좀 해가지고 뭐 그런 바로 우려를 없애자는 건데 정청래 당대표 그건 아니다 그러고. 경기도지사가 된 추미애 지사는 왜 났습니까 또 이 판에. 이런 걸 잘못된 거예요. 자 이런 걸 하나 가지고라도 한병도 지금 현재 민당 원내대표가 정전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거는 합의 처리합시다 그러면 보안수사권 폐지 부분은 우리가 일정 부분 제한 부분 제한적이지만 보안수사권의 이런 보완적인 부분은 우리가 좀 협상해서 이걸 좋은 방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럼 야당 입장에서도 뭔가 손에 쥐고 그래도 7개 상임이라도 네네네. 바꿔 들어갈 수 있는 복귀할 수 있는 이런 정치력을 집권당이 만들어줘야지 야당이 어떻게 만들어요. 야당은 줄 게 없는데.
1: 지금 김성태 대표님이 일종의 아이디어를 얘기를 하시는데
0: 아니 법사위 위원장 본인들 뜻대로 다 가져왔으면 뭘 줘야지 네. 그래도
2: 이 정도 되면 이제 그 정경심 원내대표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네. 딱 봐야 되는 거예요. 판단하고 아, 이 정도 됐다 하고 들어와서 원내에서 아니 지금 우리 김성태 대표님 얘기하면 법사위와 들어와서 제대로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0: 법사위 들어가도 쪽수가 안 되는데
2: 아니 법사위 와서 왜 그러면 야당은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도 야당 해봤는데 뭐 쪽수에 상관없이 집권 여당에 대한 부분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지적하면서 야당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게 야당이에요. 무슨 야당이 다 제도적인 거 모든 걸 다 갖춘 다음에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윤석열 정권의 치열한 그 검찰의 압박과 협박 어마어마한 가운데 우리 그 당시 민주당의 야당 시절의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싸울 수가 있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지금 보면은 그냥 안정적인 거 뭐 만들어진 상태에서 들어오려고만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웰빙 정당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야당답게 들어와서 원내에서 정말 날카롭게 의정활동 하는 거예요. 의정활동 하면서 빛나야죠. 뭐냐면 집권 여당은 세트 플레이인데 야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단독 플레이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니, 스타 플레이어가 나와가지고 막 휘젓고 다녀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모습이 없잖아요.
1: 그러니까
2: 뭐냐면 실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두려운 거예요. 들어와서. 아니, 좀 실력 있게 좀 나와서 들어와서 싸우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0: 지금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나마 7개 상임위를 민주당이 남겨놨잖아요.
1: 예.
0: 지난 21대 국회에서 17개 싹 다 가져가 버리니까 그 결과는 2021년 그러니까 보궐선거부터 조속 깨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야 다 가져가는 건 무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7개 남겨뒀는데
1: 네.
0: 이 남겨둔 걸 그러면은 국민의힘도 이걸 완전히 걷어차지는 안 해요. 그렇지만은 원구성에 따른 아 정치를 뭐 이 국회를 정상화시키는데 그래도 뭔가 야당의 목소리를 갖다 집권실들에 담아두는 그런 포용과 배려의 정치를 지금쯤 보여주면은 그나마 국힘이 힘든 상황 뻔히 알잖아요.
2: 일곱 개 상임위에서 같이 이렇게 하자라고 공간을 만들어줬는데 그 공간에 못 들어오는 게 국민의힘의 정치력의 부재인 거죠.
1: 제가
2: 거죠.
1: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김성태 대표님이 보안수사권 일부 존치를 합의 처리하는 이런 카드를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당내에서 한 11명의 의원님들이 또

0: 개정안을 내놓으셨잖아요. 예,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이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 뭐 갖고 좀 얘기할 수 있는 계속 공간이 정책, 있습니까?
1: 정책 의총이 있고요. 네. 제가 이 논의는 워낙 뭐 많은 논의를 해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대원칙이 있는 거고 또 공소청 그다음에 중수청이 이제 발족을 앞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가운데 이제 형사소법 개정에서 쟁점이 보안 수사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저는 이제 이번 경찰의 수사권과 관련된 국민들의 불안의 부분에 대한 목소리들이 있는데 그 이전부터 이미 법사위의 의원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이 보안책들을 계속 마련해 왔기 때문에 검찰의 보안수사 요구권에 대한 것으로 경찰에 대한 견제 감시 또 경찰도 그 부분에 대한 검찰들이 지금까지 수사 기소를 독점하면서 남용했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의 균형점을 잡아가는 법적인 제도 개선에 지금에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당 지도부도 그렇고 원내 그리고 법사위 의원들이 지금 치열하게 정책위까지 해서 보안책들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네. 안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네. 그것이 이번에 이제 우리 당에 의원총회가 있어요. 의원총회에서 오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좋은 의견들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0: 일부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김성계 대표님. 한동훈 의원과 이건태 의원이 보안수사권을 놓고 토론을 할 뻔하다가 지금 성사가 이제 불발이 됐는데요.
2: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이런 컴판이 벌어지면은 특히 뭐 이건태 의원 같은 경우는 초선 의원이고 네. 아직까지 대중적 인지도나 그 지명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잖아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본인을 한다 그랬으면 그냥 밀고 나가야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첫째는 민주당 내적으로 보안수사권의 완전한 입장 정리가 되지 않은 측면에서 정치적 부담이 나가는 게 그 친구가 컸을 거예요.
0: 알겠습니다.
2: 네, 그 정도 네. 하고 제가
0: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0: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1: 환율은 흔들리고 주식은 요동치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장. 이럴 때 경제쇼는 당신의 확실한 이정표가 되겠습니다. 복잡한 수치 너머의 숨은 흐름을 읽고 당신이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KBS 1라디오 경제쇼.
2: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1: 정치
3: 전격시사
1: 뉴스
3: 전격시사
1: 인터뷰
3: 전격시사
1: 주식
3: 전격시사
1: 맥락 해설 토론까지 다?
3: 다 전격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1: 와 전격적이네.
3: 전격시사.
4: 토론 2부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 국민의힘 김성태 전 원내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내일부터 민주당 전당대회 예비 경선 시작이 됐는데 오늘 합동 연설회가 있습니다. 일단 박 의원님 출마하시니까요.
5: 예, 오늘 합동 연설회 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 경쟁이 왜 이렇게 치열한 겁니까?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역사에서 이렇게 최고위원 많이 나온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14명이 나왔으니까.
6: 예, 예. 그러니까 1차 지금 예비 경선에서 8명. 그렇죠. 컷오프 되죠. 네. 네. 그래서 저분들 이번에 기타금도 또 엄청 세졌어요. 네. 네. 예비 경선에서 뭐 5천인가요?
5: 예비 경선에서 2천만 원 내고 네. 이제 8명 이제 컷오프 해서 8명을 하는데 본 경선에 네. 올라가면은 네. 최고위원은 이제 5천만 원.
6: 5천이죠.
5: 네. 네. 네. 네.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것들 떠나서 네. 뭐 기타금을 떠나서 최고위원 14명의 치열한 경쟁이 이게 한 분 한 분 다 만만치 않아가지고. 네.

0: 일단 21일, 22일 하고 23일 중앙위원 선거까지 해서요. 23일 날 8명을 이제 발표하게 되는데 네. 저는 이번 주 8명 안에 일단 들어가야 됩니다.
1: 아, 제가 이렇게 민주당 최고위원 이렇게 나선 선수들 구성을 보면은 네. 보통은 지금 국민들은 이렇게 이제 하지만 대표적으로 네. 친명계 인사 네. 그리고 이제 굳이 또 나눠가지고 송영길계 그리고 이제 정청래계 이렇게 뭐 세 가닥으로 들어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 예상을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뭐 원식 전 국회의장 이런 영향도 또 들어오고 뭐 심지어 뭐 그 저 전에 뭐 김근태 또 선배 그쪽의 정치 뜻을 또 따르는 분들 그런 쪽도 또 영향이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최고위원들이
2: 후보군이 굉장히 네, 다양해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0: 다양해지고 예. 또 예비 경선은 이제 최고위원들 같은 경우는 네. 저 중앙위원 50% 그렇죠. 당원 50%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앙위원은 우리가 얘기하는 국회의원들 또 지역위원장 또 시도지사 시장 군수 뭐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네네. 한 60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2: 네.
0: 그런데 그분들의 이제 표심이 50% 정도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전화 돌려야 됩니다. 지금.
1: 예비 경선에서는 아무래도 현역위원들이 네. 네. 유리합니다.
2: 현역위원들이 네. 유리하다. 네.
1: 중앙위원들은 대체적으로 정치 수준들이 좀 상당히 높으신 분들이.
2: 네.
1: 그러다 보면 당의 현실수도 알고 현실적인 측면에서 우려 고민도 있기 때문에 현역위원들이 좀 상당히 유리하죠.
2: 네.
1: 말 유세를 하더라도 뭐 네. 앞에 있는 박성준 연자 같은 경우는 워낙 달별이니까 유리하죠.
2: 아 지금 사실 최고위원과 당대표 경선의 기타금 얘기가
0: 네,
2: 지금
0: 네.
2: 주말 새 4월 연휴 새 확 불거졌지 않습니까? 네. 기타금 인상된 사실을 의원님은 언제 아셨어요?
0: 아니, 저도 뭐 이제
2: 안 지 얼마 안 됐어요.
0: 서류 접수할 때 알고
2: 있는데
0: 저는 근데 뭐 의원들이야 뭐 후원금도 걷고
2: 네,
0: 또
2: 네.
0: 이렇게 보수도 받고 그런데 이제 청년 후보 같은 청년. 경우 저도 어제 페이스북에 썼는데
2: 네.
0: 청년 후보 같은 경우는 아 기타금이 너무 세죠.
2: 네.
0: 그리고 우리가 청년 후보들과 또 청년 정치의 공간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2: 네.
0: 청년 후보들이 나와서 그 청년들이 이런 선거를 통해서 당에 가야 할 활로를 찾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2: 네.
0: 공간을 열어줘야 되는 건데 기타금 자체가 오히려 진입장벽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확실히 완화시키는 그 당무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2: 네. 네. 내일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논의를 한다니까
0: 예, 예.
2: 빨리 결정이 나겠죠 이 부분은요?
0: 빨리 날 겁니다.
2: 네네.
0: 대폭 완화시켜줘야죠.
2: 네. 당대표는 지금 세 분이 이제 누가 통과를 할 걸로 생각하세요? 본경선에 올라가는 거는.
0: 뭐 세 분은 뭐.
2: 다 결정된 겁니까 사실상?
0: 그건 뭐 여기서 얘기하는 건 부적절한 것 같은데.
2: 네네.
0: 그런데 이번에 이 조합이.
2: 네.
0: 이 최고위원도 마찬가지고 당대표도 마찬가지고 이제 본경선에 아마 본선이 아마 치열할 겁니다.
2: 네. 네.
0: 23일 이후부터
2: 네.
0: 이제 8월 1일 날 첫 유세가 있거든요. 충청권에.
2: 그렇죠.
0: 그 기간에 이제 움직임들을 쭉 보면은
2: 네.
0: 조합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죠.
2: 네. 네. 이번에 보면은 당대표와 최고위원 간의 뭐 연대 지금 네. 조합이란 표현을 네. 하시지만은 그게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좀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0: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2: 지금은
0: 같아요.
2: 아닙니까?
0: 왜 그러냐면
2: 예.
0: 14명이잖아요.
2: 네.
0: 그러면 당대표 후보 입장에서도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누구를 픽을 하면 그 자체가 반감을 살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2: 네.
0: 지금은 각자 자신의 정치력을 가지고 싸우고 이제 예비 경선에서 8명이 추려지면 그 가운데 좀 서로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2: 본경선에 가서.
0: 예, 네, 그렇죠. 네. 본선에서 이제.
2: 본선에 가서. 네. 네.
1: 근데 다 알 수가 있어요.
2: 네.
1: 김민석 그러면은 그냥 네? 앞에 계신 뭐 박성준.
0: 그렇죠. 저도 이제 김민석
1: 뭐 앞에 방송하신 이제
2: 네.
1: 송영길 이름은 김용호 의원 뭐
2: 네.
1: 그리고 정청래 그러면 최민희 딱딱 이렇게 보이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이제
0: 네.
1: 반 이제 1차부터 저도 그렇게 이제
0: 뭐
1: 그림이 잡힙니다.
0: 뭐 부인하기는 어려운 거고
2: 네.
0: 제가 김민석 대표 후보와 이제 같이 가는
2: 네.
0: 선거 전략을 가고 있기 때문에
2: 네.
0: 또 김민석 대표가 우리 당의 새로운 지도 체제의 얼굴이 돼야만 정권의 안정뿐만 아니라 총선 승리 모든 이를 좀 개혁 입법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할 수 있는 당대표라고 생각하고
2: 네.
0: 저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최고위원을 나왔기 때문에
2: 네.
0: 같이 손잡고 가야 되겠죠.
2: 네.
1: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네. 이런 민주당 전당대회에 그러니까 이제 출마자들 기타급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도 직접 이제 SNS를 한 거 아닙니까? X 예, 계정에.
2: 그랬죠.
1: 특히 이제 청년 최고위원들 출마자들을 이렇게 청년들은 현역위원들 같은 경우는 언보수도 받고 또 헌금도 들어오니까 별 문제 어려움이 없지만 청년 최고위원 출마한들 청년들 무슨 돈 있느냐. 다시 이전으로 돌려야 된다는 개인적인 당원의 입장으로 넣었지만은 사실 그 정도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8.7 전당대 판에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국정 운영 그러니까 2년차부터 당이 일체감을 만들지 못하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걸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신의 의사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역대 뭐 원내대표님 우리 김선대 대표님은 정치 오래 하셔서 너무 잘 알겠지만 정권의 성공의 향배 그거는 뭐냐면 당과 당정청 원팀을 왜 우리가 강조하냐면 그 일체감을 만들지 못하면 정치의 추동력이 발현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부가 가고자 하는 일을 당에서도 이끌어주고 서로 이렇게 협업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모든 당 후보들이 이재명 정부 성공과 당정청 원팀을 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2: 네. 자, 근데 이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송영길, 김용 후보의 그 피선거권 자격 논란이 있었다가 지금 이제 다 정리는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라든가 또 그 당대표에 출마한 그 김보미 전 강진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반발했어요. 누구는 예외를 적용해주고 누구는 아니냐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0: 예외라기보다는 이제 그 항상 당무위원회와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혹시 모를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이 규정을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영입 인재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당비를 내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허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듯이 그러면 이제 송영길 전 대표나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 부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검찰 정권에서 압박받고 또 구속까지 됐던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검찰 정권의 가장 피해자였고 뭐 그 계좌도 막 동결되고 막 그랬다고 하던데 그런 걸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오히려 좀 정당에 활로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송영길 당대표 후보 같은 경우도 우리 당의 당대표로서 큰 일들을 많이 해왔던 분이고 이번에 후보로 나왔는데 그런 공간을 열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당에서 잘 결정했다고 봅니다.
2: 네. 그 2030 청년 표심을 당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민주당 안에서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전당대회가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면은 좀 그 당내 2030 당원들은 흡족해 하는 것 같진 않다.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어쨌든 그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 이건 또 지금 받아들여지진 않았잖아요.
0: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거든요. 지금 김민석 당대표 후보, 송영길 당대표 후보 누가 발탁을 했습니까? 20, 30대 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92년도에 대선 패배하고 정계 은퇴했다가 다시 복귀를 하면서 새로운 젊은 후보들을 새로운 전문 정치인들을 발탁하고 거기서 인재 영입해서 민당에 활력을 불어넣은 거거든요. 그것이 오랫동안 축적돼서 이런 정치적 거목들이 등장하는 것처럼 민당이 지금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 30대 정치인들을 발탁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만들 수 있는 정치 공간을 만들고 그 가운데 근데 민주당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활력체로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최고위원 나오면서 공약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30 정책위원회를 하나 만들자. 그거는 뭐냐면 2030을 대변하는 청년 최고위원이 되고 청년 최고위원 혼자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청년 최고위원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2030 정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20, 30대가 고민하는 부분들 또 어떤 정책을 만들어서 실제 그것이 자신들의 삶의 피부에 와닿게 만들 수 있는지를 같이 고민하고 그것을 정책 위반하고 결정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네. 2030 정책위원회를 반드시 만들자 이렇게 네.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에 네네. 많은 당대표 후보들도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2: 알겠습니다. 자, 지금 개헌을 사실은 우원식 의장도 했고요. 지금 조정식 의장도 하고 있는데 더 이상 논의가 진전이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이게 원래 국회의장 당선되고 나면요. 네. 처음 일성은 개헌으로 또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국회의장의 무기감도 좀 느낄 네. 수 있는 거고.
2: 그런데 이번에 선관위가 있지 않습니까?
1: 아, 그렇게 해가지고 또 보통 네. 뭐 개헌을 이렇게 서두에 꺼내긴 꺼내는데 네. 그걸 갖다 책임 있게 이제 자기 임기 2년 동안에 그러니까 개헌특위를 구성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국민적 공감 속에서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로드맵을 가지고 완성시킨 국회의장은 별로 없어요. 결론은 지금까지 9차례 개헌의 성공은 별로 국민적 강력한 요구 요청 이걸 정치권이 수용했을 때 개헌은 이루어져요. 네. 그러니까 1987년과 개헌 같은 경우는 이 여야 간의 합의에서 이루어진 유일한 개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네. 이 개헌도 바로 국민적 요구가 될 것인 겁니다. 그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조정식 국회의장도 이제 육선되면서 그 어려운 파고 다 겪으면서 국회의장이 되었잖아요. 국회의장은 네. 대한민국의 넘버2예요. 네.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그래도 개헌 정도는 한번 던져봐야. 그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개헌이라는 것은 선거 때 총선이라든지 대선 뭐 이 지방 63 지난 63 지방선거 네. 다 돼가지고 심지어 63 선거 같은 경우는 한 달 한 4, 55일 전에 그냥 개헌하자는 이야기를 꺼놓을 때 나 네. 황당해. 언제 죽을 국민들 여야간에 합의도 안 되고 있는 개헌을 갖다가 어떻게 대통령이 갖다가 예? 개헌 투표를 붙이냐고. 네. 그런 측면에서 조정식 의장께서 진정한 개헌 의지를 담고 있다면은 앞으로 개헌 특위를 갖다 국민들도 참여하는 그런 여야 간의 개헌 논의 기구만 말고
2: 국민까지 참여하는
1: 국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0: 저도 뭐 이제
1: 개헌 기구를 만드세요.
0: 21대 들어와서 박병석 의장, 김진표 의장, 우원식 의장, 이제 조정식 의장까지 보면 네. 다 개헌 특위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예. 활동이 제대로 미진했어요. 그런데 예. 지금 여야 볼 때 지금 한국 정치가 지금 이 상태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다들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권력구조뿐만 아니라 예. 지금 개헌을 해서 한국 사회가 앞으로 세계에 리딩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 다 찬성할 겁니다. 그 내부적으로 보면 이제 방법론에 대한 것들 어떻게 할 거냐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논란이 될 수 있어도 네네. 저는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의장도 그렇고 지금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미래 비전을 가지고 가야 될 역사적 사명을 띄고 있는 건데 그 역사적 소명을 지금 우리가 아직 충족을 못 시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는 저는 과감하게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아까 얘기한 좀 그런 정치력을 발휘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렇게 맨날 무슨 저 국민의힘 무슨 뭐 부정선거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개헌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물꼬를 터요. 그게 정치력 아닙니까? 야당이 먼저 하면은 훨씬 더 물꼬가 터질 것 같아요.
2: 품격토론 통해서 물꼬가 네. 터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품격토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날씨정보 듣겠습니다.
3: 날씨정보입니다. 강원도와 충남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정체전선이 위치한 중부지방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요. 오늘과 내일 많은 비가 이 지역으로 예상됩니다. 30에서 80mm 정도 보고 있고 내일 또한 중부지방 30에서 80mm, 서울과 강원도, 충남 서해안 쪽은 100에서 120mm 안팎의 많은 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강수 집중 시간대 오늘 오전까지가 되겠는데요. 시간당 2, 30mm 내리겠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는 전국적으로 지리하게 이어지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남부지방은 그래도 오늘 소강상태 보이겠고 내일까지 각각 오늘과 내일 5에서 40mm 정도의 강우량이 예상됩니다. 오늘 남부지방 중심으로 더 무덥겠습니다. 폭염특보 해당 지역으로 대구, 광주 33도, 대전 31, 서울은 28도의 낮 기온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침까지 남해안의 안개가 짙어서 이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2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2: 무적함대 스페인이 북중미 월드컵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스포츠로 활기차게 한 주를 여는 스포츠 먼데이 KBS 김한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2: 네, 결국 스페인이 차지했어요.
4: 네, 역시 무적함대는 말 그대로 무적함대였습니다. 예. 사실 첫 경기 카보베르디하고의 경기할 때만 해도 좀 이상한데 그랬는데 오늘 2연속 우승을 준비했던 메시를 정말 꽁꽁꽁 묶었어요. 메시를 공잡는 걸 보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또 신성 야말이라고 하는 선수는 네. 오른쪽을 정말 잘 파고들었고요. 결국은 104번째 경기에서 연장에 그것도 연장에 정말 극적으로 사실 라민 야말 선수의 발끝에서 시작이 됐어요. 밀어준 걸 크로스에 올라가니까 정말 잘한 건 그 리코 윌리엄스의 도움이죠. 밖으로 나갈 공을 머리로 떨어뜨려주고 달려들던 테란 토레스가 넣었고 장면도 멋있었고 극적이었고 뭐 굉장히 인상적이긴 했는데 근데 정말 새벽부터 보신 분들 그러셨을 거예요. 이렇게 숨막히는 수비 축구를 본 적이 없다 그랬을 겁니다.
2: 네.
4: 뭐 아르헨티나는 사실 이번에 공격력이 굉장히 좋아서 활발하게 공격을 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마 두 경기 연장을 치른 그런 후유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다가 프랑스와의 경기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스페인의 그 촘촘한 그 수비를 뚫기에는 역부족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메시는 하드캐리를 하면서 2연속 우승에 도전을 해봤지만 결국 마지막 경기에서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이제 가게 됐는데 21골, 이번 대회 8골. 조금씩 아쉽죠. 한 발짝씩만 더 나갔으면 정말 좋은 기회. 우승도 하고 득점왕도 하고 통산 최고골도 만들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아르헨티나의 체력이 역부족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2: 혹시 다음 월드컵에 메시가 나올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4: 그거는 손흥민 선수가 다음 월드컵에 나갈 가능성하고 유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 알겠습니다.
4: 예, 두 분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2: 네. 3, 4위 결정전에서 음바페가 두 골 보탰지만 잉글랜드한테 크게 졌어요.
4: 네, 반대로 그 경기는 너무 많은 골이 터져서 특히 전반전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프랑스가 잉글랜드에 4대 0으로 지고 있는 상황은 상상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또 그걸 또 따라가고 5대4까지 따라가다가 결국 6대4로 경기가 끝났는데 네. 음바페는 그래도 멀티골에 도움 하나를 기록해서 10골 도움 4개 득점왕을 차지했는데 이 사이 두 자릿수 득점은 굉장히 오래간만에 나왔어요. 1970년도에 이제 지금은 우리 독일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엔 서독. 예, 밀러 선수가 두 자릿수를 기록한 이후에 56년 만에 기록을 세우면서
2: 네.
4: 본인은 이렇게 득점왕이 됐는데 마지막 인터뷰에서는 득점왕이 된 것보다 역시 결승에 못 간 게 너무 아쉽다고 해서 역시 결승은 끝맨 무대가 아닌가 싶어요. 뭐 사실 음바페보다 주목해야 될 사람이 데샹 감독입니다. 데샹 감독은 선수로서도 프랑스 대표팀에서 우승을 했고요. 12년부터 대표팀을 맡아서 우승 한 번, 준우승 한 번, 그리고 이번에 4위. 굉장히 좋은 기록들을 내면서 마무리했는데 선수로서는 그렇게 막 두각을 나타냈던 앙리나 뭐 뜨레제게나 이런 아니면 지단 같은 그런 활약은 아니었지만 정말 팀을 잘 이끌어내서 이런 멋진 모습을 보여줬고요. 프랑스 차기 감독은 아마 진해진 지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네.
4: 그리고 잉글랜드 뭐 지난 1966년 월드컵 이후 가장 좋은 성적. 그리고 사카 선수가 해트트릭을 기록했는데 해트트릭을 기록하는 장면도 굉장히 극적이었어요. 사실 스펜서 선수가 얻어낸 PK였는데 그럼 보통은 벨링엄 선수가 차거든요.
2: 그러니까요.
4: 근데 벨링엄 선수가 가서 놓고 와. 그래서 3, 4위전이긴 하지만 월드컵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사카 선수가 그것을 해결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주드 벨링엄 선수도 마무리골을 넣어서 전체적으로 잉글랜드는 3위를 차지해서 조금 아쉬운 면은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얻을 건 다 얻었다. 그런 느낌을 갖는 대회였습니다.
2: 네. 자,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화제 중에 하나가 이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이걸 뭐라고 해석해야 되냐 해서 물 보충 휴식이라는 거. 이거 재검토해야 된다는 주장 나오죠?
4: 네, 한참 경기가 막 무르익고 있는데 캐스터가 그럽니다. 잠시 물 한잔하고 오시죠. 딱 그러는 순간에 좀 이렇게 안도를 지고 있는 팀에서나 이런 팀에서 안도를 할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따라가야 할 순간이기 때문에 경기 흐름이 끊기면 어떡하지?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2: 네.
4: 그래서 이제 아르센 벵거라고 하는 명장 출신의 피파 축구 발전 책임자가 있는데 지속 여부를 할 지속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물론 한여름에 보통 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선수 보호하는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선수가 물을 먹고 긴장을 약간 풀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의 어긋난 작전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짜맞추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지나친 상업성이다. 농구의 그 4쿼터 제도 같다. 그러면서 이제 방송사들의 지나친 뭐 광고 보전이 아니었냐 뭐 이런 평가도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선수들의 보호보다는 약간 좀 흐름을 끊는 느낌이 강해서 네. 일부 팬들이 아 그거 좀 없애면 안 되냐 이런 의견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번에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뭐 48개국 된 것도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64개국으로 늘리겠다.
2: 네.
4: 그리고 이제 뭐 결승전에 하프타임 쇼를 도입해서 너무나 미축구 같이 만드는 거 아니냐. 물론 이제 BTS가 이제 나와서 우리 입장에서는 한류를 알리는 저런 기회이긴 했는데 좀 아쉬운 면이 있었고 가장 큰 논란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었죠. 네, 퇴장된 선수를 유예시켜서 다시 나오게 했던 그리고 또 개최국은 세 나라인데 결승전에서 국가는 미국 국가만 같이 부르고 원래 사실은 결승전에 오른 두 나라 국가만 불러야 되는데 뭐 이런저런 아무튼 그 개최국의 정치적 입김이 많이 작용한 대회인데 이 백내 경기를 마무리하면서 결국 테렌토레스의 골로 이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2: 네. 자, 손흥민 선수 월드컵 아쉬웠지만 LAFC 복귀하자마자 첫 경기에서 시즌 첫 골을 뽑아냈어요.
4: 네, 사실 시즌 시작한 거 굉장히 오래인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그동안 골 소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기대했던 월드컵에서도 골을 못 넣었는데 다행히 이제 소속팀에 복귀해서 LA 갤럭시라고 하는 이제 지역 라이벌 경기에서 네. 후반에 2대0으로 앞선 상황에서 오른발로 멋있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즌 기록이 한 골 도움 한 개가 됐는데 후반기 첫 경기에서 득점을 넣었기 때문에 활약이 예고되고요. 사실은 멀티골 기회가 있었어요. 전반전에 비슷하게 부안가 선수가 이제 얻어낸 페널티킥이 있었는데
2: 아.
4: 손흥민 선수 차라고 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아니 네가 얻었으니까 네가 차. 그래서 부안가에게 기회를 양보했고 그래서 아무튼 뭐 멀티골 기회를 날렸지만 아무튼 시즌 첫 골을 기록하면서 손흥민이 다시 한번 부활하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평점도 잘 받았고요. 또 3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팀을 3위로 올려놓았기 때문에 후반기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2: 네. 자, 프로야구로 가보면요. 하나의 류현진이 한미 통산 2500 탈산빛 기록을 세웠어요.
4: 네. 에이징 커브도 오지 않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어제 키움과의 경기 2회였는데 권혁빈 선수를 3진 아웃 잡으면서 한미 통산 2500개의 탈삼진을 기록했습니다. 국내에서 1566개 그리고 LA 다저스하고 토론토에서 뛰었던 메이저리그에서 934개.
2: 네.
4: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2000 탈삼진을 기록한 선수는 송진우, 양현종, 김광현 선수가 또 있어요.
2: 아.
4: 그런데 2500 탈삼진에 터치를 한 선수는 류현진 선수가 유일합니다.
2: 최초.
4: 네. 네. 사실 류현진 선수에게 잘 던지니까 노시환 선수가 말롬론 치고 막 하나가 3연패에서 탈출하는 듯 했는데 좀 아쉬움이 남아서 결국 9대9 동점 상황에서 연장에 갔고 무승부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런 때는 사실 좀 하나가 이겨줘야 되는데 좀 아쉽긴 합니다. 이런 거 보면 그럼 대체 메이저리그나 일본은 탈삼진 기록이 몇 개야? 이렇게 궁금해하실 텐데
2: 네.
4: 메이저리그는 5,714개입니다. 롤란 라이언 선수.
2: 5,714개요?
4: 네. 그래서 2배 되고요.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도 가네다 선수가 가지고 있는 게 4,490개입니다. 그래서 아직 유현진 선수가 좀 더 분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 와, 대단한데 5,714개, 4,490개라는 거는
4: 예. 네. 야구의 역사만큼 좋은 선수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네. 사실 우리가 그 야구를 보면서 그것도 야구는 다른 종목과 다르게 거의 매일 경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록을 내고 그래서 부상을 한번 당하면 굉장히 치명적이고
2: 네. 자, 이 소식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 깃발이 우주 비행선에 실려 우주로 갔다고요?
4: 네, 이게 사실은 내년 세계 그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카자흐스탄에서 열리는데 개막 1주년을 앞두고 이제 국기 태권도를 이제 전 세계 스포츠로 보급하고 있는 세계 태권도 연맹 깃발을 우주선에 실는 프로젝트를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네. 러시아 우주 그 비행사들에게 깃발을 줬고 그래서 그게 쏘아 올려졌어요. 지난 14일에.
2: 네.
4: 뭐 이런 게 뭐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많은 그러니까요. 팬들 조금 기억해 보시면
2: 네.
4: IOC 깃발이 한번 우주선에 실려서 날아간 적이 있고요. FIFA의 축구공, 지금 월드컵을 하고 있는 축구공이 날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국제기구에서는 있었는데
2: 네, 네.
4: 그래도 상대적으로 작은 국제스포츠연맹으로는 처음으로 우주선에 날아가게 됐어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우주인들이 그 올림픽기, 축구공 그리고 만약에 그 WT 그러니까 세계 태권도 연맹 깃발을 보게 되면 조금 더 신선한 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준비하는 카자흐스탄 협회장의 아이디어라고 하는데 네. 생각보다 정말 재미있고 태권도가 우주에 가는 그래서 뭐 다른 종목들도 아마 이런 러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2: 네. 또 그 러시아 소유주 우주선이란 것도 눈에 띄어요.
4: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물론 태권도가 전 세계에 보급되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아시아의 그 작은 나라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영향력을 좀 우리가 보기에는 좀 재미도 없어지고 좀 지지부진한 종목인 것 같은데 그래도 세계인에게는 패럴림픽 올림픽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0: 목받고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1: 네. 스포츠 몬데이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KBS 김한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7월 20일 월요일 전격시사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는 전격시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는 소연정이었고요. 내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 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KBS 58분 날씨. 이 시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 강원과 충청에는 호우주의보까지 발효 중입니다. 정체전선이 위치한 중부지방 중심으로 오늘과 내일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이틀 동안 각각 20에서 80mm, 특히 중서부지방 내일 많은 곳은 100에서 120mm 안팎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오늘과 내일 5에서 40mm 정도겠는데요. 경북지방은 오늘 60mm 안팎의 비가 올 수도 있겠습니다. 비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인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천둥, 번개, 돌풍도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일부 충청 이남과 제주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으로 체감온도가 높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28도, 대구 광주 33, 대전 31도 등 소강 상태를 보이게 되는 남부지방의 경우는 기온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높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와 경상권은 체감온도가 35도에 이르는 곳도 있겠습니다. 무더위와 열대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남해안의 안개가 짙겠고요. 내일까지 대부분 해상에 바다 안개가 짙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24도, 낮 최고 기온 29도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1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9시 뉴스입니다. 인천 쿠팡물류센터에서 난 물이 꺼지지 않고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제 오전 7시쯤 인천 쿠팡물류센터 6층에서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장비 220여 대 등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지만 생활용품이 빽빽하게 쌓여있는 데다 선반들이 얽혀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건물 붕괴 가능성도 제기됨에 따라 인천 서해구는 어젯밤 11시 반경 116m 이내 상가와 공장 밀집 지역에 주민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어 2차 종합특검 연장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 24일 종료될 예정인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2차 종합특검이 정치보복용 특검이라며 민주당이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 등으로 맞서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스페인이 리오넬 메시의 아르헨티나를 물리치고 북중미 월드컵 정상에 올랐습니다. 피파 랭킹 2위 스페인은 오늘 미국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결승전에서 연장전까지 치른 끝에 랭킹 1위 아르헨티나에 1대0으로 이겼습니다.